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나토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의 5%까지 증액하고 신뢰성 있는 전력을 갖춤으로써 유럽 대륙의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된 책임을 맡아야 할 긴급한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스페이스X가 다음 주 뉴욕 증시에 상장되더라도 미국 증시 대표 지수인 스탠더드앤푸어스 500에 편입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6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월가 금융회사의 리서치 비공개 분석에서 스페이스X가 2027년까지 연간 기준으로 수익을 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이 끼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져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북 동부와 전남 동부, 대구, 경북, 경남은 5에서 20mm, 제주도는 5에서 10mm,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5mm 안팎입니다. KBS 1라디오 9시 뉴스 아나운서 오원종이었습니다. KBS.

통일 사용 설명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훈입니다. 최근에 자기 개발서나 베스트셀러를 따라 쓰는 필사책이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필사는 그 단순히 책을 눈으로 읽는 데 그치지 않고 문장을 손으로 직접 써내려가면서 내용을 깊이 더 되새기게 되죠. 이런 흐름 속에서 헌법 필사 서적 역시 재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작년에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를 만큼 큰 관심을 모았었습니다. 그만큼 헌법은 우리 삶과 그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근 개정된 북한 헌법은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오늘 통일사랑방에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북한 대중문화의 면면을 살펴보는 북한 대중문화탐구 만나보고요. 북한 출신 작가가 들려주는 남북 언어문화의 차이를 흥미롭게 풀어보는 시간 서울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청취자들은 물론 북녘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하시는 통일사용설명서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0: KBS 라디오의 통일 사용 설명서 오늘 첫 순서는 통일을 준비하는 시간 통일 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데일리 NK 이상용 기자 나오셨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이제 계속해서 3주차네요. 북한 네. 헌법에 대해서 지금 새로운 개정된 헌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뭐 두 국가론이라든가 권력구조라든가 네. 이런 거 짚어봤고요. 오늘은 이번 개헌에서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 변화일지 한번 살펴보죠.
1: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오히려 네. 좀 더 깜짝 놀랐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0: 아, 그 주민생활 변화와 네. 관련해서.
1: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우리가 보장해주고 네. 무상으로 뭘 해주고 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표현이 네. 좀 약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그 세헌법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네. 생활 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투쟁한다. 라고 표현을 바꿨습니다.
0: 마련해 준다가 아니고, 아니고. 단정적으로 그게 그렇죠. 아니고
1: 투쟁한다.
0: 노력하겠다.
1: 그러니까 예. 작아 보이지만 의미가 크다라고 하는 네.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이 마련해 준다는 말은 완전히 국가가 직접 보장한다는 뜻에 가깝잖아요. 반면 마련해 주기에 투쟁한다는 말은 목표나 노력에 가깝습니다.
0: 네.
1: 못해도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도 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국가 책임의 강도가 네.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0: 그 세금이 없다라는 표현도 이번에 삭제됐죠.
1: 그렇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0: 그렇죠. 무상교육, 무상의료, 뭐 네. 세금 없고 뭐 이런 게 이제 북한 헌법의 특징이었는데.
1: 그러니까 이게 사회주의 이상향을 네, 네. 우리가 이제 나온다라고 네. 해서 세금이 없는 나라가 되게 중요하게 선전 문구로 쓰였는데 그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주민들은 각종 부담금을 내고 있고요. 동원에 참여하고 있고 학교나 병원 그리고 직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사실상 부담해 왔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이제 북한 주민들은 세외 부담이라고 해서
0: 세외 부담
1: 그러니까 네. 엄청나게 비판하는 그 용어.

0: 로 이렇게 사용을 해왔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 표현이 빠진 것은 북한 당국도 현실과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선전과 이게 괴리가 있다.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다 그래서 뭐 대놓고 우리가 후퇴한다 이렇게 얘기 못하고
0: 그렇죠. 갑자기
1: 없어졌다고 얘기 못하고 슬그머니 네. 뺐군요. 그러니까.
0: 그러니까 공식 세금이라는 이름은 아니어도 네. 주민들이 부담하는 돈 그리고 물자가 많아지는 이미 엄청 오래된 상황에서 세금이 없다는 표현을 계속 유지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무상치료받을 권리 이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0: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1: 없어졌습니다.
0: 표현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 무상치료제 그리고 의사담당구역제 예방의학제도 강화한다고 이렇게 원래는 규정을 했었는데 요 세원법에서는 무상이라는 표현이 사라졌고 의사담당제 구역제 예방의학제도 말이 삭제됐습니다.
1: 네.
0: 대신 세원법은 국민이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현대적인 의료시설과 국가 사회보험
1: 네.
0: 그리고 사회보장제에 의해서 표현 보장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받은 권리 자체는 남겼지만
1: 네.
0: 보험이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국가가 무료로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치료를 책임진다는 표현이 아예 없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아까 그
0: 네.
1: 기존 헌법에는 이제 무상의료 치료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었는데
0: 네.
1: 이제 그거 없어진 건 알겠고 그다음에 또 의사담당구역제 예방의학제도
0: 그렇죠.
1: 이게 있다가 없어졌다는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0: 의사담당구역제 쉽게 네. 말하면 그 담당에 네. 뭐 몇십 명을 의사 한 명이 책임진다.
1: 아,
0: 라고
1: 예,
0: 하는
1: 예,
0: 그런
1: 예,
0: 겁니다.
1: 예, 예.
0: 지역 그 주민 건강을 맡아서 건강을 관리하는 제도죠.
1: 네.
0: 예방의학제도. 그러니까 병이 난 뒤에만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맡겠다는 제도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장점으로 계속 선전하죠.
1: 네,
0: 무상으로 뭘 하고
1: 네.
0: 우리가 가고 뭘 이렇게 약을 주고
1: 예,
0: 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없어졌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의약품 부족, 의료기기 부족, 그리고 병영 운영난 때문에 이게 제대로 작동되지가 않아왔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주민들은 병원에 가도 약을 스스로 구해야 됩니다.
1: 야.
0: 진단만 하고 약은 알아서 구하세요. 이런 거였죠. 그리고 의사에게 돈이나 물건을 주어야 치료가 원활한 경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개정은 이런 현실을 헌법이 좀 뒤늦게 뒤따라간 게 아닌가라고 판단해 볼 수는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북한 의료 현실과 이번 개헌이 연결 그 현실을 반영하는 쪽으로 현실화되는 쪽으로 연결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0: 그렇죠. 이제 오래 전부터 국가 보장만으로 유의하지 어려웠다라고 할 수 있었잖아요.
1: 네.
0: 시장에 가서 약을 구하고 돈을 줘야 뭐 뇌물을 줘야 내가 빨리 의사를 만나고 치료를 받는 그런
1: 네.
0: 시스템이 계속적으로 이어왔었던 거죠. 그러니까 병원은 있지만 약이 부족하고 의사는 있지만 장비가 부족하고. 치료를 받으려면 환자나 가족이 필요한 물품을
1: 네.
0: 자기 자신이 직접 준비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일단 일종의 자력갱생을 한 거죠. 장마당에서 약을 사거나 중국산 약품을 구하거나 심지어 한국산 약은 뭐 어딨냐.
1: 네.
0: 그리고 심지어 러시아 약품이 되게 인기를 끌고 있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의사에 부탁하는 방식에 의존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에서 이런 무상의료 표현이 약화된 것은 이런 현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는 선전보다 직접 주민이 부담하는 현실로 하면서 요 의료 시스템을 개편하겠다라고
1: 네.
0: 볼 수가 있는 거죠.
1: 그다음에 이제 그 휴식권이라는 게 이제 독특하게 있지 않았습니까?
0: 네.
1: 이건 어떻게 바뀌었어요?
0: 그러니까 국민의 휴식권이
1: 네.
0: 뭐 국가 비용에 의한 정휴양제와 여러 문화시설에 의해서 보장된다라고 되어
1: 네.
0: 있었습니다. 예전 헌법에서는.
1: 네.
0: 근데 세원법에서는 국가 비용에 의한이라는 표현이 빠졌습니다.
1: 국가가 다 제공하는 건 아니다. 이
0: 비용이 이제 없다라고
1: 네.
0: 하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정휴양제는 노동자들이 일정 기간 쉬면서 건강을 회복하는 제도입니다.
1: 네.
0: 좀 중요한 거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국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휴양이나 치료도 돈과 직장, 신분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그걸 또 인정을 하고 예, 국가의 직접 부담을 줄이는 방향. 이제는 돈 내고 해라.
1: 예.
0: 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 개인 소유 관련 조항 변화는 없습니까? 그게 이제 가장 저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회주의 헌법,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얘기할 때 개인 소유에 관한 게 제일 다르다. 자본주의 사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조항인데.
0: 네. 얼마 전에 이제 그 외신 보도를 보시면 네. 그 평양에도 갑자기 이제 차가 너무 많아져서 네. 교통 체증이 발생하고 뭐 노란색 그 번호판이 막 보이고 그 자동차의 면면을 들여다봤더니 중국에서 온 듯한 상표를 이제 달고 있는 그런 차들이 너무 많아졌더라. 평양에도. 이게 평양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 해산에 유성선이 봤더니 중국에서 온 듯한 차들이 주차장에 막 세워져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이 등록을 하는
1: 예.
0: 그거를 그래서 자기 것은 아니지만 소유하는 듯한 그런 체제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서도 그 눈에 띄는 법의 조항이 좀 있었는데요. 기존 헌법은 터밭 격리, 개인 부업 격리, 합법적인 격리 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도 개인 소유에 속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새 헌법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표현이 삭제되고 개인이 합법적으로 얻은 수입이라고 보다 간단하게 정리됐습니다.
1: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0: 이것은 개인 경제활동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니겠지만
1: 네.
0: 국가가 그 범위를 좀 더 넓게 통제할 수 있는 표현을 바꾼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1: 이렇게 풀어놨다가도 여차하면은 통제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보면
0: 그런 되겠군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네. 이제는 뭐 텃밭이라든지 뭐 개인 부업을 뿐만 아니라
1: 네.
0: 뭐 자동차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도 개인이 합법적으로 수입을 얻으면 그것도 이제 개인 소유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1: 네.
0: 하는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활동이 허용되든 결국 국가가 정하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북한 당국의 이런 통제 그러니까 네. 등록과 단속 보고의 압박은 계속적으로 커질 수 있다라고 예. 하는 식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1: 그렇다면 전반적으로는 그 현실화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0: 그렇죠.
1: 이걸 또 어떻게 보면은 시장 원리, 시장주의와 자기 부담 원리
0: 네.
1: 이게 더 커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0: 그렇죠. 이제 북한이 여전히 계획 경제라든지 사회주의를 말하지만 실제 주민 생활에서는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1: 네.
0: 뭐 식량이라든지 약품, 옷, 생활용품 상당 부분 주민들이 스스로 구해야 됩니다. 이제는 공짜로 이제 배급이라든지 이런 걸 주는 게 아니잖아요.
1: 네네.
0: 내가 돈을 주고 어찌됐든 뭐가 어디 가서 사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최근 북한은 시장을 없애기보다는 통제하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장사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등록하게 하고 보고하게 하고 수익 흐름을 국가가 파악하고 장악하려고 하는 거죠. 동시에 뭐 국영상점이라든지 양곡판매소, 표준약국 같은 이런 일종의 국가 유통망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활용하면서도 국가가 통제권 그리고 수익을 조금 되찾으면서 국가의 통제 영역을 좀 더 강화해보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얼마 전인가 그 이 기자께서 지방발전 전략에 나왔던 게 국영상점하고 양곡판매소 뭐 종합봉사센터 이런 게 늘어난다 그랬는데 이번 흐름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러면?
0: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은 다 국가에서 주도로 이제 공급망을 구축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1: 우리로 말하면 이제 농수산물 유통공사 뭐 이런 뭐 LH 뭐,
0: 그렇죠.
1: 뭐 이런, 네. 이런 거죠.
0: 그런 공사의 개념이죠. 네, 원래 공사의. 시장은 이제 네. 개인이 이렇게 운영하는 거였다 네. 했다면. 그러니까 겉으로는 주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시장에서 움직이는 돈과 물자를 국가가 다시 관리하는 목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국가가 그러니까 주민들이 돈을 내고 사고 내는 유통만은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 주민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로 느껴질까요? 이번 헌법 개정에서 이 사회복지 분야 뭐 이 주민생활 분야의 변화가.
0: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국가가 책임진다라고
1: 네.
0: 하는 그런 개념이 조금씩 약화되고 있다.
1: 이미 근데 뭐 현실 사회에서 네. 별로 없었던 거죠.
0: 그러니까 네. 헌법에서 그냥 분명했다라고
1: 네. 네.
0: 하는 거고 이제는 각자가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는 현실이
1: 네.
0: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느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약은 스스로 사야 되고
1: 네.
0: 생활 필수품도 시장이나 혹은 국영상점에서
1: 네.
0: 조금 더 싸게 돈을 주고 구해야 되는 거고 동시에 국가 통제. 국가 관리 영역 요거는 좀 더 강해질 수 있다.
1: 예.
0: 그러니까 장사를 하면 등록해야 되고 수익을 보고해야 되고 국가 유통망을 이용하는 압박도 받을 수 있습니다.
1: 예.
0: 결국 주민들에게는 조금 부담은 좀 늘어날 수 있는 거고 국가의 감시 이런 것들은 더 촘촘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이번 개헌은 이제 좋게 보면은 그 현실을 반영하는 거고
0: 네.
1: 어떻게 보면은 또 북한 당국의 그 국가가 모든 걸 제공하지 못하는 그 고육지책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기자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0: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현실을 반영하면서 네. 그래도 국가를 뭐 본인 스스로는 잘 운영해 보겠다라는 뜻이 네.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도 돈이 없으면 이거를 무상으로 네. 계속 제공할 수가 네. 없잖아요. 사실적으로 네. 얘기해서.
1: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월급을 주고 그 월급을 어느 정도 일정량의 사회보험 이런 것들을 투여하고 그게 국가의 그런 비용들이 좀 올라가서 그래서 그거의 바탕으로 해서 혜택을 받게 하는 복지를 받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나아가기 위한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지금 실험을 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예전에 부정부패가 너무나 더 심했잖아요.
1: 네네네.
0: 부정부패 국가, 뭐 부패 국가,
1: 뇌물국가,
0: 뇌물공화국 네. 이런 얘기를 네.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줄여나가면서 네. 국가 시스템을 개편하고 그거에 따라 이제 주민들을 관리하고 어떤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걸 계속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방안들을 구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이 헌법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현실 사회에 어떤 부분을 체크해 보면 그 알 수가 있을까요? 주민생활 변화를?
0: 네,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자면 네. 첫 번째 이제 의료와 복지의 실제 부담이 네. 얼마나 주민들에게 좀 넘어가고 있는지 이런 네.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헌법에서 무상 치료 표현이 빠졌다면 앞으로는 이제 병원 운영비도 해야 되고 약값도 내야 되고 네. 치료 부담이 더 공식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제 이게 시장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거죠.
1: 네.
0: 둘째는 국가 유통망 확대가 주민 생활을 안정시키는지 아니면 그냥 통제만 강화하는지. 그러니까 양곡판매소라든지 표준약국 국영상점 그리고 국가가 운영하는 그런 병원.
1: 네.
0: 이게 실제로 이제 물건이 얼마나 안전으로 공급되는지. 그렇게 된다면 이제 주민들의 보험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1: 예.
0: 물건이 부족한데 등록과 보고만 강화된다면 오히려 주민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세 번째로는 시장 활동을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서부터 단속할지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장 완전히 없애지는 않을 것 같지만 뭐 시장을 완전히 이제 국가의 이런 소유라든지 국가의 통제 영역으로만 한게 된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이런 그 자율적인 그런 상행위를 억제하고 이런 자유로적인 그런 부분까지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이 부분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은 2026년 최근에 북한 헌법 개정 내용 가운데 사회주의적 국가지원 삭제와 또 주민생활의 변화 전망을 해봤습니다. 핵심은 국가가 모든 걸 책임진다는 표현이 약해졌다는 것이고요. 앞으로 주민들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NK 이상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한민족의 문화와 정서를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 통일사용설명서
1: 이번 순서는 북한 대중문화의 면면을 살펴보는 북한 대중문화 탐구 시간입니다. 오늘도 총신대 평화통일연구소 최순미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반갑습니다.
1: 지난 시간에 이제 북한 내 고향 여자 축구팀의 우승, 저 아시아 클럽 선수권대회 우승 소식과 여러 이제 뒷얘기 살펴봤는데 오늘은 농구 얘기해 주신다고요?
3: 네. 북한 농구와 관련된 뭐 큰 이슈가 있거나 한 건 아니고요.
1: 네.
3: 북한 축구는 사실 저희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죠. 특히 여자 축구 굉장히 실력이 좋기 때문에 네. 많이 알려져 있는데 농구라는 종목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북한에서 농구를 해?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1: 네.
3: 지난 시간에 축구 얘기를 다루다가 갑자기 농구도 좀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네. 제 경우에도 과거에 리명훈 그 네, 장신 리명, 농구 네, 선수도 네. 기억이 나고 북한에 농구 있다는 건 알지만 대중들하고는 얼마나 대중들이 접하는지 그건 좀 궁금하네요.
3: 아, 네. 사실 북한이 의외로요.
1: 네.
3: 그 농구를 꽤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90년대부터 인기 스포츠 종목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1: 네.
3: 이게 김정일 위원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농구는 머리를 좋게 하고 키를 크게 하는 운동이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1: 어.
3: 이제 북한 같은 경우 지도자가 뭐 얘기를 하면은 좀 확산이 빨리 되잖아요.
1: 그렇죠.
3: 그래서 축구와 마라톤 이런 스포츠와 함께 북한을 대표하는 그런 스포츠로 육성을 잠깐 했었고요.
1: 네.
3: 심지어 농구 경기 좋구나라고 하는 가요도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3: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이제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 교수님께서 과거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농구는 도시 스포츠다. 그러니까 도시가 발전하고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농구가 뜨게 된다. 그런데 북한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실제로 북한이 그런 식으로 좀 발전을 합니다. 90년대 이후부터 이제 농구가 발전을 한 것이고요. 전국 체육축전이나 전국 체육대회, 청소년 체육 축전 뭐 기타 국가 명절마다 체육 대회를 하는데
1: 네.
3: 그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체육 행사에는 반드시 농구라는 종목을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뭐 체육관을 짓든 체육 학교를 만들든 각종 인프라를 만들 때도 반드시 농구 경기장이나 훈련장을 함께 짓고 네. 있습니다.
1: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농구에 관심이 많고 좋아했다. 뭐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체형을 보면 좀 상상이 안 되긴 하네요.
3: 네. 아마도 농구를 하지 못하면서 좀 다시 자리 찌지 않았나 싶은데 이제 증언이 좀 있습니다. 미국 망명 중인 그 김정은 위원장의 이모부. 그러니까 리강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리강 씨의 증언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그 어렸을 적에 청소년 시절에 키가 크기 위해서 농구를 시작을 했는데
1: 아, 네.
3: 이제 이때 농구 좀 매료가 됩니다. 그래서 실력이 쌓이게 되고 전문 농구 선수들과도 경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형 김정철 같은 경우는 키가 큰데 이제 김정은은 이제 키가 좀 작아서 그 이제 김정은의 어머니가 좀 속상해했죠. 고용이가 네. 그 당시에. 그래서 농구를 시작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뭐 28체육단 여자 농구단 거의 국가대표급이거든요.
1: 네.
3: 이 농구단이나 아니면 남자 농구단과도 경기를 했었다라고 이제 증언을 했었고요.
1: 네.
3: 이제 리강 씨가 얘기하기로는 이 김정은 위원장이 농구를 즐기면서 성장을 했긴 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스포츠맨 정신을 좀 많이 배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체육은 공정해야 되고 룰과 법칙을 따라야 한다라는 거를 좀 잘 배웠고 그래서 뭐 누굴 봐주거나 져주거나 이런 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전문 선수가 와도 봐주거나 져주지 않고 가능하면 공정하게 이제 경기를 했다고 했고요.
1: 네.
3: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실력이 꽤나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어렸을 때는 그래서 이제 지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증언이 있는데 김정일의 요리사로 알려진 후지모토 겐지가 회고록을 냈었죠. 근데 여기서 북한의 후계자 왜 김정은인가라는 제목의 회고록이었는데
1: 네.
3: 여기서 그 96년 이후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뭐 직원이나 뭐 초대소 소속의 기쁨조나 이런 여러 그 담당자들과 함께 체육관에서 농구 경기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구 코트 그 미국 프로농구 NBA 시설과 똑같은 농구 전용 코트도 만들었었고 심지어는 국가대표팀 심판을 불러서 이렇게 국제시합을 벌리기도 했고요.
1: 네.
3: 이제 뭐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집권 직후에 그 NBA 미국 NBA 시카고 불스 출신의 스타죠. 데니스 로드맨. 예, 저도 네. 어렸을 때 좋아했었는데 이 데니스 로드맨과 이제 또 친분이 있어가지고 직접 데니스 로드맨과 그 선수들을 북한으로 초청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1: 네.
3: 그리고 그 스위스에서 유학했을 때는 마이클 조던이라는 선수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1: 네. 데니스 로드맨은 평양에 아마 두세 번쯤 갔다 온 것 같아요. 제가 뉴스를 접한 게

0: 한 번만은 아닌 거죠.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축구보다 농구부터 하자라고 하면서 통일 농구 경기를 제안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서두에 언급하셨던 세계 최장신인 리명훈 선수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북한이 농구가 강했는데 이 선수가 은퇴하고 나서 좀 약해졌다. 이제 남한에 아마 상대가 안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남한에 2m 넘는 선수들이 많지 않냐. 이런 식의 이제 언급도 했다고 합니다.
0: 그럼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최애 스포츠는 농구가 맞는 것 같네요.
1: 네, 맞습니다.
0: 경기도 준 프로급의 실력 예전이지만 그랬었고
1: 맞습니다.
0: 아마 직접 이제 관심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 농구가 우리 농구하고 많이 다르다면서요?
1: 예, 맞습니다. 북한의 농구는 이제 실제로 97년도에 자체적인 농구 규칙을 도입을 합니다.
0: 네.
1: 그래서 경기 종료 2초 안에 성공, 우리가 말하는 그 버저비터 같은 경기 종료 2초 안에 슛을 넣으면 8점을 줍니다.
0: 이건 좀 코미디.
1: 네, 그러니까 이제 7점 차 이내 점수는 뭐 그 정도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거고요.
0: 박진감 있는 게임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군요.
1: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점 슛이 링이나 백보드를 맞지 않고 쑥 들어가면 4점을 줍니다.
0: 클린 슛이라 그러죠.
1: 맞습니다.
0: 바로 통과하면은 4점.
1: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감점제가 또 있는데요.
0: 네?
1: 자유투를 성공하면 1점을 주잖아요.
0: 네네.
1: 그런데 북한에서는 자유투를 실패하면 1점을 감점을 당합니다.
0: 무슨 카드놀이 하는 것 같습니다.
1: 아, 네, 근데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자유투를 네. 선수들이 얻으면 원래는 좋은 거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자유투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북한에서는 좋은 것만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성공하면 1점이지만 실패하면 또 감점이 되기 때문에 자유투를 얻는 것이 썩 좋은 그런 이제 룰은 아닌 게 됐고요. 또 경기의 박진감을 높이기 위해서 공격 시간도 30초가 아니라 24초로 단축을 했고요. 또 중앙선 통과 시간은 10초가 아니라 6초. 그리고 팀 파울 수는 7개가 아니라 6개, 개인 파울은 5개가 아니라 4개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0: 이 북한 선수들이 그 국제 대회 나오면 이제 국제 경기 룰, 우리나라 룰 이제 국제 경기 룰하고 똑같잖아요.
1: 네네.
0: 그거대로 경기를 하게 될 텐데 경기는 굉장히 재밌겠는데요. 빠르고 그다음에
1: 네,
0: 이제 경기 막판에 강할 것 같고요.
1: 네, 하여튼 그리고 또 덩크슛 같은 경우에도 3점을 주거든요.
0: 덩크슛은 3점.
1: 네, 그래서 또 신장이 크게 작용을 하게 되죠.
0: 좀 멋지고 빠르고 폼나는 농구를 지향하는 것 같습니다. 박진감 있는. 용어도 좀 다르죠?
1: 네. 북한에서 일단 농구를 롱구라고 합니다. 리을을 써서 롱구라고 합니다. 아까 리명훈 선수가 이명훈이 아니라 리명훈인 것처럼.
0: 네네.
1: 그리고 이제 가드 같은 경우에는 조직자라고 부르고요. 우리의 그 포지션 센터는 중앙 공격수.
0: 네.
1: 그리고 포워드는 그냥 공격수라고 부르고요. 뭐 이건 우리도 충분히 공격수라고 하면 이해가 되죠.
0: 네.
1: 그런데 이제 슛을 넣기라고 합니다.
0: 넣기.
1: 예. 그리고 덩크슛은 그러면은 꽂아넣기가 되는 것이고요. 자유투는 벌투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벌넣기라고 주로 이제 부르는데 그리고 페인트 모션은 기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0: 속인다. 그래서 기만 전술이다.
1: 근데 페인트 모션이라고 하는 것보다 기만이 조금 더 부정적인 좀 뉘앙스가
0: 그렇죠?
1: 있긴 하죠. 마치 사기를 치는 것 같은 느낌인데.
0: 네.
1: 그리고 이제 패스는 연락이라고 하고요.
0: 네.
1: 그리고 점프는 도약, 드리블은 곱침, 어시스트는 득점 연락이라고 합니다.
0: 네. 뭐 축구도 좀 그렇지만 농구도 아주 많이 다르긴 하네요. 이제 직역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글쎄 뭐 익숙해지면 괜찮겠죠. 그 계속 얘기 나온 리명훈 선수, NBA 진출 시도도 있었고 뭐 중국 저 프로팀에 간다 이런 소리도 있었는데 저희가 알만한 북한 농구 선수도 있을까요?
1: 네, 이제 아무래도 과거에는 말씀하신 리명훈 선수가 꽤나 유명했죠. 왜냐하면 사실 리명훈 선수는 사진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235cm 정도로 신장이 추정이 돼요. 그럼 사실상 한반도에서 제일 큰 선수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리명훈 선수가 평양 체대에서 농구를 먼저 시작을 하는데 평양시 농구단에서 선수를 했었고요. 1991년도에 이제 우리에게 가장 크게 알려진 것은 아시아 농구선수권 대회에서 이제 대한민국과 경기를 할 때 혼자서 42개의 득점을 합니다. 그러니까 42득점이죠.
0: 네.
1: 개수가 아니라 득점이죠.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이기게 되는 그런 저희로서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농구만 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스포츠도 좀 같이 병행을 했었고요. 아마 유도 쪽으로 조금 이제 나갔다가 온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NBA 진출 시도했는데 좌절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대북 제재도 있었고 이게 2000년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리고 김정일이 지시를

0: 하면서 이제 NBA 진출을 못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2007년에 이제 425 체육단 농구팀 감독을 네. 맡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이제 언론 한동안 언론에 보이지 않다가 김정일의 이제 장례식에 아주 키가 큰 인물이 하나 포착이 되는데 네. 이 인물이 이제 리명훈 선수다라고 이제 알려졌고요.
1: 김정일 주석이 김정일 위원장의 장례식 때.
0: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저희와 이제 친선 경기를 한 적도 있고요. 요렇게 이제 리명훈 선수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제 나이가 좀 있죠. 최근에 좀 유명한 선수는 박진아라고 하는 여자 선수입니다.
1: 여자 선수요.
0: 네. 네. 그런데 이 박진아 선수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2m 5cm의 장신입니다.
1: 네.
0: 그리고 북한에선 최장신이죠. 그리고 네. 사실 저희 나라를 다 포함해도 현재로선 최장신입니다. 네. 여성 중에.
1: 네.
0: 그리고 2018년도 남북 통일 농구 대회에서 처음 보여졌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선수 굉장히 키가 큰데 라고 했었고 2023년 9월에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1: 네.
0: 북한 대표로 출전을 해서 대만과의 경기에 혼자 51득점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대만을 이기게 되죠. 북한이. 네. 그리고 이 NBA는 아니고 중국 프로팀에 이제 가겠다, 그러니까 합류한다는 네.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한 달 만에 대북 제재로 계약이 파기돼서 네. 이 역시 좀 무산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리명훈 선수, 그 다음에 이 박진아 선수
0: 네.
1: 다 해외 진출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0: 네.
1: 국제 정치적 이유 때문에 무산이 됐군요. 그거 보니까 참 좀 씁쓸합니다. 이 리명훈 선수가 특히 그 저 NBA 진출했으면 얼마만큼 중국의 이제 야오밍 선수가 꽤 활약을 했는데
0: 네.
1: 했을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 이제 북한 농구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최근 뭐 북한 소식 농구 소식이 있습니까?
0: 뭐 농구에 대한 큰 이슈가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꾸준히 특히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예를 들어 2026년 4월에 이제 봄 전국 체육 축전을 하게 되는데
1: 네.
0: 이때도 이제 농구를 비롯한 30여 종목이 진행이 됐고요.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농구 경기를 관람한 어떤 북한 주민들의 모습도 좀 사진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농구에 좀 열성적인지를 보여주는
1: 네.
0: 그런 이제 보도였고요. 작년에도 그 스페인 코치가 평양에서 북한 농구 대표팀을 지도할 예정이라고 보도가 나온
1: 네.
0: 적이 있어요. 리카르도 곤잘레스 감독인데
1: 네.
0: 실제로 이제 어떻게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루어졌는지는 네. 이제 더 이상 후속 보도가 나오진 않았고요.
1: 네.
0: 그리고 뭐 그 밖에도 뭐 예술인 체육대회, 뭐 전국 체육대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 축전 이런 데에서는 반드시 이제 농구 경기를 진행을 하는데 그때마다 그 경기에 대한 보도가 이루어졌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통일사용설명서 북한 대중문화탐구. 오늘은 북한의 인기 스포츠인 농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총신대 평화통일연구소 최순미 박사였습니다. 최 박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스마트폰용 KBS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전 세계 어디서든 빠르고 끊김없이 들을 수 있는 KBS 모바일 콩.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 사용자들은 앱스토어에서 한국 계정으로 접속하신 뒤 KBS 콩으로 검색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KBS 라디오의 모든 채널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들으세요.
1: 통일사용설명서 이번 순서는 남한의 표준어와 북한의 문화어를 통해서 탈북민의 서울살이를 들어보는 시간 서울일기입니다. 설성어 작가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자, 북한 여성들 사이에서 이 체중관리하고 또 외모가꾸기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요. 그 조선중앙TV도 화장품 소비를 부추기는 내용을 방송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3: 이게 원래 그 손대 수령 시기에는 생각 못했던 장면이고요. 네, 네. 김정은 시대 들어서면서 그래도 공영 매체가 화장품 소비를 공개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건 나름대로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1: 네.
3: 그 변화는 피부 건강, 뭐 미를 가꾸는 데 필수인 이게 화장품 판매가 아닐까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요.
1: 네.
3: 물론 내수 진작이라는 그 목표도 있습니다.
1: 네.
3: 북한은 그 TV 방송이 인공위성으로 써기 때문에 해외에서 다 본다고 항상 우직하고 내보내거든요.
1: 네,
3: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해외 수출 시장에 그 약간 빌드업 하려는
1: 네.
3: 이런 광고 차원이다. 국가 산업 차원에서 네, 이런 의미로도 보시면 화장품 소비 부추.

0: 여기는 북한의 성격을 좀 짐작할 것 같습니다.
1: 네, 그런 뜻이 있군요. 자, 여성들을 겨냥한 화장품 개발도 적극적이라고 제가 듣고 있고요. 오늘은 그래서 미용과 관련한 문화어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화장품 이름들이 참 정겨운 것들이 많더라고요.
0: 네, 제가 앞서서 이어 말씀드리면은 북한 공영 매체가 그 지금 광고하는 화장품은 중앙산업의 제품입니다.
1: 네.
0: 중앙산업이냐 지방산업이냐 여기에 따라서 제품의 질이 다르고 특히 중앙산업으로 대표적인 공장이 신의주 화장품 공장
1: 네.
0: 그리고 또 평양 화장품 공장 이게 꽤 브랜드입니다. 여기서 네. 봄향기는 신의주 화장품 공장에서 나오고
1: 봄향기
0: 예, 예. 운하수도 역시 평양 화장품에서 나옵니다.
1: 네.
0: 이제 각자 화장품이 다 자기 그 장점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1: 네.
0: 유기농을 내세우는 게 봄향기고 그리고 세계적인 품질이다 우리는 어떤 그 디자인부터 이게 평양에서 만든 운하수 화장품입니다.
1: 네.
0: 이 유기농과 품질을 우리는 동시에 다 잡았다. 이게 미래 상품으로 지금 팔리고 있는 화장품 그리고 군가산 화장품도 또 있어요. 여러 가지로 참 많은데 가격이죠 문제는.
1: 네.
0: 봄향기 화장품 한 세트 숙킨 노선 그리고 뭐 어떤 다른 거 조금 몇 가지가
1: 색조
0: 있는데.
1: 화장품 몇 개.
0: 네. 네. 색조 화장품은 아니고 약간 여기 샘플 비슷한
1: 네네.
0: 한 세트가 100달러예요.
1: 오.
0: 예, 100달러분은 지금 북한 돈으로 700만 원이거든요.
1: 네.
0: 노동자 월급이 5만 원인데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화장품 한 세트 사겠다고 누가 700만 원을 그러니까 이건 애당초 맞지 않고 해외 수출용이다. 예, 그래서 네. 북한이 광고하는 이런 브랜드 화장품은 모두 그 수출용이 기본 목적이고
1: 네.
0: 특히 그 김정은이 가장 또 관심을 돌리는 이 사업 자체가 화장품을 통해서 그 해외 시장을 그 개척하려는
1: 네.
0: 북한의 최근 산업의 변화도 여기서 트렌드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1: 어쨌든 그 이제 괴리는 있지만 네. 북한은 모든 물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이제 기초 생필품 빼고 나면은 전부 이제 그
0: 비싸죠. 월급하고 네. 맞지는 네. 않죠.
1: 이 월급하고는 도저히 맞을 네. 수가 없지만 또 어디 뒷돈들이 많아 가지고 또 사기도 하고 그런 걸로 이제 장마당에서는 그렇게 거래도 되는데 어쨌든 수요가 북한 여성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는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0: 네. 네. 맞습니다. 장사를 내가 오만큼 해서 덜 오만큼 벌느냐에 따라서 화장품 다 다르게 삽니다.
1: 네.
0: 뭐 100달러 화장품도 뭐 꽁값으로 사는 것도 꽤 많죠.
1: 돈주들. 돈 많은
0: 그렇죠.
1: 신흥 돈주들.
0: 예. 그 뭐 봄향기가 아니고 막 한국산 화장품을 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곱게 생겼다. 이런 칭찬을 듣고 싶은 게 여성의 심리 아닙니까?
1: 그렇죠.
0: 그건 한국인들도 다 같죠.
1: 뭐. 남자도 그래요.
0: 예. 그래서 화장품 섭외가 필수인데 여기에 따라서 중국산, 한국산, 북한산 그리고 개인이 만든 팔삼 제품 짝퉁입니다.
1: 네.
0: 이게 정말 수백종인데 여기서 중국산 화장품이 가장 많은데요. 그래서 돈이 조금 부족하면 중국산 중에서 조금 그 북한 말로 얼리친다. 그러니까 지방 제품이 아니고 그나마 품질이 좀 난 그
1: 네.
0: 상품을 사고 그리고 나는 좀 돈은 좀 있다 하면 한국산을 사고
1: 네.
0: 한국산 소라수 다 들어가거든요.
1: 소라수까지.
0: 아, 네. 뭐 빌고 다 들어갑니다. 요즘에는 미백 크림이 들어가 가지고 참 인기 있는데 그래도 북한산 브랜드 봄향기를 사는 가격이면은 한국산 상품 사는 게 더 경제적이어서 이렇게 보면은 북한산 브랜드 화장품과 한국산 브랜드 화장품이 북한 시장에서 섭이 경쟁을 일으킨다.
1: 네.
0: 예,
1: 그러면 하나 궁금해지는 게 그 이제 봄 향기 뭐 미래 은하수 이게 다 고급품들일 거 아닙니까? 한 세트에 100달러씩 하고 그러면.
0: 최고의 고급입니다.
1: 발라보셨는지 모르는데 품질이 괜찮은가요 그러면?
0: 저는 이제 한국에서 살아봤으니까
1: 네.
0: 가끔 제가 단독 취재 나가면은 이렇게 선물로 한 박스 받거든요.
1: 네.
0: 아니, 누구도 안 바르지. 아무래도 질이 떨어지고.
1: 아, 그렇습니다.
0: 근데 문제는 북한이 내세우는 건 거기다가 인삼을 넣었다. 뭐 군가루를 넣었다. 약간 이런 건 내세웁니다.
1: 기능성을 좀 내세워요.
0: 그렇죠. 이렇게 뭐 이렇게 주름살로 없앤다.
1: 네.
0: 그래도 아직 화장품은 조금 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기초 화장품에는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스킨 토너 뭐 화장품 상품명도 다 다를 텐데.
0: 스킨이 쿨 제가 살결물이고
1: 살결물
0: 살의 겨울에 따라 바르는 물이다.
1: 네.
0: 예. 북한 말도 오히려 순리말도 좋기는 해요.
1: 아름답네요.
0: 그렇죠.
1: 예.
0: 스킨 러서는 크림.
1: 예.
0: 네, 크림이고 그리고 그 파우더 저는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몰라서 처음에 그 삐아스 얼마예요 했더니 삐아스. 나를 어디 썰은 사람 보도 돼가지고 끝내 알아 못 들어가지고 나중에야 아 이걸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노나
1: 파운데이션
0: 예, 그걸 예. 아직도 북한에서는 삐아수
1: 예.
0: 이게 아마 러시아 말 같아요. 그리고 입스틱도 북한에서는 구홍
1: 입구자 불구롱자
0: 불구롱 예 구홍입니다. 아, 허은존징 네. 이수칙 용어라서 안 씁니다. 그리고 네. 뭐 헤오 에센스 아 정말 오류 한국말 북한말로는 모리기름.
1: 모리기름.
0: 예, 직감적이잖아요. 예, 모래 바르는 네. 기름이다. 네. 예, 이것도 에센스가 부족해서 예, 저도 한번 북한에서 콩기름까지 발라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장마당에 진전하면서 북한의 화장품 용어도 최근에 많이 달라지는 게 네. 주목할 만한데요. 그 단종이었던 크림도 이제는 밤크림, 낮크림, 세수크림, 뭐 미백크림.
1: 아, 용도별로 어느 때 바르냐에 따라서 다 예, 이름이 붙어 있네요.
0: 예. 네네. 그리고 햇빛 가리는 크림. 한국은 네. 선크림이지만 네. 북한은 햇빛 가리는 크림.
1: 햇빛 가리는.
0: 예,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이런 화장품 용어도 남과 북이 많이 다르면서도 네. 하나하나 지금 북한에서도 그 외려가 좀 접점이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1: 그 선크림 이제 자외선 방지 기능이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 그런 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햇빛 가리기 크림 그렇게 한마디로 부르나요?
0: 자외선 방지 크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1: 네. 네.
0: 그게 자외선이란 대체로 말은 안 쓰고 그 크림 명, 그 명칭 이게 쭉 설명서 네. 있지 않습니까? 네. 햇빛을 가리는 크림.
1: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의학적으로 표현하면 자외선
0: 그렇죠.
1: 그 방지 크림이죠. 네. 차단 크림. 네. 네. 또 기미, 잡티 이런 거 제거하는 건 이제 여성들의 로망인데 그 피부톤 개선. 그 레이저 시술 같은 거는 안 합니까?
0: 레이저 시술은 그 원래 북한의 성형 문화를 말씀드리면 90년대 말부터 나왔어요. 눈썹 입무 가는 거. 그리고 쌍꺼풀.
1: 네.
0: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전국적으로 처음엔 잘 사는 사람만 하다가 네. 지방 사람들 특히 장마당 상인들 하거든요.
1: 네.
0: 왜 화장을 잘해야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필수로 합니다. 아, 성형은.
1: 상인이 좀 예쁘장
0: 그럼요.
1: 예쁘게 좀 단장하고 예. 앉아 있어야 손님이
0: 예,
1: 옵니다.
0: 예, 예. 화장은 자본이죠.
1: 아, 그렇습니까?
0: 투자하기
1: 네.
0: 때문에
1: 네네.
0: 성형 말씀했는데 그리고 돈이 조금 더 있는 사람들은 북한에서도 성형이 스펙이거든요.
1: 아.
0: 일단 얼굴이 이뻐야 아, 예, 어떤 그렇죠. 진학이 빠르기 때문에
1: 네.
0: 이걸 한갑되게 산소 필링으로 뽑깁니다. 그건
1: 오.
0: 비싸죠. 한국에서도 꽤 비싸거든요. 50만
1: 네.
0: 원.
1: 네.
0: 북한에서도 그거를 레이저 수술이라고 하는 여성들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1: 그런데 아, 그 위생 문제는 발생 안 할까요? 정식 성형외과 의사가 한국처럼 그 각종 위생 시설을 갖추고 하는 것 같지는 않을 텐데.
0: 네, 아직 아무래도 합법적이지는 않고
1: 네.
0: 그 자체가 자본주의 문명 아닙니까?
1: 네.
0: 그래서 병원에서는 못하고 개인이 불법이죠. 그래도 참 한국 같으면 큰일 나겠지만 네, 북한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문제는 예. 되지 않습니다.
1: 그럼 색조 화장품들은 어떻습니까?
0: 색조 화장품은 이제는 꽤 전 일반화됐어요.
1: 네.
0: 제가 90년대 말에 처음 색조 화장품을 써봤는데 저 화장 별로 크게 안 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때는 색깔 화장품이라고 했어요.
1: 색깔 화장품.
0: 예, 색, 이거 수채화잖아요. 수채화. 이게 무슨 수채화인데 화장품이야 하고 신기해서 샀는데 한번 이렇게 바르고 나갔더니 아, 노랑머리 소양유자 같다고 예, 널림 받았지만 2010년대는 이제는 뭐 직접 국가에서 화장품 공장에서 마스카라까지 김정은이가 직접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울면은 너구리처럼 시꺼매지는 마스카라 만들지 말고
1: 너구리처럼
0: 네?
1: 시꺼매지는
0: 그 소양이처럼 암만 울어도
1: 네.
0: 그대로 마스카라가 살아있는 고급진 화장품을 만들라. 그래서 요즘에는 화장 기법도 많이 달라지고 색조 화장품도 아주 대중화되고 있는 게 북한 여성입니다.
1: 자 이제 뭐 여성은 뭐 남북한뿐이 아니라 세계 어디나 거의 비슷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설명하실 때 가끔씩 나왔어요. 이제 장마당의 상인도 본인 그 저 단장을 잘 하고 좀 단정하게 예쁘게 보여야 잘 팔리고. 또 성형이 자본 스펙이다 그러셨는데 북한 여성들에게도 화장을 한다는 거 뭐 비슷하기도 하지만 우리와 어떤 문화적 사회적 차이가 좀 있을까요?
0: 이제는 기존에는 그냥 여성이라서 당연히나 구멍은 바르고 그렇게
1: 네.
0: 해결적이었다면 이제는 상당히 다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인들은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고객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그런 용도의 화장을 하고 필수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비가 와도 화장을 하고 나가는 예, 남편이 뭐라고 하죠. 너 무슨 요 왜 무슨 화장에 바빠서 뭐라 길지 말아 날 보고 구리한 애가 돈 보러 와 하면서 예,
1: 한국도 화장 진하게 하고 나가는 부인 좋게는 안 보죠.
0: 그럽니까. 그래도 이 북한 여성들은 특히 상인들은 반드시 화장을 하고 나가고 그리고 이게 회사 사람들 특히 그 식당 봉사업에서 백화점에서
1: 네.
0: 이런 봉사업종들은 직업이죠.
1: 네.
0: 이건 거의 교육을 시켜서 화장을 하고 이런 좀 방법이 좀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도 세대주 밥상 차려줄 시간은 없어도 화장할 시간은 내 꼭 챙겨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가 참 북한에서 참 그 우스개

0: 말이 아닌 장마당 입구에 똑같은 냉면 장사가 30명 있으면은 손님들이 딱 골라가거든요. 나름대로 좀 화장도 깨끗이 하고 옷도 깨끗이 입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여자인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뭐 남성 고객들은 이왕 술 한 잔에 그 인조고기밥에서 식사할 것 같으면은 그 화장에 대한 문화가 이제는 달라졌다. 그래서 단순히 여성이니까 예뻐지고 싶어서 이런 화장이라기보다는 내 삶을 개척해서 내 새끼를 먹여 살려야 되는 여성들의 강인한 삶 그것이 바로 화장을 통한 얼굴 광고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뭐 하여튼 그 한계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한국에서 이제 잘못 얘기하면 그 여성 단체의 공격도 받죠.
0: 아,
1: 그러니까 여성을 이렇게 꽃으로만 보면 안 된다. 이제 그래서 그러나 또 이제 기초적인 화장 본인을 가꾸고 자신감을 갖고 이런 거는 뭐 이제 필요한 건데 그 한계가 좀 모호하긴 하지만 북한이 오히려 한국보다 더 그 여성들의 화장에 집착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전 지금 설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
0: 집착하는 게 아니고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놀랐어요. 화장 문화가 달라서요.
1: 문화가.
0: 예. 네. 중국은 도합니다. 중국이나 북한이나 화장 친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은 요란하게 하면서도 한 듯 안 한 듯 화장품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세련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원인이 뭘까? 근데 한국은 이제는 먹고 사는 수준은 다 이전 지나갔고 그 보면은 그 여성으로서의 그냥 그 순수한 미를 가꾸는 데만 화장을 하기 때문에 그 다르지 않을까?
1: 아, 그러니까 이제 알락달록 그 아주 그 그런 거보다는 좀 품격 있게 그렇죠. 본인을 은은하게 표현한다.
0: 네. 예를 들면 입술 연지를 네. 한국 여자들은 진하게 안 발라요.
1: 그렇죠.
0: 북한은 진하고 북한의 예술단 눈썹하고 한국의 가수들 눈썹하고 다릅니다. 한국 눈썹은 그랬던 만듯 자연을 선호하고 북한은 우리말 맞다나 보도나무 이파를 딱 붙여난 것처럼
1: 그게 아주 강렬하게
0: 예 그게 천하다가 아니고 문화예요 아직 그러니까 이게 저는 단계별 고치고 있는 지금 문명으로 가고 있는 화장이 문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1: 아직은 지금 원색을 선호한다 이렇게
0: 그렇죠.
1: 보면
0: 그렇죠. 어색깔도 같지 않습니까?
1: 네. 예. 잘 들었습니다. 또 다음 주 문화호 수업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설송화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발걸음 KBS 라디오 통일 사용 설명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통일 사용 설명서는 KBS 1라디오와 한민족 방송 채널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청취 바랍니다. 끝으로 HOT의 개성시대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윤석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Come on.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종필 감독의 박하경 여행기와 함께합니다. 제목에 여행기라는 단어가 붙었지만 하경이 떠나는 여행의 실상은 장거리 당일치기라는 표현이 보다 정확합니다. 긴 휴식은 엄두도 낼 수 없고 그렇다고 하던 일을 모두 집어치워버릴 수도 없을 때 떠나는 외출이죠. 주말 중에서도 토요일, 하루짜리 일탈을 왜 굳이 감행하는지 묻는 질문에 답하는 하경의 한마디는 일상의 시계추에 매일같이 피로하게 붙들린 시청자들의 마음 안으로 곧장 파고들어버립니다. 아무데도 안 가면 못 견딜 것 같고 동시에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인 하경은 매회 오프닝마다 사라져버리고 싶은 순간을 만납니다.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는 학생보다 책상에 엎드려 자는 학생이 훨씬 많을 때, 하필이면 그때 운동장에 날리는 비닐봉지가 지금의 나보다 자유로워 보일 때, 학교 측의 강경함과 학부모들의 등쌀과 학생들의 애원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일과만으로 분주한 어느 날 연로한 부모님이 인터넷 연결 문제로 전화를 걸어와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할 때, 하경은 이 모든 순간에 치솟는 스트레스를 잠시 사라지는 요령으로 달래기로 합니다. 사라져버리고 싶을 때 떠나는 딱 하루의 여행, 걷고 먹고 멍 때릴 수 있다면, 매회 반복되는 하경의 내레이션은 새로운 여행에 앞서는 주문과도 같습니다. 땅끝마을 해남, 부산국제영화제가 한창인 부산, 속초, 대전, 군산, 제주, 경주, 하경이 택한 여행지들입니다. 때론 그저 집에서 조금 떨어진 동네가 선택되기도 합니다. 제주의 유명한 빵집들을 하루에 돌아보는 빵지순례처럼 철저히 계획하는 하루도 있지만, 하경의 여행은 대부분 즉흥

인생적인 선택과 우연의 자신을 맡겨보는 방식입니다. 가령 오화의 배경인 대전은 애초에 정했던 목적지도 아닙니다. 예매해둔 기차는 놓쳤고 가장 빨리 출발하는 것을 잡았다 꾸벅꾸벅 졸다가 충동적으로 하차한 지역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오전부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밤부터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밤 혹은 내일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오늘 낮까지 수도권에 빗방울 정도 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양은 5mm 안팎이 대부분일 걸로 보여지고요. 강원도와 호남 동부 쪽은 5에서 20mm, 제주 5에서 10mm가량 오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동해안과 동쪽 산지 등 소나기 오는 곳이 덜어 있겠는데 소나기 내릴 때 천둥 번개, 돌풍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전형적인 초여름 날씨 이미 느껴지는 게 평년 기온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낮 기온도 서울 27도, 대전 28도, 전주 30도 등 초여름 수준의 더위가 되겠고요. 강릉의 기온이 21도로 상대적으로 낮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어스름하거나 잿빛 하늘입니다.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이 지금 맑은 곳이 있는데 비중이 이제 줄 것으로 보입니다. 낮은 구름들이 들어오면서 남부지방부터 비가 먼저 시작되겠습니다.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해안에 너울이 높게 일겠습니다. 이 점 주의하셔야겠고요. 또 오늘부터 내일 사이 동해안 쪽, 강원 산지 쪽 안개가 짙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4도, 바람은 초속 4.5m로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종입니다.
2: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문제라면서도 부정선거 음모론과 폭력, 위협 행위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분노에 공감하며 선관위의 책임 있는 반성과 신속하고 투명한 진상 규명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정 장관은 다만 사태의 혼란을 틈타 일각에서 또다시 준동하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극단 세력의 불법적인 폭력, 위협 행위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며 발생 경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어제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서 국민 참정권 수호에 실패한 중대한 사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태는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헌법상 책무를 방기한 것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서울 송파구의 투표소와 개표소에 경찰이 투입된 점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할 주체가 주권자인 국민을 통제 대상으로 삼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10분쯤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가 전신줄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70대 남성과 40대 남성 승객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또 인근 300여 세대의 정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은평구청은 재난 문자를 통해서 정전 복구에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방침에 동의했다는 미국 측 입장을 강하게 부인하고 핵 보유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김 부장은 어제 발표한 담화에서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방침에 동의했다는 미국 국무부의 공식 입장과 관련해 미국의 상투적인 거짓 유포 노름이라고 주장했다고 노동시

신문이 오늘 전했습니다. 시 주석의 방북을 하루 앞두고 공개된 김 부장의 담화는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는 의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프랑스를 방문 중인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동맹국들이 유럽의 재래식 방위에서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현지 시간 6일 강조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누르망디 상륙작전의 82주년 기념식 참석자 프랑스를 방문한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프랑스 국방장관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나토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국내 총 생산의 5%까지 증액하고 신뢰성 있는 전력을 갖춤으로써 유럽 대륙의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된 책임을 맡아야 할 긴급한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프랑스가 요르단강 서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겨냥한 폭력 확산과 관련해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 시간 6일 보도했습니다. 폭스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프랑스는 여러 국가와 협력해 서원지구 폭력 사태에 연루된 이스라엘 정착민의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개인정보는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아이디와 비밀번호, 집주소 등입니다. 오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전부터 차차 흐려져 비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은 흐리다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성훈이었습니다. KBS

0: KBS 뉴스월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오원종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이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월드컵은 사상 처음으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이 함께 개최하고 본선 출전국도 48개국으로 늘어납니다. 경기 수 역시 104경기로 확대되면서 한 달 넘게 월드컵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죠. 그런데 이번 대회는 단순히 규모만 커진 월드컵이 아닙니다. 무더위에 대비한 경기 운영 방식 변화와 미국 독립 250주년 행사 그리고 이란 대표팀의 참가 여부까지 여러 화제가 더해지면서 스포츠를 넘어 경제와 문화, 국제 이슈가 함께 얽힌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세계의 창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의 특징과 관전 포인트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6월 7일 일요일 KBS 뉴스월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순서 주간 키워드입니다. 전주현 외신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먼저 밤사이 들어온 속보부터 살펴볼까요?
1: 네. 미국의 피트 네.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2차 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 82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프랑스를 방문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보트랭 프랑스 국방장관과 만났는데요. 유럽의 안보는 유럽이 더 큰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국내 총 생산의 5%까지 증액을 하고 방위산업 기반 생산을 확대해야 되고 실제로 전투 수행 이 가능한 신뢰성 있는 전력을 갖춤으로써 유럽 대륙의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된 책임을 맡아야 할 긴급한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했다. 이런 얘기까지 내놨는데요. 지금 나토 동맹이 의존국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들로 구성된 나토 3.0으로의 전환을 가속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 헤그세스 장관이 우리는 동맹국들과 함께하며 동맹국들 역시 능력과 준비를 갖추고 우리와 함께 서기를 기대한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이란 전쟁 과정에서 유럽 동맹국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0: 네.
1: 이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에 유럽 주둔 병력 또 주요 재래식 무기 체계를 축소하겠다라는 뜻을 계속 밝히고 있는데요. 특히 유럽 동맹국들이 대이란 전쟁을 지원하지 않는 데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면서 나토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언급까지 네. 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0: 네. 이전에는 뭐 우리 국방비의 증액하는 거 보고
1: 네.
0: 모범 사례라고 뭐 칭찬하기도 네, 그렇죠. 했는데
1: 네.
0: 결국 미국은 이제 돈 안 쓰겠다는 얘기겠네요.
1: 그렇습니다.
0: 네. 네. 자,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이제 미국 LA 인근의 주요 경기장 노동자들이 파업을 예고를 했네요.
1: 네, LA 인근의 핵심 개최지가 소파이 스타디움인데요. 이곳에 식음료 부문 노동자 약 2천 명으로 구성된 북미 서비스 산업 노조 유나이티 히어 11 지부가 최근 진행한 파업 찬반 투표에서 96%의 압도적 찬 상으로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이 노조는 경기장 식음료 위탁 운영사, FIFA 등과의 임금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또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요원들이 경기장에 배치되는 상황에서 이민자 비율이 높은 조합원들의 안전 문제도 우려된다.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특히 조합원들은 월드컵 경기를 위해서 개인정보를 FIFA와 공유해야 하는 상황과 관련해서 이 데이터가 결국은 아이스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0: 네.
1: 그래서 월드컵 기간에 아이스 요원이 경기장에 진입을 한다면 작업을 거부하고 철수할 권리를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로버트 루나 LA 카운트 보안관이 아이스 요원들은 보안 업무 지원만 할 뿐이지 민간인 이민 단속은 하지 않는다고 국토안보부가 통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조합

0: 사업원들은 믿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번 파업 결의는 12일 미국 대표팀이 파라과이를 상대로 한 조별 예선 첫 경기를 앞두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노조는 지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12일 경기에 맞춰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라고 예고를 한 상황인데요. 이 소파이 스타디움에서는 이번 월드컵 104경기 중에 8경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1: 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상장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스페이스X가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더라도 미국의 대표 지수죠.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에 편입되기까지는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네요.
0: 네, 월가 금융회사인 에버코어 ISI의 리서치 애널리스트가 비공개 분석에서 스페이스X가 2027년까지는 연간 기준으로 수익을 내지 못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이 이런 분석은 스페이스X의 S&P 500 지수 편입이 2028년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을 내놨습니다. 이 S&P 500 지수는 뉴욕 증시에 상장된 약 500개 대기업으로 구성된 주가 지수입니다. 인덱스 펀드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투자 자금이 이 지수를 벤치마크로 삼아서 투자금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이 S&P 500 지수를 관리하는 S&P 다우존스 인덱스의 지수위원회는 스페이스X 같은 초대형 신규 상장 기업이라고 해서 지수 신속 편입을 목적으로 기존 규정에 예외를 두는 건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 S&P 500 지수는 편입 대상 종목이 상장한 뒤에 최소 1년이 지나야 되고요. 직전 4개 분기 연속으로 흑자 순이익을 창출해야 된다라는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일론 머스크 CEO가 이끄는 테슬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2010년 12월에 나스닥에 상장이 됐는데 네. 4개 분기 연속 흑자 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S&P 500 지수에 편입되기까지는 10년이나 걸렸는데요. 지금 S&P 다우존스가 이 요건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스페이스X에 이어서 연내에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업 엔트로픽, 오픈 AI 역시 상장한 뒤에도 이 지수에 편입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트로픽, 오픈 AI가 지금 매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순익이 흑자로 전환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1: 네. 자, 이어서 키워드 뉴스 살펴보죠. 먼저 쿨하지 못한 쿨 반바지입니다.
0: 네, 일본 도쿄도가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에 대비해서 직원들의 반바지와 티셔츠 착용을 허용하는 새로운 도쿄 쿨 비즈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티셔츠랑 반바지 착용이 허용되는 건 물론이고요.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이른 아침 근무, 재택근무 확대까지 포함한 종합 대책이었는데요. 네. 사실 일단 쿨비즈라는 게 일본에서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2005년에 환경성이 시작을 했거든요. 냉방 온도를 28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넥타이와 자켓 착용을 완화하는 정책이었는데 당시에 환경상이었던 고이케 지사가 직접 캠페인을 주도했었습니다. 이제 반바지까지 이제 허용을 하겠다라는 예. 걸로 좀 폭넓어지게 된 건데요. 지금 일본이 수년간 기록적으로 폭염이 찾아오면서 열사병 환자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장 문화 자체가 건강을 위협한다라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근데 정작 정책이 발표됐는데 이 논의가 폭염 대응이나 에너지 절감 효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예. 누가 반바지를 입느냐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SNS,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타인의 다리털을 보고 싶지 않다. 아. 중년 남성에게 반바지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장 문화가 좀 사회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이건 휴양지나 학생 복장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걸 입고 출근하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도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한편에선 이건 성별이 바뀌었다면 용납되지 않았을 발언이 아니냐. 중년 남성에 대해서만 외모 비하가 아무렇지 않게 소비되고 있다. 이건 차별이다라는 반론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러다 보니까 초점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외 전문가들은 이런 논쟁을 개인 취향이나 세대적인 갈등보다 기후 위기 또 노동 환경 변화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타임지는 현재 많은 사무실의 냉방 기준이 1960년대 남성 직장인을 기준으로 설계가 됐다. 그래서 복장 규정 완화는 이제 단순한 패션의 변화가 아니라 기후 위기 시대의 노동 환경 변화에 맞춘 현실적 대응이다. 이렇게 네네.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는 복장 규정 또 냉방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때가 왔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1: 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민폐 등산입니다.
0: 일본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죠. 후지산에 공식 등산 기간이 아닌 폐산기에

0: 올해도 매년 만 명 안팎의 등산객이 무단으로 오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위치정보 분석 업체와 함께 스마트폰 빅데이터를 분석해봤거든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폐산기의 그 시기에 네. 매년 8천 명에서 1만 2천 명이 등산로에 진입을 한 걸로 추산이 됐습니다. 이 등산객이 개장 직전인 6월, 폐장 직후인 9월에 좀 특별히 집중이 됐는데요. 지금 시즈오카현, 야마나시현은 도로법에 따라서 등산로를 폐쇄하고요. 네. 바리케이드와 경고 표지판을 설치해놨습니다. 근데 이걸 무시하고 이제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1: 사고가 많이 일어날 텐데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폐산기 조난자가 총 79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 중에 19명은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 조사에는 일본 내 거주자 데이터만 반영이 됐어요. 근데 후지산 등산객 상당수는 또 외국인들이 있거든요. 외국인 데이터는 빠졌기 때문에 더 많지 않겠느냐 이런 지금 추산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사고가 반복되다 보니까 일본 사회에서는 조난 구조 비용의 일부를 등산객이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야마나시현은 폐산기에 후지산 조난 사고에 대한 방제 헬기 구조 비용을 유료화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본에서 산악 구조가 이루어지면 대부분 경찰과 소방당국이 무상으로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 비용을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충당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명백한 위험 경고를 무시한 무모한 등반까지 이렇게 공공재원으로 지원하는 게 적절하냐라는 논란이 커지는 건데 다만 곧바로 유료화가 되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게 생명구조라는 공공서비스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비용 부담이 구조 요청을 지연시켜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반박도 나오고 있고요. 후지산이 야마나시현과 시즈오카현에 걸쳐 있는데 그러면 두 현이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조율도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사이타마현 정도만 산악구조 비용 일부를 조난자에게 청구하고 있는데요. 이걸 실제로 해봤더니 무모한 산행 억제 효과가 실제로 나타났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일부를 청구하는 게 약간 좀 현실성 네네. 있겠네요. 자, 다음은. 재밌습니다. 모기 잡는 모기.
0: 네. 구글이 질병을 옮기는 모기를 없애기 위해서 미국에서 최대 3,200만 마리의 수컷 모기를 방사하는 대규모 현장 실험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 환경보호청이 이 프로젝트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게 통과가 되면 구글이 첫 번째에는 플로리다주에서 최대 1,600만 마리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최대 1,600만 마리의 수컷 모기를 순차 방사할 예정입니다.
1: 네.
0: 이 프로젝트가 구글의 헬스케어 사업인 디버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독성이 있는 화학 살충제를 뿌리는 대신에 번식 능력을 차단한 수컷 모기를 대량 방사해서 야생 모기 개체 수를 자연적으로 감소시킨다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구글이 나쁜 벌레를 좋은 벌레로 막는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는데요. 일단 시험 대상은 월바키아 PP엔티스 균을 갖고 있는 수컷 진모기라고 합니다.
1: 네.
0: 이 진모기가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확산 과 관련된 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사람을 물지 않은 수컷 모기만 방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모기 자체보다 AI와 자동화 시스템이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대규모로 방사를 하려면 수컷과 암컷을 산업 규모로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1: 예.
0: 그래서 지금 AI랑 자동화 기술이 여기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미 디버그가 2018년부터 싱가포르 국가환경청과 함께 프로젝트 월바키아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적용 지역의 이집트 순모기 개체 수가 80에서 90% 감소했고요. 그 결과 주민들의 댕기열 감염 위험도도 70% 이상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가 AI를 활용하는 범위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넘어서 현실 세계의 운영 시스템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1: 네. 자, 다음은 스마트하면 안 되는 시험입니다.
0: 시험은 스마트해야 잘 볼 수 있는데요. 예. 중국 교육당국이 오늘부터 10일까지 치러지는 대학 입학시험 가오카오를 앞두고 수험생들의 안경 검사를 강화했습니다. 이게 첨단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지금 AI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 안경이 빠르게 보급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부정행위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둥성과 후베이성 교육당국이 안내문을 배포했는데 수험생들은 시험장 보안 검색을 받을 때 착용하거나 소지한 안경에 대해서 별도의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이 중국에서는 실시간 번역, 음성 비서, 사진과 영상 촬영, 정보 검색 기능을 갖춘 AI 안경이 지금 잇따라 출시되고 있는데요. 일부 제품이 스마트폰과 연결을 하지 않고도 독립적으로 통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제 부정행위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시험 기간에 경찰이 문제지 수송도 지원하고 수험장의 전파 탐지기와 안면 인식 장비 등을 동원해서 좀 보안 검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휴대전화, 무선 이어폰,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부정 행위가 잇따랐습니다. 근데 이제 AI 안경까지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주요 AI 플랫폼 운영사들은 시험 기간 동안 문제 촬영과 답안 생성 기능 등을 제한하겠다 이런 발표를 내놨는데요. 스마트폰에 이어서 이제 AI 스마트 안경까지 등장하면서 중국의 대학 입시 시험장이 부정 행위와의 전쟁을 넘어서 기술과의 전쟁에도 들어갔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 기술 발전을 따라갈 수 있을런지 네. 시험 제도 자체가 좀 변화돼야 그렇죠? 될 것 같은 네, 생각도 네. 듭니다.
0: 그렇습니다. 항상 규제는 뒤늦게 예, 이루어지게 예. 되니까요.
1: 자, 다음은 사라지는 수도 계량기입니다.
0: 구리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특히 일본 전역의 공용 공동주택에서 빈집에 설치돼 있던 수도 계량기 같은 금속 부품을 노린 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베와 아카시, 히메지 등 효고현 내 3개 도시에서 도난당한 수도 계량기가 지금 모두 194개에 달하고 있는데요.
1: 네.
0: 4월 하순까지 시조카현에서는 최소 640개, 가나가와현에서는 455개의 수도 계량기가 도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수도 계량기를 떼어내면 물 공급이 끊깁니다. 입주자가 있으면 피해 사실을 곧바로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범인들이 장기간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 쪽을 노리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히메지시 관계자는 접착 테이프로 막아놓은 우편함이 지금 빈집을 식별하는 표시로 이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이 수도 계량기 절도가 급증한 배경으로는 구리 가격 상승이 꼽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도 계량기가 구리랑 아연을 섞은 황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일본의 구리 거래 기준 가격이 4월의 경우 작년 같은 달보다 60%나 올랐어요. 5년 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상승한 상황인데요. 지금 최근에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데이터 센터 전력망 투자가 늘면서 구리 수요가 함께 많아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와서 지금 이렇게 도난이 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네.
0: 지방자치단체들이 뚜렷한 대책을 지금 바로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영 공동주택의 수도 계량기 복원함은 검침할 때 편의를 위해서 대부분 잠금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 네. 끝으로. 짧게 하나만 더 볼까요? 이 법안을 표현할 단어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0: 미용 뉴욕주가 법률 용어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삭제했습니다.
1: 예.
0: 그리고 대신에 임신 출산하는 부모, 임신 출산하지 않은 부모 이렇게 바꾸는 법안을 통과시켜서 논란이 예. 지금 일고 있어요. 이게 정치권으로 번져서 공화당과 민주당 측이 자기들 의견을 내세우면서 지금 굉장히 대립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변화하는 가족 형태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한편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뉴욕주가 최근 수년간 성중립 전책을 펴왔습니다.
1: 네.
0: 그 연장선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뉴욕주가 지금 2023년부터 성중립 대명사 사용을 법률 등의 사용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2018년에는 출생증명서에 남성 여성 말고 제3의 성별인 X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제 엄마 아빠도 빼고 비임신 부모 부모 뭐 이런 네. 걸로 주거 용어를 바꾸겠다라는 얘기여서 논란이 좀
1: 네. 네, 아주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죠. 네. 그런 건데 어쨌든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0: 네.
1: 자, 지금까지 주간 키워드 전지현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네, 이어서 세계의 창 순서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사상 첫 3개국 공동 개최 48개국까지 본선이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경기 운영 방식의 변화까지 이야기거리가 참 많죠. 그래서 오늘은 이코노미 조선 이용성 국제전문기자 연결해서 월드컵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번 북중미 월드컵 뭐 개최국의 본선 진출국 수까지 이전 대회와는 참 다른 점이 많습니다.
1: 네, 2026 북중미 월드컵은 현지 시간으로 6월 11일에 개막해서 7월 19일까지 39일 동안의 열전에 돌입합니다. 이번 월드컵은 유독 사상 최초 타이틀이 많이 따라붙습니다. 먼저 북중미 월드컵이라는 이름이

0: 말해주듯이 처음으로 네.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이 공동 개최합니다. 미국 11곳, 캐나다 2곳, 멕시코 3곳까지 총 16개 도시의 그 16개 경기장에서 진행되는데요. 태평양 연안에서 대서양까지 북미 대륙 전역의 경기장이 흩어져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개최국 국토 면적으로 따지면 역대 가장 큰 규모의 대회가 됩니다. 또 이전까지 32개국이었던 본선 출전국 수가 48개국으로 늘어나면서 총 경기 수는 64경기에서 104경기로 크게 늘었습니다.
1: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경기 운영 방식에도 큰 변화가 있네요.
0: 네, 전반 22분과 후반 22분에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주어지는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선수들이 약 3분 동안 물을 마실 수 있는 휴식 시간인데요. 이에 따라서 전반 후반으로 나눠 운영하던 축구 경기가 사실상 농구처럼 4쿼터 제도로 바뀐 첫 무대로 보기도 합니다.
1: 네.
0: 북미 대륙의 한여름 무더위에 선수를 보호하는 게 도입의 표면적인 이유이지만 전후반 중간에 3분씩 추가 광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의도로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1: 네.
0: 이후에 어찌되었던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가 승부에 영향을 많이 줄 것으로 보입니다. 3분이라는 짧지만은 않은 시간 동안에 전술적인 변화 등이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기 지원을 막기 위해서 주로 골킥 상황에서 적용하던 카운트다운도 확대됩니다. 주심이 스로인 상황과 골킥 상황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되면은 해당 선수가 볼 수 있게 5초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는 건데요.
1: 네.
0: 그 안에 경기가 재개되지 않으면은 공격권이 상대팀으로 넘어갑니다. 또 같은 이유로 이번 대회에서는 교체 아웃된 선수가 대기심이 선수 교체를 알리는 후에 10초 안에 그라운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체에서 들어오는 선수는 최소 1분이 지난 후에 경기가 중단되는 상황이 되어야 투입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변화는 비디오 판독 범위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는 건데요. 세트피스 상황 이전에 발생한 공격수 반칙 이후 득점이나 페널티킥, 징계 등의 영향을 미쳤다는 검토가 가능합니다. 또 코너킥 판정이나 경고 누적에 따른 퇴장 여부도 사후 검토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기 인종차별 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도 도입했습니다. 경기 중에 상대 선수와 대치 상황에서 입을 가리고 말을 할 경우에는 퇴장당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손이나 유니폼으로 입을 가리고 부적절한 말을 했을 때 입증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예. 그 미국은 사실 이제 축구보다는 미식축구 인기가 더 높잖아요. 미식축구가 미국에 어떻게 보면 가장 인기가 많은 스포츠라고 할 수 있을 텐데.
0: 예.
1: 근데 이제 이번 월드컵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미식축구 경기장이 많다 보니까 이 미식축구 경기장을 축구장으로 바꿔서 사용을 한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공식 이름은 북중미 월드컵인데 결승전 포함해서 전체 104경기 중에서 75%인 78경기가 미국에서 열립니다.
1: 네.
0: 그런데 미국에서 열리는 경기는 모두 미국 프로풋볼 NFL 구장을 사용합니다. 근데 NFL 경기장의 길이와 폭은 각각 110m, 49m인데 네. 월드컵 경기장은 105m, 68m로 규격이 달라서 사실 리모델링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1: 그러니까 가로가 더 짧네요, 여기가.
0: 그렇습니다. 예. 예. 하지만 경기장을 처음부터 새로 짓는 거에 비하면은
1: 예.
0: 상당히 경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NFL 구장과 월드컵 열리는 축구장의 또 다른 차이는 잔디인데요.
1: 예.
0: NFL 구장은 콘서트 등 수입 사업을 병행하기 좋은 인조 잔디가 깔린 곳이 많습니다. 이번 월드컵 경기장 11곳 중에서 7곳이 인조 잔디 구장입니다. 미국은 이번 월드컵을 위해서 인조 잔디를 완전히 걷어내고 국제축구연맹 FIFA 규격에 맞는 천연잔디 시설을 새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기가 열리는 NFL 구단 중에는 그 구장 중에는 동구장도 여러 개 있는데요.
1: 네.
0: 문제는 천연잔디를 이식할 경우에는 그 동구장에 있는 개폐식 지붕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붕을 열면 기온이 너무 올라가서 경기에 지장을 줄 수가 있고요. 또 그렇다고 지붕을 닫으면은 그 잔디가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생기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LED 조명으로 태양광을 재현하는 기술을 도입해서 지붕을 닫은 상태에서 내부를 시원하게 유지하면서도 잔디를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월드컵 기간 동안 지금 NFL 경기장을 축구장으로 바꾸잖아요. 근데 이
0: 네.
1: 경기장 이름들이 다 있는데 이 이름이 바뀌는 곳들이 있다고요?
0: 네. 그 FIFA에서 공식 후원사에 상업적인 노출을 금지하는 클린 베뉴 원칙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1: 예.
0: 월드컵 공식 후원사들에게만 독점적인 광고 그 상업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다른 기업의 경기장 명명권을 대회 기간 동안에 그 로고나 구조물 설치 등등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스포츠 구단 중에 하나가 미식축구 댈러스 카우보이의 카우보이인데요. 그 홈구장이 AT&T 스테디움인데 그 월드컵 기간 동안의 이름을 댈러스 스테디움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1: 그럼 간판 같은 것도 바꾸겠네요.
0: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같은 맥락에서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루먼필드는 시애틀 스테디움으로 또 LA의 소파이 스테디움은 LA 스테디움으로 대회 기간 동안 이름이 바뀝니다. 예외도 있는데요. 그 캐나다에 있는 그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에 BC 플레이스 스테디움이 있는데
1: 네.
0: 여기에 BC 플레이스는 민간 기업이 아니라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정부가 소유한 시설이기 때문에 명칭 변경을 요구하지 네. 않았다고 합니다.
1: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이 이번 월드컵 기간 동안 독립 250주년이 맞물리잖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이 월드컵을 그 연결해서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하던데요.
0: 네, 7월 4일이 미국 독립기념일인데
1: 네.
0: 필라델피아와 휴스턴에서 열리는 16강 경기 두 경기 중에서 그 두 경기 도중에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헌정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네.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주력하는 미국 독립선언 250주년 국가 프로젝트 아메리카 250의 일환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독립기념일은 1776년 7월 4일에 당시 13개 식민지 대표자들이 필라델피아에 모여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한 독립선언문을 최종 승인하고 서명한 걸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필라델피아에서 7월 4일에 열리는 미국 월드컵 경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FIFA는 현지 시간으로 7월 19일 오후 3시 또 한국 시간으로는 7월 20일 새벽 4시에 미국 뉴저지 스테디움에서 결승전이 열리는데요. 결승전에서도 예. 별도의 사전 행사와 또 사상 첫 하프타임 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미국적인 행사인데 여기에는 또 영국의 얼터너티브 록 밴드인 콜드플레이하고 또 보컬 콜드플레이의 보컬 크리스 마틴이 이제 예. 진행을 맡고요. 우리나라의 BTS 그다음 마돈나, 샤키라 등이 출연할 예정입니다.
1: 여기도 어떻게 보면 NFL처럼 그 하프타임 쇼를 들어오는 그런 예. 장면을 볼 수가 있겠네요.
0: 맞습니다. 굉장히 미국적인 월드컵인 것 같아요.
1: 자 그리고 이제 세 나라가 공동 개최하다 보니까 개막식도 한 곳에서만 열리지를 않네요.
0: 네, 북중미 월드컵 개막식은 역대 또 처음으로 이틀에 예. 걸쳐서 세 곳에서 진행합니다. 개최국마다 자국에서 첫 경기 치르는 날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결정했는데요. 6월 11일 멕시코 시티의 아즈테카 스테디움에서 열리는 멕시코와 남아공간의 경기가 첫 시작입니다. 이날 개막식에는 그래미상 수상한 그 록밴드 마나, 그 다음에 파스타 알레한드로 페르난데스 등 멕시코가 자랑하는 출연진들이 무대에 오릅니다.
1: 네.
0: 또 상대국인 남아공 출신 파스타 타일라도 함께 합니다. 또 다른 개최국 캐나다는 그 다음날 토론토에서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를 상대로 조별리그 첫 경기를 벌입니다. 캐나다 출신의 세계적인 싱어송라이트 마이클 부블레와 엘라니스 모리셋 등이 공연합니다. 또 같은 날에 미국은 LA 스테디움에서 파라과이하고 첫 경기를 치르는데 팝스타 케이티 페리하고 또 래퍼 퓨처 걸그룹 블랙핑크의 태국인 멤버 리사가 공연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 네, 또 이 개막전을 보는 재미도 있겠네요. 여러 곳에서.
0: 네.
1: 그리고 또 이번 월드컵 기간 아직 미국과 이란 전쟁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0: 네,
1: 보니까
0: 그렇습니다.
1: 이란 선수들 출전이 큰 관심거리였는데 결국 출전을 하죠?
0: 네,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벨기에, 이집트, 뉴질랜드와
1: 네.
0: 이란이 G조에 함께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별리그 세 경기를 모두 LA 인근에 있는 잉글우드하고 또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치릅니다. 지난 2월 28일에 이제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발발하면서
1: 네.
0: 말씀하신 대로 대회 참가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이란 대표팀은 출전을 하기로 하되 당초에는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에서 치를 캠프를 차릴 예정이었는데 네. 장소를 멕시코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란 대표팀은 최근까지 미국 비자 발급 문제로 진통을 겪었는데요. 결국 현지 시간 6월 5일 금요일에야 이란 대표팀 선수들을 전원이 비자 승인을 받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좀 더 알아보니까 선수들한테만 비자가 발급됐고요. 단장, 홍보 담당자 등 12명의 핵심 관계자는 발급이 거부된 상황입니다.
1: 예.
0: 네, 그래서 이란 측은 베이스 캠프가 있는 멕시코로 이동한 뒤에 현지에서 미국 비자를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네. 좀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또 월드컵 하면은 세계 최고의 축구 스타들이 총 출동하는 뭐 별들의 전쟁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있다면 이번 대회에 네. 출전한 대표적인 축구 스타들, 어떤 날에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0: 네, 이번 대회에 가장 큰 기대를 모으는 선수는 프랑스의 킬리안 은바페입니다.
1: 예.
0: 올 시즌 스페인 프로 축구 라리가에서 레알 마드리 소속으로 31경기에서 25골을 기록하면서 두 시즌 연속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앞선 두 번의 월드컵 경기에서 14경기에서 12골을 몰아친 적이 있기 때문에 예.

0: 이번 월드컵에서 미로슬라프 클로제 독일의 전설적인 골게터가 보유한 16골 월드컵 통산 최다골을 갈아치울지 관심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또 은바페와 함께 현존 최고 공격수로 불리는 노르웨이의 엘링 홀란도 득점왕 후보입니다. 신장이 195cm인데도 몸놀림이 굉장히 민첩하고요. 또 올해 세계 최고 리그로 불리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EPL 프리미어리그에서 맨체스터 시티 소속으로 35경기에서 27골이라는 가공할 만한 골 감각을 선보이면서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또 축구종과 잉글랜드의 자존심 해리케인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탁월한 위치 선정과 발군의 마무리 능력까지 겸비한 케인은 유럽 5대 리그 중 한 곳인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바이에른 뮌헨 소속으로 올해 33경기에서
1: 이사님. 예, 지금 전화 상태가 좋지 않는데요. 다시
0: 들리시나요?
1: 잘 들립니다.
0: 해리케인 얘기를 하고 말씀드렸는데 탁월한 위치 선정과 또 마무리 능력도 뛰어나서 올해 독일 분데스리그에서 31경기에서 36골을 넣으면서 3시즌 연속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1: 네.
0: 이 밖에 또 초신성 스페인이 자랑하는 초신성 라민 야말이라는 선수 굉장히 관심 많이 모아지고 있는데 2007년생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 20살이 안 됐는데 유로 2024년에서 스페인을 우승으로 이끄는 등 남다른 재능을 뽐내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또 리오넬 메시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마지막 무대가 될 것으로 확실하기 때문에 여섯 번째 월드컵 무대라서 또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1: 끝으로 이제 우리 대표팀 이야기도 해보죠. 통산 12번째입니다. 이거 대단한 기록이고요. 본선 무대를 밟게 됐는데 우리 대표팀 조편성과 경기 일정 짤막하게 좀 살펴볼까요?
0: 홍명보 대한민국 월드컵 대표팀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대표팀은 개최국 멕시코,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체코와 함께 A조에 편성됐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A조에 속한 한국은 12일 체코와 조별리그 1차전이 시작해서 19일 멕시코와 2차전, 25일 남아공과 최종전을 치릅니다. 대한민국은 1954년 스위스 월드컵 이후에 이번 대회까지 12번째 본선 무대를 밟게 됐고 또 1986년에 멕시코 월드컵 이후에 11회 연속 본선 진출 기록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조별리그 3경기는 모두 멕시코에서 열리는데요. 예선을 통과할 경우에 미국의 LA나 시애틀에서 32강전을 치를 가능성이 큽니다. 관건은 고지대 적응인데 우리나라가 1, 2차전을 치를 경기장은 해발 1500m가 넘는 과달라하라에 있습니다. 48개국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서 각조 1, 2위와 상위 3위의 팀 일부가 32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태국전사들의 멋진 활약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1: 아울러서 월드컵은 저희 KBS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서서 전화 연결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이제 청취자 여러분의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세계창 북중미 월드컵 관련해서 관전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코노미 조선의 이용성 국제전문 기자였습니다. 기자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KBS 뉴스월드. 자, 이번 시간은 이번 주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음악을 통해 세계 사람과 문화, 삶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 음악으로 만나는 세계입니다. 참 기대가 돼요. 저는 구면입니다, 이분. 앞으로 이 시간 함께해 주실 강민석 음악 칼럼니스트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네, 강민석입니다. 네,
0: 예전에 제가 라디오 다른 데서 할 때.
1: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네,
0: 그때 재밌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자,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네. 오늘 음악으로 만나는 세계 첫 시간인데 일요일 이 시간 어찌 보면 이제 점심 식사하기 전에 음악과 함께 이렇게 좀 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자, 어떤 음악과 이야기 만나게 될까요?
1: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KBS 뉴스월드가 다룬 이야기들 주제 소재 이런 게 주로 핫한 긴장이 있는 국제 정세나 뭐 경제 상황들 뭐 최근에 뭐 미국 중동 이런 게 많을 거 아니에요.
0: 전쟁 이야기가 많았으니까.
1: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 음악으로 만나는 세계 코너에서는 뭐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그 긴장의 고리에서 살짝 벗어나서 우리 마음이 좀 편안해질 수 있는 심지어 약간 치유될지도 모를 뭐 그런 다양한 음악을 소개해 보려고 하고요.
0: 네.
1: 특정 지역을 키워드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기호나 취향, 사람 또 문화적 이벤트 이런 다양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음악과 얘기를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뭐 매주 키워드가 될 수도 있겠고요. 지역이 될 수도 있겠고. 자, 세계 여러 빛깔을 또 음악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1: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유, 제가 잘 부탁드려야죠. 그러면 첫 시간 어떤 음악 보따리 풀어볼까요?
1: 오늘은 아프리카 음악을 들어볼게요. 네. 지역을 키워드로 했습니다.
0: 아프리카 대륙의 음악. 아프리카 하면은 굉장히 열정적인 나라. 그리고 그래서 음악도 열정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1: 그게 디즈니 애니메이션, 뭐 할리우드 영화 이런 영향으로 굉장히 뭔가 신비주의적으로 이렇게 또 지나치게 역동적으로 묘사되어 있긴 하죠.
0: 어떻게 보면 우리 편견일 수도 있겠네요.
1: 그렇게 각인이 되어 있기도 한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음악을 통해서 약간 또 다른 시각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좋아요. 어떤 곡부터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1: 아프리카 대륙. 그로부터 이제 나머지 세계로 전해진 음악들이 대개요. 주로 서아프리카, 예를 들면 세네갈, 말리, 뭐 이런 지역 음악이 절대 다수예요.
0: 네.
1: 오늘은 이제 남동부 아프리카의 말라위, 말라위 좀 특별한 마을 밴드를 소개드립니다.
0: 마을 밴드요.
1: 아프리카 남동부에서 탄자니아, 모잠비크, 잠비아 여기에 둘러싸여 있는 작은 나라 말라위의 어느 작은 마을 밴드인데요. 밴드의 이름은 Good Future Band Malawi라고 합니다.
0: 그러니까 아프리카 남동부 지역의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멤버들이 말라위의 아이들인 거죠?
1: 네. 예. 어린이들, 청소년들.
0: 어린이들. Good Future Band Malawi. 뭐 Good Future라고 한 걸 봐서는 뭔가 좀 밴드 이름에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1: 그렇습니다. 우선 이 밴드가 존재하는 위치를 말씀드릴게요.
0: 네.
1: 말라위의 수도 릴롱괴라는 곳에서 북쪽으로 165km 떨어진 카숭구라는 지역으로 가고요. 거기서 또 다시 1시간 정도 비포장도로를 가면 나오는 칭구오라는 마을이에요. 여기 칭구오 마을의 밴드 Good Future Band Malawi가 탄생을 했는데 이 마을은 뭐 전기도 없고 물도 안 나오는 이른바 오지입니다.
0: 네.
1: 악기가 있을 리는 만무하죠. 근데 이곳의 아이들이 버려진 물건들을 주워서 악기를 만들고 노래를 만들어 연주하고 노래한 겁니다.
0: 오.
1: 예를 들면은 피에깡통과 철사줄로 기타를 만들고요. 또 버려진 나무와 가죽을 엮어서 베이스 기타를 삼습니다. 또 피에 기름통으로 드럼을 만들고 그리고 타버리고 찌그러진 냄비와 콜라 병뚜껑으로 퍼커션을 만들어요. 오. 이렇게 수명을 다한 생활 속 물건이 애들의 손끝에서 악기로 재탄생해서 음악을 연주하는 겁니다.
0: 뭔가 더 그래서 뭔가 뭔가 이게 되게 자연스럽고 더 와닿는 것 같은데요.
1: 일단 이 대목에서 벌써 마음이 조금 울림이 생기죠.
0: 또 아이들이니까.
1: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이 밴드의 산파 역을 맡은 이가 말라위에서 코이카 봉사단원으로 있던 오혁준 활동가라는 겁니다.
0: 아, 우리랑도 연관이 있네요. 네.
1: 식수 문제가 심각한 곳이기 때문에 식수 위생 사업을 하다가 이 활동가가 친구 마을 아이들과 함께 이 밴드를 만들어서 흙먼지 묻은 맨발에 낡은 티셔츠 차림이지만 음악을 즐길 줄 아는 또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밴드를 탄생시킨 거죠.
0: 네.
1: 그리고 이 행복을 나누고 알리기 위해서 현재 작은 녹음실에서 직접 아이들이 만든 악기와 직접 만든 노래를 녹음해서 밴드 Good Future 밴드 말라위의 첫 앨범 Playing for Change Club in 말라위가 2017년에 나왔습니다.
0: 굉장히 우리랑도 의미가 깊고 어찌 보면 아이들이 버려진 물건들을 이용해서 음악을 한다. 어떤 치유의 느낌도 있고요.
1: 그렇죠.
0: 이 마을에서는 이 밴드가 생긴 것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오지니까 어떤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됐을 것 같거든요.
1: 그렇습니다. 네. 아이들이 직접 하는 연주와 음악이 전문성은 부족하죠. 네. 당연히. 근데 목마름과 가난에 지쳤던 이 아이들이 음악으로 행복해 줄 수 있다는 거를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또 대륙의 장벽을 넘어서 함께 이어지고 공감하면서 아프리카 아이들을 가난이 아닌 행복의 관점에서 다시 바라볼 계기가 됐죠. 그리고 이들의 이름으로 나오는 앨범의 수익금은 전액이 음악을 배우는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하니까 또 의의가 크고요.
0: 네.
1: 이 밴드 앨범인 Playing for Change Club in 말라위 음악 트랙들은 이들이 사는 그 친구와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노래한 건데요. 그 중에서 오늘 선택한 음악은요. 제목이 나무 패자. 요거는 당신을 찾았어요. 라는 뜻입니다.
0: 나무 패자가 말라위어인가 보죠?
1: 그렇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내용을 좀 살펴봐야죠. 당신

0: 자신을 찾았어요라고 하다 보니까 뭔가 그 그리운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1: 좀 이렇게 포괄적인 의미이긴 네. 하지만 평생 사랑할 사람을 찾았다 그런 아. 내용이고요. 이 음악을 만든 목적은 결혼식이나 마을 잔치에서 연주하려고 만들었답니다.
0: 아, 축가네요, 그러면요. 네.
1: 마을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아이들이 축하하는 마음이 천진하게 담겨 있는 단순 소박하고 귀여운 음악인데요. 아마 들어보시면 아마 요즘 의외로 만나기 쉽지 않은 오리지널한 아프리카 음악이 될 겁니다.
0: 아, 말씀 듣다 보니까 빨리 듣고 싶습니다. 또 때묻지 않은 아프리카 아이들의 연주와 노래. 구퓨처 밴드 말라이의 나무 패자 당신을 찾았어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0: 네, 국규수 밴드 말라위의 나무 패자 당신을 찾았어요. 말씀 주신 대로 그 주변 생활용품들을 이용한 깡통 소리부터 굉장히 친숙하게 예, 들었습니다.
1: 소음인데 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음.
0: 그러니까요. 거기에 이제 아이들의 그 목소리와 함께 나무 패자 하면서 굉장히 신났습니다. 네. 자, 말라위의 작은 마을 밴드 음악 만나봤고요. 이어서 들려주실 두 번째 음악. 어떤 곡인가요?
1: 이번에는 서아프리카 베냉공화국의 안젤리크 키초라는 음악가의 음악을 들어볼게요.
0: 네. 사실 말라이도 그렇지만 베냉공화국도 좀 낯선 편이고요. 네. 안젤리크 키초 또 저는 사실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1: 베냉은 서아프리카에서 나이지리아, 가나, 부르키나, 파소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고요.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였지만 현재는 브라질 이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고 예. 여기 출신의 안젤리크 키초는 오랜부터 월드뮤직 애호가들 사이에서 늘 손꼽아왔던 사람입니다. 아프리카 색깔 위에서 R&B, 펑크, 재즈 또 이런 요소를 결합한 자기만의 스타일을 들려주는데 2008년에는 그래미상 월드뮤직 앨범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예. 또 자선운동가, 환경운동가로서도 활동을 해온입니다.
0: 그 안젤리크 키초처럼 이제 훌륭한 음악가들 보면 뭐 훌륭한 활동가로서 활동하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요. 이게 2010년 남아공 월드컵 개막식에서 이 곡이 선보였다면서요?
1: 그 남아공 그 개막식에서 안젤리크 키초의 어떤 영감 어린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이면서 세계인들이 이제 각인하게 됐다는 것이고요. 또 월드컵 이후에 2011년은 내한 공연을 가져와서 많이 또 사랑을 받기도 했고 어쨌든 세계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가득한 사람이고 이 지구 시민들과 소통하는 품이 넓은 음악가입니다. 이 서아프리카의 조그만 나라 베냉공화국을 세계에 알린 월드뮤직 스타 안젤리크 키초의 이워야라는 음악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이워야라는 곡명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뜻이고요. 아프리카 비트와 경쾌한 팝록 사운드가 합쳐진 음악입니다.
0: 어떻게 보면 월드뮤직이 현재와 미래를 제시하며 이끄는 베냉 음악가 안젤리크 키초의 이워야 현재 진행 중 제목이 인상적입니다. 내용이나 메시지도 짧게 좀 살펴볼까요?
1: 이워야 뭐 지혜로워진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 그리고 지나간 것들이나 과거의 기억에만 의지해서 살지 맙시다 이런 내용이고요. 뭐 나이 먹는다는 게 꼭 지혜로워진다는 뜻은 아니고 날기 위해 평생을 기다리지는 않는 것이 새입니다. 현재 나를 채우고 나 자신 또한 넘어서서 내면이 공허한 채로 두지 말고 현재 나를 채우고 또 나 자신도 넘어져봅시다. 뭐 이런 메시지입니다.
0: 네, 오늘 새롭게 시작한 코너 음악으로 만나는 세계에서 아프리카 음악 두 곡 만나봤고요. 자, 베냉 음악가 안젤리크 키초의 음악 잠시 후에 띄워드리기로 하면서 강민석 음악 칼럼니스트와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음악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자, 안젤리크 키초의 이워야 띄워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원종이었고요. 돌아오는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촌에 살고 있는 2살 하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박세계입니다. 솔직히 너무 힘들고 친구들 놀고 있는 거 보면 부럽긴 한데 그거를 넘어선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자기 전에 제가 꼭 안아주고 자고 하거든요. 그럴 때 제 얼굴을 어루만져 줄 때가 많아요. 네, 하진이가 제 얼굴을 어루만져 줄 때 정말 너무 행복해요. 저는 유도분만을 15시간 했는데 15시간 동안 너무 힘들었고 배도 너무 고팠는데 하진이를 안 낳았을 때 모든 게 다 힘듦이 잊혀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뭐 둘째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진아 사랑해. 엄마한테 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3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평범했던 하람이의 하루는 한순간에 멈춰버렸습니다. 몇 달 전 기차선로의 고압전선 감전 사고로 온몸에 중증 화상을 입은 하람이. 몸 절반 이상이 손상되며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피부 이식 수술과 많은 치료들, 억 단위로 예상된 병원비 앞에 가족들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홀로 생계를 책임지고 어머니는 하루 24시간 하람이 곁을 지켜야만 하는 상황. 암담한 내일 앞에 막막하기만 한 하람이 가족. 친구들과 학교에 가고 싶다는 하람이의 말에 부모님의 마음은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람이의 눈물이 내일의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오늘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과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습유난 남서풍과 동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전국이 이렇게 흐리겠습니다. 비 내리는 시점은 오전에 남부지방 먼저 시작이 되고요. 충청도에 이어서 밤에는 그 밖의 중부지방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도 백령도 등 중부 일원에 빗방울 떨어질 수 있는데 오전까지는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은 서고동저영 기압 배치 속에 동쪽 지역인 동해안과 강원 산지, 경북 산지 등에 소나기가 약하게 오겠습니다. 비나 소나기 내릴 때 천둥, 번개, 돌풍 동반되는 것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의 양은 대부분 5mm 안팎이 되겠고요. 강원도 쪽은 5에서 20mm, 제주 5에서 10mm가량 오겠는데요. 오늘 밤에 그치는 곳이 있겠고 또 중부와 영남의 경우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내일까지는 강원 산지 안개가 매우 짙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해안에 너울성 파도가 높아서 이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평년 수준입니다. 서울 27도, 대전 28도, 전주 30도 등으로 덥겠고 강릉은 21도로 상대적으로 낮은 기온입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27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4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의 슬로건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청와대는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에서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과 의지를 함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념사를 통해 지난 1년의 소회를 밝히고 2년차 국정 비전과 4대 목표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어 내외신 기자 160여 명이 정해진 각본 없이 자유롭게 질문하는 질의응답 순서를 갖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문제라면서도 부정선거 음모론과 폭력, 위협 행위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분노에 공감하며 선관위의 책임 있는 반성과 신속하고 투명한 진상 규명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정 장관은 다만 사태의 혼란을 틈타 일각에서 또다시 준동하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극단 세력의 불법적인 폭력, 위협 행위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조속히 특검을 설치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에서 얼마나 더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고 선관위 발표를 믿을 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여야는 물론 전문가와 국민들이 참여하는 범국민 선관위 개혁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태 수습보다 정쟁에 몰두하는 모습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전수미 대변인은 어제 장동혁 대표는 정부와 여당에 이미 모든 진상규명 가능성을 열어뒀음에도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하며 국민을 자극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진 대변인은 진상규명을 위한 원구성은 협조하지 않으면서 국조와 특검만 소리 높여 주장하는 행태야말로 모순된 정치공세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방침에 동의했다는 미국 측 입장을 강하게 부인하고 핵 보유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김 부장은 어제 발표한 담화에서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방침에 동의했다는 미국 국무부의 공식 입장과 관련해 미국의 상투적인 거짓 유포 노름이라고 주장했다고 노동신문이 오늘 전했습니다. 시 주석의 방북을 하루 앞두고 공개된 김 부장의 담화는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는 의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방한 첫 일정으로 PC방을 찾았던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방한 셋째 날인 오늘 오후 강남의 PC방으로 향해 크래프톤 장병규 의장, 김택진 NC 대표를 연달아 만납니다. 황 CEO와 장 의장은 피지컬 AI 개발 등 하드웨어 분야에서의 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황 CEO는 크래프톤과의 만남 직후 인근 포털 PC방으로 이동해 NC 김택진 대표와 만나고 온라인으로 라이브 방송에도 직접 출연할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4시 20분쯤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가 전신줄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70대 남성과 40대 남성 승객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또 인근 300여 세대의 정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은평구청은 재난 문제를 통해서 정전 복구에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란 자산을 걸프 지역 국가들의 피해 복구와 재건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이란이 걸프 동맹국들에 입힌 피해 내용을 산정하도록 관련 팀에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요일인 오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전부터 차차

0: 작은 서점.
1: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장강명의 인생책,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영화 왕과 사는 남자로 천만 감독 반열에 오르신 장항준 감독님과 함께합니다. 장항준 감독님의 작품은 코미디, 스릴러, 감동 실화와 사극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 그것도 약자들의 저항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특유의 입담과 재치로 예능계에서도 맹활약하시며 대한민국 감독 중에 아마 대중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분 아닌가 싶습니다. 장항준 감독님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네.
1: 어제 방송된 1부에서는 감독님의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이야기도 조금 했고 인생책 두 권, 김수영 시인의 시집과 박수동 화백의 번데기 야구단 살펴봤는데요. 이제 골라주신 인생책이 장르가 다르잖아요. 시, 만화, 소설. 여전히 이 세 장르 다 계속 탐독을 하시나요? 아니면 뭐 혹시 어떤 장르를 좀 더 많이 본다 이런 게 있으신가요?
2: 요즘엔 좀 소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1: 소설 좀 더 많이 보시는 이유는 혹시 작업 때문이신가요?
2: 뭐 그 영향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영향도 없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네. 그 이 뭐라 그러죠? 이렇게 좀 지금 젊은 작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어떤 이야기를 그려내는가에 대한 조금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하고 싶기도 하고 관심이 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요즘에 보는 건 주로 소설 분야 쪽인 것 같아요.
1: 그러면 이제 좀 지금 살아있는 당대 작가들, 한국 작가들 책을 좀 유심히 보시나요?
2: 되게 좀 중요한 저에게 공급원 중에 한 분이 이제 제 딸이에요.
1: 따님이 소설도 보고서, 쓰셨다면서요?
2: 예. 네. 습작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이거 책 내가 뭐 추천할 책 없나? 이제 이거 한번 봐봐.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그 친구가 추천해 주는 책들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많이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1: 좀 요즘 젊은 소설가들의 책을 읽으시면요. 뭐 이제 뭐 어떤 한 작가 뭐 이런 책보다 좀 두루 읽으면 공통적으로 약간 느껴지는 어떤 뭐 이런 걸 좀 말하고 있구나. 혹은 뭐 시대 정신이 요즘 시대 정신이 약간 뭐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런 게 느껴지시는 게 있나요?
2: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봤었던 그 소설, 현대 소설 책들하고 좀 다른 것 자체가 뭔가 옛날에는 뭐 집단이나 뭐 아니면 뭔가 어떤 계층이나 이런 것들이 억눌려 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다고 치면은 요즘은 그 개인에 집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개인이 가진 어떤 그 뭐 상실감이나 그리고 개인이 가진 그러니까 굉장히 진짜 그야말로 그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일제강점기 때 쓰여진 소설, 나중에 나온 소설들을 보고 그리고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들을 보면 억눌려 있잖아요.
1: 그렇죠.
2: 억눌려 있는데 지금의 이 젊은 작가분들이 쓰신 소설에는 어떤 사회적인 억압이 없어요.
1: 아 그렇습니까?
2: 구조적인 억압 같은 게 느껴지지 않고 그들이 그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말할까 그 스스로의 한계.
1: 아 그런가요? 네,
2: 그리고 어떤 그 이 뭐라고 하죠? 이렇게 모호성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느껴져요. 사람들하고 사람, 확실히 세대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인간관계에 대한 것들을 되게 힘들어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젊은 작가님들 소설에도 보면은 가끔 그런 사람과의 관계들을 힘들어하는 뭐 그런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게 좀 눈에 띄었어요.
1: 요즘 그 이제 청년 세대들 뭐 이렇게 그렇다고 뭐 사회 구조적인 뭐 부조리가 없진 않잖아요. 뭐 이렇게 청년 빈곤 문제 같은 것도 있고 그래도 그게 약간 이제 좀 80년대 소설들보다는 좀 덜한 것 같은
2: 그렇죠.
1: 그런 느낌인가요?
2: 되게 80년대 소설 같은 거 그 패배주의 들이 되게 그런 소설도 저 많이 봤거든요. 70-80년대 패배주의들 뭐 그러니까 뭐냐면 그 뭔가 항상 뭔가 억눌려 있는데 그것 자체가 이 정부 그렇죠. 아니면 뭔가 어떤 차별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존재를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의 것들은 조금 약간 뉘앙스가 다른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1: 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장항준 감독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감독님의 세 번째 인생책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되게 좋아하는 책이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책이죠. 천명관 작가님의 고래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이 천명관 작가님의 고래는 이제 그 천명관 작가가 2004년에

0: 40살 브록이죠. 브록의 나이로 낸 소설인데 영화판에서 영화 감독 준비를 하다가 네. 이제 좀 좌절을 겪으시고 그리고 이제 쓴 소설입니다. 어찌 보면 손명관 작가님의 대표작이기도 한
1: 네. 예.
0: 1, 2, 3부. 1, 2, 3부 이렇게 돼 있죠.
1: 그게, 네.
0: 그게 이제 노파. 소설이.
1: 네, 노파.
0: 예, 뭐 세상에 복수하려는 뭐 노파.
1: 네.
0: 그리고 뭐 춘희. 아, 네. 금복.
1: 금복이. 금복.
0: 그리고 금복이의 딸 춘희.
1: 딸, 춘희. 네.
0: 이 세 사람의 얘기들이 나오는데 아, 저는 그때 이 책을 보고 굉장히 놀라, 아, 저는 그 보게 된 동기가 또 뭐였냐면 항상 그때만 해도 책을 좀 볼 때라 서점에서 새로 뭐 예를 들면 이상문학상 수상작이 나오면 보고
1: 네.
0: 뭐 동인문학상이나 뭐 그러니까 뭐 문학동네 수상작이 나오면 항상 사서 봤어요. 근데 네. 어느 날 사서 봤는데 고래라는 소설을 사게 된 거예요. 굉장히 두껍더만요. 그래서 사게 됐고 장편 소설이었고 그리고 이걸 뽑아내 가지고 이제 앞에 뭐 작가도 뭐 대충 쓱 보고 저는 머릿말도 안, 서문도 잘 안 보거든요. 바로 영화가 시작됐으면 좋겠어 가지고.
1: 네.
0: 그래서 보는데 보면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유형의 소설.
1: 그때 막 출간 즉시 보셨던 거죠.
0: 네,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니까. 네.
0: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유형의 이야기들이에요. 이야기 때로는 막 파괴적이기도 하고,
1: 네.
0: 때로는 되게 아련하기도 하고, 때로는 되게 따뜻하면서도 때로는 막 뭔가 와, 그래서 그때 그거들을 보다가 중간에 다시 책 표지를 봤죠. 누가 썼나? 천명관이라는 작가고.
1: 아는 분인데?
0: 명관이용 천씨도 시성이지만
1: 네.
0: 천씨 중에 명관이라는 사람도 잘 없잖아.
1: 네.
0: 어? 그 형 아니야? 근데 사진을 보면 꽤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1: 네.
0: 한때 영화 일을 했었다. 그게 아주 작가 소개서 짧게 나오더라고요. 이 형이 맞구나.
1: 네.
0: 그래가지고 이제 출판사에다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요즘 같으면 그런 거 소개 전화번호 안 알려주죠.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런 시절이 아니니까 알려주셨어요. 제가 이제 다 사연을 설명을 드리니까 알려주셔가지고 이제 전화를 드렸죠. 전화를 드려가지고 네. 했더니 명관이 형 나야. 누구? 항준이야. 항준이야. 항준아. 이게 얼마만이냐. 막 그때 그런 통화를 하면서 그 너무 반가웠죠. 그리고 그때 그 천명관 작가님한테 그 얘기했어요. 형, 난 이 소설 읽으면 뭘 느끼는 줄 알아? 그 팀 버튼이라는 영화 감독이잖아요.
1: 네.
0: 팀 버튼이 쓴 토지 같아.
1: 팀 버튼이 토지를 쓰면 이렇게 쓸 것이다.
0: 이렇게 쓰겠구나. 아예 예.
1: 뭐가 좀 괴팍한데 대서사시가.
0: 대서사시인데 네. 그 안에 판타지가 있어요.
1: 네네. 네.
0: 여기 막 코끼리 나오고.
1: 그렇죠.
0: 막 그 막 괴상망측한 인물들이 다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상업 영화의 정극이 아닌 것 같은 인물들이 네. 막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네. 막 그 저기 누가 춘희였나? 그 백몇십 킬로그램의
1: 네.
0: 거구의 여성으로 등장을 하고 말 못하는 막 그런 캐릭터로 등장을 하는데 유일하게 뭐 말을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대상 코끼리.
1: 네.
0: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술 많이 취한 상태에서 쓴 거 아니면은 그 당시로서는 이게 막 손 이렇게 쓸 수가 없는 네, 그런 것들인데 이게 진짜 약간 그 옛날에 영화 감독 중 에밀 쿠스타리차
1: 네.
0: 이런 분들 마술적
1: 뭐...
0: 리얼리즘이라는 네. 말이 있었거든요. 약간 그런 마술적 환타지 뭐 그런 것들이 있었던 아 그래서 굉장히 놀라웠고 그리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경이로웠던 것 같아요. 네.
1: 그 천명관 작가님하고는 네. 원래 그러니까 영화계에서 아셨던 사이였었. 거죠.
0: 네네 그렇죠. 제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를 하고 있을 때 20대 때죠. 20대 네. 때 이제 전 좀 이른 나이에 시나리오 작가가 됐고 천명관 네. 작가님은 이제 저희가 뵙기 전부터 이제 유명한 작가님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천명관 작가님이 이제 시나리오 많이 썼으니까 나 영화 감독을 해야겠다
1: 네.
0: 이렇게 생각하실 때 그리고 그 전에도 이렇게 만나 뵙고 그랬었는데 친했죠. 되게 친했어요. 저는 따르고 싶은 형이었고 왜냐면 너무 훌륭한 작가고
1: 네.
0: 이제 앞으로 감독이 될 분이니까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막 이렇게 됐었는데 그런 것도 기억나요. 그 시나리오 회의를 하는데 저는 이제 제3자로서 시나리오 보고서 같이 얘기를 하는 이제 영화사 시나리오 회의를 하러 갔는데 어떤 감독님이 이제 천명관 작가 아직 작가 시절이에요. 감독님이 회의를 하는데
1: 네.
0: 그 감독님이 본인 얘기를 막 하시다가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시나리오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장점도 이거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쓰레기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1: 천명관 작가님이 작업하신 시나리오로
0: 네. 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쓰레기라는 게 아니고 이런 면에서 쓰레기야. 라고 그분이 또 굉장히 화나는 음성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네.
1: 천명관 작가님의 반응은
0: 화난 얼굴로 팍 이랬었더니 네. 쓰레기 갈게요. 그리고 나가버렸어.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태도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아. 예. 그리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천명관 작가님이 그날 아마 난 감독을 해야겠다.
1: 아.
0: 내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리고 영화가 감동 예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1: 네.
0: 온전한 내가 쓰고 내가 연출하고 내가 그리는 세계를 온전히 만들려면 감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제 시나리오 의뢰도 받지 않고 감독 준비를 이제 하셨어요. 근데 그게 잘 생각보다 잘 되진 않았죠.
1: 감독님도 시나리오 작가 시절이었고 천명관 작가님도 시나리오 작가 시절이었고 두 분 다 마음속에서는 언젠가는 내가 내 영화를 만들겠다.
0: 그렇죠.
1: 내 감독이 네. 되겠다.
0: 근데 저는 뭐 언감생심 그게 먼 훗날의 일일 거라고 생각했고
1: 네.
0: 천명관 작가님은 나 이제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감독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시나리오를 썼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된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제 기억과 명관형의 기억이 다릅니다.
1: 이게 한번 유튜브에 출연하셔가지고 팩트 체크도 하셨더라고요.
0: 맞아요. 네. 해가지고 이제 천명관 작가님 그 유튜브를 보고 항준아.
1: 네.
0: 너는 어떤 세계에 살았니?
1: 아, 유튜브 편집본에서는 결론에 그냥 천명관 작가님이 그냥 그랬던 걸로 하자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0: 맞아요. 그래. 그러면 그랬던 걸로 하자. 뭐 크게 뭐 다른 결은 아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참 좋은 형이에요. 그래서 그 제가 확실히 기억나는 거는 그거예요.
1: 네.
0: 이건 천명관 작가님이 얘기를 했었으니까 네. 천명관 작가님이 이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1: 네.
0: 제가 어느 날 전화를 했어요. 저도 기억이 확실히 있고 저는 전화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맨날 시나리오 작가를 하다가 준비하던 영화가
1: 라이터를 켜라
0: 네,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1: 네.
0: 저 명관이 형한테 전화 왔어요. 명관이 형! 나 입봉하게 됐어! 네가? 오 내가 형 나 입봉하게 됐어! 어디서? 그때 당시 엄청나게 큰 진짜 메이저에서 시네마 스미스 입봉하게 됐어!
1: 네.
0: 아, 양준아 축하한다. 형 고마워. 형 내가 조만간 뭐 한번 같이 술 한잔 먹어. 이러고 전화 끊었는데 여기서부터 명관 형이 그 당시에 저한테 해준 얘기.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전화를 끊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항준이도 감독이 되는데 나는 감독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 감독의 꿈을 접었다는 얘기를 제가 저한테 직접 했어요.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1: 이 영화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잘 모르는데
0: 그러니까
1: 입봉이라는 단어도 조금 낯설기도
0: 네네네.
1: 하고 그게 영화 감독이 되는 걸 이제 입봉이라고 부르시는데 네. 그 입봉하기가 굉장히 힘든가요? 경쟁률이 굉장히, 엄청 높나요?
0: 굉장히 힘들죠.
1: 아.
0: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네. 되게 운이 많이 따라줘야 되기도 하고
1: 약간 소설가 지망생이 당선되는 거 뭐 이런 느낌?
0: 예. 그런 거죠.
1: 아.
0: 예, 그런 거고
1: 네.
0: 진짜 그 막 이렇게 모자 못 사 요즘에 나오는 드라마로 붙이면은
1: 네.
0: 정말 20년 동안 하다가 감독이 못 되고 다른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1: 그 모자 못 사의 황동만 캐릭터.
0: 그렇죠.
1: 네.
0: 그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아실만한 최근 한 10년 정도의 사이의 영화 얘기하면 그 범죄도시라는 영화를 만드는 강윤상 감독님이라고 했어요.
1: 네.
0: 그분이 딱 서른 몇 살 때 나는 감독이 될 거야. 나는 이제부터 내 진화를 쓸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17년이 걸려서 데뷔를 해요. 나이가 들어가고 결혼도 했잖아요.
1: 네.
0: 중간에 장사하면서 시나리오 계속 씁니다. 구두 장사도 하고 막 이렇게 되다 17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강윤성 감독에 물어봤어요. 윤성아 만약에 그 17년 전에 어떤 노파가 지팡이를 짚은 노파가 와서 당신은 17년 후에
1: 뒤에.
0: 감독이 될 거다.
1: 그럼 하겠느냐?
0: 하겠느냐? 안 하지 형. 알고 그 시간을 어떻게 버텨?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애들이 뭐 장항준 이런 여러 저 그지 같은 것도 영화가 만들어지는 데를 계속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모자 못 써보면서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저 그지 같은 저 모지를 저 나보다 못 쓰는 놈도 감독이 되는데 근데 명관 형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한참 후배인데다가 그리고. 뭐 저에게 대해서 축하를 안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모델 맘속에 나는 그토록 내가 꿈에 바랬는데 얘는 너무 쉽게 된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강윤성의 17년 기록을 최근에 깬 감독이 또 나오셨어요.
1: 아 누구인가요?
0: 그

0: 올빼미 안태진 감독님이 19년 아. 걸렸어.
1: 네.
0: 대통령이 한 5~6명 바뀌어야 되는 기간입니다.
1: 제가 이제 늘 영화 감독님들의 데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좀 네. 궁금한 게 두 개가 있는데요. 네, 네. 하나는 어쨌든 이제 자기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 각오를 하고 네, 네. 힘든 길인 거 알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늘 이 데뷔라는 게 누구의 선택을 받는 건데
0: 맞아요.
1: 소설가는 소설 쓸 때 제작비가 안 들어가니까 아. 뭐 간섭하는 사람이 사실 없고
0: 그렇죠, 그렇죠.
1: 예, 완성 원고를 보내면 네. 뭐 편집자가 조금 의견을 내긴 하지만 네. 뭐 예, 선생님 이 부분은 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 덜어내야 돼요.
0: 그런
1: 뭐,
0: 건 없어요. 예,
1: 대중이 뭐 안 좋아할 관객이 더 힘들 것 같아요. 이런 건 없잖아요. 네. 근데 계속 간섭을 받는 거 그것도 너무
0: 그렇죠. 와, 아무래도 계속 버티나. 간섭을 받고 네. 배우하고도 이견이 생길 수도 있고 제작자하고도 네. 이견이 생길 수도 있고 스태프들하고도 네. 이견이 생길 수 있는데 그래 영화라는 게 한 200여 명에 가까운 스태프들이 같이 하는 이 공동의 예술이거든요.
1: 감독님은 어떻게 조율을 하세요? 그리고 또 내가 이 부분은 진짜 양보하기 싫은데 네. 누가 양보를 해라라고 제작자든 뭐 배우든 요구를 한다.
0: 일단 이제 저도 나이 먹어가지고 저한테 막 억지로 양보를 요구하는 사람 잘 없고
1: 네.
0: 안 하면 안 했지. 그리고 이제 뭐 현장에서 뭐 저기 하거나 아니면 과정 저 이 프리프로덕션 과정에서 저 이견이 생기면은 전 다 들어요. 듣고 그 사람이 네.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요.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꼈을까.
1: 네.
0: 그래서 얘기를 하면은 제가 좀 기다리라 그러고 그 사람이 얘기한 대로 바로 옆방에 가서 대본을 15분 만에 써와요. 씬 자체를. 씬 자체를 바꿔서 와요.
1: 네.
0: 이러면 어때? 그러면 이러면 어때요? 그러면은 어? 전에 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럴 때도 있고 네. 아니면 오! 여기서 이것만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그럼 잠깐만 15분만 기다려. 또 다음방에 가서 바라락 써와요.
1: 아 근데 감독님이 꼭 넣고 싶은 어떤 대사나 장면이 있는데 네. 뭐 상대방이 이건 빼자 막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0: 저한테 아직까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이제 저 나이를 먹어 그러니까 나이 먹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해줘 친절해져. 그리고 이제 뭔가 반대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아주 간단합니다. 버전 두 개로 찍으면 돼요.
1: 아
0: 예 예. 그럼 네 거부터 먼저 찍고 그다음 내 거 찍자.
1: 네.
0: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거기서 막 각을 세우고 왜냐면 저도 틀릴 때 많고 그분도 틀릴 때가 많을 거 아니에요.
1: 네.
0: 네. 그래서 그런 조금 서로 듣고 이야기하는 분위기를 형성을 애초에 해놓으면 그런 커뮤니케이션 과정들이 굉장히 원활한 것 같아요.
1: 저 또 하나 궁금한 건데요. 네. 이제 상업 영화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0: 네네, 네네.
1: 근데 소설가 같으면은 사실 이 출판사에서 뭐 거절하면은 그냥 또 뭐 출판사도 많으니까 만드는데 제작비가 별로 안 드니까
0: 그렇죠.
1: 아주 기회가 사실 여러 개 있는 셈인데 네. 이제 이 제작비를 감당할 회사가 몇 개밖에 없는 굉장히 특이한 예술 네. 영역이고
0: 네네.
1: 누군가의 선택을 간절하게 기다려야 되는 거고
0: 맞아요.
1: 이러면 좀 약간 일하다 보면 너무 억울하고 막 17년이 될지 19년이 될지 맞아요. 데뷔하기까지 혹은 한 작품을 찍었지만 이후에 두 번째 작품까지 막 기회가 없을 수도 있고
0: 그래서 많은 감독님들이 그 학창시절부터 꿈꿔왔을 거니까 어렸을 때부터 나 영화감독이 될래 난 그래서 응용영화하고 아니면 학교 동아리에서 영화를 하고 그냥 영화라는 게 막 그래서 막 세계적인 거장들에 대해서 술 먹으면서 막 얘기하고 막 요즘 개봉한 영화들 막 씹고 쓰레기들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를 막 할 거 아니에요 영화 네. 학도들이나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그렇게 이제 이것도 얘기들이 막 진전이 되다가 근데 뭘 물어보셨죠?
1: 그런 이렇게 누군가의 돈 많은 자본의 선택을 간절히 기다려야 되는 영역에서 예술가로 사는 게
0: 진짜 그 피가 말린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투자 심사를 들어가게 돼 투심이라고 그래요.
1: 네.
0: 투심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투자가 메인 투자자가 결정되느냐 안 되느냐
1: 네.
0: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반복되잖아요. 시나리오 한번 돌잖아요.
1: 네.
0: 그러면 다들 이게 낡은 게 돼요. 왜냐하면 다른 시나리오도 계속 올라오니까 계속 그 테이블 위에 올라오니까
1: 네.
0: 그럼 낡은 게 되면 나는 내 이야기에 굉장히 애착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4년 운영 계속 준비를 합니다. 하나의 시나리오를 보고 4년, 5년 그러다가 6년 되고 7년 되고 한 넘버 한번 들어갈 뻔하다 엎어지면 4년 그냥 떠지나요. 막 이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 이 얘기 비슷한 영화가 나와버려요. 한국 영화든 외화든.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시나리오를 줬을 때 다 그 얘기를 해요. 그 영화 비슷하네. 내가 훨씬 빨리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돈을 생각 영화가 영화를 해서 돈을 벌어야지라고 생각하거나 영화를 해서 뭔가 내가 막 부귀 영화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영화를 하는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1: 저도 늘 궁금한 게
0: 영화가 좋아서 하는 거지.
1: 영화 감독님들은 도대체 그걸 어떻게 버티시는지. 천명관 작가님도 결국 기다리고 기다리셔가지고 영화 감독이 되셨잖아요.
0: 네네, 그렇죠.
1: 다들 뭔가 영화에 그렇게 사랑 이런 게 있는 건가요?
0: 그러니까 꿈 같은 거죠. 옛날에 배창호 감독님이 네. 제가 이제 그 대학교 다닐 때 특강으로 오셨는데 제가 이제 질문을 했죠. 왜 애들이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감독님 영화란 무엇입니까? 뭐 이러잖아요. 아, 영화란 글쎄요. 그런데 그때 창을 딱 보셨는데 네. 그때 소극장에서 이제 그 이 강의를 하셨는데 그 소극장이니까 이제 밖에서 햇살이 낮이었어요. 햇살이 들어오는데 그걸 커튼으로 좀 가려놓고 하니까 진짜 아주 선명한 먼지가 부유하는 네. 광선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 네. 극장 안으로 딱 떨어지는데 그걸 배찬호 감독이 딱 보시면서 영화는 낮에 꾸는 꿈입니다. 아 낮에도 꿀 수 있는 꿈입니다. 막 했는데 아 그래 맞다. 그래 내가 꾸었던 내가 꿈을 사람들한테 봐보세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어떤지 한번 보세요. 이거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그것들 자체를 사람들이 보면서 울며 웃거나 또 혹은 어떤 종류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거나 아니면 그것들 자체를 사람들이 인구에 회자되기 시작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뭐랄까 아주 환상적인 순간이죠. 그 외에 이태리 영화 부분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뭐 자전거 뒤에다 필름을 싣고 네. 산을 오르고 물을 건너가지고 아,
1: 신라 천국
0: 네. 네, 가가지고 밑에 이렇게 큰 그 읍내죠. 읍내 촥 가면 밑에가 촥 보이는 사람들이 그 필름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극장에서
1: 네.
0: 와 하고 뛰어가가지고 필름을 걸고 촥 하면서 그냥 어둠 속에서 빛이 하나 딱 나면서 그 막을 탁 때리는 순간에 이 사람들이 모두가 누군가가 꿨던 꿈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좀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 그런 것이 아닐까. 네.
1: 아, 고래도 좀 꿈 같은 소설이죠.
0: 그렇죠. 네. 네, 고래도 진짜 되게 그 때론 악몽이었다가 네. 때로는 되게 막 비현실적인 판타지가 들어갔다 뭐 이런 네. 소설이죠.
1: 고래 이야기를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조금 네네. 더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어떤 곡 들으면 좋을까요?
0: 아 그렇죠. 자 이게 앞에 이제 우리가 그 이 팝송을 두 개 들었잖아요.
1: 네.
0: 팝하고 이제 저기 제3세계 노래를 두 개 들었는데 그럼 사실 한국 음악이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1: 아.
0: 그런데
1: 가능성 차원에서
0: 선입견이에요. 펫분의 스피디 곤잘레스라는 곡이 네. 있습니다. 원래 이제 김민기 선생님의 가을 편지를 할까 네. 이걸 할까 생각을 했는데 아 갑자기 듣고 싶은 곡은 펫분.
1: 네. 예. 펫분의 스피디 곤잘레스 듣겠습니다.
2: It was a moonlit night in old Mexico. I walked alone between some old adobe haciendas. Suddenly, I heard the plaintive cry of a young Mexican girl.

0: 팻본의 스피디 곤잘레스 들었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장항준 감독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래 이야기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해봐야죠.
1: 네.
0: 이 천명관 작가님은 영화 감독을 오랫동안 꿈꾸셨고
1: 예,
0: 많은 영화인들이 고래를 굉장히 좋아하고 근데 고래 되게 재밌는 작품인데 정작 여태까지 영화는 안 됐습니다.
1: 아, 맞아요.
0: 이게 영화 감독으로서 보시기에는 고래는 좀 영화하기 힘든 작품인가요?
1: 일단은 너무 방대한 이야기이고
0: 네.
1: 사실은 장편 소설을 영화로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됩니다. 분량적으로.
0: 아, 그런가요? 아.
1: 네, 사실은 이제 그 단편 네. 어느 정도의 중단편 자체가 영화 예, 러닝타임과 어느 정도 비슷한 면들이 있기 때문에
0: 네.
1: 이 고래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하 드라마로 만들면 모를까? 그리고 이 시대극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0: 아.
1: 이 천명화 작가님하고 제가 얘기했을 때 그런 얘기 했었어요. 드라마도 판권을 사갔고 네. 영화도 판권을 사갔습니다.
0: 근데 아, 이거 판권 둘 다 팔렸군요.
1: 다 팔렸어요. 네. 판권이 그 한 작품을 가지고 몇 번을 팔았는지 몰라요.
0: 아, 팔았다가 회수했다가 팔았다가 회수했다가
1: 팔았는데 그분들이 3년 안에 예를 들어 4, 5년 네. 안에 못 만들어요.
0: 네.
1: 그럼 자동적으로 넘어오거든요. 계약이.
0: 네. 네.
1: 그럼 또 제가 볼 때 고래로 한 5탕 정도 치셨을 겁니다. 최소한. 예예예. 예, 예. 그래서 그 그러니까 모든가 탐낼 만한 아주 매력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이것들을 어떻게 비주얼적으로 구현해 내고 이것들을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담아 거대한 이야기를 담아내는가가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거는 완전히 새로운 창작 같아요. 저는.
0: 아. 예. 뭐 이렇게 OTT에서 한 6부작 드라마 뭐 이런 정도로 하면은 좀 가능하려나요?
1: 그것도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말이죠.
0: 네.
1: 시대극은 돈이 많이 듭니다. 어쩔 때는 가끔 사극이 돈이 덜 들 때가 있어요. 시대극보다.
0: 아, 아예
1: 가만 들어야 되죠. 시대극.
0: 과거니까.
1: 예. 네. 뭐 그 사극은 가끔 예를 들면 뭐 KBS나 소품창고에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을 가져오면 되는데
0: 네.
1: 예를 들면 77년도 한국 거리를 재현해야 돼.
0: 아.
1: 집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야 돼요.
0: 네네.
1: 세트장도 만들어야 되고 사극은 귀화집 있는데 가면 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외경 같은 경우.
0: 네.
1: 이거는 뭐 아예 그냥 세트장을 만들어야 돼요.
0: 아, 사극 같은 건 아예 그냥 문화재를 좀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고.
1: 네, 네. 그래서 시대극 자체가 사실은 예산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든 거고.
0: 네.
1: 그리고 어찌 보면 이 고래라는 거는 이제 영화로 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넷플릭스나 뭐 이런 데서
0: 네.
1: 진짜 6부작? 제가 볼 때 6부작으로도 좀 모자라지 않을까. 네, 쉽습니다. 예.
0: 주인공도 이게 계속 바뀌니까
1: 맞아요.
0: 그것도 좀 약간 좀
1: 맞아요.
0: 접근하기가 좀 애매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1: 예.
0: 근데 사실은 영화로 만들기도 어렵지만 뭐라고 이렇게 독서 프로그램에서 설명하기도 참 힘들어요. 줄거리도 뭐라고 유형이 잘 안 되고 이게 왜 재밌어? 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답도 잘 못하겠고
1: 예. 어떤 분들이 제가 야, 고래라는 책 네가 너무 좋아한다는데 고래는 무엇을 얘기하고 관통하는 지점이 뭐야?
0: 저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고래 주제가 뭐예요?
1: 그러면 저는 얘기하죠. 확고하게 얘기합니다. 몰라! 몰라요. 몰라. 왜냐면 이게 한마디 말로 요약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0: 네.
1: 어떤 주제의식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는 대신 고래라는 소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삶, 이게 생명력의 강인함? 밟아도 밟아도 죽지 않고 거긴 소설 안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기구한 운명이라고 돼 있어요.
0: 네.
1: 예. 계속 이 생을 마치고 싶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계속 살아가요. 계속 살아가고 진짜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몹쓸 짓을 겪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그 인물이 계속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어찌 보면 은유적으로 삶의 끈질긴 생명력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끔 들긴 합니다.
0: 아, 제가
1: 예.
0: 고래 주제가 뭔지 이보다 더 이렇게 좀 그럴싸하게 설명하는 답 처음 들어봐요. 고래 주제 다 고래 주제가 뭐지 싶은데 예. 생명의 강인함.
1: 예.
0: 혹시 천명관 작가님한테는 여쭤보신 적 없으신가요? 이거는 뭐 무슨 의도로 쓰셨느냐?
1: 천명관 작가님하고 제가 고래에서 얘기한 거는 인세가 어느 정도 들어오냐? 지금은 어느 정도 들어오냐?
0: 네.
1: 형이 지금까지 고래로 얼마 번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들? 예. 네. 뭐 그런 얘기들하고 뭐 영화 얘기들.
0: 네.
1: 천명관 감독님이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너 지금 서로 준비하는 거,
0: 네.
1: 구상하고 있는 작품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지 고래에 대해서는 딱히 뭐 어떤 내용에 대한 토론보다는 어떤 얼마가 벌었나? 앞으로 얼마 정도 더 들어올 것 같은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0: 이 이제 주제를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줄거리를 뭐라고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소설을 읽으면서 저의 작업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런 건 안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왜냐하면 저는 이제 뭘 쓸 때 네. 주제가 좀 뭔지 제가 알아야 좀 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1: 맞아요, 맞아요.
0: 감독님은 좀 어떠신가요? 왕가

0: 하는 남자를 쓰실 때 네.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기본 원안이 있었잖아요.
1: 네네. 그 그러면은, 황성우 작가님이 쓴 시나리오가 있었죠.
0: 네. 그러면은 그걸 보고 아 나는 이 주제로 접근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시나리오 작업을 이제 더 하시는 건가요? 네. 아니면은 재미있겠다라고 해서 작업하시다가 이 작품의 주제는 이게 되겠구나 발견하시나요?
1: 그러니까 뭐 당연히 저도 이 이야기에서 내가 이야기 감독이 꼭 장항준이어야 되는 이유는 뭘까? 신화를 고친다면 어떤 기준에 맞춰서 고쳐야 할까? 네. 수정해야 할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당연히 저도 작가님처럼 이 이야기는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가? 관객에게. 당연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작품 할 때마다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작가나 감독이 있다면 네. 주제에 대한 뭐 이런 생각도 하지 않고 만약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건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사랑의 남봉꾼 같은 것 같아요.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 이유도 없고 네. 그냥 성욕 때문에 여기 찝쩍 저기 찝쩍 여기 찝쩍 저기 찝쩍 네,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고래는 남봉꾼이 쓴 소설인가요?
1: 얘기하다 문학,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문학 남봉꾼. 문학 남봉꾼이네요. 네.
0: 그 가끔 그런 작가들 이제 천명관 네. 작가님 말고도 감독님이나 네. 다른 영화 감독이나 다른 작가들 중에 좀 네. 그렇게 작업하시는 분 보시나요? 이제 저 사람은 도대체 메시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어떤 작품을 낼지 말하지 않고 정말 동물적으로 쓰는 사람 같다.
1: 네. 약간 이 고리란 소지 동물적으로 쓰는 느낌이 들잖아요.
0: 저는 천명관 작가님은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데 뵌적만 네. 있지만 네. 네. 근데 이런 소설은 설계에서 쓸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1: 설계에서 뜬다면 천재예요.
0: 네.
1: 나사에 가야 돼. 그래서 나사에.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집필 과정을 제가 듣지는 못했으나 이거는 진짜 동물적인 감각으로 막 펜이 지나가지 않으면 도저히 쓸 수 없는 이야기 같은 느낌들이 들었어요.
0: 그런 거 조금 부럽진 않으세요? 약간 감독 중에서도 그런 분 계신가요?
1: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천명관 작가님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부럽진 않아요. 물론 굉장히 존경하죠.
0: 네.
1: 훌륭한 소설가로. 왜냐면 저는 흉내도 낼 수 없는 작품들을 계속 써내려 가시니까 뭐 그런데 아무튼 간에 뭐 그 부럽다거나 이런 생각은 아니고 그냥 아, 이 형 진짜 리스펙 할 만한 형이다. 네, 진짜 훌륭하구나. 훌륭한. 우리나라에 진짜 이런 작가가 있다는 게 너무 다행이다. 이게 또 부커상 후보에도 네, 올랐었잖아요.
0: 최종 후보도 네. 했었죠.
1: 그때도 제가 또 막걸리 집에서 올랐다며. 아 아니야. 아 올랐잖아. 아예 못하.

0: 아 그렇게 다 야 항준 아. 그냥 영광이야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1: 그 고래를 읽으면서 또 생각이 드는 게요 주제도 그렇지만 네. 제가 이제 쓸 때 약간 강박인데 네. 막 고증도 따지고 아, 나름 네. 사실성 따지고 개연성 따져가지고 네. 소설을 쓰다가 이런 소설을 보면은 되게 좌절감 들어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네. 이제 보통 영화 감독들이 드라마 연출보다 더 개연성을 따진다. 왜냐하면 드라마 시청자들은 TV를 보면서 딴 일을 네, 한다는 네, 걸 네, 의식하는데 네. 극장에서는 관객들이 극장에 있는 사실을 잊어야 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얼핏 들었고 또 스릴러 감독들은 더 개연성을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맞아요. 얘기도 들었는데 맞아요. 감독님 드라마도 하시고 영화도 하시고들이 네. 또 스릴러도 만드셨지 않습니까?
0: 아니 뭐 극적 개연성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제 당연히 이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영화적 허용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1: 네.
0: 그럼 얘가 이거 할 동안 얘는 뭐 했어? 시간적으로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막 예를 들면 막 어떤 애가 매달려 있어. 으악 이러고 있고 저쪽에 한편
1: 네.
0: 누구한테 그쪽에 막 전화 통화하고 사람들하고 막 얘기하고 있다 다시 와서 그럼 이 사람은 한 팔로
1: 얘를 좀 센 사람인 거 아닐까요?
0: 얘를 한 20분 동안 갖고 있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영화적 허용이다
1: 네. 네,
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그걸 리얼리티를 맞추면 되게 이상해 보여요. 그리고 이야기가 진전이 되지도 않고 근데 뭐 드라마 감독님, 영화 감독님, 드라마 감독님뿐만 아니고 다 그런 어떤 그 어떤 리얼리티 네. 고증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어떤 장르는 다르지만 영화적 허용들을 어느 정도 우리 그냥 본능적으로 이제 많이 배우고 학습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특히 요즘에 고증을 잘못하면 매장됩니다. 특히 역사. 네. 역사. 예, 예. 그러니까 한참 뭘까 뭐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화가 나 있어요. 왜 화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항상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지금 어떤 태도 같냐면 한 손에 꽃을 한 손에 돌을 누가 탁 등장하면 저 사람의 돌을 맞을 수인지 꽃을 맞을 사람인지가 네. 딱 규정돼요. 네. 그럼 갑자기 꽃송이를 막 던져요. 막 던지다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어떤 말로 실수로 한다거나 또 어떤 연예인이 예를 들면 이게 과거에 뭐가 생각지도 못한 게 탁 드러났는데 그 실망감에서 이제 다른 것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꽃들을 든 사람들이 반대 손으로 돌을 던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갑자기 확 라이징 했다가 갑자기 완전히 흔적도 없이 돌팔매를 맞고 사라진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는 심심치 않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증 같은 부분도 이제 그런 면에서 그래서 좀 제가 관객분들이나 좀 이렇게 좀 시청자분들이 좀 조금 그래도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안 하고 싶어서 안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뭐랄까 또 예를 들면 이제 그 고증을 지키려면 돈이 또 엄청나게 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뭘 들면 조선시대 갓 이런 거 왕산하면 갓 이런 것도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투명한 갓이 아니잖아요.
1: 아 그런가요?
0: 네, 네. 그래서 이게 조선 초기 때 갓은 다 이게 말총으로 만든 갓이 아니어서 아~ 다 덮여 있어요.
1: 아~
0: 근데 지금까지 한국 사극들이 대부분 이런 갓들을 썼는데 그래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만들려면 고증에 따르려면 돈이 들어가는 거죠.
1: 네.
0: 이게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는 갓이 아니에요. 다 수공예로 만들어야 되는.
1: 감독님은 그런 이제 작품 만들 때
0: 네.
1: 뭐 어쨌든 뭐 예술적 허용이든 아니면 뭐 현실적 제약이든 네네. 그 고증을 뭐 이 선에서 그냥 타협을 하자 네. 뭐 이런 선을 감독님이 이제 타협을 하셔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런 기준 같은 게 있으신가요?
0: 계속 그 회의해요. 계속. 이거는 괜찮겠어. 이거는 어떨 것 같아. 이거는 괜찮겠어.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세요. 근데 그분들도 되게 겁내해요. 그러니까 막 미술 파트, 의상 파트 뭐 이런 분들 또 그런 분들도 되게 겁내하고 왕사남 같은 경우에도 자문해주는 교수님이 근데 이렇게 허구를 넣어도 돼요?
1: 아 교수님이 오히려 물어보시는
0: 그렇죠.
1: 건가요?
0: 오. 이 호칭이나 이런 것도 큰 문제는 없는데 이렇게 역사적 사실이 앞뒤에 있는데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허구를 넣어도 돼요? 그런 거 그래서
1: 감독님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0: 돼요. 돼요. 왜냐면 쉽게 말하면 왕조실록으로 영화를 만들 수는 없거든요. 조선왕조실록으로는 영화가 한 편도 완성되지 못할 거예요. 예. 담화문이면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면 그런 극적 상상력이 우리를 극장으로 이끌

0: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그냥 뭐 어떤 딱 뻔한 사건에서 뭐 이렇게 사건들이 펼쳐지고 막 이것들을 다큐멘터리처럼 재현 드라마처럼 재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1: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더 듣겠습니다. 네. 어떤 노래 들을까요?
0: 아, 드디어 제가 네. 이제 그 김민기의 가을 편지. 가을
1: 김민기의 가을 편지.
0: 예, 예. 네.
1: 드디어 우리 노래 듣겠습니다. 네. 김민기의 가을 편지 듣겠습니다.

0: 김민기의 가을 편지 들으셨습니다. 장항준 감독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를 찾아주신 모든 게스트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아, 네. 고래에서 가장 좋아하는 문장 하나 뽑아주십시오.
1: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0: 모든 문장이 좋았던 것으로 네네네. 네,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1: 그리고 그 어떤 그 인물하고 그 막 그 되게 좀 그 이 고래라는 소설은 딴 소설도 좀 그렇지만은 그 예를 들면 그 안에서 표현하는 대낮의 열기, 그 질퍽질 그 땀방 그 찍찍한 땀, 네, 예, 네, 막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거의 4D예요. 소설을 보시다 보면은 와.
0: 저도 고래에서 특별히 막 무슨 문장이 떠오르진 않는데 대부분의 네. 독자들의 감상이 빨리 넘어가가지고 막 네. 이렇게 막 문장을 이렇게 막 무슨 여기서 천천히 음미하면서 넘긴다기보다 무슨 막 분위기로 네. 이미지로 좀 막 이렇게 네. 네. 무슨 뭐 형무소에서 웬 맞아요. 여자
1: 그 벽돌 공장이 네.
0: 벽돌 공장이 나오고 네. 갑자기 뭐 여자가 남자가 되질 않나 뭐 그런 장면들이 막 맞아요. 정말 꿈꾸고 난 것 같은 네. 네, 그런 느낌으로 남아 있습니다. 감독님, 저희 청취자들을 다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아, 다독이들께 소개하고 싶은 좋은 습관 하나 좀 알려주실래요?
1: 좋은 습관? 아, 그 술 드실 때 꼭 물을 같이 드시면 그런 그 왜냐면 이제 그게 다음 날 확실히 달라요. 네. 네. 그 의식적으로 계속 술 한 모금에 물 한 모금. 술 한 모금에 물 한 모금 하면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계속 희석을 시키잖아요. 알코올을 희석시켜서 다음날 사실은 속도 상당히 편해진답니다.
0: 그 술 마실 때 물 마시면 안주도 덜 먹게 돼서 다음날 아. 체중도 상당히 아, 이렇게
1: 그렇겠네요. 그렇겠네요.
0: 화장실을 좀 자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 아 화장실 자주 가죠. 화장실 가면서 또 바람도 쐬고 아. 자꾸 움직이고
0: 술 마실 때 꼭 물을 많이 드십시오, 네, 여러분. 네, 네. 네, 굉장히 네. 숙취 해소에도 좋고 네. 네, 술도 덜 마시게 되고 건강에 좋은 습관입니다. 감독님 앞으로 계획 여쭤볼게요.
1: 아, 뭐 계획은 뭐 저는 뭐 이제
0: 새 작품들.
1: 예, 네, 새 작품을 지금 이제
0: 지금 막 로봇콜이 막 빗발을 칠 것 같은데요.
1: 아, 이제 물론 감사하게도 많은 제안을 주시고 이제 그 중에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 제가 옛날에 써놓은 것도 있어가지고 네. 그것 중에 이제 어떤 것들 지금 이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제가 흔히 표현하는 걸로 이제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상업영화니까 이게 돈이 된다 이게 좀 먹혀 뭐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는 이제 그런 표현을 해요. 피가 끓어 안 끓어 이 이야기를 찍을 생각으로 피가 끓어 안 끓어 근데 네. 아직까지는 피가 끓는 작품을 만나보지 못했다.
0: 당장의 신작은 아니더라도요. 그러면은 네. 감독님이 아 나의 커리어에서 한번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이런 건 혹시 그런 막 좀 이렇게 당장에 뭐 이렇게 시간 제한은 없지만 언젠가 나는 이런 걸 만들겠다 이런 걸 찍겠다 그런 작품은 있을까요?
1: 저는 좀 뭐라 그러죠? 이렇게 되게 좀 그 혹시 그 영화 아시나? 락스탁 앤투 스모킹 베럴즈라는
0: 네, 네.
1: 네, 그 영국 영화가 있는데
0: 가이리치 감독의 데뷔작이든가 네, 그렇죠? 네.
1: 사실 그렇게 이렇게 어느 정도는 폭력성도 있는데 네, 네. 되게 코미디고 네. 되게 밑바닥들의 삶을 이제 그리고 있는데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 막 폭소를 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0: 그게 되게 여러 등장인물이 나와가지고 좀 정신없이 진행되는 듯 하다가 막판에
1: 다 이렇게 한 군데
0: 그리고 굉장히 영국의 밑바닥 범죄 좀 이렇게
1: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은 정말 정교하게 잘 쓰여진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이리치의 어떤 이 어떤 연출력의 절정이었을 시절에 만들어진 네. 영화인데 언젠가 저도 그런 영화를 한번 해보고 싶다. 아. 네, 그런 생각은 한 적이 있습니다.
0: 아, 그럼 배경은 이제 한국 사회 2020년대, 네, 네. 2030년, 2020년대.
1: 뭐 상관 뭐 2020년대든 30년대든 상관없고 네. 70년대도 괜찮고. 아. 다만 뭐냐 그런 밑바닥 사람들이 막 좌충우돌하는
0: 군상극인데.
1: 예, 예, 예, 예, 예. 거기 안에 좀 코미디도 있고 네. 되게 뭐 아이러니 뭐 이런 것들도 있는 뭐 그런 것들을 해 보고 싶어요.
0: 좀 막 좀 무서운 장면이나 폭력적인 장면도 들어가나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0: 굉장히 기대됩니다. 감독님, 이 언젠가 만드실 한국판 네. 락스탁 앤 투 스모킹 배럴즈인가? 네. 예. 네, 이 영화를 기다리면서 추천곡 한 곡 듣고 그 영화 생각하면서 노래를 듣겠습니다. 네. 어떤 곡 마지막으로 들으면 좋을까요? 그
1: 프로콜 하렴입니다. 프로콜 하렴이고 화이터 쉐이드 오브 페일. 네. 이건 이제 제가 옛날에 그 2000년대 중반에 이제 축구 영화를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그 영화의 마지막 그 삽입곡으로 하려고 이제 해놨던 곡이었는데 그 영화가 이렇게 제작이 무산돼서 이 음악을 들으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운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되게 기억에 남는 음악인 것 같아요.
0: 저 모르는 노래인데 굉장히 기대됩니다.
1: 들으시면 아! 이 노래 하실 거예요.
0: 아 그런가요? 예. 이거 아마 리메이크를 한번 들어본 것 같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예. 네. 장강명의 인생책,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장항준 감독님과 함께했습니다. 감독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그러시겠죠.
0: 아 정말 감사해요.
1: 아니, 저도 네. 감사하죠. 저도 감사하죠. 오래간만에 또 여기 KBS에 와가지고 네. 네, 너무 저도 재밌었습니다. 아, 네. 작가님도 오래간만에 뵙고 네.
0: 아, 감독님 이 끝날 때도 또 이렇게 큰 웃음을 주셨습니다. 네. 작은 서점 오늘 문 닫겠습니다. 끝으로 장항준 감독님의 추천곡 프로콜 하루암의 A Whiter Shade of Pale 들으면서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58분 날씨.
3: 일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과 경상도 해

0: 제주도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중 강원도 인제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도 오늘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내륙과 산지, 전라도 동부 지역, 경상도와 제주도는 5에서 2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이 되겠고요. 이 비는 내일 새벽에는 모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됩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에서 저녁 사이에 강원 영동과 경상도 등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광주 29도, 대구와 부산 26도, 제주 24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당분간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하늘이 흐려도 자외선 지수가 높은 곳이 많겠고요.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서는 높은 너울이 몰려오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7도, 습도는 50%입니다. KBS 58분 날씨 송소진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제1라디오 정오 뉴스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항의하며 서울 송파구 개표소에 몰려든 시민들의 시위는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3: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항의 시위가 서울올림픽공원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개표를 마친 잠실 7동 제2투표소의 투표함 등은 여전히 선관위로 옮겨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날 경찰 비공식 추산 3만여 명이 모였던 시위대는 오늘 새벽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지만 날이 밝으면서 다시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극기와 손피켓을 들고 재선거를 요구하는 참가자들은 투표함 반출을 막겠다며 개표소 출입구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데요. 상당수 참가자는 20, 30대 청년층인 것으로 보입니다. 개표 당일인 지난 5일부터 하루 가까이 개표소에 고립됐던 선관위 직원 수십 명은 대부분 개표소에서 탈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제 개표소 인근에선 대형 콘서트도 개최됐지만 시위대와 관람객 사이에 충돌은 없었습니다. 주말인 오늘도 날이 밝으면 사람이 더 몰릴 수 있는 만큼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개표소 주변 경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2: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문제라면서도 부정선거 음모론과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전했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조만간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포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신속히 취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사태의 혼란을 틈타 일각에서 또다시 준동하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극단 세력의 불법적인 폭력, 위협 행위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납득할 수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며 즉각 회담을 요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만으로도 이번 선거의 공정성은 완전히 훼손됐다며 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당론으로 채택해 내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쟁에 몰두하는 모습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전수미 대변인은 어제 정부와 여당이 이미 모든 진상규명 가능성을 열어뒀음에도 국민의힘은 원 구성은 협조하지 않고 국정조사와 특검만 소리 높여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의 유일한

0: 법적 기반인 원 구성은 팽개친 채 특검 요구로 반사 이익만 챙기려는 정치쇼를 멈추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의 슬로건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청와대는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에서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과 의지를 함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념사를 통해 지난 1년의 소회를 밝히고 2년차 국정 비전과 4대 목표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어 내외신 기자 160여 명이 정해진 각본 없이 자유롭게 질문하는 질의응답 순서를 갖습니다. 북한 김여정 총무부장이 미중 정상이 북한 비핵화 원칙에 동의했다는 미국 발표를 정면 반박하고 핵 보유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일 방북을 앞두고 비핵화는 의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어제 담화를 내고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 불퇴의 한계선이며 엄연한 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 북한 비핵화 방침에 동의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힌 것은 상투적인 거짓 유포 노름이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하루 앞두고 이 같은 담화를 공개한 건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는 의제로 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거로 풀이됩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인터뷰에서 미중 두 정상이 북한 비핵화에 합의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완전한 날조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그런 사실에 대해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며 중국 측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김 부장은 최근 미국이 한국에 1,650억 원 규모의 무기를 수출한

올해 2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한국은행 집계 결과 4월부터 이달 5일까지 평균 환율은 1490.98원으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분기 1596.88원 이후 약 28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공항에서 달러 현찰 구매 환율은 어제 기준 하나은행 고시 1624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달 들어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일주일 새 3.48% 하락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이어 주요국 중 두 번째로 낙폭이 컸습니다. 이는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차익 실현으로 달러 수요가 늘고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달러 강세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방한 첫 일정으로 PC방을 찾았던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방한 셋째 날인 오늘 오후 강남의 PC방으로 향해 크래프톤 장병규 의장, 김택진 NC 대표를 연달아 만납니다. 황 CEO는 크래프톤과의 만남 직후 인근 포털 PC방으로 이동해 NC 김택진 대표와 만나고 온라인으로 라이브 방송에도 직접 출연할 예정입니다. 또 오후 5시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열리는 두산베어스 홈경기에서 시구자로 나섭니다. 보험사가 주치의의 진단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보험 관련 피해 구제 신청 930건 가운데 85%인 798건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이었습니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이유로는 주치의 진단 또는 치료 불인정이 전체의 67%를 차지했고 특히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 의사의 진단까지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은 보험협회는 2021년부터 의료자문 내부 통제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의료자문 시행 대상에 제한이 없어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됐습니다. 스페이스X가 다음 주 뉴욕 증시에 상장되더라도 미 증시 대표 지수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에 편입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6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월가 금융회사의 리서치 비공개 분석에서 스페이스X가 2027년까지 연간 기준으로 수익을 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스페이스X의 S&P 500 지수 편입이 2028년 이후로 미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뉴욕 증시에 상장된 약 500개 대기업으로 구성된 주가 지수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투자 자금이 이 지수를 벤치마크로 삼아 투자금을 운용합니다. 오늘 새벽 4시 20분쯤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가 전신줄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70대 남성과 40대 남성 승객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상권과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강원 동해안, 제주에 오후까지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충청권 남부와 전라동부에는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고 중부지방은 밤에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북 동부와 전남 동부, 대구, 경북, 경남, 강원 내륙산지에는 5에서 20mm, 제주도에는 5에서 10mm가 예상됩니다. KBS 제1라디오 정오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재성입니다. KBS

0: 정관용의 시사본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6.3 지방선거 마무리됐지만 이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 선거 전반을 평가하는 새로운 시스템 마련을 강조하고, 야당은 이 투표용지 사태를 고리로 한 파장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관련한 내용을 포함해서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 오늘 2부 정치토크 직진본능 직설하고 시간에 이야기 나눠보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부 시간에는 지방자치 4.0 당선자 직격 인터뷰 이어갑니다. 오늘은

0: 신용한 충북지사 당선자 그리고 신상진 성남시장 당선자 곧 만나보겠습니다. 정관용 시사본부 6월 7일 일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6.3 지방선거 기획 지방자치 4.0 당선자 직격 인터뷰.
0: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당선자 직격 인터뷰 이어갑니다. 먼저 이번에 충북지사에 당선된 신용한 당선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신용한입니다.
0: 네, 축하드리고요.
2: 네, 고맙습니다.
0: 먼저 우리 유권자 그리고 우리 방송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한 말씀 하시죠.
2: 네, 선거운동 기간에 정말 과분한 성원을 보내주신 충북도민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많이 부족했지만 앞으로도 잘 배우고 채우면서 아래로부터 충북도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잘 섬기면서 봉사하는 봉사자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우리 신용한 당선자 나름 이 정치적 이력이 파란만장하십니다. 그죠? 지난 2018년에는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충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셨다가 낙선하셨고,
2: 네네.
0: 윤석열 전 대통령 대통령 될 때는 또 그쪽 선대위에 계셨잖아요.
2: 정책 총괄 지원 실장을 했습니다.
0: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왜 거기서 나오셨어요?
2: 제가 가까이서 이제 정책 업무 보고를 하면서 굉장히 어떤 반헌법적, 반법률적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검찰총장 지내신 분이 이건 위험하다 해서 탄핵각이다 하고 당시 3선 재선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고 저는 참여하지 않겠다. 딱 대선 마치면 저는 떠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 인수위에 이제 제가 경제일분과에 배치가 됐는데 그때 바로 사표 내고 떠났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반헌법적, 반법률적, 비법률적 이걸 그때부터 느끼셨어요?
2: 가까이서 보면서 이제 언어, 행동, 그다음에 이렇게 사고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상당히 위험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봤고 느꼈습니다.
0: 계엄할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혹시?
2: 계엄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위험하다. 탄핵각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미처 계엄까지는 생각은 못했지만 탄핵 당하겠구나라는 거는 제가 직감을 하고 말씀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0: 네, 잘 나오셨네 그때. 그러죠?
2: 네.
0: 그런데 그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되셔서 2024년 총선에는 도전하셨는데 경선에서 지셨잖아요. 그죠?
2: 실제 이제 제가 2024년 2월에 영입되고 일주일간의 선거운동 기간이 있었습니다. 과분한 사랑을 받았고 제가 경선에서 이제 탈락하자마자 바로 지원 유세를 하면서 그때 이제 지원 유세에서 조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그 마이크 잡고 이제 인기가 좀 생겨서 그게 아마 다시 지금 이렇게 오게 된 발판이 된 것 같습니다.
0: 아니 근데 그 국회의원 경선에서도 지셨는데 이번에 충북도지사 후보 경선에서는 이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지낸 노영민 전 실장을 꺾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꺾을 수 있었습니까?
2: 아마 이제 그 사이에 제가 계속 실물경제 전문가로 저는 이제 기업에서 잔뼈가 굵었었고 정부 정책에 참여하면서 이제 장관급, 차관급을 이제 이어서 했는데 현장 경험과 정책 능력 이런 것들에다가 이제 실용주의 노선 초질관 이제 보수 진영에 있을 때나 진보 진영에 있을 때나 실용주의 노선에 대해서 우리 지역 특히 충청북도에는 중도 합리적인 분들이 많거든요. 어떤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실용주의적인 면을 계속해서 봐주신 게 이번에 어떤 그게 이제 매스컴 미디어 이런 거랑 합쳐지면서 시너지가 났던 것 같습니다.
0: 이번에 현역인 김영환 저 지사와 맞붙었는데 선거운동 어렵지 않으셨어요?
2: 사실은 상당히 이제 어려웠죠. 당연히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네임 밸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서 있으셨고 그다음에 선거 전략적으로 여러 번 이제 국회의원도 사선을 하셨고 현역 지사였기 때문에 테크닉도 좋으셨는데
0: 그렇죠.
2: 한 가지 이제 놓치신 부분이
0: 뭐예요?
2: 초지일관 네거티브 선거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출마 선언 애초에 할 때부터 절대로 네거티브하지 않고 미래의 가치 비전 철학 정책으로 승부하겠다 라고 걸고 단 한 번도 네거티브에 직접 응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지역민들이 정말 높게 평가해 주신

0: 것 같습니다.
1: 네. 자, 당선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0: 이 충북이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작지만 굉장히 강한 도거든요.
1: 네.
0: GRDP 그 1인당 GRDP에 있어서도 전국 5위권에 있고 총 생산 양에서도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1: 예. 예.
0: 삶의 질, 인생에 대한 부분은 많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권역 내 1인당 소비 지출이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제주 강원보다도 밑에 있고 그래서 그 얘기는 벌기는 많이 버는데 쓰는 건 다 서울 스탠다드로 쓴다는 얘기거든요. 외지에서 쓴다.
1: 예.
0: 그러면서 삶의 질이 특히 이제 소상공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편인데 삶의 질 만족도가 떨어져서 민생 삶의 질에 최우선 방점을 짓고자 합니다.
1: 네. 그 삶의 질 민생이라는 것도 워낙 범위가 넓은데 구체적으로 공약을 뭘 내고셨습니까?
0: 그 실제로 이제 그 생산 그 산업체 유치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누구나 하는 공약들이어서
1: 예.
0: 뭐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나가지만 제가 아주 소소한 일상에서 느끼는 예를 들자면 이제 다니다 보면 화장실 가는데 대부분 지역에서 문이 잠겨 있거든요. 1층에. 이런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소상공인들 실패한 분들 같이 일으켜 세워서 같이 끌고 가는 즉 실패도 스펙이다.
1: 네.
0: 회사 부활전 이런 것들을
1: 네.
0: 통해서 지역에서 소상공 자영업자 창업하신 분들 넘어진 분들을 다 끌고 같이 가는
1: 네.
0: 그런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삶의 질을 높이는 공약들을 많이 내걸었습니다.
1: 네. 아까 뭐 반도체 바이오 뭐 이런 산업 얘기하셨습니다만 충북 지역에는 또 농촌 지역도 워낙 많잖아요. 그죠?
0: 맞습니다.
1: 농촌 네. 개발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0: 지금 보시면 이제 충북에는 그 11개 시군이 있는데 그중에 6개가 인구 소멸 지역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초고령화가 다 동시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군단위 지역은요.
1: 예.
0: 그래서 이제 농촌 소멸 위기가 당연히 지금 심각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농업인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이제 6차 산업에 대한 지원책 이런 것들을 쭉 공약을 했고요. 거기에다 더해서 그 각종 이제 어르신들 복지에 대한 정책들 있잖아요.
1: 예.
0: 그 초고령자 분들에 대한 복지 정책. 그래서 군 지역은 이미 이제 버스 같은 것들은 무료로 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1: 맞아요.
0: 거기에 이제 보조를 더해서 하는 부분들
1: 네.
0: 그다음에 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의료 섬 사막화되어 있는 데들이 많잖아요.
1: 네.
0: 이동 진료 이런 것들을 이제 강화하는 공약들. 그다음에 식품 사막 이런 것도 충북에는 1200개 넘는 그 마을이 슈퍼 어떤 점포 이런 것들이 없는 데들이 있다 보니까
1: 네.
0: 뭐 이동 점포 계란이 왔어요. 이런 명칭의 그 서비스들을 많이 그 지자체들이 하고 있는데.
1: 그렇죠.
0: 다른 지역에서.
1: 예.
0: 충북에서 당연히 그 부분을 강화해서 생활 속.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제 외지인들이 돌아오고 있는 분들이 머물게 만드는 거. 그래서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산업 등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1: 네네.
0: 많이 머물게 하는 이런 특히 이제 제가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을 하면서 청년 취업 창업 일자리 담당을 해봤잖아요.
1: 예.
0: 그런 경험을 살려서 젊은이들이 머무는 곳, 머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취하고자 합니다.
1: 네. 자, 얼마 전부터 이 대전 충남 통합 문제가 이슈가 되고 어제 제가 충남 그 당선인 인터뷰를 했습니다만은 금년 안에 법을 통과시키겠다. 그래서 임기도 뭐 2년 줄여가지고 2028년 총선 때 통합 도지사 뽑겠다. 뭐 이런 공약들을 막 내걸던데 대전 충남이 통합해버리면 충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그래서 이제 요번에 행정통합 논의가 올라왔을 때
1: 예.
0: 충청북도는 소외론, 홀대론이 많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1: 예.
0: 그런데 제가 이제 발상을 바꿔서 마침 제가 행정통합에 있어서 행안부랑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실무부분을 백업을 하고 있잖아요.
1: 네.
0: 제가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하면서 이제 위원장 직무대행을 했는데 행정통합의 어떤 커다란 원칙, 통합 논의, 그다음에 어떤 이익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부작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1: 예예. 예.
0: 제가 도민들께 자신 있게 호소드린 게
1: 예.
0: 자 통합 논의 대전 충남 원래 한 뿌리였습니다. 1989년도에 이제 대전 충남이 갈라지면서 이렇게 지금처럼 왔지만 그 전에는 이제 충청남도 하나였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들은 좀 동질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조금 더 다른 측면이지만
1: 음흠.
0: 제가 호소드린 것은. 5극 3특 시대 권역별로 수도권 1극화를 막자 이런 측면에서 이미 충북 충남 대전 세종은 충청광역연합이라고 해서 이미 광역연합체로 경제권 생활권의 통합을

0: 통합을 계속 해왔습니다.
1: 예, 예.
0: 마지막 남은 방점인 이제 행정통합에 있어서도
1: 예.
0: 우리가 굳이 소외론, 홀대론을 말할 게 아니라 자신 있게 주도적으로 통합 논의에 참여를 하고 끌고 갈 수 있는 정도,
1: 네.
0: 그 정도의 강소도가 이미 돼 있고
1: 예.
0: 앞으로 더 그런 강소도를 이 과도기에 강화시켜서 2년 후에 논의가 완전히 끌어오를지 언제 끌어올지는 알 수는 없으나 지금 아까 이제 충남지사 당선인이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빨리 끌어올 수도 있거든요.
1: 네네.
0: 어떤 논의가 올라오더라도 우리가 피하지 말고 정면에서 같이 처음부터 논의를 같이 갈 수 있는 정도 자신감 있게 하자.
1: 네.
0: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1: 네.
0: 아도기에 과연 충북의 권익을 무엇으로 강화할 것인가. 중부내륙특별법이라고 이미 통과돼서 움직이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1: 예.
0: 거기에 대전 충남이 받는 혜택에 준하는 걸 충북이 강하게 요구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서 이 과도기에 강소도로 제대로 자리 잡고 동대동으로 통합 논의에 참여하자.
1: 예.
0: 우리가 굳이 마치 뭐 소외됐다거나 꿀리는 것처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1: 그 제가 듣다 보니까 정확히 파악이 잘 안 되는 게 그가 대전 충남 충북 세종 한꺼번에 한 방에 통합하자는 주장이세요? 아니면 일단 대전 충남 통합하면 거기 주는 혜택만큼 우리도 똑같은 혜택을 달라고 요구하고 다음 단계로 전체 통합하자는 겁니까? 1단계입니까? 네, 2단계입니까?
0: 실제로 지역에서 가장 지역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단계적 통합 논의입니다.
1: 아.
0: 특별자치도로 가자는 논의가 하나가 있고요.
1: 예, 예.
0: 그다음에 한 번에 다 하기가 행정적으로 분명히 쉽지 않은 문이 있으니 단계적 통합론으로 가자. 그 과도기에 충북도 그에 대전 충남이 통합해서 강하게 되는 그 정도에 준하는
1: 알겠습니다.
0: 강소도로 만들어 놓자.
1: 네.
0: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 네. 이번에 득표율이 몇 퍼센트셨죠?
0: 제가 54.6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한 45%는 안 찍었다는 얘기인데, 그죠?
0: 네네, 맞습니다.
1: 그, 본인을 찍지 않은 분들 어떻게 끌어안으실 건가요?
0: 제가 당선되고 첫 기자회견에서 통합과 화합의 도지사가 되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1: 네.
0: 그러면서 맨 먼저 경쟁했던 분 진영의 그 핵심 참모분께 고소고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서로 본질적인 게 아니라 그러면 아, 통합과 화합 차원에서 그 같이 저기를 하면서 나가자. 그리고 제가 이제 평소에 장점으로 인정받고 있었던 게 생활 속에서 함께 어우러지고 하는 아래로부터 위로 섬기는 이런 부분들에서 꽤 인정을 받았습니다.
1: 예.
0: 그래서 정책도 마찬가지고 진영과 노선을 떠나서 가장 실용주의 관점에서 제가 선거 때 내걸은 기치가 이념을 넘어 실용으로 정쟁을 넘어 민생으로였습니다. 그래서 실용과 민생의 방점을 찍다 보면
1: 예, 예.
0: 자연스럽게 모든 도민에게 가장 유익함이 무엇인가
1: 그렇죠.
0: 이렇게 귀결되는 것으로 해서 도민의 생활, 삶의 질 이 측면으로 가다 보면
1: 이념
0: 노선 갈등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 자, 내 임기 동안 이것은 반드시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만은 절대로 안 할 것이다. 한 가지씩 얘기해 주시면.
0: 우선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건 실제 선거 과정에서 좀 이상한 유혹들이 있는 게 있잖아요.
1: 예.
0: 물질적인 이런 것들.
1: 네.
0: 단호하게 제가 정중하게 마음으로 잘 받았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배격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임기 동안에 똑같이 하겠고요. 왜냐하면 그 전임자 지금 이제 현재 계신 도지사께서
1: 네.
0: 그런 부분으로 상당히 곤욕을 치르셨어요.
1: 그렇죠.
0: 수사를 받고
1: 그렇죠.
0: 그런 선례들도 있고 해서 공직기강 확립도 마찬가지고
1: 예.
0: 그래서 절대로 그런 어떤 용품이나 어떤 그 공직기강에 해이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배격하겠다.
1: 예.
0: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제가 그 대통령께서 타운홀 하듯이 완벽히 열린 소통을 하시잖아요.
1: 네.
0: 마찬가지로 제가 그동안 강점으로 왔던 열린 소통 반드시 매달 제가 이제 권역별로 울면서 타운홀을 하겠다 했는데
1: 네.
0: 그 타운홀로처럼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완전히 열린 소통을 하겠다.
1: 알겠습니다.
0: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1: 자, 마지막 한 줄 비전입니다. 한마디로 나의 임기 4년은 무엇이 될 것이다.
0: 신용한 임기 4년은 충북주도 성장 충북시대가 열릴 것이다.
1: 충북 주도 성장.
0: 예예, 예, 충북도.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가 지방 주도 성장을
1: 그렇죠.
0: 기초로 걸었잖아요.
1: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0: 네, 그 중에서 충북 주도 성장을 하겠습니다.
1: 네, 실용과 민생으로 충북 주도 성장 약속한 것.

0: 꼭 다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신용한 충북지사 당선자 함께 만나봤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6분 막 지났네요.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기상청의 송소진 씨.
2: 현재 강원 동해안과 경상도 해안, 제주도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오늘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내륙과 산지, 전라도 동부 지역, 경상도와 제주도는 5에서 2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이 되겠고요. 이 비는 남부 지방은 오늘 늦은 오후에, 중부 지방은 내일 새벽에 모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요일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강원 영동과 경상도 등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광주 29도, 대구와 부산 26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한편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서는 오늘 높은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7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더 이현 씨가 전해드립니다.
3: 네, 서울 시내 소통은 대체로 원활합니다. 고속도로는 서울 쪽에 정체 구간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직 영동고속도로 지나기는 크게 어렵지 않겠습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쪽 서원주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발안 부근과 팔탄 분기점 부근에서는 추돌 사고도 있었습니다. 정체 구간을 쭉 살펴드리면요. 군산 휴게소 부근에서 동서천 분기점 쪽으로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요. 행담도 휴게소 부근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사고 영향이 더해지면서 서평택 분기점에서 발안까지나 화성 휴게소에서 팔탄 분기점 쪽으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 쪽으로는 차가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옥산 분기점에서 독립기념관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기흥 부근에서 수원, 양재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4: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6.3 지방선거기획 지방자치 4.0 당선자 직격 인터뷰.
0: 네, 당선자 직격 인터뷰 이어갑니다. 이번에 경기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하신 신상진 성남시장 오늘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5: 네, 안녕하세요.
0: 네, 축하드립니다. 네.
5: 감사합니다.
0: 먼저 이 유권자분 예.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한 말씀.
5: 예, 이번 아주 지방선거 참 성남시장 선거 아주 저로서는 어려운 선거였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을 배출한 도시에서의 선거 그리고 또 청와대에 있다가 또 국회의원을 분당해서 두 번 한 또 상대 후보와의 또 힘겨운 또 경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래저래 해서 또 뭐 정부에서도 또 관권 선거라고 의심되는 많은 정황들이 또 있으면서 하여튼 상당히 어렵게 해서 우리 시민들의 그런 좀 이 지지로 네. 이렇게 당선된 것은 오로지 저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성남 시민의 승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 방금 말씀하신 관권 선거로 의심되는 이게 뭐예요?
5: 그 올해 2월 달에요. 이제 국토부 장관이 성남이 이제 국토부 현안이 많거든요. 그 뭐 지하철 역사를 추가로 만들어 달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지역 현안이 아주 굉장히 선거의 핫 이슈들이고 큰 민원들인데 이제 그런 것을 또 역사를 하려고 하는 부지에 그걸 둘러보는 그게 이제 사전 타당성 조사나 이렇게 용역 중인데 그것을 장관이 직접 와서 이제 상대 김병욱 민주당 후보는 뛰고 있을 때죠. 2월 달에 뛰고 있을 때 그 추운 겨울에 거기 와서 만나는 그래서 그 역사 이런 위치를 몇 군데 둘러보고 저도 이제 성남에 장관이 오시니까 시장도 좀 만나서 좀 우리 시의 민원도 좀 얘기해보자 예, 예. 했더니 안 만나고 예, 시장은 패스하고 어허. 노골적인 거기 이제 파란 옷 입은 이제 허허. 민주당 시의원 후보 도의원 후보들 네.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뭐 그런 기회 제공을 하거나 그래서 참 좀 그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0: 장관이 뭐 비록 선거철이라 하더라도

0: 노골적으로.
1: 그건 좀 문제가 있네요.
0: 그렇습니다.
1: 자, 성남시장 출신인 대통령. 네. 그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으로 모신 김병욱 후보. 네. 진짜 어려우셨겠어요?
0: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단지 하나 믿는 거는 제가 4년 동안 정말 뭐 토일 없이 일을 했습니다.
1: 예, 예.
0: 그리고 일하는 보람이 꽤 있었고요. 제2의 고향 성남. 제가 43년 산 성남이고 그래서 저는 참 뭐 뭘 했을 때 시민들이 좋아하시면 저도 아주 굉장히 보람 있고 좋았습니다. 국회의원 할 때보다 훨씬 보람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제가 한 일을 또 저는 뭐 임기 중에 뭐 부정부패 비리 이런 소문도 하나도 나타난 게 없었고 그래서 참 시민들이 평가를 해 주실 거다. 이런 좀 믿음 하나 있었죠.
1: 네, 네. 국회의원 해보셨고 시장 한번 하셨고 이번에 두 번째인데 조금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국회의원보다 시장이 나아요?
0: 그 낫다 안 낫다는 이제 저의 주관적 판단인데.
1: 아니,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0: 저는 글쎄요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이제 뭐 뭐랄까 이 매일매일 어떤 보람이 특별히 없죠. 자기가 내놓은 아주 좋은 법이 뭐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순간이나 그런 보람 있는 일들이 물론 있죠. 뭐 정당 정치 뭐 좀 개혁해서 뭔가를 좀 바꿔본다거나 그렇지만 이제 시정이라는 거는 시민들의 생각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1: 네, 네.
0: 뭘 했을 때 매일매일 보람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일을 매일매일 뭔가 새롭게 하니까.
1: 실제 또 변화를 가져오고.
0: 가져오고 또 주민들이 바로바로 이웃 주민들이
1: 반응하고
0: 네. 뭐 탄천을 제가 이제 준설을 이제 최초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탄천에 15.7km를 그랬더니 물이 깨끗해지고 잘 흐르고 뭐 7수로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탄천을 제가 거닐면 만나는 시민들이 저한테 칭찬을 하는 거예요.
1: 네.
0: 시장님 이거 너무 좋아요. 탄천 좋아졌어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행복감을 느끼죠.
1: 네. 네. 지난 4년 동안 내가 이건 진짜 잘했다. 뭘 꼽으시겠습니까?
0: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시민과의 소통하는 그 뭐냐면 업무용 핸드폰 나온 것을 제가 그 문자 전용 시장에게 바란다. 그러니 문자 받는 또 답을 문자로 드리는 그걸 해서 이제 처음에 비서실에 이제 한 명 비서한테 맡겼다가 12명의 공무원으로 이제 조직을 하나 새로 만들 정도로 그동안 3년 반 동안 한 8만 건 이상
1: 와.
0: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문자로. 그 답변율이 한 98%.
1: 어허.
0: 그래서 다 100% 들어준 것은 아니지만 물론 이제 들어주기 어려운 일들이 있죠. 뭐 재개발을 빨리 해달라든가 이런 거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어쨌든 답을 다 드리는. 그래서 소통을 굉장히 강화했던 거기에 좀 굉장히 의미. 뭐 소소한 거는 뭐 일주일에 알겠습니다. 바로 해결되고 뭐 그런 것도 의미가 있죠.
1: 이제 재선하시고 이제 임기 딱 시작하시게 되면서 가장 급선무는 뭡니까?
0: 급선무는 우리 이제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1: 그렇죠.
0: 우리 분당에는 9만 8천 세대가 노후도시 특별법에 의한 이제 일기 신도시 재건축 대상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국토부에서 12,000 세대 선도지구 물량을 정해줬고 또 올해 2차 물량을 12,000 세대 또 내년에는 10,000 세대 이렇게 하다 보면 뭐 10년 가까이 걸리죠 이게요.
1: 그렇죠.
0: 그래서 주민들은 이제 서로 작년에 12,000 세대 선정하는데 신청한 재건축하겠다고 신청한 단지가 90%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아서 신청한 데가 5만 9천 세대가 신청을 했어요.
1: 경쟁 치열하네요.
0: 예, 경쟁이 치열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국토부에다가 저희가 물량을 연간 물량 제한을 좀 풀어달라.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1: 네.
0: 그리고
1: 그건 정말 중앙정부의 협의 없이는 안 되는 거죠.
0: 그게 이제 정부에서 그걸 제안하고 있죠.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저희는 뭐 입법으로 그걸 푸는 방법도 이제 막 국토부의 협의가 안 되면 그리고 또 오히려 고양시 같은 데는 그 작년 선도지구 선정할 때 신청단지가 세대가 제로였어요.
1: 일산은 그래요?
0: 일산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또 물량을 또 늘려줬어요. 오히려. 그래서 이게 도대체 국토부가 좀 합리적인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제가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부동산 이제 재산세가 이번에 많이 오릅니다.
1: 네, 네.
0: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시민들이 굉장히 이제 아우성이실 텐데 거기에 대한 이제 제 공약에도 재산세를 증액분을 감면해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했고요. 그리고
1: 그게 시장으로서 감면이
0: 가능합니다.
1: 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0: 제가 지난 4년 전에도 취임할 때 공약 건게 9억 이하의 그러니까 속이 좀 적은

0: 저렴한 그 9억 이하의 주택에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재산세를 50%까지는 감면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아. 할 수도 있습니다. 50%까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례를 바꿔서 100%로 바꿔볼 생각도 있고. 그래서 그게 아마 뭐 제 기억에 액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몇십억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그것도 구도심이라고 그러죠. 그 수정구, 주광구. 네, 네. 거기는 재개발이 또 한참 아주 또 그렇죠,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성남 전체가 예. 재건축, 재개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주민들 부담을 좀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게 어떻게 빨리 하느냐. 이게 제가 공약하면서 또 유세할 때 맨날.
1: 제일 한 뜨거운 얘기를. 이슈죠, 사실.
0: 예, 그게 주민 재산권이고 네, 제일 네. 중요하죠. 네. 예. 그걸 제일 현안으로 잡고 있습니다.
1: 성남 인구가 100만이 안 되죠.
0: 91만으로 좀 줄었습니다.
1: 그 100만 금방 제일 먼저 돌파할 것 같더니만
0: 주춤. 98만까지 갔다가 그러니까
1: 주춤해버리고 있는 이유가
0: 그 원인이 뭐예요? 이제 구도심 재개발. 그 수정구, 중원구 재개발하면서 세입자가 한 80%, 85%를 차지합니다. 그분들이 이제 다 임대 아파트도 있지만 다 수용이 안 되니까 이제 주변 도시로
1: 타지로 떠났군요.
0: 다 흩어집니다. 집 싼 대로 이렇게. 성남 관내는 이제 주택 뭐 전셋값도 비싸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인구가 줄고 있죠.
1: 네. 앞으로 100만 넘겨서 특례시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0: 아마 그 계기는 이제 분당 재건축이 되면 용적률이 한 1.67배가 올라가죠? 커집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1000세대 단지를 재건축한다면 1700세대 이렇게 되겠죠.
1: 네.
0: 그게 다 올라가면 인구가 아마 그건 늘어납니다.
1: 네. 네. 네.
0: 그때 특례시가 될 거라고 봅니다.
1: 성남은 한마디로 말하면 분당 판교 잘 사는 동네와
0: 네.
1: 이 구도심과
0: 아주 예
1: 그게 고질적인 문제잖아요.
0: 극단적인 이제 아주 차이가 나는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 투표 성향도 구도심은 이제 민주당이 굉장히 세고요.
1: 예, 예.
0: 분당은 이제 좀 보수 쪽이 좀 더 세고. 그래서 시장 선거는 늘 치열합니다.
1: 그러게요.
0: 이게.
1: 예. 예. 근데 그 지역 내에서의 그런 어떤 격차
0: 예.
1: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0: 그래서 이제 원도심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그동안 이제 많은 동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해야 될 것도 많지만
1: 네, 네.
0: 그러면서 이제 동네가 좀 새롭게 변모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분당은 이번에 뭐 노도시 재건축하면서 도시 전체가 이제 아마 또 많이 바뀌게 될
1: 그렇죠?
0: 거고요. 그래서 뭐 구도심은 이제 복지 같은데 좀 더 복지 혜택을 늘려나가는 그리고 어려운 분들 많이 사십니다. 그리고 이제 분당 같은 데는 도시의 어떤 좀 뭐 그 미관이라든가 뭐 이런 또 그 도시 환경, 주거 환경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앞서 있으니까
1: 네네.
0: 그런 걸 좀 더 유지 발전시켜 나가고 그래서 이제 옛날엔 너무나 차이가 났었는데 요새 그래도 어떤 분들은 분당에 계신 분이 수정중앙구 구도심을 부러워하는 분도 있을 정도로
1: 왜요?
0: 왜냐면 이제 분당의 그 뭐 서현동이나 순회동 이런 데 상가들 보면 아주 상가들 낡아가지고 아주 구도심에 새로 진 상가보다 훨씬 또 이 계단이며 뭐며 상가가 아주 노후돼 있죠.
1: 그런 게 있군요.
0: 아파트 새 아파트들이 또 들어서서
1: 그쪽이 재개발 성공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0: 그렇죠. 성공하면 그러니까 또 요새 아파트 지면 주차장 문제 해결되고
1: 네.
0: 또 뭐 커뮤니티 센터 뭐 여러 가지 주민 편의 시설도 많이 들어서고 근데 분당의 집값은 비싸지만 옛날 성냥가 아파트
1: 똑같죠.
0: 예, 그러니까 뭐 그 단지 안에 뭐 하나 없는 뭐 이제 이런 데서 좀 그것들이 많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닮아간다 그럴까요?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1: 그래야죠.
0: 예. 그래야죠. 그러니까 그게 또 시정 방침이기도 하고.
1: 그러니까 빨리 이제 구도심은 재개발이 잘 성공해야 네. 이제 수준이 달라지는 거니까요.
0: 네.
1: 네. 네. 이번에 옆에 있는 용인도 이제 국민의힘 이상일 시장이 연임에 네. 성공하셨고 용인과 성남 두 곳에서 연임에 성공하신 것은 굉장히 화제예요.
0: 네.
1: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두 지역이 다 이 토지거래 호가구역으로
0: 그렇습니다.
1: 묶여 있는
0: 예.
1: 부동산 이슈가 승패를 갈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0: 네.
1: 동의하십니까?
0: 그런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이 성남은 분당만이 아니고 수정구, 중앙구,
1: 네.
0: 원도심도 다 삼중 규제에 다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건 물량 제한, 분당의 그 재건축에 대한 연간 물량 제한을 해서 치열한 경쟁을
1: 예.
0: 유발시키는 또 정부의 그런 또 방향이 있고 그리고 재산세에 대한 이제 그 공동주택에 대한 이제 그 재산 공시가가 굉장히
1: 네,
0: 올라서
1: 올라가고.
0: 재산세가 한 30% 정도 폭등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주민들 불안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선거 공약을 걸고

0: 상대 후보도 이제 거기에 뭐 같은 내용으로 네, 네. 이렇게 해서 공동의 그런 이제 아마 공약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여야 없이 아마 일어나는데 네. 뭐 좀 협조가 잘 될 거라고 봅니다.
1: 이번에 성남시 의회의 구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0: 아, 지난 민선 8기 때는 18대 16이었는데 그러니까 국힘이 더 많았는데 예. 이번엔 뒤집어져 가지고 18대 14로 그렇죠. 국힘이 소수당이 됐습니다.
1: 그렇죠. 예. 이제 여소야대예요. 그러니까.
0: 그렇죠. 예.
1: 그 여소야대 야당이 우위인 시의회와의 관계 어떻게 풀어나가시려니까?
0: 저는 뭐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제가 어디 시민들이 필요로 하시는 일, 원하는 그런 일들을 예산을 거기에 투입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예산 문제에서 과연 민주당 다수 시의회 다수당이 그런 것들을 외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제가 이제 그렇지 않은 일들을 뭐 할 이유는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1: 예.
0: 그리고 또 이제 조례 같은 거, 제도 같은 것도 이제 몇 가지에서 이제 뭐 부딪힐 수는 있죠.
1: 예.
0: 근데 그런 부분은 뭐 설득을 하거나 서로 대화해서 협치를 해야죠. 또 아니면 또 저의 시정 철학과 너무나 다른 부분이 만약에 다수당의 시의회가 어떤 조례를 통과시킨다거나 그렇다면 뭐 재심의를 하게 되면 3분의 2 이상의 또 예, 요건이 강화되죠.
1: 일종의 대통령 거부권처럼.
0: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그 마지노선은 저희 또 제가 속한 당의 시의원들이 그렇게 예. 14명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1: 예.
0: 그런 부분은 또 뭐 시정 방침 또 시장의 철학과 너무나 다른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뭐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판교의 최첨단 산업이 이제 속속 더 들어서야 되잖아요.
0: 이제 1, 2판교는 다 이제 끝났고요. 3판교가 지금 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죠.
1: 예.
0: 1, 2판교만 해도 지금 그 기업의 총 매출이 2년 전에 220조가 됐습니다. 근데 아마 3판교 들어오면 아마 300조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1: 예. 예. 그건 언제쯤이나 이게 기업들이 들어오게 됩니까?
0: 기업이 앞으로 한 5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4년 아이고. 정도. 예. 그리고 그래서 그것도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반도체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1: 예.
0: 제가 아는 거기가 예, 기업이 커지니까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는 확장할 수가 없어요. 꽉 차 있으니까요.
1: 꽉 찼으니까.
0: 그래서 용인 같은 데로 갑니다.
1: 네,
0: 이제
1: 네.
0: 용인 처인구 이런 데 딱 넓은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리역이라고 있습니다.
1: 오리역 있죠.
0: 네, 오리역 그 거기에 이제 시유지가 한 4만 여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 자체적으로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해서 자체 개발을 하겠다. 그걸 이제 시장 때 이미 이렇게 그런 방향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1: 네.
0: 용역 결과도 다 나왔고.
1: 네.
0: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모빌리티, 자율주행 뭐 이런 첨단 기업들을 그 유치를 거기다가 하기 위해서 그걸 사판교라고 명명을 해서.
1: 예, 거리는 좀 떨어져 있는데 사판교는 조금 억지 아닌가요?
0: 좀 뭐 우리 개념이 뭐 뜻이 중요하죠. 뭐 대한민국도 자체로 보면 작은데 우리 성남은 그래서 이제 판교 1, 2, 3판교 꽉 차가 기업들이 다 예약돼 있으니까.
1: 네네.
0: 그리고 사판교를 거기다 하면 겨우 이제 서울에서 성남도로는 관문 위례라고 있지 않습니까?
1: 있죠.
0: 복정동.
1: 어.
0: 위례에 저희가 포스코홀딩스가 제가 임기 중에 유치를 해가지고 그 3,800명의 직원이 들어오는 기공식을 작년에 해서
1: 예,
0: 지금
1: 예.
0: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서울의 성남으로 보면 북쪽 서울 그리고 서쪽으로 판교 남쪽으로 오리역 그 동쪽으로 이제 그 야탑 첨단산업단지하고 정자동의 바이오 클러스터를 지금 한 3만 평 가까이 네. 시유지에 지금
1: 네.
0: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원 하이테크 밸리. 그래서 제가 이제 명명하기를 이 다이아몬드 닮았다.
1: 다이아몬드네요.
0: 예. 또 백현이라고 또 백현동.
1: 있죠.
0: 예, 백현 마이스 6만 2천 평에. 예. 그렇게 되면 성남이 완전히 첨단산업 그 이 벨트가
1: 예. 예. 예.
0: 형성돼서
1: 예.
0: 그 기업들도 포항의 그 포스코홀딩스가 왜 성남을 오려고 그러냐면 포항에서는 이게 젊은 R&D 센터에 근무할
1: 인원들이
0: 연구 인력이 안 온대는 거죠. 포항까지.
1: 포항까지 안 가니까 성남에서.
0: 예, 그러니까 수도권에 오려고 그러는데 성남이 그 산업 기업들의 유관성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데 저는 그거를 성남 도시만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1: 네.
0: 굉장히 대한민국의 어떤
1: 물론입니다.
0: 예, 그 기관차 역할 선도 지역으로서.
1: 중앙정치 이슈 한 가지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 게 선관위 투표용지 사태 이거 어떻게 네. 보십니까?
0: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그렇죠. 저도 어젯밤에 페이스북에 제 정치 발언 가급적 좀 시장으로서 안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뭐 정치가 아니라 이거는 네. 예, 시민의 국민의 참정권 문제고 기본권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저도 이제 부정선거 이런 건 잘 이렇게 제가 쉽게 이렇게 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잘 모른다고 솔직히 봅니다. 그런데 예. 문제는 사전투표는 얼마든지 그 빈틈이 있다고 봅니다. 사전투표가. 왜냐하면 본투표는 투표한 거 투표함을 그 참관인들이 다 같이 해서 투표 개표 장소까지 예. 옮기니까 그건 뭐 어떤 부정이 있기가 예. 쉽지 않은데 이 사전투표는 며칠간 보관하는 그 사이에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 의혹에 대한 것이 말끔히 이게 규명도 안 하고 해소도 안 돼 있다고 보고 근데 이번에 투표지가 본 당일 날 투표지가 50% 뭐 이렇게 했다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그걸 투표지를 용지를 모자라게 인쇄했다는 거는 그건 이해가 안 가. 오히려 그 우리 사람이
1: 터무니없는
0: 예, 사람이 생각하는 일이 아니죠, 그거는.
1: 예, 예.
0: 그래서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나머지 그 용지는 만약에 더 했는데 저는 50%가 아니라 더 했을 거라고 보는데
1: 예.
0: 그렇다면 만약에 60% 해놨다면 사전투표가 20몇 프로 그러면 사전투표 대선 같은 때는 사전투표가 40%인가 이렇게 했었잖아요.
1: 네, 네.
0: 그럼 20몇 프로란 말이에요. 요번에 평균이. 그러면 더 했고 했더면 만약 60% 해놨다면 나머지 10%가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진상규명이
1: 필요해요.
0: 안 되면 이건 끊임없는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이고.
1: 맞습니다.
0: 그래서 사전투표도 저희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사전투표 하는 제도가 있는 나라 캐나다라든가 대만 몇 군데 있는데 우리나라 같이 똑같이 이렇게 하는 데는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좀 뭔가 이 기회에 좀 뭐야 선관위 뭐에 대한 그 감시를 안 받으니까.
1: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죠.
0: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1: 이번에 이제 한동훈 의원이 그걸 법안 한번 바꿔보자라고 이제 발의하셨다고.
0: 아주 그건 필요합니다. 예. 감사원 감사도 받고 그리고 공무원들도 하다못해 감사 때문에 감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1: 예.
0: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1: 아, 그러니까요.
0: 그래서 그 선관위에 대한 전면적인 좀 평가와 또 대책을
1: 재편이 필요하다.
0: 예. 여야 없이는 해야지.
1: 그렇죠.
0: 이거를 반대하는 정당이고 또 진영이고 세력이 있다면. 그러니까 부정선거 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예, 그런 의혹을 받을 수밖에
1: 네.
0: 없죠.
1: 이번 선거 유세 기간 동안 장동혁 대표 성남 지역에 왔나요?
0: 한번 온다고 뭐 연락이 왔는데 네. 제가 좀 안 오는 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이게 특히 이제 분당 분들을 만나면 장동혁 대표에 대한 이 지적이 되게 많아요.
1: 네, 네.
0: 장동혁 대표 저 유권자들 동네에서 만나면
1: 네.
0: 장동혁 대표 절대 오지 말아라. 저희 장동혁 대표 한 예가 있습니다. 제가 공원에 제가 이 유세하러 이제 일요일 날 배드민턴장을 갔는데 어떤 어르신을 만났어요. 한 80대신. 근데 그분이 보수예요. 자기는 민주당을 찍어본 적이 없대요. 근데 이번에 투표 안 한대요. 가족 네 분이. 그러시면 됩니까? 그랬더니 장동혁이
1: 때문에
0: 거기에 만약에 민주당 국민의힘의 시장 뭐 이 군수 뭐 도지사들이 많이 생기면. 장동혁이 잘해서 그랬다는 평가를 받아서 이 체제가 유지될까 봐
1: 그래서 못 가겠다.
0: 망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투표를 아주 안 하고
1: 네.
0: 그 선생님 그러면 제가 말고 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5분을 바쁜데 15분을 서서 단둘이 대화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카톨릭 신자신데 자기가 마음을 바꿨다고 신후보 자기 잘 만났다고 네 명
1: 예.
0: 투표하겠다고 그 네 명이 내 표가 아니죠. 하시게 되면 이제 주변에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1: 그 장동혁 대표 이제 그만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근데 저는 이게 참 여태까지 제가 사선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이렇게 그 자리에 집착을 하고 오래 이게 그냥 귀 딱 닫고 그냥 무조건 자기 어떤 입장만으로 당대표를 유지하는 거 정치는 한동훈 대표도 그 제명까지 됐다 다시 살아서 돌아오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좀 정치에 그 참 드라마틱한 죽은 것 같아도 살 수 있고 사는 게 죽는 거고
1: 네.
0: 뭐 살려고 하면 죽으려고 하면 산다는 이순신 장군의 말씀도
1: 그렇죠.
0: 있지만 좀 그런 그게 정치인데 왜 그렇게 좀 안 하나.
1: 한동훈 의원은 복당해야 합니까?
0: 저는 뭐 한동훈 의원도 저는 좀 자기 입장 다 다 자기 잘했다고만 하지 말고 사실은 또 한동훈을 비토하는 또 보수들도 많거든요.
1: 그러게요.
0: 그럼 이제 그런 분들까지 본인이 합당한 데는 통합하는 거 아니에요? 더 크게 통합이라는 대의를 따르는 건데 자기도 통합, 자기도 입당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죠. 지금 체제에서.
1: 입당은 하겠다고 약속을 하겠다고는 했는데, 했어요. 근데 돌아와 복당이라고죠.
0: 그 복당. 대전제는 이제 통합으로 가는 길이죠.
1: 예.
0: 그 통합을 하려면 자기를 반대하는 우리 보수층에 대해서도 자기도 좀 뭔가 어떤 입장을 좀 내놔야 되나 이런 점은 어떻고
1: 알겠습니다.
0: 이런 점은 못했고 그러면서 통합을 위한 좀 행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1: 한마디로 장동혁 대표 체제는 빨리 끝내는 게 좋고 한동훈 의원도 뭔가 자기를 비토하는 세력에 대한 메시지를 남겨야 한다.
0: 그렇죠. 서로, 던져야 한다. 서로 그게 있어야 됩니다.
1: 네.
0: 절대적인 선은 없다고 봅니다.
1: 자, 내 임기 중에 이것만은 반드시 하겠다 한 가지, 이건 절대로 안 하겠다 한 가지.
0: 첫째는 재건축, 재개발, 이 주민의 재산권이니까 그 반드시 하고 싶고 잘 빨리 하고
1: 말씀하셨어요.
0: 싶고 그리고 꼭 하고 싶은 게 내 집 생애 말기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집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1: 예, 좋은 얘기죠.
0: 예, 그거를 제가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1: 또 의사 출신이시니까.
0: 예, 지금
1: 또.
0: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1: 절대 안 하겠다.
0: 안 하겠다는 건 부정부패 비리에 휘말리지 않겠다.
1: 예, 그 얘기는 예. 뭐.
0: 성남이 하도 그런 도시 오명을 써가지고 지난 4년간 그걸 안 한 것이
1: 네.
0: 주민들이 높이 평가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역대 성남시장 감옥 안 간 분들이 없었어요.
0: 딱 한 사람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어쩔지 모르죠.
1: 네. 자, 우리 신상진 시장께 신청곡을 받았더니 퀸의 We Are the Champion을 고르셨네요.
0: 네.
1: 우리 모두 챔피언이다.
0: 시민, 국민이 네. 챔피언입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신상진 성남시장 당선자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퀸의 We Are the Champion 들으시고요. 1시에 다시 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한자 성어 가운데 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함을 이르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지록위마입니다. 중국 진나라의 조고가 자신의 권세를 시험해보고자 황제 호해에게 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고 한 데서 유래한 것이죠. 그런데 지록위마란 말은 비유적으로 쓰이면 모순된 것을 끝까지 우겨서 남을 속이려는 짓을 뜻하기도 합니다. 억지를 부려 제 의견을 고집스럽게 내세우는 것을 우기다라고 하는데 우리말 속담에도 우기다와 관련된 말이 여럿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속담으로 세 사람만 우겨대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낼 수 있다 같은 것이죠. 이는 셋이 모여 우겨대면 누구나 고지듣게 된다는 뜻으로 여럿이 힘을 합치면 안 되는 일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또 여럿이 떠들어 소문내면 사실이 아닌 것도 사실처럼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담벼락을 문이라고 내민다라는 속담은 시치미를 떼고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억지를 써서 우겨댄다는 말이고 미역국 먹고 생선가시 내랴라는 말은 미역국을 먹고 생선가시를 낼 수 없는데도 내놓으라는 뜻으로 불가능한 일을 자꾸 우겨댐을 비꼬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1: 58분 날씨. 전국의 하늘이 흐립니다.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남부지방은 오늘 오후까지, 중부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곳에 따라 비가 가끔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내륙과 산지, 전라도 동부지역, 경상도와 제주도는 5에서 2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늘이 흐려도 자외선 지수가 높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으로 공기는 종일 깨끗할 전망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광주 29도, 대구와 부산 26도, 제주 24도, 강릉 21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한편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서는 높은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곳곳이 흐리겠고요. 강원 영동과 경상도 등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내일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수도권은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오늘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떨어지면서 25도 안팎을 보일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7도, 습도는 50%입니다. KBS 58분 날씨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정관용의 시사본부.
1: 2부입니다. 내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에 가죠. 관련된 이슈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짚어보겠고요. 이어서 경제학전 김원장 대표와 경제 이슈 풀이해드리고 그리고 정치토크 직진본능 직설학으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0: 팩트체크 진짜 뉴스
1: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0: 들어보면 압니다.
2: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일 북한을 방문합니다. 7년 만에 북한 방문이라고 하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갔던 것이 9개월 전이니까 9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셈입니다. 자, 이번 방북의 의미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위원과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세요.
2: 네, 왜 가는 겁니까?
3: 뭐 정해진 수순이라고 봐야죠.
2: 네.
3: 왜냐하면 지금 안 가면 이상하죠. 왜냐하면 지난해 9월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을 갔거든요.
2: 네네.
3: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10월 말에 경주 에이펙에 갔거든요.
2: 네네.
3: 그리고 1월 달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국빈 방문으로 베이징을 갔거든요.
2: 그렇죠.
3: 그러니까 이 사이에 평양을 답방한 건 10월에 리창 총리거든요.
2: 네.
3: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또 중국이 봐도 북한은 어쨌든 좋건 싫건 동맹관계거든요. 그러면 지금 무게추가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무게추가 사실은 엄밀히 보면 현재까지는 이쪽 한국 쪽으로 와 있다.
2: 쏠려 있죠. 예.
3: 예.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미중 전략 경쟁은 계속되어 있고 타카이치 총리가 지금 미국보다도 한 발 더 나가서 중국과 경쟁 관계를 하고 있거든요.
2: 네. 네.
3: 그렇다면 중국으로서는 한국을 좀 끌어들일 필요가 있고 우리 역시 이 각자 도생의 세계에서 중국과 관계를 악화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2: 네.
3: 쉽게 말하면 시진핑식 실용주의와 이재명식 실용주의가 만난 거거든요.
2: 그렇죠.
3: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하죠.
2: 소외됐다고 느끼겠죠?
3: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빅픽처 한반도 전략의 일환이다. 그러니까 뭐 갑자기 특별한 일 때문에 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2: 네. 말씀하신 대로 작년 9월에 김정은 위원장 베이징 갔을 때 푸틴, 김정은, 시진핑 셋이 나란히 서는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3: 그랬죠. 예.
2: 그랬다가 또 이번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가고 직후에 푸틴 대통령이 또 중국에 가고 그리고 이번에 시 주석이 북한에 오고 북중러 삼각구도의 완성 이런 겁니까?
3: 이상하게 데자뷰예요. 왜냐하면 2019년 2월에 하노이에서는 김정은 트럼프가 만났거든요.
2: 네.
3: 4월에는 김정은이 또 러시아를 가서 푸틴을 만났습니다.
2: 예.
3: 그리고 6월에는 시 주석이 평양을 갔거든요.
2: 네.
3: 그러니까 그때랑 좀 비슷하죠.
2: 그러나
3: 이제 그때는 미중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김정은의 그랜드 디자인이 깨지니까,
2: 예.
3: 결렬되니까, 소위 이제 김정은식 신냉전 애교, 자기 우방에게 돌아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2: 예.
3: 아, 지금의 경우에는 크게 보면, 북한이 이제 러우전쟁으로 북러 밀착을 하는 상황에서,
2: 그렇죠.
3: 북중 관계는 좀 상대적으로 소원해졌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 원상 복구하는 최근의 흐름을 보였는데,
2: 네.
3: 그 이제 최종적인 이제 활용 정점이 이번 시 주석의
2: 방북이다.
3: 방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2: 어떤 이야기를 나눌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3: 뭐 맨날 같은 얘기일 것 같습니다. 여기 얘기가 많은데
2: 특별한 건 없다.
3: 예, 특별한 건 없다. 왜냐하면은 북중 관계는 서로 벌릴 수가 없거든요. 서로 또 그렇다고 그래서. 뭐 북한에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일본은 백년의 적, 중국은 천년의 독적. 그러니까 중국이 필요하지만 예를 들면 2017년 2월에 중국이 보호하고 있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장남, 김정남을 말레이시아에서 김정은이 암살해버리거든요.
2: 맞아요. 예.
3: 이게 이제 북중 관계의 딱 결정적인 장면이거든요. 서로 필요로 하지만 그렇지만 지나친 종속은 북한에게 부담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유일한 이 동북아 아마 세계적으로 유일한 동맹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북한인데 말은 잘 안 듣거든요.
2: 네, 네.
3: 그러니까 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았다 나빴다 했는데 지금 양측의 이제 관계를 서로 왜냐하면 시 주석은 북한을 관리해야 되고 북러 밀착으로 재미를 좀 봤다고 김정은 정권은 생각하지만. 어쨌든 저 전쟁은 끝날 거거든요.
2: 네.
3: 그럼 이제 본인들 몸값이 좀 변하니까.

0: 이 협상 과정에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게 없거든요. 어차피 중국은 북한에 가도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 12월 말까지 2397호 유엔 대북 제재안까지 중국은 모두 북한의 비핵화 핵을 핵 개발을 압박하는 대북 제재 결의안에 동의를 했거든요.
1: 네.
0: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막을 수 있는 한 최대한 막으려고 했는데
1: 예.
0: 그 이후 북한이 이제 핵을 사실상 가져버리니까 그뒤부터는 불편해도 어쨌든 현실 인정하는 현실론으로 돌아섰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지금 가서도 뭐 북한이 핵을 가지는 걸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핵을 가지면 미국이 절대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1: 그렇죠.
0: 미국 말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중국도 북한 핵을 가지는 건 불편하지만
1: 예.
0: 이걸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포기한다. 이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가도 아마 우리 생각대로 우리 원대로 우리 희망대로 뭐 비핵화를 압박하거나
1: 예.
0: 그럴 가능성은 제법 희박하거든요.
1: 예.
0: 근데 이제 애시당초 처음부터 일단 자기들 입장을 더 강조하는 입장을 냈는데
1: 네.
0: 제가 보기엔 뭐 별 의미 없는 담화 볼 수 있어요.
1: 아 그래도 아무튼 뭐 양 정상 간 회동에서 핵 문제는 아예 거론도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0: 아예 거론하지 않죠.
1: 그렇죠?
0: 왜냐하면은 이제 사전 실무 논의에서
1: 네.
0: 아마 거론한다고 그러면 오지 말라 그랬을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입장이 강하니까 뭐 헌법에도 명기해 놨고 핵무력법도 있고.
1: 알겠습니다.
0: 예, 그런 상황입니다.
1: 네, 여기까지 들을게요.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위원구위원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0: 여기는 MC 정관용
1: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 본부
0: 들어보면 달라요.
2: 서울에서 국힘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이긴 배경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 세제 대책 등이 영향을 줬다. 이런 분석이 이어지죠. 그러면 다음 달로 다가온 세제 개편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기게 될까요? 자, 경제학전의 김원장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오세훈 후보가 표를 더 받은 지역이 서울 집값하고 정확히 비례한다면서요?
3: 네. 이 득표율과 그 정당 색상을 연동한 그래프를 보면 집값이 비싼 지역일수록 뚜렷하게 더 빨갛게.
2: 그렇죠.
3: 강남구는 65.9% 지지를 받았고 서초구는 64.6% 지지를 받았으니까요.
2: 네.
3: 그리고 이제 뭐 강북이나 강서 쪽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낮은 지역은 파란색 지지율이 뚜렷하게 이렇게 색깔이 나눠졌습니다. 서울 전체가 지금 뭐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여 있고 대출 규제도 굉장히 강하고 여기 이제 이 대통령의 보유세 인상 이런 움직임 이런 것들이 물론 얼마나 표심에 영향을 줬는지 우리가 이제 측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준 거
2: 그럼요.
3: 같습니다.
2: 예. 그런데 네. 양천구도 뭐 국힘이 조금 우세했던 적이 있었던 지역이긴 하지만 지금 여당 지지율이 꽤 높고 영등포구는 특히 전통적으로 여당 지지율이 높은데
3: 네.
2: 요 양천구
3: 네.
2: 영등포구도 오세훈 후보가 득표율이 앞섰다면서요?
3: 네. 이번에는 재건축 재개발 이 영향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있습니다. 양천구는 목동에 대규모 재건축이 진행 중이고 영등포구는 여의도에서 투표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고요.
2: 예.
3: 여의도도 지금 대규모 재건축이 진행 중이어서 또 대치일동이나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원래 조금 보수 진영의 표가 많았지만 압구정동 같은 경우에 84%의 득표율이 나왔거든요.
2: 허허.
3: 그러니까 이게 이 압구정 현대가 지금 뭐 재건축을 하고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2: 네.
3: 노원구도 보면은 전통적으로는 진보 진영이 표가 많이 나오는 곳이지만
2: 네.
3: 월계 3동이나 상계 6동, 7동, 10동이 오세훈 후보가 앞섰거든요. 거기 전부 재건축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예를 들어 정은호 후보가 성동구청장 했잖아요. 세 번이나 했잖아요.
2: 예.
3: 근데 성수동에서 오세훈 후보가 표를 더 받았어요. 그래서 성수 1가 2가가 지금 전략 정비구역이거든요. 거기도 재개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2: 재개발 재건축에 사시는 분들은 왜 오세훈을 좋아합니까?
3: 그 오 시장을 좋아한다기보다 물론 좋아하니까 득표율이 높아졌겠죠.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용적률 올려주는 거. 지금 이제 용적률 올려주지 않으면 재건축이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요.
2: 예.
3: 건축비가 올라가서. 층고 제한 풀어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업, 이제 기부채나 이런 걸 줄여주는 거.
2: 예.
3: 이런 건 대통령 권한이나 구청장 권한이 아니고 시장이 다 한단 말이죠. 근데 재건축 하시는 분들은

0: 수년째 뭐 길게는 10년 넘게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년 넘게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시장이 이 키를 주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고
1: 아하.
0: 그런데 왠지 진보 진영이 저 시장이 되면 공공임대도 더 넣을 것 같고 예를 들어 재건축하는데 사업 승인하는데 그 앞에 기부채납으로 어르신들 데이케어 센터 여기 꼭 필요하니까 도서관 요 앞에 지어 이렇게 할 것 같단 말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 이게 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들인데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집값을 잡자 공공임대를 확대하자 이런 가치나 이런 당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겠지만
1: 네.
0: 현실 앞에서 재건축은 당장 나에게 수억 원의 이런 개발 이익이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1: 맞아요.
0: 예, 근데 이제 여기에 오세훈 후보는 닥치고 공급이라는 슬로건을 명확하게 제시했고,
1: 예.
0: 정원호 후보도 빨리 하겠다, 최대한 빨리 하겠다 했지만 착착 개발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1: 네.
0: 이게 이렇게 그렇게 딱 차별화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 네. 당선 후 기자회견에서도 오세훈 당선자가 집값 상승은 집 있는 사람에게도 무주택자에게도 부동산 지옥이다. 6.3 지방선거는 부동산 분노 투표였다. 이렇게 말했죠?
0: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오 후보가 그렇게 전략을 맞췄다는 뜻이죠.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선거 초기부터 부동산 지옥이라는 의제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네. 각종 기자회견이나 토론하는 보면 항상 현수막에 부동산 지옥이라는 키워드가 떠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지옥 시민 대책위원회도 꾸렸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전략을 펼쳐 나간 거죠. 선거 전날 주요 언론의 기사 제목도 정원호 후보는 안전한 서울, 오세훈 후보는 부동산 지옥 맞겠다. 이게 헤드라인이거든요.
1: 네, 예.
0: 근데 안전한 서울보다는 유독 우리 시민들에게 부동산 지역 프레임이 더 잘 먹혔던 것 같습니다.
1: 경기 남부 지역에서도 의왕, 과천, 성남, 하남, 용인, 국민의힘 시장 당선됐는데 여기도 다 무슨 토지 거래 허가 지역 관련된 거죠?
0: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반대로 말하면 이 지역이 경기도에서는 그나마 또 집값이 좀 비싼 지역이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토호제로 묶였고 그래서 뭐 선우가 어떤 게 맞는지 모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규제가 강한 지역에서 국민의힘 시장이 당선된 건 맞습니다.
1: 네. 네. 그리고 서울 중심으로 지금 전월세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젊은 네. 유권자들한테도 영향을 크게 준 것 같죠?
0: 근데 이제 사실 뭐 좋겠죠. 근데 사실 지난 10년, 20년 동안 전월세 가격이 안 올랐던 선거하는데 안 올랐던 적 별로 없거든요. 우리가 기자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1: 근데 이제 전세 대란이라고 요즘 좀 특히 심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잖아요.
0: 이건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전세 대란이라고 하지만 전세 가격을 KB 월간 아파트 전세 지수 제가 오늘 아침에도 들어가 봤는데 1년 전에 서울 강남이 96, 강북이 97, 지금 100이 104니까 예를 들어 1년 전에 9억 6천 하던 전세가 지금 10억 2천만 원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에서 5% 올랐는데 2022년 서울의 전세 가격 고점 대비하면 아직도 그때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언론이 주로 신규 대단지 위주로 신규 대단지 많이 올랐거든요.
1: 네.
0: 어디 단지는 뭐 예를 들어 뭐 잠실에 어느 단지 어디는 얼마 뭐 1억씩 올랐다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1: 아 그리고 물건이 없다지 않습니까?
0: 매물은 많이 줄었는데 이게 또 월세화 되면서 매물이 줄어든 영향이 있고요. 월세는 정말 통계적으로 많이 오르고 있더군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역시 KB 월간 아파트 월세 지수 보니까 5년 전에 서울 강남과 강북이 제가 아까 5년 전보다 전세값은 낮아졌다 그랬잖아요.
1: 네.
0: 근데 5년 전 71, 74였거든요.
1: 네.
0: 근데 지금 102, 103이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1: 그렇죠.
0: 월세값은 많이 올랐고 많이 오르고 있고.
1: 네.
0: 그런데 네. 이제 전월세 가격 금리 계산해야 합니다. 5년 전에 우리 이제 그때 기준금리 1%일 때 전세 대출이 5년 전에 2.5 정도였습니다.
1: 예.
0: 그런데 지금 4.5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아, 나 그때도 5억 전세 살아요. 지금도 5억 전세 살아요 해도 그때는 금융비용을 1250만 원 내고 살고 있고 지금은 2500만 원 내고 살고 있으니까
1: 그렇죠.
0: 똑같은 5억 전세를 살아도 훨씬 돈값이 무거운 전세를 살고 있는 겁니다.
1: 네. 자, 이재명 정부는 이제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방향에 대한 언급만 하고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보겠다 했는데 이제 7월에 그러면 어떤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들고 나오게 될까요?
0: 근데 이제 정화영이니까 아시다시피 참 선거 전에는 동서고금 이 세금 올리겠다, 연금 줄인단 말을 하면 안 되는데.
1: 안 되죠.
0: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 지속적으로 그냥 보란듯이 이야기를 했고.
1: 예.
0: 7월 세제 개편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소득세율, 뭐 보유세율을 고치다기보다는 보유세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지금 60%니까 쉽게 말해서 보유세를 60% 40% 할인해주고 있거든요.
1: 예, 예.
0: 이런 할인 비율을 좀 줄이지 않을까. 예, 세율을 고치지 않고 또 공시지가 현실화율도 지금 한 60%까지 다시 낮아졌는데, 그러니까 10억짜리 집을 공시가격 보면 지금 6억밖에 안 나오거든요. 아파트는. 그런데
1: 예, 예.
0: 이런 것도 좀 세율을 건들지 않고 이런 걸 올리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많은 국민들이 보유세가 이미 지난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지만 그거는 집값이 많이 올라서
1: 뛰어서 그런 거죠. 네,
0: 정부가 제도 건든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베일리 같은 거 32평이 1,800만 원 하다가 2,8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나 올랐지만
1: 네.
0: 그 집값이 한 15억 올랐거든요. 1년
1: 예,
0: 동안에.
1: 예.
0: 그랬고 강북에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표를 보면 7억 아파트가 7억 한 5천만 원 오른 강북 아파트는 재산세가 60만 원에서 70만 원 됐으니까 사실은 7억 8억 아파트는 보유세가 승용차 비싼 승용차 한 대보다 보유세가 낮은 겁니다.
1: 맞아요.
0: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제가 정형적게 좀 만약에 제가 2억짜리 집을 사서 2년 뒤에 12억 원에 팔면요. 그러니까 10억 원 남기고요.
1: 예.
0: 2년 뒤에 양도 차익이 10억 원이고 1가구 1주택이라면 양도세 얼마 내겠습니까?
1: 1가구 1주택이에요?
0: 네.
1: 그런데 2년 만에 팔았어요?
0: 2년 지나서 팔았어요. 네.
1: 그러면 좀 내야 되지 않나요? 이게 조금 오래 살면은 뭐 1가구 1주택은 아니지만 2년 만에 팔았으면 좀 내야 되지.
0: 2년만 살면 양도 가액 그러니까 파는 집값이 12억 이하면 양도세 한 푼도 안 냅니다. 근데 영원입니다. 영원.
1: 12억 이하면 무조건 제로.
0: 10억을 남든 5억이 남든 7억이 남든
1: 알겠어요.
0: 영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는 분명하게 선진국보다 세금을 덜 내고 있습니다.
1: OECD 기준으로 GDP 대비 조세 부담률이 우리가 낮잖아요.
0: 그건 예, 분명하게 낮습니다. 이건 뭐 네. 논쟁의 여지가 없고 분명하게 예. 낮아요. 그러니까 우린 17%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찹쌀떡을 100만 원어치 판다 그러면 세금 17% 냅니다. 일본은 20% 내고 뭐 이탈리아, 스페인, 캐나다 이런 데는 다 30% 냅니다.
1: 예.
0: OECD 평균이 25%인데 우리는 17% 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1: 그렇죠.
0: 그렇지만
1: 예.
0: 그렇지만 어떤 세금 예를 들어 상속세, 증여세율은 굉장히 높거든요.
1: 예.
0: 네. 그래서 어떤 세금은 올리고 어떤 세금은 낮출 것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7월 세제개 그래서 해마다 7월에 우리가 이제 세제 개편을 하는 거고요.
1: 그렇죠.
0: 네, 이제 그런 고민이 담기겠죠.
1: 네. 그런데 정답 보유세는 네. 높이고 거래세는 낮춰라. 이걸 낼까요, 안 낼까요?
0: 아, 저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밝힌 정책 의지만 보면 원칙대로 양도세도 그대로 받겠다. 특히 2주택, 3주택 있는 분들이 단기간에 집 사서 투기적 양도 차익을 남기면
1: 네.
0: 거기에 대해서는 중과세 하겠다.
1: 예, 예.
0: 이 입장인데 저는 그렇게 하더라도 약간의 예외 조항들은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고령자가 팔았을
1: 네,
0: 때는
1: 네.
0: 2년 정도 양도세를 깎아준다든지
1: 예.
0: 뭐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이렇게 팔 명분을 주면서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가면 좋겠습니다.
1: 그리고 보유세 강화에 대한 것은 나왔으면 좋겠는데 모르겠네요.
0: 보유세는 분명히 강화될 겁니다.
1: 네.
0: 그렇게 가야 되고요. 네네.
1: 자, 방향 7월 달에 지켜볼게요.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경제학전의 김원장 대표였습니다.

0: 직진본동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 두 분 오늘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네,
2: 안녕하십니까.
0: 네.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인데 이번 주에는 뭐 당선된 분, 낙선된 분이 하도 많아서
1: 글쎄 말이에요.
0: 고르기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최창렬 교수는 뜬 인물.
1: 뜬 인물 뭐 다 마찬가지긴 한데 일단 오세훈 네. 시장이 뭐 정말 일곱시 이긴 거 다 아시는 거. 한동훈 후보도 마찬가지. 한동훈 의원도 그렇고.
0: 알겠습니다.
1: 또 유희동 의원도 그렇고
0: 예.
1: 지금 방금 이제 인터뷰 끝난 그 신상진 시장도
0: 예.
1: 김병욱 시장을 이긴다면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0: 김병욱 후보?
1: 후보, 아. 후보죠.
0: 예. 예. 아니 최 교수가 이렇게 네 명 다 해버리면 최진 원장은 누구 하라고?
2: 글쎄 말입니다.
0: 어쩔 수 없어요.
2: 아, 정말.
0: 뜬 인물 누굽니까?
2: 아니 저는 순위까지 정했는데 순위도 똑같네. 1위 오세훈, 2위 한동훈, 3위 유희동 이렇게 아. 정했는데 정확히 아. 똑같네요.
0: 됐어요.
2: 예.
0: 그럼 뒤에 진 인물은? 최창렬 교수.
1: 정원호 후보하고 조구 후보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이 부분도 제가 최진 원장 생각해서 양보하라고 했는데
2: 양보할 수 없어요. 다 아십시오. 진 인물은 다를 것 같아요.
0: 최진 원장 진 인물.
2: 저는 조국 예, 후보가 선거 진 이후에도 인터넷에서 엄청나게 진보 진영으로부터 오히려 막 공격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세게 진 인물 1위 조국 2위는 장동혁. 대표 예 지금 잘 아시다시피 3위는 정청래 대표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0: 네 양당 대표를 다 진인물로 꼽으셨네.
2: 예 왜냐하면 선거 진 이후로 계속 지금 당내 뭐 사퇴 압박받고 있기 네. 때문에 예 네. 계속 오랫동안 지고 있고
0: 예.
2: 당분간도 좀 질 것 같다.
0: 지난 주에 두 분께서 제가 이제 선거 예측 결과 한번 전망해 봐라 그랬더니. 두 분 다 대구 경북만 국민의힘 대략 그렇게들 말씀하셨어요.
1: 네, 맞아요.
0: 근데 서울과 경남이 넘어갔습니다.
1: 넘어갔어요.
0: 네, 간단히 정리하면 그죠?
1: 예측 못한 거죠, 뭐.
0: 그러니까
1: 네, 실패한 거예요.
0: 두 분 다 틀린 거죠.
1: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0: 네. 왜 그렇게 됐다고
1: 보세요? 근데 이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14대 2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다른 방송은 제가 14대 2 또는 13대 3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어쨌든 14대 2로 얘기했는데. 정원 후보를 얘기를 하면서도 불안하긴 좀 하더라고요. 불안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예측은 틀렸습니다만 정원 후보의 선거 전략이라는 게 우리도 여기서도 그런 말씀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너무 수세적이었어요.
0: 뭔가 네. 눈에 띄는 한 방이 없었다.
1: 없었고 그리고 정원 후보는 어쨌든 성동구청장을 세 번 했지만 중앙정치는 처음 이름을 내민 거거든요. 게다가 서울시장 후보고 보다 공세적으로 나왔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한테 이제 가해졌던 여러 가지 네거티브가 있었잖아요. 그런 걸 해명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오세훈 후보보다 더 이 토론에 하겠다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자꾸 뭔가 피해 다니고 지지율이 굉장히 앞서간 후보가 하는 그러한 식의 행태를 보였거든요.
0: 부자 몸조심.
1: 부자 몸조심이라는 게 이른바. 그렇게 부자도 아니었다고요. 나중에 거의 뭐 지지율이 겹치고 그랬는데 그래서 뭔가 정원하라고 얘기하면서도 제가 왜 정원 후보를 얘기했었냐면은 서울시 선거는 이게 전국의 민심이 모이기 때문에 이 선거를 규정하는 시대 정신은 어쨌든 내란청산 프레임일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인물 면선 조금 오세훈 후보보다 못 미친다 하더라도 서울은 그게 관통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얘기했던 거였는데 그러면서 그런 여러 가지 미세한 그 정치공학적인 변수 이런 것들 때문에 불안해했어요. 경남도 이제 박한수 시장 후보가 그 당시에 창원 시장을 했고 또 창원에 인구가 많거든요. 그래서 박한수가 유리할 수 있겠다 하면서도 역시 거기도 그러나 내란 프레임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거기도 얘기를 안 하고 대구 경북만 얘기했던 거였단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민심이 제가 그러면서 제가 14대 2를 얘기하면서도 이거 틀릴 것이다. 그러나 다르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예. 이런 거였습니다. 예.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2: 저는 뭐 주변에도 보니까 아무래도 보수 진보 떠나서 서울시장은 이번에 분명 오세훈이 된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한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따라잡고 좁혀질 것이다. 이게 잘하면 역전할 수도 이렇게 막연히 얘기했지. 그래서 이변이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게 뭐 신문사 명칭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일간지 유력 일간지가 6월 2일 날 선거 하루 전날 6명 전문가들이 예측을 일면 톱으로
0: 예.
2: 했는데 다 사정없이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변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거고 서울시장 문제는 저는 이제 중도론으로 해석합니다. 사실 서울시장은 뭐 정원호가 이길 수밖에 없는 선거였고 끝에도 저는 박빙으로 이길 거라고 이제 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박빙으로 오세훈이 이긴 이유는 오세훈이 중도 론자이기 때문에
0: 예, 예.
2: 바로 내란 심판론의 바람으로부터 비켜갈 수 있었던
0: 그렇죠,
2: 것.
0: 그렇죠.
2: 이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봐요. 초반에는 윤 의원이 선 긋고 그랬지 않습니까? 장동혁
0: 네,
2: 티격태격
0: 네.
2: 싸웠던 것. 이런 오세훈의 차별화 전략이 막판에 박빙으로 이겼다는 거고 하나 더 거기다가 덧붙인다면 수도서

0: 서울 대한민국 1번지에 오세훈을 제끼고 정원호를 대타로 하기에는 다 내키지 않는다.
1: 인물 경쟁력.
0: 그렇습니다. 인물이 좀 주악하면 뭔가 제대로 된 서울 발전 청사진 같은 거 제대로 딱 제시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저는 심하게 표현하면 정원호 쪽으로 기포소에 갔다가 아 이거 아무래도 내키지 않아 해서 도시로 찍은 사람이 제법 돼서 저는 박빙으로 넘어갔다고
2: 봅니다. 동의하고요. 굳이 이제 불리하는 계급 투표의 성격이 강했어요. 그쪽에 그 한강벨트라는 곳 강남 3구.
1: 아니, 조금 아까도 분석했는데 집값 비싼 지역 전부 빨개요.
2: 다 빨개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굳이 계급 투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어떤 언론은 뭐 자산 투표다라는 말을 이번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확연히 드러나요. 그러니까 강남 3구에서 21만 표가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나왔으니 몰표가 나와서 5만 표 이겼거든요. 오세훈 후보가. 그러니까 그또 강남의 그 한강벨트 그리고 게다가 이제 용산 마포 이런 데 집값 비싼데 지금 말씀하신 예, 예. 그런 데는 확연해요. 그러니까 보유세가 되면 이제 세금 늘어날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그대로 드러났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제가 거긴 좀 예측이 틀렸던 거죠. 거기서는 내란 프레임이 작동이 안 된 거죠. 말하자면.
0: 저는 이번에 이제 박빙 경쟁을 하다 아슬아슬 이겼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다 중도 성향이 강한 정치인들입니다. 아시다시피 오세훈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희동도 그렇고 당당히.
1: 예.
0: 그다음에 경남에 있는 박완수도 그렇고 대부분 좀 중도 성향 그렇죠. 덕분에 그 센 찬바람 내란 청산 찬바람을 그래도 덜 맞았다. 이게 박빙으로 이긴 저는 중요한 첫 번째 요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2: 오세훈 후보가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죠. 이제 오세훈 시장이 장동혁 대표의 방문을 허락하고 합동해서 예. 다녔다면 전 졌을 거라고
0: 맞습니다.
1: 예. 완벽히 차별화했죠.
2: 예, 완전 차별화했어요. 전략이 맞아 떨어진 거죠.
1: 네.
2: 그 시대 정신을 제대로 읽었던 거예요. 이런 후보들이.
1: 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적합니다만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소 취소 뭐 저 논란.
2: 네.
1: 그 다음에 대통령도 계속 그 불을 끼얹었던 뭐 스타벅스 이 논란.
2: 그렇죠.
1: 또 부동산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등등에 대한 대통령의 일련의 발언들.
2: 네.
1: 이런 것들이 다 이 부동산 비싼 집 갖고 있는 분들의 표심을 자극한다거나.
2: 맞아요.
1: 20, 30대 젊은 층의 표심을 자극한다거나. 이른바 건전 보수가 투표장으로 결집하도록 만들었다거나
2: 만드는 거.
1: 이런 효과들이 다 있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2: 그럴 거예요 아마.
0: 두루두루 예, 좀 작용하는데 그중에 특히 저는 가장 큰 하나 꼽으면 그래도 부동산 민심이라고 봅니다.
1: 네, 네.
0: 뭐 아까 말씀드린 서울, 뭐 성남, 뭐 그리고 사실 용인 이렇게 부동산에 민감한 지역들이 대개 빨간색입니다.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부동산은 거의 고슴도치 같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자꾸 이렇게 건드리면요. 어중간하게 건드리면 알죠. 다 이게 민심을 자극하는 겁니다. 하려면 제대로 딱 계획해서 해야 되는 건데 뭐 문재인 대통령 아시다시피 무슨 스물 몇 분을 계속 건드렸다 말았다 건드렸다 하니까 정권이 넘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는 이 부분은 이재명 정부가 한번 다시 한번 재정비 심기 일전 부동산 정책을 간단하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를 좀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좀 재점검해야 됩니다.
2: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 한강 이북도 말이죠. 한강 이북은 이 집값 자체가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저 강남 지역이라든지 한강벨트 서초 송파 이런 데하고 비교가 안 되는데 여기도 토지거래 허가지역을 묶었다고.
1: 예, 예.
2: 이쪽에 민주당의 텃밭이라는 쪽 또 이 도봉 중랑 노원 이런 데 성북 강북 이런 데 여기도 불만이 대단히 컸어요 사실은. 여기도서도 표가 많이 나왔다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부동산 민심이라는 게 한강 이남만 통했던 것도 아니에요. 물론 전체적으로는 강 한강 이 부분 정원 후보 표가 많았죠. 그런데 훨씬 더 많이 갖고 갈 수 있었던 거를 많이 뺏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이재명 정부나 정부 여당이 면밀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1: 예,
2: 같아요. 이 부분
1: 예.
2: 이게 민심이거든요 어쨌든.
1: 네. 네.
0: 제가 우리 자꾸 이제 중도층 강조하지만 제가 이 부분에 세미나라고 책을 썼거든요. 그런데 중도층이 핵심이 2030 세대 여성 그리고 자영업자입니다. 그중에 특히 2030 세대가 제일 중도층의 핵심인데 뭐 이번 서울시장 서울에서 중도 젊은 층들이 거의 뭐 부동산 집 마련의 꿈을 완전히 버렸다. 그런데 그 집 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집권 세력은 민주당인데 이걸 우리에게 제대로 해결해 주지도 못하고 무엇보다도 이공생들에 뭔가 좀 고민하고 같이 함께 해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의지가 민주당에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재공상이 돌아섰다. 그게 이제 부동 그 중도층 부동층이 좀 더 네. 국민으로 힘으로 간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아주 그 유력 보수 언론도 그 부분을 아예 그냥 네. 통으로 쫙 분석을 했더라고요.
1: 예. 특히 20대 남성들의 오세훈 후보에 대한 지지력이 70대 남성보다 높아요.
2: 높아요.
0: 와, 참 그러니까 60대, 놀랐습니다.
2: 70대가 과거 60, 70대가 보수 성향 1세기였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졌어요.
1: 조금 이제. 변화가 있는데 이제.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20대, 20대 남성이 네. 어떻게 70대 남성보다 더 보수화됐습니까?
2: 제가 학교에서도 느끼는 건데 20대 저희가 학교 다닐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시대 배경이 다르니까 뭐 다를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20대는 정말로 이 실리 위주고 특히 취업 문제 이런 것들에 대단히 민감해요. 어떤 자기의 거주의 문제 결혼 문제 이런 것들로 가면서 점점 이제 어떤 가치지향보다는 어떤 실용적인 것 그리고 어떤 물질적인 것 이런 쪽에 노출되다 보니까 보수화가 된 게 뚜렷해요. 20대 남성은. 그러니까 지금 20대 남성은 이제 진보 성향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전체적으로 볼 때.
1: 그런데 실용주의가 곧 보수는 아니잖아요.
2: 아닌데 그래도 우리나라의 보수화 진보 이제 민주화 이런 것과 좀 연관되어 있잖아요. 86세대 이런 것들처럼. 근데 저 20대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실용주의가 보수는 아닌 거죠. 진보적 실용도 있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20대가 지향하는 바는 좀 물질적인 거란 말이죠. 근데 어쨌든 아직은 그래도 진보 성향의 유권자나 진보 성향의 이념이라는 건 그래도 민주화, 정치, 이념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에 비춰볼 때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기울 수밖에 없겠죠. 20대가.
0: 근데 어떻게 보면 2030 세대 눈으로 본다면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그 MZ 세대 젊은 층의 집, 취업, 창업 문제, 결혼 문제 이런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정책을 만들어내고 하는 모습이 안 보여요. 사실 이재명 정부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젊은 층을 위한 적극적인 고민의 의지가 잘 보이지 않고 자꾸 이제 뭐 젠더 갈등 이런 문제만 부각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젊은 층들이 상당히 좀 섭섭하고 화가 날 만도 하다.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것. 요즘 생활의 삶의 질, 행복의 기준이 집 아니겠습니까? 근데 젊은 층이 서울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가 돈 벌어갖고 못 삽니다. 예, 그 젊은 층이 꿈을 잃어버렸는데 이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뭔가 막 노력하는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았다.
1: 네.
0: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할 것 같아요.
1: 하여튼 집중적인 연구가 좀 진행돼야 한다. 20대, 30대들의 표심에 대해서. 자, 1시 34분 향해 가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이현 씨.
3: 네, 지금 빗길을 지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시든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도로는 평소 휴일보다 여유 있는 편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강원권에 정체가 집중돼 있습니다. 진부 부근에서 진부 2터널 쪽으로 막히고 있고요. 면원에서 둔내 터널 새말 부근에서 지체입니다. 또 만정 분기점에서 문막 휴게소 쪽으로 구간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양양 분기점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인제에서 내린천 휴게소 쪽으로 속도를 줄이고 있고요. 설악 부근에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서종에서 화도 쪽으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한강대교로 못 가서는 고장난 차가 발생했고요. 한남대교 부근부터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0: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1: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0: 정관용의 시사 본부.
2: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핫한 한마디 최창렬 교수.
3: 아까 우리 최진 원장이 진임을 정청래 장동혁 대표 얘기했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건데 박종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은 이 방송에서 한 얘기인데 박종훈 의원이 어떤 분은 장 대표가 선거에 저승사자로 얘기한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걸 핫한 말로 꼽은 이유가 그만큼 이제 장 대표에 대한 공격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물러날 때가 됐다는 네. 생각이 들고 또 이쪽에 민주당 쪽은 김용 이번에 공천도 예. 못 받았잖아요. 예. 평택을 해서 김용 전 부원장이 한 얘기인데 정청래 대표 직격한 거예요. 전략 실패와 부재의 무거운 책임은 마땅히 당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가 온몸으로 통감하고 짊어져야 한다. 이건 김용 전 부원장이 완전히 정청래 대표를 직격한 거거든요.
2: 예.
3: 그러니까 이제 선거 이후에 양당의 이제 비주류들이 드디어 이제 대표 체제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두 마디를 두 사람을 저는 핫한 말로 네. 꼽았습니다.
2: 네. 최진 원장 핫한 한 말.
4: 일단 사람은 똑같습니다. 장동혁 정청래. 그런데 말은 다릅니다. 그런데 장동욱 대표가 그 잠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현장에 가서 난데없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시위대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말은 지금 딱 장동혁의 포지셔닝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본인은 버티기 전략이 아니라 한 발 나가 적반하장 전략으로 냅다 밀어붙여 싸워서 지금 현재 본인이 처한 위기를 오히려 전환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그대로 보여주는 코멘트다. 정청래 대표가 최근에 글을 올렸는데 짧게 나는 가끔 심호흡을 하고 하늘을 본다라는 말을 올렸는데 지금 착잡하고 힘든 정청래의 포지션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보면 네. SNS상으로 보면요. 이게 지금 진보 진영 내에서 정청래 그런 조국 김어준 유시민 네 명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른바 친명계들의 친청계를 향해서 집중적으로 공격. 심지어 어떤 얘기가 나냐면 정청래 대표 당신의 평택 의뢰 김용남이 공천한 건 오히려 조국 당선시키려고 한 거 아니냐. 그 약체 있고 문제 많은 사람 일부 내버렸고 무슨 뭐 대부 업체 뭐 이런 문제도 거기서 흘린 거 아니냐. 그리고 조국은 또 오히려 말이지 뭐 국힘 제로 말만 그렇고 김용남만 처음부터 끝까지 공격하는 거 이건 정청래가 조국 누리들 짜는 거 한 거 아니냐. 이런 정도를 떠나서 조국 당신은 끝났어. 이제는 더 이상 정치하려고 생각도 말하는 얘기가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그 진보 전인 사람들이. 아니 뭐 유시민도 말할 것도 없고 김호준 씨 100만 유튜버 누구 얘기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직접 그 가서 그 뉴스공장에 가서 거침없이 면전에서 얘기합니다. 송영길 대표 같은 것도 그랬어요. 3년 동안 내가 이렇게 힘든데 뭐 하냐. 그리고 뭐 무죄 받았는데 아무 얘기도 않고 다뤄지지도 않고 막 면전에서 얘기하니까 나는 김호준 씨가 쩔쩔매는 거 처음 봤습니다. 아 중요한 이슈가 이슈야 저희가 모시죠 라고 우물우물 넘어가더라고요. 김호준 씨가. 예, 그 정도로 지금 정청래 입지가 아주 힘들어졌다. 예, 하늘을 쳐다보는
2: 한편에서는 심정. 이제 그런 공격이 있고 또 오래전부터는 또 그쪽 진영에서 이른바 뉴 이재명에 대한 공격도 또 계속 있어 왔던 것이고 본격화되는 거죠.
3: 그럼요. 이제 우리가 그건 예측했던 그대로예요. 네. 어제 선거 끝나면은 친명과 친청 간의 그 대결구도는 대단히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당대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송영길 이 의원이 됐죠. 이제 의원이 후보 때도 굉장히 직격을 했잖아요.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그런데 김관영 후보가 이제 물론 떨어졌습니다만 네. 만약 김관영 후보가 됐다면 이건 뭐 완전히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정 대표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죠. 김관영 후보가 이제 낙선한 거는. 김민석 총리도 뭐 이미 아주 거의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진영 그 민주당 내의 권력 투쟁. 이거는 확실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청래 대표는 이제 자신이 대표 연임하면서 서서 이제 대선 구도 그리고 총선의 그 공천권 행사할 수 있는 거니까
2: 그렇죠.
3: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총선의 공천권 행사해서 자신의 세력을 교두보로 확보하고 그것을 토양으로 해서 이제 대선 후보가 된다면 이 구도잖아요. 네. 지금 저 양당이 다 그렇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본격화 되는 거예요. 지방선거 이후에 우리가 봤던 거 그대로입니다. 그게 이제 그대로 나타난 거라고 봅니다. 네.
2: 김민석 총리는 아직 사임 의사를 밝히지도 않았잖아요.
3: 안 왔죠.
2: 근데 지금 뉴스를 보면 오늘 오후에 뭐 청와대에서 후임 총리 발표할 듯 막 이렇게 나와요.
3: 나오고 있잖아요. 예,
2: 아직 사임도 안 했는데. 사임도 안
4: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힘들게 된 가장 치명적인 패배가 부산 북가 그리고 평택을 우리 아닌가 하는데 여기 이건 아니다라고 진보적인 얘기. 오히려 전라북도 도지사 선거였다. 거기서 간발의 차이로 민주당 후보가 이기긴 했지만 네. 거기에 막판에 말이죠. 다 의원 시간 정률 투입하는 바람에
2: 거기에 당력 쏘느라 정말 중요한 데서 졌다. 뭐 이런
4: 그렇습니다. 예, 이런 얘기가 집중적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권 뭐 경쟁이 아니라 투쟁이 이제 본격화되는 것 같은데
3: 권력 투쟁이죠. 뭐 권력 투쟁.
4: 네. 권력 투쟁이고 네. 지금 김민석 후보는 뭐 지금 지방도 내려갔더라고 어제 아예 광주 내려가서
2: 가고
4: 예, 뭐 혁신 얘기하고 네. 뭐 본인이 뭐 그동안에 정치 그만두고 18년 돌아다녀 보니까 제일 살기 좋은 데가 뭐 익산이더라. 그래서 익산에 자기 장모님을 위해서 집을 마련했다라고 아예 얘기를 하거든요.
2: 어머님
4: 예 어머니 예. 그러면 뭐 호남의 전진기지 전라북도에 차렸다 뭐 이런 의미로 들리는 거고 이미 뭐 그냥 당권 투쟁에 나간 것 같은데 저는 걱정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송영길 의원하고 교통정리를 어떻게 할지.
2: 뭐 지금 벌써 얘기가 나오잖아요. 김민석 송영길은 아마 단일화 과정으로 가게 될 것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3: 어차피 그 과정을 거쳐야 될 거예요. 송영길하고 김민석은 한쪽이잖아요. 지금 어쨌든. 근데 이쪽에
2: 예, 현재 당권을 정청래가 쥐고 있으니까.
3: 당권 파고 이쪽은 비당권 파고니까. 지금 단일화 과정이 필요해요.
4: 친청 명청 어느 쪽이냐는 관심이 좀 솔직히 적습니다. 뭐 솔직히 지금 집권 2년 차로 들어가면 대통령 강력하게 국정 드라이브를 걸 거고 그럼 명심이 강하게 작동할 텐데 정청래한테 가지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솔직히
2: 아니 근데 저는 뭐 이런 주제에서 우선 하나 제일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이 예. 예를 들어서 김민석 정청래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누가 되면 선이고 누가 되면 악입니까? 그런 게 있나요?
3: 그런 거 없죠.
4: 그건 없죠.
2: 그냥 권력 투쟁이에요.
3: 권력 투쟁이에요. 그냥 그 자체.
2: 정치란 또 원래 권력 투쟁이에요.
4: 다만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는 총리하고 당대표를 당당히 본인 함께 가고 호흡을 긴밀하게 맞출 사람 원하겠죠.
2: 그러니까.
4: 대표 정책 찾아야 되니까.
3: 그래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 총리가 되기를 바랄 거예요.
4: 그럴 네. 겁니다. 아마도. 네.
3: 정청래 대표가 점점 불편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정청래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 전에도 청와대를 불편하게 하는 게 많았잖아요. 이번 네. 조작해서 특검 같은 게 대표적인 거예요. 뭐 대통령이야 속으로 내심 좋아한다 하더라도 그걸 이제 알아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건 뭐 친명의 뜻도 반영돼 있다고 봅니다만 그런 식의 어떤 정치 문법이 저는 점점 이 여권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4: 그 논리를 봐요. 적용하면 네. 대통령 입장에서 송영길 의원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이제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세지 않습니까? 자기 주관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민석 중인데 김민석의 명심 이건 상당히 좀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나타내는 것 같아요 보면.
2: 예. 뭐 이미 정치권 안에 파다한 게 예.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조각을 할 때 포석이 지방선거용이었다라고 다들 분석했잖아요.
3: 네.
2: 김민석 총리는 서울시장, 강훈식 비서실장은 충남지사,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부산 다 이런 포석으로 진용을 짰다.
3: 네.
2: 그런데 조금 시간이 가면서 김민석은 총리보다는 당대표로 가야 되겠어.
3: 그렇죠.
2: 정청래 대표적 안 되겠어. 이미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3: 네, 그렇게 바꾼 거죠.
2: 그러고서는 정원호 구청장을 띄워준 거 아니에요.
3: 네.
2: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김민석은 자기 당대표
3: 네.
2: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을 밀 것이다.
3: 네.
2: 이미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3: 네. 김민석은 처음엔 다 서울시장 후보라는 생각 했죠. 그런데
4: 예.
3: 시간이 가면서 곧바로 이제 당대표 하면서 서울시장은 접는다는 게 파다했어요.
2: 예, 예.
3: 파다했기 때문에.
4: 그건 되게 이제 저희들이 예상했던
3: 구도로 가는
4: 거예요. 송영길 변수가 너무 세게 갑자기 강하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3: 이제 당권이 당연히 도전하겠죠.
4: 조율 교통정리 쉽게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2: 우리
4: 그 선거 때부터 송영길 대표 세지 않습니까?
2: 네, 최준 원장의 논리대로 말하면 예. 이재명 대통령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면
4: 예.
2: 결국 송영길 대표는 전 대표는 또 다른 자리를 보장해야죠.
3: 지난번에 계약
4: 순순히 오케이 할지 모르겠습니다.
3: 계약을도 결국은 김남준 가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다른 데 갔던 거 아닙니까?
2: 연수갑으로 갔잖아요.
3: 연수갑으로 갔고 송영길 대표 전 대표죠. 송영길 의원이 강하긴 강해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 정도 이제 정치적 무게도 있어요. 있는데 아마 정치적 실리를 따질 거예요. 김희석 이제 그 총리와 당권을 단일화 과정 네. 거치면서 과하게 저는 이재명 대표가 각을 세울 것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울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2: 아, 그렇죠. 네,
3: 그런 이유도 없고.
2: 예.
3: 그다음에 전 무리하게 그렇게 당내 파열음 그러니까 여권 내 파열음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예.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4: 예. 그러니까 최근 행보로 보면 아주 세긴 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조심스러운데 송영길 무슨 뭐 입각설 뭐 이런 얘기도 사실 조심스럽게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교통정리 역할 분담이 되면
3: 하겠죠.
4: 다행인데 예. 예. 워낙 또 이 송영길 대표 스타일이 원래 또 어디로 될지 모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혹시 부딪히면 뭐 이상하게 갈 수도 있죠.
2: 자 민주당 쪽은 이제 그렇게 가고 자 더 문제는 이제 국민의힘입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끝까지 싸우겠다. 당내 일각에서 빨리 그만둘수록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전혀 그런 의사가 없어 보이고.
3: 없어요.
2: 전혀 그런 의사가 없을 때 강제로 끌어내릴 방법도 현재 없는 상태고.
3: 없어요. 그건 본인이 사퇴하거나 아니면 이제 지도부로 아예 시키려면 최고위원이 사퇴해야 돼요.
2: 4명이나 사퇴해야 되는데
3: 그럴 최고위원이
2: 지금 그런
3: 없어요.
2: 그런 구조가 아니죠.
3: 아니 현재로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 계속했습니다만 14대 2가 되면은 가능했어요.
2: 예, 예.
3: 근데
2: 예.
3: 서울시장을 이겨버렸다고. 자기 때문에 이건 아닌데.
2: 아까 12대 4가 되는 바람에
3: 12대 4대
2: 그냥 가는 거예요.
3: 예, 근데 지금 사실은 장동 대표가 서울에서 합동 유세를 안 했기 때문에 이긴 건데 오세훈 대표가. 근데 지금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봐라 서울시장 우리가 이겼다. 12대 4다. 나 15대 1, 14대 2 예상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안 나간다. 게다가 이제 그게 터진 거 아니에요 지금. 투표 용지 부족 사태.
2: 네네.
3: 완전히 이제 그 장동 대표로서는 야 하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딱 이 구도예요 지금 완전히.
4: 예. 원래 이제 착각은 명수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정동영 대표님이 갔던 지역들마다 다 떨어진 걸 또 일부 지역까지 또 기명으로 공개된 또 언론들도 있더라고요.
2: 네.
4: 그리고서 내부에서는 정 버티면 억지로 끌어내리기라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장동영 대표가 믿는 구성 거의 막 버티는 거는 일단 겉으로 말은 그렇더라도 다 한동훈 반대 연대 전선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은근히 내심으로는 나 장동이 원하는 걸 되는 걸 그대로 유지하는 걸 바랄 것이다 라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이게 원내대표 선거인데요. 지금 김도읍 성일종 정준 씨 나왔지 않습니까?
2: 네.
4: 그래서 김도읍은 만약에 자기가 되면 한동훈 데리고 있다. 성일종은 여론 보고하겠다. 정점식은 사실상 반대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들린 얘기 의하면 국민의힘 사람 얘기 들어오면 장동혁 대표가 강력하게 정점식을 밀어서 원내대표가 되면 본인은 후퇴한다. 대표를 내놓고 그리고 사실은 서로 콤비하에 수렴점정을 하기로 이렇게 말이 오갔다라는 정보는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래서 소리 없이 맹렬히 밀겠다. 그러면 국민의힘 주류 의원들도 다 한동훈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미우나 고우나 정점식을 밀 거다. 그래서 장동혁 차지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한동훈은 당분간은 못 들은다. 이런 이제 네. 이야기들이.
2: 그래서 결국 원내대표 경선 결과가 바로미터다.
3: 그렇죠.
2: 이 얘기가 나오죠.
3: 그런데 네. 이제 역시 또 경북 TK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번에 김부겸 후보가 졌고 또 생각보다 국민의힘이 성과를 얻었어요. 경북 영남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쪽에 경북 TK나 영남 의원들은 가만히 보니까 장동혁 체제가 나쁘지 않겠네. 2년 후 총선. 이렇게 생각도 있어요 또. 문제는 수도권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지방선거는 자기들의 선거가 아니었는데 이제 총선은 자기 신들의 선거.
2: 예.
3: 원내외도 할 거 없이
2: 예.
3: 국회의원도 그렇고 원외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제 당내에서 이 TK 지역 의원들과 이 수도권 의원들이 충돌할 수 있어요. 그런데
2: 네.
3: 만약에 이번에 TK에서 김부겸 후보가 이겼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질 텐데 이 TK도 바뀌었구나. 이 한동훈을 데리고 와야 되겠구나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2: 예.
3: 역시 기득권으로 가자. 장동혁이 낫다. 라는 생각과 충돌하면서 굉장히 당내 사정이 복잡해질 텐데 결국은 수도권의 이 의원들이 숫자가 적다 하더라도 장동혁 대표 체제는 당분간은 가긴 갈 텐데 저는 뭐 당장 한동훈 의원이 복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럴 이유도 없을 것 같고 너무 서둘러서 할 필요 없고 당에서 부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나을 거예요 한동훈 의원으로서는. 그런 상황에서 장동혁 의원이 장동혁 대표가 이 체제를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게다가 김도우 의원이 되면 그건 뭐 얘기는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정점식 의원이 워낙 강경파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정점식 의원이 만약에 원내대표가 되면 이 상황은 이제 또 장동 대표와 또, 예. 또 연명이 길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4: 지금 약간 뭐 최 교수님하고 제가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 지금 TK 지역 의원들을 비롯한 국민의힘의 당권파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여야 관계라든지 이재명 정부가 투쟁하는 거 이게 말로만 목소리를 높이 실제로 중요한 관심사는 다음 총선 아니겠습니까?
2: 아, 당연하죠.
4: 공천권인데 어쨌든 그 사람들은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자기 목숨들이 다 위태롭다라고 하는데 거의 공통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 TK 지역 얘기하는 거예요. 경산의 수도권.
4: TK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특히 중진들도 말이죠. 중진들 안철수라든지 뭐 나경원 이런 사람 그렇죠, 중진들조차도 그렇죠. 한동훈이 오면은 온전하게 힘들다라는 위기의식을 다 내부적으로 소리없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내놓고 장동윤 지지하지는 못하지만 숨죽여서 소리없이 지지할 거다. 그래서 장동혁 점점씩 투톱 체제가 유지되면 서 끝까지 공천을 가려고 할 것이다 라고 이제 그게 일반적인 전망이 나오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구도가 쉽게 통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예. 왜냐하면
2: 한동훈 의원
4: 바람이 셉니다.
2: 한동훈 너무나. 의원이 그리고 약간 이제 자기 스스로의 태도 수정을 가져올 거예요.
3: 가져오죠.
2: 이 당 기존 당 세력과의 어떤 화합과 통합의 메시지를 앞으로 자꾸 날릴 거예요.
3: 내겠죠. 내겠죠. 이제 지금 배지 달았으니까.
4: 네, 그리고 서두를 필요 없잖아요. 장동훈 이미 내부 국민의힘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당권 투쟁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동훈 밖에서 보면서 국민들 향해서 한마디씩 툭툭.
2: 글쎄요.
4: 예, 메시지 던지면 되는 거고 여론조사 하면은 당 자기 대권 주자 1위. 뭐 한동훈 나올 거고 자기 대권
2: 아 이제 오세훈이 제일 먼저 나오죠.
3: 오세훈 나오죠.
4: 네, 오세훈 나옵니다만 어쨌든 최상위에 오세훈 한동훈이 뭐 오르락 내리락할 텐데.
3: 오세훈 한동훈이죠.
4: 어차피 뭐 오세훈은 서울시장 할 거고 그럼 당 대표의 큰 구도는 한동훈의 구도대로 간다. 그래서 시간이 세월이 가고 어차피 복당은 시간 문제라고 보는 거죠.
2: 맞는 말씀들인데 두 분 다 이제 다음 총선을 앞두고
3: 그렇죠.
2: 본격화될 거라는 얘기는 한 1년 동안 아무 일도 없다는 얘기예요.
3: 그럴 수 있어요.
2: 지금 현재 원래 정해진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내년 8월이에요.
3: 내년 8월이죠. 그렇죠.
2: 그러니까 많이 남았다고요.
3: 장동혁 대표는 이제 이 내년 8월까지가 임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재신을 받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여의치 않으면 내년 8월까지 밀어붙일 수 있죠.
2: 재신은 받을 이유도 없죠. 뭐.
3: 그렇죠. 아니 계속 자꾸 이제 나가라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체제 사퇴 얘기 아니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아마 1년 동안 밀고 나갈 가능성이 커요. 근데 문제는 그게 1년이 굉장히 긴 기간이거든요.
2: 예, 예.
3: 엄청나게 긴 기간인데 어쨌든 12대 4로 생각보다 선전했지만 완패한 거거든요. 아무튼 간에.
2: 그러나 예. 고요하다.
3: 그렇죠.
2: 이게 국민의힘의 예. 현주소죠.
3: 현주소여서 예. 이 상황에서 저는 수도권 의원들 특히 원외위원장들도 그렇고 원내도 그렇고 이걸 1년까지 방치할까? 그리고 그건
2: 아무튼
4: 전, 예.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2: 그러나 당장은 별일은 없다.
3: 아, 당장은
4: 없다. 예, 당장 장동욱 정점이 투톱 태지 딱 굳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오히려 긴장하는 쪽은 한동훈이라고 봅니다. 장장 한두 달은 느슬하게 보겠지만 이 차례 못해집니다.
2: 그건 또 원내대표 경선이 곧 있을 테니까
4: 네,
2: 그거 결과 주에. 지켜보고 네.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 두 분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 들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KBS 58분 날씨.
1: 하늘이 흐려서 어제보다 기온이 낮습니다. 지금 서울은 22.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 정도 낮고요. 전국에서 기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주로 29.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광주 29도, 대구와 부산 26도, 제주 24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낮을 전망입니다. 현재 경상도 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은 오후까지, 중부지방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비가 조금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내륙과 산지, 전라도 동부지역, 경상도와 제주도는 5에서 20mm,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한편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서는 오늘 높은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곳곳이 흐리겠고요. 강원 영동과 경상도 등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낮 기온이 2도에서 4도 정도 떨어지면서 25도 안팎을 보이는 곳이 많을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7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제1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사실상 재선거를 실시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국민들은 재선거를 원하는데 어물쩍 국정조사로 넘어가려 하거나 여당이 추천한 특검으로 대충 뭉개고 가려 한다면 국민의 분노를 절대 잠재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선거는 정당이 유불리를 따라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할 단계가 이미 지났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과의 즉각적인 회담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재선거 실시와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 등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인 입지를 위한 정치쇼를 그만두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국민의힘은 선거 이후에 다시 정쟁 일변도의 기조를 선택했다며 장 대표가 재선거를 요구한 것

수가 관련해 당에서 논의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포함해 모든 진상규명 조치를 약속했다며 국민의힘은 후반기 원 구성부터 협조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문제라면서도 부정선거 음모론과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전했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조만간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포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신속히 취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사태의 혼란을 틈타 일각에서 또다시 준동하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극단 세력의 불법적인 폭력, 위협 행위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OECD 집계 결과 1분기 한국의 실질 경제 성장률은 1.7%로 어제까지 OECD가 공표한 35개 회원국 중 2위였습니다. 한국보다 성장률이 높은 나라는 덴마크로 1.9%였고 3위인 에스토니아는 1.1%, 4위 핀란드는 0.9%였습니다. 새해 들어 반도체 수출 특수에다가 2분기 성장률도 호조를 나타낼 가능성이 커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에서 올해 전망치를 당초 2% 성장보다 큰 폭으로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한 사흘째인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오늘도 폭넓은 공개 행보를 이어갑니다. 황 CEO는 오늘 오후 서울 강남의 PC방에서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과 만난 데 이어 김택진 NC 대표와도 만나 게임, AI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오후 5시에는 잠실 야구장에서 열리는 두산베어스와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에서 시구자로 나설 예정입니다. 또 저녁에는 지난해 10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과 만났던 서울 강남의 깐부치킨 삼성점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다시 만날 예정입니다. KT가 2026 북중미 월드컵 기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거리 응원 행사를 엽니다. 행사는 축구 국가대표팀 예선전 일정에 맞춰 오는 12일과 19일, 25일 총 3차례 열립니다. 경기는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 서쪽에 설치된 대형 미디어월 2기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이 종전보다 늘어나는 등 제도가 개선된 이후 신규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집계 결과 지난 4월 주택연금 가입자는 2,32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오늘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밤에 비가 시작돼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에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 울산과 경남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전북 동부와 전남 동부, 대구, 경북, 경남, 강원 내륙 산지에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KBS 제1라디오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재성입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치매는 치매 대부분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병도 있지만 혈관성 치매를 비롯해서 원인에 따라 구분됩니다. 결과적으로 뇌신경세포 손상이라는 건 맞지만 알츠하이머병이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라면 혈관성 치매는 발병하는 기전은 물론 원인도 다르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위험인자가 명확하기 때문에 예방이 가능하고요. 조기 발견으로 치료를 시작하면 완치에 가까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퇴행성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건강365 엘튼 존의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치매는 알츠하이머병도 있지만 혈관성 치매로 진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매에 대한 부담을 생각하면 걱정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혈관성 치매는 위험 요인들을 잘 관리한다면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험 요인이 뭘 말하는 걸까요? 신경과 전문의 장민욱 원장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혈관성 치매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예방할 수 있다면서요?
1: 맞습니다. 그래도 혈관성 치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혈관성 위험인자라고 할 수 있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네. 당뇨에 대한 꾸준한 건강관리나 네. 예방적 차원의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죠. 사실 전체 치매를 놓고 봐도 대략 한 45% 정도의 치매는 예방이 가능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45%에 해당하는 부분의 거의 90% 이상이 혈관성 치매거든요. 네, 그래서 혈관성 치매인 경우라면 아주 젊은 나이, 그러니까 30대 중반부터 나의 혈관 건강에 대한 관심을 기울인 것부터 시작해서 중년기 이후에도 꾸준히 건강관리, 검진을 통해서 약을 먹어야 되는 시기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렇게 예방할 수 있는 건데요.
1: 네.
0: 그래도 일단 발병하면 알츠하이머병처럼 완치로 회복되긴 어려운 건가요?
1: 아, 네, 맞습니다. 네. 혈관성 치매는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 뇌신경세포가 망가지기 때문에 회복은 어렵습니다.
0: 아.
1: 망가져버린 뇌신경세포가 다시 되살아나는 일이 없기 때문인데요. 아직까지는 현대의학계가 많은 발전을 이루고는 있지만 신경세포를 되살리는 치료는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0: 네.
1: 따라서 혈관성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지 생긴 이후에 완치라든지 회복되는 것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0: 네. 우리가 치매를 떠올리면 알츠하이머병을

0: 생각을 하는데요.
1: 네.
0: 혈관성 치매 발병률에 대한 위험도 높은가요?
1: 네, 맞습니다. 혈관성 치매는 전체 치매에서 비중을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3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1: 엄밀하게 완벽하게 구분하자면 대략 국내에서는 20% 정도까지 비율이 줄기도 하지만
0: 네.
1: 알츠하이머 치매를 겪고 있는 환자가 혈관성 치매를 추가로 겪기도 하고요.
0: 아.
1: 혈관성 치매를 갖고 있는 환자가 알츠하이머 치매를 또 중복적으로 갖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겹쳐있는 환자들까지 계산하면 대략 한 35에서 40%까지 이루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0: 네.
1: 대부분 우리나라 성인에서 지금 고혈압이나 당뇨 그리고 고지혈증 세 개 중에 하나라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90% 이상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혈관성 질환에 대한 위험 요소를 대한민국 국민 성인이라면 거의 대부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래도 역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역시 알츠하이머 질환이지만 알츠하이머는 예방이 참 어렵잖아요.
0: 그렇죠.
1: 우리가 좀 절망적인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만 혈관성 치매만큼은 그래도 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많은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0: 네. 혈관성 치매라는 이름을 생각하면 혈관 질환의 문제가 원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1: 네.
0: 혈관성 치매는 왜 생길까요?
1: 우리 뇌에서는 인지력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0: 네.
1: 그런 것들을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다 이렇게 저희들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전략적인 인지력 요충지에
0: 네.
1: 타격을 줄 수 있는 뇌혈관 질환이 발병한다면 그 크기가 매우 작다 하더라도 아주 심각한 인지력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혈관성 치매 환자분들은 뇌졸중으로 인한 증상은 굉장히 경미했는데
0: 네.
1: 쉽게 얘기해서 뭐 얼굴에 마비가 온다거나 팔다리에 마비는 전혀 없었는데 인지력만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혈관이 어느 정도 크기로 망가졌느냐 또 그
0: 네.
1: 크기가 하필이면 그런 전략적인 인지력 요충지를 타격할 수 있을 만한 좀 안 좋은 위치였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0: 네. 일단은 뇌졸중의 후유증으로도 올 수 있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뇌졸중 하면은 크게 뇌출혈 또 뇌경색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0: 네.
1: 이 뇌출혈은 이제 혈관이 터지면서 그 자리에 손상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출혈이 발생하면 굉장히 높은 압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0: 네.
1: 그 압력에 의한 손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뇌경색인 경우에는 그 혈관이 먹여 살리고 있었던 혈관이 이제 막히면서 그 먹여 살고 있었던 세포들이 망가지게 되는 건데요.
0: 네.
1: 따라서 혈관이 막히거나 터진 직후에 바로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6시간 정도의 시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게 됨으로써
0: 네.
1: 다시는 신경세포가 다시 회복되기는 어려운 거죠.
0: 네. 또 신경세포 손상의 공통점도 있지만
1: 네.
0: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의 원인은 좀 다른 거죠?
1: 맞습니다. 이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독성 물질 단백질 쓰레기라고 부르는 베타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물질들이
0: 네.
1: 많이 쌓이게 되고 이것이 서서히 신경세포를 망가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1: 베타아밀로이드가 뇌에 침착되고 나서야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난 이후부터 인지력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혈관성 치매는 전혀 예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혈관이 막힘으로써 일순간에 치매 증상이 나타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혈관이 건강하신 분들도 알츠하이머 치매가 이제 생길 수는 있고 혈관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알츠하이머 치매보다는 오히려 혈관성 치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죠.
0: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혈관이 막히면서 이제 혈관성
1: 네.
0: 치매가 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1: 맞습니다.
0: 혈관성 치매의 진행 속도는 어떨까요? 뭐 알츠하이머병보다 좀
1: 네.
0: 빠를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1: 네. 알츠하이머 치매라면은 사실 아주 조금씩 뭐 전쟁으로 비유하자면 소모전 정도가 되겠죠.
0: 네.
1: 조금씩 이제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제 계속 뇌가 망가져가는 거라면 혈관성 치매는 발병 순간과 동시에 엄청난 큰 타격을 받는 어쩌면 이제 기습 공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한 번만 발병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혈관성 질환에 대한 위험 요소. 예를 들면 고혈압이나 당뇨를 가지신 분들이 갑자기 그 병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뇌졸중을 한번 겪었다 하더라도 고혈압 당뇨는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언젠가 또 혈관이 막히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뇌졸중이 찾아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뇌졸중이 재발하는 것을 막는 뇌졸중 재발의 2차적 예방치료가 정말 중요합니다. 2차적 예방치료를 위해서 뭐 항혈전제도 먹고 평소 먹던 고혈압약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조절한다거나 고지혈증약도 좀 더 용량을 올려서 쓰기도 하는 등 치료를 조금 더 다각화하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혈관 건강을 좀 더 확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면 이런 혈관성 치매 또 뇌졸중의 재발도 7, 80% 정도는 예방할 수 있다는 게 현재 학계 정설입니다.
0: 네. 뭐 발병 순간과 동시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갑자기 악화되기도 하는 건가요?
1: 맞습니다. 이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이 전략적 인지력의 요충지가 뇌경색이나 뇌출혈에 의해서 세포의 손상이 발생하면은 정말 갑자기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이런 혈관이라는 게 우리 눈으로 딱 보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막히기 전까지는 거의 증상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도 잘 버텨내시면서 잘 이겨냈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재발해서 찾아오시기도 하거든요. 혈관성 질환은 한 번 앓기 시작하면 평생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0: 그럼 혈관성 치매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건가요? 뇌졸중 치료 과정에서 알게 되나요?
1: 일단 뇌졸중이 발생하면 뇌는 정말 큰 망치로 한 대를 얻어맞은 것과 같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런 충격 때문에 뇌도 일시적으로는 그 기능을 온전하게 발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대개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뇌가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을 하고 뇌졸중에 대한 후유증 치료도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두 달 정도가 경과가 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인지력에 대한 정밀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물론 뇌졸중 치료 초기에도 인지력 테스트를 어느 정도 하지만 그것을 정확한 진단 기준으로 삼지는 않고 뇌졸중 발생 시점으로

0: 시작해서부터 회복이 된 이후부터는 인지력 평가와 함께 저희가 치매 진단을 이제 하게 되죠. 특히 MRI나 CT를 찍었을 때 뇌졸중 진단했을 당시 이 부분이 인지력에 대한 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데 그 부분에 손상이 있었구나라고 판단이 된다면 반드시 인지력 검사를 해서 후유증으로 치매를 겪게 되시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1: 네.
0: 이것이 진단 과정이죠.
1: 네. 인지력 테스트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진단을 위해서 어떤 검사를 하나요? 뇌졸중 환자들은 뭐 CT라든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0: 네, 맞습니다. CT나 MRI 촬영을 뇌졸중이 처음에 발생했을 때에 보통 대개 한두 달 이후에 다시 한번 찍게 됩니다. 그래서 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또 손상된 세포는 최종적으로 얼마나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인지력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일반적인 알츠하이머 치매에서 하는 인지력 테스트와는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혈관성 치매로 인해서 손상된 부위에 조금 더 특별화되어 있는 인지력 테스트를 하기도 하죠.
1: 네. 또 혈관이 막힌 것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0: 네. 뭐
1: 사진상으로 보면 혈관이 많이 좁아진 상태로 보이는 건가요?
0: 네. CTA라든지 MRA와 같은 이 촬영을 하게 되는데 뇌졸중이 발생한 위치에 혈관이 얼마나 협착도가 심한지 또 추가적으로 뇌졸중이 재발할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그것이 혈관성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알기 위해서 혈관 상태를 살피기 위해서 CTA, MRA 같은 검사를 하는데요. 전체 혈관에 약 50% 이상 좁아졌다고 판단이 되면 꽤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요. 70% 이상 좁아졌다고 판단을 하면은 이제 혈관을 뚫어주는 재개통하는 치료까지도 고려를 하게 됩니다.
1: 네. 치료도 궁금합니다. 네. 혈관성 치매도 아직 확실한 치료제는 없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혈관성 치매를 앓고 계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노폐물이 쌓이면서 서서히 뇌가 망가진 게 아니라 일순간에 인지력이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족분들도 갑자기 당하는 일이거든요. 이 부분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썼던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를 조금 응용할 수밖에 없고 결국 죽어버린 뇌세포가 다시 되살아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이런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로 썼던 치료제를 혈관성 치매 환자들한테도 적용은 시킬 수는 있지만 이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치료상에 있어서도 큰 한계가 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환자의 혈관을 보존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진행을 늦추는 약물은 있나요?
0: 아무래도 이제 혈관성 치매는 재발이 좀 잦을 수가 있고 재발할 때마다 확확 나빠지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진행을 늦춘다는 개념보다는 이제 재발을 막아서 악화를 막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0: 그런 약으로서 이제 고지혈증 약이나 아스피린과 같은 항혈전제를 적극적으로 쓰는 거죠.
1: 혈관성 치매는 위험 요인들을 잘 관리하면 피해갈 수 있다고 예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0: 네.
1: 혈관 질환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걸까요?
0: 네. 뇌혈관뿐만 아니라 전신혈관도 다 함께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뇌졸중으로 인해서 혈관성 치매가 발생했다면 말초동맥이라든지 또는 심장동맥이나 관상동맥이죠. 또는 콩팥. 신장 쪽에 들어가는 혈관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망막에 들어가는 혈관도 이 뇌혈관과 상당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뇌혈관 질환을 겪은 분들에게는 심장 그리고 콩팥 신장이죠. 신장 그리고 망막 쪽에 대한 검사들도 다 함께 신경을 쓰면서 진료를 하는 편입니다.
1: 혈관성 치매를 의심할 수 있는 건 이제 검사 외에도 증상으로도 알 수 있을까요?
0: 안타깝게도 혈관성 치매는 사실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증상은 없습니다.
1: 그렇군요.
0: 하지만 뇌졸중에 관련한 대부분의 임상 증상들이 이제 뇌졸중의 위험 요소로서 나중에 혈관성 치매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가장 먼저 기억하실 것이 이 걸음걸이가 조금 어눌해집니다. 그래서 뭐 보폭이 좀 줄어든다거나 발이 좀 땅바닥에 끌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집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동작들 중에 실행 능력이라는 것, 수행 능력이라는 것이 이제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일을 좀 체계적으로 하는 어떤 일 처리 능력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주부님들이 이제 요리를 하시잖아요. 요리를 할 때도 우리가 재료를 쓰고 순서가 다 있는데 갑자기 그런 재료를 쓰는 방식이나 순서가 좀 헷갈린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이 전두엽 기능 장애 중에서 갑자기 막 버럭 화를 낸다거나 감정 통제가 안 되는 모습이 보인다면 갑자기 전두엽 쪽이 좀 안 좋아진 것은 아닌가? 좀 그런 쪽에 좀

0: 손상이 될 수 있는 뇌졸중이 발생한 것은 아닌가 네. 의심해 볼 수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뇌졸중을 의심하는 증상으로 뭐 팔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얼굴이 돌아가고 그러면 당연히 뇌졸중을 의심해서 이제 병원을 가실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외해서 본다면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보폭이라든지 걸음걸이 또는 어떤 일 처리하는 순서나 그런 네. 능력들 또 감정 통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여러 의심 증상들을 말씀 주셨는데요.
0: 네.
1: 선망과 같은 증상으로 가족들이 당황한다고 하던데요. 이런 네. 경우도 많은가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모습에 놀란다고 하던데요.
0: 맞습니다. 이 뇌의 전체적인 대사 기능이 떨어집니다. 뇌졸중 이후에 뇌가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뇌혈류가 원만하게 다 돌지 않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이럴 때에 흔히 이제 선망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1: 네.
0: 사실은 혈관성 치매를 간병하시는 가족분들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게 선망 증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0: 밤에 이제 굉장히 엉뚱한 행동을 하시기도 하고
1: 네.
0: 그리고 심하게 이제 막 소리를 지른다거나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시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굉장히 안심을 시켜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막 윽박
1: 네.
0: 지른다거나 왜 그러세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버님 이렇게 네. 막 이렇게 다그치지 마시고
1: 네.
0: 충분히 들어드리고 충분히 안심을 시켜드리고요.
1: 네.
0: 그리고 밤에도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조도를 좀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1: 네.
0: 완전히 깜깜하게 다 조명을 다 꺼버리면은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면서 또 선망에 나타나기도 하니까요. 좀 주무시기 직전까지는 좀 밝은 환경을 유지하고
1: 네.
0: 주무신 이후에도 수면등 같은 것들을 좀 켜두시는 게 좋고요.
1: 네.
0: 또 평상시에 감기라든지 뭐 요로계 감염이라든지 방광염 같은 거죠. 이런 아주 가벼운 감염 증상 때문에도 확 심하게 선망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위생 상태나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면역 상태를 잘 체크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1: 네. 혈관성 치매를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 효과는 만족도가 높을까요?
0: 그럼요. 이 초기에 발견할수록 뇌졸중의 위험 요소들을 잘 컨트롤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컨트롤되지 않았을 때 뇌졸중 재발을 워낙 잘할 수 있는데
1: 네.
0: 재발 위험률을 낮춤으로써 치매가 악화되는 것도 충분히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또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를 동시에 앓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0: 네.
1: 이럴 때는 치료 방향이 좀 달라질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이 전체 이 혈관성 치매 중에 환자분들 중에 약 3명 중 1명이 알츠하이머 치매를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이런
1: 네.
0: 것들을 저희들은 혼합형 치매다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1: 네.
0: 이게 서로 간에 악화시키는 인자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혈관성 치매가 있는 분들이 노폐단백질이 많이 쌓이게 돼서 알츠하이머가 같이 병발하게 되면 훨씬 더 치매 증상이 악화되고요.
1: 네.
0: 그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1: 아.
0: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저희가 진단을 하거나 치료하는 과정에 까다롭기도 합니다.
1: 네.
0: 그런데 혈관을 보호해주는 차원에서의 혈관성 위험 요소를 다뤄주는 치료도 같이 병행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하는 원인에 대한 원인 치료도 함께 병행하게 됩니다.
1: 네.
0: 최근에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 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를 배출시켜주는 주사 치료제도 나와 있기 때문에
1: 네.
0: 오히려 이런 혼합형 치매 환자들에게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치료를 검토하는 편입니다.
1: 네. 혈관성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 또 혈관성 치매에 대한 오해랄까요? 잘못
0: 네.
1: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짚어주시죠.
0: 일단은 무조건 나의 건강 수치를 기억하십시오.
1: 네.
0: 콜레스테롤 수치, 혈당 수치, 해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미리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1: 네.
0: 그렇다면은 지금 당장은 정상이더라도 수년 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는 수치가 보이면 이러다가는 2, 3년 내에 내가 당뇨약을 먹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미리 아실 수가 있거든요.
1: 네.
0: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좀 식생활에도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게 되겠죠. 조금은 좀 간을 좀 심심하게 해서 드시는 것도 많이 추천드리고 싶고
1: 네.
0: 이 뇌 혈류량을 늘리기 위해서 유산소 운동을 젊었을 때부터 좀 많이 하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혈관성 치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신경과 전문의 장민욱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송골매의 어쩌다 마주친 그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불리는 질환은 골관절염을 말합니다. 골관절염은 가장 흔한 관절염의 하나인데요. 관절염의 종류는 원인에 따라 100가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합니다. 그중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큰 원인은 노화로 지적이 되는데요. 초기 치료를 위해서는 의심 증상에도 민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희대병원 정형외과 박철희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퇴행성 관절염과 골관절염은 같은 의미인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퇴행성 관절염하고 골관절염은 같은 의미고요.
0: 네.
1: 신체의 노화 때문에 발생한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0: 예.
1: 무릎에 관절염이 발생을 하는데
0: 예.
1: 그런 관절염을 일반적으로 퇴행성 관절염 혹은 골관절염으로 저희가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원인으로 노화가 가장 우선되는 것도 맞는 얘기일까요?
1: 네. 노화로 인해서 퇴행성 변화가 이제 발생한 게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고요.
0: 네.
1: 저희가 이제 퇴행성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젊을 때는 우리 몸에서 이제 생성하고 분해가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항상성이 잘 유지가 되지만
0: 네.
1: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항상성이 점차 깨지고 분해가 좀 많아지는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게 됩니다. 네, 이런 변화를 이제 퇴행성 변화라고 하는데
0: 네.
1: 이런 퇴행성 변화가 발생한 연골이나 뭐 반활판 연골 등과 같은 무릎 내부 조직은 굉장히 좀 이제 약해지고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외부 자국에 쉽게 손상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따라서 이제 젊을 때는 뭐 이런 어떤 자극들이 이제 문제가 되지 않다가
0: 네.
1: 이제 나이가 들어서 퇴행성 변화가 발생을 하면 이런 어떤 자극들이 무릎에 손상을 유발하고 결국에 이제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0: 그러니까 관절의 연골이 다르면서 뼈와 관절에 염증이 일어나는 게 퇴행성 관절염이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 주신 노화와 함께 비만도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으로 지적이 되던데요. 이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1: 네, 맞습니다. 그 비만이 아주
0: 예.
1: 뭐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지만요. 근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퇴행성 변화가 있는 무릎은 저희가 손상이 잘 일어나는데
0: 예.
1: 비만이 이러한 손상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0: 네.
1: 아무래도 체중이 이제 많이 나가게 되면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가해지게 되거든요.
0: 그런데
1: 뭐 젊었을 때는 항상성이 유지될 때는 이런 비만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지만
0: 네.
1: 나이가 들어서 퇴행성 변화가 발생을 하고 무릎의 어떤 조직들이 약해지면 이런 비만이 이제 무릎에 손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0: 네. 또 퇴행성 관절염이 가장 많이 생기는 곳은 이제 무릎이지만 척추나 손가락에도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모든 조직에서
0: 네.
1: 퇴행성 변화가 발생을 합니다. 뭐 척추 관절이나 손가락 관절도 마찬가지고요.
0: 네.
1: 근데 이제 이런 퇴행성 변화가 발생해서 약해진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제 두 관절 모두 뭐 척추나 아니면 손가락 모두 우리가 생활을 할 때 부담이 이제 좀 많이 가해지는 관절 중 하나다 보니까
0: 네.
1: 손상이 잘 발생하고 퇴행성 관절염이 쉽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0: 네. 자, 오늘은 특히 무릎 관절염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퇴행성 무릎 관절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지 않을까요? 무릎이 무겁다는 표현도 하시던데요.
1: 네, 무릎이 무거울 수도 있긴 한데요.
0: 네.
1: 주된 증상은 이제 관절의 통증으로 이제 나타나죠.
0: 아, 네.
1: 관절통이 저절로 좋아지지 않고 뭐 한 3, 4주 정도 지속되면서 그리고 이런 통증이 활동할 때 심해지고 좀 쉴 때 좋아지는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통증의 이제 위치도 중요한데 무릎의 앞쪽이나 위쪽보다는 무릎의 안쪽 혹은 바깥쪽에 관절선 부위 약간 만져지면 움푹 들어간 부위 그 부위에서 이제 통증이 있고 그런 부위를 좀 눌렀을 때 그 통증이 더 심해진다면 우리가 관절염을 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또 무릎에 부담이 가는 동작에서 통증이 악화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0: 예.
1: 뭐 앉았다 일어날 때, 뭐 계단을 오르내릴 때, 특히 이제 계단을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 통증이 더 심해지면 관절염 가능성이 높고요. 관절염이 더 심해져서 증상이 좀 악화되게 되면 무릎이 잘 펴지거나 펴지지 않거나 구부러지지 않고 또 걸을 때 뼈가 맞닿는 듯한 느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0: 그렇다면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 통증이 느껴지는 걸 좀 유심히 봐야 될까요?
1: 흔히 이제 일반적으로 네. 우리가 계단을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것이 더 쉽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네. 관절염 환자에서는 그 반대거든요.
0: 아,
1: 그래서
0: 네.
1: 계단을 내려갈 때 올라갈 때보다 무릎에 더 큰 부담이 가해집니다. 흔히 체중의 한 5배 정도의 부담이 가해진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관절염 환자는 계단을 내려오는 것을 더 힘들어하고 통증이 심하게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릎 통증은 뭐 허리 문제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질환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다른 질환에 의해서 이제 발생한 무릎 통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계단 내려오는 것이 더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들한테 계단 내려오는 게 더 힘드냐라는 것을 질문을 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그때 더 힘들다 그러면 아 이게 관절염이구나라고 생각하는 어떤 감별을 할 수 있는 유용한 포인트로서 진료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리고 또 쪼그려 앉거나 양반 다리를 하고 앉는 것도 퇴행성 무릎 관절염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일까요?
1: 네, 쪼그려 앉거나 양반 다리를 하면 무릎이 이제 과도하게 구부리게 되는데 그러면 무릎 관절 특히 이제 안쪽 관절에 가해진 압력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릎의 내부 구조물에 이제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거나 더 악화될 수 있고 통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런 자세를 가능한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의자나 침대를 사용하는 생활 습관도 도움이 되고요. 당장 이런 자세를 완전히 피할 수가 없다라면 이런 자세가 이제 무릎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그 시간이나 횟수를 좀 줄이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0: 이 관절의 통증이 이제 활동할 때 심해진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무릎 통증이 있으면 움직임을 줄이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또 아니라면서요. 운동을 하긴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1: 네, 물론 이제 통증이 있을 때는 무리하지 않고 쉬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요. 하지만 이제 너무 움직이지 않고 너무 과하게 휴식을 좀 취하다 보면 다리 근육이 좀 약해질 수가 있고 이런 다리 근육 같은 경우에는 무릡에 가해지는 충격을 좀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근육이 약해지면 무릅에 가해지는 부담이 좀 더 커지면서 통증이 악화되거나 관절 손상이

0: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릎에 좀 통증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가능하다면 환자가 이제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운동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적당한 운동, 알맞은 운동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그런데 일반인들에게는 그 판단이 쉽진 않습니다.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요?
0: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아프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운동을 해서 아프다면 그 운동을 피하거나 강도를 줄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릎에 부담이 적은 운동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우선적으로 권유가 되는 게 뭐 평지 걷기 같은 정말 간단한 운동이 권유가 되고요.
1: 네.
0: 또 이제 시간과 뭐 비용을 조금 더 투자할 수 있다면 물에서 하는 운동을 좀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아쿠아로빅이나 수중 수영, 뭐 수중 보행 같은 운동들이 좀 도움이 되는데요.
1: 네.
0: 이런 물에서 하는 운동 같은 경우에는 물의 부력 때문에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은 줄어드는데 또 이제 물의 저항 때문에 다리 근육을 좀 더 효과적으로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치료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본인 환자분들이 가능하다면 물에서 하는 운동을 좀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1: 네. 좀 아프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하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적당한 운동으로 무릎의 근육을 키우고 연골을 보존하는 게 무릎 관절염의 예방이자 증상 완화를 위한 방법인 거네요.
0: 네, 정말 그렇고요. 정말 중요하고요. 적절한 운동은 우리가 체중 관리와 함께 관절염 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치료로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관절염을 예방하고 또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실제 이제 진료 현장에서 보면 적절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무릎을 덜 아파하고 관절염의 진행이 더딘 측면이 있습니다.
1: 네. 평지나 좀 물에서 하는 운동이 좋다고 하셨는데요. 등산은 어떻습니까? 삼가야 하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으실 텐데 어떨까요?
0: 사실 이제 등산이 전신적으로는 어떤 전신 신체적으로는 굉장히 좋기는 한데 사실은 이제 무릎을 치료하는 사람들은 이런 등산이라는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르막길도 문제지만 내리막길에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고요. 또 등산하다가 좀 이렇게 다치시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무릎에 관절염이 뭐 좀 더 심해지거나 아니면 증상도 이제 조금 더 아파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은 것 같아서요. 등산을 그렇게 권유드리지는 않습니다.
1: 계단을 내려갈 때 이제 무릎 통증이 많이 느껴진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올라갈 때는 계단으로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로 이것도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방법이라는 게 맞나요?
0: 네. 사실은 뭐 굳이 올라가는 것도 뭐 그렇게 권유드리지는 않고요. 내려갈 때만이라도 무릎의 부담을 줄인다면 뭐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뭐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자, 퇴행성 무릎 관절염의 진단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엑스레이로 판단을 하나요?
0: 네, 우선은 증상이 정말 중요하고요.
1: 네.
0: 환자의 증상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엑스레이는 이런 증상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에서 통증이 있는 부위에 관절 간격이 뭐 좁아진다든지 명확한 퇴행성 관절염 소견을 보이면 저희가 관절염을 진단할 수 있고요.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MRI 같은 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고비용 검사가 퇴행성 관절염이 주로 발생하는 고령의 환자에서는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엑스레이로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되는 거죠.
1: 치료는 어떨까요? 당연히 초기 치료가 효과적이겠죠?
0: 예, 물론입니다. 뭐 어떤 질병이든 간에 초기 치료가 효과적이고요. 약물이나 주사 치료 같은 어떤 치료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관절염에 초기에 시행하는 것이 당연히 증상 호전도 좋고 증상이 개선되어 있는 시간이 굉장히 또 오래 갑니다. 또 관리 측면에서도 아무래도 초기에 오셔서 진료를 보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효과적이거든요. 이제 체중 관리나 뭐 적절한 운동이 중요한다는 것을 미리 인지하시고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절염이 잘 진행하지 않고 확실히 경과가 양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1: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초기 관절염의 기준이 뭔가요?
0: 사실 이 기준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의사들이 이제 초기 관절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는 엑스레이상에서 무릎의 대퇴골과 견골 사이의 어떤 연골이나 연골판 같은 그런 부분들을 의미하는 관절 간격이 원래의 건강한 상태보다 50% 이상 유지되어 있는 경우를 말을 합니다.

0: 이제 그런 것을 평가하는 기준 중에 하나로 제가 K그레누렌스 그레이드라고 해서 줄여서 이제 K의 그레이드라고 하는데 관절염의 진행 단계를 4단계로 구분하는데 한 2단계까지가 이런 관절 간격이 50% 이상 유지되는 경우거든요. 네. 그래서 K의 그레이드 2단계까지를 초기 관절염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런 어떤 방사선학적 어떤 소견도 중요하지만 예. 임상 증상으로도 어떤 초기 관절염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저는 이제 무릎에 통증이 있더라도 예. 뭐 30분에서 뭐 1시간 가까이 보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에 초기 치료에 굉장히 좀 효과적이기 때문에 초기 관절염으로 보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약물이나 주사 치료 말씀하셨는데요. 약물은 소염 진통제인 건가요? 또 무릎에 주사도 맞던데요.
0: 아무래도 이제 관절염 치료에는 정말 다양한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는데요. 네. 관절염의 증상이 있을 때는 저는 우선 경구용 약제를 이제 환자들에게 투여를 합니다. 네. 주사 치료가 아니라. 근데 증상이 심하면 당연히 이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소염 진통제를 복용시키지만 심하지 않을 때는 흔히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컨드로이틴이나 뭐 글루코사민 등과 같은 관절 보조제를 처방을 해도 환자들이 좀 이렇게 만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의 주사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제 경구용 약제를 우선 처방하고 생각을 해보는데 먹는 약을 먹어도 증상이 심하고 호전이 없을 때는 제가 이제 그 통증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투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증상이 이제 심하지는 않고 경구용 약제로 좀 호전이 되긴 했는데 뭔가 조금 아쉽고 뭐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통증을 살짝 좀 더 조절해줄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연골 주사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연골 주사라고 알려진 히알루론산을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1: 뭐 되도록 수술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텐데요. 어느 정도의 상태에서 수술이 고려될까요?
0: 약물이나 주사 같은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호전되지 않고 그다음에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고 그 정도일 때 이제 수술을 진행하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불편한 정도라는 기준이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 제가 이렇게 진료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한 30분 이상 걷지 못할 때는 집 앞에 뭐 가벼운 어떤 볼일 같은 거 보기도 좀 힘들어하면서 일상생활이 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행이 30분 이상 가능한가의 기준으로 이 환자가 이제 일상생활이 불편한가 불편하지 않은가를 좀 판단하고 그리고 그렇게 수술 여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1: 좀 증상이 심한 분들을 보면요. 걸음걸이도 달라지고 다리도 O자형으로 되는 것 같던데 어떨까요?
0: 네, 통증이 심해져서 보행이 힘들어지고 다리를 절게 되고요. 다리 모양도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지면 무릎뼈가 이제 안쪽으로 휘는 변형이 발생해서 다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오다리 형태로 모양이 변하게 됩니다. 이런 오다리 변형에 물론 이제 비관상 보기 좋지 않고 걸음걸이를 이상하게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제일 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제 체중 부하의 축이 무릎의 안쪽으로 이제 옮겨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무릎 안쪽에서 이제 보통 관절염이 잘 발생하는데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내부 구조물의 손상이 더 진행이 되고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관절염 자체도 더 진행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된다면 이런 오다리도 좀 교정을 해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에 비교적 젊은 나이와 노년을 생각할 때 나이에 따라서도 수술법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0: 네, 아무래도 젊은 분하고 나이 드신 분하고 수술을 권유하는 것 자체가 다르고요. 저는 이제 젊은 나이와 노년의 기준으로 한 65세를 좀 기준으로 이제 삼고 관절염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좀 다르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보다 젊은 비교적 활동이 좀 많은 환자의 경우에는 가능한 이제 본인의 무릎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수술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젊은 나이에 인공관절을 하게 되면 치아물의 수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활동이 제한되고 그다음에 좀 이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관절을 보존할 수 있는 뭐 관절경 수술로 이용한 연골 수술이라거나 아니면 무릎의 정렬을 교정하는 뭐 절골술 같은 것들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65세 이상 고령의 환자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치아물의 수명을 좀 덜 고려해도 되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활동이 적고 그다음에 무릎의 보존보다는 좀 통증의 완화나 일상생활의 회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65세 이상의 고령에서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인공관절은 그래도 노인들에게 그래도 부담이 좀 덜한가 보죠?
0: 사실은 이제 모든 수술이 노인분들에게 부담이 되기는 하죠.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이제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수술 기법, 그다음에 수술 전에 어떤 통증 관리, 그리고 뭐 출혈을 줄이는 방법이나 재활 방법 등이 정말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노인분들에게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수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인공관절 수술을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뭔가요?
0: 우선적으로 이제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냐.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고 수술이 원활하게만 이루어진다면 최근에 어떤 인공관절 같은 경우에는 15년에서 한 20년 정도는 제가 봤을 땐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하시는 질문이 뭐 수술을 하면 많이 아프냐, 뭐 재활을 할 때 무릎을 구부릴 때 많이 힘드냐 등인데 물론 안 아프고 안 힘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비해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방법들이 훨씬 발전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환자분들이 좀 수월하게 이런 것들을 수술 후에 어떤 재활이나 이런 것들을 좀 수월하게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수술 후에도 조심할 점은 많겠죠?
0: 예, 당연히 조심할 것들은 있습니다.
1: 네.
0: 최근에 이제 시행하는 인공관절의 수명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어떤 문제 두 가지를 꼽는다면 치아물 주위로 이제 골절이 발생을 한다거나 아니면 치아물 주위에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골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넘어져서 잘 발생하시기 때문에 보행을 하다가 이제 넘어지지 않고 다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0: 항암검진 치료도 저 적절히 시행을 해야 됩니다. 치아물 주위 감염이 발생하면
1: 네.
0: 이건 굉장히 좀 치료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수술도 반복적으로 시행해야 되고 항생제도 오랜 기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1: 네.
0: 환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이런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수술이 되어 있는 다리에 뭐 상처 같은 것들이 잘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1: 네.
0: 가끔 이제 발에 무좀이 있으시는 분들이 뭐 이런 부위에 발에 상처가 발생하면서 치아물 주위에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무좀 같은 것들도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치과에서 이제 발치를 할 경우에 입에 난 상처로 균이 들어가서 피를 타고 이제 감염을 일으키기도 해서 미리 항생제를 복용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감염을 막기 위해서 항상 좀 건강한 몸을 유지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퇴행성 무릎 관절염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경희대병원 정형외과 박철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게이리의 또 하루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종필 감독의 박하경 여행기와 함께합니다. 배우 이나영은 박하경의 맞춤한 듯 어울리는 배우입니다. 발랄한 단발머리, 해사한 표정의 이 배우는 가만히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이목을 끕니다. 독보적 이미지가 있다는 건 일종의 재능입니다. 연기의 패턴이 전형적으로 읽히는 배우도 아니라서 매회 새롭게 등장합니다.

등장하는 배우들과 마주할 때 리액션이 사뭇 궁금해지기까지 합니다. 예상치 못한 엉뚱함부터 환한 미소, 수줍다가도 때론 뜻밖의 용기를 내는 그 모든 순간의 박하경은 온전히 이나영 본연의 매력으로부터 빚어집니다. 부담 없는 러닝타임도 이 시리즈의 강점입니다. 한 회차의 길이는 보통 24분, 가장 긴 에피소드인 2화는 28분에 불과합니다. 판타지 세계관을 배경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블록버스터 시리즈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소박하고 가벼운 박하경 여행기는 쇼폼 시리즈 본연의 매력을 훌륭하게 상기시킵니다. 이 작품은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을 연출했던 이종필 감독과 각본을 썼던 손미 작가가 재회하며 탄생했습니다. 거대한 배경 없이도 이야기의 맛을 살려낼 줄 아는 창작자들의 재능이 다시 한번 통했죠. 매회 구교환, 박인환, 심은경 등 다양한 배우들이 여행지에서 박하경이 만난 사람으로 분하는 모습을 보는 재미도 적지 않습니다. 오랜 계획보다는 순간의 선택으로 빚어진 우연성과 작은 요행들의 기대는 하루. 일상에서 온전히 발을 떼지 않은 채 조금 넓혀보는 박하경의 반경은 가장 나답지만 동시에 가장 멀게 느껴졌던 자기 안의 존재를 마주하는 과정입니다. 긴 도피 대신 그저 잠깐만 웅크리고 싶은 사람. 재능의 유무와 상관없이 포기라는 선택지가 아예 없는 사람. 사소하게 좋아하는 것을 위해 온전히 시간을 써보고 싶은 사람. 정지된 과거와 막연한 미래를 응시하는 대신 현재에 충실하고 싶은 사람. 그 모두가 박하경 여행기라는 무대의 주인공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기다려왔는지도 모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하늘이 흐린 일요일입니다. 지금 강원도 해안과 경상도 해안, 제주도에는 약한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오후까지 비가 오락가락하겠고요. 중부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내륙과 산지, 전라도 동부 지역, 경상도와 제주도는 5에서 20mm,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이 되겠고요.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하늘이 흐려도 오늘 자외선 지수가 높겠고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서는 높은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22.8도, 대구 21.6도, 강릉 20.7도 등으로 선선한데요. 대전은 지금 28도, 광주 29.1도까지 올라 충청도와 전라도는 더운 상태입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곳곳이 흐리겠고 강원 영동과 경상도 등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내일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 안팎을 보이면서 충청도와 전라도의 낮 기온도 오늘보다는 조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8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제1라디오 3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명 배경에 대해서는 IT 기업 대표와 중기부 장관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적 과제인 AI 대전환을 차질 없이 완수하는 등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사실상 재선거를 실시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국민들은 재선거를 원하는데 어물쩍 국정조사로 넘어가려 하거나 여당이 추천한 특검으로 대충 뭉개고 가려 한다면 국민의 분노를 절대 잠재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선거는 정당이 유불리를 따라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할 단계가 이미 지났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과의 즉각적인 회담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재선거 실시와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 등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입지를 위한 정치 쇼를 그만두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국민의힘은 선거 이후에 다시 정쟁 일변도의 기조를 선택했다며 장 대표가 재선거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당에서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포함해 모든 진상규명 조치를 약속했다며 국민의힘은 후반기 원구성부터 협조하라고 지적했습니다.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OECD 집계 결과 1분기 한국의 실질 경제 성장률은 1.7%로 어제까지 OECD가 공표한 35개 회원국 중 2위였습니다. 한국보다 성장률이 높은 나라는 덴마크로 1.9%였고 3위인 에스토니아는 1.1%, 4위 핀란드는 0.9%였습니다. 새해 들어 반도체 수출 특수에다 2분기 성장률도 호조를 나타낼 가능성이 커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에서 올해 전망치를 당초 2% 성장보다 큰 폭으로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이 종전보다 늘어나는 등 제도가 개선된 이후 신규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집계 결과 지난 4월 주택연금 가입자는 2,32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3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는 수령액이 늘어나 평균인 주택가격 4억 원, 72세 기준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의 경우 월 129만 7천 원에서 월 133만 8천 원으로 약 3.13% 증가했습니다.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에서 올해 들어서만 2,600명 정도 퇴직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말 17,900여 명이었던 홈플러스 직원은 4월 말 15,300여 명으로 줄어 2,600명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이에 더해 홈플러스가 6월 안에 매장 37개 점포가 추가로 폐점하면서 3,500명이 추가로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스타벅스 미국 본사가 5.18 탱크데이 논란에 대해 5.18 단체의 공식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스타벅스 미국 본사로부터 5.18 탱크데이 사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부적절한 마케팅이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기념재단은 스타벅스 본사가 재단이 보낸 항의 서한에 대한 답신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피해자들의 아픔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오늘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밤에 비가 시작돼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에 강원산지와 경북 북동산지, 울산과 경남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전북 동부와 전남 동부, 대구, 경북, 경남, 강원 내륙 산지에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KBS 1라디오 3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재성입니다. KBS
0: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주말 생방송 정보쇼.
1: 안녕하십니까.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아나운서 최승돈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어제 뉴욕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네 가지 깜짝 선물을 가져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천자문, 한자 기본 학습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자문이 동양 철학과 세상의 이치를 담아낸 한시집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세상을 움직인 한 권의 책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일부터 이틀간 북한을 방문합니다. 7년 만에 이루어지는 방북 배경과 의미, 지금 북한은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사와 교양을 듬뿍 담아서 5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생방송 정보쇼는 유튜브 KBS 1라디오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도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양정원 캐스터.
2: 네, 지금은 서울 방향으로 정체가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권에서 돌아오는 차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요. 먼저 60번 서울 양양선 서울 방향 초이빈 양양분기점부터 밀립니다. 이후로도 인제에서 주춤한 뒤 다시 한번 동웅천부터 13km 구간 길게 답답하고요. 더 가서 강촌과 설악 그리고 서중과 강일 부근 통과도 힘겹습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정체입니다. 강원지역 안쪽에서는 진부와 평창을 시작으로 10여 킬로미터 구간 먼저 막힌 뒤 새마을과 원주 그리고 만종과 문막 지나기도 답답하고요. 다행히 경기권 안쪽에서는 여주와 북수원 부근에서 2, 3km씩만 짧게 속도 떨어집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옥산 하이패스를 시작으로 14km 구간 충청권 통과가 가장 어렵고 이후로는 안성과 양재에서 다시 한번 속도 줄이고 있고요. 25번 논산 천안선 천안 쪽으로는 탄천과 정안 일대에서 각각 3, 4km씩 밀립니다. 끝으로 15번 서해안

0: 쇼.
1: 경제 뉴스 브리핑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반갑습니다. 예,
1: 뭐 확인하시다가 이렇게 얘기를 좀 하셨네요.
2: 네.
1: 예. 뉴욕 증시가 주말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이 뜨거웠던 반도체 주가 10% 이상 급락을 했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2: 예, 주가라는 게 예. 하루에도 몇 번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1: 예.
2: 주가 급등락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거나 너무 큰 공포 또 너무 큰 어떤 기회를 찾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1: 예.
2: 그런데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 상황은 그 낙폭 떨어진 폭도 폭이지만은 내용면에서 좀 주목해볼 대목이 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예.
2: 전체적으로 나스닥 지수가 4% 정도 밀렸는데요. 뭐 4% 큰 거이기는 합니다만은 뭐 그래도 뉴욕 증시 상황에서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1: 예.
2: 안에서 반도체 주가가 집중적으로 떨어졌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반도체 회사 중에서 똘똘한 30명.
1: 네.
2: 엔비디아도 들어가 있고 AMD도 들어가 있고 퀄컴도 들어가 있는 그 30개 종목의 평균 가격이 무려 10% 이상 하루아침에 떨어졌습니다.
1: 많이 떨어졌네요. 예, 예.
2: 그리고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1: 예.
2: 마이크론 회사 요즘 한국에서도 웬만한 분들 다 아실 거예요.
1: 네.
2: 왜냐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하고 영업 구조가 비슷하거든요. 특히 현재 지금 뜨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세계 3위 회사인데 그래서 반도체의 선행지표 어떤 풍향계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1: 예.
2: 통상적으로 미국에서 마이크론이 오르면 그 다음 날 한국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같이 오른 날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1: 네.
2: 같이 가는 회사로 볼 수 있는데 이 마이크론이 13%나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전에 며칠 전에도 또 떨어졌거든요.
1: 예.
2: 그것까지 합치면 낙폭이 더 클 수 있고.
1: 언급하시는 것마다 순서대로 더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2: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브로드컴이라는 회사. 브로드컴.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1: 네.
2: 브로드캐스팅 하듯이
1: 아하.
2: 굉장히 광범위하게 인공지능을 연결하는 반도체 회사입니다.
1: 예.
2: 이것은 이틀간 20%
1: 아이고,
2: 떨어졌습니다.
1: 더 떨어진 거 있습니까? 지금 계속 그 낙폭이 커지고 있어서.
2: 예, 뭐 그 밖에도 바벨테크도 예. 조금 더 떨어진 이틀간 20.2%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1: 예.
2: 하루에 이렇게 대형주가 20%씩 떨어지면 정말 정신 차리기가 어렵죠.
1: 글쎄요.
2: 그런데 왜 이렇게 떨어졌느냐. 주가가 왜 떨어졌는지 그것은 하늘도 잘 몰라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팔았는데 판 사람이 사겠다는 사람보다 많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 이것은 경제학적으로 답입니다.
1: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예. 근데.
2: 요거까지만 네. 경제학자들이 100%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1: 아니, 그건 경제학자 아니어도 얘기를 할 수 있을
2: 그렇습니다.
1: 것 같습니다.
2: 예. 그러면 판 사람은 왜 팔았느냐.
1: 예.
2: 사겠다는 사람은 왜 줄어들었느냐. 이게 중요한데 시간대별로 분석해 보면요.
1: 예.
2: 자, 미국에서 어느 발표 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1: 예.
2: 금요일 날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밤인데요. 금요일 밤 9시 30분 미국 노동부가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1: 예.
2: 노동보고서 노동상황보고서라는데 이게 매달 발표되는 뭐 어떨 때는 관심도 안 가지던 자료예요.
1: 예.
2: 발표 자료의 핵심 내용은 미국 노동시장이 지금 굉장히 뜨겁다. 사람들 고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이런 보고서였습니다.
1: 예.
2: 그 전쟁도 터졌는데 아니 미국 뭐 유가도 오르고 많이 어려운 거 아니야 했는데 까보니까 미국 노동시장 사람들을 많이 구한다는 얘기는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에서 미국 사람들이 좋아졌다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기업이 잘 되니까 사람을 더 많이 뽑았을 거 아닙니까?
1: 예.
2: 17만 8천 명 정도를 새로 뽑았는데 한 달 사이에. 근데 그 전달 세 달 연속으로 계속해서 매달 20만 명씩 일자리가 고용 창출이 늘어났습니다.
1: 네.
2: 그런데 지금 고용이 늘어난 것은 분명히 좋은 신호잖아요.
1: 그렇죠.
2: 그럼 주가가 올라야 돼요.
1: 그럼요.
2: 그런데 또 하나 지표가 있는데요. 물가입니다.
1: 예.
2: 물가는 금요일 날 나온 게 아니고 그 전에 나왔는데
1: 예.
2: 물가가 이미 미국 물가 국제 유가 때문에 상당히 높아서 목표치의 두 배가량 지금 높아져 있거든요.
1: 어허.
2: 바로 그것 때문에 금

0: 올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금리 인상의 공포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설마 금리 올릴까? 최근에 새로 뽑은 케빈 워시라는 연준 의장도 금리를 내리는 왕 비둘기파, 금리를 내리는 사람을 비둘기파, 금리를 올리는 매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왕 비둘기들이 지금 날아다니는데 어떻게 금리가 올라갈 수 있을까 했는데 그때 왕 비둘기 지지자 하는 사람들이 내 근거가 자 지금 물가는 높지만 고용도 안 좋고 경기가 침체하니까 요 금리 좀 내려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해 왔었더랬거든요.
1: 아.
0: 그런데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이 고용이 나빠지는 게 일반적이고 그게 경제학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튀는 두 마리 토끼입니다.
1: 그랬는데 다른 한 축이 전혀 다른 지표가 나온
0: 그렇습니다.
1: 거군요. 예.
0: 두 마리 토끼가 그냥 다 나빠진 거예요. 한쪽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그러니까 아 이거 금리 올린다는 거 진짜네. 자 그래서 금리 인상 공포가 그 시각이 9시 30분이거든요.
1: 예.
0: 뉴욕 증시가 10시 반에 개장을 했는데 그전 1시간 전 9시 반부터 선물 시장에서 반도체 주가가 와르르 떨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 대목에서 금리가 오른다는데 왜 반도체가 특히 많이 떨어지느냐.
1: 글쎄요.
0: 이 대목이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1: 예.
0: 경제학자들이 분석할 수가 있어요.
1: 아 그래요? 예. 네.
0: 반도체 회사들은 지금 워낙 반도체 경기가 뜨겁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서 미래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은행들도 마구 빌려줍니다.
1: 예.
0: 그래서 차입금 비중, 대출 비중이 다른 업종보다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여기서 금리가 올라가면 일반 전통 산업은 별로 돈을 안 빌렸으니까 충격이 덜해요.
1: 예.
0: 근데 IT, 첨단, 인공지능, 반도체 쪽은 굉장히 돈을 많이 빌려놨는데 금리가 올라가 1차적 타격이 반도체에 올 수 있거든요.
1: 돈을 많이 빌려놨기 때문에
0: 그렇습니다.
1: 반도체 쪽이. 예.
0: 그리고 반도체 쪽이 인공지능 쪽이 지금 적자인 곳이 상당히 많아요.
1: 되는 데는 되지만 안 되는 데가 많다.
0: 그렇습니다.
1: 예.
0: 그런데도 주가 오르는 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경제학자들은 기업의 미래 기대치의 현재 가치가 주가다. 이렇게 경제학적으로 개념 정의를 하거든요.
1: 예예.
0: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면 내년에 금융 부담이 많아져서 서로 내년에 반도체 좀 잘 팔아도 이자 비용이 많아나가니까 영업이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기대가 이거 내년 내후년 괜찮아? 이런 데 우려가 와르르 주가를 떨어뜨렸는데 문제는 자, 이 뉴욕 증시의 반도체 주가 미국은 반도체 의존 비중이 낮아요.
1: 예.
0: 미국 경제는 별 문제 없어요.
1: 우리가 높은 거고.
0: 우리가 예. 세계 1등이죠. 비중만 넘으면.
1: 예.
0: 그러니까 태평양 건너편에 이른데 지금
1: 우리 사정 볼 건 아니고
0: 예, 지금 서울의 공포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주말 내내 잠을 못 이뤘을 겁니다.
1: 예, 예,
0: 그 공포. 아니, 예. 월요일 어떡하지? 지금 월요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1: 그렇군요.
0: 하여튼 공포는 굉장히 증폭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예. 여하튼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을 지금 제가 설명하라면 잘 못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설명을 따라가다 보니까
0: 네.
1: 여러 가지가 얼기설기 돼 있어서 지금 현상이 설명이 되네요. 여하튼
0: 그렇습니다.
1: 예. 예. 아 오늘 지금 사실은 두 가지 얘기를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0: 예.
1: 시간 안배를 잘 해야 됩니다. 젠슨 황이 지금 와 있고 뭐 얘기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데
0: 예.
1: 여기도 지금 결국 이제 반도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주가랑 또 관계가 되는 데고
0: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인공지능 열풍, 반도체 열풍을 만들어낸 그 주인공 중에 주인공이 젠슨 황입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요 작년 10월 30일. 깐부해동 삼성동 치킨집에서 통닭 먹을 때 그날
1: 예.
0: 엔비디아 주가 하늘로 폭발했습니다.
1: 글쎄요.
0: 뿐만이 아니라 같이 만났던 정의선 회장의 현대차 또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 주가 폭발했고 그때부터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가
1: 예.
0: 본격적으로 뜨기 시작했거든요.
1: 그러니까 이번엔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이번에 기대가 굉장히 높았어요.
1: 그렇죠.
0: 그래서 젠소랑 오기 전에
1: 예.
0: 주가 굉장히 많이 떴습니다.
1: 아, 오기도 전에.
0: 오기도 전에. 예. 심지어요. 반도체 하는 회사도 아닌데 LG전자라는 회사.
1: 예.
0: 또 두산 로보틱스. 로봇 회사들 전자 회사들 여기에 인공지능이 겹칠 거야 하면서 주가 와르르 올랐는데 정작 이제 주말에 젠순왕이 김포공항의 모습을 나타낼 그 시점엔
1: 예.
0: 우리나라 주가가 대폭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주가도 코스피가 약 6%가량 떨어졌고요.
1: 그러니까 젠슨 황처럼 뭔가 강력한 그 요소보다 더 큰 요소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젠슨 예. 황 효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가 휘청했다.
1: 예.
0: 이것은 상당히 시사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예. 왜 떨어졌느냐. 자, 이게 중요한데 이 대목도 이것 하늘도 잘 몰라요.
1: 예.
0: 왜 떨어졌느냐. 답을 내면 예. 판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떨어졌다. 다시 또 글로 돌아가는데요.
1: 네네.
0: 그걸 왜 팔았느냐. 자, 지금 그동안에 한국 반도체 주가가 굉장히 최근 한 몇 개월 동안
1: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0: 올랐지 않습니까?
1: 예.
0: 오르면 오를 때 사람들이 대부분 공포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올라서 예. 좋지만 아, 이거 너무 오르면 떨어질 수도 있잖아.
1: 음흠.
0: 우리 산에도 높은 산에 올라가면 고소 공포증 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1: 예. 뭐 달도 차면 기우는 거고.
0: 그렇습니다.
1: 예.
0: 그런데 아이 설마 그래도 더 올라가겠지 하고 있었는데 아니 갑자기 미국에서 실적 발표가 하나 나왔습니다.
1: 어.
0: 그 회사가 브로드콤이라는 회사예요.
1: 아, 예.
0: 아까 마당이 떨어졌다는
1: 예.
0: 그 회사가 목요일부터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실적을 발표했는데
1: 예.
0: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1: 음흠.
0: 그런데 거기에 그 CEO 회장님이 훅탄이라는 분이세요. 훅탄.
1: 예.
0: 훅탄이라는 분 말레이시아 분인데 이제 미국의 반도체 회사 생태계의 중심에 있는 회사인데 아, 이분이 지금 올해까지는 실적이 좋았는데 내년 이후는 잘 모르겠어. 우리 목표 추가 상향 조정 안 할래.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1: 예.
0: 왜냐하면 자기가 그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거죠.
1: 좀 부담이 있었나 보네요. 예.
0: 근데 주가가 브로드캄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엔비디아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1: 예.
0: 브로드캄 주가가 500% 이상 올랐어요.
1: 아.
0: 그렇게 많이 올라 회사인데 주가가 왜 올랐는지 미래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올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 네.
0: 그런데 내년도 2027년 목표 우리 추가 상향 조정 안 할래?
1: 예.
0: 그래도 추가 상향 조정 안 해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에요.
1: 예.
0: 그런데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대하던 뉴욕 증시 투자가들이 뭐야 내년에는 폭발이 없다고? 그래서 훅탄의 말 한마디가 나온 주가가 이 브로드캄 주가가 20% 이상 확 떨어진 겁니다.
1: 그렇군요.
0: 이 브로드캄이 반도체 생태계 중앙에 있던 회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가가 금요일 날
1: 예.
0: 떨어졌고 엔비디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주가도 떨어져 버린 거예요.
1: 예.
0: 6%.
1: 워낙 또 중요한 축에서 이제 자신감이 없는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0: 예. 그리고 이제 젠슨 왕이
1: 예.
0: 젠슨 왕이 이번에 한 얘기 중에도 이제 작년 그 깐부 회동 때는 확실하게 한국에 GPU 주겠어.
1: 네.
0: 아주 확실한 걸 내놨는데 이번에는 이게 뭐지? 뭘 가져왔지? 아직도 잘 몰라요, 국민들이.
1: 이게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0: 예.
1: 이 질문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갑자기 비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0: 예.
1: 젠슨 왕이 네 가지 선물 보따리를 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1: 네 가지 얘기할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0: 예. 네 가지 예. 한마디로 다 선물 보따리 안에 돈도 아니고 금덩이도 아니고 작년에는 GPU 그 사기 어려운 GPU 한국에도 팔게 이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선물이 됐다고요.
1: 네네.
0: 이번에는 우리 기술 개발 많이 했는데
1: 예.
0: 그 기술을 한국에다가 주문할게 물건 만들어줘.
1: 아.
0: 이렇게 했는데 선물은 선물이에요.
1: 그렇죠.
0: 그런데
1: 주문한 거 아니겠습니까?
0: 주문하겠다.
1: 예. 하겠다. 예.
0: 하겠다인데 그런데 문제는 엔비디아 전순환이 내놓은 그 기술이 완전히 익은 게 아니에요 아직. 그러니까 그 기술 엔비디아도 주가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1: 예.
0: 그러니까 시중에서는 좀 두고 봐야 돼. 하고 있는 미성숙의 제품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 될 수도 있는
1: 예.
0: 그런 걸 떡 내놨는데.
1: 그런 게 잘 되면 또 대박 아니겠습니까?
0: 대박 납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예. 뉴욕 증시에서 지금 눈앞에
1: 예.
0: 폭탄이 터져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미래라고 이러니까 서울에서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팔고 떠났습니다.
1: 서로 상충되는 일들이 크게 일어나니까.
0: 그런데 예. 바로 이 대목 때문에
1: 예.
0: 지금 앵커님 정말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1: 예.
0: 자 지금 이 상황이 저는 그 닷컴 버블 2000년대 한꺼번에 팍 터지면서 몇 년간 주가가 완전히 내리박던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아무도 몰라요.
1: 예.
0: 모르는데 물론 주가가 떨어지고 좀 분위기가 흉흉합니다만은
1: 예.
0: 그렇게 폭탄의 시작? 이런 정도는 아닐 거 아니야라고 보는 게 바로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아니 엔비디아가 내놓은 기술들 이게 앞으로 잘 될 수도 있잖아. 그런데 그동안에 주가가 너무 높았고
1: 예.
0: 그리고 실적을 많은 반도

0: 이득이 나와야 되잖아요.
1: 네네.
0: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거든요.
1: 예예.
0: 그러니까 이런 긍정론, 낙관론이 막 엉키면서 한마디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1: 알겠습니다.
0: 지금 이런 대혼돈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아, 이게 짧은 시간을 가지고 이 얘기를 다 다루기는 어려웠는데 오늘 그래서 좀 비약비약이 있었지만 여러분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지만 또 짧은 시간에 네. 많은 것을 또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생방송 정보쇼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이 3시 23분입니다. 날씨 알아보고요. 그리고 교통정보 확인하겠습니다. 기상청의 송소진 씨.
2: 하늘이 흐립니다. 강원 동해안과 경상도 해안, 제주도에는 지금 비가 오는 곳도 있는데요. 남부지방은 오후까지, 중부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내륙과 산지, 전라도 동부지역, 경상도와 제주도는 5에서 20mm,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이 되겠고요.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23.1도, 대구 21.5도, 광주 28.7도 등으로 수도권과 강원도, 경상도, 제주도는 23도 안팎을 보이며 비교적 선선하지만 충청도와 전라도는 30도 가까이 기온이 올라 덥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곳곳이 흐리겠고요. 강원 영동과 경상도 등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내일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 안팎을 보일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1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서희영 씨가 전해드립니다.
3: 네, 휴일 오후 시간 고속도로 상행선 정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 양양선 경기권 정체 집중되면서 강촌에서 화도까지 30km 넘게 답답합니다. 영동고속도로는 대관령부터 정체인데요. 문막 휴게소까지 40km 넘게 밀리고요. 이후 여주분기점과 양지에서 교통량 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서초에서 양재 사이 2차로에 고장난 차 멈춰 있어서 일대 혼잡합니다. 서울 시내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마포대교부터 동호대교까지 속도가 더딘데요. 동호대교 4차로에 진행 중인 공사 여파 받고요. 이후 영동대교 지나 1차로에는 추돌 사고 처리 중인데요. 전방 주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간선로 도심 쪽으로는 신내 나들목부터 정체인데 그 사이 묵동 3차로에는 공사 구간 자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4: 시사듬뿍 교양듬뿍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1: 세상을 움직인 한 권의 책 장동석 출판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 안녕하세요.
1: 예, 지난주에 예고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조금 이상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5: 네.
1: 틀림없이 책 소개하는 시간이거든요.
5: 그렇죠.
1: 예. 근데 천자문을 하시겠다고. 예. 저희 애 키울 때 많이 그 사다 줬던 마법 천자문 뭐 이런 겁니까?
5: 뭐
1: 내용이야.
5: 거기서 나온 게 이제 마법 천자문 같은 책들인데요.
1: 예.
5: 이제 제가 보통 소개해드린 책들은 단행본이라고 불리는
1: 그렇죠.
5: 그러니까 한 권의 책으로 출간된.
1: 예.
5: 물론 이제 천자문도 한 권의 책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1: 예.
5: 하지만 결이 상당히 다릅니다.
1: 그
5: 의미가 이제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1: 예.
5: 이 천자문은 한자 문화권 그러니까 하나의 문명에서 널리 퍼져 있는 책인데요.
1: 예.
5: 하지만 그렇게 널리 퍼져 있음에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데 이 책 없이는 그 문명의 중심으로 치달아 들어갈 수 없는 반드시 섭렵해야 되는 책이기 때문에 중요하면서도 그 중요성이 간과된 책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게 뭐 옛날 서당에 처음 들어가면 배우기 시작하는 거 하늘천 따지
5: 맞습니다.
1: 뭐 맨날 이제 하던 얘기인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책입니까?
5: 한자를 배우는 방법이 천자문이 나오면서 한자 문화권에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나라 서당 나오면 분명히 하늘천 따지만 나오지 않습니까?
1: 예, 예.
5: 모든 사람이 천자문을 통해서만 한자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천자문을 알아야만 공자와 맹자를 배울 수 있고요.
1: 예.
5: 그분들의 대학이니 논어

0: 원이 유교의 핵심으로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1: 예.
0: 그러니까 이 천자문은 하나의 거대한 학문적 체계를 이룬 유교라는 거대한 세계관으로 들어가는 시작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책입니다.
1: 예. 뭐 그런 거는 알겠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걸 책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그 생각은 이제 여전한데요.
0: 네. 예. 이 천자문의 시초는 지금까지 밝혀진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남북조 시대.
1: 예.
0: 약 한 386년부터 589년 사이 200년 정도 이제 한족이 중심이 된 남조와 유목민족이 중심이 된 북조 이렇게 나눠졌지 않습니까?
1: 아, 예.
0: 그 아래 한족의 양나라 무제의 명을 받아서 주흥사라는 분이 지은 책입니다.
1: 주흥사, 그러니까 작자가 있어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필체는 동진의 유명한 명필 왕희지 글씨에서 따왔고요. 해당 글자 천 개를 추려서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는 책인데
1: 네.
0: 이 책을 하룻밤에 쓰셨다고 해요.
1: 하룻밤에. 하룻밤에 천자를 쓴 겁니까? 그러니까
0: 천자를 추려낸 거죠.
1: 아.
0: 추려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든 것인데
1: 예.
0: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남북조 시대 양나라 때 문인인데
1: 네.
0: 주웅사라는 분
1: 예.
0: 그 전에 있던 나라 제나라 때 마을에서 하도 천재 소리를 들으니까 추천이 되어서 벼슬에 나갔어요. 양나라로 넘어가면서 안성왕국실왕이라는 벼슬을 지냈는데
1: 예.
0: 실왕은 요즘으로 치면 이제 차관급 벼슬이라고 해요.
1: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아주 크게 대접받았습니다.
0: 그렇습니다. 꽤
1: 예.
0: 고위층까지 갔는데
1: 예.
0: 양나라 무제가 이 주흥사의 문장을 좋아해서 각종 글을 짓게 했고요.
1: 예.
0: 명을 내려서
1: 예.
0: 많은 사람들이 한자를 좀 쉽게 배울 수 있는 교본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이 주흥사가 왕희지의 글씨를 모아서 천자문을 하룻밤에 만들고 머리가 하얗게 샜다고 해서 별칭 백수문이다 이렇게 또 불리기도 합니다.
1: 딴 데서 들은 얘기 중에는 이 주흥사를 막 몰아붙여가지고
0: 맞습니다.
1: 무슨 이제 형벌을 이게 받을 상황이었는데 너 이거 이런 거 하면은 하룻밤에 그 천 개의 뭐 글자로 어떻게 해가지고 하면은 살려주겠다 뭐 이래가지고서는 목숨을 걸고 이거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0: 중국 그 책 중에는
1: 예.
0: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1: 예.
0: 이제 대표적인 게 사마천의
1: 사기이고 아, 그거는 이제 뭐 이제 그 궁형을 감수하면서도
0: 맞습니다.
1: 이것만큼은 내가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치욕을 참고
0: 그렇죠. 어쨌든 이 주흥사도 천자문을 지을 때 뭔가 이렇게 좀 영어로 푸시를
1: 예.
0: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1: 압박이 있었다.
0: 예. 예. 어쨌든 하룻밤에 지었으니까 이것도 깜짝 놀란 얘기인데
1: 그렇죠. 예.
0: 제가 깜짝 놀랄 얘기가 하나 더 있긴 한데
1: 아 그래요?
0: 이건 뒤로 잠시 미루고요.
1: 네네.
0: 천자문이 중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1200년 이상 읽히고 가르쳐져 왔거든요.
1: 네.
0: 그런데 사실 천자문이 우리나라로 어떻게 언제 들어왔는지는 알려진 기록은 없어요. 다만 이제 일본의 일본서기 이게 뭐 진위 논란이 있는 책이긴 하지만
1: 예.
0: 이 일본서기 기록에 따르면 285년 백제 승려 왕인이
1: 예.
0: 논어 열권과 함께 천자문을 일본에 전했다 뭐 이런 기록이 있는데
1: 네.
0: 제가 앞서 그 중국 남북조 시대가 386년부터 한 200년 정도라고 그랬으니까
1: 글쎄요. 예.
0: 이게 이제 연대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1: 이게 일본서기 기록이 더 앞이네요. 그러니까
0: 예. 이 일본서기 기록은 좀 믿을 수 없는 그런 기록이고요.
1: 예.
0: 어쨌든 일본서기를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신라 시대에도 천자문이 들어와 있을 것이다. 이건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겠다.
1: 그 당시에도 뭐 유적들은 다 그 한문을 사용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예.
0: 예.
1: 그 이제 뭐 왕희지 얘기도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또 많이 유통되고 현대에도 심지어는 뭐 전철에서도 급하시는 분들을 여러 번 보는데
0: 맞습니다.
1: 예. 한석봉의 글씨체로 쓴 천자문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0: 우리나라에서는 한석봉 천자문이죠.
1: 네.
0: 아무래도 이제 한자가 이전 시대보다 널리 사용된 게 조선 시대이고요.
1: 예.
0: 유교적 인용과도 맞기 때문에 당연한 귀결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중 유명한 것이 명필 한호 그러니까 한석봉의 글씨로 만들어진 1583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1: 예.
0: 석봉 천자문이 조선시대에는 최고였습니다. 석봉 천자문은 임진왜란 뒤에도 여러 차례 중간이 돼서 새롭게 출

0: 시간이 돼서 우리나라에서는 천자문 하면 당연히 석봉천자문. 그래 앞에 우리가 이제 네. 한석봉천자문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 예. 얘기를 쭉 안 들으신 분들은 천자문을 한석봉이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죠. 중국 남북조 시대에 이제 주 흥사라는 분이 이제 천자문을 하룻밤에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 네. 예. 아까 깜짝 놀랄 얘기가 또 있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이게 궁금한 걸 잘 못 참아서 예, 예. 더 미루지 마시고.
0: 기본적으로는 예. 천 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1: 네.
0: 중복된 글자가 없는 한자 교본이 맞습니다.
1: 예.
0: 그래서 우리가 뭐 어릴 때 하늘 천 따지 검을 현 누를 황
1: 예.
0: 이렇게 노래처럼 외던 것이었잖아요.
1: 그것까지가 딱 넉자죠.
0: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천자문은 한자 한자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원절구 그러니까 네 개의 글자가 하나의 의미 체계를 이루는 한시예요.
1: 아 그러니까 그 기본 글자 천 개 의미의 순서로 쫙 하여간 저 써줄 테니까 계속 너희도 외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0: 네.
1: 의미를 담은 거네요.
0: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글자로 된 259의 시가 있는 한시집이라는 거죠.
1: 그러면 네 개가 한 단위라고 그러면은 천지현황도 뜻이 되는 거네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네 글자로 이루어진 모두 250개의 시인데
1: 예.
0: 중요한 건 이 네 글자마다 세상의 이치를 담고 있다. 네 글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사실은 네 글자씩 두 개 그러니까 예. 여덟 글자를 모으면 그 의미가 더 확실해지는.
1: 아, 네 글자가 기본 단위이기도 하지만 그게 또 한 쌍을 이루어서 여덟 글자가 될 때 더 이게 뭐 완성이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0: 그렇습니다.
1: 예.
0: 제가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 황까지 말씀드렸고
1: 예.
0: 그다음 지부 집주 넓을홍 거칠황까지 이제 말씀드리면 여덟 자잖아요.
1: 네.
0: 이게 아주 간단합니다.
1: 네.
0: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며 우주는 넓고 거칠다. 이게 시작부터 우주의 이치를 탁 정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1: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창세기를 읽는 그런 느낌이 딱 드는데요. 벌써?
0: 그렇습니다. 예. 한자 한자 배우면서도 일종의 관용구처럼 외우면 이게 세상의 이치까지 배울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책인 거죠.
1: 단순한 글자 배우는 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0: 맞습니다.
1: 네.
0: 그 다음 문구를 보시면 예. 세상의 이치라는 말 더 잘 이해가 되실 텐데
1: 예.
0: 좀 많이 기억하시는 분들 여기까지 기억하실 겁니다.
1: 저는 여기까지 못 갔습니다.
0: 1월 영측 진수 열장 여덟 글자인데
1: 예.
0: 이게 이제 날일 달월 차령 기울축 별진 잘숙 숫자인데요.
1: 예.
0: 잘숙 이렇게 보통 외우고요.
1: 예.
0: 벌릴 열 베풀 장 여덟 글자입니다. 이걸 해석하면
1: 네.
0: 해와 달은 차고 기울고 별들은 하늘에 넓게 퍼져 있다.
1: 아, 앞서 경제 코너 하면서 제가 달도 차면 기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천자문이 출전이네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보통은 이제 또 많이 배우셨다는 분, 많이 외우셨다는 분들 여기까지 알고 계신데
1: 예.
0: 곧 여름이 올 텐데 계절에 대한 이야기도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하나 있어요.
1: 네.
0: 여덟 글자는 한례, 서왕, 추수, 동장이에요. 찰, 한, 올레, 더울, 서, 갈, 왕. 가을, 추, 거둘, 서. 겨울동 감출장인데요.
1: 아 이거 뜻을 새기는 방법이 슬슬 보입니다.
0: 그렇죠.
1: 예.
0: 찬 것이 오면 더운 것이 가고 가을에 수확하면 겨울에 저장할 수 있다.
1: 예.
0: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계절이 오고 가는 건 단순한 어떤 계절의 흐름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 예.
0: 모든 것은 순환한다라는 중국 이 사상을 이 문장에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1: 예.
0: 자연의 기운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음양의 변화에 따라서 끊임없이 순환한다. 이게 동양의 자연 철학의 핵심 원리다. 그러니까 이 천자문 조금 조금씩 깊이 들어가기만 하면
1: 예.
0: 자연 철학의 원리까지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 그렇군요. 추수 동장은 저도 이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추는 이제 가을 추자고
0: 그렇습니다.
1: 예, 가을에 거두고
0: 겨울에 저장한다.
1: 이제, 네, 저장한다.
0: 아. 예. 예, 이게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 그리고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수확을 뜻하는 건데 예. 여기서 이제 겨울이 물러가면 어떻게 보면 응축과 저장의 계절이 또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1: 예.
0: 그것을 감추는 감출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저장이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이는데
1: 예.
0: 세계 모든 만물,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겨울에 생명의 기운을 깊이 깊이 저장해서 새로운 계절을 새로운 세계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뜻으로까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1: 뭐 계속해서 이제 느끼고 말씀드리게 되지만 천자문 이거 만만한 책이 아니군요.
0: 그렇습니다.
1: 예, 그냥 뭐 한문 입문서 뭐 그냥 하여튼 외워 써봐 뭐 이런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0: 맞습니다.
1: 예.
0: 저도 그냥 이 천자문을 다 외우지도 못하고 그냥 앞에 몇 자 그리고 예, 중간중간 예. 몇 자만 알고 있지만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다가
1: 예.
0: 마음에 드는 문장 하나를 탁 발견했습니다.
1: 그래도 쭉 이제 다 훑어보신 거네요.
0: 네. 예. 대략 훑어봤는데 예. 중간쯤 가면 지과 필계 득능 막망이라는 여덟 글자가 있어요.
1: 어지간히 지금 아는 글자긴 하는데. 예.
0: 알지?
1: 다 알아요. 알기는.
0: 허물과
1: 예, 예.
0: 반드시 필 고칠게
1: 얻을
0: 득 능력 능 막을 망 잊을 망 자인데요.
1: 예.
0: 이런 뜻입니다. 허물을 알면 반드시 고쳐야 하고 그걸 할 수 있게 된 다음에는 잊지 말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
1: 아, 지과 필계 득능 능 막망.
0: 그렇습니다.
1: 예.
0: 사실 우리는 허물이 있는 것조차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고
1: 예.
0: 어쩌면 나에게는 허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 수도 있는 시대거든요.
1: 예.
0: 근데 그걸 고치고 새롭게 살려고 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저는 이 천자문 중간에 있는 지과필계 득능망망 이 문장 보면서 아 나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하나
1: 예.
0: 이런 생각을 꽤 많이 했더랬습니다.
1: 예.
0: 사실은 그냥 천자문이 저도 사실은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아우 저 많은 걸 천 개 어떻게 다 외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걸 외우지 않더라도 천자를 다 외우지 않더라도
1: 예.
0: 한번 쭉 읽어가면서 그 뜻만 헤아릴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한 개인의 인격도 수양할 수 있고
1: 예.
0: 새로운 시대로 우리가 나아가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1: 옛날 어린이들이 천자문 겨우 뗐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은 에휴 공부 그냥 아주 기초적인 거나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0: 그렇죠.
1: 옛날 어린이가 천자문을 뗐다면 생각이 깊었겠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됐습니다.
0: 그렇죠.
1: 예.
0: 사실은 우리에게 이제 교육의 기초라는 것이 있는데
1: 예.
0: 어떻게 보면 그 천자문이 유교로 들어가는 한자로 들어가는 하나의 거대한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1: 예.
0: 우리도 교육의 시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1: 그렇군요. 아, 저는 오늘 어떻게 이걸 떼우시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더니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천자문. 저 오늘 좀 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언제 포기할지 모르겠지만. 예.
0: 이게 이제 한자 교육의 기본 교재로 역사적 가치가 굉장히 크고
1: 예.
0: 또 어떻게 보면 이 한자가 우리말에도 많이 들어와
1: 그렇죠.
0: 있잖아요.
1: 예, 예.
0: 그러니까 국어 연구에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거든요. 더더욱 세상 이치를 깨칠 수 있다고 하니까
1: 예.
0: 함께 좀 부모님들 자녀들과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좀 더 젊었을 때 노벨 문학상 탔던
0: 맞습니다.
1: 예, 윌리엄 골딩의 파리 대왕, 예, The Lord of Flies 다음 주에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움직인 한 권의 책 장동석 출판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스마트 스마일 스포츠 3S의 사나이 최승돈 아나운서를 아시나요?
1: 지금 북한은 박민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1: 예, 저희가 이제 예상을 했던 일이 확정이 됐고 진행이 되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합니다. 의미를 어떻게 봐야죠?
3: 향후 이제 한반도 정세의 그런 단기적인 방향,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쥐고 있는 패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행사가 이제 될 겁니다.
1: 예.
3: 이게 그만큼 지금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데 중국이 이제 어제까지 라오스 주석이 예. 그 시진핑 주석 초청으로 방중을 했거든요. 아. 끝나자마자 지금 하루 쉬고 바로 내일 북한에 가는 겁니다.
1: 예.
3: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 동북아 정세 속에서 북한의 지위가 어떻게 될 건지를 상당히 이렇게 잘 보여주는 행사가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1: 일정 자체가 이렇게 빠듯하게 진행이 되는 걸 보면은 뭐 양쪽이 모두 좀 시급하게 느껴지는 게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이 시진핑의 방북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뭐 환영 행사를 준비하는 모습이 굉장하다 뭐 이렇게 저에게 이미 포착이 된 건데요.
3: 일단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지정학적 이 정세가 재편되고 있는데
1: 예.
3: 요 기회에 자기 지위를 중국, 러시아와 비슷하게 끌어올리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북한도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꽃놀이패를 좀 쥐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요즘 그 외국 정상들이 북한 방문이 좀 잦아졌기 때문에
1: 예.
3: 북한이 이게 좀 능수능란해졌습니다.
1: 예.
3: 그래서 이 발언권을 좀 세게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나름대로 지금 여러 가지 좀 사전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1: 네.
3: 첫 번째는 이제 강건호라고 하는 구축함에 간 걸 이제 보도를 했고요. 두 번째는 오늘 아침에 김여정 부장 명의로 담화가 나와서
1: 네.
3: 자기 이제 표현을 굉장히 명확하게 하는 이제 그 두 가지 절차를 보여줬습니다.
1: 네.
3: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좀 강건함에 갔던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총평을 하자면 북한의 과거, 현재, 미래의 서사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을 연출을 했는데요.
1: 배 하나 탄 건데.
3: 예. 근데 네. 이 강건함이라는 게
1: 네.
3: 재밌는 게 한 번 그 건조를 했다가 진수식에서 넘어졌습니다.
1: 아, 그, 저 예, 그 예. 화제가 많이 됐던 그거군요.
3: 네. 그 넘어졌던 배인데
1: 네.
3: 그걸 다시 고쳐서 다시 진수식을 했거든요.
1: 그렇죠. 예.
3: 근데 이번에 그 시 주석이 나 북한 갈 거야라고 발표한 다음 날 이제 보도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김 위원장이 딸을 데리고 이 강건호에 가서
1: 예.
3: 이 실제 어떻게 가동이 되고 있는지 지시를 하면서 만 톤짜리를 구축하겠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배는 북한이 과거에 넘어지면서도 일어난 7.8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만큼 배를 건조를 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 여기 이제 미사일을 삽재를 할 거고 그리고 앞으로는 만 톤까지 갈 거다. 이런 어떤 서사를 하나로 엮어서 이 보도 안에 보여줬다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 예.
3: 그래서 이제 중국을 향해서 그리고 또 국제사회를 향해서 분명하게 이제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그래서
1: 네.
3: 이제 이런 서사들을 준비를 했고 오늘 아침에는 아예 말로 딱 명확하게 이렇게 쐐기를 박은 이런 그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이제 방북이 결정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이제 북한에 작정하고 하는 메시지겠죠.
3: 예. 일단 첫 번째로는 비핵화는 절대 없다라는 겁니다.
1: 예. 예.
3: 이 강건함이라는 게 여기에 이제 사실 미사일을 실어가지고요. 이 강건함이라는 거 앞에 최연호라는 게 또 있습니다. 앞에 배에 실었던 걸 보면은 미사일이 실린 게 사거리가 2,000km 이상이거든요.
1: 예.
3: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한국보다는 주일 미군 기지 이런 것들을 타겟팅을 한 건데
1: 예.
3: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절대로 비핵화는 없다라는 얘기를 중국과 전 세계에 같이 하는 거고요. 오늘 아침에는 김여정 부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 예.
3: 그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과 중국이 이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1: 네.
3: 그 얘기를 북한이 꺼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미국은 거짓말하지 말아라. 우리는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 예.
3: 그 이야기는 사실은 중국도 들으라는 거거든요. 그건 딱 읽으면 중국이 북한한테 입장을 말했다라는 게 해석이 충분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나 미국한테 거짓말도 하지 말고 농간도 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데 외교적으로 포장을 좀 한 거죠.
1: 예.
3: 그래서 나 이제는 비핵화에 대한 거는 중국 너네가 말해도 듣지 않을 거고 미국 너네는 아예 꿈을 버려. 이 이야기를 굉장히 외교적으로 부드럽게 나름대로 표현을 한 거죠.
1: 그렇군요. 또 다른 의미가 어떤 게 있습니까?
3: 이게 이제 좀 장기적인 건데요.
1: 예.
3: 이 북한이 구축한 강건함이나 최연함 같은 것들이 사실은 중국과 러시아의 기술이 다 접목이 된 겁니다.
1: 예.
3: 일단 그 배에 실린 무기체계는 러시아가 준 걸로 우리 합참과 이제 미국의 외교관에서 확실하게 확인을 한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북한이 건조하는 배의 그 설계는 중국에서 원형을 따온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이 구축함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중국과 러시아의 직간접적인 그 북한과 협력이 다 이제 망라가 된 거기 때문에
1: 예.
3: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만통까지 가겠다고 하는 거는 중국과 러시아에 나 이것까지 가고 싶으니 협력해줘 이 얘기를 사실은 궁극적으로 담고 있다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죠.
1: 그렇군요. 이제 뭐 의도가 어느 정도 설명이 됐습니다만은 이번 제 그 방북 통해서 그 시진핑의 방북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후 협력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북한은?
3: 일단 단기적으로는 첫째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싶을 겁니다. 지금 뭐 북한 주민의 일상은 중국에서 물건이 들어오지 않으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요.
1: 예.
3: 일단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북한 입장에서는 북중 무역을 좀 더 확대하고 싶은 이런 측면이 있고요. 말씀드린
1: 예.
3: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군사협력까지 이제 원하는 걸로 갈 겁니다.
1: 예.
3: 두 번째로는 지금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싶은
1: 아.
3: 네, 그 열망이 크고요.
1: 예.
3: 세 번째로는 두 국가론에 대해서 중국의 지지를 확실하게 얻고 싶을 겁니다. 이게 중국이 이거에 공개적으로 동의하기는 좀 힘든 측면이 있거든요.
1: 예, 예.
3: 우리와의 관계도 있기
1: 그럼요.
3: 때문에
1: 예.
3: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가지 목표가 있는데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1: 말씀하시면서 중국 형편도 살짝 언급을 하셨는데 중국의 이제 기본적인 입장이 어떤 겁니까?
3: 일단 중국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미국이 자기들을 향해서 너무 집중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1: 예.
3: 그래서 러시아랑 협력을 좀 하긴 하지만 또 너무 이 미국의 시선이 쏠리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좀 미국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싶어 하고요.
1: 예.
3: 그리고 이제 중국도 러시아를 그렇게 믿진 않습니다.
1: 예.
3: 예. 그래서 이제 러시아 안보 문서에 보면 중국이 자꾸 러시아 해킹한다고 하면서 적이라는 표현을 쓴 게 있습니다.
1: 오.
3: 최근 나온 문서에.
1: 그건 뭐 아주 안 좋은 거네요.
3: 예. 예. 그런데 또 필요가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3: 또 뭐 서로 예. 협력을 하긴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중국은 북한이라는 카드를 러시아에 완전히 넘겨주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에 좀 이거를 관리하는 좀
1: 아.
3: 그런 측면이 있어서 사실은 지금 굉장히 빠르게 라오스 행사 끝나자마자 북한에 좀 달려가는 형국으로 보여지고요.
1: 예.
3: 또 하나 지금 중국의 계산은 뭐냐면 이제 이런 겁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로 파이를 키워서 이제 한반도에 있는 미군이라든지 미군의 이제 한반도에 전개하는 거나 이런 거를 좀 뒤로 물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도 그 중국 인민대학교 교수가 언론에 나와서 중국은 이제 한반도 비핵화뿐만 아니라 동북아 비핵화를 향해 갈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좀 이 북한,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 전체로 이 파이를 좀 키워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당사자가 아님에도 끊임없이 언급되고 있는 그 미국도 이제 여기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3: 뭐 이번에 미국 국무부 같은 경우에는
1: 예.
3: 이제 우리 쪽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중국이 그 북한 비핵화에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백악관은 아직 말이 없습니다.
1: 아.
3: 예,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북한 카드가 잘 되면 좋은데
1: 예.
3: 그렇게 될 것 같지도 않고
1: 아.
3: 또 이제 이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일단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다. 좀 이런 계산이 될 수도 있고요.
1: 예.
3: 그래서 미국은 아마 백악관 차원에서는 좀 관망을 하고 국무부 차원에서는 그냥 뭐 표면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1: 예. 그 생각보다 참 재밌달까 흥미로운 요소가 많이 있는 게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이걸 이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3: 러시아는 공식 반응은 없는데
1: 네.
3: 속으로 지금 그렇게 썩 편하진 않을 겁니다.
1: 그렇죠. 예.
3: 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들이 아직 좀 남아있고요. 그 예전에는 이제 사실은 이념으로 서로 결속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1: 예.
3: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좀 미국에 대한 어떤 반미 이런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결속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1: 예.
3: 그래서 아직까지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안 끝났고 하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또 중국에 이제 자원을 좀 팔아서 지금 좀 어떤 경제적인 걸 연명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우호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중국과의 그 어떤 좀 앞으로의 어떻게 외교할 것인가 이거를 좀 이번 시진핑 주석 방북을 통해서 계획을 새로 짜게 되는 그런 아마 형세가 될 겁니다.
1: 예. 그 단기적으로 밀착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불화의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3: 일단 러시아 같은 경우는 자원을 팔아서 사는 이제 단일 품목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라서 좀 취약한
1: 예.
3: 측면이 있고요.
1: 예.
3: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부채가 많고 성장을 빨리 해야 되는데 마음처럼 안 되고 있거든요.
1: 예.
3: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일단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과 같이 결속을 하지만 정세가 하나만 조건이 틀어져도 서로 바로 헤어질 수 있는 좀 그런 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예. 말씀하신 것들을 이제 다 압축을 해서 결국 또 이제 뭔가를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 거는 우리나라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시면은요.
3: 첫째로는 코리아 패싱을 막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뭐 시진핑 주석도 만나고 여러 가지 예. 러시아에 또 우리 통일부도 파견하고 이제 이런 작업들을 복원을 좀 하고 있고요.
1: 예.
3: 두 번째로는 북중 정상회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긴밀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3: 그래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엄밀하게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1: 그렇죠.
3: 세 번째로는 이거는 첫 번째랑의 연장선상인데 중국하고 북한의 이제 각자의 좀 우리와의 외교를 좀 더 긴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예.
3: 외교도 좀 확장을 하고요. 북한과 중국 각각이 원하는 좀 패드를 같이 좀 우리도 반영을 하면서 좀 더 밀접하게 우리가 각각과의 균형 외교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1: 북한하고는 지금 다 끊긴 거잖아요.
3: 근데 이게 또 사실은 남북 관계는 네. 쉽게 끊을 수 없는 네, 부부 사이
1: 그렇죠.
3: 같은 거라서 예, 이게 또 어떤 우발적인 요소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1: 예.
3: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도권을 갖고
1: 그렇죠.
3: 가는 게 중요합니다.
1: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북한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박민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조영남 씨의 노래 모란동백으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한자 성어 가운데 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함을 이르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지록위마입니다. 중국 진나라의 조고가 자신의 권세를 시험해보고자 황제 호해에게 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고 한 데서 유래한 것이죠. 그런데 지록위마란 말은 비유적으로 쓰이면 모순된 것을 끝까지 우겨서 남을 속이려는 짓을 뜻하기도 합니다. 억지를 부려 제 의견을 고집스럽게 내세우는 것을 우기다라고 하는데 우리말 속담에도 우기다와 관련된 말이 여럿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속담으로 세 사람만 우겨대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낼 수 있다 같은 것이죠. 이는 셋이 모여 우겨대면 누구나 고지듣게 된다는 뜻으로 여럿이 힘을 합치면 안 되는 일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또 여럿이 떠들어 소문내면 사실이 아닌 것도 사실처럼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담벼락을 문이라고 내민다라는 속담은 시치미를 떼고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억지를 써서 우겨댄다는 말이고 미역국 먹고 생선가시 내랴라는 말은 미역국을 먹고 생선가시를 낼 수 없는데도 내놓으라는 뜻으로 불가능한 일을 자꾸 우겨댐을 비꼬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하늘이 흐린 일요일 오후입니다. 현재 경상도 해안과 전남 동부 내륙, 제주도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늦은 오후까지, 중부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내륙과 산지, 전라도 동부 지역, 경상도와 제주도는 5에서 20mm,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이 되겠고요.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하늘이 흐려서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은 곳이 많습니다. 현재 서울이 23.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 정도 낮고 강원도와 경상도도 21도 안팎으로 비교적 선선한데요. 충청도와 전라도는 대전이 지금 28.3도, 광주 28.5도까지 올라 덥습니다. 월요일인 내일도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곳곳이 흐리겠고요. 강원 영동과 경상도 등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내일 오후에 5mm 안팎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19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25도 안팎을 보일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2도, 습도는 56%입니다. 송소진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주말 생방송 정보쇼.
1: 시사와 교양이 가득한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최승돈입니다. 여름철 강해지는 햇빛은 우리 눈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깁니다. 건강 100세에서는 자외선이 노년층의 눈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과 올바른 관리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도시의 역사와 문화, 사회를 인문학적인 시각으로 돌아보는 코너 정의섭의 세계 도시 산책. 오늘도 핀란드 헬싱키로 가겠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 대표팀이 멕시코에 입성했습니다. 월드컵 관련 소식 일요일엔 스포츠에서 정리합니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양정원 캐스터.
2: 네, 고속도로는 집으로 돌아오려는 차들로 서울 방향 이동이 계속해서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먼저 강원권에서 출발하신다면 50번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진부에서 4km 구간 밀린 뒤 이후로 평창부터 둔내터널까지 11km 구간, 더 가서 새마을에서 속도 떨어진 후에 만종분기점부터 문막 휴게소까지는 16km 구간이나 답답하고요. 경기권 안쪽에서도 여주와 양재 부근에서의 정체 감안하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60번 서울 양양선은 서울 방향 으로 양양 분기점부터 정체입니다. 더 가서 인제와 동흥천을 시작으로도 8, 9km씩 막히고요. 이후 설악부터는 한 번에 20km 구간이 힘겹습니다. 충청 이남에서 올라오는 길 1번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옥산과 안성 그리고 양재 부근에 차가 많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서청주와 진천 그리고 일죽 부근에서 막히고 45번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정체는 진남터널과 여주 일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25번 논산 천안선 천안 쪽으로 가신다면 남공주와 정안을 시작으로 10여 킬로미터 구간 답답하게 지나고 있고요.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동서천과 당진 지나기가 꾸준하게 답답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양정원이었습니다.
0: 특별한 주말을 위한 한 가지 선택. 토요일 일요일 오후 3시 5분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1: 건강 100세 황희진 가톨릭 관동대 국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예. 오십시오.
3: 예,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아, 이거 매번 이거 제가 구성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다 현아 아닙니다.
3: 예.
1: 예. 뭐 이게 우연의 일치기도 하겠습니다만 어지간한 게 다 걸려 있어서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예. 자, 오늘 뭐 때문에 그러느냐. 강한 자외선이 피부에도 썩 좋지 않지만
3: 그렇죠. 예.
1: 예. 눈에도 치명적이다. 노년층에게 또 자외선이 더 위험하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3: 예. 예. 우리 눈은 평생 동안 햇빛을 받아온 자외선 저금통과 같은데요.
1: 예.
3: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에 비해서 이미 수십 년간 쌓인 자외선 누적 노출량이 많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섭섭하시겠지만 눈 속에서 자외선을 걸러주는 수정체와 망막의 어떤 방어 기전, 천연 필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1: 예.
3: 또 회복력도 약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같은 양의 햇빛을 받아도 어르신들의 눈은 훨씬 더 많이 손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1: 아, 그렇군요. 그 대표적인 안질환 이게 또 다 자외선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이 백내장, 황반 변성 이런 얘기 이제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게 어떤 질환이고 자외선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3: 예, 눈을 예. 흔히 설명할 때 이제 카메라의 비유를 많이들 하거든요.
1: 예.
3: 그래서 백내장은 카메라의 렌즈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눈 속에 투명한 렌즈인 수정체가 자외선을 받으면 계속 받게 되면 이것도 일종의 에너지가 가는 거기 때문에
1: 예. 예,
3: 마치 이 우리가 달 달걀 후라이 할 때 흰자가 열을 받아서 하얗게 익어버리듯이
1: 아.
3: 단백질이 변성이 생기면서 뿌옇게 변하는 게 백내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 예.
3: 황반 변성은 이 카메라의 뒷부분인 필름이 망가지는 질환입니다. 시력을 담당하는 이 망막의 중심 부분을 우리가 황반이라고 하는데요.
1: 예.
3: 파장이 긴 자외선이 눈 깊숙이 침투를 해서 이 황반 세포에 산화 스트레스를 주고 또 염증들을 일으키면서 이 필름이 부서지는 파괴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렌즈와 필름 요 차이가 예. 있는 거고 이제 원인은 다 자외선입니다.
3: 네.
1: 예. 이게 이제 초기 단계에서 우리가 좀 알아채야 되지 않겠습니까?
3: 예, 그렇죠.
1: 예, 그 초기 증상이 어떤 게 있습니까?
3: 예, 두 질환의 어떤 초기 증상이 좀 많이 다른데요. 예. 백내장의 신호를 먼저 좀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안경 같은 거 쓰신 분들 많은데 돋보기를 쓰신다든지 예. 안경이라든지 돋보기를 아무리 닦고 닦아도 눈앞에 안개가 낀 것처럼 전체적으로 뿌옇고 좀 침침해지게 됩니다.
1: 예.
3: 그리고 밖에 밝은 낮에 이제 밖으로 나가 야외로 나가게 되면은 눈이 심하게 부시면서 오히려 어두운 실내에서보다 더 잘 보이지 않는 주맹 현상 낮 주자에다가 맹인할 때 맹자 써서요 예. 주맹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황반 변성은 이거랑 좀 다른데요.
1: 예.
3: 바둑판에 이렇게 선들이 가로 세로로 똑바로 나 있지 않습니까?
1: 네네.
3: 내지는 욕실 타일도 이렇게 보시면 눈이 이렇게 가 있는데 틈이 그렇죠. 이렇게 예. 하얗게 들어 있는데 내지는 뭐 이제 운전할 때 이 그
1: 차선
3: 네. 이런 것들이 직선이어야 되는데 이게 구불구불하게 보인다든지 좀 휘어 보인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그리고 예. 또 책을 읽을 때 글자의 한 가운데 어떤 공백이 생긴다든지 검은 점이 가리고 있다면 이거는 황반변성의 대표적인 위험 신호이기 때문에
1: 예.
3: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뭐 갈까 말까 안과 뭐 이런 생각할 틈도 없이 빨리 안과로 가셔야 합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종이가 구겨져 있는 상태에서 글자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3: 예,
1: 되겠네요.
3: 거기가 이제 망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
1: 눈 보고 하는 방법 중에서 뭐 일반적이랄까 쉬운 거랄까 이거는 이제 선글라스 쓰는 거라고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만.
3: 예, 맞습니다. 예.
1: 예. 근데 이게 선글라스도 뭐 값이 다르고
3: 그렇죠. 예.
1: 품질이 다르고 그래서 이게 뭐 가능한 범위에서 이제 싼 걸 고르되. 좋은 걸 예. 골라야 될 텐데 어떻게 골라야 되겠습니까?
3: 예, 올바른 선글라스 선택법 첫 번째는 반드시 UV 400 인증 마크라든지
1: 예.
3: 자외선 차단율이 99%에서 100%인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외선을 막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예. 막아주지 못하고 그냥 멋으로만 쓰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고요.
1: 색깔만 있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UV 400이라는 게 울트라바이올렛 이게 자외선?
3: 예, 자외선입니다.
1: 400이라는 건 이제 예. 중요한 지수가 되겠군요.
3: 예. 예. 그다음에 렌즈에 이제 그 검은색이 많이 들어갈수록 이제 이거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1: 예.
3: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렌즈의 농도는 거울을 봤을 때 내 눈동자가 살짝 들여다 보이는 75분 내지 80% 정도 수준의 중간 농도가 좋습니다.
1: 예.
3: 많이들 이제 완전 까마면 이제 자외선이 잘 차단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자외선 차단 코팅이 없이 새까만 그런 선글라스만 끼게 되면은 오히려 눈앞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우리 동공이 밤인 줄 알고 크게 열리게 됩니다.
1: 예.
3: 이 상태에서 자외선이 들어오면은 동공 안으로 훨씬 더 많이 와장창 들어오기 때문에 예. 오히려 눈에 안 좋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위나 옆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햇빛까지 잘 막아줄 수 있는 렌즈가 좀 큰 이렇게 조그만 거 말고 좀 커다란 렌즈가 있는 그런 디자인을 쓰는.

0: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길거리나 마트에서 그냥 파는 기성품 패션 선글라스를 그냥 쓰시면 시야가 왜곡되어서 어지럼증 생길 수도 있고 자칫 그러다가 이제 넘어지는 낙상 사고도 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안경원에 방문해서 본인 시력에 맞는 도수 선글라스를 맞추는 것인데요. 예. 이게 좀 비용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비용이 좀 부담이 되신다면 평소 쓰시는 안경 위에 이게 폭에서 쓸 수 있는 클립 온 선글라스 또는 뭐 오버글라스 이런 명칭 붙는 거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도 아주 훌륭한 대안이 되겠고요. 렌즈 색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물을 또렷하고 선명하게 잘 볼 수 있을 정도의 밝기가 되면 좋겠고 그래서 어르신들은 좀 권하는 것들이 이제 브라운 계열의 갈색 계열의 이런 선글라스를 쓰시라고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예. 요새 또 변색 렌즈라 그래서 왜 밝은 데 가면 이렇게 색깔이 들어왔다가 이제 안에 들어가면 그 색깔이 없어지는 그런 렌즈들도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런데 예. 이제 편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다 이런 걸 자주 하시는 분들한테는 유용한데 실내 생활이 많은 분들한테는 그렇게 뭐 별로 그렇죠. 이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예. 특히나 또 실내에서 운전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충분한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로 그 자동차 유리에 자체에 또 이제 자외선 차단 기능들이 있어서 막아주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이 잘 발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1: 예, 그렇군요. 아, 날이 많이 더워졌는데 6월부터 에어컨 틀면은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실 이제 에어컨을 틀게 됐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또 날씨가 이제 조금 시원해지면 이제 안 켜고 뭐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만 이게 문제는. 그 에어컨을 켰을 때 그 바람이 안구 건조증을 악화시키는 또 이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0: 예, 에어컨이라는 거는 제습 기능을 켜지 않아도 주변 습도를 일정 수준으로 낮게 만드는데 물론 제습 기능을 켜면 훨씬 더 낮게 만들지만 예. 여기 에어컨의 찬 바람이 직접 눈에 닿게 되면은 눈 표면의 눈물층을 순식간에 증발시켜 주게 됩니다.
1: 예.
0: 이렇게 되면 어르신들은 원래도 눈물 분비량이 좀 적은데 바람까지 맞으니까 이 건조증이 더 심하게 되는 거고요.
1: 예.
0: 이를 막으려면은 에어컨 날개 방향을 이제 좀 위로 가게 해서 얼굴에 직접 오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실내 습도를 너무 낮지 않게 적어도 한 40에서 60% 정도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1: 예.
0: 그리고 눈이 뻑뻑해지고 나서 물 좀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뻑뻑해지기 전에 방부제가 없는 일회용 인공 눈물들 많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시로 넣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1: 예. 그 에어컨에 무풍 기능이 있다면 그걸 최대한 활용하는 게 또 좋겠군요.
0: 그건 특정 회사 거라서.
1: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쓰는 게 그거였군요.
0: 예.
1: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요즘 뭐 남녀노소 이제 계속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일이 좀 적고 그러면은 뭐 모처럼 또 쉬는 날이라든지 그러면 하루 종일 그걸 들여다보고 있는 거를 제 스스로 이제 보게 됩니다. 요즘은 그게 좀 심했는지 저 막 예. 눈물이 날 정도고 그러거든요.
0: 그렇죠. 눈이 시리다는 말씀도 하시고 뭐 눈물이 주르르 흐르기도 하고.
1: 그렇습니다. 아 정말 그렇습니다.
0: 예.
1: 예. 그래서 오늘 이거 참 제 상황을 보시고 이거 구성을 이렇게 하셨나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안 좋은 거죠.
0: 예. 특히나 이제 말씀하셨듯이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스마트폰에 예. 집중해서 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게 재밌는거나 집중해야 되는 걸 보게 되면 인간의 눈이 그래도 중간중간에 깜빡깜빡 해줘야 되는데
1: 네.
0: 그거 자체를 덜 하게 됩니다.
1: 그런가요?
0: 예, 그래서 예. 평소보다 한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고 하는데요.
1: 네.
0: 이렇게 되면 눈물은 마르고 건조증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그 블루라이트라고 하잖아요. 청색광이라고 예. 얘기하는 거. 얘가 이제 성질이 자외선하고 비슷합니다. 붉은색보다는 이제 보라색 쪽에 가깝기 때문에
1: 아 그렇네요. 마주나 예. 노초 파란 보이고 유용한 정보죠. 예. 예.
0: 그래서 이제 자외선과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장기간 노출이 되면은 또 황반 세포에도 큰 스트레스를 주고 자칫 뭐 하루 본다 그래서 황반이 망가지는 건 아니지만
1: 네.
0: 예. 이게 쌓이다 보면은 황반 변성의 위험을 가중시킬 수도 있습니다.
1: 예. 요즘 그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뭐
0: 안경도 있습니다.
1: 예. 그거는 효과가 좀 있습니까?
0: 그게 이제 100% 막아주진 못하지만 그래도 안 쓰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쩔 수 없이 그런 일들을 계속 그러니까 모니터를 보면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1: 예,
0: 그런
1: 예.
0: 분들한테는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1: 뭐 어느 제품은 또 운동선수들 위주로 해가지고서는
0: 예, 그 선수들 위해서
1: 잠을 또 잘 자게 해주고 뭐 그러면서
0: 자기 전에 그걸로 봐야지 좀 숙면으로
1: 갈 수 있다. 좋다. 뭐 예.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0: 예.
1: 광고하는 그 선수 중에 한 명 알아가지고 전화를 해봤어요. 괜찮으냐 그랬더니 아주 좋다고까지는 얘기 안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러던데요.
0: 뭐 플라세보보다 나으니까 이제 제품으로들 출시가 되는 것도 예, 맞고요. 예. 실제로 청색광 자체가 예. 예, 수면의 리듬을 깨는데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예, 예. 예, 그냥

0: 비슷하고는 또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아, 지난주에도 그냥 제 생활하고는 아주 반대되는 걸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뭐 밤중에 옆에다가 이제 그 전화 켜지 말라. 아예 핸드폰에다 돌아 예, 뭐지 그러시는데.
0: 침실에 들고 가시는 것 자체가 별로 좋지 않은 거죠.
1: 2주 연속 아, 지금 이제 그 조언을 듣고 있습니다. 네.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여름철 뭐 특히 노년층은 더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눈 예, 건강 수칙을 뭐 세 가지 정도 정리해 주신다면요.
0: 예, 딱 세 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외출할 때는 선글라스 꼭 챙기시고 그다음에 모자 중에 이렇게 챙이 좀 넓은 모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혼자만 챙기지 말고 좀 같이 하시는 분이 좀 같이 챙겨주셔서 이제 커플로 잘 챙겨주시는 것이
1: 우리
0: 중요하겠고요.
1: 우리 선수들이 월드컵 멕시코 가길 잘 갔네요.
0: 예, 그리고 이 선글라스가 이제 정면을 막아준다면은 이 챙이 넓은 모자나 이런 것들은 위라든지 옆에서 쏟아지는 자외선까지 막아주기 때문에 완벽한 수비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스마트폰이라든지 텔레비전이라든지 하여튼 모든 어떤 모니터 내지는 빛이 나오는 그 정보를 주는 그 무엇인가를 볼 때는 20, 20, 20 법칙을 지켜주는 게 좋겠는데요.
1: 뭘까요?
0: 스마트폰이라든지 텔레비전을 20분 보셨다면은 적어도 20초 동안은 20피트가 한 6미터 정도 되거든요. 먼 곳을 좀 바라보면서 특히나 이제 산 같은 거 보면 더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바라보면서 눈에 휴식을 좀 주고
1: 20분에 20초 멀리 쳐다보기.
0: 그게 광고 시간입니다.
1: 아,
0: 광고 보시고 계시겠습니다. 요새는 또 축구도 중간에 광고 시간이 또 생겼기 때문에 그때는 좀 눈을 감았다 떴다 하시면서 먼 곳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의식적으로 눈을 좀 깜빡여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불편한 증상이 없어도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꼭 안과 정기검진을 받아야 되는데요. 황반변성 그다음에 백내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상이 있기도 하지만 증상 생기기 전부터 미리미리 좀 찾아서 문제가 있다면 조기에 조치를 하게 되면 나중에 큰일 치르는 걸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야, 뭐 안과까지 정기검진을 받아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과도 받아야 됩니다.
1: 안과 안가 아닙니다. 가셔야 되고 아, 이 프로그램이 참 유익하구나 새삼스럽게 느끼는 것이 선생님 말씀하시는 동안 계속 이제 안 깜빡이던 눈을 막 깜빡여 보고 있거든요.
0: 그러니까 그러면 조금 더 편해지실 겁니다.
1: 글쎄 말입니다. 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또 오죽하시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들으시고 또 다들 건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 100세 황희진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시사듬뿍 교양듬뿍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1: 정의섭의 세계도시산책 세계 곳곳의 도시를 구경합니다. 정의섭 도시문학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십니까.
1: 최근 지인들 만나서 방송 잘 듣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 듣는데 다들 예로 드는 거는 또 도시 얘기예요. 이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3: 아유, 고맙습니다.
1: 자, 오늘 저도 또 기대가 됩니다. 헬싱키를 지난주에 다뤘고 오늘 또 다루기로 했습니다. 헬싱키 뭐 조금 뭐랄까 이제 오랫동안 들어왔지만 뭐 무슨 뜻인지 이런 건 잘 모르는데요.
3: 네. 예. 이 헬싱키의 원래 이름이 그 헬싱포르스였습니다. 근데 이 헬싱포르스라는 말이 이게 스웨덴 말인데요.
1: 네.
3: 이 헬이라고 하는 것이 하얀색을 뜻하고 이 싱이라는 게 이제 물을 뜻하고요. 이 포르스라고 하는 것이 항구를 뜻하니까 이것을 합쳐보면 우리말로 하면 하얀 물의 항구다. 그런
1: 그렇네요.
3: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1550년경에 그 당시에 그 핀란드를 지배하고 있던 그 스웨덴 왕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항구 도시인데요.
1: 네.
3: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핀란드가 스웨덴한테 무려 600년 동안이나 그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1: 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흥미로운 것은 이 핀란드 사람들은 스웨덴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07년 정도 지배를 받은 러시아는 또 아주 싫어합니다. 이게 왜냐 그러면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그 자치권을 줬는데 러시아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핀란드의 자유주의를 탄압하고 어떤 그 전체주의 정책을 폈기 때문에 예. 핀란드 사람들이 그 러시아를 더 싫어하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그 1939년에 또 105일 동안 이 소련이 핀란드를 침공했던
1: 그렇죠.
3: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1: 예. 그래서 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뭐 공공기관 전철 뭐 이런 데 안내판 쓰여 있으면은 핀란드어랑 스웨덴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3: 그렇습니다.
1: 러시아어는 안 써져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뭐 스칸디나비아는 아니라고 그러셨고 네. 북유럽에는 이제 틀림없이 해당이 되는데
3: 네.
1: 북쪽 북부에 있다 보니까 눈이 많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3: 눈이 뭐 엄청 옵니다. 예. 이 헬싱키가 그 북이 60도에 있는 도시라서 그런지 눈도 많이 오고 이 겨울이 아주 깁니다.
1: 예.
3: 그 위도가 그 알래스카의 앵커리지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니까요.
1: 오.
3: 이렇다 보니까 10월 말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을 해서
1: 네.
3: 이 4월 중순까지도 눈이 내릴 정도입니다.
1: 네.
3: 그래서 5월 정도 되어야 이제 봄을 느낄 수가 있고요. 뭐 이렇다 보니까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핀란드 말에는 그 눈을 묘사하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1: 그 알래스카랑 같은 위도라고 그러시니까 거기도 뭐 눈을 뭐 표현하는 말이 굉장히 많다 그러는데
3: 많습니다.
1: 아.
3: 그 중동의 그 낙타와 노래를 그 이렇게 그 노래 모래
1: 아 모래
3: 예, 모래를 예, 예. 그 이 묘사하는 아. 그런 단어가 많은 것과 비슷한 거고요.
1: 예.
3: 물론 한국에도 뭐 한방눈이 있고 뭐 눈사라기가 있고 뭐 진눈깨비가 있듯이
1: 그 정도가 아닐 것 같은데
3: 핀란드는 예. 뭐 더 많습니다.
1: 예.
3: 이 핀란드 말로 그 눈을 그 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1: 예.
3: 그 나우스카 룸이 그러면 이 수분이 많은 눈
1: 아 촉촉한 눈
3: 촉촉 한 눈
1: 네.
3: 그리고 한끼 칸토라고 하면 두꺼운 눈 눈송이가 좀 두꺼운 눈이고요.
1: 예.
3: 그리고 파나스 룸이라고 하면 왜 이렇게 가루처럼 내리는 부드러운 눈을 말하고요.
1: 예.
3: 그다음에 하르마 룸이라고 하면 아주 얇은 또 하얀 눈. 그렇다 보니까 뭐 눈을 묘사하는 말이 아주 많습니다. 한국의 김치를 지칭하는 말이 많듯이 여기는 뭐 눈의
1: 김치
3: 나라니까
1: 종류가 많듯이
3: 그렇습니다. 예.
1: 그렇군요. 헬싱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뭐 저도 가봤다 자꾸 얘기를 하긴 하지만 체류 시간이 뭐 그렇게 길질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성격을 저는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3: 저는 뭐 많이 갔기 때문에 또 많은 그 핀란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1: 예.
3: 근데 뭐 친절한 것이 아니라 뭐 너무 친절한.
1: 아.
3: 그냥 큰 감동이 느껴질 정도의 친절함이었고요.
1: 예.
3: 또 핀란드 사람들이 영어를 너무 잘하니까 이렇게 영어를 좀 하는 분들은 의사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1: 핀란드가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3: 상당히 높습니다.
1: 예.
3: 그래서 뭐 스페인 같은 데 가면 뭐 영어를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핀란드에서는 뭐 어디를 가도 의사소통이 잘 됐고요. 영어로.
1: 예.
3: 그래서 길을 물어보면 정말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 정도로 친절하고요.
1: 예.
3: 저하고 이렇게 감사의 표시를 표하고 제갈 길을 가다가 뒤돌아보면 아직 서 있고 또 한 10m 가다가 혹시 서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또 뒤돌아보면 또 손은 들고 이렇게 서 있고 야 그래서 저 사람들은 내가 시야에서 없어질 때까지 내가 잘못 가는 곳을 걱정하면서 서 있는 것이 아닐까 뭐 이렇다 보니까 저는 너무 감동을 느꼈고요.
1: 아, 저 길 좀 물어볼 걸 그랬네. 예, 너무 알아서 다녔네요, 저는. 네.
3: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1: 예.
3: 그 헬싱키의 그 별칭이 별명이
1: 예.
3: 그 발트해의 아가씨입니다.
1: 아가씨.
3: 네, 발트해 아가씨라는 그런 별명이 있는데요.
1: 아니, 제가 받은 느낌은 좀 그러면 아가씨라면 수더분한 아가씨 같은데요. 굉장히 좀 소박하기도 하고.
3: 네.
1: 예.
3: 근데 저는 뭐 아름다운 아가씨를 많이 만났는데 저만 네. 그런 걸까요?
1: 아, 저 수더분하다는 게 못생겼다 이런 뜻은 아닌데.
3: 예.
1: 예.
3: 근데 이 발트해 아가씨가 사람들이 친절해서 그래서 얻어진 별명은 아니고.
1: 예.
3: 거기 이제 그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하비스 아만다라는 그런 동상이 있는데
1: 그거 저 항구 옆에 선 거 아닌가요?
3: 항구 옆에 있습니다. 물개가 이렇게 네 마리가 있고요.
1: 그리고 전철 옆에 다니 전차 옆에 다니는 길 그 옆에.
3: 그렇습니다.
1: 예.
3: 근데 그게 이제 그 하비스 아만다라는 말이
1: 예.
3: 그 바다에서 온 사랑스러운 여인이란 뜻입니다.
1: 아.
3: 그래서 이 하비스 아만다라는 동상에서
1: 예.
3: 사람들이 이제 발트의 아가씨다라는 그런 별명을 줬는데 저는 뭐 사람들이 친절해서 이런 발트의 아가씨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1: 그렇군요.
3: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1: 네.
3: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에서
1: 예.
3: 발표한 그 자료가 있는데요.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지갑이 다시 돌아올 확률 1위인 나라.
1: 그 우리나라 아닙니까?
3: 그 핀란드라고 하니까 친절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뭐 잊어버리면 또 갖다 주기도 하고 예. 뭐 이럴 정도니까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1: 우리나라는 뭐 이거 저 휴대전화 뭐 저기 노트북 이런 거 그냥 올려놓고 화장실 갔다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3: 네. 예. 절대 뭐 만지지도 않죠.
1: 글쎄 말입니다. 예. 그분이 우리.

0: 우리나라를 조사를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밖에서는 핀란드 역시 꼽아줄 만하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 맞습니다.
0: 예. 지난주에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핀란드는 동방민족이 세운 나라다. 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모에서 느껴질까요? 뭐 이제 옛날 얘기기는 하겠습니다만.
1: 뭐 저는 외모에서 좀 느껴지는 것 같았고요.
0: 예.
1: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동양인의 눈, 약간 몽고주름이라고 하잖아요. 몽고주름 같은 것도 좀 보여줬고.
0: 예.
1: 그리고 이렇게 과학자들이 그 핀란드 사람들의 유전자를 조사해 보니까 유럽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로 아시아인의 유전자를 가졌다. 핀란드 사람들이.
0: 아, 그래요?
1: 이런 연구 발표도 있고요.
0: 예.
1: 그래서 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핀란드는 그 우랄 산맥과 중앙아시아 인근에서 온 그런 그 민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자세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0: 네.
1: 좀 눈이 치여진 사람도 있었고 좀 광대뼈가 많이 나와 보이는 사람도 있었고 이런 노르웨이나 스웨덴이나 덴마크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외모를 저는 좀 본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그 동방민족이다 뭐 이렇게 또 얘기되는 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건 좀 남쪽인데
1: 네.
0: 헝가리가 그렇죠. 그리고
1: 그렇습니다.
0: 쓰는 언어가 이제 마자르어라는 언어인데 그 어순이 우리랑 같다면서요?
1: 그렇습니다.
0: 예.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 동방민족이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러는데
1: 네.
0: 핀란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1: 뭐 작년 부다페스트 편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마자르족이 세운 헝가리,
0: 예.
1: 그 헝가리 사람들은 뭐 대단한 동방민족의 후예라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요.
0: 예.
1: 핀란드 사람들도 이 핀란드가 이렇게 동방민족이 세운 나라다 이런 것들을 역사책을 통해서 인식은 하고 있지만
0: 아.
1: 지금은 어떤 뭐 동방민족이라기보다는 우리는 그냥 북유럽 국가의 일원이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고요.
0: 헝가리 정신이 부족하군요.
1: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804년경부터 시작된
0: 예.
1: 그 핀란드 민족주의 운동 그때의 구호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0: 예.
1: 우리는 스웨덴 사람이 아니었고 러시아인도 될 수 없으니
0: 예.
1: 스스로 핀란드가 되자. 이런 구호가 있었다고 하니까
0: 예.
1: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유럽인이 아니고 또 러시아인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핀란드인이다.
0: 아하.
1: 이런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0: 예.
1: 핀란드 사람들이야말로 이 혹독한 기후를 이겨내고 또 강대국 사이에서 독립을 지켜냈다는 그런 자부심은 아주 강한 것 같았고요. 민족이 뭐 어디서 왔느냐보다는 우리는 끝까지 존재하고 있다. 그런 혹독함을 극복하고 존재하고 있다. 여기에 더 자부심이 강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0: 그러셨군요. 지난주에 시벨리우스의 그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 핀란드의 이제 국민 작곡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벨리우스 음악을 듣고 아주 좋았습니다. 예. 오늘 그래서 또 기대를 하게 되는데 어떤 거를 준비를 하셨을까요?
1: 오늘은 그 북유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구가하는
0: 예.
1: 그 이삭 엘리엇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0: 요 저 핀란드 사람입니다.
1: 핀란드 사람입니다. 이 이삭 엘리엇이 2000년생이니까
0: 예.
1: 아직 아주 젊은인데요. 근데 이 지금 스칸디네비안 반도를 통틀어서 거의 전 유럽을 매료시킨 그 싱어송라이터 이삭 엘리엇이 있는데 이 이삭 엘리엇의 아주 좋은 노래가 있습니다.
0: 예.
1: 가사 내용이 너무 좋은데요. Waving at Cars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0: 이거는 뭐 차를 보고 뭐 손을 흔들어요?
1: 그렇습니다. 제목 자체는 그런 거죠. 차 안에서 손 흔드는 거.
0: 그럼 히치하이킹인가요?
1: 차 안에서 하는 거니까 뭐 히치하이킹은 아닌 것 같고요.
0: 바깥 보고 손 흔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1: 네. 그래서 요 이삭 엘리엇의 Waving 네. at Cars를 그 준비했습니다.
0: 예. 들어보시죠.

0: 예, 이삭 엘리엇의 Waving at Cars 들으셨습니다.
1: 에이시였습니다. 맞습니다.
0: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Waving at Cars.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게 맞네요. 지금 검색도 해봤고 그런데 네. 지나가는 차한테 이렇게 손을 흔든다는 거예요. 꼭 뭐 히치하이킹이 아니더라도 예.
1: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0: 뭐 그런 거겠네요. 네. 예. 그 뭐랄까 스웨덴의 아바 같은 경우가 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호응을 받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뭐 북쪽이라는 점에서 이제 공통점이 있는 핀란드의 이삭 엘리엇의 노래 뭐 국적을 가리지 않고 그 다 이렇게 사랑을 받을 것 같은 멜로디 느낌인데요.
1: 그렇습니다. 예. 이 가사 내용도 좋아서요. 예. 여기 보면은 We don't need to hold back, not for a minute. 그래서 우리에겐 한순간도 그 망설일 필요가 없어. 그런 문장도 나오고요.
0: 예.
1: 그리고 I don't want to spend my whole life hoping. 나는 이렇게 희망만 가지고 내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는 않아. 예. 그런 문장도 나오고요.
0: 그렇군요.
1: 그리고 anything you dream of, I will let you live it. 그래서 너가 꿈꾸는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완성시켜줄게. 살아나게 해줄게. 그러니까 그 가사 내용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건전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다 하고 싶은 얘기네요.
1: 네.
0: 예. 이 노래를 배워야 되겠는데. 이삭 엘리엇의 Waving at Cars 했습니다. 예. 헬싱키의 명소를 좀 골고루 이제 좀 다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그, 아, 여기를 꼽아 놓으셨군요. 여기는 진짜 그 헬싱키의 그 대표적인 랜드마크죠.
1: 네.
0: 그리고 이제 그 앞서 살짝 언급을 했던 그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면 이 건물이 계속해서 보이거든요.
1: 맞습니다.
0: 네, 요 이게 성당이잖아요.
1: 성당입니다.
0: 네.
1: 이 헬싱키의 진정한 랜드마크이고요.
0: 예.
1: 모든 홍보 자료에는 거의 뭐 이 헬싱키 홍보 자료에는 이 성당이 들어가 있고 예전에는 그 성 니콜라스 교회로 불렸으나 지금은 예. 헬싱키 대성당 또는 그 루터란 대성당이라고 불립니다.
0: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1: 아주 큽니다.
0: 이미에 한국인들을 이제 같이 모셔가면 아 이거 국회의사당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1: 네.
0: 위에 돔이 있고
1: 맞습니다.
0: 우리 국회의사당하고 왠지 느낌이 또 비슷하니까
1: 좀 비슷한 느낌이
0: 예.
1: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이 헬싱키의 중심부에 그 원로원 광장이라고 광장이 있습니다.
0: 그 바로 앞에.
1: 네. 예. 그래서 핀란드 말로는 그 세나틴토리라고 하는 그 광장 앞에
0: 예.
1: 이게 있는데 이 성당이 바로 그 핀란드 루터 교회 총 본산입니다.
0: 아 루터교요?
1: 네. 오. 핀란드 인구가 560만 명인데 이 중에서 약 440만 명이 인구 중에 80%가 루터교를 믿는데요. 이 루터교는 1517년에 그 너무 유명한 독일 그렇죠. 사람이었던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에서
0: 네.
1: 시작된 그 기독교의 분파입니다.
0: 독일보다 루터교인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혹시?
1: 그런 것도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예.
1: 그래서 카톨릭에서 분리된 개신교의 첫 번째 교파인데요.
0: 그렇죠.
1: 이 루터교가 그 라틴어로 그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총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서만으로 이런 것을 구호로 가지고 어떤 기본 신앙을 시작을 하는데요.
0: 예.
1: 핀란드 사람들이 바로 이 루터교 카톨릭에서 분파돼 나온 처음 그 개신교의 첫 분파를 믿는다라는 것이고요.
0: 예.
1: 그렇다 보니까 이 루터교가 카톨릭과 이 비슷한 예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0: 그렇죠. 워낙에 이제 초기 프로테스탄트니까.
1: 네.
0: 예.
1: 그래서 또 주교라는 그런 포지션도 있고요.
0: 예.
1: 그래서 루터교를 그 루터교가 성당에 주교가 있거나 총 본산일 경우에는 교회라는 말을 빼고 성당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0: 아.
1: 그래서 이것을 루터란 처치가 아니라
0: 네.
1: 루터란 대성당이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이 헬싱키 대성당 안에 그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동상이 들어가 있고요.
0: 그래요.
1: 참 재미있는 것은 헬싱키 대성당 앞에 큰 동상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0: 기억납니다.
1: 많은 분들이 그 동상이 예. 마르틴 루터가 아니냐.
0: 정면에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1: 근데 그분은 이제 마르틴 루터가 아니시고 그 동상은 그 러시아 황제 그 알렉산드르 2세의 동상입니다.
0: 러시아 쭉 얘기한 거에 따르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예.
1: 그래서 핀란드가 러시아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도 이 러시아 황제의 동상을 철거하지 않은 이유는
0: 예.
1: 식민지배의 역사도 식민지배의 역사라는 것도 역사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0: 그렇군요.
1: 핀란드 사람들은 식민지배라고 해서 이렇게 부숴버리고 파괴해버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0: 예.
1: 적어도 그냥 옛날 황제지만 러시아의 황제지만 그냥 두자.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대한민국의 정서와는 많이 그 다른 것 같고요.
0: 예.
1: 흥미로운 것은 뭐냐 그러면 이 대성당이라고 해서 종교 행사만 열리는 것은 아니고요.
0: 네.
1: 이 대성당 안에서 뭐 전시회도 열리고 연주회도 열리고 심지어는 결혼식도 열리고
0: 예.
1: 국가 행사도 열리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어떤 여기서 그 노키아를 배출한 어떤 핀란드의 효율성을 아하. 좀 느끼기도 했고요.
0: 예.
1: 성당 전체가 하얀색인데 돔 부분만 그 녹색이고요. 또 십자가는 금으로 도금이 되어 있습니다.
0: 예예예. 예, 예, 예.
1: 그리고 성당 지붕에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상이 있고
0: 아.
1: 굉장히 아름다우면서 웅장하면서 또 몽환적인 느낌이 드는 어떤 그런 건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0: 그렇습니다. 성당 있고 그 앞에 광장 있고 그 앞에 한두 블락 주택가가 있던가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저 이제 너머에 그 항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거기 이제 식당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술록 스테이크 먹었던 기억이 나.
1: 술록 스테이크가 네. 유명하죠.
0: 예. 네. 거기 아니면 이제 뭐 먹을 데가 별로 없으니까.
1: 네.
0: 근데 이제 그러고서는 뭐 동네 한 바퀴 빙빙 돌다 보면 결국은 그 광장에 와서 또 계단에 앉아 있게 되더라고요.
1: 앉아 있게 됩니다.
0: 거기가 이제 만남의 광장이죠.
1: 만남의 광장이고요. 예. 특히 그 백야가 나타날 때는 요 성당 앞에 그 계단에 젊은이들이 모여서 왁자지껄 대화를 나누고
0: 예.
1: 또 여름에 햇볕을 즐기시는 그런 분들 일광욕을 즐기시는 분들도 많이 앉고
0: 예.
1: 또 그 핀란드에는 그 밥 바쁘라고 하는 노동절이 있습니다. 거의 뭐 크리스마스급의 휴일인데요.
0: 예.
1: 매해 그 5월 1일인데 이 노동절 때 많은 사람들이 대성당 앞에 나와서 축제를 즐깁니다. 근데 이제 5월 정도 돼야 헬싱키의 봄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0: 네.
1: 축제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노동절이기를 떠나서 어떤 봄 축제 개념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대성당 앞에 광장을 채우고
0: 예.
1: 거기서 축제를 즐기는 것이죠.
0: 그렇군요. 그 헬싱키에 유명한 요새가 있습니다. 박경희 작가께서 제 머릿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뭐 대본을 쓰시는 것 같아요. 여기 제가 갔다 온 데거든요. 체류 시간이 짧은데 이 짧은 시간을 어떻게 하면 그 핀란드를 좀 더 제대로 보는데 잘 쓸 것인가 제가 고민하다가 선택한 데가 바로 요 요새에 다녀오는 거였습니다.
1: 정말 잘 선택하셨습니다.
0: 이거 배 타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배 타고 가야 됩니다. 페리를 타고 가야 되죠.
0: 예.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이름은 아직 얘기 안 했습니다.
1: 네. 바로 그 수호맨 린나라는 요새인데요.
0: 예.
1: 이 수호맨이라는 것이 핀란드를 뜻하고
0: 아.
1: 그 린나라는 것이 요새를 뜻합니다.
0: 예.
1: 그래서 헬싱키의 그 앞바다에 있는 6개의 섬들을 이렇게 다리로 연결해서 만든 요새입니다.
0: 섬끼리 연결돼 있다.
1: 그렇습니다.
0: 예, 예, 예.
1: 그래서 이제 그 가시는 분들은 그 섬으로 가서 첫 번째 섬에서 다리를 건너고
0: 네,
1: 건너고
0: 네, 네, 네.
1: 두 번째 세 번째 섬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당연히 1991년에 그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아주 그 고풍스러운 곳이고요.
0: 예.
1: 수호맨 린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그 해상 요새 중에 하나입니다.
0: 예.
1: 그렇다 보니까 뭐 하루 이렇게 무슨 반나절 뭐 두세 시간에 볼 수도 있지만 천천히 보면 하루 종일도 걸리고요.
0: 그렇죠. 예.
1: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요새는 핀란드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 그 스웨덴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스웨덴이 핀란드를 그 통치할 무렵에
0: 예.
1: 그 러시아가 핀란드를 호시탐탐 시시탐탐 노리니까 러시아 군대에 대처하기 위해서 스웨덴 왕의 명령으로 구축된 그런 요새입니다.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 남의 나라가 오는 것을 두려워해서 남의 나라 왕이 구축한 요새.
0: 예.
1: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0: 그러나 이제 핀란드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유적이 된 거네요.
1: 그렇습니다.
0: 예.
1: 역사란 이래서 참 재미있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또 아이러니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0: 예.
1: 그래서 조금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 요새 건설을 그 명령한 사람은 그 스웨덴의 프레드릭 1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프레드릭 1세는 이 요새를 건설하기 위해서 거의 몇십 년 동안 평생을 바쳤는데
0: 예.
1: 러시아와의 전쟁이 시작된 지 몇 주 안 돼서 그냥 항복을 했다는 거예요.
0: 뭐야.
1: 그래서
0: 예.
1: 요새를 그냥 긴 시간 동안
0: 네.
1: 지상명령을 그런 것처럼 이렇게
0: 예.
1: 만들었는데
0: 예.
1: 러시아 군대하고 싸운 지 얼마 안 돼서 항복을 했다라고 하니까.
0: 이게 요새가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예, 그냥 뭐. 대충 탑 하나 쌓은 게 아니잖아요.
1: 맞습니다.
0: 예.
1: 그래서 핀란드의 요새지만 핀란드를 지키는 요새가 아니고 스웨덴을 지키는 요새였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 군사적인 기능은 없고
0: 예.
1: 그 수호맨 린나 섬 안에 그 핀란드 해군사관학교가 그 안에 있고요.
0: 예.
1: 그리고 고풍스러운 건물이 아주 많고 음흠. 물론 교회도 있고 네. 또 전쟁 박물관도 있고 또 잠수함 모형도 있고요. 그리고 참호도 있고 아주 볼만한 것이 많습니다.
0: 이제 뭐 오래전에 짧게 갔다 온 기억이니까 아주 정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느낌이 그 요새기도 하고 섬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강화도랑 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1: 진짜 예. 그런 것도 그렇죠? 같습니다.
0: 그렇죠. 예. 네. 예. 강화도는 또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굳이 그 배를 안 타도 이제 갈 수 있는 거지만 여기는 네.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가야 되는데
1: 그렇습니다.
0: 그 오가는 그 뱃길이 너무 멋있어요. 아휴. 대성당 그 어마어마한 건물이 계속해서 보인다니까요.
1: 맞습니다. 네.
0: 이렇게 들어볼 때 나갈 때 뭐 이게 참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뭐 가보시기를 저도 이제 강력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예. 할 얘기가 남아있지만 네. 헬싱키 얘기를 계속 할 거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다음 주도 헬싱키 가는 거죠?
1: 그렇습니다. 예. 할 얘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0: 이번에도 한 네 번 하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1: 네, 세 번이나 네 번. 세 번이나 네 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다음 주에 그럼 끝장 낼 수도 있고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헬싱키 얘기 재밌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또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고요. 세계 도시 산책 정의섭 도시 문학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자,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이 4시 41분, 곧 42분이 되겠습니다. 교통정보 확인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휘영 씨.
2: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저녁시간 향해가면서 고속도로 상행선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선 인제와 동홍천부터 밀리고요. 경계권에서는 설악부터 20km 정체입니다. 이후 덕소 산패부터 속도 내려갑니다. 영동고속도로는 평창에서 둔내터널 지나 문막 휴게소까지 가다소다 반복됩니다. 이후 여주분기점과 양지부터 각각 6km씩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대명터널에서 동서천까지 당진부터 포승분기점까지 흐름이 답답하고요.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방향은 금안 꽃동네 부근에서 안전터널까지 막힙니다. 경부선은 옥산에서 독립기념관까지 지체 정체고요. 이후 천안과 또 안성 일대에서 속도가 더딥니다. 서울시내는 분당수서로 도심방향 수서나들목 지나 1차로에 추돌사고 나서 처리 중인데요. 복정부터 여파받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3: 일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스마트 스마일 스포츠 3S의 사나이 최승돈 아나운서를 아시나요?
0: 일요일엔 스포츠 오늘은 최동철 스포츠 대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인사부터 크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큰 절을 제가 올려야 되는 책입니다.
4: 네. 반갑습니다. 최승조 아나운서 정말 예, 오래간만에
0: 예.
4: 뵙네요.
0: 예. 예. 아, 이렇게 섭외하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저 신입사원일 때 그때 부장이셨어요? 국장이셨어요?
4: 몇 년도죠?
0: 제가 94년에 입사했으니까.
4: 94년?
0: 네네.
4: 그때 제가 부장이었죠.

0: 그러셨군요. 그리고 저기 실례지만 예. 지금 저기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1: 나이는 제가 벌써 제가 체육 기자가 72년 됐기 때문에 네. 55년 현역 기자입니다.
0: 55년 동안 예. 현역
1: 예, 현역 기자예요.
0: 오, 지금도 그러면 취재를 하시는 거예요?
1: 취재하죠.
0: 보도하시는 거고.
1: 유튜브도 하죠.
0: 아.
1: 그리고 이렇게 아이디 카드 다 가지고 있고.
0: 예. 예.
1: 기자회견장에 가기도 하고.
0: 오랜만에 이렇게 대면해서 뵙는데 예. 경이롭습니다.
1: 예. 아니, 건강이 최고예요.
0: 아니 진짜 건강하신 것 같고.
1: 그럼요. 운동 예. 열심히 하고.
0: 아니 저보다 팽팽하신데요?
1: 아, 뭐 아직까지는
0: 예.
1: 병원에 간 적이 없고.
0: 오.
1: 아주 괜찮습니다.
0: 진정한 스포츠 기자로서 스포츠의 건강함을 유지하고 계시군요.
1: 진정하게 사는 거 아주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예, 예. 사는 것이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0: 생각합니다. 예. 아, 오늘 너무 대단한 분을 모셔가지고 본론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1: 그래도 월드컵 얘기를 안 할 수 없지. 재밌잖아요.
0: 예. 예. 우리 대표팀이 드디어 이제 멕시코에 들어갔습니다.
1: 그렇습니다. 어제 입성했죠.
0: 예. 뭐
1: 다다시피 이번 그 북중미 월드컵 축구 대회는 월드컵이 이번에 23회예요. 1930년 네. 우루과이로 시작해가지고
0: 네.
1: 2차 대전 때는 42년과 44년 두 차례 월드컵이 열리지 못했고 우리가 지난 그 16일에 5월 16일에 홍명 감독이 26명의 대표 선수를 선발했죠. 이번에는 예. 그 32개 팀에서 48개 팀으로
0: 그렇죠. 그 늘어났습니다.
1: 64경기에서 104경기로 확대되면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열리잖아요.
0: 그렇죠.
1: 미국에서 그 전지 훈련 하다가 또 두 차례 평가전 있고
0: 예.
1: 어제 멕시코. 멕시코는 해발 1500m 이상 되니까
0: 예.
1: 어제 입성했는데 역시 우리나라는요. 대단한 나라예요. 그 멕시코 팬들이
0: 네.
1: 공항에 몰려왔잖아요.
0: 글쎄 말입니다. 역시 또 손흥민 선수 같은 얼굴이 있다 보니까 뭐 또 특히 손흥민 선수에 대한 반응이 더 크지 않았을까요?
1: 손흥민 선수는 제 고향이 강원도 춘천입니다. 춘천의 고향이 손흥민 아이고, 선수인데
0: 예, 사실 또
1: 손흥민 선수는요.
0: 네.
1: 대단한 선수예요.
0: 저희 또 개인적인 얘기로 가는데 제가 이제 외가가 춘천이고.
1: 아, 그래요?
0: 예.
1: 그렇구나.
0: 제가 또 강원도 강릉산이라.
1: 예, 그렇지. 예. 아, 강릉 출신이구나.
0: 예, 예.
1: 아.
0: 그래서 저 우리 국장님께서 저 강원도 사람이라고 일찍이 좀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아, 얘기가 또 이렇게 가봤는데.
1: 그래가지고 손흥민
0: 선수. 근데 우리 강원도 사람
1: 그러면
0: 손흥민.
1: 손흥민 선수는 월드 클래스죠.
0: 예.
1: 오늘도 멕시코에서 멕시코는 다 아시다시피 해발 1500m 이상 되잖아요.
0: 예.
1: 그래서 그 홍명 감독이 미국에서 그 전지 훈련하고 두 차례 티나 토바고하고 엘살바도르하고 두 차례 평가전을 갖고 이제 어제 멕시코에 입성했는데
0: 예.
1: 역시 손흥민 선수는요. 대단한 선수입니다.
0: 그렇죠.
1: 지금 34살이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18살 때 독일 함부르크로 시작해서
0: 예.
1: 레버쿠젠으로 갔다가
0: 네.
1: 5년 동안 49골 넣습니다. 그때 아르헨티나의 그 포체티노가 지금 미국 월드컵 대표팀 감독이 아르헨티나의
0: 아,
1: 포체티노
0: 예.
1: 감독이 3천만 유로 400억 이상 주고 손흥민 선수를 데려온 거예요.
0: 글쎄.
1: 손흥민 선수가 10년 동안 토트넘에 있으면서
0: 네.
1: 유로파 리그 우승을 차지했죠.
0: 네.
1: 2021년 22년에 23골로 득점왕 차지했죠. 지금
0: 네.
1: 우리나라 축구 선수로서 292골을 넣었어요.
0: 아,
1: 그러니까는 전설이죠.
0: 글쎄요. 아니 이제 뭐 손흥민 선수에 대한 내용은 다 이게 사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지만
1: 네.
0: 이걸 어떻게 그냥 대본도 없이 다 얘기를 하시나 이게 또 놀랍기도 합니다.
1: 55년 스포츠 기자는 매일 공부해야죠.
0: 진정 네. 그게 맞습니다.
1: 네.
0: 예.
1: 다른
0: 사람들은 여러 자료를 보고 나름 연구를 해서 얘기를 합니다만
1: 네.
0: 55년 동안 이제 현직 기자로 지금도 계시면서
1: 네.
0: 그동안 월드컵은 다 겪어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1: 13번을 제가 취재했죠.
0: 자, 그러면
1: 네, 네.
0: 이번 대회 예상을 하시는 게 또 남들과 다른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1: 그러니까 뭐 제 얘기보다는 해외 언론 특히 이제 축구 통계 업체인 옵타가
0: 네.
1: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48개 팀에 그 이번에 본선에 48개 팀 추천했잖아요.
0: 그 옵타라는 회사는 그 일찍부터 그 기록을 전산화하는
1: 아, 그럼요.
0: 굉장히 애를 많이
1: 그렇습니다.
0: 예.
1: 여기에서 시뮬레이션을 10,000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국이

0: 32강 가는 것이 70% 이상 될 것이다.
1: 아, 그러면 예선 통과를 일단 한다는 거고.
0: 아, 예선 통과하는 것도 예,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이 16강 가는 것도 33%, 뭐 8강 이렇게 가서 쭉 나와 있어요.
1: 네네.
0: 그리고 좀 재미있는 게 뭐냐면 독일의 그 경제학자인 클레멘트라는 분이 있어요. 저는 사실 그분이 모르는데 이 양반은요. 세 차례의 월드컵 지난 2002년 그 카타르 월드컵 대회 때 그 이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차지할 것이다.
1: 아하.
0: 그리고 그 이 세 차례 월드컵 예상을 딱 맞췄어요. 근데 이 양반도 한국이 32강 가서 16강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1: 그래요.
0: 근데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2002 한일 월드컵 대회 때 히딩크 감독이 4강 가지 않았어요.
1: 그렇죠.
0: 그리고 이제 해외에 지금 우리가 26명 이번에요. 48개 국기 그 선수는 1248명입니다.
1: 오, 26명의 엔트리를 다 곱하면
0: 1248명인데 이거를 다 이번에는 아주 제가 보기에는 아주 조직적으로 보고 있는데 경제학자인 클레멘트 씨가 그 이번 결승전은 네덜란드하고 포르투갈이 대결. 근데 이건 생각과는 달라. 그리고 네덜란드가 우승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옵타라고 하는 그런 축구 통계 업체는 그게 아니야. 스페인이 우승을 차지할 것이다. 첫 번째 스페인, 2위가 프랑스, 세 번째가 잉글랜드, 네 번째 아르헨티나, 다섯 번째 포르투갈, 브라질,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이렇게 10개국이 확률로 우승 후보다 그러지만 이건 틀린데 과연 이것이 예상이니까 축구라는 건 이제 90분 경기를 해가지고 89분 이기다가 1분에 지는 수가 있는 것이 이게 축구란 말이에요. 알 수가 없죠.
1: 이건 이제 뭐 축구 선수들과 또 아닌 선수들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딴 거는 손으로 하는 거니까 이제 그 확률이 높다.
0: 맞아요.
1: 우리가 아는 대로 확률이 높는데 높은데 축구 같은 경우는 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모른다 정말.
0: 맞아요.
1: 예,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0: 홍명보 감독도 네 차례 월드컵에 출전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이번이 이제 네 번째가 되는데 우리나라 축구 선수로 월드컵에 그 네 번 출전한 선수가 세 명이 있어요. 황선홍, 이윤재, 홍명보 감독. 홍명보 감독. 홍명보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지금 26명 가운데 19명이 해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1: 예, 요즘은 그렇게 됐습니다.
0: 2000년 한일 월드컵에서 4강 되면서 해외로 많이 달라졌죠. 이제 선진 축구 기술을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1: 그때 우리나라에 없던 그 축구 전용 경기장이 한 10개가 생긴 거 아니에요?
0: 아, 그럼요.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그 북중미 월드컵에 저는 분명히 많은 그 이변과 함께 기대해도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변수가 사실 더 많아진 거니까 대회가 더 커지고.
0: 그럼요.
1: 사실 그 예년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좀 기대가 적은 것이 감지되기는 하지만 오늘 그러나 또 이제 다른 나라에서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
0: 예, 그렇죠.
1: 그리고 축구는 불확실성이 다른 어떤 종목보다 크다는 거를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또 기대하실 수 있는 거다.
0: 아, 그럼요.
1: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0: 뭐 홍명보 감독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선수들은 이제 해외에 나가서 많이 뛰기 때문에 선진 축구를 좀 많이 하기 때문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다만 이제 그 아직 며칠 남았잖아요. 다음 주 금요일이니까 12일 우리나라 지금 11시에 체코가 첫 번째 경기예요. 이게 경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체코
1: 어떤 대회나 첫 경기는 아주 중요한
0: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장신의 선수기 이거 하고 두 번째는 지금 멕시코인데 멕시코는 간단하지 않죠.
1: 아, 글쎄 말이에요. 랭킹도. 게다가 저 개최국이고.
0: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승 뭐 1무나 1패 정도로 해가지고
1: 그러면은 초 1인데요.
0: 여기 32강은 1년 없이
1: 2승 1무
0: 좀 간다고 생각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요.
1: 그러시군요. 첫 경기가 조금 더 쉽겠죠. 그러면은
0: 체코 그렇죠.
1: 체코와의 경기에서
0: 체코가 이제 뭐 홍명보 감독이 과연 그 3백을 가잖아요. 뭐 요즘 3백이냐 4백이냐 그거는 상대 팀의 전술 감독이란 상대 편의 전술 전략을 파악해서 우리의 강점을 극대화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감독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감독의.
1: 첫 경기부터 우리 선수들이 좋은 경기를 해서

0: 대회에서 그렇죠. 좀 더 수월하게 치르기를 바라겠고 원로 기자께서 원로 현역 기자께서 오늘 큰 희망을 또 주셨습니다. 우리 선수들도 이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대회 치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요일은 스포츠. 아, 오늘 정말 품격 있게 진행했습니다. 몇 주 더 나오실 거죠, 그러니까?
1: 예, 뭐 월드컵 대회 때 쭉 그 좋은 소식 전해드려야 되겠죠.
0: 예, 알겠습니다. 일요일은 스포츠 최동철 스포츠 대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0: 예. 주말 생방송 정보쇼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는 한암석 씨의 노래 밤에 떠난 여인 준비했고요. 다음 주에 또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최승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의 경우 24.1도를 기록하면서 평년 이맘때보다 3.2도 낮았습니다. 하지만 기온이 가장 높은 곳을 보면 전주와 고흥으로 30.1도까지 오르는 등 전라 권역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렇게 낮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약간 흐린 하늘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을 보면 서울이 17도, 전국이 13도에서 19도 분포, 내일 낮 기온은 서울 27도, 세종, 대전, 대구 26, 광주 24, 부산 25도 등으로 대부분 21도에서 27도 분포 보이면서 오늘과 기온이 비슷하거나 약간 오르거나 내리는 정도로 1도에서 3도 정도 차이가 있겠습니다. 서울은 내일 기온이 오늘보다 높아지겠지만 전라 권역은 오늘보다도 기온이 약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동쪽 지역 중심으로는 소나기 예보도 들어있는데요. 오늘은 전북 동부와 전남, 경상권, 제주에 비 오는 곳이 있고 밤부터 중부지방도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중부지방은 수도권이나 충청권은 내일 새벽까지, 경북 북부도 같은 시간까지 비가 오겠고요. 내일 오전까지는 강원과 전남 남해안, 경남, 제주에 비가 올 텐데 대부분 5에서 20, 수도권은 5mm 안팎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오후 긴급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명 배경에 대해서는 IT 기업 대표와 중기부 장관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적 과제인 AI 대전환을 차질없이 완수하는 등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새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뒤로한 채 총리 교체로 국면 전환을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오늘 국무총리 지명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이 먼저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재선거는 정당이 유불리를 따라서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할 단계가 이미 지났다면서 사실상 재선거를 실시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이번 사태는 참담한 일이고 단순한 부실행정 착오만으로 넘길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 문제도 열어두겠고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가 견제받을 수 있게 하겠다면서 재선거 주장과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OECD 집계 결과 1분기 한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1.7%로 어제까지 OECD가 공표한 35개 회원국 가운데 2위였습니다. 한국보다 성장률이 높은 나라는 덴마크로 1.9%였고 3위인 에스토니아는 1.1%, 4위 핀란드 0.9%였습니다. 새해 들어 반도체 수출 특수에다가 2분기 성장률도 호조를 나타낼 가능성이 커서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에서 올해 전망치를 당초 2% 성장보다 큰 폭으로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탄도 순항미사일 생산 능력을 앞으로 5년 내에 기존의 2.5배로 확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오늘 김 위원장이 수요가 대폭 늘어나게 되는 미사일 정량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현존 생산 능력을 5개년 계획기간 내에 2.5배로 확대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과업이라고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방한 사흘째인 오늘도 폭넓은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황 CEO는 오늘 오후 서울 강남의 PC방에서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과 김택진 NC 대표와 각각 만난 데 이어서 잠실 야구장에서 열리는 두산 베어스와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에서 시구자로 나설 예정입니다. 저녁에는 지난해 10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과 만났던 서울 강남의 깐부치킨 삼성점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다시 만나고 내일은 현대차그룹 사옥을 찾아 정의선 회장과 면담할 예정입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업무 시간이 주당 평균 1시간 30분가량이 줄지만 생산성 증대 효과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AI 생산성 관련 분석 자료를 보면 생성형 AI 활용 근로자의 업무 시간은 평균 3.8%가 감소해서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주당 약 1시간 30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이는 약 1%의 잠재적 생산성 향상 효과가 있지만 업무 흐름 개선이나 조직 구조 변화 등으로 확장되지 못해서 실제 생산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타벅스 미국 본사가 5.18 탱크데이 논란에 대해 5.18 단체의 공식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스타벅스 미국 본사로부터 5.18 탱크데이 사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부적절한 마케팅이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일요일인 오늘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밤에 비가 시작돼서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에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 울산과 경남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승휘였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0: 성공예감 별책 프로.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부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아, 참 역대급 불장이 펼쳐지고 있죠. 증시는 너무 좋아서 정말로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도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고, 또 반대로 나만 없어서, 나만 아직 부자가 못 된 것 같은 포모에 시달리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기본으로 좀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투자의 중심, 기초부터 다시 세워야죠.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읽어볼 책은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 네. 이게 사실 몇 년 전에 나온 건데 이번에 좀 개정이 됐어요.
1: 네, 좀 나온 지가 좀 꽤 돼가지고. 네. 좀 이제 예전에 이게 저도 다시 읽어보니까 이제 약간 너무 옛날 데이터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 좀 수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전망도 좀 담아놨고요.
0: 벌써 네. 5년?
1: 옛날? 21년도에 나왔죠.
0: 그러니까요. 와, 시간이 참 빠릅니다.
1: 네, 맞습니다.
0: 이제 이번에는 이제 개정판이고 21년도에도 사실 엄청난 불장이었어요. 상반기까지. 네.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어떻게 좀 체감 차이가 더 많이 나나요?
1: 그러니까 그때는 좀 뭐라 그러죠? 그냥 잠깐 스파크 탔다 그래야 되나?
0: 아.
1: 스파크 튀고 이게 불이 활활 타오르서 좀 연결이 됐어야 되는데 잠깐 불 켰다가 그냥 꺼져버린.
0: 그때 불꽃이었고.
1: 네. 근데 지금은 제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정도로 그때랑은 좀 달라진 점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이클 자체가 AI 산업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확실히 우리나라 IT 기업들의 이 실적 사이즈도 월등히 그렇죠. 커졌고, 그게 이제 아마 시가총액에도 그대로 반영돼서. 당시에 우리나라가 어쨌든 시가총액이 2천조 원대였는데 지금 이제 7천조 원 넘었었죠. 예, 그러니까 레벨업 한 거고. 뭐 근데 그게 그냥 간 게 아니라 이제 실적에 기반한 거죠. 그게 좀 있었고, 그 다음에 개인 투자분들의 열기는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도 많이 하셨고 지금도 많이 하셨는데, 당시에는 직접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확실히 달라진 게 ETF. 지금 확실히 이제 ETF 쪽으로 되게 좀 그렇죠. 투자하기 간편한 또 금융 상품이다 보니까, 그리고 종류도 워낙 많고 그래서 ETF로 들어오는 자금들이 나오면서 사실 이게 변동성도 더 키우는 것 같긴 해요. 기업들의 변동성도 키우는 부분도 있지만 확실히 개인 투자분들의 투자 스타일도 좀 ETF 쪽으로 약간 변화가 되면서 그 두 가지가 어쨌든 당시랑은 어쨌든 강세장이라는 면에서는 똑같지만 좀 내용은 좀 다르지 않나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20년, 21년도에는 그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그 유동성, 네. 그 유동성 덕분에 또 기대감과 함께 랠리를 갔었다면 이제는 어마어마한 또 실적을 바탕으로 네. 올라가는 거니까 좀 기초 체질은 좀 다르고. 근데 다만 여전히 그 체감 경기는 어렵고, 고물가, 고환율, 또 이제 고금리로 가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럴 때 코스피만 나홀로 상승하는, 어떻게 보면 좀 괴리가 더 클 수도 있겠어요. 왜 다들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1: 근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체감 경기는 좋은 건 아닌 게 맞아요. 양극화 되게 심하고.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죠. 미국도 K자
0: 그렇죠.
1: 양극화라 그러는데, 고소득층은 뭐 미국 휘발유가 올라가도 소득, 그러니까 소비가 줄지 않습니다. 근데 중저소득층은

0: 집중 투자를 하는데 이 돈이 결국 우리나라 반도체 구매비로 많이 들어오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국내 내수 경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슈잖아요. 근데 내수주가 시가총액이 1등이면 영향을 당연히 받죠. 당연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 유럽 증시가 썩 좋지가 않아요. 지금. 네. 거긴 내수도 크거든요. 되게. 그런데 예. 우리나라 증시가 얼마 전에 독일, 프랑스, 영국까지 다 잡혀버렸어요.
1: 시총 기준으로.
0: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내수가 큰 그 기업들이 아니고 대부분 수출 그중에서도 반도체 여기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결국 이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면 이렇게 내가 체감하는 거는 별로 안 좋은데 왜 시장 오르지? 네, 그럴 수는 있지만 주식시장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온도가 어떠냐. 그래서 이 최강 경기랑 좀 별개로 주식시장 호황이다.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 증시도 사상 최고가인 게 뭐 소비가 좋아서 좀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AI 지출이 늘면서 그걸 이끄는 기업들이 실적이 좋기 때문에 미국도 사상 최고가. 그 괴리를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은 꼭 좀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렇죠. 보시면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사실 늘 수출 대기업, 잘 나가는 기업 중심으로 주가도 쏠렸던 게 또 증시의 역사이기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내수가 안 좋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그만큼 투자를 해야 그게 또 일정 부분 네. 해지가 되는 거야. 자영업 하시는 맞습니다. 분들도 일반 직장인들도. 근데 또 이게 워런 버핏이 뭔가 좀 시그널을 주는 것 같은데 하루 이틀 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버크셔 해서웨이의 그 현금 비중이 역대급으로 좀 높아지고 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그러니까 이제 버핏 지수 유명하죠. 뭐 GDP랑 이제 시가총액 비교한 건데 네. 사실 안 맞은 지 한참 됐어요.
1: 오래됐죠.
0: 네, 안 맞기 때문에 이걸로 비교하기는 어렵고.
1: 그러니까 그 버핏 지수라는 게 그 나라 증시의 시가총액이
0: 맞아요.
1: GDP의 두 배를 넘어가면 이거는 거품이다. 위험하다. 네, 이런 거였는데.
0: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GDP가 2600조 되거든요. 지금 시가총액 7000조니까 이미 넘었죠.
1: 두 배 훌쩍 넘었죠.
0: 거의 세 배 가까이 갔으니까. 사실 위험 신호일 수는 있어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근데 이 최근에 이제 GDP에서 보시면 이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압도적으로 높아졌고 또 AI가 이렇게 뭔가 어쨌든 우리 비용도 줄이고 뭔가 이제 우리가 안 보이는 곳에서 생산성을 높이긴 하거든요.
1: 네.
0: 그런 것들은 GDP로 오히려 갉아먹을 수도 있어요.
1: 그렇죠.
0: 그죠? 뭐 아니면 인건비를 줄인다거나. 근데 그런다고 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AI 시대를 그러면 평가절하해야 되냐? 그리고 GDP로 깎아 먹으니까 그런 거는 또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버핏 시대에는 맞는 논리가 맞을 수도 있지만 이 지금 AI 시대로 또 바뀌었기 때문에 더더욱 특히 IT 기업들 같은 경우 더 그러겠죠. 그래서 GDP 이 버핏 지수 가지고 우리가 해석하는 건 좀 쉽진 않다. 근데 다만 이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 아 그만큼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GDP 대비해서 그만큼 이 한 나라의 시가총액이 커졌다는 건 좀 어쨌든 우리가 이 주식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또 싸다라고 또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 또 많이 올랐구나. 그런 또 경고 신호일 수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지표를 보면서 아, 좀 과도하게 올랐으니까 좀 어느 정도 약간 되돌림은 좀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다만 이걸 가지고 그냥 의사결정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너무 높으니까 난 주식 다 정리해야지. 이제는 진짜 조심하고 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공매도도 가능하잖아요.
1: 네. 네
0: 우리는 좀 쉽진 않지만 그래서 뭐 하방에 베팅한다거나 그렇게 하면은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사실 요거 버핏 지수 이미 두 배 넘은 지가 한참 됐잖아요.
1: 그렇죠.
0: 주후로도 엄청 올랐기 때문에 다만 이런 지표를 보고 아 좀 어느 정도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구나 그런 좀 어떤 비교 관점에서 보시면 좀 참고 지표 정도.
1: 참고 정도. 네,
0: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까 우리가 쏠림 현상이랑 또 ETF를 통한 투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요즘에 많은 또 투자자들이 역시 주도주야. 주도주에 올라타야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증시에서 또 이제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격언 네. 같은 거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나 경기방어주는 사람들이 아예 이제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0: 네.
1: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이런 현상에.
0: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어쨌든 주식 투자는 성장에 베팅하는 게 맞아요. 물론 경기 방어주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포트의 일부를 약간 완충제 역할을 하는 거죠.
1: 네. 네.
0: 그래서 뭐 한 10에서 20% 비중으로 경기 방어주 하는 건 좀 나쁘지 않은데 근데 경기 방어주가 움직일 때는 뭐 아시겠지만 경기가 안 좋을 때죠, 사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뭐 내수 경기나 이런 거 보면 안 좋긴 하지만 사실 지금 전반적인 우리나라 GDP 성장률 올해도 한국은행이 얼마 전에 GDP 성장률을 올려버렸어요. 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성장이 지금 나오거든요. 어쨌든.

0: 성장이 나오는 어떤 이제 경제 상황 하에선 이게 경기 방어주가 앞서갈 수는 없어요, 사실은. 당연히 성장을 이끄는 것들이 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2022년도 같은 경우죠. 그땐 경기도 안 좋았고 물가도 높아지고. 그럴 때 이제 좀 빛을 발할 수도 있지만 지금 그런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 방어주가 지금은 주도주가 되기는 어렵다. 다만 경기 방어주 중에서도 지금 금리는 좀 높은 상태니까 현금 창출 능력이 좀 뛰어나고 좀 독점력을 좀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흔들리진 않잖아요. 기본 펀더멘털 자체가. 또 우리나라에서도 배당 많이 주는 이제 주주 환원도 잘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내가 뭐 아 이걸로 시세 차익을 노리겠다 이건보다도 한 배당이나 주주 환원 목적 그리고 약간의 시장이 흔들릴 때 안전판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일부를 투자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은 그쪽의 비중을 많이 실어버리시면 성과가 나기는 어려워요. 당연히 지금 주도주장이기 때문에 대형 주도주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기 방어주의 좀 특징을 이해하시고 일부만 투자하는 건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여전히 강세장은 되게 잔인해요. 그냥 장 끝날 때까지 주도주가 다 이끌고 주도주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냥.
1: 별 오른 것도 없는 주식들도 그때 같이 빠져요.
0: 같이 다 빠져버려요. 오히려 더 빠져요. 오른 거에 없는데도. 근데 언젠가는 이 주도주도 지금 쉬긴 하겠죠. 예, 쉬긴 하겠지만 주도주가 어쨌든 무너지면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주변주 갖고 있다고 해서 아, 나 주변주 갖고 있으니까 지수와 오를 때도 못 올랐으니 급 나갈 때 안 빠지겠지. 이거 굉장히 아니란 생각이죠. 오히려 더 빠지는 경우가 항상 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강세장일수록 어쩔 수 없습니다. 좀 불편하긴 해도 대형 주도주가 좀 기회가 생긴다. 뭐 흔들려서 예, 올라타지 않고는요. 어쨌든 수익을 낼 수는 없어요.
1: 그렇죠.
0: 예, 수익 극대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형 주도주에 계속 머무는 전략은 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게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0: 예.
1: 나중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또 이게 주도주인 거고요.
0: 네.
1: 또 우리 초보자들이 또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비쌀 때 이제 추격 매수 들어가는 건데 사실 이게 또 전문 투자자들은 추세 추종이라는 투자 기법을 또 활용을 하기도 하고 추격 매수랑 추세 추종 말은 비슷하긴 한데 네. 사실 이걸 좀 어떻게 비교를 해봐야 될까요?
0: 그러니까 이제 추격 매수를 해도 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기업이 주가 올라가는 거는 사실 우리 이제 요 뭐 제 책에도 담긴 했는데 주가는 EPS 곱하기 PER이라는 용어를 네. 많이 쓰죠. 하나는 EPS는 이익, 주당 순이익이죠. 거기다가 PER은 배수거든요. 몇 배에 곱할 거냐. 여러분들이 막 주식을 지금 당장 뭐 밤에 잠자는데도 삼성전자가 막 생각나고 사고 싶어요. PER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주식 매수 욕구가 높아지면 PER이 되게 높아져요.
1: 배수, 멀티플,
0: 예.
1: 평가만.
0: 근데 좀 답답한 기업들 있죠. 뭐 성장도 안 나오는 것 같고 돈은 버는데 재미는 없고 선뜻 이게 매수가 안 나가죠.
1: 도파민이 안 예, 나오는
0: 맞아요.
1: 주식들.
0: 예.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PR이 낮은 편인데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EPS랑 PR을 곱해서 주가 결정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왜 이 말씀 드렸냐면 이제 첫 번째 주가가 실적에 기반해서 계속 올라가요. 뭐 최근에 이제 대표적인 게 반도체죠. 삼성자이닉스가 지금 실적이 워낙 좋잖아요. 그런 기반으로 주가 올라가면 그건 추격을 하셔도 돼요. 예전에 그 대표적인 게 조선업종, 변압기 회사들, 방산 다 실적들이 나오면서 갔어요.
1: 그렇죠.
0: 물론 뭐 성장도 있었지만 그런 기업들은 조금 불편하죠. 올라서 사면 불편하긴 하더라도 사실 그때 사도 그때가 바닥인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꾸준히 올랐죠. 삼성전자가 10만 원 넘으면서부터 실적 얘기 계속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도 역사상 최고가 아니었습니까? 당시에. 이런 게 하나 가능하고 그래서 추격 매수의 기본 조건은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지금 올라가는 거냐. 그걸 먼저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다만 PER만 가지고 올라가는 회사들이 있어요. 기대감. 그렇죠. 한쪽은. 실적은 아닌데 지금 최근에 대표적으로 젠스나 온다고 하니까 난리가 나죠. 뭐 로봇준이 뭐 젠스나 어디 간다.
1: 실적 없이 기대감으로.
0: 그런 경우는 추격 매수하시면 절대 큰일 납니다. 그때 당시 기분은 좋아요. 막 주가가 내가 좀 비싸게 사도 팍팍 오르니까 진짜 도파민이 터져요. 순간순간. 근데 결론은 며칠 지나고 보면 엄청난 변동성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갔을 때 대응도 어려워요. 또 비싸게 샀기 그리고 실적 기반이 아니니까 되게 높은 밸류로 형성하다가 한번 이렇게 꺾여서 거길 다시 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PER이 좀 이제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간 기업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뭐 예를 들면 최근에 로봇 사업이라든가 뭔가 세상을 바꿀 그런 메가 트렌드 있잖아요. 그래도 이런 쪽은 그래도 다시 한번 이제 주가가 어느 또 모멘텀을 타면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일시적인 모멘텀만 이렇게 받고 끝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예전에 그 메타버스.
2: 네.
0: 결국엔 검증이 안 됐죠. 그래서 없어져 지금은 사실은 뭐 없어져 버린 게 돼 버렸고 또 하나가 당시에 그거였죠. 그 2020년에 이제 제가 이제 책 쓸 때도 그 사건이 있었죠. 해운주들이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2: 아하.
0: 그때 저기 수에즈 운하에 그 배가 하나 이렇게 엎어져가지고
1: 옆으로 기울면서 길막 사건, 네. 길을 막아버린
0: 맞아요. 그래서 위성사진 보면 배들이 못 지나가서 여기 맞아요. 대기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발생했냐 운임이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해운사들도 컨테이너 선사들 주가가 한 5배씩 올랐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인데 근데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배가 막힌 거 언젠가 풀 거 아니에요. 일시적이라는 거야.
2: 아하.
0: 그런 거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갔다. 그런 것도 역시 줄여야 되는 거지. 근데 그럴 때 사시는 분들도 또 계시거든요. 이게 영원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추격 매수를 하는 거는 이게 우리가 보통 그러죠. 아 추격 매수 하지 마라 위험하다 이런 얘기 하지만 실적에 기반한 추격 매수는 되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건 괜찮다. 다만 다른 부분에 의해서 단지 어떤 기대감 확정되지 않은 기대감 그런 것들이라든가 좀 일시적인 어떤 이벤트 이런 거에 대한 상승은 각별히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왜 자꾸 하게 되냐면 그때는 그건밖에 안 보이거든요. 다른 건 안 가고
1: 그게 제일 핫하고
0: 네 핫하고
1: 진짜 이루어질 것 같죠. 맞아요. 그때만 해도
0: 네. 근데 여러분들 주식 투자할 때 오늘만 보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100세 시대 열릴 텐데 진짜 롱런 하셔야 돼요. 슈퍼게미 분들이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죠. 오늘만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버텨야 되거든요. 시장에서. 그러려면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추격 매수는 나의 재산을 어쨌든 다치게 만들어요. 결론은 잠깐은 도파민 터지지만. 그래서 각별히 추격 매수도 둘을 좀 나누셔가지고 할 건 하시고 조심할 건 조심하자. 그쵸.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그 야생의 맹수들도 영역 싸움을 할 때 목숨을 걸고 싸우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치명상을 당하면 밀림에서는 곧장 이제 천적에게 맞아요. 먹잇감이 되기 때문에 투자도 마찬가지로 치명상을 당할 거라면 미리미리 알고 또 리스크 관리를 맞아요. 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대감보다는 실적을 바탕으로 올라오는 주식이 진짜 찐일 텐데 근데 또 이제 실적도 착시 효과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적 시즌에 또 이제 공시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도 봅니다만 좀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0: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회사가 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성장했다면 왜 이렇게 성장했는지 그 핵심을 봐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잖아요. 메모리 반도체 사업이 지금 뭐 각종 보고서에도 나오지만 핵심인 AI 인프라 지출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이번 1분기에 삼성전자 영업이익 57조를 냈거든요.
2: 네.
0: 시장이 40조 정도 예상했는데 왜 이렇게 잘 나왔냐? 다 공개가 됐죠. 지금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이 좋은 실적이 앞으로 유지될 거냐, 꺾일 거냐를 봐야 돼요. 일시적이냐, 구조적이냐. 근데 뭐 어떤 뭐 애널리스트도 다 똑같은 얘기를 구조적이다.
1: 예, 지금의 반도체.
0: 예,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면 이번 실적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때 실적 발표했을 때 투자했어도 전혀 늦지 않았죠. 당시에도.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숫자가 잘 나왔을 때 이거를 항상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 잘 나왔고 그 연속성이 있는지를 잘 좀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실적은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이게 일시적인 실적일 수도 있어요. 뭐 다른 사업부 그러니까 핵심은 아니고 어디서 일회성 이익이 나온다거나
1: 그렇죠.
0: 예. 아니면
1: 건물을 팔았다든지
0: 맞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기저효과 같은 거 작년이 워낙 안 좋아서 안 좋은데 올해 또 약간 좋아져서 잘 나온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약간 계절성 때문이기도 한데 어쨌든 작년이 너무 안 좋아서 상대적으로 올해 좋아 보이면 이게 근데 앞으로 계속 좋아지면 또 그것도 플러스 요인은 되지만 단지 그것 때문에 실적 좋아진 거면 또 높은 점수를 주기가 좀 또 그렇죠. 쉽지 않기 때문에 또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잘 나가던 기업이 실적 냈는데 예상보다 안 좋은 거예요. 매출도 감소하고 갑자기 막 적자 난 것 같고 막 이런 경우는 주가 당이 빠지는데 그게 일시적인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 올해 수주를 받은 거를 이번 실적에 넣어야 되는데 약간 이연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결국엔 어차피 조선모사 아닙니까?
1: 그러니까 네. 3월 31일에 선적을 하느냐, 4월 네. 1일에 맞아요. 선적을 하느냐, 그 매출 인식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네. 이번 분기 실적이냐, 다음 분기 실적이냐 좀 달라지기도 하니까요.
0: 근데 결국은 다음 분기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먼저 볼 건

0: 숫자를 보셔야 됩니다. 그걸 본 다음에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의사결정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이거 매출 이익 너무 좋은데 그냥 쫓아가신 분이 계시고 확인도 안 하고 안 좋아? 그냥 던져버리신 분 계세요. 그리고 후회하시고. 근데 항상 확인하실 건 실적 발표하면 내용을 항상 보시고 아니면 다음 날 또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렇게 커버리지 하는 기업들은 다 보고서도 써줘요. 그쵸. 뭐가 이유가 있었고 그러면 오히려 빠졌을 때 또 기회도 되는 거고 그죠? 올랐을 때도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구조적인데 추격 매수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실적 발표에서 결국엔 지속 가능한지 근데 이거를 제대로 하려면 결국 그 회사의 본업이 뭔지를 명확히 알아야죠.
1: 그렇죠.
0: 예, 이 회사가 뭘로 돈 벌고 있는지 그게 그리고 그 전방 산업 있잖아요. 그것까지는 연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명확하게 예를 들면 화장품 ODM 회사면 전방 산업이 어디죠? 인디 브랜드 고객사들이 네. 지금 잘하는지
1: 여러 브랜드들
0: 예, 거기가 잘 돼야죠. 특히 우리 한국의 인디 브랜드가 잘 된다. 잘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겠죠. 그리고 새로운 고객사가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 그런 거에서 실적이 좋으면 그럼 더 좋죠. 플러스 그래서 제가 특정 기업 말씀드리고 있지만 최근에 한국의 화장품 ODM사 하나가 로레알 수주를 받은 거예요. 뭐 세계 1위 화장품 회사. 거기는 ODM 안주기로 유명한 회사인데 자체 생산하는 데 줬는데 이번 분기 실적이 또 잘 나왔었어요. 이런 거는 또 높은 점수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럼 결국 핵심 사업을 잘 분석해서 거기에 내용물을 잘 연결하시면 아 이거 일시적이다. 구조적이다. 이걸 좀 파악. 근데 이거를 꾸준히 해보셔야 돼요. 네, 꾸준히 하시면 훈련이 그렇죠. 되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1: 일시적인지 구조적인 건지를 구분할 수 있는 힘은
0: 네.
1: 또 역시 공부를 통해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매출의 어떤 양적인 성장도 중요하고 이익의 질을 네. 따져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앞에서도 그 ETF를 통한 투자가 이제 요즘 많은 사람들도 네.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까지도 나왔고 ETF 종류만 해도 우리나라에만 1,000개가 넘었습니다. 엄청 많아요. 좀 초보자가 상대적으로 좋은 ETF를 좀 고르려면 어떤 기준을 좀 가지면 좋을까요?
0: 근데 자기가 왜 ETF 투자를 하는지를 좀 먼저 기준을 정하시면 좋겠어요. 네, 나는 왜 지금 ETF 투자를 하려고 할까? 네, 그걸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내가 자산을 모으는 개념인지 그렇다면 지수형이 좋아요. 지수형 ETF 굉장히 좋죠. 자산을 왜냐하면 지수는 망하진 않거든요. 개별 기업은 없어지기도 해요.
1: 그쵸.
0: 또 개별 ETF 중에 어떤 테마 ETF는 몰락하기도 합니다. 산업이 이제 끝나버리면. 근데 지수는 어쨌든 그 당시에 성장하는 산업들이 시총 커지면서 그걸 반영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지수는 꾸준히 우리가 증명됐죠. 우상향하는 게.
1: 그리고 또 그 지수 안에서 뭐 기업이 상태가 안 좋아지면 알아서 빼주기도 하고
0: 네,
1: 또 떠오르는 기업을 세로로 편입 시켜주기도 하고 네.
0: 그래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거죠. S&P 500도 연평균 거의 한 10% 수익 나는 걸로 다들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내가 자산을 좀 뭐 20대부터 30대까지 좀 저축 형태로나 모아보겠다. 그래서 요즘에 연금에서 ETF 그 지수형 ETF 모으는 것도 되게 유행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내가 그런 목적이면 초보분들한테는 지수만큼 좋은 건 없어요. 고민을 안 해도 돼요. 지수형 ETF. 근데 다만 내가 미국을 할 거냐 코스피를 할 거냐 이런 좀 선택의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배당 재투자하는 ETF도 있거든요. 뒤에 TR 붙어가지고 그런 걸 할 수도 있고.
1: 토탈 리턴.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선택은 있겠지만 어쨌든 지수로 하시면 좋겠고 아니다 나는 ETF를 좀 변동성을 좀 한번 활용해 보겠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짧게 해야 되겠지만 레버리지 같은 게 좋죠. 예. 그리고 인버스 ETF 저도 별로 권유드리진 않지만 이제 그런 거는 또 괜찮아요. 너무 내가 주식 비중이 100%예요. 다 상승에 올인이 돼 있어요. 근데 중간중간 갑자기 빠질 수도 있죠. 그게 난 근데 주식 팔긴 또 싫어요. 그런 분들은 이거 우리가 보통 헤지한다 그러죠.
1: 주식을 팔지 않고 네. 하락에 약간은 대비할 수 있는.
0: 네. 그러면은 나는 주식을 나는 앞으로 2, 3년은 이 포지션 그대로 끌고 갈 텐데 어떻게 영혼이 오릅니까? 그죠? 중간중간 한두 달 또 빠지기도 해요. 그럼 그때 내가 주식을 그냥 묶어 있으면 중간중간 변동성은 사실 견디기 좀 어려운데 그럴 때 인버스로 했지 않은 거거든요. 인버스 사면 하락할 때 이게 좀 수익이 나죠.
1: 그렇죠.
0: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인버스를 일단 이제 아래쪽으로 좀 약간 투기적으로 보는 좀 그런 게 좀 있죠, 사실은. 근데 인버스 활용은 그럴 때 되게 좋거든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인버스 몰빵이 아니라 네, 일부를, 해지 수단으로.
0: 네, 일부를. 그래서 어쨌든 주가가 좀 이제 하락해서 빠지면 인버스 올라갈 때 그걸로 팔아서 약간 헤지를 하고 그런 용도로 좀 활용하시면 좋은데 어쨌든 이제 그런 식이죠. 그래서 저는 ETF가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략 세우기가 되게 좋아요. 다양한 전략 세우기. 펀드 매니저처럼 할 수도 있어요. 사실.

0: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제 초보자분들이니까 아직 이런 변동성 상품에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먼저 지수형 해보시고 그 다음에 테마형 이제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반도체 좋은지 뭐 예를 들면 2차 전지가 좋다 이런 신문 기사들 보면 잘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여기 이제 라디오에도 많은 또 애널리스트 분들 나오셔서 네. 좋은 의견들 하시면 그런 걸 귀담아 들으셔가지고 지금 백화점 업종이 좋네? 그럼 그런 유통 업종 ETF도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단계씩 진화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가 제일 무난해요. 그리고 난이도가 제일 낮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형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좀 고난이도가 저기 변동성 레버리지나 이쪽 쪽이니까 그렇게 단계적으로 한번 하시면 좋겠고 내가 근데 무조건 난 자산 모아야 되겠다 하면 뭐 굳이 다른 쪽 하시는 것보다는
1: 그냥 대표 지수.
0: 네, 지수만 해도 되고. 근데 섞어서 하겠다.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아요.
1: 네.
0: 지수랑 이렇게 산업형을. 그래서 한번 그런 자기 스타일을 한번 먼저 찾아보시고 예, 기준을 설정하시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ETF 투자를 왜 하는지 예.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부터 중심을 또 잡고 예.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또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우 그리고 이제 우량주의 우 표시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요즘에는 좀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이제 우선주라는 것들도 많이 아세요. 근데 다만 우선주라는 게 본주랑 대부분 가격의 괴리가 좀 있습니다. 많이 벌어지는 거 뭐 두 배 벌어지는 것도 있고 한 최소한 못해도 20, 30%의 가격 차이는 있잖아요. 네. 우선주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이걸 활용하면 좋을까요?
0: 일단 우선주는 이제 본인이 이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주주총회를 갈 수가 없어요. 의결권이 없습니다.
1: 그 우선주에는 의결권이 네, 없죠.
0: 내가 주주로서의 권리 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그건 없다. 그건 좀 염두에 두죠. 대신에 그래서 그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주주 환원에 대한 우선권이 좀 있죠.
1: 그러니까 배당을 10원이라도 더 주죠.
0: 네. 더 주고 그리고 그런 우선주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본주한테 그러니까 만약에 적자가 나면 본주는 못 줄 수도 있는데 우선주 무조건 준다.
1: 뭐 그런 경우.
0: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좀 더 받을 수 있는 어떤 이제 조건이 들어간
1: 예. 그 첨언을 드리자면 우선주 옆에 B 알파벳 예. B 무슨 우 B. B가 붙은 게 본드처럼 예. 채권처럼 약속된 배당금은 꼬박 맞아요. 드립니다라는 예. 약속을 했다라는 거죠.
0: 예. 근데 본주는 안 줄 수도 있지만
1: 그렇죠.
0: 예. 그래서 그런 좀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나는 뭐 이런 의결권 내가 뭐 주총장 갈 것도 아니고 뭐 그리고 여기 뭐 회사 경영도 잘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있는데 오. 배당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현대차 본주랑 우선주가 좀 배당 차이가 좀 있어요.
1: 그렇죠.
0: 이런 경우는 우선주 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나 어차피 현대차 정의성 회장 잘하는 것 같다. 나 특별히 반대할 것도 아니고 그럴 거면 나 그냥 기왕이면 배당 더 많이 받으면 좋죠. 근데 물론 내가 이걸 장기 투자가 아니라 어떤 트레이딩 목적이면 당연히 우선주가 아니라 본주를 해야죠.
1: 그렇죠.
0: 예, 어차피 뭐 그거는 배당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근데 내가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데 기왕이면 배당 더 받으면 훨씬 좋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또 가격도 더 저렴해요. 일단 우선주가 보통 본주랑 좀 괴리율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좀 할인을 해요.
1: 그렇죠. 예,
0: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괴리율이 벌어지면 축소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최근에 우선주가 좀 강한 게 보통 삼성전자 우선주의 괴리율 평균이 22%래요. 근데 최근에 몇 퍼센트냐면 35%였어요.
1: 본주가 너무 먼저 가버려서.
0: 네. 그럼 이게 좁혀요. 평균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투자 기회가 되기도 해요. 사실.
1: 평균 회귀 관점에서.
0: 네. 네.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이제 그런 걸 좀 알아두시면 또 여기서 내가 우선주 사면 또 약간의 기회도 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삼성전자 우선주도 본주보다 많지는 않아도 조금 더 줘요. 배당은 좀 더 주니까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저는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 그렇게 우선주 근데 단 우선주 중에서 시총 큰 것들만 하셔야 돼요. 근데 왜냐하면 일부 우선주는 본주보다 가격이 높은 게 있어요.
1: 아 역전돼 버리네.
0: 네, 많이 높은. 아주 거래량이 너무
1: 가격이 없고, 왜곡된,
0: 네, 왜곡된 거죠. 그런 거는 하시면 없었지. 안 되고 기본적으로 본주보다 가격이 낮습니다. 낮고 유동성도 풍부해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대표적인 그런 기업들 우선주 위주로만 하시고 거래량이 없는 우선주는 각별히 좀 주의하자.
1: 그렇죠.
0: 본주보다 가격이 높거나 그렇죠. 그런 건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이 우선주도 내가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본인이 직접 파악을 네. 하고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시각적으로 더 직관적인 차트를 좀 많이 보십니다. 물론 이게 차트는 과거의 기록이다 보니까 미래를 다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이런 것 정도는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 몇 가지만 좀.

0: 짚어주세요.
1: 일단은 이동평균선 보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동평균선 이제 일봉 이게 차트죠. 막 왔다 갔다 하지만 5일 이동평균선 5일간의 주가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게 너무 짧으니까 보통은 미국은 한 50일 봐요. 미국 우리나라는 60일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대부분 보는 거고
2: 50일 60일은 한 2개월 정도라는
1: 예, 2개월 뜻이죠. 정도. 예. 근데 우리 한국은 보통 60일을 많이 써서 근데 50일이나 60일이나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2: 사실 60일이면 영업일수로 따지면 딱 한 분기
1: 그죠 3개월 맞아요. 예.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평선의 그 기울기를 보시면 돼요. 이게 우상향하면 상승 추세가 맞아요. 여전히 좋은 거고 이게 보통 60일 이동평균선이 꺾여 있잖아요. 근데 주가가 그 밑에 있으면 되게 무거워집니다. 추세가 꺾인 거예요. 하락으로. 그렇기 때문에 60일 이동평균선을 보시고 중기 좀 추세를 확인하시면 돼요. 이걸 가지고 뭐 매매하라는 게 아니라 아 지금 이 회사 주가가 상승 트렌드를 타고 잘 가고 있구나. 예. 근데 200일 이평선도 많이들 보죠. 미국도 우리도 공통적이죠. 1년 평균이죠.
2: 그렇죠.
1: 그러니까 굉장히 긴 장기 평균인데 그래서 웬만한 기업들은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게 좋아요. 요 밑에 있으면 그만큼 시세가 안 좋고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특히 강세장인데 200일선 밑에 있다. 그 기업은 아무도 관심도 없다는 얘기고.
2: 그러니까 빠질 만한 이유가 네, 있었다.
1: 맞아요. 미국에도 사실 최근에 200일 이평선 밑에 있는 기업도 많은데 우리나라도 요즘에 많아요. 이게 가는 것만 가다 보니까 그렇죠. 오히려 밑으로 이제 200일선 밑에 있는 경우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평선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는 50일, 60일 중에 하나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200일선 요거를 좀 기준점으로 하셔가지고 이 선들이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지 우하향하는지 요거를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거래 대금 거래량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 주가가 많이 오르면 거래량에 비해서 이제 거래 대금 훨씬 많이 나오거든요. 주가 비싸지니까 그래서 그렇죠. 거래 대금 보시는데 평소보다 거래 대금이 한 세네 배씩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좀 과열일 경우가 있어요.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나가는데 그러면 위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 막 폭등을 하는데 거래 대금이 평소보다 한 세네 배 많은 게 며칠 이어진다. 그럼 거의 단기 조정 나와요. 아 그럼 내가 이걸 보고 아 좀 과열됐구나. 약간 쉬어가는 거죠. 좀 기다렸다가 타이밍을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그 한 증권사에서도 나왔던 보고서인데 그게 잘 맞긴 하더라고요. 50일 이동평균선과의 간격 이격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가랑 50일 이평간의 이 간격.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100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금 주가가 12,000원인데 50일 이동평균선이 10,000원이다. 20% 높죠.
2: 네.
1: 그럼 120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120 넘어가면 보통 과열이라고 그래요.
2: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단기간에 네. 빠르게 올랐을 때.
1: 근데 그때는 좀 투자는 자제하고 보통 130 넘으면 항상 급락했어요. 그게 코스피에 또 되게 잘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2: 확률적으로.
1: 네. 그러니까 만약에 5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130 넘으면 아무리 좋은 기업도 좀 추격은 진짜 자제해야 된다.
2: 50일선하고요.
1: 네. 50일선하고. 그래서 51선보다 30% 높은 거죠. 지금 주가가 단기간에 이렇게 높은 거니까 그만큼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주의를 하자. 그래서 차트는 그런 정도. 차트를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어차피 차트는 그렇죠. 후행적이에요.
2: 그러니까 차트라는 게 100% 맞는 게 아니라 과거를 봤을 때 확률적으로 맞아요. 따져볼 수 있다라는 거니까.
1: 그런데 네, 저는 차트를 활용하면 좋은 게 아, 내가 투자한 기업이 지금 상승 구간을 잘 그리며 가는지 이런 방향하고 두 번째 과열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침체인지. 요거 보고 내가 단기적인 의사결정을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참고자료로 보는 거는 되게 괜찮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2: 방향과 사람들의 심리.
1: 예.
2: 그래서 아까 그 이동평균선도 정배열이 되어 있는가 예. 역배열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도 이제 따져보면 참 좋고요. 또 특히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수급 정보를 또 중시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도 그렇고 이렇게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수급 동향을 보여주는 나라는 거의 없는데
1: 네.
2: 우리나라는 또 워낙 이제 IT가 잘 돼 있다 보니까 네네. 또 주식 초보자들이 이제 수급 볼 때 어떤 점들을 좀 유념하면 좋을까요?
1: 제가 이 책 쓸 때만 해도 그때 수급 우리나라 수급 되게 중요했어요. 아무튼 뭐 기관이 뭐 사냐 외국인이 뭐 사냐 그리고 거의 외국인 장이었죠.
2: 아하.
1: 외국인이 많이 사면 주식시장 올라가고
2: 21년도에
1: 힘이 너무 셌죠.
2: 네.
1: 이들이 팔아버리니까 실제로 폭락했고 그랬는데 근데 외국인 수급이 힘을 못 쓸 때가 꼭 있어요. 대세 상장은 힘을 못 쓰더라고요.
2: 지금이 그렇죠.
1: 공통적으로.
2: 예.
1: 옛날에 2007년도도 그랬고 동학개미 운동 펼쳐진 2020년, 21년 초까지도 개인들이 주식 엄청 사는데 주가 올라버렸죠. 사실.
2: 그렇죠.
1: 예. 그리고 예전에 이제 IT 버블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 이번도 똑같아요. 올해 들어와서 코스피가 100% 올랐는데 외국인이 70종가 판 것 같더라고요. 70종가 80조 팔았는데 그냥 뚫고 올라가 버렸죠 지수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급등장에서는 외국인 수급 자체가 아예 안 맞아요. 그들이 팔아도 올라가는 경우들이 워낙 많았는데 근데 보통 이런 박스권장에서는 또 외국인 수급이 잘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이 좀 다르지만 제가 이제 5년 전에 이 방송에서 여기 나와서 이 얘기를 했으면 아 좀 수급도 중요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할 텐데 지금은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수급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2: 근데 그게 또 장세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1: 예, 달라지긴 하는데
2: 또 다시 외국인이 주도하는 장세가 올 수도 있고.
1: 예.
2: 근데 지금 워낙 이제 개인 투자 장세이다
1: 맞아요.
2: 보니까.
1: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좀 중요하지 않고 현재 국면에서는 외국인이나 이런 기관 수급 보고 투자하면 완전 꼬여버립니다. 그렇죠. 잘못된 의사결정할 수 있어요. 외국인 파는 것만 보고 오 위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주식 팔아보신 분들은
2: 그건 작년에 팔았겠죠.
1: 예. 이미 아마 3천부터 파셨을 거예요. 네. 예. 그 큰 낭패를 보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이것만 보시면 돼요. 외국인이 사면 왜 사는지.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꾸준히 사요. 만약에 순매수를 유지해요. 그럼 왜 사지? 이걸 알아보시고 왜 팔지? 이 이유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외국인이 왜 파는지 요새 많이 이제 언론상에도 노출됐죠. 그들이 갖고 있는 코스피 비중이 너무 높아져서 그렇죠. 기계적으로 자르는 거죠.
2: 그러니까 약속된 비중보다 더 많이 올라와서 네. 너무 커져서
1: 맞습니다. 그래서 파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주식시장에 그렇죠. 전혀 악재가 아니죠.
2: 그러니까 나빠서 파는 게 네. 아닙니까?
1: 그러면 그거는 외국인 매도를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2: 그렇죠.
1: 앞으로 만 포인트 가면 더 팔 겁니다. 근데 그건 뭐 악재가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만약에 지금 팔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 문제가 생겨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고 이런 이유 때문에
2: 네.
1: 그것 때문이면 아니면 미국이 금리를 앞으로 올려서 뭐 환율이 급등하고 이런 22년도가 그랬죠. 그런 경우는 안 좋은 거죠, 당연히. 예. 그리고 외국인들이 사는데 주식을 막 사요. 사는데 우리나라 코스피에 대한 전망도 좋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시각도 바뀌고 환율도 안정적이고 이러면서 사는 건 되게 좋은데 뭐 일시적인 어떤 우리가 그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MSCI 선진국 지수가 아니지만 신흥국 지수인데 신흥국 지수에서 뭐 이런 이벤트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전에 그런 적도 있었죠. 중국 비중은 좀 줄이고 한국은 늘린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수급이 들어와요. 근데 그거는 역시 또 일시적이잖아요.
2: 그렇죠.
1: 구조적인.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가면 그렇게 또 흥분할 필요는 없고. 예. 그러니까 결국에 원인이 중요하다. 예. 그래서 근데 지금 장세는 원인을 우리가 분석해 봤을 때는 외국인 매매가 중요한 게 지금 아닌 시장이고 오히려 중요한 거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심리가 지금 중요한 장이에요. 개인이 떠나면 이건 망가지는 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은 수급 쪽으로는 외국인을 볼 게 아니라 개인 수급을 계속 봐야 된다.
2: 그렇죠.
1: 이들이 나가면 시장이 굉장히 큰 좀 출렁임이 있을 것 같아요.
2: 아,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거시경제 상황입니다. 특히 금리.
1: 네.
2: 얼마 전에도 뭐 이란 전쟁이고 물가 급등 때문에 시장도 출렁임이 있었고 금리를 볼 때는 좀 시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 구조를 가지면 좋을지도 좀 알려주세요.
1: 근데 금리는 결국 두 가지거든요. 이제 설명이 길어지긴 하니까 그냥 금리는 뭐에 움직이냐면 성장과 물가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올라가면 당연히 금리도 오르고 그들과 똑같이 가요 그냥. 성장하면 금리도 오르고. 근데 우리가 보통 성장하는데 물가 오르면 나쁘게 안 봐요. 오 성장하니까 당연히 물가 오르는 건 뭐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금리 오르는 거. 근데 성장은 안 하는데 물가가 올라서 금리가 오르는 경우 있어요. 대표적인 게 2022년. 그럴 땐 주식시장이 자산 가격이 급락을 합니다. 근데 지금 어떠냐. 지금 사실 둘 다 혼재돼 있어요. 물가도 높긴 하죠. 예전보다. 그렇지만 2022년보다 확실히 낮아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 성장은 나오잖아요.
2: 실적이 잘 나오네요.
1: 예,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한국은행 금통위가 열렸지만 올해 하반기에 두 번 정도 인상할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거론된 게 성장률 전망치를 확 올려버렸더라고요.
2: 네.
1: 예,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만약에 금리를 올리면 시장은 그걸 불편하게 보진 않아요. 금리 인상보다 이 성장률이 더 이거를 그 상쇄시켜버리거든요.
2: 그렇죠.
1: 그래서 여기도 똑같아요. 그냥 금리 오르면 나쁘다. 금리 내리면 좋다.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보면 과거에도 금리 인하할 때 장 폭락한 경우 되게 많습니다. 인하하면 호재잖아요.
2: 네.
1: 근데 주식시장 망가져요. 왜죠? 침체로 가니까.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로 가는 갈 때 금리 인하로 부양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시장은 또 악재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반대로 물가가 꺾여요. 그래서 금리를 확 낮춰요. 그럼 주식시장 폭등합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항상 원인을 먼저 아까 외국인 수급도 마찬가지고 모든 현상을 우리가 그냥 결과만 보고 배운 대로 저건 나쁜 거

0: 이거는 그렇죠.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큰 낭패를 봐요. 가면 갈수록
1: 상대적으로 성장과 네. 물가를 좀 저울질하면서 네.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금리를 인상을 하는데도 증시가 뜨거울 때가 맞아요. 있고 금리 인하를 하는데도 증시가 더 안 좋을 때도 있고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그 지금, 상황을 봐야 된다는 네.
0: 그러니까 거. 지금도 되게 헷갈리는 게 이제 앞으로 미국은 제가 봤을 때 내년에 금리 인상 할 것 같긴 하거든요. 내년에 성장도 나오고 물가도 좀 높을 것 같아서 다만 시장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지 이번 금리 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거에 좀 달려있는 것 같고 다만 전쟁이 안 끝나서 늘어지는데 미국의 시중금리가 급등하기 시작한다 혹시라도 그러면 결국 금리 인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시장이 좀 한번 부러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로 인한 금리 상승은 주의하자. 네, 그건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그렇죠. 그리고 그 금리를 올리더라도 또 성장이 꺾이지 않는 기업들이 있는지를 네. 또 봐야 되는 거고요.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주식 그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 달려져 있는 거 말고 내가 진짜 2루타, 3루타 사겠다. 10배고 뭐 2배, 3배, 4배, 10배 갈 수 있는 종목을 찾고 싶다는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좀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0: 아, 저도 알고 싶어요. 저 좀 알려주세요. 그런 거 좀 알면은 좋은데 사실 발굴할 때 10배 갈 줄 어떻게 알겠어요.
1: 그렇죠.
0: 그 삼성전자도 저도 작년 이제 여름에 그때부터 좀 확신을 더 가졌던 게 파운드리 그때 테슬라에서 20조 받을 때 그때 6만 원 할 때거든요.
1: 네.
0: 아 좋아지겠는데 5배 갈 거라고는 그때 누가 상상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후로 어떻게 한 거죠? 삼성전자를 계속 추적한 거죠. 샘 알트만이 한국 왔고 반도체 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추정치 자꾸 올라가고 장기 공급 계약 맺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처음에 어떤 계기가 돼서 그런 숨은 진주 발굴은 가능한데 10배 가고 안 가고는 미리 알 방법은 없어요. 매 분기마다 그냥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실적 나오면 오 좋아졌네. 왜 좋아졌지? 구조적인가? 그러면서 더 들고 가든가 더 사든가. 그러면서 텐베거가 나오는 거지. 아 이거 무조건 처음 우리 나 하자마자 이거 텐베거야. 그럼 어떻게 알겠어요?
1: 그렇죠.
0: 그건 뭐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은. 그래서 미리 텐버거를 잡기보다는 내가 숨은 유망주를 발굴했을 때 이거를 발굴해서 업데이트하는 그 능력 있죠. 꾸준히. 그게 중요하고 아니면 잘라야 돼요. 또 중간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숨은 유망주 발굴보다도 저는 제가 매일 하는 루틴이 저는 전자공시를 봐요. 밤에 이제 좀 시간이 좀 한 시간 정도 들여가지고 제가 보는 루틴이 뭐냐면 공급계약이라든가 시설 투자하거나 그다음에 그런 경우 많아요. 대주주가 갑자기 대량 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뭔가 좀 있는 거죠. 그러면 기업을 좀 파봐요. 깊게. 이거 이상하다. 왜 사지? 왜 샀을까? 이런 것들. 그런 시그널들이 좀 보이거든요. 공시를 보면. 그 다음에 M&A 할 때 유형자산 인수하거나 이런 것도 공시에 다 나와요. 그럼 왜 M&A를 하지? 이런 것들. 그래서 전자공시가 사실 보물찬 거예요. 숨은 유망주 발굴할 때 공급계약, 신규 시설 투자, 내부자 매수 이런 것들 몇 개 추리셔가지고 꾸준히 보시다 보면 거기서 이제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고 그런 기업들인데 주가도 좀 별로 안 간 것 같고 관심도 없어 보인다. 그러면 투자하셔도 괜찮아요.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대신에 끌고 오랫동안 끌고 갈지 말지는 계속 여러분이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1: 그렇죠.
0: 영원한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명한 자산운용사에서 편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도 하나 힌트죠. 여기서 왜 샀지? 근데 보니까 아무도 관심 없는 기업이에요. 근데 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그래서 저는 공시를 통해서 그런 거를 확보하는 게 일단 개인 투자분들이 뭐 탐방하기도 어렵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그렇죠. 그러니까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왜 5% 이상 지분을 매입을 해서 공시를 했을까? 그때부터 한번 또 이제 스터디를 해보고 중간중간 점검을 하면서 두 배가 났어도 홀딩을 할 수 있고 세 배, 네 배 그러다가 이제 시간과 함께 흘러가면서 뭐 몇 배 기업이 되는 거죠. 염승환 이사와 함께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톱 77 이 책을 바탕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최근에 주주 환원도 많아지고 있고 뭐 배당을 늘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사주를 매입하는 기업들도 꽤 늘고 있어요. 우리 시장에서. 일단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신호인데 이것도 좀 발라서 봐야 할 포인트가 좀 있죠.
0: 옛날 같으면 자사주 매입이 무조건 오진 아니에요. 자사주 매입을 이제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도 많이 쓰다 보니까 그건 오히려 주주가치 훼손이죠.
1: 대주주들.
0: 대주주들한테만 좋은 거 아니냐 이럴 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교환사채 막 발행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죠. 근데 이제는 법이 바뀌었잖아요.
1: 네.
0: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사주는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의무소각이고 경영권 방어에 쓸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불가능해지. 그러니까 이제

0: 는 자사주 매입은 미국과 똑같아요. 그냥 소각이에요. 자동 소각이기 때문에 이제는 호재가 맞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하면 당연히 이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사주 매입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어요. 당시에는 이걸 결국엔 소각까지 연결해줬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자사주 매입하면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결국 소각하겠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이제는 당연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자사주 매입 예외 중에 하나가 직원들 보상용으로 하는 게 돼요. 네. 근데 그건 악재로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직원들한테 그렇죠. 정당하게 보상해주는 거니까. 직원들 입장에서 주가 오르면 또 더 동기부여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미국도 많이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의 자사주 제도는 어쨌든 이제 주주분들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바뀌었다. 그래서 그렇죠. 일단 호재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또 가끔 보다 보면 증자 이벤트에 또 주주들이 어쩔 수 없이 마주하기도 합니다. 유상 증자도 있고 네. 뭐 전환사채 발행도 있고, 어떤 기준으로 좀 구별해 보면 좋을까요?
0: 근데 증자가 뭐 우리는 보통 안 좋다고 생각하죠. 희석되잖아요. 주식수가 물에 타는 것처럼
1: 더 늘려버리니까.
0: 그러니까 일단 기본 전제는 특히 유상 증자는 좋진 않아요. 무상 증자 같은 경우 주식수는 늘지만 기업 가치는 변하지 않은 게, 그만큼 어쨌든 주식수가 늘어난 만큼 주가가 떨어져서 내가 사실 가지고 있는 가치는 전혀 변하진 않아요.
1: 무상증자는 주주들에게 돈을 더 자본을 투자하라고 네. 하는 게 아니니까.
0: 네. 그러니까 어차피 공짜로 주식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상증자는 보통 호재로 반영되지만 사실 그것도 또 엄밀히 따지면 기업가치랑 전혀 상관이 그쵸. 없어요. 예. 그래서 단기 이벤트로만 보시면 되겠고, 문제는 이제 유상증자죠. 증자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증자도 일단 유상증자가 모든 게 악재는 아니에요.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금 조달이거든요. 네. 자금 조달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사실 주주들한테 손 벌리는 거예요. 이자가 없어요.
1: 쉽죠.
0: 예. 근데 그거를 주주들이 용납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해야죠. 왜 나한테 돈 왜 빌려가는 거지? 이걸 커뮤니케이션 명확히 해줘야 돼요. 근데 주주들이 화날 때가 뭐냐면, 아무런 커뮤니케이션 사전에 하지도 않은데 갑자기 증자를 대규모로 때렸는데 그것도 빚 갚는 데 쓴다? 주주들 이제 열받는 거죠. 그런 경우는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사전에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해요. 아, 우리 지금 돈이 좀 부족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공장도 지어야 되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돈을 좀 빌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커뮤니케이션. 그럼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업황도 좋아요. 증설을 해야 돼요. 그럼 누가 마다하겠어요? 그리고 주식수 더 늘릴 수도 있잖아요. 본인이 투자해가지고. 물론 약간 희석은 되겠지만 과거에도 보면 2차전지도 예전에 한참 좋을 때는 그런 설비 투자한다고 유증하면 주가가 오히려
1: 맞아요.
0: 폭등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무조건 유증을 악재라고만 보지 마시고 왜 그런지 또 주주를 충분히 설득했는지 이걸 한번 보시고,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주주 배정 말고 3자 배정. 3자 배정 이제, 이제 주주 말고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1: 그 3자가 누구냐.
0: 예, 보통 지분 투자.
1: 공시로 나온 거죠.
0: 네,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3자 배정 유증은 보통은 좀 이렇게 또 호재였던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유상자도 무조건 악재로 보지 마시고 왜 하는지 그 근거를 명확히 이해하시면 어떤 건 호재도 그렇죠. 되고 악재도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또 아마 염승환 이사님도 많이 들으신 이야기일 텐데, 왜 증권사 리포트는 매수 일색이냐. 이런 이야기 진짜 많이 듣지 않으세요? 왜 염승환 이사는 좋다는 주식만 얘기하느냐 막 이런 것도.
0: 근데 사실은 저 안 좋은 리포트는 별로 안 나오죠. 적은 건 사실이고, 근데 실적 발표할 때는 안 좋으면 또 안 좋다고 써요 요즘에. 이거는 좀 안 좋다 그렇게 의견을 개진하는 분들도 있는데.
1: 그 내용에 또 행간을 읽어야 되고요.
0: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많이 알려진 내용이죠. 애널리스트 분들과 이제 기업과의 또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걸 또 비판하기가 사실 좀 만만치는 않아요. 이제 왜냐하면 애널리스트 분들도 자료를 적어야 되는데 자료 소스가 대부분 기업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그래서 기업과의 좀 관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아마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많이 없어질 거예요. 뭐 그런다고 해서 뭐 기업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금감원이나 이런 쪽에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좀 제도를 좀 만들어줘서 자유롭게 좀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좀 정착을 해야죠. 미국처럼. 그래서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된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시간 문제라고 봐요. 예.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매수 의견이 좀 많은 건 현재 팩트니까 그건 인정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리포트를 맹목적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거기에 당연히 행간을 읽으셔야죠. 왜 이 목표가가 나온지 근거를 따지시고 그 근거가 허황되는 경우면 그냥 삭제하시면 되고 이 근거 분명히 뭔가 괜찮다. 그러면 요새 또 AI 활용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런 거를 예전에 내가 직접 또 고민해야 되지만 AI한테 물어봐서 리서치 시키면 한 번 더 이거를 예, 쉽게 또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리포트를 100% 믿지 마시고 거기서 이 어떻게 보면 증권사 리포트를 쓰신 애널리스트들의 의도를 명확하게 읽는 게 중요합니다. 왜 이걸 썼는가. 예, 그거를 공감하시면 그대로 따라서 투자하시는 것도 하나 괜찮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1: 그렇죠. 오늘은 저희가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 이 책을 염성환 이사와 함께 읽어봤는데요.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하나를 직접 좀 낭독을 좀 부탁드릴게요.
0: 이제 뭐 너무 뭐 뻔한 얘기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자주 하지 않는 얘기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고 평소 자주 사용하던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로서는 좀 짜증나죠. 아 저거 가격 또 올라가네. 근데 안 쓸 수 없는 상품들이 있어요.
1: 맞아요.
0: 반드시. 그럼 투자자 내가 근데 투자자면 되게 환호를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의 관점과 투자자의 관점은 달리 봐야 된다. 해석을 달리 해야 된다. 같은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나는 그걸 투자로 연결해서 나의 짜증을 수익으로 보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가격 인상이 가능한에서 투자하셔야 돼요. 가격 인상을 못하는 기업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경쟁도 심하고. 결국 지금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왜 이렇게 오르죠? 가격 올라도 다 받아줍니다. 그렇죠. 대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빅테크는 얼마나 솔직히 짜증나겠어요.
1: 비싸게 사야 돼요.
0: 네. 그러나 우리가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 주주나 하이닉스 주주는 행복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투자의 어떤 그 부분이니까 한번 잘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또 주식 투자가 유익하고 또 재미있는 이유가 또 되는 거고요. 오늘 별책부로 LS증권 염승환 이사와 함께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77 이 책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별책부로 마칠 시간이고요.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보통신융합공학과 1학년 이우영입니다. 저는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주최한 2026년 신입장애대학생 노트북 지원사업에 선정돼 노트북을 지원받아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은 저를 세상과 연결해주는 창입니다. 몸으로 하는 활동은 어렵지만 노트북으로 공부를 하고 앱을 만들고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대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환경과 자연스러운 시선입니다. 시선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오늘 서울 등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평년 이맘때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낮았습니다. 전라권역은 30도 안팎까지 올라 가장 더웠고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오늘보다는 기온이 떨어지는 곳이 많겠지만 서울은 오늘보다 3도 정도 올라서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우선 서울 17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0도, 내일 낮 기온 서울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구가 26도, 세종, 대전, 광주 25도로 전라권역이 오늘보다 기온이 꽤 떨어지겠고요. 부산 24, 강릉 21도 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기온이 평년 이맘때와 비슷하게 이어지다가 주 후반으로 가면서 다시금 29도, 30도 안팎의 더위가 곳곳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흐린 하늘 이어가겠습니다. 대부분 곳에 따라 종종 비가 오다가 내일 수도권과 충청권, 경북 북부는 새벽까지 비가 약하게 이어지겠고요. 내일 오전까지는 강원도와 전남 남해 경남권, 제주에 비가 오겠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동쪽 지역은 또 소나기 예보도 있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대부분 5mm 안팎인데요. 강원도 내륙과 산지, 그 밖에 일부 전라권역은 5에서 20mm까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 양은 5mm 안팎입니다. 지금 서울 기온 24.7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6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명 배경에 대해서는 IT 기업 대표와 중기부 장관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적 과제인 AI 대전환을 차질 없이 완수하는 등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새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뒤로한 채 총리 교체로 국면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오늘 국무총리 지명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이 먼저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재선거는 정당이 유불리를 따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할 단계가 이미 지났다면서 사실상 재선거를 실시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이번 사태는 참담한 일이고 단순한 부실행정 착오만으로 넘길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 문제도 열어두겠고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가 견제받을 수 있게 하겠다면서 재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이유로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3만여 명이 모였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앞에는 오늘 오후 3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7,400여 명이 모여서 재선거를 요구했습니다. 시위대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청년층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보였으며 일부 참가자들은 정파적 오해를 피하자면서 재선거 참정권 침해 등만 외치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을 교란하는 환투기나 불법 거래에 대해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들과 오늘 오후 긴급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며 달러를 대거 사들인 점도 있지만 일부 투기적 거래가 환율 쏠림을 가속했다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탄도 순항미사일의 생산 능력을 앞으로 5년 내에 기존의 2.5배로 확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오늘 김 위원장이 수요가 대폭 늘어나게 되는 미사일 정량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현존 생산 능력을 5개년 계획기간 내에 2.5배로 확대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과업이라고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 세종시 도담동의 한 도로에서 간선급행 BRT 버스가 인도를 넘어 상가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 40대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버스에는 탑승객 6명이 타고 있었지만 큰 부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업무 시간이 주당 평균 1시간 30분가량이 줄지만 생산성 증대 효과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AI 생산성 관련 분석 자료를 보면 생성형 AI 활용 근로자의 업무 시간은 평균 3.8%가 감소해서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주당 약 1시간 30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이는 약 1%의 잠재적 생산성 향상 효과가 있죠. 지만 업무 흐름 개선이나 조직 구조 변화 등으로 확장되지 못해서 실제 생산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방한 사흘째인 오늘도 폭넓은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황 CEO는 오늘 오후 서울 강남의 PC방에서 장병규 크래프트원 의장과 김택진 NC 대표와 각각 만난 데 이어서 오후 5시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에서 시구자로 나섰습니다. 일요일인 오늘 곳에 따라

0: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 밤에 비가 시작돼서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에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산지, 울산과 경남 내륙에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4.7도입니다. 아나운서 김승휘였습니다. 일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안녕하십니까.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아나운서 시민보입니다. 인생 후반전을 위한 나침반, 든든 100세 프로젝트에서는 그동안 건강, 취미, 인간관계 등 은퇴과박의 넣을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반대로 덜어내야 할 필수품입니다. 바로 명함입니다. 명함의 무게를 덜어낸 자리, 무엇으로 어떻게 세워야 할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을 찾은 엔비디아 젠슨 황 CEO의 일정이 연일 화제입니다. IT 아디슈에서 방한 사흘째 행보와 국내 기업과의 협업 내용 살펴보고요. 또 가신 국민 AI 서비스 추진 TF가 출범한다는데 주요 내용과 의미도 짚어보겠습니다. 중동 위기와 엔저 현상이 길어지면서 일본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 대란까지 우려하고 있다는데요. 일본은 지금에서 살펴보고요. 한 주간 주요 스포츠 소식을 두 개의 키워드로 풀어보는 코너죠. 주간 스포츠 키워드에서 멕시코에 입성한 우리 축구대표팀의 첫 훈련 현장 소식과 젠슨 황 CEO의 프로야구 시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유튜브 라이브와 어플리케이션 콩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부터 알아봅니다. 한국도로공사 양정원 캐스터.
1: 네, 아직은 고속도로 정체 서울 방향으로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는 평창부터 둔내터널까지 10km 구간 먼저 밀린 뒤 새말부터 원주까지 다시 한번 막혔다가 이후 만종분기점부터 문막 휴게소까지는 12km 구간 긴 정체고요. 경기권 안쪽에서는 여주와 이천 그리고 용인 부근에서 속도가 뚝 떨어집니다. 60번 서울 양양선 서울 쪽으로는 내린천 휴게소부터 답답합니다. 6km 정도 막혔다가 동운천과 설악 그리고 강일에서도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충청 이남에서 올라오는 길은 25번 논산 천안선부터 보겠습니다. 천안 방향의 정체 남공주 나들목에서 4km 정도 이어졌다가 더 가서 정우터널부터 정안 나들목까지 13km 구간 답답하고요. 1번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꾸준히 옥산분기점 지나기가 가장 어렵고 이후로는 안성과 양재 통과 시 시간 여유가 필요하겠습니다. 끝으로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동서천분기점과 송악 그리고 포승분기점 통과가 많이 불편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양정원이었습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든든하고 활기찬 노후를 대비합니다. 든든 100세 프로젝트. 오늘은 인생 후반기를 알차게 채워가는 시간이죠. 하프타임 미래연구소 박호근 박사와 얘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 시간을 통해 지금까지는 은퇴가방에 무엇을 또 어떻게 잘 채울 것인가, 건강, 여가활동, 인간관계 등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무엇을 뺄 것인가, 이 덜어내는 이야기입니다. 그중에서 먼저 빼야 될 것이 바로 직함과 명함이라고 말씀하세요.
3: 네, 그렇습니다. 30년 가까이 이제 직장에서 이제 불려온 이름들이 있죠. 네. 부장님이라든지 상무님 이렇게 살다가 그 명함이 내 피부에서 느껴지고 있는데 이제 명함이 이제 가방에서 이제는 사라져야 될 때가 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은퇴의 길에 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이제 이러한 것들을 그 명함을 잘 이렇게 우리가 잘 또 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오늘 시원하게 전반전과 작별하는 법을 네.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은퇴하신 분 중에서 예전 명함을 여전히 좀 지갑에 넣고 다니시거나 그 내가 어디 어디까지 했어요. 이렇게 사회적 지위를 언급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심리로 보세요?
3: 그건 이제 존재 증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제 명함이 사라지면 내가 사회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 또 그런 두려움을 사람들이 이제 갖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이제 내가 누군가를 알아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 내가 누군지 알아, 이제 이런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한마디로 내가 지금 너무 불안하다는 또 다른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명함을

0: 영향을 주는 것처럼 네.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수십 년간 나를 설명해 주던 도구인 이 명암과 작별하는 말이 진짜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떼야겠습니까?
0: 이제 명암 없이 나를 소개할 수 있는 연습을 이제 사람들이 시작하셔야 되는데요.
1: 네.
0: 이제 어느 회사의 누구입니까가 아니라 뭐 이래서 나무를 좋아하는 누구입니다라든지 이제 새벽에 매일 새벽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즐기는 누구입니다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 또 내가 하는 어떤 그런 행동을 스스로 나에게 정의하는 연습들이 필요하고요. 이제 명암이라는 이제 껍데기를 벗어내야 또 그 안에 있는 진짜 나로서의 알맹이를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1: 이 명암과 직함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누리던 어떤 혜택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맞습니다.
1: 그런 권력이나 대우에 대한 미련도 버려야 될 짐일까요?
0: 예, 그렇습니다. 은퇴하는 순간에 이제 세상은 더 이상 이제 내게 주었던 의전이 이제 제공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가방에서 이제 대접받고 싶은 마음을 당장 이제 빼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손을 먼저 내어미는 이제 친절함 이런 것도 좀 담을 필요가 있고요. 이제 스스로의 문을 열고 이제 스스로 물을 떠 마시거나 또 사소한 일을 이렇게 기쁘게 스스로 할 수 있는 훈련들을 해 나가는 것이 실제적으로 후반전에 아주 잘 적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 그 직함이 적혀 있는 명함은 없더라도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제가 누굽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도구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을 이제 꿈의 명함 또 내지 이제 취미 명함이라고 이제 권하는데요. 이제 직장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제 나의 후반전에 하고 싶은 자기 목표를 적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을 정원사 누구. 이렇게 이제 손주들에게 동화 읽어주는 할아버지라고 하는 이런 이름표를 스스로 이제 붙이게 되고요. 이제 과거의 나를 증명하는 명함이 아니라 스스로 미래를 또 자기가 말하는 또 미래의 나를 기대하는 그 명함들로 이제는 교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 사실 이게 어떤 개인의 명함이기도 하지만 집에서는 엄마 아빠로서
0: 네.
1: 우리 엄마는 뭐 해요? 우리 아빠는 어디 다녀요? 이렇게 가족들의 뭐랄까요. 하나의 자랑이기도 했을 것이고 울타리이기도 했을 것이고 네. 하나의 우리 가족을 규정하는 하나의 이름이었을 텐데 이 그래서 좀 더 덜어내기가 힘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래서 이 가족들에게 이제 명함 너머의 진짜 아버지 또 이제 진짜 남편의 모습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가족이 사랑한 것은 명함 속의 직함이 아니죠. 또 이제 그 명함을 지키기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온

0: 나의 성실함 또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제 가족과 대화하고 또 오히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반대로 이렇게 내가 받은 명함도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1: 네. 예. 그런 것도 그렇고 내가 드린 명함도 많을 텐데
0: 네네.
1: 이 명함이 어떤 사회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해왔다면 이 명함을 내려놓는 순간 이런 연결고리도 끊길까 봐 불안해하는 분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0: 이제 명함으로 맺어진 인맥은 사실 명함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1: 아, 그런가요?
0: 예. 이전에 이제 내가 가졌던 직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내가 은퇴 이후에는 다 이제 관계 속에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방에서 이제 무거운 인맥들을 덜어내고 또 명함이 없이도 나를 정말로 진짜로 좋아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을 이제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가짜 인맥 100명보다 진심 어린 한 명이 훨씬 더 가볍고 든든한 짐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 아, 최근에 그 차인표 배우 요즘 이제 작가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를 나로서 보지 않고 나의 주변 것들을 보는 사람들과는 그냥 네. 이렇게 멀어져도 네. 이상할 것이 없다.
0: 맞습니다.
1: 근데 명함과 맺어진 인맥은 떨어지는 게 순리라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도 가능해요.
0: 그렇죠.
1: 그러면 이 명함과의 작별을 위한 어떤 뭐 글쎄요 뭐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뭐 가위로 자르기도 한다고도 하는 네. 분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실천을 해야겠습니까?
0: 이제 퇴직하는 날 이제 남은 명함을 모두 모아서 이제 스스로에게 고생했다고 먼저 스스로를 잘 이렇게 도닥여주고 폐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1: 아, 그래요?
0: 이제 그동안 이 명함으로 우리 가족이 먹여 살리고 또 수고했다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잘 이렇게 선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이러한 단순한 폐기가 아니라 이것은 졸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졸업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는 다음 학교로 입학해야 되는 것처럼 이전에 가졌던 자기 명함을 잘 폐기하고 또 새로운 학교에 입학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이 돼야 되겠죠.
1: 저는 뭐 아직 뭐 은퇴를 생각할 때는 아닙니다만 저도 이 명함을 드리고 제가 받은 명함들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명함 지갑도 그렇고 그 명함 플라스틱 함에도 네. 보면 제 명함이 줄어든 만큼 다른 분의 명함으로 채워져 있더라고요.
0: 네.
1: 그리고 서랍 안에 그런 묶음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그럼 그걸 한 번씩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0: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났던 분들이 대부분 많이 만나지만 실제로 나와 관계인 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게 잘 정리하고 정말로 함께 갈 수 있는 자기의 비전이나 목적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의 명함을 계속적으로 잘 간직하고 또 연락도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1: 그런 사례 좀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0: 실제로 이제 보면 어떤 분은 이제 자기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뭐 몇천 명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딱 퇴직한 이후에는 네. 연락할 사람이 너무너무 적더라.
1: 그렇죠.
0: 그래서 퇴직하기 전부터 그것들을 잘 이렇게 정리해서 오히려 퇴직 이후에도 계속 같이 갈 수 있는 분들과의 연락을 더 돈독히 하는 경향을 하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1: 네. 네. 그렇군요. 명함이라는 무거운 짐을 뺐을 때 느낄 수 있는 해방감이 있나 봐요.
0: 맞습니다. 사실 이제 그 명함을 가지고 있을 때는 물론 내 자신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명함 이후에 만나는 사람들은 오히려 소중한 사람들이 될 수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나의 모습을 이렇게 갑옷처럼 이렇게 입지 않아도 오히려 편안한 관계 속에서 더 서로 관계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훨씬 더 저는 명함보다 중요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 아, 명함이 갑옷처럼 느껴진다면 이제는 네. 좀 평범한 일상복으로
0: 맞습니다.
1: 갈아입을 때다
0: 네.
1: 라는 말씀이군요.
0: 네네.
1: 네. 자, 오늘 여기 은퇴가방에서 빼야 될 것, 명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마무리를 좀 해보면 어떨까요?
0: 실제로 이제 우리의 그 직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현역으로 있을 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1: 네.
0: 근데 그것을 벗어나서도 내가 직함이 없어도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후반전을 개척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전의 명함은 소중하긴 하지만 잘 빠이하고 또 새롭게 우리가 후반전을 시작할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아이덴티티에 맞는 명함들을 만들어갈 수 있으면 훨씬 더 멋진 후반전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 네. 명함이라는 갑옷을 벗으니 바람이 느껴진다.
0: 네.
1: 자, 오늘은 직함이라는 이름 석자로 서기 우리가 함께 비워내야 할 무거운 짐 명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든든한 인생 후반전을 위한 가이드 다음 시간은 어떤 내용 전해주실까요?
0: 다음은 이제 목적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어떤 인생의 후반전의 목적을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든든 백세 프로젝트 하프타임 미래연구소 박호근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대한민국 최고의 연

0: 회사를 All Together.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1: 한 주간 IT 관련 이슈와 화제를 알아봅니다. IT 핫이슈 전자신문 박청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네, 한국을 찾은 젠슨왕 엔비디아 CEO 관련 소식이 연일 뜨겁습니다.
2: 네, 지난 금요일 삼겹살 회동에 이어 오늘 PC방 방문까지 젠슨왕 엔비디아 CEO의 상추쌈을 베어먹는 장면과 또 최태원 SK 회장, 또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 사자 회동에서 가장 막내였던 이제 구광모 LG전자 회장의 삼겹살 자를 때 비계를 잘라내는 모습까지 하나하나 다 이슈였습니다. 네. 지난해 치킨 먹방으로 화제가 된 이후에 이제 반년여 만에 한국을 다시 찾았고요. 또 방한 전에 대만에서 열린 IT 컨퍼런스 이제 컴퓨텍스에서도 네. 우리나라 기업들을 별도로 불러서 간담회도 갔고 또 이제 발표 중에 네이버 클라우드 하트 엔비디아를 띄우며 또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 결과 방한 전까지는 네. 주식 시장에도 큰 호재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1: 네. 혹시 그 치킨집 가보셨나요, 기자님은?
2: 아니요, 안 가봤습니다. 오늘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치킨집을.
1: 아, 그 치킨집을 또 간다고요?
2: 네, 7시에.
1: 아, 거기 가면 그 테이블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여기 누군 앉은 자리라고.
2: 네, 또 하나가 더 생기겠네요.
1: 다른 네. 테이블에 앉으실까 모르겠네요. 네. 그런데 7개월 만에 방한 아니었습니까?
2: 맞습니다.
1: 이렇게 짧은 주기의 방한이 예전에 있었나요?
2: 처음입니다. 엔비디아 이제 코리아 지사장을 역임하신 분께 한번 여쭤봤었는데요. 네. 그 공식적인 방한 일정 외에도 이제 가끔 한국을 비공개적으로 들르시긴 했다고 합니다. 근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다시 한국을 공식 방문한 거잖아요. 예. 그만큼 K치킨이 먹고 싶었을까요? 이제 물론 한국 후라이드 치킨이 그리웠다라고 취재진에게 공식적으로도 얘기하긴 했었는데요. 예.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단순히 치킨을 먹기 위해 아이고. 4일간 시간을 내진 않았겠죠. 예. 방한 첫날인 금요일부터 매우 바빴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GPU, 그래픽 처리 장치라고 부르는데 그래픽 처리 장치는 지금은 이제 AI 반도체라고도 불리면서 AI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고도화하고 운영하는 핵심 인프라로 활용이 되지만요. 그래픽을 처리하는 장치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을 가장 많이 쓰는 게 어떤 산업이죠?
1: 그래픽 쓰는 거?
2: 네.
1: 디자인?
2: 디자인도 맞고요. 네. 게임입니다.
1: 아, 게임은 그렇죠,
2: 시시각각
1: 그렇죠.
2: 변하잖아요. 아, 그래서 맞아요. 게임 산업이 있었기에 지금의 엔비디아가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네. 한국에 온 이유는 이제 한국이 e스포츠의 본고장이기 때문이라는 말도 실제 젠슨왕 CEO가 할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e스포츠 선수단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소속된 T1을 만났습니다. 네. T1이 이제 운영하는 e스포츠 PC방을 찾은 건데요. 이 PC방에서도 엔비디아 GPU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또 현장을 찾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AI 혁명이 모든 컴퓨터에 통합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AI PC 출시 계획과 방향성도 다시 설명했습니다.
1: 그 후에 그러니까 삼겹살 회동을 하는 건가요?
2: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지난번에 치킨 체인점 찾아서 이제 삼성 이재용 회장과 네.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과 회동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삼겹살이었습니다. 참석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K, LG, 네이버 이제 뭐 회장과 창업자였고요. 젠슨왕 CEO가 이제 취재진에게 한국을 위한 큰 선물은 이제 네 개의 새로운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네. 분명히 HBM 과자는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2: 네네.
1: 네. 젠슨왕이 준비한 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2: 네. 우선 차세대 인공지능 슈퍼컴퓨터와 CPU, AI PC, 자율주행용 프로세서 등 내년 출시 예정인 신제품 4종을 밝혔습니다. 한국의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네 가지 신제품이지만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출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왜 선물이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예. 그 우리나라의 또 투자와 국내 기업과 협력 소식도 같이 들고 왔습니다. 바로 한국 내 엔비디아 AI 연구센터를 설립할 계획을 밝혔고요. 그 한국 내 AI 연구 엔지니어 그리고 로봇 공학 연구를 위한 매우 뛰어난 연구센터다라고 소개를 했고 이미 채용 절차도 시작이 됐다며 능력자들 합류해달라는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1: 또 국내 기업과의 협력 방안은요?
2: 네. 또 현대차와 로봇 분야에서 큰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SK하이닉스와 삼성, LG, 네이버 등도 중요한 파트너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지만 또 어떤 강국이죠?
1: IT 강국이지만
2: 제조 광국입니다. 네.
1: 오늘 질문을 많이 네. 해주시니까 제가.
2: 네. 제조 광국인데요. 그 우리나라 AI 세계 3위권 수준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1: 맞아요, 맞아요.
2: 세계에서 글로벌 수준의 AI 기술과 제조업 기술력을 가진 나라는.
1: 맞습니다.
2: 두 곳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입니다. 아. 미국은 좀 제조업이 많이 망가진 걸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네. 지난번과 이번에 만난 삼성, SK, 현대차, LG, 좀 전에 야구장에서 만난 두산까지 예. 모두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제조업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AI에 관심도 크고요. 그래서 이들 기업과 피지컬 AI 협력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1: 네, 피지컬 AI는 그냥 흔히 우리가 아는 로봇 아닙니까?
2: 네, 쉽게 생각하시면 맞는데 네. 이제 그 컴퓨팅 인프라와 현실 세계를 잇는 AI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네.
2: 그 로봇을 연상하시면 되는데 로봇 단순한 로봇이 아니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사람을 돕는 그런 로봇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피지컬 AI 기술이 이제 본격화될 거고요. 미국 기업인 엔비디아가 중국 기업과 손잡기는 어렵잖아요.
1: 아.
2: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을 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련된 제조 현장에서 이제 현장 노동자처럼 행동하면서 좀 생산성을 극대화할 로봇들이 좀 이제 출현할 그런 활성화되는 시대가 멀지 않았다라고 보입니다.
1: 네. 오늘 지금 이제 6시 24분 지나가고 있는데 7시에

0: 포톤과 NC 등 게임사 CEO들도 만났고요. 내일은 LG전자와 네이버, 현대차 또 AI 기업들과 회동이 뭐 예정되어 있고 예. 정부 관계자 등도 만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I 시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 엔비디아와 협력 강화가 우리나라 기업에 그리고 또 엔비디아에 상호 도움이 될 텐데요. 관련 소식 나올 때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AI 시대를 맞아서 정부에도 새로운 조직이 생기네요.
0: 네. 저희 전자신문 내일자 신문 1면에 나올 뉴스인데요. 오. 청취자분들께 먼저 공유를 드립니다. 예. 바로 한국판 디지털 정보 서비스를 개발할 TF 조직이 생깁니다. 이미 이제 영국, 미국, 싱가포르에서는 정부가 개발자 등 IT 전문가를 직접 채용해서 정부 서비스와 이제 공공 서비스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제 취재 결과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조직이 조만간 연내에는 출범 할 예정입니다. 일단 가칭은 국민 AI 서비스 추진 TF고요. 과학기술 부총리 산하 조직인데 예. 이제 우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산하에 민간 전문가 최대 100명을 채용해서 조직이 생기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1: 네. 정부가 제공하는 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0: 맞습니다. 이제 역할 소개에 앞서서 지난 화요일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국무회의 발언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이 대통령은 정부 행정 업무 전반에 AI를 지금 당장 도입해라. 왜 이제 신규 시스템 구축 행정 절차에만 최소 1년 넘게 걸리냐. 이런 현재 관행을 비판하는 멘트를 했습니다. 네. 바이브 코딩, 그러니까 그 명령어만 입력하면 코딩이 되어지는 이제 AI 코딩 도구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요즘 간단한 서비스는 명령어 몇 줄이면 몇 시간 만에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 서비스 뭐 보안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면 안 되겠지만요. 그래도 이제 1년 뭐 길게 2, 3년 걸리면 너무 길잖아요.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한 건데요.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역할을 이제 갇힌 국민 AI 서비스 추진 TF에서 담당할 예정입니다.
1: 네. 그러면 TF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0: TF 장인 단장을 포함해서 개발자 중심의 민간 전문가 최대 100명을 채용할 예정인데요. 정말 능력 있는 개발자들이 모여서 정부 서비스, 뭐 대국민 서비스를 AI 기반으로 쉽고 빠르게 개발해보겠다라는 목표인 거죠. 예.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AI 기반 시스템과 서비스, 기획부터 개발까지 또 이미 추진되는 사업은 사실 수정하기 너무 힘듭니다. 이미 과업 지시서 나갔고 그 입찰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요. 근데 이제 정부 체계랑 현재 법령이 그렇거든요. 이러한 한계를 고려해서 좀 과업이나 예산 변경이 빠르게 필요한 왜냐면 AI 너무 빠르게 변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1, 2년 만에 다른 뭐 기술이 써야 되고 사용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변경까지도 총괄할 예정입니다. AI가 좀 더 빠르게 행정과 국민 삶 속 들어올 것 같습니다.
1: 네, 이재명 대통령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차기 이제 국무총리로 지명을 했는데 아마 이런 AI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의지와 좀 무관하진 않겠다.
0: 맞습니다. 계속 네. 이제 민간 전문가들을 중용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이잖아요.
1: 네. 네, 정치인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 넘어가 봅니다. 우리나라가 오픈 AI, 엔비디아 주도 AI 사이버 보안 협력에 참여하게 됐다고요?
0: 네. 지금 AI가 우리 생활을 너무 편리하게 해주고 많은 질문에도 대답도 해주고 네. 편리하잖아요. 그럼에도 또 틀리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좀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또 코딩도 해주고 이미지도 만들어주고 동영상까지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다 장점과 단점이 있고요. 기술,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터가 그랬듯 기술은 양날의 검이잖아요. 예. 최신에 가장 발전한 미국 기업의 차세대 AI 모델들이 바로 그러한데요. 엔트로픽과 오픈 AI가 내놓은 차세대 모델이 사람이 이제 수십 년간 찾지 못한 보안 취약점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여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그 보안 취약점들이 알려지면 해커 등이 이제 사이버 그렇죠. 위협과 공격에 악용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현재 비공개로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참여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면 협의체는 이제 그런 상황을 좀 예방하기 위한 거다라고 보면 될까요?
0: 맞습니다. 이제 오픈 AI는 현재 이제 그 신뢰 기반 이제 뭐 정보 공유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이제 엔트로픽은 그 프로젝트 글래스윙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현재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최신 AI 기술을 공유해서 악용을 예방하는 이제 규범이나 뭐 기술 방향을 만들어 보자 해서 정말 프라이빗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간 미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영국 정부 정도 참여했는데요. 오픈 AI가 우리나라에 먼저 이제 손을 내밀어서 문호를 개방이 됐고 그 이후에 엔비디아도 우리나라 들어와라 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국가가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이제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영국 그리고 이제 유럽연합 일부 국가들이 이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엔트로픽 협의체에는 삼성과 SK 우리나라 기업들 두세 곳이 참여를 하고요. 또 오픈 AI 역시 우리나라 기업들과 협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양사 협의체 모두 우리

0: 우리 정부 대표로는 공공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1: 네. 자, IT 아디슈 전자신문 박종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일부 듣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29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와 교통 상황 차례로 알아봅니다. 먼저 기상청의 최용우 씨.
2: 네, 날씨 정보입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전국 곳곳에 비가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흐린 하늘도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우선 수도권, 충청, 경북 북부는 내일 새벽까지 비 예보가 있고 그 밖에 강원도, 전남 남해안, 경남과 제주 내일 오전까지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는 대부분 5mm 안팎입니다. 강원 내륙 과 산지 전남 동부, 전북 동부를 비롯한 일부 지역은 5에서 20mm 예보돼 있고요. 또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5mm 안팎의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7도, 전국 14도에서 20도로 선선하게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27도로 오늘보다는 기온이 2, 3도 높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오늘보다 기온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구 26도, 세종, 대전, 광주 25도로 오늘 전라 권역이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올라 더웠는데요. 기온이 많이 내려앉겠습니다. 부산은 내일 24도, 강릉 21도의 낮 기온 예상됩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 이맘때와 비슷하다. 다가오는 주 후반으로 가면서 다시 30도 안팎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 대부분 자외선 지수 높음 단계, 오존 농도도 일부 내륙이 오후에 일시 나쁨 예상되고요. 대기질은 청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해안에 너울이 유입될 전망입니다. 바닷길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4.7도입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이어가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3: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서울 방향 정체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일부 구간 이동량 많은 모습인데요. 강원권에서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화촌 1터널에서 동산 2터널까지 7km가량 밀리고 있고요. 경기권 진입해서는 설악에서 월문 3터널까지 15km가량 긴 정체 남아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봉평

0: 동래부근 1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여주분기점에서 이천, 양지에서 용인휴게소까지 각각 6km씩 주춤하고요. 청주영덕고속도로 청주방향은 수리티 터널에서 피발령 터널까지 7km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옥산하이패스에서 독립기념관까지 16km가량 밀리고 있고요. 반대 부산 쪽도 천안분기점에서 천안호두휴게소까지 10km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1: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5분에 찾아가는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시민부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일본 사회를 속속 들여다봅니다. 일본은 지금 김민정 KBS 도쿄통신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독도의 김민정입니다.
2: 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이 급변하고 있다고요?
3: 네, 다카이치 총리 지지율이 마이니치 신문 조사로 50%로 나타났습니다. 다카이치 내각이 탄생한 후 50% 이하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내각 탄생 후에 65%에서 지난 1월에 60%, 2월에 간신히 60%를 웃돌았지만 다시 하락했습니다. 특히나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하던 10대에서 20대 지지율이 처음에 70에서 76%에서 지금 45%로 하락을 했는데요. 젊은 층의 인기가 이렇게 하락한 이유로는 고물가 대책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지지율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30대가 53%, 40대가 54%, 50대가 52%, 60대가 56%, 70대가 50%로 현재 10대에서 20대의 지지율이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지지하지 않는다는 10대, 20대, 30대가 25%, 40대, 50대가 29%, 60대가 32%, 70대 이상이 43%로 이 연령별로 보면 70대가 가장 지지를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네, 실제로 중동사태와 엔저로 인해서 일본의 물가가 지금 심각한 수준이라고요?
3: 네, 교도통신 보도를 보면 올해 가격 인상이 예상되는 식료품은 무려 2만 가지가 넘습니다. 이미 지금까지 가격이 오른 품목이 1만 천여 가지가 넘는데요. 교도통신은 가격 상승 식료품이 한 해 2만 품목이 넘는 것은 작년에 이어서 2년 연속이라며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뭐 과자, 식용유, 낫또, 의약품 관련 뭐 영화, 관람비 등도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요. 니케이신문은 한 생활서비스 제공업체가 소비자 8,000명을 대상으로 물가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70%가 이미 가격 인상이 익숙해졌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 이후의 행동과 감정 변화에 대해서는 50%가 일단 뭐든 오르고 있어서 그냥 포기한 상태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42%는 물건 가격이 계속 올라서 이제 지쳤다고 대답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마이니치 신문 물가 조사에서도 젊은 층은 물가 대책이 마련돼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인플레이션과 엔화 약세에 대해서 시정하려는 자세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2: 나프타와 헬륨 부족 현상이 의료 현장에서 특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요.
3: 네, 중동 사태 이후에 일본의 각 보험의협회가 다양한 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효고현 조사로는 의료기재 공급이 지장이 있다라고 대답한 병원이 84%로 나타났는데요. 치과가 97%, 외과가 93%, 내과 81%, 소아과 59%, 마취과는 무려 100%나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현재 6월에 대란이 일어난다라는 괴담이 돌고 있을 정도인데요. 가나가 과연 보험의협회 조사로도 마스크, 장갑, 앞치마, 주사기 등의 공급 시기가 미확정이라고 답한 의료기관이 50%였습니다. 일본은 작년에 헬륨의 60%를 미국에서 37%를 카타르에서 수입했습니다. 경제산업성은 5월 상순까지는 재고를 활용하겠다라는 계획이었고 이후에는 미국의 수입량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2: 네. 우리나라도 동네 서점이 줄어들고 있는데 네. 일본은 전국의 서점이 만 곳이 무너졌다고요? 만 곳이 깨졌다고요? 개수가?
3: 네. 네, 일본 출판 인프라 센터 발표로 보면 지난해 말 일본 전국의 서점수는 9,993곳으로 처음으로 만 곳이 되지 않았습니다.
4: 네.
3: 일본의 서점수가 가장 많았던 1998년에는 2만 4천여 곳으로 30년 만에 1만 4천여 곳이 사라졌습니다. 전성기의 40% 수준으로 줄어든 것인데요. 서점수뿐만 아니라 출판시장 자체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출판과학연구소에 따르면 2020

0: 2024년 종이책과 전자책을 합친 출판 규모는 1조 5,716억 엔, 우리 돈으로 약 12조 4,2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 감소했습니다. 종이책만 보면 9,647억 엔으로 줄어서 작년에 처음으로 종이책이 1조 엔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종이책 판매액이 1조 엔 아래가 된 것이 1975년 이후에 50년 만이라고 합니다. 전성기였던 1996년에는 2조 6,500억 엔이 넘었으니 그 시절과 비교하면 지금 책 판매량은 3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일본이 잡지 대국으로 불렸었는데 잡지 시장이 크게 줄고 있는데요. 잡지 판매액이 2025년에 3,708억 엔으로 전년 대비 무려 10%나 감소했습니다. 서점이 문을 닫아도 사실 잡지들은 편의점에서 쉽게 살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편의점이 서점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는데요. 최근에는 편의점에서의 이 잡지 판매대도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서점이 줄면 책을 사는 공간이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새로운 문화를 접할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며 지방에서는 서점이 없어서 책을 사기 위해 다른 도시로 이동을 해야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1: 네. 일본 경찰이 유전자 감식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0: 네, 일본의 지역 경찰 소속 과학수사연구소의 직원이 수사 관련 유전자 감식에 거짓을 기재를 하거나 아예 조사를 하지 않고 데이터를 조작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이 직원은 무려 7년간 239건에 달하는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사가현 경찰본부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사가현 과학수사연구소에서 단독으로 진행한 유전자 감식의 40%에 달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 직원이 이렇게 부정을 저지른 이유로 상사로부터 업무가 느리다는 지적을 받기 싫었고 마감 기한 내에 일을 처리하지 못해서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을 저질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은 지난해 9월에 면직이 되었고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현재 기소 중입니다. 이번 부정 감정 중 239건 중 적어도 37건은 감정만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던 사건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가현 경찰본부장은 깊은 사죄를 드린다. 사가현 경찰이 당초 수사에 불충분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NHK는 DNA 감정을 한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등 재확인 절차가 부족했고 전문성이 높은 영역이기 때문에 인사이동이 거의 없어서 업무가 경직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점도 이번 사건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1: 네. 한국과도 인연이 깊은 일본의 한 유적이 올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것으로 보인다고요?
0: 네, 유네스코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가 일본의 아스카 시대 아스카 후지하라 궁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권고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5세기 모즈 후루이치 고금분, 8세기 나라 문화재 등을 세계의 유산에 등재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 아스카 시대를 등재하려고 힘써왔습니다. 이 아스카 시대가 6세기에서 8세기에 이 고대 국가의 틀을 마련한 덴무 일왕의 궁전의 터전이나 뭐 아스카 미인 벽화가 있는 다카마즈카 고군, 그리고 불교 사원터 등 19개 유적군을 바탕으로 지금 등재를 신청한 상황인데요. 아스카 시대는 나라현 중부를 중심으로 일본의 첫 중앙 집권 국가가 등장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일본이라는 명칭이 사용이 되었고요. 천황이라는 호칭도 처음 사용이 된 시기입니다. 2006년부터 등재 준비를 해온 결과 20년 만에 드디어 등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다음 달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를 거쳐서 등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아스카 유적이 사실상 우리 백제와도 굉장히 관계가 깊은데요. 백제가 일본에 중국에서 건너온 불교와 건축 문화를 알려주면서 아스카 문화가 발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최초의 절인 아스카데라라는 절도 백제의 기술로 지어졌고요. 백제의 기와 금속공예, 불교 문화 등이 일본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석이라는 책을 살펴보면 아스카 절은 588년 백제의 승려와 기술자의 파견을 받아 건설이 시작되었다라고 적혀 있기도 합니다. 나라 국립문화재연구소도 백제 영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물건들이 이곳에서 출토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산신문 등은 일본 고대 국가가 동아시아 국가와 교류 속에서 태어난 것을 보여주는 유적군이라고 이곳을 소개를 했고요. 산케이신문은 당이 한반도를 침략하던 시절에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대륙에서 최신 기술과 문화 정치 시스템을 공받아서 천황 중심의 중앙 집권 국가를 만든 것이 평가를 받게 되면서 이번에 등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민정 KBS 도쿄통신원 일본은 지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토요일, 일요일 저녁이 기다려지는 한 가지 이유.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1: 한 주간 스포츠 뉴스를 두 가지 키워드로 더 넓고 재미있게 읽어드립니다. 주간 스포츠 키워드 이데일리 이성무 기자 오늘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대표팀의 첫 훈련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 결전의 땅 멕시코 과달라하라에 어제 도착을 했는데요. 어제 하루 쉬었고 오늘 현지에서 첫 공식 훈련을 가졌다고요?
3: 네, 먼저 제가 지금 경기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소란스러울 수 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어느 경기장에 나가 계세요?
3: 네, 지금 잠실야구장에 와 있는데요.
1: 네.
3: 잠시 후에 소개드릴 젠슨왕 이 엔비디아 CEO가 오늘 시구를 했어요. 그래서 네. 뭐 그 내용도 좀 이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3: 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우리 축구대표팀 멕시코 과달라라에서 첫 훈련을 소화했는데요. 오늘 이 과달라라 인근에 이 사포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금 현지 적응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전날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사전 캠프를 마치고 이제 진짜 베이스 캠프에 입성을 한 뒤에 가진 첫 훈련이었습니다. 이날 훈련은 이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주관한 커뮤니티 트레이닝으로 열렸는데요. 이 커뮤니티 트레이닝이 뭐냐면은요, 훈련을 팬들에게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드컵에 참가한 나라들은 의무적으로 하루씩 이렇게 공개 훈련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관중석에는 오늘 800여 명의 현지 축구 팬들이 들어찼습니다. 교민들뿐만 아니라 현지 멕시코 팬들도 상당히 많았고요. 우리 선수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박수와 환호가 이어졌습니다. 첫 훈련이었던 만큼 분위기는 비교적 가벼웠는데요. 선수들은 네 그룹으로 나눠서 서로 패스를 주고받고 또 미니골대를 향해서 슈팅을 하면서 몸을 푸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실수가 나오면은 웃음이 터졌고 또 멋진 플레이에는 동료들이 탄성을 지르는 등 그야말로 아주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1: 네.
3: 하지만 이 마냥 가벼운 훈련만은 아니었는데요. 이어진 미니게임에서는 이 빠른 패스 전개와 또 중앙 돌파를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두 차례 평가전에서 우리가 너무 측면 공격에 치우쳤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훈련에서는 이 공격 루트를 다양화하는 작업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 뚜렷했습니다. 이 오늘 훈련은 왼쪽 종아리가 불편한 이태 선수를 제외한 25명이 훈련에 참가했는데요. 트리니다드 토바고전에서 발목을 다쳤던 배준호 선수는 따로 런닝을 하면서 복귀 준비에 들어갔고요. 또 수비의 김민재 선수는 컨디션 조절 차원에서 일부 훈련만 소화하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1: 예.
3: 역시 현지 축구 팬들 사이에서 가장 큰 환호가 나왔던 선수는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관중석을 향해 손을 흔들자 곳곳에서 쏘니 이런 외침이 계속 터졌는데요. 이 손흥민 선수의 인기와 관심은 이제 정말 글로벌한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뜨거운 것 같은데요. 홍명보의 멕시코 여정은 이렇게 뜨거운 환영 속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1: 예, 날씨도 당초 우려했던 것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덥지가 않다면서요.
3: 네,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것이 멕시코의 고지대 그리고 더위인데요. 멕시코 하면은 숨이 턱턱 막히는 찜통 더위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표팀이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과 2차전을 치를 과달라라는 조금 달라요. 이 낮에는 기온이 30도를 웃돌고 햇볕도 강하지만은 습도가 낮아서 우리나라의 여름처럼 끈적이지 않고요. 또 그늘에 들어서면은 이 선선함까지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유는 역시 고도 때문인데요. 이 대표팀 베이스 캠프가 있는 곳이 과달라라의 사포판이라는 곳인데 이곳이 해발 1500m가 넘는 고원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태백산과 비슷한 높이인 거죠. 기본적으로 선선하고 해가 지면은 기온이 17도 안팎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수들이 훈련 뒤에 회복하고 또 잠을 자기에 비교적 좋은 환경인 거죠. 다만 이제 일교차가 좀 크다 보니까 감기를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 비인데요. 멕시코는 6월부터 우기에 접어들거든요. 이 과달라라 지역도 낮에는 막다가 늦은 오후나 저녁에 이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갑자기 쏟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명보 감독도 매일 훈련 전에 날씨를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요. 일기예보에 따라서 훈련 시간을 유동적으로 조절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무더위 걱정은 덜었지만은 뭐 기습 소나기와 또 큰 일교차는 이 홍명보호가 끝까지 관리해야 될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체코와의 조별리그 첫 경기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는데 우리 선수들의 각오가 좀 남다를 것 같아요.
3: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 시간으로 12일 오전 11시 체코와 월드컵 첫 경기를 치릅니다. 이제 첫 경기까지 말씀해 주신 대로 5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월드컵 첫 경기를 향한 마지막 담금질에 들어갔습니다. 홍명보 감독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완성도를 높일 시간이다. 대표팀은 지난달 미국 솔트레이크 사전 캠프를 차리고 고지대 적응 훈련을 착실하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달라라로 이동을 했는데요. 홍명보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차례 평가전을 통해 장단점을 확인했다. 이제 남은 기간 필요한 몇 가지 포인트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핵심은 역시 베스트 11 조합입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전과 엘살바도르전에서 우리 대표팀 전열이 계속 좀 바뀌었거든요. 홍명보 감독은 선수들이 전술 모델을 이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남은 3일 동안 이 조합을 맞춰 집중 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3일 동안 베스트 11을 정해서 진짜 실전 전술을 준비하겠다는 건데요. 첫 상대 체코에 대해서는 좀 경계심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 홍명보 감독은 체코가 피지컬이 좋고 세트피스와 크로스가 강한 팀이라며 신장 차이를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실제로 체코의 주전 선수 평균 신장이 무려 187cm나 되거든요.
1: 네.
3: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고공 플레이를 조심해야 할 텐데 과연 우리가 이 수비진이 위협적인 고공 플레이를 어떻게 이겨낼지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젠슨 황 CEO인데요. 방한 사흘째인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오늘 잠실 야구장에서 시그를 했고 지금 그 현장에 나가 계신 거죠?
3: 그렇습니다. 요즘 정말 이 모든 언론들이 젠슨 황 CEO를 따라다니고 있다고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 뭐 냉면 먹고 PC방 가고 그리고 야구장까지 왔습니다.
1: 네.
3: 정말 오늘 잠실 야구장에 특별한 손님이 마운드에 올랐는데요.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 CEO가 두산베어스와 키움이어로즈의 경기에 시구자로 나선 겁니다. 저도 현장에 취재를 나왔는데요. 이 젠슨 황 CEO는 평소에 야구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구도 본인이 직접 이 KBO 리그 야구를 보고 싶다 이런 뜻을 밝히면서 성사가 됐다고 해요. 젠슨 황 CEO는 시구에 앞서서 마이크를 잡고 환영해줘서 고맙다. 한국과 우리는 깊은 관계이고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마운드에 올랐는데 야구를 좋아하는 것만큼 공은 잘 못 던졌습니다. 시구 투수판 앞에 한 발 앞에서 던졌는데 이 시타를 하신 분이 이제 박정원 두산베어스 구단주거든요.
1: 예.
3: 두산그룹 회장인데 공이 머리 위로 날아갔고요. 네, 그러면서 살짝 민망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제 박정원 이 구단주가 잘 피한 뒤에 이렇게 또 스윙을 해주면서 그래도 이 시구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1: 그렇군요. 아, 이게 직접 그 젠슨 황 CEO가 야구장을 가고 싶다라고 요청을 한 거군요.
3: 그렇습니다. 마침 또 이 두산베어스 홈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박정원 회장과 좀 의기투합이 된 거죠.
1: 예.
3: 사실 이 바쁜 공식 일정에도 불구하고 야구장 방문 및 시구가 포함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젠슨 황이 야구 마니아이기 때문입니다.
1: 네.
3: 이 국적은 미국이지만 대만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대만은 야구가 국기나 다름없고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1: 그렇네요.
3: 지난 WBC 때도 우리가 확인했지만 야구 열기가 정말 뜨거운 나라거든요. 젠슨 황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야구에 열정적이고요. 2024년에는 미국 메이저리그 그리고 대만 프로야구에서 시구자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국에서 시구를 했으니 3개국 프로야구에서 시구를 하는 그런 또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본인의 시구에 대해서 어떻게 만족했을까 좀 아쉬워했을까요?
3: 글쎄요. 그 본인이 던진 공을 봤으면은 아마 만족하지는 못했을 것 같고요.
1: 네.
3: 어쨌든 이 오늘 시타를 한 두산베어스 구단주인 박정원 회장도 대단한 야구 많이 하거든요.
1: 예.
3: 그러니까 매년 두산베어스 스프링 캠프를 방문해서 선수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으로 유명하고요. 시즌 중에도 잠실 야구장

0: 정말 자주 방문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야구 마니아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사업 얘기를 할 때도 더 좀 잘 통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1: 네.
0: 게다가 또 야구장 하면은 치맥 아니겠습니까?
1: 네.
0: 이 젠슨 왕이 우리나라에 올 때마다 치맥을 정말 즐기고 있고요. 또 오늘 잠실 야구장에 또 엔비디아 직원들이 같이 자리를 했는데 이 치킨 113마리를 단체 주문을 해가지고
1: 네?
0: 오늘 이 업체가 정말 치킨을 마련하기 위해서 비상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1: 아 누구한테 이걸 나눠줬다고요? 치킨을?
0: 그러니까 단체 관람석, 이 엔비디아 국내에도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1: 예.
0: 수행원들이 있는데
1: 아~
0: 이 수행원들과 국내 직원들이 같이 야구장에 왔어요.
1: 아~
0: 그래서 단체 관람을 했는데 이 113마리를 치킨을 단체로 또 주문을 한 겁니다.
1: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어쨌든 또 젠슨 왕이 오늘 93번의 등번호를 입고 유니폼을 입고 또 시구를 했는데 이게
1: 네.
0: 또 이 회사 창립 연도인 1993년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뭐 두산 베어스가 거의 뭐 국빈 의전 수준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 맞이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1: 네, 그러면 시구 후에 경기 관람을 좀 하다가 이동을 했을까요? 어떻습니까?
0: 네, 방금까지 뭐 계속 야구를 관전을 했는데요.
1: 네.
0: 사실 야구를 안 보고 계속 이 야구 팬들 주변에 있는 야구 팬들과 계속 뭐 맥주를 또 건배를 하고 사진 찍어주고 사인해주고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1: 그랬겠네요.
0: 아 그러면서 네, 젠슨 왕이 정말 사람들과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이거를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주간 스포츠 키워드 이데일리의 이성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이수영의 라라라 들으면서 1부 마치고 7시 5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 오전까지 전국 곳곳에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동쪽 지역에 소나기 예보도 있는데요. 하늘 모습도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줄곧 흐리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곳에 따라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수도권과 충청, 경북 북부는 내일 새벽까지, 또 강원과 전남 남해안, 경남권, 제주는 내일 오전까지 비 예보고요. 그 밖에 동쪽 지역은 내일 오후에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 수도권, 충청권, 그리고 경상권이나 제주 중심으로 강원 동해안을 포함해 5mm 안팎이지만 그 밖에 강원 내륙과 산지, 전남 동부나 전북 동부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7도, 전국이 14도에서 20도로 출발해서 내일 낮 기온 서울이 27도로 오늘보다는 2, 3도 높겠고, 대구가 26, 세종, 대전, 광주 25도, 부산 24, 강릉 21도 정도로 크게 덥지는 않은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은 오늘보다는 기온이 올라서 약간 덥겠고요. 이후로 당분간은 이맘때와 기온이 엇비슷할 전망인데요. 주 후반으로 가면서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오존 농도나 자외선 지수가 높은 곳이 있겠고 대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4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명 배경에 대해선 IT 기업 대표와 중기부 장관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적 과제인 AI 대전환을 차질 없이 완수하는 등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새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뒤로한 채 총리 교체로 국면을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오늘 국무총리 지명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이 먼저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재선거는 정당이 유불리를 따라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할 단계가 이미 지났다며 사실상 재선거를 실시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이번 사태는 참담한 일이고 단순한 부실 행정착오만으로 넘길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 문제도 열어두겠고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가 견제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재선거 주장에 대해선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이유로

0: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3만여 명이 모였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앞에는 오늘 오후 3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7,400여 명이 모여 재선거를 요구했습니다. 시위대는 청년층이 줄을 이르는 것으로 보였으며 일부 참가자들은 정파적 오해를 피하자며 재선거, 참정권 침해 등만 외치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을 교란하는 환투기나 불법 거래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등과 오늘 오후 긴급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며 달러를 대거 사들인 점도 있지만 일부 투기적 거래가 환율 쏠림을 가속했다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국제경제포럼이 열리고 있는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드론 수백 대를 동원한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 등은 현지 시간 6일 오전 우크라이나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러시아 군사시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현지 시각 7일 우크라이나 당국으로부터 체르노빌 출입 통제구역 내 중앙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에 이른 아침 드론 공격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에 따르면 이번 공격으로 시설 내 연료 반입 건물의 외벽과 출입문 등이 크게 파손됐으며 인근 건물들도 폭발 여파로 피해를 봤습니다. 다만 이 시설의 방사선 수치는 기준치 이내를 유지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측은 전했습니다. KT가 2026 북중미 월드컵 기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거리 응원 행사를 엽니다. 행사는 축구대표팀 예선전 일정에 맞춰 오는 12일과 19일, 25일 총 3차례 열립니다. 경기는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 서쪽에 설치된 대형 미디어월 2기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오늘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밤에 비가 시작돼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에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 울산과 경남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전북 동부와 전남 동부, 대구, 경북, 경남, 강원 내륙 산지는 5에서 20mm, 제주도는 5에서 10mm,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5mm 안팎입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2m 안팎으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홍주연이었습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0: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6월 7일 일요일 2부 주요 내용입니다.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어느 때보다 투자 열기가 뜨겁죠. 한편으로는 나만 이런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닐까, 이른바 포모를 느끼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심리를 노린 투자 사기도 늘고 있다는 겁니다. 임주혜 생활법률에서 짚어보고요. 문화로 세상 읽기에서는 6월 극장가로 가보겠습니다. 음악, 좀비, 코미디, 공포 등 다양한 장르가 관객들을 모으고 있는데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이어서 명곡의 재발견에서는 세대를 아우르며 사랑받는 감성 발라드 명곡 얘기 나눠볼게요. 먼저 고속도로 상황부터 알아봅니다. 한국도로공사 양정원 캐스터.
1: 네, 길었던 정체는 저녁 7시가 넘어가면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강원권에서 돌아오는 길이 상당히 버거웠던 편이었는데요. 50번 영동고속도로 상황 많이 좋아졌습니다. 인천 방향으로 강원권에선 횡성휴게소와 새마을 사이, 또 만종분기점과 문막 사이의 2, 3km 정체를 제외하면 이외 구간 수월해졌고요. 경기권에서는 양지와 용인휴게소 사이의 정체만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0번 서울 양양선 서울 방향입니다. 화촌 1터널부터 7km 구간, 또 한 번 서종부터 10km 구간 안에서는 아직 답답한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경기권에서 짧게씩만 밀리고 있는데 화성휴게소와 매송 그리고 금천 부근에서 부분적인 정체입니다. 다만 현재 충청권 정체

0: 가 두드러지는 곳이 있습니다. 25번 논산 천안선으로 천안 방향인데요. 정안 휴게소부터 남풍새 나들목까지는 18km 구간 길게 흐름 내려가고 있습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충청권에서는 옥산 일대, 수도권 안쪽에서는 안성과 양재 부근 통과가 꾸준히 불편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양정원이었습니다.
1: 일상 속 알아두면 좋을 법률 지식 전해드립니다. 임주혜 생활법률, 임주혜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들리십니까?
2: 네, 들립니다.
1: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2: 네, 안녕하세요. 임주혜 변호사입니다.
1: 네, 예, 잘 안 들렸었어요. 요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주변에 주식 얘기가 빠지지 않는데 아, 나 빼고 다 돈 벌 것 같은 마음에 나 혼자 벼락거지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 갖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심리를 이용한 사기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2: 맞습니다. 요지처럼요. 주식시장이 초강세를 보일 때는요. 주변에서 수익을 냈다는 이야기들 쏟아집니다. 상대적으로 소외감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는 포모 심리가 커지는 것인데 문제는 이런 심리를 악용해서 이번 종목 나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내부 정보가 있다. 원금은 보장된다 하면서 접근하는 투자 사기범들도 함께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특히 주식 리딩방이나 SNS 투자 전문가 사칭, 뭐 비상장 주식의 투자 권유 이런 형태로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가 요구됩니다.
1: 네. 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사기 사건이 벌어지는지 이 수법을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2: 맞아요. 실제로 최근 적발된 이 투자 리딩방 사건을 보면요. 유명 경제 유튜버나 금융 전문가를 사칭해서 투자를 모집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가짜 투자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마치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화면을 조작해서 추가 입금을 유도하기까지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런 사기꾼의 행태를 믿고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투자를 했지만 막상 이제 나 이 수익 난 거 출금하고 싶다라고 하면 대금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기도 했고요. 아. 결국 투자금 전부를 잃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기범들은요. 지금 아니면 정말 기회 놓친다. 이거 VIP 회원만 알 수 있는 정보다. 단기간에 300%에서 500% 수익이 가능하다 하는 식으로 투자자들의 그 조급함과 욕심을 자극하게 되는데요. 정상적인 금융투자에서는 원금 보장과 고수익이 동시에 보장될 수 없다는 점 사실 소비자들 꼭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주식시장이 뜨거울 때 투자 기회를 찾는 사람들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지만 그만큼 투자자를 노리는 사기 역시 함께 늘어난다는 사실 꼭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1: 그런데 변호사님 좀 애매하게 느껴지는 게요. 모든 투자 권유가 사기는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가 사기에 해당되는 걸까요?
2: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사실 이런 말들이 있죠. 내가 돈을 잃으면 사기고 내가 돈을 벌면 투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안타깝게도요. 투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내 책임입니다. 투자에서 내가 돈을 잃었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0: 여보세요? 네. 지금 연결이 고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잠시 다시 연결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죄송한 양해 말씀을, 양해를 구합니다. 자, 지금 임주의 생활법률 임주의 변호사 전화 연결되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주의 변호사님 들리시나요? 네, 아직 연결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주식시장 화랑 속에 투자 사기도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 듣고 있었습니다. 임주의 변호사님.
1: 네, 들립니다.
0: 네, 전화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1: 이 투자 리딩방 사기 사건 좀 보면은요. 애초에 나의 속이 의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유명 경제 유튜버에도 정말 사치. 유명 경제 유튜버가 운영하고 있는 투자 건방이다. 이렇게 속여서 투자자들이 모집한 경우.
0: 변호사님, 지금 휴대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연결이 고르지 않은 것 같은데 장소를 조금 이동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전화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주식 리딩방 사기, 또 투자 전문가 사칭, 비상장 주식 투자 권유 등 피해 실태와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지금 자리 이동해서 전화 연결되는 대로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님 나와 계실까요? 네, 아직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 요즘 같은 주식시장 화랑 속에 투자 사기로 인해서 투자금을 잃게 되면 더 마음이 아플 겁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따면 투자고 내가 잃으면 사기다라고 했는데 정확히 어떤 경우가 사기에 해당이 되는지 듣고 있었습니다. 주식 리딩방 사기와 투자 전문가 사칭한 사기 등을 듣고 있었습니다. 자, 임주혜 변호사님 나와 계실까요?
1: 네, 연결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0: 네,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사기라는 것은 기망을 통해서 애초에 깨어서 금전을 탈취했을 때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본인이 유명 경제 전문가가 아님에도 이를 사칭해서 투자자를 모집했다면 그때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자, 그럼 인터넷에서 검색해보기만 해도 주식 리딩방 피해자들의 모임이라든지 이런 카페를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 다들 피해를 구제받기가 어렵다고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런 사기 사건의 피해자다.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1: 일단 내가 사기 피해 입었으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돈이 들어간 계좌 멈추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본인이 송금한 금융회사나 사기 이용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 구제 신청할 수 있고요. 금융회사는 이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 그러니까 계좌를 그대로 얼리게 됩니다. 긴급한 경우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요. 이후에 피해 구제 신청서와 신분증 등을 가지고 제출을 하면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형사고소입니다. 원금 보장이나 상장 예정 내부 정보, 이런 허위의 정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첨부해서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공소 진행해야 됩니다.
0: 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절차를 다 진행하고도 내가 실제 피해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아, 너무 안타까운 지점이에요. 내가 고소를 해도요.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돈을 돌려받는 과정은 또 별도거든요. 심지어 형사처벌이 된다고 해서 피해금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다. 이 부분을 피해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인데 투자기 과정에서 그 해당 계좌에 돈이 남아있다면 이후에 지급정지나 피해 환급 절차를 통해 일부라도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남아있지 않은 경우라면 피해 구제 정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범인을 이제 밝히게 됐는데 예금이나 부동산 같은 재산이 확인이 되면은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고요. 가압류라고 해서 범인이 다른 재산 빼돌리지 못하게 묶어두는 조차까지 피해해줘야 합니다.
0: 네. 그리고 요즘 AI 딥페이크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사기가 더 정교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 저도 사실 이런 영상 많이 봤어요. SNS 검색해보면은요. 저도 잘 아는 그런 유명인이 나와서 저도 이걸로 돈 많이 벌었습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이러면서 광고하는 영상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사실 굉장히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사기인지 진짜인지 혼돈스러울 수 있습니다.
0: 예.
1: 단순히 내가 유명인이다, 내가 그런 유명 투자자다라고 사칭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서 그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꾸미는 투자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누가 봐도 좀 어색한 문자 메시지나 음성 통화 정도였다면 이제는 AI를 이용해서 정말 정교하게 그대로 영상까지

0: 지 복제해서 투자자들의 속이는 사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AI로 제작된 가짜 영상이에요. 이 영상 보고 진짜인 줄 알고 투자 리딩방 같은 거 들어가시면 사기 피해보는 일 정말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이런 행위는요, 투자 사기를 넘어서 사기죄는 물론이거니와 명예훼손이나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이런 투자 사기를 안 당할 수 있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전해주세요.
0: 무엇보다 제가 항상 당부드리는 내용이 있는데요. 내가 나까지 알게 된 정보는 이미 고급 정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장장 중요한 건 고수익을 약속할 수는 있지만 그 누구도 고수익을 보장할 수는 없다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상적인 금융투자에서 원금 보장과 고수익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확실한 수익이라던가 원금 보장, 내부 정보, 상장 예정 종목 같은 말이 나오면 일단 한번 의심해보는 거 필요해요. 또한 투자 견해를 받았을 때 상대방이 도대체 누구인지 등록된 정식 투자 자문업자인지 확인하는 습관도 가져야 됩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요. 요즘에는 AI 딥페이크 기술로 유명인이나 전문가 얼굴과 목소리 도용하는 사례 늘어나고 있어서요. 영상이나 음성만 믿고 투자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공식 연락처를 통해서 사실 여부 확인하는 습관 필요합니다. 사실 요즘 이 주식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됨에 따라 나만 투자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포모 느끼시는 분들 많아요. 조급함이 오히려 이런 사기 사건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투자 사기범들이 오늘만 가능하다, 지금 입금하지 않으면 늦는다 이렇게 피해자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지만 정상적인 투자라면은요, 내가 힘들게 번 돈에 투자한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이미 내가 알게 된 것은 더 이상 고급 정보가 아니다라는 말씀이 좀 인상적이고요. 주식 투자는 내가 공부해서 해야 된다라고 기억을 하겠습니다. 임주혜 생활법률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전화 연결 과정에서 통화 음질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합니다.
2: 대한민국 최고의 연사를 All Together.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1: 다양한 문화계의 소식을 깊숙이 들여다봅니다. 문화로 세상 읽기. 김원식 문화평론가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전 세계가 스크린으로 부활한 팝의 황제의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전기 영화 마이클이 8억 달러가 넘는 글로벌 흥행 수입을 올리면서 북미와 유럽에서는 잭슨의 음악까지 차트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요.
3: 그렇습니다. 뭐 엘비스 프레슬리나 밥 딜런 같은 이제 가수들의 작품 있었는데 이 미국에서는 이런 전기 영화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음악인 전기 영화로는 최고의 오프닝 성적을 기록을 마이클이 했습니다. 또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퀸을 다뤘던 보헤미안 랩소디의 오프닝 스코어를 뛰어넘었습니다. 또 제작비만 2억 달러가 투입됐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8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최근에 이제 손익분기점도 뭐 훨씬 넘어서가지고 수익을 올렸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빌리진이 최근 43년 만에 빌보드 글로벌 200 차트에서 정상에 올랐고요. 또 82년 발매된 정규 6집 스릴러 같은 경우에도 빌보드 200 앨범 차트의 5위 그리고 베스트 앨범인 넘버원스도 6위에 올랐고 또 오피셜 영국 차트에서도 빌리진 등 잭슨의 솔로 곡뿐만 아니라 잭슨5 시절의 곡까지 상위권에 올라서 그 인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1: 네. 국내 극장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개봉 초반에는 조금 이슈가 되는 것 같았는데요.
3: 네. 그래서 개봉 3주 정도에 140만 명 정도를 동원을 했고 말씀하신 대로 개봉 전부터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1: 네.
3: 개봉 후 8일 동안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만은 군체가 개봉을 하면서 정상 자리를 내주면서 좀 순위에서 많이 좀 밀려났습니다. 어. 보헤미안 랩소디도 랩소디보다 좀 못 미쳤어요. 네. 보헤미안 랩소디가 한 250만 정도 됐었거든요.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 이렇게 좀 분위기 온도 차이가 있는 거는 아무래도 요즘에는 마이클 잭슨에 대한 그런 인지도가 덜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아무래도 입소문을 타야 되기 때문에 군체는 뭐 칸 영화제에도 이렇게 부각이 됐었고 또 이제 칸 영화제뿐만 아니고 또 다양한 그런 입소문이 좀 나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에 연상호 감독은 뭐 부산행이라든지 반도와 같은 그 전작 좀비 영화들로 명성을 얻었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좀 온도차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3: 그리고 일각에서는 평론가들이 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작품성이 좀 떨어진다. 그리고 마이클을 온전히 그리지 못했다. 네. 이런 팬심들도 많이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1: 그리고 마치 뭐 1, 2부로 나뉘어진 것처럼 1부 하다가 끝난 느낌으로.
3: 그렇죠. 약간 좀 그런 미완성의 그런 부분도 네. 지적이 됐었기 때문에 이제 저는 화제를 많이 모았지만 막상 개봉을 하니까 좀 탄력을 덜 받았던 그런 측면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마이클 잭슨의 음악에 대한 향수는 이제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외를 중심으로 차트에 오르내린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국내 출판계에서도 이 마이클 잭슨 관련 도서 출간이 또 잇따르고 있다면서요?
3: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전의 유일한 자서전이 문워크이거든요. 개정 완역본으로 재출간이 됐는데 다양한 화보와 어린 시절 그리고 성장 과정 등 개인적인 면모를 담아내고 있는 책이고요. 연대기 형식의 책, 또 어록집 책 그리고 삶과 음악 세계를 다룬 입문서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잭슨 팬 커뮤니티에는 도서관 나올 때마다 수집하듯이 책을 사줘가지고 인증샷을 올리는 그러니까 1980년대의 팬들은 이런 이제 커뮤니티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증샷을 올리시는 것 같고요. 사실 뭐 보헤미안 랩소디가 흥행한 뒤에도 프레드 머큐리의 사진지 그래픽 노빌 등이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마이클 잭슨의 책이 출간하는 게 낯설지는 않습니다. 마이클 잭슨 워낙 유명하지만은 사실은 이런 저자들의 공통적인 목소리는 삶과 음악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 네.
3: 예, 새로운 세대뿐만 아니라 기성세대 역시 대표곡이나 이미지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이 성추문 이슈로 각인된 그런 측면도 있는데 이렇게 최근에 나온 책들은 단순히 음악뿐만이 아니고 이 입문서를 통해 가지고 그의 삶을 전반적으로 조명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청소년용으로 이제 잭슨 입문서도 출간이 되고 있는데 이 저자는 20대들도 이 잭슨의 성장과 과정, 시대적 배경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책을 썼다는 소회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1: 그래서 이제 마이클은 영화에서는 그 이후에 마이클의 가장 인생의 다이나믹했던 20년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2005년도 아동 성추행 재판을 다룬 네. 그 사건 자체는 네. 굉장히 이슈가 돼 있잖아요.
3: 그래서 이제 다큐멘터리가 최근에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1: 예.
3: 넷플릭스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이제 논란을 일으켰어요. 이제 한쪽에서는 아마 팬들을 중심으로 이 마이클이라는 작품이 공개가 되니 영업을 해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 이제 얘기를 했고 다른 쪽에서는 마이클이라는 작품이 이 추문 이야기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다큐멘터리가 나온 것이다 라고 예. 평가가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잭슨 측에서는 결백하다는 점은 확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마이클 잭슨의 시카고 등 이제 빌보드 핫 100에 그의 곡이 또 오르내린 것 이건 결국 마이클 잭슨의 어떤 영향력 지명도 이런 것들을 더 생각할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앞서 잠깐 언급하신 군체 이야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박스오피스 1위를 유지하면서 500만 관객에 다가섰는데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 주요 지역에서도 글로벌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요?
3: 그렇습니다. 7일 통합전상망에 따르면 전날 28만여 명을 동원해가지고 누적 관객 수가 452만 명입니다. 왕과 사는 남자보다 하루 이제 앞선 개봉 14일째 40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1: 네.
3: 아무래도 좀 언급드렸듯이 부산행이나 반도를 통해서 워낙 이제 연상호 표 K 좀비 팬이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낸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 대만, 필리핀, 싱가포르 등 해외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3일 만에 파묘를 제치고 역대 한국 영화 박스오피스 3위를 기록했고요. 필리핀에서도 5월 27일 개봉해서 5일 만에 부산행에 이어서 역대 2위.

0: 2위에 올랐습니다. 홍콩에서도 반도 이외 한국 영화 최고 오프닝 기록을 세우는 등 초기에 이거 유명세 때문인지 확실하게 세몰이를 하고 있고요. 해외 124개국에 선판매가 됐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수익 측면에서 손익분기점은 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프랑스에서도 이 개봉작 기준 박스오피스 2위에 올라서 칸 영화제의 후광 효과를 누렸다.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정비물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왕과 사는 남자처럼 이제 팬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팬이 있는 상태에 출발했기 때문에 초반부에는 세몰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와일드싱은 어떻습니까? 개봉 전부터 좀 화제던데요.
0: 화제가 많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제 강동원, 엄태구, 박지현이 의기투합을 했던 측면이 있고요. 또 코미디 영화이기도 하고
1: 네.
0: 그래서 또 약간의 복고적인 느낌도 드는데 혼성 댄스 그룹 트라이앵글이 20만 안에 제게 기회를 잡아가지고 리더인 황현우, 강동원 씨가 맡은 역할이죠. 이 멤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다시 의기투합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물론 화제성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1: 예.
0: 뭐 실제로 배우들이 뭐 랩도 배우고
1: 춤도
0: 추고 그렇기 때문에 화제성은 많이 됐었는데 아마 좀 너무 많은 기대를 했던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기대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또 미국의 공포영화입니다. 저예산으로 화제가 된 백룸도 있는데 개봉 11일 만에 관객 70만 명을 기록했다. 이 외화 스릴러 장르의 흥행 판도를 좀 뒤흔들고 있다는 평가더라고요. 어떤 작품인가요?
0: 이게 이제 140억 원밖에 안 들였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치면 140억 원이면 받는 비중이 중규모 정도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1: 네.
0: 할리우드에서는 저예산 영화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영화 관람을 넘어서서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영화까지 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공포 영화라는 점도 있겠지만은 출발부터가 이제 기존의 영화 제작 방식과는 다르기 때문에
1: 예.
0: 화제가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1: 네. 그러니까 인터넷 밈에서 출발한 공포 영화다 하는데 네. 특히 젊은 세대들 좀 열광한다면서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백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제 하나의 사진이 2019년에 올라오게 됩니다. 노란 벽지에 낡고 텅 빈 사무실 한 장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에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괴담이 많이 올라옵니다.
1: 네.
0: 현실의 물리적 한계를 벗어나 벽을 뚫고 지나간 이른바 노클립 현상을 통해가지고 기괴한 또 다른 공간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도시괴담이 굉장히 확산이 됐었어요. 근데 이런 도시괴담은 사실은 전문층들 사이에서는 약간 오컬트 그런 심리처럼 청년 세대에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그런 세계관이 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미지가 하위 문화로 확산이 되면서 당시 10대였던 케인 파슨스의 유튜브에 올린 영상 시리즈가 화제가 되면서 아예 이제 연출을 하게 되는, 그래서 20세 감독이 백룸을 연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으스스하게 비어있는 어떤 공간 속에서 그 자체로 공포를 이제 이끌어내게 되는데 사실 이제 스타워즈가 최근에 새로 개봉이 됐지 않습니까?
1: 예.
0: 스타워즈 만달로리안 앤 그로그는 티켓 판매가 69% 줄어들어가지고 굉장히 저조했어요.
1: 예.
0: 그러니까 오히려 프랜차이즈 영화는 굉장히 저조한 성적을 내고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완성도와 상관없이 SNS에 강한 게 Z세대거든요.
1: 예.
0: 10대, 20대.
1: 예.
0: 그러니까 엄청나게 화제성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의 그런 내용이나 완성도에 상관없이 그 인터넷에서 화제간 내용들 때문에 Z세대들이 화제성이 높아지고 또 이제 영화 개봉하고 나서 화제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게 화제가 되는 것이 이제 영화를 만드는 그런 통로 방식이 지금 바뀌고 있다. 그리고 홍보 마케팅도 Z세대가 관심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화제성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영화의 기본적인 소재 그리고 화제성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라는 점, 특히 지난 1월에는 유튜브 창작자 마키 플라이어가 자체 자금으로 만든 SF 공포 영화인 아이언 링이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달러를 벌어들여가지고
1: 예.
0: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곧 개봉하는 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 더 라스트 액트도 유튜브 채널에서 출발한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출발한 영화들이 이렇게 대형 프랜차이즈 IP를 바탕으로 영화보다 화제가 되고 실제로 제작비 대비 성과가 좋다 보니까 헐리우드에서는 지금 떠들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아이언롱이죠, 아이언롱.
0: 네, 아이언롱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1: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인터넷이라는 영역이 영화 사업을 위협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스튜디오와 제작자들이 그 인터넷에서 영화 소재와 인재를 찾고 있는 거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뭐 두 분 말씀했습니다만은 애니메이션이나 비디오 게임이 그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전반적으로 이 장르들이 대부분 다 Z세대들이 선호하는 그런 플랫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관객의 체험 경로도 기존 영화가 다른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팬 제작 게임을 통해 가지고 앞서서 말씀드린 백룸 세계를 처음 접하게 되고 그리고 남자친구와 영화를 같이 보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영화를 만드는 제작 방식들이 좀 낯설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또 유튜브 출신의 감독들 역할도 커졌다고.
0: 네,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영화 관객 조사 전문가인 케빈 괴츠는 Z세대가 10대와 20대 시절 과거 세대보다 연평균 2편 정도 영화를 덜 본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즘 세대들은 영화를 전반적으로 덜 본다는 거죠.
1: 예.
0: 그러면 드라마도 덜 본다라는 예. 것이고 그러면 그 시간을 뭐로 채우느냐. SNS 컨텐츠로 채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산국제영화제의 프로그래머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넷플릭스가 경쟁 상대는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경쟁 상대는 SNS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1: 네.
0: 그러면 이제 영화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SNS에서 화제가 되는 내용을 가지고 영화 제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SNS 화제가 될 만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또 영화를 제작을 한 뒤에 SNS를 통해서 이제 관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마케팅이나 약간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왕과 사는 남자가 흥행을 했을 때 왜 청룡포에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나? 또 SNS 홈페이지에 왜 저렇게 욕을 하나? 세조를요. 그리고 살목질한 영화가 나올 때도 아니 왜 SNS 저렇게 밤에 차량이 몰려가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게 궁금증을 일으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영화를 보러 간다. 라는 점. 그래서 인터넷 출신 감독들도 영화 산업 내에서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점.
1: 네.
0: 이런 점들이 지금 달라진 영화계 풍토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화계도 이런 점들을 좀 헤아릴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문화로 세상 읽기 김호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지금 시각 7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와 교통 상황 사례로 알아볼까요? 기상청의 최영우 씨.
2: 네, 날씨 정보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흐린 하늘 속에 전국 곳곳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오늘 곳곳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수도권, 충청, 경북 북부는 내일 새벽까지 또 강원과 전남 남해안, 경남, 제주는 내일 오전까지 곳에 따라 비 예보가 있고요. 예상되는 강우량은 수도권, 충청권, 강원 동해안, 경상권, 제주가 5mm 안팎인 곳이 많겠고 그 밖에 강원 내륙과 산지, 전남 동부 는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또 내일 오후에는 동쪽 지역에 따로 소나기 예보도 나와 있는데요. 소나기 양은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흐리지만 기온은 제법 서울의 기온이 오늘보다 2, 3도 높아지면서 서울은 약간 덥겠고요. 오늘 기온이 높이 치솟았던 전라도 쪽으로는 오늘보다는 기온이 2도에서 5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지역 차이가 좀 있는 기온 분포 예상되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이 17도, 전국이 14도에서 20도로 출발하겠고 내일 낮 기온 서울 27도 약간 덥겠습니다. 대구 26, 세종, 대전, 광주는 25도, 부산 24, 강릉 21도 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서울의 낮 기온은 26, 7도 선을 유지하는 등 전국적으로 이맘때 기온과 비슷하다가 주 후반으로 가면서 금요일 무렵부터 더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에 자외선 지수 그리고 내일 오후에 역시 오존 농도 곳곳이 좋지 않겠고요. 대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3도입니다. 날씨 정보 함께 하셨고요.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이어가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
3: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 일부와 또 충청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고속도로 흐름 많이 좋아졌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화촌 1터널에서 동산 2터널까지 7km가량 주춤하고요. 서종에서 월문 3터널까지는 8km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새말부근과 양재에서 용인 사이로만 정체에 남아있고요.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방향은 정안 나들목에서 남풍세 나들목 호정 2교까지 12km 어렵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옥산 하이패스에서 독립기념관까지도 12km가량 밀리고 있고요. 안성분기점에서 남사까지는 6km 정체, 더 지나 양재에서 반포까지는 5km 주춤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4: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5분에 찾아가는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시민부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대중에게 사랑받은 명곡의 탄생, 그 이면의 흥미진진한 얘기를 나눠봅니다. 명곡의 재발견, 이헌석 음악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5: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세대를 아우르며 사랑받는 감성 발라드네요.
5: 네, 그렇습니다. 뭐 계절과 상관없이 좋은 발라드는 네. 늘 사랑받고 있고요. 또 노래방에서 불리고 라디오에서도 흘러나오고
1: 맞습니다.
5: 우리가 다운받아서도 플레이리스트로 이렇게 묶어서 듣곤 하는데요.
1: 예.
5: 오늘 소개해드릴 두 곡이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발라드 곡들이 되겠고요. 먼저 김윤아의 봄날은 간답니다.
1: 네.
5: 2001년 영화 봄날은 간다의 주제가였어요. 우리가 봄날은 간다 하면 떠오르는 또 옛날 우리 가요가 있죠. 백설이 선생님 노래가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노래도 뭐 오랫동안 사랑받는 고전입니다만은. 더불어서 김윤아의 봄날은 간다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그런 곡이 되겠고요. 아름다운 슬픔과도 같은 그런 노래. 사랑의 아름다움, 이별의 아픔을 계절의 순환으로 은유해서 표현을 한 그런 영화의 주제가로 각광받고 사랑받았는데요.
1: 예.
5: 사실 이 영화의 주요 촬영지 중에 한 곳이 아무래도 이제 그 지방에 이제 강릉이나 이런 데서 많이 찍었는데
1: 예.
5: 특히 강릉 KBS에서 이영애 씨 촬영 신을 찍었어요.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1: 아, 그래요? 네.
5: 2000년대 초반에 제가 또 강릉 KBS에 고정 출연을 하고 있었는데,
1: 네?
5: 처음 출연을 하러 갔을 때, 그 당시에 그 진행을 하던 네. 허보의 아나운서가 네.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지금 앉아 계시는 자리, 앉은 자리 거기가 바로 이영애 씨가 봄날은 간다에서 앉아서 방송하고 했던 자리다. 예.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이 영화는 뭐 멜로 영화의 장인 허진호 씨가 연출을 했고
1: 네.
5: 이제 이영애 유지태가 주연을 했어요. 라면 먹을래요? 뭐 사랑이 변하니 어떻게 변하니 뭐 이런 명대사로도 기억이 되는 그런 작품이 되겠는데 사실 이제 이 곡이 일본 곡을 번안한 곡이라고 알려져 지기도 했었어요.
1: 네.
5: 왜냐하면 일본 작곡가의 작품이었기 때문에
1: 아, 그건
5: 그냥 일본 노래 원래 기존의 곡을 이렇게 커버했나 보다 생각했는데
1: 네.
5: 그렇진 않고요. 이 영화가 한일 합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국에도 한국어로 된 주제가 일본엔 또 일본어로 된 주제가를 만들기로 했었대요. 근데 이제 작곡가는 낙점이 됐습니다. 마츠토야 유미 라는 싱어송라이터가 곡을 만들기로 했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멜로디를 만들었고 김윤아 씨가 한국어 버전을 노래했는데
1: 예.
5: 노래만 한 게 아니라 작사까지 했대요. 이제 그 가이드를 보내줄 테니까 멜로디를 듣고 이제 마음에 들면 작사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영화사에서 제안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데모 테이블 가이드 음원을 듣자마자 5분 만에 뚝딱하고 작사를 했다고 합니다.
1: 오호.
5: 예. 그 김윤아 씨의 어떤 천재성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영화 주제가는 그 가편집본을 보고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작곡가들도.
1: 영화의 가편집본.
5: 영화의 이제 하이라이트 씬이라도
1: 예.
5: 이렇게 보여주면 그걸 보면서 또 뭐 영화 대본도 좀 보고 그러면서 영감을 얻어서 만드는데 음원만 듣고 5분 만에 뚝딱하고 이제 작사를 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김윤아가 이 노래를 불러서 이제 물론 이제 뭐 차트 1위하고 1위하고 뭐 이렇게 상위권에서 이렇게 히트했던 곡은 아닙니다만은 네. 이런 곡들은 꾸준히 사랑을 받아서 정말 어떤 유행을 타지 않고 오랜 세월 변함없이 사랑받는 곡이고 특히 이제 제목이 봄날은 간다잖아요.
6: 네.
5: 그러니까 이제 봄에 많이 리퀘스트 되는 또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더 많이 리퀘스트 되는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6: 네. 내용을 많은 분들이 좀 아시고 있죠? 네. 영화로 인해서.
5: 그렇습니다. 영화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요. 네. 뭐 우리나라의 손꼽히는 멜로 영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표작을 꼽을 때 특히 이제 2000년대 들어서 나온 이제 멜로 영화 중에서는 거의 뭐
6: 네.
5: 원탑에 가까운 그런 사랑을 받는 곡인데 이제 이 노래의 중심은 물론 이제 이별이기도 하지만 이제 이별이 지난 뒤에 어떤 감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담담하기도 하고요.
6: 네.
5: 또 성숙한 그런 절제된 그런 저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6: 네, 알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윤아의 봄날은 간다.

0: 명곡의 재발견, 오늘은 세대를 아우르며 사랑받는 감성 발라드 듣고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 주실 곡은요?
1: 네. 신디 로퍼의 타임 애프터 타임입니다. 네. 1980년대 마돈나와 더불어서 인기 경쟁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물론 나중에는 조금 서로 급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처음에는 마돈나를 능가하는 인기를 누렸고요. 일단 그 그래미에서 신인상을 마돈나를 제치고 수상하기도 했던 신디 로퍼인데 그녀에게 신인상을 안겨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노래가 바로 타임 애프터 타임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곡 이전에 쉬밥이라든가 걸 저스트 워너 해퍼니 유명해요. 그렇지만 그 곡들은 1등을 못했거든요.
0: 네.
1: 근데 이 곡은 그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당당히 정상을 차지한 그런 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음악적으로도 호평을 받고 있어요. 특히 이제 롤링스톤즈와 MTV가 선정한 최고의 팝송 순위에서 66위를 차지한 적도 있습니다. 역대 모든 노래를 통틀어서 66위.
0: 와.
1: 이거는 너무 높은 순위 같은데 예, 그렇게 또 평가를 받았고 여러 후배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했어요. 뭐 재즈의 거장인 마일스 데이비스도 이 곡을 리메이크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었고요. 왜냐하면 마일스 데이비스가 이 팝을 일단 연주한 적이 없었거든요.
0: 아.
1: 그런데 마이클 잭슨과 샌디 로퍼의 곡을 커버해서 화제가 됐었고 또 부부 재즈 듀오인 턱 앤 패티도 했었고 이제 릴모라는 R&B 가수도 했었고요. 여러 가수들이 커버해서 또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그런 곡이 되겠는데 샌디 로퍼는 사실 노래도 잘하지만 곡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0: 예.
1: 사람은 싱어송라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슈퍼스타들은 다 작곡을 합니다. 이제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만 작곡을 좀 못했어요. 이제 1970년대가 그녀의 전성기니까 그때 네. 이제 여성 싱어송라이터 시대가 도래해서 캐로이 킹이라든지 뭐 조니 미첼이라든지 여러 가수들이 작곡가 노래를 하는 가수들이 등장을 했는데 그래서 그게 그렇게 부러웠대요.
0: 네.
1: 이제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는 좀 작곡에 예, 조금 예, 아쉬움이 있었지만
0: 네.
1: 그렇지만 뭐 샌디 로프도 그렇고 마돈나도 그렇고 예, 머라이어 캐리도 그렇고 네. 저 사람들은 작곡까지 안 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지만 대부분의 히트곡을 본인이 직접 작곡을 했습니다.
0: 네.
1: 이 곡 같은 경우는 미국의 록밴드 후터스의 창립 멤버인 롭 하이먼과 같이 작업을 했는데요. 두 사람이 작업할 때 둘 다 조금 이제 마음이 안 좋았을 때래요. 속이 네. 상한 상태였다고 그래요. 일단 신디 로퍼는 매니저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조금 골머리를 앓고 있었고 이제 롭 하이먼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시련의 아픔을 겪고 있었는데
0: 그렇군요.
1: 그래서 저절로 원래는 처음엔 좀 밝고 다이나믹한 곡을 만들어 볼까 했는데 서로 마음이 조금 이렇게 다운되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서정적인 발라드를 만들게 됐다고 하고요. 근데 작업을 하면서 롭 하이먼이 신디 로퍼한테 반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디 로퍼를 전성기 때 기억하시는 분들이 약간 집시 이미지가 강했고
0: 네,
1: 화려하고
0: 네.
1: 약 이상한 알록달록한
0: 머리.
1: 장신구 뭐 헤어스타일이었고 네. 좀 천방지축 그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0: 맞아요.
1: 그런데 음악을 할 때는 누구보다 진지했고 또 완벽주의자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손을 잡고 이제 이 곡을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0: 로파이먼 입장에서는 너무 신디 로퍼가 마음에 드니까 자기 밴드 멤버들한테도 소개시켜줘서 결국은 밴드 멤버들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1: 예.
0: 연주도 해주고 편곡에도 참여했고 심지어 백업 보컬도 이제 후터스 멤버들이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신디 로프가 2006년 어떤 잡지와 인터뷰했을 때는 이제 자신의 삶과 스튜디오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체험으로 가사를 썼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사람을 계속해서 기다리겠다. 약간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서로 멀어지고 어긋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놓지 못하고
1: 아.
0: 그 사람이 돌아오면 난 언제든지 받아주겠다. 그런 아. 마음을 이제 노래한 그런 곡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는 그런 곡입니다. 신디 로퍼, 로파우먼의 개인적인 어떤 갈등이 이제 노래 속에 녹아 있는데 그래서 조금은 흔들리고 조금은 우리 삶의 뭐 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1: 네.
0: 예.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고 뭔가 불안하고 예측할 수 없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또 노래 속에 담아내고 있는데 근데 멜로디가 너무 아름다워요.
1: 예.
0: 서정적이고 그래서 나오자마자 뭐 팬들이 다 환호를 했었다고 하고요. 이제 신디 로퍼가 이 곡의 제목을 정하게 된 거는 1979년에 이제 개봉했던 영화 타임 애터 타임이라는 영화가 있었다고 해요.
1: 네.
0: 말콤 맥도웰이 주연을 했던 영화인데 이 영화가 우리나라에서는 미래의 추격자라는 제목으로 이제 개봉이 됐습니다.
1: 네.
0: 이제 외국 영화들 우리나라에서 개봉할 때는 막 제목 바꿔가지고 많이 됐잖아요.
1: 네.
0: 고스트가 사랑과 영혼이 되는 아,
1: 그렇죠,
0: 것처럼
1: 그렇죠.
0: 이 곡도 이제 원래는 타임 애프터 타임이라는 영화에서 이제 신디 로퍼는 영감을 얻어서
1: 네.
0: 제목을 가져와서 작사를 했었다고 합니다.
1: 알겠습니다. 명곡의 재발견 이현석 음악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신디 로퍼의 타임 애프터 타임 들으면서 2부 마치고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

0: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1: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2: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1: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2: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1: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2: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1: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58분 날씨.
4: 오늘 곳곳에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까지 하늘은 흐리겠고 내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경북 북부에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강원과 전남 남해안, 경남권, 제주에 곳에 따라 피해보고요. 예상되는 강우량은 수도권, 강원 동해안, 충청과 경상권 대부분은 5mm 안팎, 제주도도 마찬가지인데요. 강원 내륙과 산지, 전남 동부나 전북 동부는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린 뒤에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동쪽 지역은 또 한 차례 소나기 예보도 있습니다. 소나기 양은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한 주가 다시 시작되는 월요일인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17도, 전국이 14도에서 20도로 출발하겠고 내일 낮 기온 서울은 오늘보다는 3도 정도 오르는 27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단 약간 더워지겠습니다. 대구가 26도, 세종, 대전, 광주 25도, 부산 24, 강릉 21도 등으로 오늘 30도 안팎까지 올랐던 전라권역은 내일 기온이 3도에서 5도 정도 떨어지겠고요. 내일 오후에 자외선 지수나 오존 농도도 곳곳에 좋지 않겠습니다. 대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2.5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5: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6: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3부입니다. 인물로 풀어보는 조선왕조 500년. 오늘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 적장을 죽인 의기 논계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논계의 본명을 아시는지요? 또 출신까지 논계가 의기로 인정받기까지의 이야기 나눠보고요. 주간 책말에서는 한 주간 신간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술이 인류를 구원한다는 착각 바라모 만나보고요. 또 주목해설 글책으로 의약품의 위험성을 경고한 책 백승만의 의약품 살인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저녁이 기다려지는 한 가지 이유.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1: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다양한 인물로 풀어봅니다. 인물로 풀어보는 조선왕조 500년 역사 길라잡이 한국역사인물연구소 신채용 박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지난주는 금연의 날 특집이라고 해서 조선시대 담배 문화와 애연가였던 정조대왕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적장을 끌어안고 몸을 던진 것으로 유명한 논개 이야기를 준비하셨군요.
2: 네, 맞습니다. 네. 또 어제가 현충일이었잖아요.
1: 아, 그렇죠.
2: 그래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을 기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순국선열이라고 하면은 독립운동가나 또 6.25 때 목숨을 바친 우리 그런 사람들을 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과거 조선시대에도 순국선열들이 많았죠. 우리가 임진왜란, 뭐 병자호란 있었잖아요. 그럴 때 목숨을 바쳐서 뭐 순국한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1: 네.
2: 그런데 그 중에서 여성 순국 선열을 말씀드려야겠다 싶어 가지고 준비한 인물이 바로 논개입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논개. 뭐 한국 역사를 아시는 분들 다 기억을 하실 텐데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노래에도 나오잖아요.
2: 그렇죠.
1: 네. 그리고 또 이동기가 부른 논개도 유명하고요.
2: 제가 어렸을 때 항상 그 텔레비전에서 네. 몸 바쳤어.
1: 몸 바쳤어. 더 내려가.
2: 뭐 이걸 잊을 수가 없어요, 이 노래를. 그래서 이제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서 네. 아, 논개가 진짜 인물인가? 네. 진짜 살았던 사람인가라고 궁금해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마침 이 방송 주제로 논개를 택했기 때문에 네.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1: 그렇습니다. 진주, 뭐 논개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구체적으로 논개가 어떤 인물인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2: 네, 논개는 아시다시피 임진왜란 때 진주에서 순절한 의기라고 합니다.
1: 예.
2: 의기는 의로운 기녀란 뜻이죠. 그런데 그녀가 현재의 전라북도 장수 출신이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1: 아.
2: 그리고 이후 이제 성장해서 경상우도 병마졸도사였던 뭐 최경해라는 사람 또는 충청병사 황진이라는 사람의 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1: 아니, 실존 인물은 맞는 거잖아요?
2: 아니요. 일단 학계에서는, 저희 역사학계에서는 전설적 인물로 보고 있어요.
1: 논개를요?
2: 네. 다만 이미 조선 선조 광해군 때부터 이 논개라는 여인이 왜군의 적장을 끌어안고
1: 네.
2: 강에 몸을 던졌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1: 예.
2: 바로 그 기록이 이 선조 광해군 때 사람인 유몽인이라는 사람이 쓴 어우야담.
1: 예.
2: 야담이에요, 야담.
1: 아.
2: 정부의 공식 기록이 아니라는 거죠.
1: 아.
2: 이 유몽인의 어우야담의 이제 일륜편 효열 대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 예.
2: 논개는 진주의 관기였다. 관청에 소속된 기녀라는 거죠.
1: 네.
2: 진주성이 함락되고 7만의 군인과 백성이 모조리 죽자 논개는 구국의 일념으로 원수를 갚기로 결심하였다. 그녀는 곱게 단장하고 외장들이 촉성루에서 승리한 잔치를 벌일 때 그 자리에 나아가 술에 만취해 접근하는 외장을 남강으로 유인한 뒤 그 외장을 껴안고 남강물에 투신하여 죽었다. 이때부터 의기 논개가 강물에 떨어졌던 그 바위를 또 의로운 바위, 의암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1: 예.
2: 내용이 바로 이 어우야담에 나오는 거예요.
1: 네.
2: 근데 실제 진주성 전투는 유명하죠.
1: 예.
2: 임진왜란 중이었던 1593년입니다. 바로 임진왜란 바로 1년 뒤죠. 그해 6월 여름에 지금 때쯤이에요. 김천일, 황진, 최경회, 뭐 고종후 등 관군과 의병의 결사적인 항전에도 불구하고 그 일본의 유명한 장수들 있죠. 가토 기요마사,
1: 네.
2: 또 고니시 유키나카 이 사람들이 이끄는 일본군에게 진주성이 결국 함락되어 버립니다.
1: 그렇죠.
2: 이건 실제 진주성 전투였어요.
1: 그렇죠.
2: 네.
1: 야담 야사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뭐 우리가 위인전을 통해서도 알고 있고 논개가 적장을 끌어안고 뛰어내렸다. 이거는 굉장히 또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실존 인물로 보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2: 학계에서는 일단 논개가 정말 실존 인물이라면 목숨을 바쳐 외장을 죽였기 때문에 정사인 조선왕조 실록이나 당시 사람들의 기록에 많이 나와야 합니다.
1: 예.
2: 즉 전쟁에서 공을 세웠기 때문에 이는 조선 정부 공식 기록이나 문서에 등장해야 되는 거죠.
1: 아.
2: 왜냐하면 이순신, 원균 뭐 이런 사람들 다 나오잖아요. 공신 책봉한 기록도 다 있습니다.
1: 예.
2: 자, 근데 그렇지 않고 야사나 길거리 이야기 등을 기록한 어우야담 등 에만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야설 위에만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학계에서는 전설적인 인물로 평가하는 중입니다.
1: 하하. 혹시 이제 뭐 여성이기 때문에 기록이 안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2: 그럴 수도 있어요. 또 광기였기 때문에.
1: 그러니까요.
2: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출신. 그래도 그 우리나라 역사에서 뭐 노비들이 임진왜란한테 막 나서서 외장을 죽였다고 하는 기록은 다 있거든요.
1: 그것도 그렇네요. 네. 그러면 아예 어떤 조선시대에 방금 말씀하신 어우야담을 제외하고는 기록이 없을까요?
2: 아니요.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2: 다산 정약용 아시죠?
1: 어, 그럼요.
2: 조선 후기 유명한 실학자죠. 정조 때 예. 인물입니다. 그 다산 정약용이 또 기록을 한 게 있어요.
1: 네.
2: 그게 바로 진주 의기사기. 진주의 의로운 기생을 모시는 사당에 대한 기문이라는 뜻입니다.
1: 예.
2: 이게 이제 정약용의 문집에 남아있는데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글에 보면 다만 논계라는 이름은 안 나와요. 진주의 의로운 기생이라고만 나와요. 그래서 전설적인 인물로 아직까지 학계에서는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아.
2: 그런데 물론 실존 인물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인물은 뭐 아무리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해도 예. 우리가 기리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겁니다.
1: 예, 그렇습니다. 조선 후기부터는 그래서 조정에서도 공식적으로 논계를 인정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면서요?
2: 그건 맞아요.
1: 예.
2: 이제 후기에 와서 임진왜란이 끝나고 한 2, 300년 지나서 자, 논계의 순국 사실이 문헌이나 이랬던 비석에 기록되기 시작한 것이 이미 선조 광해군 때부터입니다.
1: 예.
2: 당시 관기는 사회의 멸시를 받던 신분이지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그 충절은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지요. 우리 최근에 천만 관객 못 봤던 영화 어몽도 막 나왔잖아요.
1: 예.
2: 그 어몽도도 그 당시 기록에는 안 나와요.
1: 아.
2: 중종 때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이후 야사에 나오고 숙종실록 이후에 나오거든요.
1: 네.
2: 그래서 그리고 어몽도도 그 영화를 보고 야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하고 실제 조선 영조 종조 때 충신으로 인정받습니다.
1: 예.
2: 아마 이런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제 광해군 때 사람인 유몽인이라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록한 거고 게다가 진주의 백성들도
1: 예.
2: 농계의 순국을 기리기 위해서 그 순국한 바위에 의암이라는 글자를 새겼죠.
1: 네네.
2: 게다가 이제 이후 진주의 백성들은 진주성이 함락되는 날이 되면 강가에 제단을 차리고 제사를 지냈다고 해요. 농계를 기리는 제사죠.
1: 그렇죠.
2: 이후 이 행사가 이 국가적인 추모 행사가 됩니다.
1: 오.
2: 어마어마해요. 결국 그래서 1721년 그때가 조선 경종 1년입니다.
1: 예.
2: 바로 영조의 이복형이 왕이었던 시절이죠. 이때 경상 우병사 최진안이라는 사람이 논계의 순국에 대해서 이제 국가의 포상을 공식적으로 청하게 되는 거예요.
1: 예.
2: 그래서 이때 최진안은 이미 고인이 된 논계에게 어떤 자귀를 내려주고 그녀의 사당을 지어달라고 주장을 합니다.
1: 그럼 조정에서 바로 들어줬을까요?
2: 자, 일단 매우 신중한 사안입니다.
1: 아.
2: 그래서 당시 비변사 의정부보다 이제 더 확실 막강한 최고 정부 기구가 있었죠. 비변사라고 여기에서는 이 경상 우병사 최진안한테 더 확실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
1: 예.
2: 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진안은 농계의 사적비를 건립하고 그 비문에 탁본을 뜹니다. 그것을 떠서 제출해가지고 이제 인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당시 사당을 바로 세워주진 않았지만 일단 국가가 농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1: 예.
2: 그래서 이후부터 농계를 정부에서도 의기라고 공식적으로 부르게 된 거예요. 이후 그럼 사당은 또 얼마 지나야 건립되느냐 이런 게 참 바로바로 안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오래 걸려요.
1: 네.
2: 한 20년 지납니다. 이제 드디어 1740년 조선 영조 때입니다. 영조가 왕이 된 지 한 16년째 되는 해인데 이때 또 경상 우병사였던 사람이 남덕하는 사람입니다.
1: 네.
2: 이 사람이 사당 농계를 기리는 사당인 의기사를 세우고 농계에 대한 추모제가 매년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1: 그렇군요.
2: 이 사람이 주장을 해가지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후 이 추모제가 전국적인 추모제로 자리 잡게 되는데 1868년 때 고종 때입니다.
1: 네.
2: 진주 목사 정현석이라는 사람의 노력으로 매년 6월이 되면 전국에서 300여 명의 기녀가 모여서 3일간 가무를 하고 제사를 지내는 의암 별제라는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1: 네.
2: 아주 좋은 훌륭한 행사죠. 게다가 우리나라 역사상 거의 유일하게 이때까지만 해도 여성 순국선열을 기리는 어떤 축제이자 추모 행사예요.
1: 예.
2: 자, 근데 이런 행사가 중단되죠.
1: 왜요?
2: 일제강점기.
1: 아,
2: 일제강점기. 일본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1: 그렇죠. 네.
2: 그래서 일제강점기의 그 의암 별자라는 행사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다만 그 의식 절차가 기록되어 가지고 아직 전해지고 있으면서 예.

0: 아니에요. 아. 이 신한 주씨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중국 송나라 때 주자성리학을 완성한 주희라는 인물이에요.
1: 예.
0: 이 가문의 후손들이 이제 조선으로 와서 정착해서 산 사람들이 바로 신한 주씨예요.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은 일단 논계의 아버지는 주문달이라는 사람이고 예. 어머니는 허씨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1: 그렇군요.
0: 제가 조금 시간만 더 주었으면 이 주씨 집안 족보를 다 조사해가지고 아. 한번 찾아봤을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못했습니다.
1: 네. 네. 그런데 그 논계가 죽인 적장은 또 실존 인물이잖아요.
0: 맞아요. 또 기록이 있어요.
1: 예.
0: 게아무라 로쿠스케라는 적장인데 이 논계가 게아무라를 끌어안고 남강에 투신했다는 기록은 임진왜란 당시 우의정 등을 벼슬을 지낸 윤두수라는 사람의 후광세첩이라는 기록에 나와요.
1: 네.
0: 근데 자, 네. 그래서 농계가 계야무라를 끌어안고 투신했다는 것은 거의 사실로도 보입니다.
1: 그렇죠.
0: 자, 그런데 또 일본에서도 이 계야무라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오. 그 가부키 희곡으로도 또 유명한 주인공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 논문들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이 계야무라는 그 유명한 장수 가토 기요마사의 부장이었다고 그래요.
1: 예.
0: 임진왜란 당시 조총병 한 40명을 이끌고 종군했다고 합니다.
1: 예.
0: 자, 그래서 계야무라는 진주성을 함락시킨 외적의 장군은 아니고 하급 무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죠.
1: 아, 우리는 외장을 끌어안고 투신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0: 알고 있는데 이 계야무라는 하급 무관 정도였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논계의 업적이 폄훼되면 안 되겠죠.
1: 네네네. 그럼 일본에서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나요?
0: 현재 일본에서는 계야무라의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1: 예.
0: 그중 첫째는 임진왜란이 끝나고 일본에 돌아와서 62세 병들어 죽었다는
1: 네.
0: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오란카이 지역에서. 이게 오란케입니다. 실제.
1: 아.
0: 우리나라 동북부항이나 중국 만주 쪽이에요. 이 지역에서 적군에게 목을 베어 전사했다는 것.
1: 예.
0: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우리 조선 논계에 의해 죽었다는 것. 그런데 현재 일본에서는 논계가 게아무라를 끌어안고 죽었다는 이야기는 근대에 탄생한 허구로 보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그런데
1: 예.
0: 현재 일본 오이타현에 가면 이 게아무라의 무덤이 있기도 합니다.
1: 예.
0: 어찌되었든 이제 우리나라 순국 선열 중에는 이 논계는 물론이고 유관순 또 남자현이라는 뛰어난 여성 독립운동가도 많았죠.
1: 네.
0: 그래서 오늘을 좀 기해서 다시금 이런 훌륭한 여성 순국 선열도 많았다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촉성루와 의암 또 의암 별제는 우리의 소중한 유산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자, 인물로 풀어보는 조선왕조 500년 한국 역사 인물 연구소 신채용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대한민국 최고의 연사를 All Together.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1: 주간 책마을 서점가의 새로 나온 책 소식 알아봅니다. 홍순철 출판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이번 주 신간부터 알아볼까요?
3: 예, 기술이 인류를 구원한다는 착각이란 책 출간됐는데요. 실리콘밸리가 약속하는 더 나은 미래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책은 묻고 있습니다. 기술을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이데올로기의 기원과 구조를 해부하고 있는데요. 책을 쓴 애덤 베커는 천체 물리학자이면서 과학 저널리스트인데요. 효율적 이타주의, 장기론, 특이점, AI 정렬 문제, 기술 가속주의 이런 것들이 실리콘밸리를 지배하는 사상적 조류인데 그 기원이 어디에서 생겨나는지를 추적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서 거대한 이데올로기 세계관을 만들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요즘 우리가 기술을 통한 구원이란 말을 자주 듣죠. 하지만 책은 그건 과학적 근거가 빈약하다. 그리고 설령 실현된다 하더라도 인류에게 재앙이 될 수 있고 또한 지금 여기에서는 이미 소수의 권력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술 사상가인 레이 커즈와일은 기술 발전이 기술적으로 가속화돼서 2045년이 되면 인간을 초월하는 기계 지능, 즉 특이점이 온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론이 실리콘밸리의 복음이 되었고 이후에 기술 억만장자들이 부의 축적과 권력 강화를 하고 있고 이걸 마치 도덕적 사명으로 포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지구온난화라든가 불평등, 핵전쟁의 위험 이런 것들 기술을 통해서 에너지를 더 쓰고 또 개발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들은

0: 설득이라든가 정의라든가 공정이 필요한 인간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는 정치적 문제들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리콘밸리에 만연한 기술 낙관주의를 해체하고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들이 왜 기술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지를 분명히 밝혀내고 있습니다.
1: 네, 기술이 인류를 구원한다는 착각이었습니다. 다음 신간은요?
0: 바라모라고 하는 책 출간됐는데요. 이 아르헨티나를 넘어서 스페인어권의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또 노벨 문학상의 가장 근접한 작가라고 불리는 세살 아이라의 작품이 우리나라에 처음 번역이 됐습니다. 이 세살 아이라는 작가들의 작가라고 불리고요. 현대문학의 마르셀 뒤샹이라고 불릴 만큼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기법을 선보이는 거장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바라모란 작품은 사회적인 모순을 날카롭게 풍자하는 블랙 코미디와 또한 삶의 무질서가 빚어내는 우연성, 이런 것이 하나의 서사로 엮인 걸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20년대 두 대항을 연결하는 운하의 건설을 둘러싸고 파나마 콜론 지역에서 홀 어머니를 돌보면서 무료하게 살던 공무원 바라모가 주인공인데요. 얄궂게도 위조 지폐로 월급을 받습니다. 그는 생계를 위해서 서둘러서 위조 지폐를 진짜 화폐로 바꾸려고 전전긍긍하지만 워낙에 세상 물정에 어두운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이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라모는 최대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위조 지폐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만 그럴수록 어쩐 일인지 점점 더 기이하고 거대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그리하여 이 주인공은 평범한 삶 저편의 도살인 음모, 그리고 사실상 무정부 상태의 파나마를 전복하려는 세력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위대한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사건의 흐름 속에서 돌연 라틴 아메리카 최고의 시인으로 거듭나는 이 바라모의 삶을 통해서 부패한 정부의 만행, 그리고 아노미에 빠진 대중의 현실을 날카롭게 고발하는 아르헨티나 문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바라모였습니다. 이제 주목설급을 책을 어떤 책 고르셨을까요?
0: 의약품 살인사건이라고 하는 책 골라봤는데요. 제목이 마치 소설이나 영화 같죠.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실제로 의약품 살인사건 이야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올해 초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20대 여성의 충격적인 살인 행각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향정신성 의약품이 포함된 이 약물을 술이나 숙취 해소제에 몰래 타서 남성에게 먹이는 수법으로 연쇄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1: 예.
0: 이렇게 벤조디아제핀계는 불면증과 불안장애 완화, 경련치료에 효과적인 약이지만 누군가를 살해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이 그리고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 정말로 약과 독의 차이가 한 끗 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먹는 약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음을, 그리고 누군가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살인도구가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 책을 쓴 저자는 좋은 약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분자 조각가입니다. 그리고 약 화학자인데요. 저자는 다양한 사건과 사례를 통해서 약의 화학적인 성분이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같은 물질이 어떻게 치료제가 되기도 하고 또한 치명적인 독이 되기도 하는지를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약이 엉뚱하게 사용되면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네요.
0: 그렇습니다. 우리 인체가 사실은 극도로 복잡한 시스템이죠. 그리고 그 시스템이 약에 반응을 합니다. 따라서 약은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효과와 위험 가능성을 함께 지닌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몸에 좋은 약도 사용 방식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책에는 주로 약이 독이 된 사건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물론 계획된 살인사건도 있지만 의도치 않은 과실치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9월 달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응급대원으로 일하는 남성의 아내가 갑자기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심혈관 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수사 결과

0: 부부가 이게 사망보험금을 노린 남편의 계획 살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됐던 살해 도구가 놀랍게도 안약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안약, 주 성분이 테트라하이드졸린이라고 하는 안약인데요. 이게 눈 주변의 혈관을 수축시켜서 충혈기를 없애는 데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이걸 눈에 소량을 넣을 때는 안전하지만 위장관을 통해서 혈액으로 직접 흡수되면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관을 급격하게 수축시키고 중추신경계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평소에 마시던 음료에 이 안약을 타서 먹였던 거죠. 실제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약이 때론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1: 와, 단순 부작용 정도가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네요.
0: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우리가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 워낙에 여러 가지 지금 부작용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사실 이 프로포폴의 위험성을 전 세계에 알린 충격적인 사건이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사망이었죠. 예. 심각한 불면증에 시달리던 마이클 잭슨이 자택에서 주치의를 통해서 언제 호흡마비가 올지 모르는 프로포폴을 지속적으로 투약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운이 좋았는데 2009년 6월달 숨을 쉬지 못했고 급하게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1시간 넘게 의식불명 상태 속에서 숨을 거뒀죠. 그리고 주치의는 과실치사죄로 기소됐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런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 유혹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점을 저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1: 네, 약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책이군요.
0: 그렇습니다. 다양한 약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기도 하는데요. 이 스코폴라빈이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이게 부교감신경을 억제해서 선망, 환각, 호흡마비 이런 것들을 유발하고 결국 죽음에 이를 수 있게 하는 위험한 물질인데요. 근데 이 스코폴라민은 좋은 목적으로 적절한 양을 쓰면 약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멀미약이 바로 이러한 성분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우주개발 초기에 우주비행사들이 멀미를 막기 위해서 이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그리고 한때 유행했던 귀 아래에 붙이던 멀미약 마찬가지로 그 성분으로 만든 패치였다라는 거죠. 책에 보면 비염 환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이 코막힘 약도 잘못 쓰면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폴란드에서 사망했던 여성의 몸을 분석해봤더니 코막힘 약 성분이 고농도로 검출된 사례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거 역시도 원래의 목적이 아닌 뭐 과다 사용되거나 예. 잘못 사용되면 예상치 못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책에는 이렇게 위험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한 정보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치 과학수사 추리물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약, 도처에 넘쳐나고 있는 이 시대에 약물 오남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1: 네, 의약품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주간책마을 홍순철 출판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김현철의 춘천 가는 기차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6월 13일 다음 주 토요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시민보였습니다.

0: 안녕하세요. 평촌에 살고 있는 두 살 하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박세계입니다. 솔직히 너무 힘들고 친구들 놀고 있는 거 보면 부럽긴 한데 그거를 넘어선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자기 전에 제가 꼭 안아주고 자고 하거든요. 그럴 때 제 얼굴을 어루만져 줄 때가 많아요. 네, 하진이가 제 얼굴을 어루만져 줄 때 정말 너무 행복해요. 저는 유도 분만을 15시간 했는데 15시간 동안 너무 힘들었고 배도 너무 고팠는데 하진이를 안 낳았을 때 모든 게 다 힘듦이 잊혀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뭐 둘째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진아 사랑해. 엄마한테 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1: 건물이 밀집돼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안녕하십니까.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에 참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방부 공보계획 담당 박성용 중령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에 참가를 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3회 아시아 안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먼저 안규백 장관은 본 회의에서 역내 안보 도전과 대한민국의 전략적 대응이라는 주제로 연설했는데요. 이어서 회의에 참가한 일본, 호주, 태국 등 7개 국가의 국방장관들과 함께 양자회담을 진행해 지역의 안보 현안을 논의하고 국방협력 강화에 함께 나가기로 했습니다.
0: 예, 안규백 장관이 미국 전쟁부 장관과 상하원 의원들도 잇따라 만났다고요?
1: 네, 해글세스 전쟁부 장관은 5월 30일 연설에서 우리나라를 안보 모범국가로 언급하며 높게 평가한 바 있는데요. 안규백 장관은 같은 날 해글세스 장관을 만나 미국 측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안규백 장관은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을 각각 면담하고 한반도 안보 정세와 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특히 한반도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전작권 전환과 핵추진 잠수함 도입, 조선 MRO 등에 대해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0: 예, 국방 분야에서 사용되는 반도체에 관한 법률이 추진된다고요?
1: 네, 정부는 6월 2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방 반도체의 개발과 제조 역량을 확보하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방 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법률은 첨단 무기 체계의 핵심 부품인 국방 반도체가 민간 반도체 산업과 구분될 수 있게 특수성을 반영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했는데요.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확보한 국방 반도체를 우선 구매해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0: 예, 올해로 30회차를 맞은 환태평양 훈련에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이 참가를 한다고요?
1: 그렇습니다. 해군과 해병대 장병 700여 명이 6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미국 하와이 일대에서 진행되는 환태평양 훈련 림팩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6월 1일에는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항함이 제주 해군기지에서 출항했고 캐나다와의 연합협력을 진행 중인 도산 안창호함과 대전함도 훈련을 마친 뒤 하와이로 이동해 합류할 예정입니다. 이번 훈련에 미국, 일본, 캐나다 등 31개 나라가 참가하고 우리나라는 함정과 잠수함, 해상초계기 등 해군의 주요 전력이 대거 참가할 예정입니다.
0: 예, 이번 훈련에서 우리 해군의 기동함대 사령관이 연합해군 기동부대를 직접 지휘한다고요?
1: 네, 김인호 해군 기동함대 사령관은 이번 훈련에서 아시아 국가 최초로 연합해군 기동부대를 통합 지휘하는 연합해군 구성군 사령관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연합해군 구성군 사령관은 항모 강습단과 원정 강습단 등으로 이루어진 연합해군 전력을 총 지휘하고 작전을 수행하면서 연합참모단을 운영하는데요. 이번 훈련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추진 중인 우리 해군이 연합해양작전 기획 능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지금까지 국방부 브리핑 국방부 공보계획 담당 박성용 중령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저는 2004년에서 6년 21사단 63년대 전투지원중대 병장으로 전역을 했고요. 이름은 박경준입니다. 처음에는 가기 싫고 되게 시간이 아깝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있어 보니까 그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는 값지고 좋은 추억이 많았었던 것 같아가지고 이게 김태훈 선임이 있었는데 처음에 전역을 하고 한 반년 정도 연락을 하다가 지금 끊긴 지 한 거의 20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 선임이 좀 많이 궁금하긴 합니다. 제일 가까운 선임이다 보니까 잘 챙겨주고 뭐 힘들 때 격려 격려도 해주고 좀 여러 가지로 군 생활할 때 도움을 많이 줘가지고 남자가 봐도 또 멋있었던 분이어가지고 더 생각이 납니다. 아무래도 강원도 양구 쪽이어가지고 이제 혹한기 훈련 때 너무 춥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추울 때마다 그 핫팩 같은 것도 또 잘 챙겨주고 뭐 힘든 거 없니 잘 물어봐주고 동그란 파이 또 네모난 또 파이로 된 거 잘 챙겨주고 해서 가장 기억이 남습니다. 조금 위키수 선임이긴 했는데 이제 나이는 동갑이어가지고 이름이 김태훈이거든요. 태훈아 많이 보고 싶다. 보고 싶다.

0: 편안한 주말 우리 군이 책임집니다. KBS 1라디오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1: 한 주간 장병들의 동향을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내무실 국방홍보원 맹수열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자, 이제 장병들에게 독서를 장려하는 분위기가 아주 자연스러워졌는데요. 육군 수도사령부가 최고 수준의 독서 인프라 구축과 책 읽는 병역 문화 활성화로 장병 정신전력 강화에 앞장을 서고 있다고요?
2: 그렇습니다. 소방서는 국방부가 추진 중인 한 손에 총

0: 톡 콘서트 개최, 톡 후방 경연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방사는 현재 사령부 및 직할부대에 13개의 병영도서관과 7개의 독서카페를 운영하며 장병들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영도서관과 독서카페 총 20곳의 면적을 모두 더하면 1137제곱미터, 약 345평이고 소장도서는 3만 6천 권에 달합니다.
1: 예, 단순히 면적만 넓은 게 아니라고요?
0: 그렇습니다. 소방사는 최근 병영도서관에 공간력 개념을 적용해 대대적인 환경 개선도 실시했는데요. 책 읽는 공간이란 1차원적 기능을 넘어 장병들의 자기개발과 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사령부 본부 근무대 병영도서관 관악서재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전에는 진중문고, 전기간행물, 기증도서 등을 비치한 수준이었지만 과감한 예산 투자를 통해 책상과 의자를 전부 교체하고 병사들이 선호하는 벙커형 좌석과 빔 프로젝터, 스크린 등을 설치했습니다. 편안하게 휴식하며 지식을 충전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완벽히 변신한 것이죠. 다른 병영도서관들도 서가, 책상, 의자 등 시설물을 교체하고 벽면을 새로 칠해 쾌적하고 깔끔한 환경으로 바꿨습니다. 또한 낡은 도서는 정리하고 흰잡 위주로 구매 비치해 장병들이 자연스럽게 병영도서관을 찾도록 했죠. 소방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특정지 경호경비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에 있는 독서카페 7곳에 대해서도 현장 실사와 부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보수 수요를 확인했습니다. 순차적으로 환경을 개선해 장병들이 잠시나마 마음의 안식을 찾고 지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1: 예, 다른 변화들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0: 네, 먼저 소방사는 도서 구매 방식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연 1회 구매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장병들에게 희망도서를 신청받아 연 4회 분기별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죠. 기존 구매 방식은 장병들이 읽고 싶은 베스트셀러나 신간도서를 적시에 보급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나아가 장병들이 단순히 책을 읽는 데 그치지 않고 독서를 통해 직접 역량을 확대하고 행동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최근 펼친 진중문고 북 콘서트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행사에는 쓸데없는 걱정으로 준비된 체력이 소진되었습니다의 저자이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이광민 작가가 참여했습니다. 이 작가는 어느 순간에도 나 자신으로 살아가기를 주제로 병영생활 속 불필요한 걱정에 매몰되지 않고 자기 중심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제시하며 장병들의 공감을 얻었죠. 북 콘서트에 참석한 군악대 이창호 일병은 평소 생각했던 고민과 불안이 해소됐고 군생활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계기가 됐다며 떨어졌던 자신감과 자존감을 회복하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었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1: 예, 독서를 정신전력 강화로 이어가는 노력도 했다고요?
0: 그렇습니다. 소방사는 지난 4월에는 독후감 경연대회를 진행했는데요.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 수호, 육군 핵심 가치 등 두 개 주제를 열린 경연대회에는 약 270명이 응모해 높은 참여를 보였습니다. 국가와 군인의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복무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내용이 주를 이었다고 하네요. 소방사는 최우수작을 비롯한 9편의 우수 독후감을 선정해 이달 중 시상할 예정입니다. 소방사 정신전력 교육장교 김진현 대위는 한 손에 총을 들고 나라를 위해 복무하는 기간이 인생의 정체기가 아니라 다른 한 손에 든 책을 통해 미래를 설계하는 지적 도약의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 예, 공군 부사관을 대표하는 얼굴이자 병사들을 보다 세심히 살펴나갈 새 공군 주임원사가 취임을 했다고요?
0: 네, 제29대 공군 주임원사로 안재홍 원사가 취임했다는 소식입니다. 공군은 지난 2일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손성락 공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28, 29대 공군 주임원사 2취임식을 거행했습니다. 행사에는 공군본부 부실단장, 병과특기장, 역대 주임원사, 독립전대급 이상 및 계룡대 지역 내 주임원사들이 참석했죠.
1: 예, 안주임원사는 어떤 군인인가요?
0: 네, 안주임원사는 항공기 기체 정비특기로 2000년 항공과학고 29기로 임관해 11전투비행단, 군수사령부 등에서 기체정비 전문가로 활약하며 탁월한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군수사령부 주임원사로 근무할 당시 탁월한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장병 복지와 병영문화 개선에 앞장섰던 것으로 공군은 판단하고 있죠. 안 주임원사는 손총장으로부터 부사관단 길을 이양받으면서 공군의 모든 부사관과 병사들을 대표하는

0: 전군 주임원으로서의 막중한 임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손 총장은 우주, 사이버,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과 협력이라며 신임 주임원사가 소통의 중심축이 돼 솔선수범의 자세로 공군의 팀워크와 건강한 병역문화 조성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안 주임원사는 취임사에서 공군의 부사관과 병을 대표하는 자리에서 참모총장님의 지휘지침을 받들고 사랑과 열정으로 희망의 공군을 만들어 가겠다며 지혜, 헌신과 봉사, 사랑과 열정, 인간관계,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겸비한 주임원사로 대한민국 공군을 위해 일하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명예롭게 이임하는 박석화 전 주임원사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교고지 부대를 방문해 부사관, 병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지휘부의 의견을 적극 개진했습니다. 또한 공군 주임원사단 활동을 주관하며 올바른 병영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했죠. 아울러 모범병사 확대 선발, 모범부사관 경영이사 등 부사관 병신분의 자긍심 고취에도 힘써 박수를 받았습니다.
1: 예, 육군이 그동안 진행한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에 역대 수상작을 전시하는 특별전을 열고 있다고요?
0: 그렇습니다. 육군이 장병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호국 보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지난 2일 충북 청주시 청남대 기념관 기획전시실에서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 역대 수상작 특별전을 개최했습니다.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은 육군이 미술을 매개체로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 장병의 호국 안보 의지를 높이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군 유일 미술 공모전인데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들의 호국, 기억의 조각을 주제로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특별전은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 1회부터 14회까지의 회화, 서예, 조소, 사진 분야 역대 수상작 50여 점을 선보입니다. 특별전이 열리는 청남대는 매년 70만여 명이 찾는 명소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 있는 곳이라 의미를 더하고 있죠. 국군 장병과 군무원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육군본부 문화운영장교 김현배 중령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마련된 특별전이 관람객들에게 호국과 애국의 의미를 일깨운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많은 국민과 장병이 방문할 수 있는 장소는 물론 찾아가는 호국미술대전 특별전시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육군은 국민과 육군이 예술을 통해 소통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는 호국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전해왔습니다.
1: 예, 육군 수도방위사령부가 부대 창설일을 맞아서 육군 핵심 가치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장병과 군무원에게 방패전사상을 수여했다고요?
0: 네, 수방상은 지난 1일 사령관 어창준 중장 주관으로 부대 창설 6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수방상은 부대 약사 낭독을 통해 수방사 역사와 전통을 되새기고 모범 장병 군무원 6명을 선발해 포상했죠.
1: 예, 방패 전사상은 어떤 상이고 이번에 수상한 장병은 누군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0: 네, 방패 전사상은 평소 모범적인 자세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며 육군 핵심 가치인 위국헌신, 책임 완수, 상호 존중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방패 부대원에게 주어집니다. 수상상은 창설 65주년을 맞아 육군 핵심 가치 신념화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이상을 제정하고 핵심 가치별 수상자를 선정했죠. 미국 헌신 분야에선 비영정찰 중 등산객을 구조한 홍승호 소령, 의식불명 시민을 심폐소생술로 구조한 이재호 하사, 휴가 중 음주운전자 검거에 일조한 김동환 상병 등 3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책임 완수 분야에선 역내 시설 가스누출을 조기에 식별해 사고를 예방한 한재준 국무주무관이, 상호 존중 분야에선 각종 선행과 봉사활동을 실천한 전호연 성북동대장과 전우들의 복무 적응을 도운 고지훈 상병이 각각 선발됐습니다. 수방사 인사행정계획장교 유혜진 소령은 육군 핵심 가치를 현장에서 묵묵히 실천하는 장병과 군무원들을 적극 발굴하고 선발해 자긍심을 높여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육군 핵심 가치를 적극 실천하고 심려화하는 문화를 그래 전반에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1: 네, 공군 38전투비행전대가 기지에서 떨어져서 자칫 복지 혜택에서 멀어질 수 있는 영예부대 장병들을 위해서 소소하지만 가장 필요한 여건을 개선했다고요?
0: 그렇습니다. 38전대는 지난 1일 영예 탄약고 장병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군마트 분점을 개

0: 있습니다. 그동안 영해 탄약고 장병들이 38전대의 복지시설을 이용하려면 차량으로 10여 분의 거리를 이동해야 했는데요. 38전대는 셔틀버스를 운행했지만 대부분 교대 근무를 하는 영해 탄약고 장병들이 희망하는 시간대에 편리하게 이용하기에는 제한이 있었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8전대 작전지원대대를 중심으로 군사경찰대, 정보과 등 많은 부서가 합심해 군마트 분점이 개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군복지단에서도 38전대의 어려움을 전해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하네요. 그 결과 기지와 떨어져 생활하는 영해 탄약고 장병들을 위한 군마트 분점이 열릴 수 있었습니다. 38전대는 여타 군마트와 같은 큰 마트는 아니지만 근무 피로를 해소하고 돈독한 전우회를 다질 수 있는데 중점을 두고 분점을 조성했죠. 이상철 작전지원대대 주임원사는 장병 복지는 부대의 사기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앞으로도 영해 탄약고 지역을 포함해 우리 장병들의 복지 여건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1: 네, 지금까지 국방홍보원 맹수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고경필입니다. 제 이준식이라고 상병인데 해군으로 입대를 했거든요. 늦게 입대를 했는데 지금 27이에요. 준식이랑은 사실 제가 군대 갔다 와서 학교 복학하면서 만난 친구인데 성격이 너무 좋았어요. 노는 것도 같이 좋아하고 연기에 대해서 열정도 있는 친구였어서 그렇게 얘기하고 하는 부분들이 잘 맞아가지고 자주 나오기도 하고 얼굴 보고 얘기도 하는데 군 생활도 되게 열심히 하고 전우들과 함께 사이좋게 그리고 워낙 애가 좀 튼실한 친구여서 책임감도 좋고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준식아, 이제 뭐 50% 조금 넘었다고 좋아하는데 남은 40몇 프로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힘써줬으면 좋겠고 너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연극하는 것 같아서 고생하고 몸 다치지 말고 안전하게 이따 전역했으면 좋겠다. 또 휴가 때 보자. 고생해라.
3: KBS 1라디오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1: 병영 소식, 병무행정 소식 알아보는 병무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병역 판정검사 후에 받는 건강검진 결과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병무청 우탁균 부대변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십니까?
1: 병역 판정검사를 받고 나면 건강검진 결과서를 별도로 주는 건가요?
4: 네, 병역 판정검사를 받으면 자세한 검사 결과가 수록된 결과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19세에 받게 됐는데요. 병역판정검사는 향후에 현역병으로 입영을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등 병역 이행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 외에 19세에 받는 생애 첫 번째 건강검진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는 혈액과 간 기능, 당뇨, 방사선 검사 등 총 35종의 58개 항목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검사 과정에서 당뇨병이나 간염, 척추 측만증 등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던 질병이 발견되는 사례도 있어서 청년층 건강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결과서는 그동안 종이로 출력해서 교부를 받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알림톡과 이병무 지갑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즉시 발급받고 확인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서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서 검사 항목별 결과와 치료, 관리 방법 등의 임상적 설명도 모바일 화면에 최적화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매년 약 44만 명의 병역 의무자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관리 또는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 예, 검사 항목을 들어보니까 거의 종합병원 수준 이상으로 검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세부 검사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4: 네, 신장과 체중, 시력, 혈압 측정과 같은 일반 부위 검사가 있고요. 인성과 인지 능력을 검사하는 심리 검사, 소변과 혈액을 통해 간염과 간 기능, 신장 기능, 혈구 등을 검사하는 병리 검사와 폐결핵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사선 검사로 구분해서 세밀하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검사 과정에서 본인이 미처 알지 못했던 질병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느 정도나 되나요?
4: 근데 최근 몇 년 동안 약 2,500건 정도가 되는데요. 가장 많이 확인된 질병은 척추 측만증이고요. 4구째 신염이나 HIV, 간염과 당뇨, 본태성 고혈압, 백혈병, 기흉, 면역결핍 질환 등 다양한 질병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건강은 아무리 챙겨도 부족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눈앞에 다가온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본인의 건강 상태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때 우리 청년들이 젊어서부터 건강관리를 잘해주면 좋겠습니다.
1: 예, 매년 상당한 인원이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이러한 검사 결과가 축적이 되면 여러 방면으로 다양한 연구 자료로도 활용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4: 네, 우선 병무청은 병역 판정 검사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의 변화하는 신체 건강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축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축적된 정보를 일정 기간마다 개방을 하되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는 철저히 배제를 하고 있고 병역 판정 검사에 대한 자료는 주로 의료 분야에서 연구 목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의 소화기 내과의 경우에는 2020년에 병무청이 공개한 500만 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B형 간염 유병률을 연구한 바 있고요. 2022년에는 500만 건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간암 예방 관련 국책 과제도 수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당처병원에서는 300만 건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성인 남성의 비만율 변화를 연구하기도 했고요. 이러한 의료 분야의 연구는 치료법 개발과 개선의 근간이 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의 근거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1: 예. 자, 요즘 정신 분야의 건강 관리도 매우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을까요?
4: 네, 병무청은 우리 청년들의 정신 건강 관리를 위해서 병역 판정 검사 단계부터 정신건강 위험군을 조기에 선별하고 심리취약자에 대해서는 심리상담과 치료를 연계해주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도록 의뢰한 현황은 매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22년에는 564명, 24년에는 926명, 지난해인 25년에는 1128명이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특히 병역 판정 검사 때 받는 심리 검사 항목에 우울증과 조기 정신증 선별 검사를 추가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8번의 전문 상담과 최대 64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심리 상담 바우처와 첫 진료비 지원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병역 판정 검사에서 발생한 경제적 비용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신체 등급 판정에 참조한 병무용 진단서와 의무 기록지는 발급 비용을 지급하고 있고요. 질병 악화로 인해서 신체 검사를 받고 병역 처분이 변경된 병역 의무자에게도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심리검사 등 위탁검사를 우선해서 실시해주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병무청 우탁균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1: KBS 1라디오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마칠 시간입니다. 남은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3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평범했던 하람이의 하루는 한순간에 멈춰버렸습니다. 몇 달 전 기차선로의 고압전선 감전사고로 온몸에 중증 화상을 입은 하람이. 몸 절반 이상이 손상되며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피부 이식 수술과 많은 치료들, 억 단위로 예상된 병원비 앞에 가족들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홀로 생계를 책임지고 어머니는 하루 24시간 하람이 곁을 지켜야만 하는 상황. 암담한 내일 앞에 막막하기만 한 하람이 가족. 친구들과 학교에 가고 싶다는 하람이의 말에 부모님의 마음은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람이의 눈물이 내일의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오늘 밤에는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수도권, 충청, 경북 북부로 비가 이어지겠고 내일 오전까지 강원과 전남, 남해안, 경남, 제주에도 곳에 따라 비가 온 뒤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우량은 수도권, 강원 동해안, 충청, 경상권, 제주권으로 5mm 안팎인데요. 그 밖에 강원 내륙과 산지, 전남 동부와 전북 동부는 5에서 20mm가량이 지나겠고 또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주로 동쪽 지역 중심으로 소나기예보가 있습니다. 이 소나기 양은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서울은 내일 아침 17도로 출발합니다. 전국이 14도에서 20도 분포, 내일 낮 최고기온 서울 27도로 오늘보다는 3도 정도 올라서 서울은 약간 더운 느낌 들겠고요. 대구는 26도, 세종, 대전 25, 광주도 25도까지 오르면서 주로 오늘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올랐던 전라권역의 기온은 오히려 어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은 내일 떨어지겠습니다. 부산은 24도, 강릉 21도로 선선한 곳도 있겠고 당분간 기온은 평년 이맘때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안, 남해안, 제주 해안에 너울이 유입되겠고요. 내일 오후에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는 높고 대기질은 청정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1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3: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 속보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유감을 표하며 강도 높은 진상규명을 예고했습니다. 국민 참정권이 침해당한 중대 사안으로 규정하고 검찰과 경찰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먼저 여소영 기자입니다.
1: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진 지 나흘째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참정권은 제한되거나 침해돼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라며 국민 주권의 근간이 훼손됐다고 인정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행정부에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선관위에 대해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국민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 의미가 없다며 쇄신과 개혁의 의지를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에는 조속한 국정조사 추진과 근본적인 선관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학생들을 만난 김민석 총리 역시 진상규명을 위해 정부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며 들끓는 민심을 달랬습니다. 수사는 물론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 선관위의 일정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물러나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1: 김 총리는 다만 일각의 재선거 요구에 대해선 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0: 파장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이 선관위 책임론 또 국정조사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민주당은 개헌까지 검토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민영 기자입니다.
3: 투표용지 부족 사태 파장은 정치권에서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빨리 하자는 데에는 여야 이견이 없습니다.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4: 이번 국정조사 관련된 건 개문받이 할 수 있도록
5: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4: 그 진행을 하고요.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도 열어두고
6: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합시다.
5: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3: 선관위 감시와 개혁을 위한 개헌 논의도 본격화할 걸로 보입니다. 현행 헌법으로는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외부에서 감시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당은 선거제 개혁 TF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4: 골문대로 골문 환부를 도려내고
5: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4: 다시 세우겠습니다.
3: 야당은 이 기회에 부정선거 논란만 키운 사전투표를 없애자고 제안했습니다.
6: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국민 절반이 불신하는 사전투표도 없애야 합니다.
3: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책임론과 재선거 여부를 두곤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6: 회담을 요구합니다. 재선거는 정당의 유불리를 따라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할 단계를 저는 이미 지났다고.
3: 민주당은 정치 쇼라고 일축했습니다.
7: 장동혁 대표는
5: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7: 정치 쇼를 그만두십시오. 국회 후반기 원구성부터
3: 여야 모두 내일 국회에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진상규명을 위한 여야 협상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0: 현장 대치는 여전합니다. 20, 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전국적 재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개표 소압 상황은 이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 대표소를 둘러싸고 타깃기를 흔들며 재선거를 외치는 많은 사람들. 투표함이 옮겨진 직후 시작된 개표소 봉쇄는 사흘째 이어졌습니다. 오후 6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2만여 명이 이곳에 모였는데 한때 3만여 명까지 운집했던 어젯밤보단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봉쇄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참가자의 다수는 자발적으로 모인 20, 30대 청년층이었습니다.
9: 일단 선관위를 수사해서 문제가 있었던 거를 바로 잡고
10: 다른 투표소에서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나오지 밝혀지지 않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전체 모든 투표소에서 재선거를 실시를
8: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헌법상 기본권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쓴 손팻말만 사용하고 구호를 재선거로 한정하는 이유도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1: 우파, 좌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좌파든 우파 받은 모두 그 투표권이 있고 참여권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좌우를 떠나서
8: 개표소 옆에선 이틀 연속 K-POP 콘서트가 열렸는데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고립됐던 선관위 직원들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투표함을 포함한 대부분의 장비는 여전히 개표소 안에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력을 배치하고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0: 한 유명 유튜브 진행자가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를 언급하며 온라인상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확한 발언 내용과 이후 반응까지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스타벅스가 탱크데이 이벤트로 문매를 막기 시작한 건 지난달 18일.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정용진 회장이 직접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13: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12: 그런데 불과 3주 만에 탱크 발언이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유명 유튜버 최욱 씨입니다.
14: 이놈들이 아주 동경하는 게 전두환이잖아. 그 식으로 온라인상에 탱크로 밀어버려야 돼. 그 범죄에 대해서만큼은.
12: 극우 성향 일간 베스트 회원들을 비판하던 중 나온 표현이라지만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4: 이렇게 합니까?
12: 불과 2주 전 탱크는 일베식 표현이라고 주장한 걸 잊었냐는 겁니다.
14: 개인적으로. 아 이거 너무 심하네. 아 이거 진짜 미치겠네.
12: 최 씨 발언 이틀 만에 1만 1천 개가 넘게 달린 댓글에서는 스벅에는 누구보다 일침을 날리지만 자신에겐 관대하다. 착한 탱크 나쁜 탱크가 따로 있느냐 등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스타벅스를 겨냥해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0: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가 발표됐습니다. 한성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입니다.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의 IT 전문가 최종 임명된다면 역대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됩니다. AI 대전환을 완수할 적임자 청와대가 밝힌 발탁 배경입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15: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낸 기업인 출신으로 임명될 경우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에 여성 총리가 됩니다. 정치인 출신이 아닌 만큼 깜짝 발탁이란 평가도 나오는데 청와대는 능력 중심 실용주의 인사, 검증된 국무위원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16: 시대적 과제인 AI 대전환을 차질없이 완수하고 국민 일부가 아닌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로 기대됩니다.
15: 특히 반도체 호황의 온기를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켜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지난 1년간 장관으로서 행보도 높게 평가했습니다.
16: 중소기업 수출 역대 최대치 달성, 창업 생태계 활성화 등 실질적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15: 한 후보자는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데 임명 절차 마무리까지는 김민석 총리가 자리를 지킬 예정입니다. 김 총리는 후임 지명 소식이 알려진 직후 제 다음 임무는 강력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라며 사실상 당권 도전을 시사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 지명을 적극 환영하며 국민 체감형 내각에 공감한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이 먼저라고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0: 오늘 잠실 야구장 시구에 나선 이 남자. 세계 시가총액 1위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입니다. 치킨집부터 PC방, 삼겹살 회동까지 소탈한 친교의 자리로 보이는 이 모든 장면 뒤에는 세계 1위로 살아남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 깔려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7: 이틀 만에 또 찾은 PC방. 사인과 사진 요청에 응하며 특유의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18: 모두 아이언2 게임하고 있죠? 누가 제일 잘해요? 젠슨황, 엔비디아 CEO.
17: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 등 국내 게임업계 수장과 잇따라 만나며 엔비디아의 최신 칩이 게임 산업을 변혁할 거라고 했습니다. It runs
18: Windows. 새로운 칩은 컴퓨터 윈도우를 실행하고 심지어 AI까지도 실행합니다.
17: 프로야구 시구도 팬 서비스만은 아니었습니다. AI 로보틱스 사업 파트너인 두산의 경기. 박정원 두산 회장과 시구 시타를 함께하며 협력 의지를 과시했습니다. 지난해 깐부 회동 현장을 다시 찾아 SK 최태원 회장을 이틀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겉만 보면 이색 행보의 연속 같지만 만난 인물, 방문 장소는 전략적입니다. HBM 등 메모리뿐 아니라 반도체 기판 소재, 전력 등 AI 인프라를 한국 기업에서 공급받고 엔비디아가 AI 칩을 만들면 그걸 한국 기업이 만드는 차량, 로봇, 게임과 각종 AI 서비스에 접목하겠다는 구상, AI 전후방을 통합하겠다는 세판짜기 전략입니다.
19: You could see so much of our technology is now at the entire infrastructure scale.
18: 수준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파트너들도 인프라 단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젠슨화
17: 국내 주요 기업들도 엔비디아와의 세부 협력 계획을 곧 발표합니다. 젠순왕은 내일 서울대 AI 연구원과 AI 로봇 스타트업 등을 접촉하며 3박 4일 방한을 마무리합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0: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하루 앞두고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북한 비핵화는 절대 불가능하다. 쇠계를 박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을 의식한 고도의 압박 전략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중국은 어떻게 나올까요? 김경진 기자입니다.
20: 시진핑 주석 방북을 하루 앞두고 대내외 매체를 통해 담화를 발표한 김여정 총무부장.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는

0: 중국도 동시에 겨냥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시 주석 방북을 앞두고 핵물질 생산 공장, 신형 구축함, 군수 기업소를 잇따라 찾아 핵 능력 확대를 과시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인데, 7년 전과 달리 핵 능력 고도화, 북러 밀착 등으로 체급이 커진 북한이 중국을 상대로 핵 보유국 인정을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1: 북중 관계를 수직적인 의존 관계가 아니라 전략적인 파트너 관계, 안보를 일정 부분 협력하는 구도, 이런 방식으로 설정하고 싶은.
0: 북한은 최근 한미 간 1650억 원대 무기 거래를 거론하며 핵 보유 정당성을 내세웠습니다. 북한의 요구에 대한 중국의 반응에 따라 북핵 문제 해결의 향방도 달라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2: 이번 주 꿈의 무대 북중미 월드컵이 시작됩니다. 축구 대표팀은 결전의 땅 멕시코에서 첫 공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현장을 찾은 수백 명의 팬들 관심은 단연 손흥민이었습니다.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박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 축구 대표팀의 첫 공개 훈련 현장에 몰려든 멕시코 어린이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합니다. 800여 멕시코 팬들은 주장 손흥민의 이름을 외쳤고, 손흥민이 손을 흔들며 화답하자 커다란 함성이 쏟아졌습니다.
4: 사랑해요.
3: 손흥민의 동작 하나하나에 팬들의 시선이 집중됐고, 황인범의 몸을 던지는 헤더에는 탄성이 나왔습니다.
5: 다들 빠르고 몸이 가벼워 보이고 속도감이 느껴집니다. 손흥민 선수가 영리하게 플레이하고 빠른데다 드리블도 정말 잘해서 좋아합니다.
3: 대표팀은 경기장과 똑같은 훈련장 잔디에 빠르게 적응하며 빌드업을 위한 패스 훈련에 집중했습니다. 손흥민을 비롯해 최전방을 책임질 공격수들은 날카로운 슈팅으로 컨디션을 끌어올렸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마지막 평가전까지 다양한 조합을 실험한 만큼 남은 사흘 동안 전술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6: 완성도를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3일 동안의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3일 동안 집중적으로 좀 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3: 대표팀은 뜨거운 분위기 속에 본격적인 현지 적응에 나서며 멕시코에서의 여정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2: 우회전 하실 때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가 의무화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혼선이 빚어지고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차량은 일반 차량에 비해 사고 위험이 더 높다는데 왜 그런 건지 정다윤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7: 청주의 한 교차로입니다. 우회전하던 화물차가 멈춰서는 순간 자전거가 쓰러집니다. 잠시 후 화물차는 쓰러진 남성을 덮칩니다. 4년 전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가 의무화됐지만 보행자 사고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형 화물차의 경우 차량이 크고 운전석이 높아 사고에 더욱 취약합니다.
8: 대형 화물차의 경우 우측 사각지대 거리가 승용차 대비 3m 이상 길어 사고 위험성이 더 높습니다.
9: 뭐 갑자기 뭐 튀어나오고 그런데 애들이 튀어나오거나 뭐 그러면 확실히 승용차보다는 더 높다 보니까 잘 안 보이고 그러죠.
7: 차체가 긴 대형 차량은 회전 반경이 커 우회전하다 인도를 침범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치사율이 승용차의 27배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10: 앞바퀴를 우회전하게 되면 뒷바퀴는 직진이기 때문에
11: 대림대학교 미래 자동차부 교수입니다.
10: 보도 경계석에 타고 올라오는 현상. 이때 서 있던 보행자가 딸려 들어가면서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는 게
7: 전문가들은 도로에서 떨어져 신호를 기다리도록 유도하는 안전 표지석이나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등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정다연입니다.
2: 최근 국제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미국 국방부 장관의 행보가 구설에 올랐습니다. 프랑스 공식 방문길에 부인과 자녀 6명을 동반한 장면이 논란의 발단이 됐습니다. 황동진 기자입니다.
12: 비행기 문이 열리자 어린이들이 먼저 내려옵니다. 그 뒤로 보이는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부부. 마치 가족 휴가라도 온 듯한 편안한 차림으로 헤그세스 장관의 프랑스 방문에 따라온 겁니다. 6명의 자녀들은 레드카펫을 걸으며 사열까지 받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 프랑스에 테러 위험이 있다며 여행 경보까지 내린 상황.

0: 국방장관 경호에 가족들 경호 부담까지 더한 셈입니다. 헤그세스 장관 측은 가족들 경비는 장관이 부담했다면서 규정을 지켰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가족 경호를 위해 추가로 투입된 인력과 비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전직 육군 경호 관계자를 인용해 장관 경호 지출 비용 증가로 요원들 훈련에 어려움을 겪었고 범죄 수사가 일부 축소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82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헤그세스 장관은 프랑스 국방장관과도 만나 미국의 방위 부담이 큰 만큼 유럽이 재래식 무기체계에서 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1: 현실을 고려할 때 유럽은 자체적인 재래식 방어를 주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전략적으로 필수적이라고 믿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입니다.
0: 호르무즈 해협에 군병력을 파견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절한 유럽 동맹국들에 대해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2: 지금까지 이윤희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9시 18분입니다. KBS

0: 스포츠 스포츠.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창진입니다. 배드민턴 최강 안세영이 2주 연속 세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열린 인도네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일본의 야마구치를 39분 만에 2대0으로 완파하고 싱가포르 오픈에 이어서 또다시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인도네시아 오픈에서는 개인 통산 세 번째 우승입니다. 안세영은 전날 천이페이와의 혈투로 체력적인 부담을 안고 경기를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1게임 초반에 4대8까지 밀렸는데 엄청난 집중력으로 5 연속 득점에 성공하면서 승부를 뒤집은 후에 역전을 거듭하며 첫 게임을 따냈고요. 기세를 몰아 이 게임은 거침없이 격차를 벌려 여유 있게 리턴 매치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배드민턴 소식은 잠시 후 스포츠와에 대해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요일 스포츠 스포츠 먼저 축구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베스트 11의 임기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자,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평가전이 한창인데 2연패를 노리는 아르헨티나는 온두라스를 꺾었네요.
2: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가 대회 2연패를 향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아르헨티나 오늘 오전 미국 텍사스주에서 열린 친선 경기에서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의 1골 1도움 원맨쇼에 힘입어 온두라스를 2대0으로 완파했습니다.
1: 네.
2: 선제골은 전반 37분에 나왔습니다. 지오바니 로셀소 선수의 왼발 가마차이가 크로스바를 맞고 나왔는데요. 니콜라스 탈리페아코가 얻은 페널티킥을 마르티네스가 침착하게 마무리했습니다. 후반 네. 9분에는 마르티네스의 뒤꿈치 패스를 받은 줄리아노 시메오네가 골지역 오른쪽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온두라스가 중앙선을 넘기 버거울 만큼 아르헨티나가 경기를 지배했는데요. 2002 카타르 월드컵 우승국 아르헨티나는 10일 아이슬란드와 마지막 평가전을 치른 뒤 17일 알제리와 본선 첫 경기를 갔습니다.
1: 네.
2: 이어 오스트리아와 요르단을 상대합니다.
1: 네, 이 경기에 메시도 출전을 했나요?
2: 6회 연속 월드컵 본선 출전을 앞둔 메시인데요. 왼쪽 햄스트링 부상을 안고 있기 때문에 피로로 무리하지 않고 벤치를 지키는 모습을 네. 보였고요.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스칼로니 감독은 메시가 잘 회복하고 있다면서 예. 두 차례 친선 경기 중 출전 시점은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1: 네, 아르헨티나는 수비 악재가 생겼죠?
2: 그렇습니다. 아르헨티나가 개막을 앞에 두고 계속해서 부상 악재와 마주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수비수 레오나르도 발레르디 선수가 부상으로 월드컵에 나설 수 없게 됐습니다.
1: 네네.
2: 아르헨티나 축구협회는 오늘 발레르디가 오른쪽 종아리 근육을 다치면서 다가올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고 발표를 했고요. 마르세유에서 2526 시즌 공식전 36경기에서 출전하면서 꾸준한 활약을 펼쳐온 핵심 중앙 수비수인데요.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북중미 월드컵 최종 명단 26인에 들면서 생애 첫 월드컵 무대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1: 네.
2: 아르헨티나 국가대표로는 11경기를 뛰었고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프랑스를 꺾고 우승한 아르헨티나의 2연패의 핵심 선수인데 이 선수를 대체할 선수는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1: 네.
2: 발베르디에 앞서 주전 골키퍼인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선수도 유로파 리그 결승전을 앞두고 손가락 골절 부상을 당하는 등 핵심 선수들 다수가 월드컵을 앞두고 크고 작은 부상에 신음하고 있고요. 메시 선수도 대표팀 합류

0: 직전 가진 리그 경기에서 햄스트링을 다치면서 회복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호날두가 속한 포르투갈도 평가전에서 승리했죠.
0: 그렇습니다. 호날두의 포르투갈이 오늘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칠레와의 친선 경기에서 2-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날 경기가 평가전 치고는 상당히 거칠게 진행됐는데요. 네. 0-0이던 전반 추가 시간에는 포르투갈의 하파엘 레앙 그리고 칠레의 이반 로만이 레드카드를 받고 동시에 퇴장당했습니다. 이 사건이 칠레 수비수 파운데스와 포르투갈 풀백 주앙 칸셀루의 충돌 이후에 발생했는데요. 파운데스가 넘어지면서 다리를 높게 들자 칸셀루가 민감하게 반응했고 이후 로만이 달려들면서 칸셀루를 제지하자 레앙이 가세하면서 목 부위를 밀치는 모습이 보였어요.
1: 네.
0: 주심은 로만과 레앙의 모두 레드카드를 꺼냈고요. 이렇게 10명씩 싸우게 된 경기에서 포르투갈은 곤살로 게르스의 선제골과 후반 30분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추가골로 승기를 잡았는데요. 칠레는 후반 추가 시간 루카스 세페다가 한 골을 만회하는데 그쳤습니다.
1: 네, 메시와 달리 호날두는 선발 출전했죠.
0: 6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출전을 앞둔 호날두인데요. 선발로 나서면서 남자 A매치 최다 출전 기록을 227경기로 늘렸습니다.
1: 네.
0: 그렇지만 기대했던 득점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포르투갈은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K조에서 콩고민주공화국, 우즈베키스탄, 콜롬비아와 묶였고 오는 11일 나이지리아와 최종평가전을 치른 뒤 18일 콩고민주공화국과 1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1: 네, 자, 월드컵 최다 우승국 브라질도 평가전에서 자존심을 지켰죠.
0: 24년 만에 정상 탈환을 노리는 브라질인데요. 최종 평가전 두 경기에서 모두 완승을 거두면서 쾌조의 컨디션을 뽐냈습니다.
1: 네.
0: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이 이끄는 브라질 대표팀인데 오늘 오전 7시 미국 클리블랜드에서 호삼 하산 감독이 이끄는 이집트 대표팀의 2-1 승리를 거뒀고요. 이집트가 FIFA 랭킹 29위로 아프리카에서는 강호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경기로 예상이 되었으나
1: 네.
0: 빠르게 선제골을 터뜨리며 활짝 웃었고요. 전반 8분에는 기마랑이스 선수가 압박을 시도해 볼을 탈취했고 정확한 오른발 슈팅으로 이집트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1: 네.
0: 이집트가 실점 2분 뒤 지코 선수의 슈팅으로 승부의 균형을 맞추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실수로 실점한 브라질은 더 이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 네.
0: 전방에 하피냐, 비니시우스, 티아고를 중심으로 총공세에 나섰고 후반 8분 교체 투입된 앤드릭 선수가 컵백을 받아 넣으면서 승리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1: 네, 브라질에서는 네이마르를 대체할 10대 후계자가 탄생했군요.
0: 그렇습니다. 브라질이 후반 터진 결승골로 살라 이집트를 잡았는데요. 이 결승골의 주인공이 바로 네이마르의 후계자로 알려진 10대 소년 앤드릭입니다.
1: 네.
0: 네이마르 선수가 월드컵 본선 명단에는 극적으로 드롭선이다마는 지난해 5월 당한 종아리 부상으로 신음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로코와의 본선 1차전 출전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안첼로티오는 19세 소년 앤드릭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레알 마드리드까지 이적을 했습니다만 자리를 잡지 못해 지난 1월 올림픽 리옹으로 임대를 갔었는데 임대 이후 21경기에서 8골 8도움을 기록하면서 프랑스 리그앙 최고의 공격수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1: 네.
0: 브라질 매체는 이번 본선에서 비니시우스, 앤드릭, 호드리고의 3톱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 네. 개최국 미국은 독일에 패하면서 부진을 이어갔네요.
0: 북중미 월드컵 개최국 미국이 월드컵 개막을 앞둔 마지막 평가전에서 독일에 패하면서 유럽 강호를 상대로 한 약세 흐름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이끄는 미국이 오늘 시카고에서 열린 독일과의 평가전에서 1-2로 패했습니다.
1: 네.
0: 전반 2분 만에 카이 하베르츠 선수에게 선제골을 내줬는데요. 전반 37분 토니 로빈슨 선수가 환상적인 발리 슈팅으로 동점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만
1: 네.
0: 후반 12분 르르이 사네 선수에게 결승골을 허용하면서 경기를 내줬습니다.
1: 네.
0: 미국이 최근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 1일 세네갈과의 평가전 3-2 승리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월드컵 최종 평가전을 패배로 마무리하면서 신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네, 자 K리그2는 오늘 저녁 7시 반부터 3경기가 시작이 됐는데 종합해서 전해주시죠.
0: 네, 지금 목동에서는 서울 이랜드와 충북 청주의 경기가 열리고 있는데요. 후반 방금 끝났네요. 경기가
1: 네.
0: 종료가 됐는데 충북 청주가 이종원 선수와 가르시아 선수의 골로 김현 선수가 한 골을 넣은 서울 이랜드를 2-1로 꺾었습니다. 그리고 김포 솔터 축구장에서는 김포와 전남 드래곤즈의 경기가 방금 끝났는데요.
1: 네.
0: 김포가 민준영 선수, 루이스 선수가 골을 넣었고 전남이 윤민우, 최한솔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2-2 무승부를 거뒀고요. 그리고 천안종합운동장에서는 천안시티와 수원FC의 경기가 열리고 있는데요. 지금 후반 추가 시간 7분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1-1 무승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네, 소식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축구 소식 베스트11의 임기환 기자였고요. 이어서 프로야구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 동아의 장은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최종 명단이 나흘 후에 발표되는데 팀마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2: 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야구대표팀 최종 명단이 오는 11일 목요일 발표됩니다. 이번 대표팀은 25세 이하 선수들로 주로 구성되는데요. 여기에 29세 이하 선수들로 꾸려질 와일드카드 3장을 더해 최종 24인 명단을 완성하게 됩니다.
1: 네.
2: 이번 아시안게임은 금메달 획득 시 당연히 선배들에게 병역 면제 혜택이 주어지고요. 대회는 리그 중단 없이 9월 치러지게 됩니다. 순위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시점인 만큼 10개 구단은 최종 명단 선발에 큰 관심을 쏠리고 있습니다.
1: 네.
2: 현재 와일드카드 후보로는 두산 곽빈, 삼성 원태인, 한화 노시환, LG 문보경 선수 등이 거론되고 있고요. 25세 이하 선수들 가운데선 기아 김도영, 롯데 김진욱, 한화 문현빈 선수 등이 유력 후보로 꼽힙니다.
1: 네. 자, 프로야구는 오늘 5경기가 열렸는데 먼저 사직구장으로 가보죠. 한화가 연장 접전 끝에 롯데의 수입승을 거뒀네요.
2: 네, 한화가 연장 접전 끝에 롯데를 9-8로 꺾고 주말 3연전을 모두 승리로 쓸어담았습니다. 한화는 1회 초 페라자 선수의 트럼프 등으로 4-0까지 먼저 앞서갔는데요. 롯데의 거센 추격에 3회 말 4-4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양 팀은 이후 8회까지 점수를 주고받으며 7-7의 혈전을 벌였고요. 승부는 결국 연장으로 향했습니다.
1: 네.
2: 한화는 10회 초 2사 만루 찬스에서 문현빈 선수의 1루수 방향 땅볼이 상대 수비 실책으로 외야로 빠져나가면서 2명의 주자가 홈을 밟았습니다. 하나는 10회 말 박준영 선수가 고승민 선수에게 솔로포를 맞아 한 점 차로 쫓겼지만 한 점을 끝내 지키면서 어렵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1: 네. 자, 롯데의 연패가 길어지면서 김태형 감독의 통산 800승도 계속 미뤄지고 있죠?
2: 네, 2015년 두산 감독으로 첫 승을 거두며 감독 생활을 시작한 김태형 감독, 리그를 대표하는 명장이죠. 현재는 롯데 감독을 맡고 있는데요. 대망의 800승 기록이 오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1: 네.
2: 김 감독은 현재 799승에 계속 머물고 있는데요. 오늘도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개인 통산 800승 도전을 다음 두산과 홈 3연전으로 미루게 됐습니다.
1: 네, 네. 이번엔 문학구장으로 가보죠. SSG가 KT를 완파하고 13연패 이후 2연속 위닝 시리즈에 성공했네요.
2: 네, SSG가 KT를 7-0으로 꺾고 주말 3연전 위닝 시리즈를 거뒀습니다. SSG는 13연패 후 키움과 주중 3연전, KT와 주말 3연전에서 모두 위닝 시리즈를 거두며 단등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1: 네.
2: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인 외국인 타자 기에르모 에레디아 선수가 1회 말 2점 홈런을 터뜨렸고요. 타선이 5회 말 비기닝을 만들며 최종 7점 차 넉넉한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1: 네. 자, SSG 선발 베니지아노가 7이닝 8K 무실점 최고의 피칭을 했죠.
2: 네, SSG 베니지아노 선수 KBO 리그 데뷔 첫 7이닝 투구를 오늘 도와했습니다. 7회까지 100개의 공을 던졌는데요. 스트라이크를 69개나 던졌을 정도로 매우 공격적인 투구를 했습니다.
1: 네.
2: SSG는 어제 화이트와 김지로 선수를 방출하고 새 외국인 투수로 토마스 대치 선수를 영입했죠.
1: 네.
2: 승전에 성공한 베니지아노 선수 동기부여가 확실히 된 모습입니다.
1: 네.
2: 해치 선수와 함께 새로운 원투펀치로 팀의 가을 야구행을 이끌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1: 네. 창원에서는 NC가 천신만고 끝에 최정원의 끝내기 안타로 주말 3연전을 위닝 시리즈로 마쳤네요.
2: 네, NC가 힘겹게 9회 말 최정원 선수의 끝내기 안타로 LG를 상대로 7-6으로 이겼습니다. NC는 3회 말까지 메이닝 득점에 성공하며 6-0으로 앞서 나갔는데요. 선발 토다 선수가 경기 중반에 무너진 데 이어 불펜까지 리드를 지키지 못해 8회 초 6-6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위기에 몰린 NC는 9회 말 공격에서 1-4-1-2로 찬스를 잡은 뒤 최정원 선수가 우익수 오른쪽으로 향하는 1타점 적시 끝내기 안타를 날려 최종 7-6으로 이겼습니다.
1: 네. LG 오스틴은 기아 김도영과 홈런 선두 경쟁 중이죠.
2: 네, 최근 홈런왕 경쟁을 서로 벌이고 있는 선수들이죠. LG 오스틴 선수와 기아 김도영 선수 오늘도 둘 다 홈런을 쳤습니다. 오스틴 선수는 NC를 상대로 17호 홈런을 때렸고요. 김도영 선수는 삼성을 상대로 17호와 18호 홈런을 날리며 홈런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1: 네, 네.
2: 최근 두 선수의 홈런 페이스가 정말 대단한데요. 몰아치기에 능한 선수들인 만큼 홈런왕 경쟁 시즌 마지막까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 자, 광주에서는 기아가 김도용, 나성범의 불방방에 힘입어서 위닝 시리즈를 달성했죠.
2: 네, 기아가 삼성을 7대6

0: 4-6으로 꺾고 주말 3연전 위닝 시리즈를 거뒀습니다. 오늘 양팀 8회까지 계속 점수를 주고받는 치열한 타격전을 벌였는데요. 경기 막판 팀의 승기를 안긴 건 기아 김도영 선수였습니다. 기아 김도영 선수는 8회 말 배찬승 선수를 상대로 좌월 솔로 홈런을 때려 팀의 7-6 리드를 안겼습니다.
1: 네.
0: 기아는 김도영 선수의 8회 말 솔로포를 9회 초까지 지켜 최종 한 점차 신승을 거뒀습니다.
1: 네네. 자, 어제 수비 중에 부상을 당한 기아 오선우의 메디컬 리포트가 나왔네요.
0: 네, 어제 초원의 1루 수비를 보여줬던 오선우 선수 수비 후 부상으로 크게 고통스러워해 많은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1: 네.
0: 오늘 결국 어깨 관절 와순 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선우 선수는 2주 후 재검진을 통해 몸 상태를 다시 한번 살필 예정입니다.
1: 네, 끝으로 잠실 구장으로 가보죠. 키움이 알칸타라의 호투로 두산의 시즌 첫 수입승을 저지했네요.
0: 네, 키움이 두산을 4-1로 꺾고 수입패를 면했습니다. 키움은 선발 투수 알칸타라 선수가 6이닝 4탈 3진 1실점 호투로 시즌 6승째를 거뒀습니다. 반면 두산은 선발 투수 벤자민 선수가 3이닝 4실점으로 무너지며 시즌 4패째를 떠안았습니다.
1: 네네.
0: 경기를 내준 두산은 또 하나의 뼈아픈 결과가 있는데요. 주전 포수 양의지 선수가 3회 초 파울 타구에 팔뚝을 맞아 경기 도중 교체됐고 7회 초 수비 도중엔 1루수 강승호 선수가 땅볼 송구를 잡으려다 턱에 공을 맞아 이유찬 선수가 교체됐습니다.
1: 네.
0: 두 선수는 병원 검진을 받을 예정이고요. 자세한 몸 상태는 내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오늘 잠실 시구자로 나왔죠?
0: 네, 주말 서울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 경영자 오늘은 잠실 구장에 떴습니다. 젠슨 황 경영자는 이날 엔비디아 설립 연도 1993년을 기념한 93번 유니폼을 입고 시구를 했는데요.
1: 네.
0: 히타로는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나섰습니다.
1: 네.
0: 젠슨 황 경영자는 스트라이크를 던지진 못했지만 활짝 미소를 지어 보이며 야구 팬들에게 밝은 인사를 전했습니다.
1: 네.
0: 젠슨 황 경영자의 시구 지도 선수로는 영어 소통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두산 외국인 투수 잭 로그 선수가 나섰습니다.
1: 네. 자,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후가 1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가면서 타격왕 경쟁에 뛰어들었네요.
0: 네, 이정후 선수 오늘 시카고 컵스전에 5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했는데요. 4타수 2안타 1도루 1득점의 맹활약으로 시즌 타율을 3할 2푼 4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1: 네.
0: 이는 팀 내 1위 기록인데요. 메이저리그 전체로 범위를 넓혀도 전체 4위에 해당하는 고타율입니다.
1: 네, 이 타격 상승세의 비결이 뭘까요?
0: 네, 외신에 따르면 이정후 선수는 휴식 동안 트라젝트 아크라는 최첨단 피칭 머신을 활용해 동체 시력을 유지하는 데 집중했다고 합니다.
1: 네네.
0: 트라젝트 아크는 실제 투수의 투구 영상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종을 정확하게 재현하는 장비인데요. 이정후 선수는 배트를 휘두르지 않고 장비를 무작위로 날아오는 공이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만을 판별하는 훈련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1: 네네. 타율이 1할 때였을 때가 있었는데 어느새 타격왕 경쟁이 뛰어들었군요. 이정후 선수 트레이드 설도 들리죠?
0: 네, 어제였죠. 외신을 통해 이정후 선수의 트레이드 가능성이 언급되었는데요.
1: 네.
0: 행선지 후보는 명문 뉴욕 양키스입니다. 양키스는 현재 주축 타자인 에런 저지 선수가 갈비뼈 골절로 전열에서 이탈해 있는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올해 가을 야구 행이 어려워진 샌프란시스코가 최고 외야 전력인 이정후 선수를 양키스에 내주고 여러 다양한 카드를 받아올 확률이 높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1: 네네. 자, 소식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프로야구 소식 스포츠 동아의 장은상 기자였습니다. 일요일 스포츠 함께하고 계십니다. 9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로농구 소식입니다. 월간 점프볼의 최창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자, 남자 프로농구팀 한국가스공사가 개편을 단행했네요.
2: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 9위에 그쳤던 한국가스공사에 칼바람이 불었습니다. 내부 FA 6명 가운데 전현우와 계약했을 뿐 박지훈, 최창진, 최진수, 최주영에게는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습니다. 이 밖에 베테랑 차바이는 은퇴를 선언했는데요. 한국가스공사는 KT에서 활약했던 박준영과 삼성의 수비에 힘을 실어줬던 최승욱을 영입하면서 전력 개편을 마쳤습니다.
1: 네. 자, 부산에서는 오늘 KCC 챔프전 우승 기념 팬페스타가 열렸죠?
2: 네. 정규리그 6위 최초의 챔프전 우승을 만들었던 KCC가 부산에서 팬들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개인 사정상 불참한 허훈을 제외한 선수단 전원이 참석했는데요. 무려 3,000명 이상의 팬들이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1: 네.
2: 팬페스타는 선수들이 팬들의 질문에 답하고 즉흥적으로 춤을 추는 시간으로 채워졌는데요.
1: 네.
2: 최근 해외리그 도전을 선언한 송규창도 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겼습니다. 송규창은 KCC에서 11년 동안 있었는데 팬들과 우승의 기쁨을 함께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말로 인사를 네. 대신했습니다.
1: 네, 아주 흥겨운 모습이었어요.
2: 자,
1: 1번에서 뛰는 이종현은 다음 시즌도 B리그에 잔류한다고요?
2: 네, 이종현은 지난해 B리그 2부 팀인 야마가타와 아시아쿼터 계약을 맺으면서 일본에 진출했는데요. 재계약하면서 일본에서의 커리어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이종현은 고려대 2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차세대 유망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1: 네.
2: 프로 데뷔 후 부상이 끊이지 않았던 탓에 기대만큼 성장하진 못했지만 은퇴 위기에서 재기하면서 현재까지도 현역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 네.
2: 다음 시즌도 야마가타에서 주전과 식스맨을 오가는 주요 전력으로 뛸 전망입니다.
1: 네. 일본 프로농구는 올해 변화가 크죠?
2: 네. 차기 시즌부터는 1부 리그 명칭이 B리그에서 프리미어 리그로 바뀝니다. 또한 성적과 별개로 관중 5,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홈구장, 연수입 10억엔, 하나로 약 97억 원 이상의 수익을 기록한 팀들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1: 네.
2: 또한 B리그 출범 후 처음으로 신인 드래프트를 개최했고 셀러리캡도 도입하면서 전력 평준화를 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1: 네.
2: 이 밖에 2부 리그는 B2에서 B리그 1으로, 3부 리그는 B3에서 B리그 넥스트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1: 네. 자, NBA에 재도전하는 이현중은 국가대표 일정과 겹치는 변수가 생겼네요.
2: 네. 이현중은 샌안토니아와 썸머리그 계약을 맺으면서 NBA 재도전을 선언했는데요. 이로 인해 오는 7월 3일, 5일 고향에서 열리는 월드컵 예선 출전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1: 네.
2: 썸머리그는 7월 10일부터 열리지만 미국으로 건너가는 시간과 샌안토니오 훈련 일정을 고려하면 월드컵 예선을 소화하는 데에 무리가 따릅니다. 이현중의 에이전트 측은 대표팀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신중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1: 네.
2: 다만 9월 중순 열리는 아시안게임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NBA 팀들은 시즌에 대비해 진행하는 트레이닝 캠프가 9월 말에 시작됩니다.
1: 네.
2: 이현중의 에이전트 측은 아시안게임 농구가 9월 20일에 마무리되는 만큼 병역 혜택이 걸린 아시안게임은 모두 소화할 수 있도록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 네네. 자, NBA는 파이널 3차전을 앞두고 있는데 오는 9일 뉴욕 홈경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할 예정이라고요?
2: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5차전을 관전할 예정이었지만 파이널이 조기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1: 네.
2: 뉴욕이 1, 2차전을 모두 이겨서 빠르면 4차전에서 시리즈가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을 맞았는데요.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일정을 변경해 9일 3차전이 열리는 뉴욕 매디스 스퀘어 가든을 찾기로 했습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이 NBA 파이널을 관전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 네네. 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프로농구 소식 월간 점프볼의 최창환 기자였고요. 이어서 한 주간 이슈가 됐던 스포츠계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최동호의 스포츠 칼럼 시간입니다. 프랑스 오픈 여자 단식에서 러시아의 19살 테니스 선수로 안드레 예바가 우승했는데요. 오늘 그 얘기를 최동호 씨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1: 자, 안드레 예바의 우승은 셀레스 이후 최연소죠?
3: 예, 그렇습니다. 예, 미국의 모니카 셀레스 선수가 1992년에 18살의 나이로 프랑스 오픈 3회 연속 우승을 기록했거든요.
1: 네.
3: 19살 미라 안드레 예바 선수는 이 모니카 셀레스 이후에 프랑스 오픈 여자 단식 최연소 우승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1: 네.
3: 이 결승전에서 폴란드의 마야 흐발린스카 선수를 1시간 22분 만에 2대0으로 제압했고요. 우승 상금 대단합니다. 280만 유로 50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1: 예. 우크라이나 코스티코 선수와의 준결승이 화제였죠.
3: 예. 예, 안드레바는 러시아, 코스튜크 선수는 우크라이나 선수입니다.
1: 네.
3: 그래서 이 전쟁 당사국 선수들끼리의 준결승전이었기 때문에 주목받지 않을 수가 없었었죠.
1: 네.
3: 더욱이 코스튜크 선수는 이번 대회 참가 직후에 이 자신의 고향집 근처에 러시아의 미사일이 떨어졌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 준결승전 앞두고 감정도 흔들리고 심경도 복잡했을 거라고 봅니다.
1: 네, 두 선수가 경기가 끝난 후에 악수를 하지 않았죠?
3: 예, 테니스에서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 악수하는 거는 기본적인 예의거든요. 네. 그런데 코스츠쿠 선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난 뒤

0: 1월부터 러시아 선수와는 일절 말도 나누지 않았고 악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 네네.
0: 이 스포츠는 스포츠일 뿐이다라는 지적도 있지만 이 코스티쿠 선수는 자신이 러시아 선수와 악수하지 않는 이유를 분명히 밝혔고요. 이번 대회 8강전에서 이겼을 때 이 승리를 우크라이나에 바치고 싶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1: 네.
0: 또 이 4강전 앞두고는 러시아 선수와의 경기에서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솔직하게 심정을 털어놓게 됐거든요.
1: 네, 네.
0: 그런데 이제 반면에 안드레에바 선수는 상대가 누구인지는 나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내 경기에만 집중하겠다. 이렇게 좀 담담하게 얘기를 했는데 역시 때린 사람과 맞은 사람의 입장은 네. 다르다라는 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1: 네. 안드레에바와 결승에서 맞붙은 흐발린스카 선수도 관심을 모았죠.
0: 예. 테니스 메이저 대회는 이 세계 랭킹 기준으로 참가를 제한하기 때문에 세계 랭킹 100위권 이내 선수들만 참가할 수 있거든요.
1: 네.
0: 세계 랭킹 기준에 미달하는 선수들은 별도의 예선을 거쳐서 참가하는데 이 흐발린스카 선수가 세계 랭킹 114위였기 때문에 예선을 통과해서 본선에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1: 네.
0: 이 흐발린스카 선수가 이 프랑스 오픈에서 예선 통과 선수로는 최초로 결승에 올라갔고요. 여자 테니스에서는 2021년 이후 흐발린스카 선수가 US 오픈에서 우승했던 에마 라드칸웨이에 이어서 이 두 번째로 예선 통과 선수로 결승에 올라간 겁니다.
1: 네, 네. 흐발린스카는 대회 참가 때 숙박비 내기도 어려웠다고요.
0: 아,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흐발린스카 선수가 무명 선수였고 형편이 어려웠거든요.
1: 네.
0: 그래서 예선 통과해서 본선에 참가하긴 했는데 막상 이 파리에 도착하고 보니까 물가가 너무 비쌌던 겁니다.
1: 그렇죠. 네.
0: 그래서 호텔비 내기도 어려웠습니다.
1: 네.
0: 자, 그래서 호텔 사장한테 상금 받으면 꼭 호텔비 내겠습니다라고 사정해가지고
1: 네.
0: 다행히 호텔 측에서 후불 정산을 받아들여줬거든요.
1: 아이고, 이런 경우도 있군요.
0: 네. 예, 운이 좋았는데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은 애초에 일주일 숙박을 예정했는데
1: 네.
0: 계속 이겨서 결승까지 올라가니까 숙박이 계속 늘어난 거죠.
1: 네.
0: 그래서 이 후발린스카 선수 그때마다 숙박을 연장했는데. 호텔 사장님한테 이 숙박 연장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정말 미안했다.
1: 네.
0: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어떤
1: 네.
0: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가죠. 경기복도 딱 한 벌 갖고 왔는데 신데렐라로 주목받게 되니까 8강전부터 스폰서가 생겼고요.
1: 네.
0: 흐발린스카 선수가 준우승 상금 140만 유로 25억 원을 받게 됐는데 제 생각에는 이 호텔 사장님한테 이제 근사하게 저녁 식사 대접 한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네요. 네, 파리에서.
0: 네, 그렇습니다.
1: 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네, 고맙습니다.
1: 최동호의 스포츠 칼럼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씨였습니다.

0: 솔직한 비판이 있습니다. 냉철한 분석이 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1: 일요일 스포츠 함께하고 있습니다. 9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골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데일리의 주미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자, 신의 문동현 선수가 KPGA 투어 최연소 우승 기록을 작성했네요.
2: 네, 문동현은 오늘 경남 양산시의 A1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제69회 KPGA 선수권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2개로 2타를 줄였습니다.
1: 네.
2: 최종 합계 9언더파 2패 275타를 기록하고 8언더파를 친 김찬우를 한타 차로 따돌리고 투어 데뷔 2년차에 첫 번째 우승컵을 품에 안았습니다.
1: 네.
2: 오늘 우승으로 문동현은 우승 상금 3억 2천만 원과 함께 KPGA 투어 5년 시드 또 제네시스 대상 포인트 1,300점을 받았습니다.
1: 네.
2: 특히 문동현은 2006년생으로 20세 2개월 2일에 우승을 달성해 이 대회 역사상 최연소 우승 기록도 새로 썼습니다.
1: 네.
2: 이전 기록은 22세 19일의 나이에 2023년 대회에서 우승한 최승빈이었습니다.
1: 네, 문동현은 일찍이 기대주로 주목받았는데 작년 루키 시즌에는 정규투어에서 쓴맛을 봤죠.
2: 네, 문동현은 2023년 국가대표로 활동했고 특히 2024년에 우리금융챔피언십에 추천선수로 출전해 임성대와 우승 경쟁을 벌이면서 공동 2위를 기록하고 골프 팬들의 네.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임성대를 닮은 외모에 장타를 겸비해서 임성대를 이을 한국 남자 골프 제목으로 꼽히기까지 했는데요. 작년 KPGA 투어에 데뷔했지만 14개 대회에서 6차례 컷 탈락을 했고 또 단 한 번도 톱10을

0: 인 올해 문동현은 제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4월 우리금융 챔피언십에서 공동 4위를 기록했고 또 지난달 경북오픈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서 마침내 첫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1: 네. 16번 홀 칩인 버디가 승부를 갈랐다고 봐야죠.
0: 네, 경기 내내 치열한 순위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한때 또 4명이 공동 선두를 달리기도 했는데 이 팽팽한 접전 구도를 깬 게 문동현이었습니다.
1: 네.
0: 16번 홀에서 티샷을 페어웨이 벙커로 보내고 또 두 번째 샷이 그린에 못 미친 러프에 떨어지면서 파세이브가 최선의 시나리오로 보였는데요. 문동현은 27m 거리에서 친 어프로치 샷을 그대로 홀에 집어넣어 청금 같은 칩인 버디를 낚으면서 한타차 선두로 치고 나갔습니다.
1: 네.
0: 이후 남은 두 홀에서 8호 타수를 지켜서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1: 네, KLPGA 투어에서는 2년차 서규림 선수가 생애 첫 승을 거뒀네요.
0: 네, 서규림은 오늘 강원 원주시의 성문안에서 열린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 최종 3라운드에서 버디 5개, 보기 1개로 4언더파 68타를 쳤습니다. 최종 합계 15언더파 201타를 기록하고 김민선을 한타차로 따돌린 채 우승컵을 거머쥐었습니다.
1: 네네.
0: 오늘 우승으로 서규림은 대상 포인트 공동 1위, 11위에서 단독 1위로 올라섰고 또 우승 상금 2억 7천만 원을 따내면서 상금 순위에서도 10위에서 단독 1위가 됐습니다.
1: 네, 작년 무관 신인왕의 아쉬움을 이 우승으로 털었겠어요?
0: 네, 서규림은 173cm의 큰 키에 또 시원한 장타로 일찌감치 주목을 받았고요.
1: 네.
0: 또 작년 두 번의 준우승을 앞세워서 신인상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우승이 없었고 또 하반기 돌풍의 주역인 김민솔이 빠진 채 선정된 신인상이었던 탓에 다소 빛을 잃었는데요.
1: 네.
0: 올 시즌 꾸준히 상위권을 지키면서 우승에 한 발 한 발 다가갔습니다.
1: 네.
0: 특히 또 국내 개막전인 더 시에나 오픈 준우승을 비롯해서 총 3번의 톱5를 기록한 끝에 마침내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 네. 김세영 선수는 메이저 대회 US 여자 오픈에서 넬리 코다와 우승 경쟁을 펼치게 됐죠?
0: 네, 김세영은 오늘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리비에라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제81회 US 여자 오픈 3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2개를 묶어 3언더파 68타를 기록하면서 중간 합계 6언더파 207타로 세계 1위 넬리코다와 공동 선두를 이뤘습니다. 김세영은 이번 대회 첫날 2위, 2라운드 공동 3위에 자리하면서 줄곧 우승 경쟁을 펼쳐왔는데
1: 네.
0: 최종 라운드에서 코다와 함께 챔피언조로 편성돼 우승을 놓고 진검 승부를 펼치게 됐습니다.
1: 네, 네.
0: LPGA 투어 통산 13승의 김세영이 정상에 오를 경우 2020년 10월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이후 5년 8개월 만에 두 번째 메이저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1: 네. 전인지 선수의 부활도 반가운데 선두그룹과 한타차로 우승 가능성을 키웠죠.
0: 네, 전인지는 오늘 이글 1개와 버디 2개 등을 묶어서 2언더파를 추가해 중간합계 5언더파 208타로 공동 3위에 자리했고요. 얼마든지 역전 우승을 내다볼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1: 네.
0: 전인지는 LPGA 투어 4승 중 3승을 메이저 대회에서 달성했고 또 국내 무대에서도 3번, 일본 투어에서도 2차례나 메이저 우승을 차지한 메이저 퀸입니다.
1: 난이 강하죠.
0: 네, 전인지가 우승할 경우 2022년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이후 4년여 만에 정상 탈환에 성공합니다.
1: 네, 그리고 작년 KLPGA 투어 대상의 주인공 유현조 선수도 선전하고 있죠.
0: 네, 유현조도 사흘 내내 고른 플레이를 펼치면서 중간 합계 3언더파 210타 공동 8위로 최종일 경기를 시작합니다. 이외에 미국의 제니퍼 컵초와 멕시코의 가비 로페스, 중국의 인러닝, 일본의 하타오카 나사 등이 추격에 나섰습니다.
1: 네, 소식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골프 소식 이데일리의 주미희 기자였습니다.

0: 이어서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는 일요 스포츠 와이드 시간입니다.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안세영 선수 천하평정 무적이네요. 네. 싱가포르 오픈에 이어서 인도네시아 오픈까지.

0: 2주 연속 정상에 올랐죠.
1: 네, 이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이 오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세계 배드민턴 연맹 월드 투어 인도네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를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완파하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스코어는 2대 0 완승이지만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1세트부터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네. 1세트 초반에는 안세영이 몸이 조금 덜 풀렸는지 4대 8로 밀렸거든요. 그런데 역시 세계 1위의 멘탈은 달랐습니다. 네. 내리 5점을 따내면서 9대 8로 뒤집더니 23대 21로 극적인 첫 세트를 따냈는데요. 이후 2세트는 안세웅의 동무대였어요. 7대 7 동점 상황에서 자로젠 듯한 수비와 그리고 절묘한 강약 조절로 야마구치를 좌우로 사정없이 흔들었거든요. 네. 우승을 확정짓는 데 걸린 시간은 단 39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네, 경기 끝나고 안세영이 주먹을 불끈 쥐고 포효를 하는데 안세영은 이 야마구치와의 상대 전적도 19승 15패로 격차를 더 벌렸고요. 경기 후에 인터뷰에서 안세영은 그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대표팀과 또 트레이너들이 회복을 잘 도와줘서 감사하다라면서 이 네. 스태프들에게 공을 돌리는 이런 훈훈한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0: 엄청난 멘탈과 엄청난 체력입니다.
1: 맞아요.
0: 안세영 선수가 올해만 우승이 몇 번째인가요?
1: 네. 올해 우승만 벌써 시즌 5번째입니다. 네. 1월 말레이시아 오픈과 인도 오픈 그리고 4월에 열렸던 아시아 선수권 그리고 지난주 싱가포르 오픈 그리고 이번에 인도네시아 오픈까지 네. 이렇게 정상에 올랐는데요. 세계 1위다운 이 독주 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안세영에게 인도네시아 오픈은 좀 더 특별한 대회가 됐어요. 2021년 그리고 2025년에 이어서 이번 2026년까지 개인 통산 세 번째 인도네시아 오픈 우승입니다. 또 지난해에 이어서 대회 2연패도 달성했고요.
0: 계속해서 신기록을 네. 달성하고 있네요.
1: 역사를 네. 계속 써내려가고 네. 있죠. 네.
0: 자, 인도네시아 오픈에서 동메달을 딴 우리 선수들도 소개해 주시죠.
1: 네, 먼저 남자 복식 세계 랭킹 1위 서승재 김원호조가 준결승에서 말레이시아와 만났는데요. 세트 스코어 1대 2로 아쉽게 패하면서 동메달 목에 걸었습니다. 네. 이 서승재 김원호조는 지난주 싱가포르 오픈에 이어서 2주 연속 준결승 탈락이라는 고배를 마셨는데요. 남자 복식은 세계 1위의 무게를 안고 계속해서 이 견제를 받는 상황이 입니다. 이 상대 팀들의 분석도 점점 더 치밀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경기 중의 변화를 얼마나 빠르게 가져가느냐가 중요해 보이고요. 네. 더불어서 여자 단식의 심유진도 동메달 목에 걸었는데요. 여자 우리 배드민턴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동메달을 목에 건 우리 선수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박수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0: 여자 배구 대표팀은 어젯밤 열린 네이션스컵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죠.
1: 네. 차상현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 여자 배구 대표팀이 2026 아시아 배구연맹 네이션스컵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키르기스탄을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완파했고요. 첫 단추를 아주 제대로 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상대를 강하게 압도를 했는데요. 스코어를 좀 말씀드리면 1세트는 25대 7, 2세트는 25대 5, 3세트는 25대 7이었습니다.
0: 압도적이죠.
1: 네. 네. 상대가 아무리 약체지만 이 국제대회에서 한 자릿수 점수로 상대를 네. 묶어뒀다는 건 우리 선수들이 그만큼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네. 특히나 박여름이 서브 득점 6개를 포함해서 팀 내 최다인 12점을 올리면서 고격을 진두지휘했어요. 네. 이제 우리나라 여자 배구 대표팀은 잠시 후에 밤 10시부터 우즈베키스탄과 조별리그 2차전을 치릅니다. 네. 이번 대회는 총 12개 팀이 2개 조로 나눠서 조별리그를 치른 후에 각 조 1위와 2위가 준결승 토너먼트에 올라가서 우승팀을 가리게 되는데요. 곧 열릴 2차전도 우리 선수들 부상 없이 멋진 경기 펼쳐주길 응원하겠습니다.
0: 네. 남자 태권도 강상현 선수가 월드 태권도 그랑프리 동메달을 획득했죠.
1: 네, 강상현 이 선수가요. 2028 LA 올림픽에서 아주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꼽히는 선수인데요. 이번에 준결승에서 아쉽게 멈췄습니다. 네. 이 준결승 상대가 홈코트에 2점 가득 안고 뛴 이탈리아의 시모네 알레시오 선수인데요. 네. 이 선수가 2024 파리 올림픽 80kg급 동메달 리스트이기도 그렇군요. 합니다. 강호예요. 네. 근데 강상현 선수와 이번에 첫 맞대결이었는데 아쉽게 졌습니다.
0: 네. 자, 일요 스포츠 와이드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스포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8시 30분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창진이었습니다.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은 새벽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경북 북부에 오전까지 강원도와 전남 남해안, 수도권,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한편 내일 새벽에 대구, 경북, 중남부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내륙 산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동 산지, 북부 동해안과 울산 경남 중동부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강원도와 충청권, 경상권은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7도, 전국이 14도에서 20도,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전국이 20도에서 27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0.9도, 습도는 69%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형우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의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명 배경에 대해선 IT기업 대표와 중기부 장관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적 과제인 AI 대전환을 차질 없이 완수하는 등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 한성숙 후보자의 총리 지명은 정부의 핵심 과제인 AI 국가 전략과 디지털 경제 전환에 동력을 불어넣고 성 리더십을 확대하는 데 있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뒤로한 채 총리 교체로 국면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오늘 국무총리 지명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이 먼저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을 교란하는 환투기나 불법 거래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등과 오늘 오후 긴급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며 달러를 대거 사들인 점도 있지만 일부 투기적 거래가 환율 쏠림을 가속했다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원화 약세 흐름에 편승한 투기적 움직임이나 시장 교란 의심 행위가 있는지 관계기관이 합동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레미콘 운송노동조합이 운반비 인상과 고용 안정을 요구하며 내일 휴업에 들어갑니다. 전국 레미콘 운송노동조합은 내일 오전 8시부터 휴업에 돌입하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광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이번 휴업에는 수도권 소속 조합원 8,000명과 레미콘 운송장비 11,000여대가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 세종시 도담동의 한 도로에서 간선 급행 BRT 버스가 인도를 넘어 상가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 40대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버스에는 탑승객 6명이 타고 있었지만 큰 부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타벅스 미국 본사가 5.18 탱크데이 논란에 대해

5.18 단체의 공식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스타벅스 미국 본사로부터 5.18 탱크데이 사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부적절한 마케팅이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기념재단은 스타벅스 본사가 재단이 보낸 항의 서한에 대한 답신에서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피해자들의 아픔에 대해 사과한다며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한 책임 추궁 등 5월 단체의 요구사항은 내부 고위 경영진에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오늘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9년 만에 수색과 구조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한일 수색구조훈련은 조난선박이 발생했을 때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공동 대응하는 절차를 연습하는 해상훈련으로 2017년 말을 끝으로 중단됐습니다. 한일 국방장관은 지난달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서 이미 합의된 훈련 재개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중국이 대만과 마주한 최전선에 신형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CCTV는 최근 중국의 인민해방군인 제73 집단군이 중국 북서부 고비사막에서 신형 방공체계에 대한 실전 운용과 사격 평가를 실시하는 영상을 방영했습니다. 제73 집단군 사령부는 푸젠성 샤먼에 이어 대만 최전선인 진먼다오와 마주하고 있으며 대만 해협 유사시 선봉부대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월요일인 내일도 전국이 흐리겠고 오전까지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내륙과 산지, 전남 동부에 5에서 20mm,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 5mm 안팎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7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0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 20.9도, 습도는 69%입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상우였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은경입니다. 치매는 치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병도 있지만 혈관성 치매를 비롯해서 원인에 따라 구분됩니다. 결과적으로 뇌신경세포 손상이라는 건 맞지만 알츠하이머병이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라면 혈관성 치매는 발병하는 기전은 물론 원인도 다르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위험인자가 명확하기 때문에 예방이 가능하고요. 조기 발견으로 치료를 시작하면 완치에 가까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퇴행성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건강365 엘튼 존의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치매는 알츠하이머병도 있지만 혈관성 치매로 진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매에 대한 부담을 생각하면 걱정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혈관성 치매는 위험 요인들을 잘 관리한다면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험 요인이 뭘 말하는 걸까요? 신경과 전문의 장민욱 원장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혈관성 치매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네. 다행인 건 예방할 수 있다면서요?
1: 맞습니다. 그래도 혈관성 치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혈관성 위험인자라고 할 수 있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네. 당뇨에 대한 꾸준한 건강관리나 네. 예방적 차원의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죠. 사실 전체 치매를 놓고 봐도 대략 한 45% 정도의 치매는 예방이 가능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그 45%에 해당하는 부분의 거의 90% 이상이 혈관성 치매거든요. 네, 그래서 혈관성 치매인 경우라면 네. 아주 젊은 나이, 그러니까 30대 중반부터 나의 혈관 건강에 대한 관심을 기울인 것부터 시작해서 중년기 이후에도 꾸준히 건강관리, 검진을 통해서 네. 약을 먹어야 되는 시기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렇게 예방할 수 있는 건데요.
1: 네.
0: 그래도 일단 발병하면 네. 알츠하이머병처럼 완치로 회복되긴 어려운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네. 혈관성 치매는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 뇌신경세포가 망가지기 때문에
0: 네.
1: 회복은 어렵습니다.
0: 아.
1: 이 망가져버린 뇌신경세포가 다시 되살아나는 일이 없기 때문인데요. 아직까지는 현대의학계가 많은 발전을 이루고는 있지만 신경세포를 되살리는 치료는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0: 네.
1: 따라서 혈관성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지
0: 네.
1: 생긴 이후에 완치라든지 회복되는 것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0: 네. 우리가 치매를 떠올리면 알츠하이머병을 생각을 하는데요.
1: 네.
0: 혈관성 치매 발병률에 대한 위험도 높은가요?
1: 네, 맞습니다. 혈관성 치매는 전체 치매

0: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혈관성 질환에 대한 위험 요소를 대한민국 국민 성인이라면 거의 대부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도 역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역시 알츠하이머 질환이지만 알츠하이머는 예방이 참 어렵잖아요.
1: 그렇죠.
0: 우리가 좀 절망적인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만 혈관성 치매만큼은 그래도 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많은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1: 네. 혈관성 치매라는 이름을 생각하면 혈관 질환의 문제가 원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0: 네.
1: 혈관성 치매는 왜 생길까요?
0: 우리 뇌에서는 인지력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1: 네.
0: 그런 것들을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다 이렇게 저희들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전략적인 인지력 요충지에 네. 타격을 줄 수 있는 뇌혈관 질환이 발병한다면 그 크기가 매우 작다 하더라도 아주 심각한 인지력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혈관성 치매 환자분들은 뇌졸중으로 인한 증상은 굉장히 경미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뭐 얼굴에 마비가 온다거나 팔다리에 마비는 전혀 없었는데 인지력만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혈관이 어느 정도 크기로 망가졌느냐 또 그 크기가 하필이면 그런 전략적인 인지력 요충지를 타격할 수 있을 만한 좀 안 좋은 위치였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1: 네. 일단은 뇌졸중의 후유증으로도 올 수 있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뇌졸중 하면은 크게 뇌출혈 또 뇌경색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1: 네.
0: 이 뇌출혈은 이제 혈관이 터지면서 그 자리에 손상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출혈이 발생하면 굉장히 높은 압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1: 네.
0: 그 압력에 의한 손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뇌경색인 경우에는 그 혈관이 먹여 살리고 있었던 혈관이 이제 막히면서 그 먹여 살고 있었던 세포들이 망가지게 되는 건데요.
1: 네.
0: 따라서 혈관이 막히거나 터진 직후에 바로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6시간 정도의 시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게 됨으로써
1: 네.
0: 다시는 신경세포가 다시 회복되기는 어려운 거죠.
1: 네. 또 신경세포 손상의 공통점도 있지만
0: 네.
1: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의 원인은 좀 다른 거죠?
0: 맞습니다. 이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독성 물질 단백질 쓰레기라고 부르는 베타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물질들이
1: 네.
0: 많이 쌓이게 되고 이것이 서서히 신경세포를 망가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0: 베타아밀로이드가 뇌에 침착되고 나서야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난 이후부터 인지력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혈관성 치매는 전혀 예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혈관이 막힘으로써 일순간에 치매 증상이 나타난다는 게 특징입니다.
1: 네.
0: 그래서 혈관이 건강하신 분들도 알츠하이머 치매가 이제 생길 수는 있고 혈관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알츠하이머 치매보다는 오히려 혈관성 치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죠.
1: 네. 그러니까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혈관이 막히면서 이제 혈관성 치매가 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0: 맞습니다.
1: 혈관성 치매의 진행 속도는 어떨까요? 뭐 알츠하이머병보다 좀
0: 네.
1: 빠를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0: 네. 알츠하이머 치매라면은 사실 아주 조금씩 뭐 전쟁으로 비유하면 소모전 정도가 되겠죠.
1: 네.
0: 조금씩 이제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제 계속 뇌가 망가져가는 거라면 혈관성 치매는 발병 순간과 동시에 엄청난 큰 타격을 받는 어쩌면 이제 기습 공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 네.
0: 그런 식으로 한 번만 발병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혈관성 질환에 대한 위험 요소. 예를 들면 고혈압이나 당뇨를 가지신 분들이 갑자기 그 병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1: 네.
0: 뇌졸중을 한번 겪었다 하더라도 고혈압 당뇨는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1: 네.
0: 언젠가 또 혈관이 막히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뇌졸중이 찾아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뇌졸중이 재발하는 것을 막는 뇌졸중 재발의 2차적 예방치료가 정말 중요합니다. 2차적 예방치료를 위해서 뭐 항혈전제도 먹고 평소 먹던 고혈압약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조절한다거나 고지혈증약도 좀 더 용량을 올려서 쓰기도 하는 등 치료를 조금 더 다각화하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혈관 건강을 좀 더 확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면 이런 혈관성 치매 또 뇌졸중의 재발도 7, 80% 정도는 예방할 수 있다는 게 현재 학계 정설입니다.
1: 네. 뭐 발병 순간과 동시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0: 네.
1: 그러니까 갑자기 악화되기도 하는 건가요?
0: 맞습니다. 이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이 전략적 인지력의 요충지가
1: 네.
0: 뇌경색이나 뇌출혈에 의해서 세포의 손상이 발생하면은 정말 갑자기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이런 혈관이라는 게 우리 눈으로 딱 보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막히기 전까지는 거의 증상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도 잘 버텨내시면서 잘 이겨냈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재발해서

0: 여쭤보시기도 하거든요. 혈관성 질환은 한 번 앓기 시작하면 평생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1: 그럼 혈관성 치매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건가요? 뇌졸중 치료 과정에서 알게 되나요?
0: 일단 뇌졸중이 발생하면 뇌는 정말 큰 망치로 한 대를 얻어맞은 것과 같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1: 네.
0: 이런 충격 때문에 뇌도 일시적으로는 그 기능을 온전하게 발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대개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뇌가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을 하고 뇌졸중에 대한 후유증 치료도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두 달 정도가 경과가 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인지력에 대한 정밀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물론 뇌졸중 치료 초기에도 인지력 테스트를 어느 정도 하지만 그것을 정확한 진단 기준으로 삼지는 않고 뇌졸중 발생 시점으로부터 대략 두세 달 정도 지난 이후에 뇌가 어느 정도 충격에서부터 회복이 된 이후부터는 인지력 평가와 함께 저희가 치매 진단을 이제 하게 되죠. 특히 MRI나 CT를 찍었을 때 뇌졸중 진단했을 당시에 이 부분이 인지력에 대한 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데 그 부분에 손상이 있었구나라고 판단이 된다면 반드시 인지력 검사를 해서 후유증으로 치매를 겪게 되시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1: 네.
0: 이것이 진단 과정이죠.
1: 네. 인지력 테스트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진단을 위해서 어떤 검사를 하나요? 뇌졸중 환자들은 뭐 CT라든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0: 네, 맞습니다. CT나 MRI 촬영을 뇌졸중이 처음에 발생했을 때에 보통 대개 한두 달 이후에 다시 한번 찍게 됩니다. 그래서 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또 손상된 세포는 최종적으로 얼마나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인지력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일반적인 알츠하이머 치매에서 하는 인지력 테스트와는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 혈관성 치매로 인해서 손상된 부위에 조금 더 특별화되어 있는 인지력 테스트를 하기도 하죠.
1: 또 혈관이 막힌 것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0: 네. 뭐
1: 사진상으로 보면 혈관이 많이 좁아진 상태로 보이는 건가요?
0: 네. CTA라든지 MRA와 같은 이 촬영을 하게 되는데 뇌졸중이 발생한 위치에 혈관이 얼마나 협착도가 심한지 또 추가적으로 뇌졸중이 재발할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그것이 혈관성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알기 위해서 혈관 상태를 살피기 위해서 CTA, MRA 같은 검사를 하는데요. 전체 혈관에 약 50% 이상 좁아졌다고 판단이 되면 꽤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요. 70% 이상 좁아졌다고 판단을 하면은 이제 혈관을 뚫어주는 재개통하는 치료까지도 고려를 하게 됩니다.
1: 네. 치료도 궁금합니다. 네. 혈관성 치매도 아직 확실한 치료제는 없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혈관성 치매를 앓고 계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노폐물이 쌓이면서 서서히 뇌가 망가진 게 아니라 일순간에 인지력이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족분들도 갑자기 당하는 일이거든요. 이 부분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썼던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를 조금 응용할 수밖에는 없고 결국 죽어버린 뇌세포가 다시 되살아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이런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로 썼던 치료제를 혈관성 치매 환자들한테도 적용은 시킬 수는 있지만 이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치료상에 있어서도 큰 한계가 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환자의 혈관을 보존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진행을 늦추는 약물은 있나요?
0: 아무래도 이제 혈관성 치매는 재발이 좀 잦을 수가 있고 재발할 때마다 확확 나빠지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진행을 늦춘다는 개념보다는 이제 재발을 막아서 악화를 막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0: 그런 약으로서 이제 고지혈증 약이나 아스피린과 같은 항혈전제를 적극적으로 쓰는 거죠.
1: 혈관성 치매는 위험 요인들을 잘 관리하면 피해갈 수 있다고 예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0: 네.
1: 혈관 질환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걸까요?
0: 네. 뇌혈관뿐만 아니라 전신혈관도 다 함께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뇌졸중으로 인해서 혈관성 치매가 발생했다면 말초동맥이라든지 또는 심장동맥이나 관상동맥이죠. 또는 콩팥. 신장 쪽에 들어가는 혈관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망막에 들어가는 혈관도 이 뇌혈관과 상당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뇌혈관 질환을 겪은 분들에게는 심장 그리고 콩팥 신장이죠. 신장 그리고 망막 쪽에 대한 검사들도 다 함께 신경을 쓰면서 진료를 하는 편입니다.
1: 혈관성 치매를 의심할 수 있는 건 이제 검사 외에도 증상으로도 알 수 있을까요?
0: 안타깝게도 혈관성 치매는

0: 사실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증상은 없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하지만 뇌졸중에 관련한 대부분의 임상 증상들이 이제 뇌졸중의 위험 요소로서 나중에 혈관성 치매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가장 먼저 기억하실 것이 이 걸음걸이가 조금 어눌해집니다. 그래서 뭐 보폭이 좀 줄어든다거나 발이 좀 땅바닥에 끌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집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동작들 중에 실행 능력이라는 것, 수행 능력이라는 것이 이제 떨어질 수가 있는데
1: 네.
0: 일을 좀 체계적으로 하는 어떤 일 처리 능력이거든요.
1: 아.
0: 예를 들면은 주부님들이 이제 요리를 하시잖아요.
1: 네.
0: 요리를 할 때도 우리가 재료를 쓰고 순서가 다 있는데
1: 네.
0: 갑자기 그런 재료를 쓰는 방식이나 순서가 좀 헷갈린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이 전두엽 기능 장애 중에서 갑자기 막 버럭 화를 낸다거나
1: 네.
0: 감정 통제가 안 되는 모습이 보인다면 갑자기 전두엽 쪽이 좀 안 좋아진 것은 아닌가? 좀 그런 쪽에 좀 손상이 될 수 있는 뇌졸중이 발생한 것은 아닌가?
1: 네.
0: 의심해 볼 수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뇌졸중을 의심하는 증상으로 뭐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얼굴이 돌아가고 그러면 당연히 뇌졸중 의심해서 이제 병원을 가실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외해서 본다면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보폭이라든지 걸음걸이 또는 어떤 일 처리하는 순서나 그런
1: 네.
0: 능력들 또 감정 통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여러 의심 증상들을 말씀 주셨는데요.
0: 네.
1: 선망과 같은 증상으로 가족들이 당황한다고 하던데요. 이런
0: 네.
1: 경우도 많은가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모습에 놀란다고 하던데요.
0: 맞습니다. 이 뇌의 전체적인 대사 기능이 떨어집니다. 뇌졸중 이후에 뇌가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뇌 혈류가 원만하게 다 돌지 않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이럴 때에 흔히 이제 선망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1: 네.
0: 사실은 혈관성 치매를 간병하시는 가족분들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게 선망 증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0: 밤에 이제 굉장히 엉뚱한 행동을 하시기도 하고
1: 네.
0: 그리고 심하게 이제 막 소리를 지른다거나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시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굉장히 안심을 시켜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막
1: 네.
0: 윽박 지른다거나 왜 그러세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버님 이렇게
1: 네.
0: 막 이렇게 다그치지 마시고
1: 네.
0: 충분히 들어드리고 충분히 안심을 시켜드리고요.
1: 네.
0: 그리고 밤에도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조도를 좀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1: 네.
0: 완전히 깜깜하게 다 조명을 다 꺼버리면은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면서 또 선망에 나타나기도 하니까요. 좀 주무시기 직전까지는 좀 밝은 환경을 유지하고
1: 네.
0: 주무신 이후에도 수면등 같은 것들을 좀 켜두시는 게 좋고요.
1: 네.
0: 또 평상시에 감기라든지 뭐 요로계 감염이라든지 방광염 같은 거죠. 이런 아주 가벼운 감염 증상 때문에도 확 심하게 선망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위생 상태나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면역 상태를 잘 체크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1: 네. 혈관성 치매를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 효과는 만족도가 높을까요?
0: 그럼요. 이 초기에 발견할수록 뇌졸중의 위험 요소들을 잘 컨트롤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컨트롤되지 않았을 때 뇌졸중 재발을 워낙 잘할 수 있는데
1: 네.
0: 재발 위험률을 낮춤으로써 치매가 악화되는 것도 충분히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또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를 동시에 앓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0: 네.
1: 이럴 때는 치료 방향이 좀 달라질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전체 혈관성 치매 중에 환자분들 중에 약 3명 중 1명이 알츠하이머 치매를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이런
1: 네.
0: 것들을 저희들은 혼합형 치매다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1: 네.
0: 이게 서로 간에 악화시키는 인자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혈관성 치매가 있는 분들이 노폐단백질이 많이 쌓이게 돼서 알츠하이머가 같이 병발하게 되면 훨씬 더 치매 증상이 악화되고요.
1: 네.
0: 그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 아.
0: 근데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저희가 진단을 하거나 치료하는 과정에서

0: 그리고 또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하는 원인에 대한 원인 치료도 함께 병행하게 됩니다.
1: 네.
0: 최근에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 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를 배출시켜주는 주사 치료제도 나와 있기 때문에
1: 네.
0: 오히려 이런 혼합형 치매 환자들에게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치료를 검토하는 편입니다.
1: 네. 혈관성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 또 혈관성 치매에 대한 오해랄까요?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짚어주시죠.
0: 일단은 무조건 나의 건강 수치를 기억하십시오.
1: 네.
0: 콜레스테롤 수치, 혈당 수치, 해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미리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1: 네.
0: 그렇다면은 지금 당장은 정상이더라도 수년 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는 수치가 보이면 이러다가는 2, 3년 내에 내가 당뇨약을 먹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미리 아실 수가 있거든요.
1: 네.
0: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좀 식생활에도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게 되겠죠. 조금은 좀 간을 좀 심심하게 해서 드시는 것도 많이 추천드리고 싶고
1: 네.
0: 이 뇌 혈류량을 늘리기 위해서 유산소 운동을 젊었을 때부터 좀 많이 하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혈관성 치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신경과 전문의 장민욱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송골매의 어쩌다 마주친 그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불리는 질환은 골관절염을 말합니다. 골관절염은 가장 흔한 관절염의 하나인데요. 관절염의 종류는 원인에 따라 100가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합니다. 그중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큰 원인은 노화로 지적이 되는데요. 초기 치료를 위해서는 의심 증상에도 민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경희대병원 정형외과 박철희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퇴행성 관절염과 골관절염은 같은 의미인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퇴행성 관절염하고 골관절염은 같은 의미고요.
0: 네.
1: 신체의 노화 때문에 발생한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0: 네.
1: 무릎에 관절염이 발생을 하는데
0: 네.
1: 그런 관절염을 일반적으로 퇴행성 관절염 혹은 골관절염으로 저희가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원인으로 노화가 가장 우선되는 것도 맞는 얘기일까요?
1: 네, 노화로 인해서 퇴행성 변화가 이제 발생한 게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고요.
0: 네.
1: 저희가 이제 퇴행성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젊을 때는 우리 몸에서 이제 생성하고 분해가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항상성이 잘 유지가 되지만
0: 네.
1: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항상성이 점차 깨지고 분해가 좀 많아지는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게 됩니다. 네, 이런 변화를 이제 퇴행성 변화라고 하는데
0: 네.
1: 이런 퇴행성 변화가 발생한 연골이나 뭐 반월판 연골 등과 같은 무릎 내부 조직은 굉장히 좀 이제 약해지고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외부 자국에 쉽게 손상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따라서 이제 젊을 때는 뭐 이런 어떤 자극들이 이제 문제가 되지 않다가
0: 네.
1: 이제 나이가 들어서 퇴행성 변화가 발생을 하면 이런 어떤 자극들이 무릎에 손상을 유발하고 결국에 이제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0: 관절의 연골이 다르면서 뼈와 관절에 염증이 일어나는 게 퇴행성 관절염이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 주신 노화와 함께 비만도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으로 지적이 되던데요. 이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1: 네, 맞습니다. 그 비만이 아주 네. 뭐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지만요. 근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퇴행성 변화가 있는 무릎은 저희가 손상이 잘 일어나는데
0: 네.
1: 비만이 이러한 손상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0: 네.
1: 아무래도 체중이 이제 많이 나가게 되면
0: 네.
1: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가해지게 되거든요.
0: 네.
1: 근데 뭐 젊었을 때는 항상성이 유지될 때는 이런 비만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지만
0: 네.
1: 나이가 들어서 퇴행성 변화가 발생을 하고 무릎의 어떤 조직들이 약해지면 이런 비만이 이제 무릎에 손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0: 네. 또 퇴행성 관절염이 가장 많이 생기는 곳은 이제 무릎이지만 척추나 손가락에도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모든 조직에서
0: 네.
1: 퇴행성 변화가 발생을 합니다. 뭐 척추 관절이나 손가락 관절도 마찬가지고요.
0: 네.
1: 근데 이제 이런 퇴행성 변화가 발생해서 약해진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제 두 관절 모두 뭐 척추나 아니면 손가락 모두 우리가 생활을 할 때 부담이 이제 좀 많이 가해지는 관절 중 하나다 보니까
0: 네.
1: 손상이 잘 발생하고 퇴행성 관절염이 쉽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0: 네. 자, 오늘은 특히 무릎 관절염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퇴행성 무릎 관절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지 않을까요? 무릎이 무겁다는 표현도 하시던데요.
1: 네, 무릎이 무거울 수도 있긴 한데요.
0: 네.
1: 주된 증상은 이제 관절의 통증으로 이제 나타나죠.
0: 아,
1: 그래서
0: 네.
1: 관절통이 저절로 좋아지지 않고 뭐 한 3, 4주 정도 지속되면서 그리고 이런 통증이 활동할 때 심해지고 좀 쉴 때 좋아지는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통증의 이제 위치도 중요한데 무릎의 앞쪽이나 위쪽보다는 무릎의 안쪽 혹은 바깥쪽에 관절선 부위 약간 만져지면 푹 들어간 부위 그 부위에서 이제 통증이 있고 그런 부위를 좀 눌렀을 때 그 통증이 더 심해진다면 우리가 관절염을 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또 무릎에 부담이 가는 동작에서 통증이 악화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0: 예.
1: 뭐 앉았다 일어날 때, 뭐 계단을 오르내릴 때, 특히 이제 계단을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 통증이 더 심해지면 관절염 가능성이 높고요. 관절염이 더 심해져서 증상이 좀 악화되게 되면 무릎이 잘 펴지거나 펴지지 않거나
0: 예.
1: 구부러지지 않고 또 걸을 때 뼈가 맞닿는 듯한 느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0: 그렇다면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 통증이 느껴지는 걸 좀 유심히 봐야 될까요?
1: 예, 흔히 이제 일반적으로
0: 예.
1: 우리가 계단을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것이 더 쉽게 생각이 되잖아요.
0: 예.
1: 근데 관절염 환자에서는 그 반대거든요.
0: 아,
1: 그래서
0: 네.
1: 계단을 내려갈 때 올라갈 때보다 무릎에 더 큰 부담이 가해집니다. 흔히 체중의 한 5배 정도의 부담이 가해진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관절염 환자는 계단을 내려오는 것을 더 힘들어하고 통증이 심하게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릎 통증은 뭐 허리 문제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질환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다른 질환에 의해서 이제 발생한 무릎 통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계단 내려오는 것이 더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들한테 계단 내려오는 게 더 힘드냐라는 것을 질문을 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그때 더 힘들다 그러면 아, 이게 관절염이구나라고 생각하는 어떤, 감별을 할 수 있는 유용한 포인트로서 진료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또 쪼그려 앉거나 양반 다리를 하고 앉는 것도 퇴행성 무릎 관절염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일까요?
1: 네, 쪼그려 앉거나 양반 다리를 하면 무릎이 이제 과도하게 구부리게 되는데 그러면 무릎 관절, 특히 이제 안쪽 관절에 가해진 압력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릎의 내부 구조물에 이제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거나 더 악화될 수 있고 통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런 자세를 가능한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의자나 침대를 사용하는 생활 습관도 도움이 되고요. 당장 이런 자세를 완전히 피할 수가 없다라면 아 이런 자세가 이제 무릎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그 시간이나 횟수를 좀 줄이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0: 네. 이 관절의 통증이 이제 활동할 때 심해진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무릎 통증이 있으면 움직임을 줄이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또 아니라면서요. 운동을 하긴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1: 네, 물론 이제 통증이 있을 때는 무리하지 않고 쉬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요. 하지만 이제 너무 움직이지 않고 너무 과하게 휴식을 좀 취하다 보면 다리 근육이 좀 약해질 수가 있고 이런 다리 근육 같은 경우에는 무릡에 가해지는 충격을 좀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좀 더 커지면서 통증이 악화되거나 관절 손상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릎에 좀 통증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가능하다면 환자가 이제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운동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적당한 운동, 알맞은 운동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그런데 일반인들에게는 그 판단이 쉽진 않습니다.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요?
1: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아프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운동을 해서 아프다면 그 운동을 피하거나 강도를 줄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릎에 부담이 적은 운동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권유가 되는 게 뭐 평지 걷기 같은 정말 간단한 운동이 권유가 되고요. 또 이제 시간과 뭐 비용을 조금 더 투자할 수 있다면 물에서 하는 운동을 좀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아쿠아로빅이나 수중 수영, 뭐 수중 보행 같은 운동들이 좀 도움이 되는데요. 이런 물에서 하는 운동 같은 경우에는 물의 부력 때문에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은 줄어드는데 또 이제 물의 저항 때문에 다리 근육을 좀 더 효과적으로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치료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본인 환자분들이 가능하다면 물에서 하는 운동을 좀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0: 네, 좀 아프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하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적당한 운동으로 무릎의 근육을 키우고 연골을 보존하는 게 무릎 관절염의 예방이자 증상 완화를 위한 방법인 거네요.
1: 네, 정말 그렇고요. 정말 중요하고요. 적절한 운동은 우리가 체중 관리와 함께 관절염 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치료로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관절염을 예방하고 또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실제 이제 진료 현장에서 보면 적절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무릎을 덜 아파하고 관절염의 진행이 더딘 측면이 있습니다.
0: 평지나 좀 물에서 하는 운동이 좋다고 하셨는데요. 등산은 어떻습니까? 삼가야 하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으실 텐데 어떨까요?
1: 사실 이제 등산이 전신적으로는 어떤 전신 신체적으로는 굉장히 좋기는 한데 사실은 이제 무릎을 치료하는 사람들은 이런 등산이라는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르막길도 문제지만 내리막길에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고요. 또 등산하다가 좀 이렇게 다치시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무릎에 관절염이 뭐 좀 더 심해지거나 아니면 증상도 이제 조금 더 아파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은 것 같아서요. 등산을 그렇게 권유드리지는 않습니다.
0: 계단을 내려갈 때 이제 무릎 통증이 많이 느껴진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올라갈 때는 계단으로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로 이것도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방법이라는 게 맞나요?
1: 아, 네. 사실은 뭐 굳이 올라가는 것도 뭐 그렇게 권유드리지는 않고요.
0: 예.
1: 내려갈 때만이라도 무릎의 예. 부담을 줄인다면 뭐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뭐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자, 퇴행성 무릎 관절염의 진단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엑스레이로 판단을 하나요?
1: 네, 우선은 증상이 정말 중요하고요.
0: 네.
1: 환자의 증상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엑스레이는 이런 증상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엑스레이에서 통증이 있는 부위에 관절 간격이 뭐 좋아진다든지 명확한 퇴행성 관절염 소견을 보이면 저희가 관절염을 진단할 수 있고요.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MRI 같은 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는데
0: 네.
1: 뭐 이런 고비용 검사가 퇴행성 관절염이 주로 발생하는 고령의 환자에서는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0: 네.
1: 그래서 주로 이제 엑스레이로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되는 거죠.
0: 네. 치료는 어떨까요? 당연히 초기 치료가 효과적이겠죠?
1: 예, 물론입니다. 뭐
0: 네.
1: 어떤 질병이든 간에 초기 치료가 효과적이고요. 약물이나 주사 치료 같은 어떤 치료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0: 네.
1: 관절염에 초기 시행하는 것이 당연히 증상 호전도 좋고 증상이 개선되어 있는 시간이 굉장히 또 오래 갑니다.
0: 네.
1: 또 관리 측면에서도 아무래도 초기에 오셔서 진료를 보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효과적이거든요. 이제 체중 관리나 뭐 적절한 운동이 중요한다는 것을 미리 인지하시고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절염이 잘 진행하지 않고 확실히 경과가 양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0: 네.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초기 관절염의 기준이 뭔가요?
1: 사실 이 기준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0: 네.
1: 저희가 의사들이 이제 초기 관절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는
0: 네.
1: 엑스레이상에서 무릎의 대퇴골과 경골 사이의 어떤 연골이나 연골판 같은 그런 부분들을 의미하는 관절 간격이 원래의 건강한 상태보다 50% 이상 유지되어 있는 경우를 말을 합니다. 보통 이제 그런 것을 평가하는 기준 중에 하나로 제가 케그렐 루렌스 그레이드라고 그래서 줄여서 이제 KL 그레이드라고 하는데 관절염의 진행 단계를 4단계로 구분하는데 한 2단계까지가 이런 관절 간격이 50% 이상 유지되는 경우거든요.
0: 네.
1: 그래서 KL 그레이드 2단계까지를 초기 관절염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런 어떤 방사선학적 어떤 소견도 중요하지만
0: 네.
1: 임상 증상으로도 어떤 초기 관절염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저는 이제 무릎에 통증이 있더라도
0: 네.
1: 뭐 30분에서 뭐 1시간 가까이 보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에 초기 치료에 굉장히 좀 효과적이기 때문에 초기 관절염으로 보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약물이나 주사 치료 말씀하셨는데요. 약물은 소염 진통제인 건가요? 또 무릎에 주사도 맞던데요.
1: 아무래도 이제 관절염 치료에는 정말 다양한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는데요.
0: 네.
1: 관절염에 증상이 있을 때는 저는 우선 경구용 약제를 이제 환자들에게 투여를 합니다.
0: 네.
1: 주사 치료가 아니라. 근데 증상이 심하면 당연히 이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소염 진통제를 복용시키지만 심하지 않을 때는 흔히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컨드로이틴이나 뭐 글루코사민 등과 같은 관절 보조제를 처방을 해도 환자들이 좀 이렇게 만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의 주사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제 경구용 약제를 우선 처방하고 생각을 해보는데 먹는 약을 먹어도 증상이 심하고 호전이 없을 때는 제가 이제 그 통증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투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증상이 이제 심하지는 않고 경구용 약제로 좀 호전이 되긴 했는데 뭔가 조금 아쉽고 뭐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통증을 살짝 좀 더 조절해 줄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연골 주사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연골 주사라고 알려진 히알루론산을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0: 뭐 되도록 수술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텐데요. 어느 정도의 상태에서 수술이 고려될까요?
1: 약물이나 주사 같은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호전되지 않고
0: 예.
1: 그다음에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고 그 정도일 때 이제 수술을 진행하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0: 예.
1: 일상생활이 불편한 정도라는 기준이
0: 예.
1: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 제가 이렇게 진료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한 30분 이상 걷지 못할 때는 집 앞에 뭐 가벼운 어떤 볼일 같은 거 보기도 좀 힘들어하면서
0: 예.
1: 일상생활이 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행이 30분 이상 가능한가의 기준으로 이 환자가 이제 일상생활이 불편한가 불편하지 않은가를 좀 판단하고 그리고 그렇게 수술 여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좀 증상이 심한 분들을 보면요. 걸음걸이도 달라지고 다리도 O자형으로 되는 것 같던데 어떨까요?
1: 네, 통증이 심해져서 보행이 힘들어지고 다리를 절게 되고요. 다리 모양도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지면 무릎뼈가 이제 안쪽으로 휘는 변형이 발생해서 다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오다리 형태로 모양이 변하게 됩니다. 이런 모다리 변형에 물론 이제 비관상 보기 좋지 않고 걸음걸이를 이상하게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제일 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제 체중 부하의 축이 무릎의 안쪽으로 이제 옮겨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무릎 안쪽에서 이제 보통 관절염이 잘 발생하는데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내부 구조물의 손상이 더 진행이 되고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관절염 자체도 더 진행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된다면 이런 오다리도 좀 교정을 해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에 비교적 젊은 나이와 노년을 생각할 때 나이에 따라서도 수술법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1: 네, 아무래도 젊은 분하고 나이 드신 분하고 수술을 권유하는 것 자체가 다르고요. 저는 이제 젊은 나이와 노년의 기준으로 한 65세를 좀 기준으로 이제 삼고 관절염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좀 다르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보다 젊은 비교적 활동이 좀 많은 환자의 경우에는 가능한 이제 본인의 무릎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수술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젊은 나이에 인공관절을 하게 되면 치약물의 수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활동이 제한되고 그다음에 좀 이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관절을 보존할 수 있는 뭐 관절경 수술로 이용한 연골 수술이라거나 아니면 무릎의 정렬을 교정하는 뭐 절골술 같은 것들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65세 이상 고령의 환자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치약물의 수명을 좀 덜 고려해도 되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활동이 좁고 그다음에 무릎의 보존보다는 좀 통증의 완화나 일상생활의 회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65세 이상의 고령에서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인공관절은 그래도 노인들에게 그래도 부담이 좀 덜한가 보죠?
1: 사실은 이제 모든 수술이 노인분들에게 부담이 되기는 하죠.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이제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수술 기법, 그다음에 수술 전의 어떤 통증 관리 그리고 뭐 출혈을 줄이는 방법이나 재활 방법 등이 정말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노인분들에게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수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인공관절 수술을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뭔가요?
1: 우선적으로 이제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냐.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고 수술이 원활하게만 이루어진다면 최근에 어떤 인공관절 같은 경우에는 15년에서 한 20년 정도는 제가 봤을 땐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하시는 질문이 뭐 수술을 하면 많이 아프냐, 뭐 재활을 할 때 무릎을 구부릴 때 많이 힘드냐 등인데 물론 안 아프고 안 힘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비해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방법들이 훨씬 발전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환자분들이 좀 수월하게 이런 것들을 수술 후에 어떤 재활이나 이런 것들을 좀 수월하게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수술 후에도 조심할 점은 많겠죠?
1: 당연히 조심할 것들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행하는 인공관절의 수명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어떤 문제 두 가지를 꼽는다면 치아물 주위로 이제 골절이 발생을 한다거나 아니 치아물 주위에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골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넘어져서 잘 발생하시기 때문에 보행을 하다가 이제 넘어지지 않고 다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는 또 골절이 잘 발생할 수 있어서 골다공증 치료도 적절히 시행을 해야 됩니다. 치아물 주위 감염이 발생하면 이건 굉장히 좀 치료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수술도 반복적으로 시행해야 되고 항생제도 오랜 기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이런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수술이 되어 있는 다리에 뭐 상처 같은 것들이 잘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가끔 이제 발에 무좀이 있으시는 분들이 뭐 이런 부위에 발에 상처가 발생하면서 치아물 주위에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무좀 같은 것들도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치과에서 이제 발치를 할 경우에 입에 난 상처로 균이 들어가서 피를 타고 이제 감염을 일으키기도 해서 미리 항생제를 복용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감염을 막기 위해서 항상 좀 건강한 몸을 유지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퇴행성 무릎 관절염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경희대병원 정형외과 박철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게이리의 또 하루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종필 감독의 박하경 여행기와 함께합니다. 제목에 여행기라는 단어가 붙었지만 하경이 떠나는 여행의 실상은 장거리 당일치기라는 표현이 보다 정확합니다. 긴 휴식은 엄두도 낼 수 없고 그렇다고 하던 일을 모두 집어치워버릴 수도 없을 때 떠나는 외출이죠. 주말 중에서도 토요일, 하루짜리 일탈을 왜 굳이 감행하는지 묻는 질문에 답하는 하경의 한마디는 일상의 시계추에 매일같이 피로하게 붙들린 시청자들의 마음 안으로 곧장 파고들어버립니다. 아무데도 안 가면 못 견딜 것 같고 동시에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인 하경은 매회 오프닝마다 사라져버리고 싶은 순간을 만납니다.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는 학생보다 책상에 엎드려 자는 학생이 훨씬 많을 때, 하필이면 그때 운동장에 날리는 비닐봉지가 지금의 나보다 자유로워 보일 때, 학교 측의 강경함과 학부모들의 등쌀과 학생들의 애원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일과만으로 분주한 어느 날 연로한 부모님이 인터넷 연결 문제로 전화를 걸어와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할 때, 하경은 이 모든 순간에 치솟는 스트레스를 잠시 사라지는 요령으로 달래기로 합니다. 사라져버리고 싶을 때 떠나는 딱 하루의 여행, 걷고 먹고 멍 때릴 수 있다면, 매회 반복되는 하경의 내레이션은 새로운 여행에 앞서는 주문과도 같습니다. 땅끝마을 해남, 부산국제영화제가 한창인 부산, 속초, 대전, 군산, 제주, 경주, 하경이 택한 여행지들입니다. 때론 그저 집에서 조금 떨어진 동네가 선택되기도 합니다. 제주의 유명한 빵집들을 하루에 돌아보는 빵지순례처럼 철저히 계획하는 하루도 있지만, 하경의 여행은 대부분 즉흥적인 선택과 우연에 자신을 맡겨보는 방식입니다. 가령 5화의 배경인 대전은 애초에 정했던 목적지도 아닙니다. 예매해둔 기차는 놓쳤고 가장 빨리 출발하는 것을 잡았다 꾸벅꾸벅 졸다가 충동적으로 하차한 지역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은 새벽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경북 북부에, 오전까지 강원도와 전남 남해안, 경남권,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한편 내일 새벽에 대구, 경북, 중남부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강원 내륙 산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동산지 북부 동해안과 울산 경남 중동부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강원도와 충청권, 경상권은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7도, 전국이 14도에서 20도,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전국이 20도에서 27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0.2도, 습도는 70%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형우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됩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에 관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신속하게 구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번 사태는 국민 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사건 전모를 규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을 교란하는 환투기나 불법 거래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등과 오늘 오후 긴급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며 달러를 대거 사들인 점도 있지만 일부 투기적 거래가 환율 쏠림을 가속했다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원화 약세 흐름에 편승한 투기적 움직임이나 시장 교란 의심 행위가 있는지 관계기관이 합동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의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명 배경에 대해선 IT 기업 대표와 중기부 장관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적 과제인 AI 대전환을 차질 없이 완수하는 등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1분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OECD 집계 결과 1분기 한국의 실질 경제 성장률은 1.7%로 어제까지 OECD가 공표한 35개 회원국 중 2위였습니다. 한국보다 성장률이 높은 나라는 덴마크로 1.9%였고 3위인 에스토니아는 1.1%, 4위 핀란드는 0.9%였습니다. 새해 들어 반도체 수출 특수에다 2분기 성장률도 호조를 나타낼 가능성이 커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에서 올해 전망치를 당초 2.0% 성장보다 큰 폭으로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이 종전보다 늘어나는 등 제도가 개선된 이후 신규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집계 결과 지난 4월 주택연금 가입자는 2,32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3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는 수령액이 늘어나 평균인 주택가격 4억 원, 72세 기준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의 경우 월 129만 7천 원에서 월 133만 8천 원으로 약 3.13% 증가했습니다. 6월 1일부터는 신규 신청자에게 주택연금 가입 시 실거주 의무의 예외를 일부 허용하는 등 가입 조건이 더 완화돼 가입자가 더 늘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에서 올해 들어서만 2,600명 정도 퇴직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말 17,900여 명이었던 홈플러스 직원은 4월 말 15,300여 명으로 줄어 2,600명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이에 더해 홈플러스가 6월 안에 매장 37개 점포가 추가로 폐점하면서 3,500명이 추가로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국 국무부 인사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소년보 세계로 교회 목사와 만나 한국 종교 자유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세계로 교회에 따르면 방한한 반즈 미 국무부 차관보와 백악관 연락관 등은 오늘 부산 강서구 세계로 교회에서 소년보 목사와 면담을 갖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종교법인 해산법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반즈 차관보 방한은 미 국무부가 연례적으로 작성해오는 국제종교자유의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관계자들과 소통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이 19개월 연속 금 보유량을 늘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오늘 발표한 통계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중국의 금 보유량은 7,496만 온스로 집계됐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월요일인 내일도 전국이 흐리겠고 오전까지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7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0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 20.2도입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상호였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광엽입니다. KBS 라디오 문학관에선 그동안 보내드린 작품 중 청취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을 엄선해 다시 보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KBS 라디오 문학관 스페셜,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박혜원 원작 학구적인 물고기입니다. 박혜원 작가는 1994년 청구문화제 수필 부문에 자기만의 방으로 대상을 수상했고, 1999년 세기문학 여름호 소설 부문에서 단편소설 회신으로 신인문학상을 받았습니다. 2023년엔 단편소설 작품비로 경남문학소설 부문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KBS 라디오 문학관 스페셜 박혜원 원작 학구적인 물고기 함께 만나보시죠.

0: 학구적인 물고기 박혜원. 저승사자라도 온 줄 알았다.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온 집안으로 검은 기운이 확 몰려드는 것 같았다. 그녀는 높이가 무릎 바로 밑에까지 닿는 검은색 가죽 부츠를 벗고 현관에서 거실 마루로 올라왔다. 그리고 열병식을 하는 군인처럼 어깨를 쫙 펴고 보무도 당당하게 거실 중앙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 바람에 새까만 롱패딩 코트의 앞자락이 펄럭거렸다.
1: 그녀는 소파에 앉아있는 김여사를 향해 직진했다.
2: 안녕하세요, 할머니. 전 실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센터에서 파견한 전문 요양보호사 이서라입니다.
3: 안녕하세요.
1: 그녀는 거의 90도 가까이 고개를 꺾어서 인사했다. 절도 있는 모습에 비해 목소리는 의외로 깜찍하고 맑았다. 얼굴은 보통 사람들보다 크고 넓적하면서도 동글동글했다. 주름 하나 없이 팽팽한 피부에 나이를 가늠하기가 힘들었다.
2: 오늘부터 제가 하루 24시간 내내 할머니를 돌봐드릴 겁니다. 위생관리, 식사관리, 투약관리 같은 전문적인 케어가 중심이고 어르신의 외로움을 달래드리기 위해 말벗도 대어드리고 책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있을 외출도 도와드릴 겁니다.
3: 네, 잘 부탁드립니다.
1: 그녀는 숙련된 조교처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글을 읽듯이 또박또박 설명했다. 김여사도 그녀의 말투를 따라 이렇게 또박또박 말하려고 노력했으나 혀가 꼬이고 속도도 느렸으며 생각한 대로 발음도 되지 않았다.
3: 왜 이렇게 혀가 꼬이고 말이 느린 거야? 전직 교수 체면이 말이 아니네. 그래도 요양보호사 도움 받으면서 관리 잘하면 예전처럼 말도 똑바로 하게 되고 움직이는 것도 좋아지겠지.
2: 그 센터에서 들은 것과는 다른데요? 상태가 훨씬 좋으세요.
3: 내가 아직은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서 그렇지 정신은 말짱하답니다. 아무튼 나 스스로 움직일 때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1: 김여사의 마음은 그렇게 말했지만 현실은 아니었다. 자음과 모음이 각기 따로 놀고 받침은 아예 붙여지지도 않았다. 그러니 이조차 이설아에게 제대로 전달될 리가 없었다. 김여사는 그저 고개를 꾸벅꾸벅 숙이며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자 애쓸 뿐이었다.
3: 아니, 요양보호사 표정이 왜 저래? 뭐가 마음에 안 드나?
1: 이설아는 뭔지 모르지만 자기의 예상이 빗나가서 자존심이라도 상한 것처럼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있었다. 그리고는 김여사 앞에 우뚝 서서 천천히 검은색 가죽 장갑을 벗기 시작했다. 그녀의 몸 그림자가 김여사의 몸을 가득 덮었다. 이설아는 매사에 철두철미했다. 일정한 시간에 식단에 따른 음식을 차려서 먹게 했고 후식도 영양소의 균형을 배려해서 준비했다.
2: 자, 국화차와 토마토입니다.
3: 나는 커피를 마시고...
2: 안 됩니다, 절대! 식단은 영양소의 균형에 맞춰 제가 짭니다. 오늘부터는 수분 섭취를 늘리겠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적절한 양의 수분 섭취에는 못 미치셔서.
1: 식사하고 30분 후에는 알람을 맞춰두고 정확한 시간에 투약했다. 내의는 매일 교환했고 겉옷도 체온 유지에 유념하며 색깔까지 맞춰 코디해서 깔끔하게 입혔다. 뇌졸중 환자는 실외 운동보다 실내 운동이 좋다고 아들을 설득해 레그 익스텐션 머신까지 주문했다.
2: 자, 다리 더 쭉쭉쭉쭉쭉쭉. 10분만 더 하세요. 더 쭉쭉쭉쭉.
3: 예.
2: 쭉.
1: 매일 그날그날의 컨디션을 체크해서 운동량을 조절했으며 운동 시간에 어긋남이 없었다. 또한 근력이 떨어지면 걸을 수가 없게 되고 나중에는 아예 일어설 수조차 없다면서 덤으로 온 덤벨과 밴드까지 활용해 팔다리 운동을 시켰다.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는 매일 목욕을 시켰다.
2: 자, 팔도...
3: 아니,

0: 컨디션을 만들어주고자 노력했다. 이설아가 무엇보다 제일 좋아하는 시간은 돌봄 대상자의 무료함을 덜어주기 위해 실행하는 책 읽어주기였다.
1: 우리는 산을 정복되어야 할 적으로서 보지 않는다. 우리가 산에 오르는 목적은 산과 우리가 하나가 됨에 있다.
2: 이 설아가 책 읽을 때만큼은 엄격하지 않아서 좋아. 마치 음유시인 같기도 하고.
1: 산은 우리를 들어올리고 우리를 쉽게 오르게 한다.
2: 아유, 아유, 목소리도 좋고 음유시인 같아요.
0: 김여사는 이설아의 낭송이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치며 찬사를 아끼지 않는 제스처를 보냈다. 그러면 이설아는 약간 수줍어하면서도 아주 즐겁고 뿌듯한 내색을 했다.
1: 저도 어릴 땐 집에 입주가의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제 공부를 관리해줬죠.
2: 예. 이설아 표정에 자랑스러움과 아득한 그리움이 가득 차있네.
1: 아빠는 서울시 공무원이었고 엄마는 여성 CEO였어요. 명동에서 직원을 몇 명이나 거느리는 양장점을 운영했거든요. 외할머니가 물려준 일인데 확장시킨 거죠. 우리 엄마는 여자로서 전문학교까지 나왔거든요. 그 시절에 여성의 엘리트였어요.
2: 수십 번 들은 얘기지만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해주자.
1: 저는 사립유치원에 다녔는데 노란색 원복을 입었어요. 병아리 같았죠. 그뿐이 아니에요. 피아노 개인 레슨도 받았어요.
2: 이번에는 개인 레슨에 액센트를 주는구만.
1: 제가 쇼팽의 즉흥 환상곡을 좋아하는 건 우리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는 피아노를 아주 잘 치셨거든요. 뭐 자주는 아니었고 아주 가끔, 정말 아주 가끔 피아노 연주를 하셨죠.
2: 이설아처럼 스스로 자존감을 드러내는 사람일수록 상처가 깊은 법이야. 이런 사람들은 내가 가르친 제자들 중에도 있었어. 그래, 내가 이해해 주자. 그렇군요.
0: 이야기를 마친 이설아는 CD 캐비닛에서 쇼팽 피아노 곡집을 찾아내 전축에 끼워 넣었다. 이젠 마치 자기 집에서 그러는 것처럼 그녀의 행동은 아주 자연스러웠다.

0: 피아노 선율이 집안 가득히 퍼져나갈 때 이설아는 회상에 잠기는 듯 황홀하면서도 슬픈 표정을 지었다. 김여사 또한 피아노 음률과 함께 출렁이는 자신의 감정에 따라 아련한 기억들을 떠올렸다. 아름답고도 가슴 저린 회억들이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몰려나가는 것 같았다.
1: 아니 음악 감상 잘하다가 갑자기 왜 나를 무섭게 노려보는 거야?
0: 그녀의 얼굴 근육은 딱딱하게 굳어있었고 눈에서 섬광이라도 뿜어나오는 것 같았다. 갑자기 변한 이소라의 표정에 한껏 부풀었던 감상적 감성이 졸지에 무너져 내렸다. 이소라는 눈 한번 깜빡거리지 않고 말을 툭 던졌다.
1: 할머니는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기셨어요. 너무...

0: 그동안의 목소리와는 달리 낮고 어두웠다. 그리고 그 한마디 한마디에 칼날 같은 날카로움이 배어있었다. 왜 그런지 딱히 이유를 댈 순 없지만 김 여사는 그렇게 말하는 그녀의 모습에 와락 무섬증이 몰려들었다. 김 여사가 이설아의 돌봄을 받게 된 건 김 여사가 갑자기 쓰러졌기 때문이다. 화장실에서 아침 볼일을 보고 일어서는 순간 김 여사는 속이 메슥거리면서 심한 현기증이 밀려와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1: 내 몸이 왜 이래?
0: 몸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다. 사지가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았다. 목구멍이 꽉 막혀 그 어떤 소리도 낼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도 정신은 가느다랗게 실처럼 살아있어 이대로 있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밀려들었다. 가물거리는 정신줄을 기를 쓰며 부여잡고 온몸에 힘을 다 끌어모아서 팔꿈치를 뻗었다가 다시 몸쪽으로 끌어당겼다. 화장실에서 거실을 지나 현관문 앞으로 기어나오기까지 그야말로 필사적이었다. 김 여사의 몸은 온통 땀으로 혼빡 젖었다. 그리고 그 뒤의 기억은 나지 않았다. 이마에 멍이 들고 팔꿈치랑 무릎이랑 다리 촛대뼈가 성한데 없이 다 까져서 그 상처만으로도 오래 치료를 받아야 했었다. 그날의 상황은 아이들을 통해 들었다.
1: 현관까지 기어간 것까진 기억나는데 아유, 내 말이
2: 엄마, 이 말하길 정말 다행이야.
3: 맞아요, 어머니.
1: 어떻게
2: 말씀하시는 게 좀 어눌하지? 뇌 실핏줄이 터져서 그래요.
3: 뇌졸중이요, 어머니.
2: 엄마 쓰러지던 날 천만다행으로 배달원 우체부가 발견했어요. 진짜 하늘의 도우심인지 그날따라 등기 우편물이 있어서 우체부가 초인종을 눌렀는데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래요.
3: 다행히 문은 열려있었고요.
1: 내가 잠금장치까지 풀고 정신을 잃었나? 그건 잘 모르겠네.
0: 다행히 약물치료로 사흘 뒤에는 정신이 돌아오고 자리에서 등을 기대고 앉을 수 있게 되었지만 말은 어눌했다. 또한 두 팔과 두 손은 어느 정도 움직여지지만 다리의 힘은 마음대로 쓸 수가 없었다.
1: 다리에 전혀 힘이 들어가질 않아. 허벅지도 장딴지도 그냥 모양만 있을 뿐 빈 껍데기처럼 감각이 희미하고 그저께만 해도 내 마음대로 내딛던 걸음걸이가 불가능하다니.
2: 엄마, 이 말하길 천만 다행이야.
3: 응? 맞아요, 어머니.
1: 나도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지만 내 몸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말도 이상하게 나오고 뇌졸중 증세가 이렇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나한테 현실로 닥치다니 절망스러워. 하루빨리 원래 내 몸으로 돌아가야 할 텐데.
4: 혜진입니다.
5: 안녕하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0: 말 이상하고 걸음도 안 되고.
1: 네, 얼핏 표현은 나지 않지만 하루하루 시간이 쌓이면서 조금씩 상태가 나아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한 번 터졌던 뇌 실핏줄은 여전히 시한폭탄처럼 언제 어디서 갑자기 터질지 모르니까. 퇴원 후에도 가족들이 잘 돌봐주셔야 합니다.
2: 네, 선생님.
3: 저희 어머니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4: 퇴원 후에도 자식들은 따뜻한 곳에서 갑자기 찬 곳으로 나가면 안 된다면서 당분간은 실내에만 있으라고 했다. 그리고는 이설아를 불러들인 것이었다. 이설아의 친절함과 철저함과 청결함은 자식들에게 안도감과 만족감을 주었다. 그렇지만 김여사는 한껏 움츠러들었고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었다. 특히 친절하지만 엄격한 선생님 같은 이설아의 앞에서는 심하게 주눅 들어가고 있는 자신을 느끼곤 했다. 이설아의 눈치를 보는 게 마음뿐 아니라 김여사의 몸까지 감지하게 될 때는 자기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자괴감까지 밀려들었다. 게다가 이설아는 그 사실을 꼭꼭 집어 먹이듯이 수시로 김여사에게 일러주곤 했다.

미설아가 틀어놓은 피아노 곡은 즉흥곡에서 녹턴으로 넘어갔다. 고요하고 낭만적인 밤에 들을 법하게 조용하고 달콤한 선율이 되려 사람을 침울하게 만들었다. 김여사는 그동안의 자기 생활의 변화를 돌아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어느덧 자신의 몸을 피아노 선율에 맡긴 채 암마만 잠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0: 이설아는 시금치국을 끓이고 생선을 구웠으며 콩나물 무침에 깨소금을 뿌려서 정갈한 밥상을 차려왔다. 살뜰하게 생선살까지 발라 김여사의 숟가락 위에 얹어주었다. 김여사는 그 맛을 음미하며 천천히 씹었다. 며느리가 사다 놓고 간 생선의 하얀 살이 도톰하면서도 담백하고 맛깔스러웠다. 간도 적당하고 뒷맛 또한 고소했다. 오랜만에 입맛이 돌아오는 것 같았다.
1: 자, 이게 무슨 생선이죠? 맛있네요.
2: 모르셨어요? 이 생선은 아카데믹이에요.
1: 에? 아카데믹이요?
2: 네, 아카데믹이요. 보세요.
0: 이설아는 밥을 먹이다 말고 일어서서 냉동고에서 생선을 꺼내왔다. 몸통이 몽툭하게 짧고 비늘까지 정리되어 없었지만 그 몸빛은 전체적으로 빨간색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김여사는 산골 태생이라 생선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다. 그래서 대거리 할 만한 자신은 없었지만 생선 이름이 아카데믹이라는 건 좀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다.
1: 그 생선 이름이 무슨 학자도 아니고 아카데믹이라니 재밌네요.
2: 할머니!
3: 아니, 이 설아 표정이 처음 우리 집에 들어설 때처럼 딱딱하게 굳었어. 아유, 내가 웃어서 기분이 상했나 봐.
2: 이게 고급 어종이거든요? 맛이 좋아서...

0: 많이 먹었답니다. 이 아카데믹을요. 이건 분명 아카데믹입니다. 우리 엄마가 분명히 아카데믹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1: 내가 이설아의 자존심을 건드렸구나. 공부나 학벌에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면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상대를 깎아내리고 싶어 했는데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 하긴 이설아가 내 집에 들어온 지 시간이 꽤 흘렀는데 이설아는 단 한 번도 나를 교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 꼭 할머니라고 했지. 내가 늙고 병든 할머니인 건 맞지만 그래도 내 이력을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수님이라 부르면서 병든 나를 여전히 존중해주고 우대해줬는데 이설아는 달랐어. 오히려 내가 얼마나 병약한지를 부각시키면서 자신이 어렸을 때 얼마나 교육적이고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는지를 틈날 때마다 반복해서 강조해왔다고.
0: 내가 대학을 포기한 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고 오빠가 사업에 실패해서 친정 재산을 다 말아먹는 바람에 포기한 거지.
1: 이거 봐. 난 이설아가 배움에 대해 열등감이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설아한테 맞춰왔어. 근데 아무리 내가 공부하면서 사느라 부엌 살림에는 문외 아니라 해도 생선 이름이 아카데믹이라니 그건 아니잖아. 그래도 어쩌겠어. 또 맞춰줘야지. 지금 현재 내 몸은 이설아를 필요로 하니까. 내가 약자니까.
0: 우리 엄마가 수많은 직원을 거느린 신식 양장점을 운영했어요. 게다가 피아노를 치는 인텔리였다고요. 그런 엄마가 가르쳐준 생선 이름이 아카데믹입니다.
1: 맞습니다.
2: 김여사는 과장되게 고개를 추억거리며 그녀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표시를 했다. 애초에 토를 달지 말고 그냥 묵묵히 먹기나 할걸. 괜한 대거리를 한 것 같아 후회가 되었다. 그리고 주눅이 들면서 그녀의 눈치가 보였다. 늙고 병드는 일 앞에서 삶의 이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0: 아카데믹입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어느새 김여사는 입을 다물고 다소곳이 앉아서 이설아가 숟가락 위에 올려주는 아카데믹의 살을 말없이 받아먹고 있었다. 좀 전까지만 해도 맛깔스러웠던 입맛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입안이 썼다. 강건하고 당당한 이설아는 그날 저녁에도 어김없이 김여사의 마음의 양식을 채워주기 위해 맑고 고운 목소리로 음유시인처럼 책을 읽어주고 집안 구석구석 빈틈없이 뒷정리를 한 뒤에 잠자리에 들었다. 그야말로 무엇 하나 빠지거나 모자람이 없었다. 그날 밤 김여사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몸을 뒤척이며 아무런 대책 없이 쓰러졌던 그날의 기억을 반복해서 떠올리며 아파했다. 그리고 뭐라고 딱히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자괴감이 엄청난 무게로 밀려들어 눈물을 흘리며 제법 흐느껴 울었던 것 같았다.

0: 이설아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1: 주말에 집안 결혼식이 있어서 출타해야 되는데.
2: 네. 그러세요. 예.
0: 김 여사는 이상하게도 전혀 아쉽지가 않았다. 요즘은 거의 모든 일을 그녀의 손길에 의존하는 일상인데도 그랬다. 오히려 마음이 날아갈 듯 홀가분했다. 애써 아쉽다는 표정을 지으며 걱정 말고 잘 다녀오라고 했다. 대신 아들과 며느리가 왔다. 며느리는 늘 그러듯 먹을 것을 바리바리 싸와서 냉장고에 쟁여넣었다. 보행보조기의 의지에 혼자서도 제법 걸을 수 있게 된 김여사는 보란듯이 집안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했다.
2: 이거 봐라. 이제 예전처럼 건강해졌지?
3: 엄마 그만 앉아요. 그러다 넘어지면은.
2: 넘어지긴 다 나았대도. 이게 돌봄 서비스 그만둬도 좋을 것 같구나.
4: 왜요 어머니? 이설아 씨는 책임감이 강하고 깔끔해서 놓치기가 싫던데. 혹 뭐 불편한 거라도 있으세요?
2: 아니야.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제 나 혼자서도 가능할 것 같아서. 결국 나중엔 나 혼자 감당해야 되니까 자꾸 연습해야지. 너희 부담도 줄이고.
4: 하긴 어머니 발음도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2: 그렇지?
3: 엄마, 정 그러시면 일단 센터에 얘기는 해볼게요. 그치만 이번 정기검진 날 병원부터 다녀온 뒤에 그 결과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2: 검진부터?
3: 예.
2: 알겠다. 그러자. 그래. 애들한테 그 생선 이름을 확인해 봐야겠어. 애미야.
4: 아, 네, 어머님.
2: 지난번에 네가 사다 준 생선 있잖니. 그 생선 이름이 뭐니?
4: 생선이요?
2: 왜? 그 자그마하고 몸이 도타오면서 빨간색 물고기. 맛이 아주 좋더구나.
4: 아, 아까 묻지요? 그거 보통 빨간 고기라고도 해요.
2: 그래. 아까가 빨강이니까 맞네.
4: 일본어는 잘 모르지만 사람들이 눈 볼 때라고도 하고. 근데 왜요?
2: 아니, 이설아가 그걸 아카데믹이라고 빡빡 우겨서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있었다.
4: 아카데믹요? 아카데믹, 아까 묻지. 참 재밌네요.
3: 아, 이거 엄청 학구적인 물고기네.
2: 아카데믹은 무슨 늙어 움직이기 불편한 노인네라고 바보 취급을 하다니.
0: 며느리도 웃고 김여사도 웃고 아들도 웃었지만 그 웃음 끝자락에 김여사의 가슴엔 아릿한 서글픔과 함께 분노와 괘씸함이 본물 밀리듯 밀려들었다. 그런데 검진 결과는 그리 긍정적이지가 않았다.
5: 여기 그리고 여기가 뇌출혈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4: 저기.
3: 그 두 곳에서 뇌출혈이 일어난 건가요?
5: 네. 두 군데의 위치가 이번에는 운 좋게 그냥 지나갔지만 주변 혈관들이 모두 노쇠한 데다 피 또한 막지 않아서 언제 어디서 다시 막히거나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지닌 것과 같습니다.
4: 그럼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5: 더욱 철저하게 식단 관리하고 무리하지 말아야죠.
4: 예.
2: 이설아의 돌봄을 계속 받아야 한다는 말이구나.
5: 환자분, 이제부터 늙음과 아픔을 일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항상 누군가 곁에 있는 게 안전하고요. 지금 돌봄 시스템 이용하고 있나요?
3: 아, 저희가 모셔야 하는데 맞벌이라서 요양보호사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4: 네, 저 감사하게도 그 요양보호사님이 아주 잘 돌보세요.
3: 예.
5: 그럼 잘 됐네요. 요양사의 도움을 계속 받는 게 좋겠습니다.
4: 아, 예. 아,
0: 앞으로도 이설아의 도움 속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것이었다. 김 여사는 의사의 말에 그 어떤 항변도 할 수가 없었다. 내 몸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해야 하는 부실한 그 몸이 남의 것도 아닌 김 여사 자신의 것이어서 그저 아무것도 내색하지 못하고 갑갑하고 불편한 심정을 꼭꼭 안으로 우겨 넣어야만 했다.

0: 봄이다.
1: 베란다 문을 열어도 이젠 춥지가 않았다. 게다가 어디선가 바람을 타고 꽃향기도 묻어들었다. 화창한 봄날이었다. 며칠 전부터 김 여사는 기분이 한껏 부풀어 올랐다. 화사한 색의 옷을 입고 파스텔톤의 머플러를 하고 산책이라도 나서고 싶었다. 그동안 너무 집안에만 갇혀 지냈다. 그래서 전날 서랍에서 꺼내두었던 머플러를 찾았다. 그런데 그것을 꺼낸 뒤 어디에 뒀는지 도대체 생각이 나질 않는 것이었다. 요즘 들은 늘상 반복되는 일이어서 스스로에게 짜증이 났다. 결국 이설아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김 여사는 그저 지나가는 말로 대수롭지 않게 물었다.
0: 이 선생.
2: 네.
0: 혹시 서재 책상 위에 둔 그 파스텔톤 실크 머플러 못 봤어요? 어제 꺼냈는데.
2: 아, 난 절대! 아, 남의 물건에 손 안 댑니다. 저는 아주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1: 그런데 갑자기 이설아의 표정이 바뀌면서 아주 표독스럽게 대답했다. 그녀는 한자 한자 또박또박 힘을 주어가며 고함치다시피 대거리를 했다. 그녀의 목소리에 시퍼런 도끼가 서려 있어 그 예리한 서술에 김 여사의 마음이 베어나가는 것 같았다. 순간 와랑 무서웠다. 이설아의 몸에서 뿜어나오는 음험한 기운에 김 여사는 한껏 움츠러들었다. 그리고는 겨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했다.
0: 아니라 내가 요새 하도 깜빡깜빡해서 혹시 봤나 싶어서 그냥 물어봤던 거예요.
1: 이설아는 허리에 양손을 얹은 채 씩씩거리며 그런 김 여사의 모습을 한참이나 노려보고 서 있었다.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꾸중듣는 아이처럼 김 여사는 고개를 푹 숙이고 방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바닥 위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2: 아, 오늘은 기분이 울적하니까 고전보다는 에세이를 읽어봐야겠다.
1: 이설아는 김 여사가 원하는 책이 아닌 자기가 보고 싶은 서적을 선택해서 읽었다. 그리고 자기 기분에 겨워 자기 마음대로 읽기를 멈추고 때론 웃고 때론 울었다. 음악도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었다. 김 여사가 입는 옷도 이설아의 취향으로 변했다. 김 여사는 장식이 많고 아기자기한 스타일에 화사한 색의 옷을 몸에 딱 붙여서 입는 걸 좋아했는데 어느덧 거의 매일 검정이나 회색, 흰색 같은 무채색의 옷을 느슨하게 입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또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항변할 수 없었다. 그냥 입혀주는 대로 입고 벗고 했다.
0: 오늘 목욕물 온도는 괜찮으려나?
1: 목욕물의 온도도 자기 기분에 따라서 낮게도 하고 높게도 했으며 가끔씩 갑자기 뜨거운 물이 왈칵 쏟아져 나와서 살이 될 뻔하거나 갑작스레 차가워져서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잦아졌다. 그러다 보니 김 여사 혼자 있을 때조차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하지 못하고 자꾸만 눈치를 보고 있었다. 동시에 자발적인 의지나 해결 능력도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았다.
2: 목욕도 했으니까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 가만히 있어보자. 회색? 아니면은 블랙?
0: 아무거나 입으면 어때? 만사가 귀찮고 피곤해.
1: 김 여사는 이제 옷장을 열고 옷을 선택하는 일도 귀찮고 아래 위의 스타일과 색깔을 맞추는 일도 피곤해졌다. 보고 싶은 책을 찾는 일도 힘들어하고 겨우 찾아내 독서대에 꽂아넣었다 하더라도 읽기 시작하면 얼마 되지 않아 허리가 묵직하게 아파오고 눈이 침침해졌다. 뿐만 아니라 잠자다 일어나서 물을 마시려고 찬장에 있는 컵을 잡다가 놓쳐서 몇 개를 깼는지 몰랐다.
0: 아이고, 어떡하지? 물 한 잔도 내 힘으로 먹을 수 없다니.
1: 깨진 유리 조각을 혼자서 치우려다 손이 베이고 발바닥이 찢어져서 결국엔 밤중에 이설아를 깨워야 하기도 했다.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이 점점 좁아져갔다. 김 여사 자신도 능력의 한계가 이 정도인가 싶어 한심했다. 그럴수록 김 여사는 점점 더 위축되고 자존감 또한 낮아지고 있었다. 하루는 이설아와 함께 TV를 보는데 노인 학대에 대한 뉴스가 나왔다.
3: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요양보호사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자신이 돌보던 환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노인들이 주로 자녀에게 학대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들어서는 돌보는 사람에 의해 폭력을 당하는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1: 김 여사는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더 이상 뉴스를 보고 싶지가 않았다. 그래서 리모컨을 들어서 채널을 다른 데로 돌렸다. 그랬더니 옆에서 같이 보고 있던 이설아가 그녀의 손에서 리모컨을 확 낚아챘다.
2: 계속 보고 있는데 왜 돌려요?
4: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는 응답이 40%로
1: 뉴스는 이미 다른 화제로 바뀌어서 요즘 힘들어진 경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이설아의 시선은 그대로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옆에서 본 그녀의 턱선과 콧날은 무언지 모르는 노여움으로 가득 차오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설아의 가슴이 심하게 아래 위를 오르내렸고 숨소리도 거칠어져 갔다. 이설아와 김 여사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김 여사는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5: 올해 경기 부진 속에서 전국 핵심 상권에 위치한 백화점들이 잇따라 매출 신기록을 갈아치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계나 주얼리를 중심으로 한 명품 소비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간 데다
0: 숨 막혀. 이설아가 왜 저럴지 뭔가 불편해서 나를 세우는 걸까.
1: 시간이 얼마나 흘러가는지 알 수 없지만 김 여사는 숨이 막혔다. 김 여사가 거의 기진해 쓰러질 것 같을 때 이설아가 TV를 껐다. 시간의 흐름은 더디기만 했다. 이설아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김 여사를 마주보았다.
0: 이설아 눈동자가 튀어나올 듯이 시뻘겋게 충혈이 돼 있어.
6: 그때 나는 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 귀에다 대고 속삭여.
0: 마치 대사를 읊조리듯 앉아 비장한 결의를 담아 또박또박 말하는 이설아. 연극 무대에선 배우 같아.
6: 우리 엄마는 그렇게 추한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분이었어요.
0: 이설아의 표정에 곧바로 확신에 찬 듯 특이 만만하게 변했어.
6: 그럼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우아하고 당당하신 분인데. 그래서 나는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드렸어요. 그럼요! 나는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절대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 엄마의
1: 시뻘겋게 충혈된 눈으로 김여사에게 몸을 바짝 붙이며 다가오는 이설아의 몸집이 산처럼 크게 보였다. 그녀의 얼굴빛이 섬뜩했다. 김여사는 너무나도 무서워서 두 눈을 꼭 감았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오늘도 이설아는 빨간 고기를 구웠다. 그리고 생선살을 알뜰살뜰 발라내 김여사의 숟가락 위에 얹었다. 그리고 물었다.
2: 자, 할머니, 이게 뭐지요?
0: 네, 선생님. 이건 아카데믹입니다.
1: 김여사는 그녀에게 말 잘 듣는 학생처럼 대답했다. 이설아는 또다시 물었다.
2: 할머니, 이 고기 이름이 뭐라고요?
0: 네, 아카데믹입니다.
2: 자, 아카데미 발라드릴게요.
1: 김여사는 발음 하나하나에 힘주어 또박또박 응수했다. 이설아는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은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KBS 라디오 문학관 박혜원 원작 학구적인 물고기 기술 김남희, 김종찬 음향효과 안익수, 강우석, 노동걸 음악 곽장용, 극본 서연희 연출 김세원 진행의 아나운서 이광엽이었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6월 4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은 새벽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경북 북부에, 오전까지는 강원도와 전남 남해안, 경남권,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내일 새벽에 대구, 경북 중남부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내륙 산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동 산지, 북부 동해안, 울산 경남 중동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강원도와 충청권, 경상권엔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내일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습니다.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감속 운행하는 등 교통안전과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까지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고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7도, 전국이 14도에서 20도,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전국이 20도에서 27도입니다.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모레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전국이 11도에서 18도,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전국이 22도에서 30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인천과 수원 17도, 파주 14도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5도, 수원과 파주 25도입니다. 강원 영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철원 14도, 춘천 16도, 원주 17도, 대관령 11도입니다. 낮 기온은 철원 25도, 춘천과 원주 25도, 대관령 17도입니다. 강원 영동,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속초 15도, 강릉과 동해 16도입니다. 낮 기온은 속초 20도, 강릉 21도, 동해 20도입니다. 충청남북도,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청주 18도, 충주 16도, 대전 17도, 세종 17도, 천안 16도, 보령 15도입니다. 낮 기온은 청주 26도, 충주 24도, 대전 25도, 세종과 천안 25도, 보령 23도입니다. 전라남북도 흐리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전주 17도, 군산 16도, 광주 18도, 목포 18도, 여수 20도, 순천 18도입니다. 낮 기온은 전주 25도, 군산 24도, 광주 25도, 목포 22도, 여수 24도, 순천 25도입니다. 경상남북도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구 18도, 포항 17도, 안동 16도, 부산 19도, 울산 17도, 진주 18도입니다. 낮 기온은 대구 26도, 포항 24도, 안동 25도, 부산과 울산 24도, 진주 25도입니다. 제주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9도, 낮 기온은 2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8도, 낮 기온은 21도입니다. 서해 5도 맑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14도, 낮 기온은 20도입니다. 북한 지역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평양 13도, 신의주 13도, 개성 14도입니다. 낮 기온은 평양 22도, 신의주 23도, 개성 25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이영호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9.7도, 습도는 72%입니다. 내일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5시 11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이형호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자정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의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제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명 배경에 대해선 IT기업 대표와 중기부 장관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적 과제인 AI 대전환을 차질 없이 완수하는 등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한성숙 후보자의 총리 지명은 정부의 핵심 과제인 AI 국가 전략과 디지털 경제 전환에 동력을 불어넣고 성 리더십을 확대하는 데 있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뒤로한 채 총리 교체로 국면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국무총리 지명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이 먼저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됩니다. 대검찰청은 어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에 관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신속하게 구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번 사태는 국민 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사건 전모를 규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을 교란하는 환투기나 불법 거래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등과 어제 오후 긴급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며 달러를 대거 사들인 점도 있지만 일부 투기적 거래가 환율 쏠림을 가속했다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1분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OECD 집계 결과 1분기 한국의 실질 경제 성장률은 1.7%로 어제까지 OECD가 공표한 35개 회원국 중 2위였습니다. 한국보다 성장률이 높은 나라는 덴마크로 1.9%였고 3위인 에스토니아는 1.1%, 4위 핀란드는 0.9%였습니다. 새해 들어 반도체 수출 특수에다 2분기 성장률도 호조를 나타낼 가능성이 커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에서 올해 전망치를 당초 2.0% 성장보다 큰 폭으로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레미콘 운송노동조합이 운반비 인상과 고용 안정을 요구하며 내일 휴업에 들어갑니다. 전국 레미콘 운송노동조합은 오늘 오전 8시부터 휴업에 돌입하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광장 앞에서 결의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이번 휴업에는 수도권 소속 조합원 8,000명과 레미콘 운송장비 11,000여대가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어제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9년 만에 수색과 구조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한일 수색구조훈련은 조난선박이 발생했을 때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공동 대응하는 절차를 연습하는 해상훈련으로 2017년 말을 끝으로 중단됐습니다. 한일 국방장관은 지난달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서 이미 합의된 훈련 재개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중국이 대만과 마주한 최전선에 신형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CCTV는 최근 중국의 인민해방군인 제73 집단군이 중국 북서부 고비사막에서 신형 방공체계에 대한 실전 운용과 사격평가를 실시하는 영상을 방영했습니다. 제73 집단군 사령부는 푸젠성 샤먼에 이어 대만 최전선인 진먼다오와 마주하고 있으며 대만 해협 유사시 선봉부대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과 전남 동부에 5에서 20mm,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 5mm 안팎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이 17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0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 19.7도입니다. KBS 1라디오 자정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상호였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미술의 흐름을 이끌어온 상징적인 공간인 파리의 퐁피두 센터는 세계적인 거장들의 작품을 10만 점 이상 소장하고 있는 예술의 실험실이라고 불립니다. 지난주에 퐁피두 센터의 서울 개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어서 오늘 미술 이야기에서는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들의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전시의 설과 이정환 씨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클래식 이야기, 클래식 음악평론가 유정우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립니다. 제이슨 무라즈의 Living in the Moment.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일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미술이야기 오늘은 퐁피두센터 서울 개관과 함께 전시되는 작품들의 이야기 만나봅니다. 전시 해설가 이정환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네, 이제 본격적인 입체주의 미술을 시작해 볼 텐데 지난 시간에는 입체주의 미술이 등장하기 전까지 유럽 미술이 어땠는지 분위기를 좀 짚어봤죠?
2: 그렇습니다. 입체주의 혹은 입체파 혹은 영어로는 큐비즘이라고 하는 이 미술은 수백 년 동안 이어진 유럽 미술의 전통을 전복시켰다는 점에서 아주 충격적인 미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 네.
2: 지난 시간에는 입체파가 전복하고자 했던 과거의 미술의 정체가 무엇인지 또 그런 예전의 미술들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고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 유럽 미술은 소위 배운 사람들의 미술이라고 할 수 있는 아카데미 미술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었는데 이것이 특히 프랑스에서는 아카데미즘 미술이라고 해서 강력한 영향력을 이제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아카데미즘 미술은 프랑스 왕립미술아카데미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 힘을 잃어갔고요. 여기에 대항한 마네와 모네와 같은 이들에 의해 결국 미술의 주도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특히 1874년에 등장한 클로드 모네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상주의가 가장 대표적인 반아카데미즘 미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숙련된 그리기 스킬이나 배운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신화나 역사를 그리는 게 아니라 당장 눈앞에서 마주하는 인상과 순간을 쓱쓱 그린 듯한 이 인상주의 그림은 그래서 혁신적이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그 후대 미술에도 영향을 줍니다.
1: 입체주의 형성과 관련해서 인상주의 작가 가운데 폴 세잔을 주목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영향을 준 건가요?
2: 상당히 많은 영향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폴 세잔이 1870년대에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 바로 서쪽에 위치한 레스타크라는 마을에 머무르면서 남긴 풍경화들이 입체주의 작가들에게 아주 큰 영감을 줍니다.
1: 네.
2: 그래서 인터넷에 폴 세잔 레스타크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레스타크 어쩌구저쩌구 라는 식의 제목을 가진 풍경화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류의 그림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와 정말 그 인상주의 특유의 느낌이 아름답구나 이제 싶지만 네. 그런 그림을 좀 확대해서 보시잖아요.
1: 네.
2: 그럼 폴 세잔이 풍경이니까 나무나 뭐 식물 혹은 건물 이런 네. 것들을 그리는데 기하학적인 색면으로 처리해버리는 것을
1: 아.
2: 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 진짜 집 확대해 보니까 네. 피카소가 보이네요.
2: 그렇습니다.
1: 신기하다.
2: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바로 입체주의

0: 민주주의의 핵심 아이디어가 되는 분할된 생명의 원조격인 것입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실제로 지금 방금 아주 좋은 지적을 하신 것처럼 입체주의의 창시자인 파블로 피카소와 조르주 브라크도 이 세잔의 작업들에 깊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1: 네. 앞에서 입체주의 미술이 전통을 전복시켰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전에 선보였던 작품에 영감을 받은 거라면 뭐 알고 보면 그렇게 개혁적인 미술은 아닌 건가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사실은 그 당연히

0: 를 통해서 이렇게 기하학적인 색면을 만들어냈다면 피카소는 정말 거대한 색면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기하학적으로.
1: 그렇죠. 그거를 뭔가 아까 집 같은 형상을 굉장히 이렇게 땡겨보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렇게 확대시킨 느낌?
0: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피카소가 그러니까 세잔의 그런 부분에 특히 주목을 해서 거기를 막 강조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페인 출신인 피카소가 프랑스 파리의 몽마르트 작업실에서 완성한 이 작품에는 괴상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그런 다섯 명의 여인상이 관찰됩니다.
1: 네.
0: 그래서 괴상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사람인 것 같긴 한데 신체를 다 조각을 낸 다음에 여기저기에 재조립해 놓은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 피카소는 왜 이런 식으로 그럼 그림을 그렸냐 한다면 그들의 선배 폴 세잔과 같은 인상주의자들이 표현하고자 했던 눈앞의 순간이나 인상과 같은 보는 경험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1: 네.
0: 그래서 피카소는 어떻게 그 적극성을 표현하려고 했냐면 하나의 대상을 인상주의자 선배님들은 내 시선을 앉아있든 서있든 그 순간의 시선을 이렇게 보려고 했다면 피카소는 어떤 대상을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볼 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보잖아요.
1: 그렇죠. 맞아요.
0: 그 다양한 시점을 보는 경험을 하나의 그림 안에다가 담으려고 한 겁니다.
1: 약간 3D 프린터의 탄생?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마치 막 뒤죽박죽해 보이고 여기저기 입체적인 느낌들을 그림에서 받게 된다는 것이죠.
1: 네.
0: 그래서 아비뇽의 처녀들과 같은 그런 그림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워낙 유명하고 또 미국의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의 소장품으로도 아주 잘 알려져 있는데요.
1: 네.
0: 근데 피카소가 이 그림을 완성하고 같은 해 그러니까 1907년 여름에 그림을 한 점을 더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입체주의를 조명하는 퐁피드 센터 한화의 개관전 큐비스트 시각의 혁신가들의 첫 번째 작품입니다.
1: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참고로 지금부터 소개하는 모든 작품들은 이 퐁피드 센터 한화의 개관전에 실제로 전시되고 있는 것들인데요. 그럼 이 피카소의 1907년작 여인의 흉상을 좀 이제 볼 텐데
1: 네.
0: 청취자분들께서도 인터넷에 피카소 1907 여인의 흉상 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이 미술관 개관 관련 기사 이렇게 많이 뜨면서 이 이미지를 많이 다룹니다. 한번 네.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1: 정말 그 아비뇽의 처녀 중에 한 명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옷을 입히고
0: 네.
1: 얼굴을 확대한 듯한
0: 네.
1: 그 모습이네요. 정말
0: 그렇습니다.
1: 그 길쭉한 얼굴에 코도 진짜 붙인 것 같고.
0: 네.
1: 예.
0: 그래서
1: 근데 저는 이게 더 좋은데요?
0: 저도 어떻게 네. 보면 아비뇽의 처녀들은 사실 그 주제의 특성이기도 하고 사실 그 일종의 매움굴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그린 것이기도 하고 해서
1: 네.
0: 좀 약간 스산한 분위기를 좀 풍기기도 하거든요. 그 그림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에너지 같은 게 있는데 그래서 저도 그 작업을 실제로 봤을 땐 와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 같은 해에 그린 여인의 흉상은 말씀처럼 이렇게 옷도 입혀놓고 그리고 색채도 아비뇽의 처녀들보다는 좀 부드럽게 사용된 것 같기도 하고 또 얼굴을 보면은 약간 색조 화장을 해준 것처럼
1: 그렇네요. 볼터치 진하게 했네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장식적인 느낌도 있어서 좀 더 저도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쉬운 그림이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1: 네.
0: 근데 또 사실 이 그림도 기묘한 느낌을 주긴 합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코를 붙인 것 같기도 하고 얼굴은 왜 이렇게 길쭉하고 뭔가 왜곡이 됐는지 뭔가 가면을 쓴 건 아닌지 뭐 그런 느낌을 풍기고 있거든요.
1: 네.
0: 근데 피카소가 왜 이런 그림을 내놨냐면 이 당시 아프리카 가면에 큰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런 영향이 보인다고 하겠고요. 그리고 그림을 자세히 보면 눈은 정면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귀하고 코는 옆모습처럼 표현을 해서 이렇게 여러 시점에서 그 대상을 관찰한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입체주의의 특징을 너무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런 피카소의 작업들을 보게 된 조르주 브라크라는 작가가 있었어요. 역시 미술사의 전설인데 이 브라크가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1: 네.
0: 그래서 나도 이 피카소처럼 대상을 해체하고 재조립하는 듯한 다시점을 담고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까 하면서

0: 영화나 인물화 같은 것들을 제작하기 시작하는데요.
1: 네.
0: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907년 작품 대형 누드입니다. 참고로 조르주 브라크가 그 입체주의 스타일로 그린 인물화는 손에 꼽거든요. 그래서 매우 귀한 작품인데요.
1: 네.
0: 그래서 보시면 그림 가운데 조각난 도형을 이어붙인 듯한 그런 여인상이 있고, 근데 또 그 주변을 둘러싼 공간도 보시면 서로 다른 커다란 색면으로 구획을 해놓아서 그래서 원근감도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해서 그런 입체주의의 특성이 이제 잘 표현된다 하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렇게 피카소하고 브라크는 초기 입체주의 작업을 1907년 같은 해에 선보이기 시작했고 또 훗날 서로 함께 지내면서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요.
1: 네.
0: 그래서 이런 브라크의 작업을 본 루이 보셀이라는 평론가가 괴상한 큐빅 같다라고 평을 한 데에서 큐비즘, 그러니까 입체주의라는 용어가 이제 나오게 된 거고요.
1: 항상 욕하면 그게 용어가 되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인상주의도 마찬가지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또 참고로 이 루이 보셀이라는 평론가가 마티스 작품에다가 야수 같다는 이야기를 해갖고 이 야수파라는 말을 탄생시킨 그런 장본이기도 합니다.
1: 네. 이제 이렇게 피카소와 브라크에 의해서 입체주의라고 불리게 된 작품들이 세상에 탄생을 했는데 이 입체주의 작업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뒤에 가세하기 시작했다고요?
0: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아트 딜러인 다니엘 헨리 칸바일러가 있습니다. 이 독일 출신의 미술상인 그는 피카소와 브라크의 이 혁신적인 미술을 한눈에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후원하고 자신의 갤러리에서 꾸준히 전시회를 가지는데요. 그런데
1: 네.
0: 그 외에도 20세기 초에 프랑스 아방가르드 예술가들, 그러니까 일종의 전위주의적인 그런 집단들이 입체주의 작업에 또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집단들을 그린 그림이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리 로랑생의 1909년 작품 아폴리네르와 그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중앙을 보면 이렇게 시인이자 비평가였던 얼굴이 하얀 분이 있는데
1: 네.
0: 이 인물이 바로 이 그림의 제목인 아폴리네르, 기욤 아폴리네르이고요. 그리고 요 그의 요 왼편을 보시면 입체파 작가들의 아주 커다란 후원자였던
1: 네.
0: 거트루드 스타인이라는 미국인 컬렉터가 있고
1: 네.
0: 그 옆에는 피카소의 연인이었던 페르낭 올리비에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그림에는 화가 본인도 그려져 있는데 여기 오른쪽 아래에 예쁜 파란 옷을 입고 이렇게 네. 앉아 있는 게 바로 자신입니다.
1: 제일 예쁘게 그렸네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화가가 네. 이제 이 그녀의 특유의 어떤 예쁜 어떤 모습을 더 잘 포착을 해서 부드러운 선이나 몽환적인 분위기로 이제 잘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입체파 특유의 그런 분절된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배경 같은 걸 보시면 네, 도형으로 다 처리를 해버렸거든요.
1: 그렇네요.
0: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아주 중요한 입체주의 작품 중에 이제 하나일 텐데 근데 이 마리 로랑생이라는 작가가 이제 아주 개성 있는 이제 작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팬들이 좀 이제 있는 작가인데
1: 네.
0: 그래서 그녀의 대형 회고전이 삼성동에 위치한 마이아트 뮤지엄에서 대대적으로 열리고 있거든요. 저 다녀왔는데 작품이 좋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연계해서 한번 이렇게 방문하셔서 100여 년 전에 그런 파리 전위주의 작가들의 막 그런 아주 멋있는 예술혼들을 마음껏 느껴보셔도 좋겠습니다.
1: 네. 뭐 시인이나 컬렉터 또 다른 작가들과 함께 여러 교류를 하게 되면서 피카소나 브라크의 예술 세계가 더욱더 풍성하고 깊어졌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입체주의를 그래서 점점 더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시점을 그리는데 옛날에는 뭐 한 10개 정도의 시점을 그렸다면 이제 시점을 한 50개로 늘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면을 더더욱

0: 한 그런 그림들을 그리게 되는데
1: 네.
0: 그게 바로 1909년에서 1910년 사이에 피카소가 제작한 여인의 흉상입니다. 근데 2년 전쯤에 동명의 제목을 이제 가진 그림을 그렸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근데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 대상을 알아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엄청 분절을 많이 해놓은 겁니다. 또 1910년에 피카소가 그린 기타 연주자라는 그림이 또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을 한번 또 보시면 청취자분들께서도 피카소 1910 기타 연주자라고 검색해 보시면 도대체 어디가 기타야? 어디가 연주자야? 라고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기하학적인 형태로 뒤덮인 모습만 확인이 됩니다.
1: 네.
0: 브라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이들의 작품을 거래시켰던 아트 딜러 칸 바일러는 이런 형태의 작품들을 분석적 입체주의 작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분석적으로 형태적인 실험이 계속 했다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이렇게 피카소와 브라크의 이런 입체파 작품들은 소위 말해 좀 난해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1: 네.
0: 또한 이 칸 바일러가 두 작가의 작품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본인의 갤러리에서만 전시했거든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여러모로 폐쇄적인 성격을 이 미술이 좀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움직임에 반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살롱 큐비즘, 그러니까 살롱 입체주의입니다.
1: 네. 지난 시간에 프랑스 왕립 아카데미 미술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개최했던 전시가 이제 살롱 전시라고 했는데 그거하고 통하는 건가요?
0: 사실 이름만 전해 내려오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살롱이 이제 왕립 미술 아카데미 전시회를 이제 가리키는 역사라는 걸 지난주에 상세히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1: 네.
0: 근데 그 역사는 입체주의가 등장하기 수십 년 전에 이미 종료가 됐습니다.
1: 네.
0: 근데 그렇지만 살롱이라는 이름은 그대로 남게 되었고 대신 폐쇄적인 왕립 궁전의 응접실 살롱 전시가 아니라 대중 전시를 가리키는 용어로 살롱이 사용되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살롱 입체주의는 그래서 피카소와 브라크의 그런 혁신적인 입체파의 영향을 받되 좀 더 대중성을 염두에 둔 그런 작품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그 대표작이 바로 로베르 들로네의 1910년에서 1912년 작품 파리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가로로 4m에 달하는 작품인데
1: 정말 큰 작품이네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전시의 메인 작품 가운데 하나인데요. 1912년 살롱 대상대 빵당, 그러니까 독립 예술가 작가들이라는 네. 그 대승 전시회에 공개되면서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그림을 보면 우선 이 중앙에 여인의 누드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은 과거 미술에서 자주 다루어져 온 그리스 로마 신화 속의 산미신들.
1: 약간 짬뽕한 것 같은데요?
0: 그렇습니다. 아, 여기저기에서 막 네. 유명함을 얻은 거죠.
1: 그러니까.
0: 근데 이 산미신들을 과거의 회화와는 다르게 몸을 여러 생면과 기하학적 형태로, 그러니까 입체주의처럼 이제 표현을 한 거죠.
1: 네.
0: 그리고 이들 그 산미신 주변엔 뭐가 있냐면 또 파리의 풍경. 특히 아. 바로 오른쪽에는 에펠탑이 붉은색으로 아주 강렬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 요즘에 AI한테 네. 큐비즘과 아카데미 미술 짬뽕해서 그려봐 이렇게 그릴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정말 그 정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게 또 큰 작품이라고 하니까 네. 직접 가서 보면은 아, 또
0: 정말 압도적입니다.
1: 예, 감동이 더 하겠네요.
0: 맞습니다.
1: 뭐 방금 봤던 피카소나 브라크 작품과 비교할 때 일단은 그 크기로 압도를 하고.
0: 네.
1: 뭘 그렸는지 알아볼 수 있으니까
0: 네.
1: 뭐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아 피카소 너무 간 거 아니야 약간
0: 네.
1: 이렇잖아요.
0: 네네.
1: 이거 딱 보고 좀 반가웠을 것 같기도
0: 맞습니다.
1: 해요. 이렇게 개혁적인 입체주의 미술이 프랑스 파리를 넘어서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끼치고 또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또 그에 이어지는 이야기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전시해설가 이정환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

0: 함께합니다.
1: 무조건 믿고 듣는 시간 클래식 이야기. 오늘은 독일의 라이프치히로 떠나볼게요. 클래식 음악 평론가 유정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오늘도 유럽의 도시 이야기 준비하셨다고요?
2: 예. 오늘은 이제 그 바흐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말씀하신 대로 그 라이프치히라는 독일의 중부에 있는 도시를 산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이 라이프치히는 사실 그 역사적으로 굉장히 독특한 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독일은 아시다시피 통일이 늦게 된 나라죠. 1871년이 돼서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통일이 됐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물론 여러 나라들이 봉건적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각 지역이나 도시마다 영주가 있고 그 영주가 다스리는 하나의 정부가 각자 도시마다 있었던 거죠. 이런 시스템이니까 사실은 각 지역 사람들이 지방자치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라이프치히는 영주가 없는 도시였습니다.
1: 네.
2: 이 라이프치히가 있는 곳은 이제 작센 지방이라고 해서 원래 이제 왕이 있는 수도는 드레스덴이죠.
1: 그렇죠.
2: 그래서 이 드레스덴에 있는 왕이 다스리는 작센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있지만 그 안에서도 이 라이프치히는 영주가 없는 자유도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은 봉건제도가 있는 그 지역에서는 이게 상업적으로 어떤 좀 자유롭게 뭔가를 풀어놓는 공간이 있어야지 이 경제도 좀 돌아가고 이렇게 네. 되기 때문에 라이프치히는 오랜 세월 그 영주 없이 이제 뭐 시장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이렇게 의회가 있고 이런 식의 도시였는데
1: 네.
2: 뭐 오랜 상업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1: 네.
2: 인구가 현재도 62만 명 정도인데요. 이 정도면 독일에서는 굉장히 큰 도시죠.
1: 네.
2: 그래서 이 독일에서 여덟 번째로 큰 도시지만 구시가지 쪽은 의외로 하루 만에 다 돌아볼 수 있는 규모의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라이프치히를 이제 기차로 가서 딱 내리면 라이프치히 중앙역에 내리면 그 엄청난 규모에 깜짝 놀라거든요.
1: 네.
2: 역이 정말 큽니다. 그래서 그 역을 나와서 보면 이제 큰 이제 구시가지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순환 도로가 있거든요. 그 큰 도로를 건너서 구시가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시가지 안으로 이제 중앙역에서 길을 건너 구시가지 안쪽으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만나는 골목이 브릴이라는 골목인데요. 브릴 골목은 원래 과거에 모피라든지 직물이라든지 이런 상인들이 상업을 하던 그리고 또 부유한 유대인 상인들이 많던 이런 거리입니다. 여기에 이제 바그너가 태어난 생가가 있었거든요.
1: 네.
2: 물론 이 생가는 2차 세계대전 때 폭격으로 파괴됐고 원래 이제 구동독 시절에는 이 자리에 백화점이 있었습니다.
1: 네.
2: 근데 2000년대 초 통일되고 나서 2000년대 초에 이 백화점도 문을 닫고 지금은 여기에 현대식 주차 빌딩이 있거든요.
1: 네.
2: 그 주차 빌딩 벽면에 동판으로 여기가 이제 바그너가 태어난 생가가 있던 자리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0: 보면은 갑자기 탁 트인 광장이 나오는데요. 여기가 바로 과거 라이프시히 구시가지의 중심이었던 구시청사 광장입니다. 이 겨울이 되면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리기도 하는 아주 번화한 곳인데요.
1: 네.
0: 구시청사 바로 옆에 굉장히 눈에 띄는 하얀색의 바로크식 건물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17세기에 세워진 옛 증권 거래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라이프시히가 상업도시였기 때문에 증권거래가 활발하던 그런 도시인데 바로 그 증권거래소 앞을 주목해 보시면 낯익은 동상이 하나 있거든요. 이 동상이 바로 젊은 시절의 괴테 동상입니다. 괴테가 바로 1765년부터 68년 사이에 당시로서 최고 명문이었던 라이프시히 대학의 법학과 에서 공부를 했는데 뭐 라이프시히는 사실 공부만 하기에는 너무 놀기 좋은 도시였던 거죠. 그래서 네. 괴테는 여기서 학업보다는 수많은 이제 문학 클럽에서 문학을 토론하고 음악을 논하고 또 미술을 감상하고 그리고 또 수많은 아름다운 여인들과의 연문 이런 걸로 굉장히 바빴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네. 라이프시히 대학을 졸업하지는 못하고요. 건강을 해쳐서 중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강요에 의해서 스트라스부르에서 학위를 이렇게 따게 되는 그런 과정이지만 젊은 시절에 괴테가 흡수한 모든 문화적 자양분은 라이프시히에서 비롯됐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이 라이프시히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청광장 바로 남쪽에 아케이드가 하나 있는데요.
1: 네.
0: 바로 이 아케이드의 이름이 메들러 파사주입니다. 그래서 이 상가 건물에 딱 가면은 1층에 약간 동상들이 있고 계단을 내려가서 지하 1층으로 가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 네.
0: 지하 1층에 가보면 한 층 전체를 다스릴 정도로 거대한 지하 주점이 나타나는데요. 뭐 식당 겸 주점이죠. 이것이 바로 아우어바흐스켈러. 라는 이 지하 주점입니다.
1: 네.
0: 여기는 1438년에 개업을 했으니까 뭐 5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여기가 바로 괴테 파우스트에 등장하는 메피스토가 파우스트를 데리고 이제 이 아우어바흐스켈러로 와서 학생들과 막 이렇게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학생들을 희롱하는 장소이기도 하거든요. 여기에서 메피스토가 이 막 학생들에게 마법을 부리는 장면에 대해서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파우스트에서 메피스토가 이 아우어바흐스켈러에서 학생들을 희롱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풍자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바로 벼룩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어떤 왕이 벼룩을 너무 총애해서 벼룩 그걸 그 곁에 두고 막 왕관을 주고 망토를 입히고 이렇게 하니까 그 밑에 있던 신하들이 한낱 벼룩에게 경배를 바치고 아첨을 떨고 이런 모습이 참 우습구나. 결국 인간이란 돈과 권력의 노예 아닌가 조롱하는 그런 노래인데요.
1: 네.
0: 이 무소르스키가 작곡한 메피스토펠레스의 벼룩의 노래 베이스 마르티 탈벨라의 음성과 랄프 고토니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 네.

0: it!
1: 네, 웃음소리가 정말 실감나네요. 앞서 언급한 대로 라이프치히는 바흐의 도시이기도 하죠.
2: 맞습니다. 이제 바흐의 어떤 그 흔적이 남은 곳으로 걸음을 옮겨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메들러 파사주를 나와서 이제 또 허기가 지죠. 독일의 거리 음식 1등 하면은 우리나라의 그 약간 떡볶이 같은 그런 그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음식이 바로 커리부어스트입니다.
1: 네.
2: 이 부어스트는 독일 말로 소시지를 뜻하고요. 커리는 카레. 그러니까 뭐 별것 아닌데요. 이 소시지에다가 그냥 그 카레 가루하고 케찹 같은 그런 것들을 얹어서 이렇게 그 이쑤시개 같은 거로 찍어서 이렇게 먹는 그런 음식입니다. 근데 제가 독일의 대도시에 커리부어스트들을 많이 먹어봤는데 여기 바로 이 라이프시히에 메들러 파사주에서 이제 바흐의 이 유적지로 가려는 요 귀퉁이에 있는 커리부어스트 집이 굉장히 맛있거든요.
1: 그렇군요. 예,
2: 그래서 여기서 하나 드시면서 허기를 채우고 이제 그 서쪽으로 한 200m 정도 걸으면 바로 토마스 교회가 나옵니다. 바흐가 1723년부터 돌아가시던 1750년까지 27년을 재직한 아주 그 루터교 교회로서 그 바흐 예술의 어떤 산실이다라고
1: 네.
2: 볼 수 있는 곳인데요. 그 교회 앞에 가면 아예 그냥 바흐 동상이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보면 내부에 스테인드 글라스에도 바흐, 멘델스존 같은 분들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1: 네.
2: 근데 이 토마스 교회 안을 들어가 보시면 이제 루터교, 독일 개신교 교회들이 다 그렇듯이 굉장히 그 아름다우면서도 검소하고 소박하지만 뭔가 그 위엄이 있는 그런 느낌이 있고 굉장히 음향이 좋은
1: 네.
2: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 바로 앞에는 바흐 박물관이 있거든요. 뭐 바흐에 대한 자료도 뭐 엄청나게 많지만
1: 네.
2: 그 바흐가 수집했던 악기들도 즐비하게 있기 때문에 꼭 이 바흐 박물관 한번 들러보시기를 그 권해드립니다.
1: 네.
2: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나와서 북쪽으로 한 200m 정도 걸으면 이 1711년부터 커피를 팔았다라고 하는 이 카페 바움.
1: 네.
2: 이 바움 카페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움은 나무라는 뜻이죠. 이 카페는 뭐 1711년에 설립됐으니까 당연히 바흐도 이렇게 여기에 손님이었고 그리고 또 슈만이
1: 네.
2: 이 특히 이 카페를 단골로 이렇게 이 왔던 걸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바흐의 더 단골 카페가 이 다른 곳에 그러니까 카타리넨슈트라세라는 거리에 바흐의 단골 카페였던 카페 찜머만이 있었는데 그곳은 1943년에 폭격으로 또 역시 이렇게 소실된 그런
1: 네.
2: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바흐가 1723년에 라이프시히에 부임한 그 첫 해에 8월 8일 이 8월 8일이 당시로서는 3위일체 대축일 이후에 11번째 일요일 이런 절기까지 다 챙기나 싶습니다만
1: 네.
2: 이때 연주했던 칸타타 한번 한 곡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칸타타 199번인데요.
1: 네.
2: 내 마음은 피바다를 헤엄치네 라는 곡. 이 신께 죄를 지은 죄인이 피바다를 헤엄치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라는 그런 곡 중에서 아리아입니다. 조용한 한숨과 고요한 탄식. 막달레나 코제나 메조소프라노의 음성입니다.
1: 네.

0: 요맘때 라이프치히에서는 바흐 페스티벌이 열린다고요?
1: 예. 매년 개최되는 뭐 세계 최대의 바흐 페스티벌인데요. 올해도 6월 11일부터 21일까지 열흘 동안 개최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토마스 교회나 또 니콜라이 교회 또는 또 세계 최고의 콘서트홀 중에 하나인 게반트 하우스에 이르기까지 뭐 도시 전역에서 이 바흐로 꽉 차게 되는 그런 시기인데 아까 들으셨던 199번 칸타타도 올해 연주가 됩니다. 그 올해의 가장 그 중요한 프로젝트는 바흐 칸타타 탑 50. 무슨 빌보드 차트 같이 이렇게 네. 했는데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바흐의 교회 칸타타가 200곡 되거든요. 근데 그 200곡 중에 가장 높은 순위에 50곡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 중에 4분의 1을 연주하게 되는데 모두 12회의 그 연주회로 나누어서 존 엘리엇 가디너, 톤 코프만, 필립 헤레베헤 정말 세계 최고의 바흐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이 50위까지의 이 바흐 칸타타를 모두 연주하게 됩니다. 굉장히 그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바흐의 이탈리아 협주곡, 파르티타 뭐 또는 골드베르크 변주곡 이런 곡들을 똑같은 곡인데 현대의 피아니스트 헝가리 출신의 최고 거장인 안드라시 쉬프가 연주를 하고 똑같은 레퍼토리를 바흐 시대의 악기인 합시코드로 이란 출신의 미국 합시코드 주자이자 이번 올해의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즉 상주 예술가인 마한 에스파하니가 합시코드로 똑같은 곡을 연주하는 이런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0: 네.
1: 그 와중에 또 이 라이프치히 오케스트라인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는 상임 지휘자인 안드리스 넬손스가 지휘하고 우리의 이민찬 씨가 협연하는 슈만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하게 될 그런 예정이라서
0: 네.
1: 아주 바흐 페스티벌 와중에도 또 이민찬 씨를 볼 수 있을 예정입니다.
0: 그렇군요.
1: 예, 오늘 끝곡으로는 이번 바흐 페스티벌에 올해 상주음악가인 합시코드 주자 마한 에스파하니의 연주로 바흐의 이탈리아 협주곡 바흐 작품 번호 971 가운데에서 1악장 알레그로 들으시겠습니다.
0: 네, 이곡 보내드리면서 유정우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나를 지나간 바람은 호시노 도미히로.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무에 불면 녹색의 바람이 되고 꽃에 불면 꽃바람이 된다. 방금 나를 지나간 바람은 어떤 바람이 됐을까? 땀을 식혀주는 시원한 바람이 반가운 계절입니다. 호시노 도미히로의 나를 지나간 바람은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제1514편 윤선도 효종의 부름을 받다. 극본 이상락, 연출 김영종.
1: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홍진욱입니다. 효종 3년인 1652년 1월 18일 효종이 승정원의 승지를 부릅니다.
2: 부르셨사옵니까? 승지 홍명하이옵니다.
3: 그대는 윤선도라는 사람을 아는가?
2: 알다뿐이겠사옵니까, 전하?
3: 윤선도를 불러올리라.
2: 윤선도를 불러오라 하셨사옵니까? 하지만 윤선도는 조정을 외면하고 벼슬을 떠난 지 이미 오래인 사람이온데 어인 일로...
3: 윤선도는 과인이 처음 글을 배울 때 가르침을 주었던 과인의 사부인이라. 이 사람이 워낙 설명을 잘했기 때문에 부왕인 인조대왕께서 가상하게 여기시어서 특별히 3년 동안이나 과인의 사부로 있게 하시었다. 과인이 글자를 깨우친 것은 실로 그 사람이 공들인 덕택인지라 항상 마음속으로 잊지 못하고 있었다. 당장 올라오도록 전하고 이조로 하여금 윤선도의 자리를 마련해두라 이르라.
2: 하오나 윤선도 그 사람은...
3: 무슨 말이 그리 많은가? 과인이 그를 불러올려서 관직을 제수하겠노라 말하고 있지 아니한가?
2: 예, 전하. 어명을 그리 하달하겠사옵니다.
1: 여기 등장하는 윤선도는 우리가 국어 교과서에서 그 이름을 익히 들었던 인물입니다.

0: 내 벗이 몇이나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동산에 달 오르니 그 더욱 반갑고야. 두어라, 이 다섯 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1: 윤선도는 앞에서 소개한 오우가라는 시조를 비롯하여 연시조, 어부사시사 등 많은 작품을 남겼던 우리 국문학사의 거물이지요. 그런데 윤선도는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간단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국왕인 효종이 윤선도를 일컬어 자신에게 글자를 깨우쳐준 사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왕인 인조가 윤선도를 발탁해서 어린 복림대군에게 글을 가르치게 했으니 그는 이대에 걸친 국왕의 든든한 후원을 받아서 순탄한 관직생활을 했을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효종이 왕위에 오른 지 5개월여가 지난 효종 즉위년 10월 15일.
2: 주상 전하, 이제 전하가 즉위하셔서 조정의 틀이 잡혀가고 있으니 당장 처결해야 할 당면 현안이 있사옵니다.
3: 무슨 일인지 말해보라.
4: 전 현감 윤선도는 일찍이 선왕으로부터 후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자년 난리 때 끝내 임금에게 달려가 위안을 드리지 아니한 채 멀리 섬으로 내려가서 호사를 즐긴 자이옵니다. 더군다나 나라에 국상이 있으면 마땅히 달려와서 곡을 해야 하거늘 자신은 편안하게 지내면서 아들을 대신 보내서 은연 중에 조정의 뜻을 염탐하였으니 그 교만스럽고 세상을 농락한 행태는 더 이상 용서할 수가 없사옵니다. 당장 잡아다 국문하시옵소서.
5: 윤선도를 잡아다 국문하시옵소서.
1: 윤선도가 병자호란 때 어떤 행적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겠는데요. 효종은 그를 잡아다 국문하라는 대간의 추청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랬는데 효종 3년에 이르러 갑자기 윤선도에게 벼슬을 주겠다면서 그를 불러올리라고 한 것이죠. 아무리 그가 한때 국왕의 사부였다고는 하나 신료들, 특히 바른 소리 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삼사의 간관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하지만 효종은 부름을 받고 올라온 윤선도에게 승정원의 승지 자리를 주도록 명합니다. 효종 3년 3월 27일에 실록 기사를 보면 효종의 윤선도에 대한 승지 임명과 관련하여 사관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6: 특별히 윤선도를 승지에 제수하였다. 윤선도는 사람됨이 바르지 못하고 가정생활이 볼만한 것이 없었으며 부귀와 사치가 도를 넘고 방종한 행실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젊어서 청효직을 역임한 뒤로는 조정으로부터 용납받지 못하여 해남에 물러가 살았다. 병자호란 때는 어려움을 같이하기 위해 임금에게 달려와야 하거늘 끝내 오지 않았으므로 난이 끝난 뒤 대관으로부터 무겁게 탄핵을 받았다. 인조가 승하하셨을 때는 시골로 물러나 어렵게 지내던 사대부들이 모두들 달려와서 곡을 했으나 윤선도만은 시골집에 버젓이 누워 있었으므로 대관에서는 그를 붙잡아다 국문할 것을 청했다. 그러나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 그런데 이때에 이르러 임금이 사부로서의 옛날 은혜가 있다고 하여 이조에 명하여 이렇게 특별히 승지의 관직을 제수한 것이다.
1: 윤선도는 앞에서 언급된 전라도 해남에서 지내다가 혹은 해남에서 멀지 않은 섬인 지금의 완도군 보길도로 들어가 살기도 하죠. 그런데 앞에서 소개한 사관의 해설 기사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역사를 기술하는 사관의 필치가 윤선도를 지나치리 많지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우선 윤선도라는 인물이 관직에 진출해서 효종의 사부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공군사관학교 남호연 교수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7: 광해군 4년인 1612년에 진사시에 1등을 하면서 진사가 됩니다. 그래서 진사 신분이었는데 1616년

0: 광해군 8년에 집권 세력이었던 대북 정권의 2.18을 규탄하는 상소를 진사신문으로 올리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함경도 경원으로 유배를 당하고 이듬해에 경상도 기장으로 입회되었다가 인조 반정이 발생함에 따라 석방될 정도로 처음부터 이제 쉽지 않은 관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실 윤선드의 양부셨던 윤유기 이분이 이희첨과 같은 당파인 대북파였음에도 윤선도는 진사신분으로 이희첨을 공격하는 상소를 올린 거죠.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인조반정 이후에는 종사품 서윤이라는 관직에 제수가 되었다가 1633년 인조 11년에는 문과에 또 급제를 해서 봉림대군과 임평대군의 사부가 되는 등 인조의 총애를 얻었습니다.
1: 송시열이 봉림대군, 즉 효종의 사부였다는 사실은 수차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윤선도 역시 효종의 어린 시절의 사부였다는 사실이 실록에 나타나죠.

0: 스스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당시 광해군이 이제 폭정을 하고 반정을 통해서 정권이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분위기가 뭐냐 하면 무조건 학식이 높은 사람만 사부를 시키는 게 아니라 학식도 높지만 또한 그 의리와 유교적 가치를 몸소 실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뽑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은 누가 이제 대표적으로 있냐 하면은 특히 인조 말기 때 삼전도 항복하고 와가지고 이거 뭐 지금 인조의 권위가 땅바닥을 치다 못해 지하로 내려갈 때고 그러면 그때 누가 있냐면 산림 대표인 송시열 그리고 광해군 때 당시 대북 일파에 대해서 신랄하게 공격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귀양살이 하다가 인조 반정 덕분에 풀려났던 윤선도. 제가 볼 때는 요새 말로 말하면 투톱을 세운 거라고 봐요.
0: 서인 세력이 조정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시기에 남해는 윤선도에게 벼슬을 주겠다고 불러올리라 했으니 대간의 반발은 당연했겠죠. 그리고 만일 병자호란 때 윤선도가 임금을 버리고 도망가듯이 전장을 이탈하여 남쪽으로 내려가 버렸다면 병자호란이 끝난 직후에 그에 대한 책임 추궁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의 죄를 추궁하는 국문이 있었습니다. 삼전도에서 인조가 굴욕적인 항복을 하고 나서 1년여가 지난 인조 16년 3월 15일. 삼사의 간관들이 편전 앞으로 몰려가서 인조에게 주청을 합니다.
2: 주상전하, 윤선도는 일찍이 전쟁이 끝날 즈음에 배를 타고 해로를 따라 강화도 근처까지 이르러 싸웁니다. 하운데 그는 서울을 지척에 두고도 끝내 임금에게 달려와서 문안을 하지 않아 싸우며 피난 중이던 처녀를 잡아서 배에 싣고는 남쪽으로 돌아가 버려 싸웁니다. 그런 다음 그 일이 남들에게 알려질까 두려워서 섬으로 깊숙이 들어가 종적을 숨기려고 하였으니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사옵니다. 즉시 잡아다 국문을 하여 단죄를 하시옵소서.
3: 윤선도를 당장 잡아라! 국문을 하시옵소서!
0: 인조실록에는
4: 임금이 처음에는 대간의 탄핵을 수용하지 않다가 여러 차례 탄핵 주청이 올라오자 드디어 영덕현으로 정배하였다.
0: 이렇게만 적고 있습니다. 경상도 영덕으로 귀양을 보냈다는 얘기죠. 윤선도의 유배 생활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4: 윤선도는 광해군 때인 1616년에는 30세의 성균관 유생 신분이었는데 당대의 실권자인 이이첨 등의 횡포를 규탄했다가 함경도 경원, 경상도 기장 등으로 유배되었다가 풀려났다.
0: 이런 전력이 있었는데 또다시 경상도 영덕으로 유배를 떠난 것이죠.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열흘쯤이 지난 인조 16년 4월 26일에 인조실록 기사에는 귀양 갔던 윤선도를 잡아와서 국문을 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국문장에서 작성했던 윤선도의 공초, 즉 진술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국관이 묻고 윤선도가 임금을 향해 답하는 형식이죠.
5: 대인을 끌고 오라! 너는 지난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찌하여 즉시 남쪽에서 올라와서 남한 산성으로 곧장 달려오지 아니하였느냐?
6: 주상 전하, 지난해 오랑캐가 침공해 왔을 때는 너무 창졸간의 병난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쳐오던 남역당을 출발하여 남한 산성으로 향했다가는 중도에서 막혀 단절될 것으로 판단하였사옵니다. 그리하여 바닷길을 통해 강화도로 가는 것만 못하다고 판단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험난한 파도를 헤치며 간신히 안흥진에 도착하였는데 그때 강화도가 오랑캐에 의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사옵니다.
5: 강화도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뒤에 어찌 행동하였느냐? 강화도가 함락된 얼마 뒤에 전하께서 도성으로 들어오셨는데 그렇다면

0: 의당 서울로 들어와서 전하의 문안을 여쭙는 것이 신하의 도리이거늘 어찌하여 곧장 배를 타고 도로 남쪽으로 내려가 버렸느냐?
1: 강화도 인근에 있을 때 전하께서 도성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옵니다. 강화도 함락 소식을 듣고 나서 어찌할 수 없어서 배를 돌려 다시 남쪽으로 돌아갔는데 해남에 도착하였을 때야 비로소 전하께서 남한산성을 떠나 도성으로 들어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옵니다.
2: 그런 소리 말라! 너는 전하께서 다시 도성으로 돌아가셨을 때 아직 강화도 인근에 있었다. 임금을 버리고

0: 합니다.
1: 참고로 이 대목에 대해서는 인조가 삼전도에서 오랑캐에게 굴욕적인 항복을 냈다는 소식을 듣고서 실망한 나머지 윤선도는 항의 차원에서 도성으로 가지 않고 곧바로 배를 타고 보길도로 내려갔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0: 그렇다면 피난 중이던 처자를 잡아서 배에 태우고서 남쪽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는가? 나라가 위태로울 때 신하로서 임금을 호종하지 아니하고 도망치는 것도 모자라서 처자를 납치해서 배에 태우고서 섬으로 데려갔다면 그것이었지 비난받을 일이 아니란 말인가?
2: 신 억울하옵니다. 강화도 지척에서 돌아가다가 배가 영흥도에 도착하였을 때 마침 동서인 이희안을 만났사옵니다. 그런데 이희안의 늙은 여종이 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배에 함께 타게 된 것이옵니다. 하여 오랫동안 같은 배 안에서 지내다 보니 그럭저럭 가까이 하게 되었사옵니다. 그것이 친구들에게 비웃음을 사는 일은 될 수 있을지언정 어찌 조정에 잡혀와서 국문을 당하는 죄가 될 줄이야 생각이라 했겠사옵니까? 늙은 종에게 자세히 물어보니 그 젊은 여종은 양반집의 딸이 아니었사오며 그 혐의도 철한 사람이니
1: 지금과 같은 일부일처의 사위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배를 타고 가다가 정이 든 그 여성도 상민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될 일이 아닌데도 국문장에서 그 일을 취조하는 것은 억울하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윤선도는 배에서 만난 그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보길도로 들어간 내력을 설명하는 진술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을 보면요.
2: 전하, 전하! 그 섬 안에는 본래 노비들이 사는 집 몇 호와 일반 양민의 집이 10여 호가 있어옵니다. 비록 그 여자가 절세 미인이라고 하더라도 남아가 세상에 나아가고 물러가 숨는 것을 어찌 한 여자 때문에 그렇게 하겠사옵니까?
1: 이상의 내용은 병자호란이 끝난 뒤인 인조 1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앞에서 열거한 혐의 등으로 윤선도는 서인들의 탄핵을 받아 1년여 동안 유배 생활을 했던 것이죠. 남호연 교수의 얘기 이어집니다.
3: 병자호란 당시 이제 난이 터졌으니까 윤선도도 피난을 갔겠죠. 피난을 가다가 강화도 인근에 이르렀었는데 서울이 지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한테 무난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탄핵을 받았습니다. 임금이 지척에 있는데 오지는 못할 망정 강화도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배를 돌려 도망가버린 그런 것들이 좀 비판을 많이 받았죠. 다소 황당한 이유였는데 실제로 윤선도는 강화도를 향해 올라가다가 이미 강화도가 함락됐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조금 이제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서 비판을 받게 된 거고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겠죠.
1: 이런 전력이 있는 윤선도를 효종이 다시 불러올려서 관직을 주겠다고 한 건데요. 글쎄요. 그가 순탄한 관직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1514편 윤선도 효종의 부름을 받다. 이상락 극본 김영종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0: 공격. 극본 이상락, 연출 김영종.
1: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홍진욱입니다. 병자호란 당시 윤선도는 남쪽 지방에 거처하다가 배를 타고 강화도 인근까지 올라갔었는데요. 그가 도착했을 때 강화도는 이미 함락당하고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청나라에 항복한 다음에 도성으로 돌아간 직후였죠. 그렇다면 마땅히 도성으로 들어가서 임금을 문안해야 할 터인데 곧바로 남해안의 보길도로 내려가 버렸고 그 때문에 대간의 탄핵을 받아 결국 국문을 당하게 됩니다. 국문장에서 윤선도는
2: 신이 그때 왜 바다 가운데 떠있는 섬으로 들어갔겠사옵니까? 신은 병자호란을 겪은 뒤에 마음의 병이 발광했던 때문이옵니다. 어찌하여 마음의 병이 발광했겠사옵니까? 그것은 실로 신이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한 데서 비롯된 것이옵니다. 하오니 전하, 마땅히 긍휼히 여기시어서 신을 용서해 주실 것을 바라옵니다.
1: 국문장에서 추국관들은 그가 배에서 만난 여자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남해안의 보길도로 숨어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궁을 합니다. 앞서 소개한 내용은 추국관의 그러한 추궁에 대한 윤선도의 항변입니다. 실록의 죄인 윤선도의 진술 조서에 그렇게 답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좀 이채롭지 않습니까? 임금에 대한 사랑과 나라에 대한 근심 때문에 마음의 병이 발광하여서 섬으로 들어간 것이다. 지은 죄를 실토하라는 추궁에 대한 대답치고는 매우 추상적이죠. 이어지는 답변 내용은 더욱 그러합니다. 참고로 윤선도는 효종의 왕자 시절인 봉림대군의 사부였습니다.

0: 신은 평생 동안 자연을 좋아하는 병이 매우 깊어싸옵니다. 신이 거처하는 섬은 경치가 절경인지라 그 때문에 그 섬을 몹시 좋아하여 세상 근심을 잊었사옵니다. 하오나 전하, 임금을 사랑하는 신의 일념은 밥 한 술을 떠먹는 순간에도 감히 잊은 적이 없었사옵니다. 그 섬에 밤이 오면 뒷산이 온통 텅 비고 사위는 고요한데 게다가 흰 다리라도 허공에 걸린 모습을 보면 옛 송나라의 소동파가 읊었던 것처럼 그리운 임금을 바라보노라니 하늘 저편에 계시도다 라는 시구절이 절로 떠오르고 이어서 소현세자의 옷같은 얼굴과 복림대군의 수려한 모습을 상상하여 싸웁니다. 섬 뒷산의 언덕과 골짜기를 찾아가 쉬면서 도로 구경을 하였던 것은 그 모두가 가슴 속에 있는 답답한 회포를 풀어보려는 마음에서였사옵니다. 이러한 신의 심사를 알리 없는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말을 만들어 하고 있는 것이옵니다.
1: 윤선도의 진술이 그럴듯하게 둘러대는 핑계인지 아니면 그의 진심인지는 알 수가 없으되 어쨌든 죄인의 진술 조설하기보다는 매우 현학적이고 사변적인 변설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윤선도는 수많은 시조와 한시 등을 남긴 문필가였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1년여 동안 귀양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이상은 병자호란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0: 그런데 효종 제비 3년째 되던 해 3월에 효종은 윤선도를 불러올려서 승지에 임명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역시 사헌부와 사간원의 간관들이 윤선도의 과거 전력을 들추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냅니다. 효종 3년 4월 2일의 실록 기사를 볼까요?
1: 임금이 윤선도를 동부 승지에 임명하였으나 윤선도는 곧 상소문을 올려서 그 직책을 면직시켜달라고 청하였다. 그러나 임금은 윤허하지 않았다. 임금이 윤선도에게 특명을 내려서 이 관직에 제수했을 때 양사의 강관들이 윤선도를 곧바로 탄핵하려고 논의를 제기했다가 그만두었는데 당사자인 윤선도가 부득이 상소를 올려 채직시켜줄 것을 청한 것이다. 그러자 임금이 답하였다.
2: 조정 신료들의 인심과 세도 정치의 행태가 아무리 아름답지 못하다고는 하나 임금이 국법에 따라서 임명한 관직에 대하여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저 놀랍도다. 저 무리들이 어찌 감히 조정 신료로 앉아서 이처럼 간사한 꾀를 부릴 수가 있는가?
1: 윤선도는 자신의 마음 씀씀이와 일처리가 공론에 용납되지 못한 것을 알고서 임금의 마음을 묶어두어서 사람들의 비난하는 말을 막게 하려고 미리 상소를 올려서 자신을 변명하고 세상 여론을 공격하였는데 그의 말은 매우 음험하여서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통분하였다.
0: 앞에서 낭독한 내용은 효종실록에 실린 기사의 일부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실록 편찬에 참여한 사관이 유독 윤선도에 대해서만은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매우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그 배경을 살펴보려면 윤선도가 서인이 아닌 남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 내용을 기술한 효종실록이 효종 다음 왕인 현종 때 편찬되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서강대 계승범 교수의 의견이 그러합니다.
3: 인조 반정 이후로 남인도 같이 다시 제기했지만 현종 때는 다르죠. 뭐냐면은 효종이 죽고 현종이 즉위한 바로 그때 제1차 여성 논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의 승자는 서인 쪽이 이겼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효종실록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1차 여성 논쟁에서 송시열의 주장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했던 윤선도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나올 수가 없죠. 굉장히 악의적으로 쓴 게 많이 있어요. 그 시대 분위기가 달라진 거죠. 근데 2차 여성 논쟁 때는 이제 송시열 쪽이 패하거든요. 남인이 득세하죠. 그때 가면은 뭐 윤선도가 다시 뭐 추종받고 뭐 난리 납니다.
0: 여성 논쟁은 효종이 사망한 뒤에 벌어지는 장례 절차에 대한 논쟁인데요. 그 문제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어쨌든 효종실록을 편찬했던 시기에도 서인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인이었던 윤선도의 행적을 사관들이 매우 부정적으로 기술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효종 3년 4월 3일 편전으로 몰려간 양사 간관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4: 아유, 어찌 전하께서 이러실 수가 있다는 말인가?
5: 아유, 그러게 말이야. 아유, 아무리 윤선도가 전하께 사부로서의 은혜가 있다고 하나 이처럼 단계를 뛰어넘어 승정원에 있게 한 것은 아니들 말이지.
6: 아이, 문제는 윤선도가 면직을 청하면서 올린 상소의 내용일세. 어찌 그런 내용을 상소문에 담을 수가 있는가 말이야.
7: 그것도 그렇고 그보다 그 상소에 대한 전하의 비답이 더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오. 제 말이
8: 아니 그렇게 말입니다.
5: 어찌 그런 비답을.
9: 주상 전환합시오.
2: 양사의 간관들이 모두 면대를 요청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말해보라.
10: 전하, 삼가 윤선도가 올린 상소에 전하께서 비답하신 것을 보니
9: 간관들이 윤선도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으로 언급을 하셨사온데 그것이 죄라면 신들이 실로 그 죄를 범한 죄인들이옵니다. 윤선도가 관직에 제수되어 부름을 받던 날 전하의 은혜와 예우가 각별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옛날에 그를 배웠던 스승의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한 성대한 뜻이라고 하겠사옵니다. 하오나 특별히 벼슬의 품계를 뛰어넘어서 승정원의 승지로 임명하신 것은 실로 여러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은 것이었으므로 이 사실을 보고 들은 신들로서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사옵니다.
10: 주상 전하, 대체로 관직이란 지극히 중한 것이어서 사사로운 은혜 때문에 적임자가 아닌 사람에게 함부로 줄 수는 없는 것이옵니다. 더구나 승정원의 승지라는 자리는 임금의 분부를 출납하는 곳이니 더욱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아니되옵니다. 그래서 신들이 승지 임명을 취소하시라는 주청을 올릴까 했었는데 윤선도가 그때 마침 스스로 먼저 사양할 뜻을 피력했으므로 중간에 그만두고 말았던 것이옵니다. 병자호란 시기에 윤선도가 저지른 잘못은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겠사오나 그에 대하여 그가 전일에 올렸던 상소문에 장황하게 늘어놓은 말들은 모두가 자기를 변명한 말뿐이었으니 매우 주제넘은 일이 아닐 수가 없사옵니다.
11: 그러하옵니다, 전하. 그는 선왕인 인조대왕의 국상에 달려와 곡하지 아니한 일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변명을 하였사오나 구구한 말들을 인용하여 자신이 옳다고만 강변하였으니 어찌 이렇게까지 심하게 꾸며댄다는 말이옵니까? 자고로 황제는 7개월 만에 장례를 치르므로 온 천하에서 모두 참여하고 제후는 5개월 만에 장례를 치르므로 동맹국이 모두 참여하옵니다. 온 천하와 모든 동맹국도 오히려 참석을 하는데 어찌 국가의 두터운 은혜를 입어 일찍이 대관과 시종의 직책을 받았던 윤선도는 선왕의 3년상이 끝나도록 달려와서 곡을 하지 않았단 말이옵니까?
10: 전하, 윤선도의 그러한 행태로 인하여 임금과 신하 간의 대의는 땅을 쓸어버린 듯이 말끔히 없어지고 말았사옵니다. 대체로 윤선도의 마음 씀씀이와 일처리가 이러할진데 전하께서는 그 사람으로부터 도대체 취할 만한 것이 무엇이 더 남아있기에 이렇게까지 총애하시어서 그를 발탁하시는 것이옵니까? 전하께서 신들을 일컬어 윤선도에 대하여 시기와 질투를 부렸다고 하시었사오니 그리 여기신다면 결국 신들에게 죄가 있사옵니다. 하여 신들은 그대로 관직에 머물 수가 없사옵니다. 신들의 관직을 삭탈하시옵소서.
12: 신들의 관직을 삭탈하시옵소서.
0: 양사의 간관들은 효종이 윤선도를 끝내 승정원 승지의 자리에 앉힌다면 자신들이 관직을 반납하고 물러나겠다는 배수의 진을 친 것입니다. 그래서 효종은 하는 수 없이
13: 모두 사직하지 말고 물러가 있으라.
0: 일단 이렇게 간관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요, 대간의 반대가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효종은 왜 굳이 윤선도를 발탁하여 승정원에 두려고 했을까요? 서강대 계승범 교수와 공군사관학교 남호연 교수는 입을 모아서 효종이 윤선도를 발탁한 배경에 김자점의 빈자리를 메우려는 계산이 깔려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3: 소현세자 그 강비 녹사 일어난 다음에 신하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효종이 이제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도 김자점이 굉장히 큰 활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자점은 엄밀히 말하면 효종 입장에서 보면 효종이 난관을 뚫고 즉위를 했다. 그 누구 공이 제일 크냐? 그럼 김자점이에요. 그러니까 효종이 즉위하자마자 김자점을 칠 수는 없죠. 그렇지만 효종도 이제 자기가 왕답게 왕도를 타려면 산림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산림들이 이구동성으로 아우성치는 어떤 그 특별한 민원, 그게 김자점 제거거든요. 3년 끌다가 결국은 타협을 해가지고 김자점을 제거함으로 해서 그 이후로는 사실상 공서 쪽은 거의 몰락했다고 볼 수 있어요.
14: 이제 효종으로서는 전국을 개편해야 될 필요도 있었을 것이고, 해당 실록 기사에도 나오는 것처럼 윤선도가 본인의 사부였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다라는 점도 있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요 효종 3년에 윤선도가 발탁되기 직전에 효종 2년에 김자점이라는 사람의 옥사가 있었습니다. 효종으로서는 김자점이 제거된 바로 그 시점에 정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서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을 불러올렸어야 했었는데, 그러기에 가장 적당했던 사람으로서 윤선도가 선택된 게 아닐까.
0: 앞에서 계승범 교수가 김자점이 제거됨으로써 공서 쪽이 몰락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공서란 서인 세력 중에서 인조 반정을 일으켜서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왕위에 앉힌 반정 공신을 일컫습니다.

0: 되었죠. 효종으로서는 김자점이 사라진 자리에 남인인 윤선도를 앉힘으로써 살림을 견제하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해야겠다. 이런 계산을 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양사의 간관들을 돌려보낸 효종은 화를 사귈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윤선도의 승지 임명을 반대한 간관들 중에서 가장 앞장서서 목소리를 높인 간관이 사관원 정원 이만웅이었는데요.
1: 밖에 승지는 들라.
2: 부르셨사옵니까, 전하?
1: 윤선도의 승지 임명에 대하여 가차없이 비난을 했던 이만웅 이자를 가만두지 아니할 것이다.
2: 하오나 전하, 이만웅이 간관으로서 할 수 있는 논의를 한 것이온데 그것을 탓하여 책임을 묻는다는
1: 그런 소리 말라. 승지는 지금 과인이 하는 말을 그대로 전하라.
2: 예, 주상 전하, 하명하시옵소서.
1: 윤선도는 세상 사람들이 조정 안팎에서 서로 청탁을 하고 끌어주고 하는 꼴을 본받지 아니하고 조용한 시골로 내려가서 글을 읽으며 본분을 지켜왔다. 비록 그에게 이런저런 잘못이 있었다고는 하나 임금이 허물을 씻어주고 거두어서 관직에 기용한 자가 어디 한두 사람인가. 그런데 어찌하여 유독 윤선도 그 사람에게만 굳이 너무나 심한 논의를 들이대는 것인가. 그 마음 씀씀이가 매우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내 분명히 알 수가 있다. 더구나 임금이 옛 사부를 우대하는 것은 옛날부터 조정에 전해오는 법인데 그를 승지에 특별히 제소하는 것이 무엇이 불가하기에 감히 음성적으로 견제하는 꾀를 내어서 이렇게까지 장황하게 꾸며대어 공격을 하는 것인가. 사관원 정원 이만웅을 채차하라.
0: 채차라는 말은 다른 사람으로 갈아치우라는 뜻이죠.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1515편 윤선도를 향한 대간의 거센 공격 이상락 극본 김영중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다운 가곡 배창복입니다. 저희 집은 손님이 오기로 한 날이 되면 전날부터 걱정만 하다가 당일이 돼서야 미뤄둔 집안 정리를 시작합니다. 방이며 거실이며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것들이 아내와 제 손에 붙들려서 어디론가 빠르게 숨어 들어가죠. 보이면 안 되는 것들,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들,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순식간에 어디론가 사라지죠. 그렇게 손님을 잘 보내드리고 한숨 돌리고 앉아서 물티슈를 한 장 뽑으려는데 물티슈가 안 보이네요. 늘 놓여있던 싱크대 자리도 없고 서랍을 열어봐도 없고 찬장도 열어보고 안방까지 살펴봤는데도 없습니다. 있을만한 곳은 다 뒤졌는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네요. 결국 잠깐 밖에 나간 아내에게 전화를 합니다. 여보, 물티슈 어디에 넣어놨어? 현관 수납장. 신발에 있는 그 현관 수납장, 정말 그 안에 물티슈가 잘 놓여있네요. 물티슈가 거기까지 어떻게 가게 됐는지, 그날 그 손에 어떤 동선이 그려졌던 건지는 아내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끔 그런 게 있죠. 분명히 내가 혹은 누군가가 둔 건데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것들. 어쩌면 우리 집 어딘가에는 아직도 그날의

비상사태 속에서 숨어오랜 무언가가 사라진지도 모른 채 발견되기만을 기다리며 꼭꼭 숨어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다운 가곡 오늘 준비한 첫 곡은 박원자 씨 구희영 곡 내님이 오시는 길은입니다. 메조소프라노 최정숙의 노래입니다.

조병원씨의 김광자곡 들력, 베이스 김요한의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 감상하셨던 곡은 박원자씨 구희영곡 내 님이 오시는 길은이었는데요. 메조소프라노 최정숙의 노래였습니다. 황진희씨 김한서혁 김성태곡 꿈, 소프라노 배행숙의 노래로, 박경규씨 곡 동강은 흐르는데 테너 이문균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테너 이문균의 노래였습니다. 박경규 시곡 동강은 흐르는데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감상하셨던 곡은 황진희 씨, 김한서혁, 김성태 곡 꿈이었는데요. 소프라노 배행숙의 노래였습니다. 박목월 씨, 이수인 곡, 김일권 편곡 그리움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아주 여성합창단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죠. 배창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통일 사용 설명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훈입니다. 최근에 자기 개발서나 베스트셀러를 따라 쓰는 필사책이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필사는 그 단순히 책을 눈으로 읽는 데 그치지 않고 문장을 손으로 직접 써내려가면서 내용을 깊이 더 되새기게 되죠. 이런 흐름 속에서 헌법 필사 서적 역시 재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작년에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를 만큼 큰 관심을 모았었습니다. 그만큼 헌법은 우리 삶과 그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근 개정된 북한 헌법은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오늘 통일사랑방에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북한 대중문화의 면면을 살펴보는 북한 대중문화탐구 만나보고요. 북한 출신 작가가 들려주는 남북 언어문화의 차이를 흥미롭게 풀어보는 시간 서울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청취자들은 물론 북녘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하시는 통일사용설명서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0: KBS 라디오의 통일 사용 설명서 오늘 첫 순서는 통일을 준비하는 시간 통일 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데일리 NK 이상용 기자 나오셨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이제 계속해서 3주차네요. 북한 네. 헌법에 대해서 지금 새로운 개정된 헌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뭐 두 국가론이라든가 권력 구조라든가 네. 이런 거 짚어봤고요. 오늘은 이번 개헌에서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 변화일지 한번 살펴보죠.
1: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오히려 네. 좀 더 깜짝 놀랐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0: 아, 그 주민생활 변화와 네. 관련해서.
1: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우리가 보장해주고 네. 무상으로 뭘 해주고 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표현이 네. 좀 약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그 세헌법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네. 생활 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투쟁한다. 라고 표현을 바꿨습니다.
0: 마련해 준다가 아니고, 아니고. 단정적으로 그게
1: 그렇죠.
0: 아니고
1: 투쟁한다.
0: 노력하겠다.
1: 그러니까 예. 작아 보이지만 의미가 크다라고 하는 네.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이 마련해 준다는 말은 완전히 국가가 직접 보장한다는 뜻에 가깝잖아요. 반면 마련해 주기에 투쟁한다는 말은 목표나 노력에 가깝습니다.
0: 네.
1: 못해도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도 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국가 책임의 강도가 네.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0: 그 세금이 없다라는 표현도 이번에 삭제됐죠.
1: 그렇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0: 그렇죠. 무상교육, 무상의료, 뭐 네. 세금 없고 뭐 이런 게 이제 북한 헌법의 특징이었는데.
1: 그러니까 이게 사회주의 이상향을 네네. 우리가 이제 나온다라고 네. 해서 세금이 없는 나라가 되게 중요하게 선전 문구로 쓰였는데 그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주민들은 각종 부담금을 내고 있고요. 동원에 참여하고 있고 학교나 병원 그리고 직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사실상 부담해 왔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이제 북한 주민들은 세외 부담이라고 해서
0: 세외 부담
1: 그러니까 네. 엄청나게 비판하는 그 용어로 이렇게 사용을 해왔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 표현이 빠진 것은 북한 당국도 현실과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선전과 이게 괴리가 있다.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0: 그렇다 그래서 뭐 대놓고 우리가 후퇴한다 이렇게 얘기 못 하고,
1: 그렇죠.
0: 갑자기 없어졌다고 얘기 못 하고 슬그머니 네. 뺐군요. 그러니까.
1: 그러니까 공식 세금이라는 이름은 아니어도 네. 주민들이 부담하는 돈 그리고 물자가 많아지는 이미 엄청 오래된 상황에서 세금이 없다는 표현을 계속 유지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무상 치료 받을 권리 이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1: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0: 없어졌습니다.
1: 표현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 무상치료제 그리고 의사담당구역제 예방의학제도 강화한다고 이렇게 원래는 규정을 했었는데 요 새 헌법에서는 무상이라는 표현이 사라졌고 의사담당제 구역제 예방의학제도 많이 삭제됐습니다.
0: 네.
1: 대신 새 헌법은 국민이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현대적인 의료시설과 국가사회보험 네. 그리고 사회보장제에 의해서 표현 보장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받은 권리 자체는 남겼지만 예. 보험이 있는 거잖아요.
0: 예.
1: 국가가 무료로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치료를 책임진다는 표현이 아예 없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아까 그 네. 기존 헌법에는 이제 무상의료 치료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었는데
1: 네.
0: 이제 그거 없어진 건 알겠고 그다음에 또 의사 담당 구역제 예방의학제도 그렇죠. 이게 있다가 없어졌다는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1: 의사 담당 구역제 쉽게 네. 말하면 그 담당에 네. 뭐 몇십 명을 의사 한 명이 책임진다.
0: 아, 예,
1: 라고
0: 예,
1: 하는 그런 예, 겁니다.
0: 예, 예.
1: 지역 그 주민 건강을 맡아서 건강을 관리하는 제도죠.
0: 네.
1: 예방의학제도. 그러니까 병이 난 뒤에만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맡겠다는 제도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장점으로 계속 선전하죠. 네, 네. 무상으로 뭘 하고 네. 우리가 가고 뭘 이렇게 약을 주고 예, 한다로 예.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없어졌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의약품 부족, 의료기기 부족, 그리고 병영 운영 난 때문에 이게 제대로 작동되지가 않아왔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주민들은 병원에 가도 약을 스스로 구해야 됩니다.
0: 야.
1: 진단만 하고 약은 알아서 구하세요. 이런 거였죠. 그리고 의사에게 돈이나 물건을 주어야 치료가 원활한 경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개정은 이런 현실을 헌법이 좀 뒤늦게 따라 뒤따라간 게 아닌가라고 판단해 볼 수는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이제 북한 의료 현실과 이번 개헌이 연결 그 현실을 반영하는 쪽으로 현실화되는 쪽으로 연결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1: 그렇죠. 이제 오래전부터 국가 보장만으로 유의하지 어려웠다라고 할 수 있었잖아요.
0: 네.
1: 시장에 가서 약을 구하고 돈을 줘야 뭐 뇌물을 줘야 내가 빨리 의사를 만나고 치료를 받는 그런 네. 시스템이 계속적으로 이어왔었던 거죠. 그러니까 병원은 있지만 약이 부족하고 의사는 있지만 장비가 부족하고 치료를 받으려면 환자나 가족이 필요한 물품을 네. 자기 자신이 직접 준비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일단 일종의 자력갱생을 한 거죠. 장마당에서 약을 사거나 중국산 약품을 구하거나 심지어 한국산 약은 뭐 어딨냐.
0: 네.
1: 그리고 심지어 러시아 약품이 되게 인기를 끌고 있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의사에 부탁하는 방식에 의존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에서 이런 무상의료 표현이 약화된 것은 이런 현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는 선전보다 직접 주민이 부담하는 현실로 하면서 요 의료 시스템을 개편하겠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0: 그다음에 이제 그 휴식권이라는 게 이제 독특하게 있지 않았습니까?
1: 네.
0: 이건 어떻게 바뀌었어요?
1: 그러니까 국민의 휴식권이 네. 뭐 국가 비용에 의한 정휴양제와 여러 문화시설에 의해서 보장된다라고 되어 네. 있었습니다. 예전 헌법에서는. 그런데
0: 네.
1: 새 헌법에서는 국가 비용에 의한이라는 표현이 빠졌습니다.
0: 국가가 다 제공하는 건 아니다. 이
1: 비용이 이제 없다라고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휴양제는 노동자들이 일정 기간 쉬면서 건강을 회복하는 제도입니다.
0: 네.
1: 좀 중요한 거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국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휴양이나 치료도 돈과 직장, 신분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그걸 또 인정을 하고 예, 국가의 직접 부담을 줄이는 방향. 이제는 돈 내고 해라
0: 예.
1: 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0: 개인 소유 관련 조항 변화는 없습니까? 그게 이제 가장 저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회주의 헌법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얘기할 때 개인 소유에 관한 게 제일 다르다. 자본주의 사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조항인데.
1: 네. 얼마 전에 이제 그 외신 보도를 보시면
0: 네.
1: 그 평양에도 갑자기 이제 차가 너무 많아져서 네. 교통 체증이 발생하고 뭐 노란색 그 번호판이 막 보이고 그 자동차의 면면을 들여다봤더니 중국에서 온 듯한 상표를 이제 달고 있는 그런 차들이 너무 많아졌더라. 평양에도. 이게 평양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 해산에 유성산에 봤더니 중국에서 온 듯한 차들이 주차장에 막 세워져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이 등록을 하는
0: 예.
1: 그거를 그래서 자기 것은 아니지만 소유하는 듯한 그런 체제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서도 그 눈에 띄는 법의 조항이 좀 있었는데요. 기존 헌법은 터밭 격리, 개인 부업 격리, 합법적인 격리 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도 개인 소유에 속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새 헌법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표현이 삭제되고 개인이 합법적으로 얻은 수입 이라고 보다 간단하게 정리됐습니다.
0: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1: 이것은 개인 경제활동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니겠지만
0: 네.
1: 국가가 그 범위를 좀 더 넓게 통제할 수 있는 표현으로 바꾼 것 같다.
0: 이렇게 풀어놨다가도 여차하면 통제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보면
1: 그런
0: 되겠군요.
1: 것도 있고 그러니까 네. 이제는 뭐 텃밭이라든지 뭐 개인 부업을 뿐만 아니라
0: 네.
1: 뭐 자동차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도 개인이 합법적으로 수입을 얻으면 그것도 이제 개인 소유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0: 네.
1: 하는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활동이 허용되든 결국 국가가 정하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북한 당국의 이런 통제 그러니까 네. 등록과 단속 보고의 압박은 계속적으로 커질 수 있다라고 네. 하는 식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0: 그렇다면 전반적으로는 그 현실화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1: 그렇죠.
0: 이걸 또 어떻게 보면은 시장 원리, 시장주의와 자기 부담 원리
1: 네.
0: 이게 더 커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1: 그렇죠. 이제 북한이 여전히 계획 경제라든지 사회주의를 네. 말하지만 실제 주민 생활에서는 시장이라든지
0: 네.
1: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0: 네.
1: 뭐 식량이라든지 약품, 옷 생활용품 상당 부분 주민들이 스스로 구해야 됩니다. 이제는 공짜로 이제 배급이라든지 이런 걸 주는 게 아니잖아요.
0: 네네.
1: 내가 돈을 주고 어찌됐든 뭐 어디 가서 사야 되는 거잖아요.
0: 네.
1: 그래서 최근 북한의 시장을 없애기보다는 통제하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장사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등록하게 하고 보고하게 하고 수익 흐름을 국가가 파악하고 장악하려고 하는 거죠. 동시에 뭐 국영상점이라든지 양곡판매소, 표준약국 같은 이런 일종의 국가 유통망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활용하면서도 국가가 통제권 그리고 수익을

0: 조금 되찾으면서 국가의 통제 영역을 좀 더 강화해 보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얼마 전인가 그 이 기자께서 지방발전 전략에 나왔던 거예요. 국영상점하고 양곡 판매소 뭐 종합봉사센터 이런 게 늘어난다 그랬는데 이번 흐름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러면?
0: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은 다 국가에서 주도로 이제 공급망을 구축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1: 우리로 말하면 이제 농수산물 유통공사 뭐 이런 뭐 LH 뭐, 그렇죠. 뭐 이런, 네. 이런 거죠.
0: 그런 공사의 개념이죠. 네, 원래 공사의. 시장을 이제 네. 개인이 이렇게 운영하는 거였다면. 그러니까 겉으로는 주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시장에서 움직이는 돈과 물자를 국가가 다시 관리하는 목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국가가 그러니까 주민들이 돈을 내고 사고 내는 유통만은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 주민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로 느껴질까요? 이번 헌법 개정에서 이 사회복지 분야 뭐 이 주민생활 분야의 변화가.
0: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국가가 책임진다라고 네. 하는 그런 개념이 조금씩 약화되고 있다.
1: 이미 근데 뭐 현실 사회에서 네. 별로 없었던 거죠.
0: 그러니까 네. 헌법에서 그냥 분명했다라고 네. 하는 거고 이제는 각자가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는 현실이 네.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느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약은 스스로 사야 되고 네. 생활 필수품도 시장이나 혹은 국영상점에서 네. 조금 더 싸게 돈을 주고 구해야 되는 거고 동시에 국가 통제. 국가 관리 영역 요거는 좀 더 강해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장사를 하면 등록해야 되고 수익을 보고해야 되고 국가 유통망을 이용하는 압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주민들에게는 조금 부담은 좀 늘어날 수 있는 거고 국가의 감시 이런 것들은 더 촘촘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이번 개헌을 이제 좋게 보면은 그 현실을 반영하는 거고 네. 어떻게 보면은 또 북한 당국의 그 국가가 모든 걸 제공하지 못하는 그 고육지책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기자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0: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현실을 반영하면서 네. 그래도 국가를 뭐 본인 스스로는 잘 운영해 보겠다라는 뜻이 네.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도 돈이 없으면 이거를 무상으로 네. 계속 제공할 수가 네. 없잖아요 사실적으로 네. 얘기해서.
1: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월급을 주고 그 월급을 어느 정도 일정량의 사회보험 이런 것들을 투여하고 그게 국가의 그런 비용들이 좀 올라가서 그래서 그거의 바탕으로 해서 혜택을 받게 하는 복지를 받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나아가기 위한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지금 실험을 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예전에 부정부패가 너무나 더 심했잖아요.
1: 네, 네, 네.
0: 부정부패 국가, 뭐 부패 국가,
1: 뇌물국가,
0: 뇌물공화국 이런 얘기를 네.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줄여나가면서 네. 국가 시스템을 개편하고 그거에 따라 이제 주민들을 관리하고 어떤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걸 계속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방안들을 구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이 헌법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현실 사회에 어떤 부분을 체크해 보면 그 알 수가 있을까요? 주민생활 변화를?
0: 네,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자면 네. 첫 번째 이제 의료와 복지의 실제 부담이 네. 얼마나 주민들에게 좀 넘어가고 있는지 이런 네.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헌법에서는 무상치료 표현이 빠졌다면 앞으로는 이제 병원 운영비도 해야 되고 약값도 내야 되고 네. 치료 부담이 더 공식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제 이게 시장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거죠.
1: 네.
0: 둘째는 국가 유통망 확대가 주민 생활을 안정시키는지 아니면 그냥 통제만 강화하는지 그러니까 양곡 판매소라든지

0: 통제 영역으로만 한대게 된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이런 그 자율적인 그런 상행위를 억제하고 이런 자유로운적인 그런 부분까지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이 부분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은 2026년 최근에 북한 헌법 개정 내용 가운데 사회주의적 국가지원 삭제와 또 주민생활의 변화 전망을 해봤습니다. 핵심은 국가가 모든 걸 책임진다는 표현이 약해졌다는 것이고요. 앞으로 주민들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NK 이상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한민족의 문화와 정서를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 통일사용설명서.
1: 이번 순서는 북한 대중문화의 면면을 살펴보는 북한 대중문화 탐구 시간입니다. 오늘도 총신대 평화통일연구소 최순미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반갑습니다.
1: 지난 시간에 이제 북한 내 고향 여자 축구팀의 우승, 저 아시아 클럽 선수권대회 우승 소식과 여러 이제 뒷얘기 살펴봤는데 오늘은 농구 얘기해 주신다고요?
3: 네. 북한 농구와 관련된 뭐 큰 이슈가 있거나 한 건 아니고요.
1: 네.
3: 북한 축구는 사실 저희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죠. 특히 여자 축구 굉장히 실력이 좋기 때문에 네. 많이 알려져 있는데 농구라는 종목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북한에서 농구를 해?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네. 지난 시간에 축구 얘기를 다루다가 갑자기 농구도 좀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네. 제 경우에도 과거에 리명훈 그 네, 장신 리명, 농구 선수도 네. 기억이 나고 북한에 농구 있다는 건 알지만 대중들하고는 얼마나 대중들이 접하는지 그건 좀 궁금하네요.
3: 아, 네. 사실 북한이 의외로요. 네. 그 농구를 꽤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90년대부터 인기 스포츠 종목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1: 네.
3: 이게 김정일 위원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농구는 머리를 좋게 하고 키를 크게 하는 운동이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이제 북한 같은 경우 지도자가 뭐 얘기를 하면은 좀 확산이 빨리 되잖아요.
1: 그렇죠.
3: 그래서 축구와 마라톤 이런 스포츠와 함께 북한을 대표하는 그런 스포츠로 육성을 잠깐 했었고요.
1: 네.
3: 심지어 농구 경기 좋구나라고 하는 가요도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3: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이제 유영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 교수님께서 과거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농구는 도시 스포츠다. 그러니까 도시가 발전하고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농구가 뜨게 된다. 그런데 북한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실제로 북한이 그런 식으로 좀 발전을 합니다. 90년대 이후부터 이제 농구가 발전을 한 것이고요. 전국 체육축전이나 전국 체육대회, 청소년 체육 축전 뭐 기타 국가 명절마다 체육 대회를 하는데
1: 네.
3: 그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체육 행사에는 반드시 농구라는 종목을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뭐 체육관을 짓든 체육 학교를 만들든 각종 인프라를 만들 때도 반드시 농구 경기장이나 훈련장을 함께 짓고 네. 있습니다.
1: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농구에 관심이 많고 좋아했다. 뭐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체형을 보면 좀 상상이 안 되긴 하네요.
3: 네. 아마도 농구를 하지 못하면서 좀 다시 자리 찌지 않았나 싶은데 이제 증언이 좀 있습니다. 미국 망명 중인 그 김정은 위원장의 이모부. 그러니까 리강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리강 씨의 증언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그 어렸을 적에 청소년 시절에 키가 크기 위해서 농구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때 농구에 좀 매료가 됩니다. 그래서 실력이 쌓이게 되고 전문 농구 선수들과도 경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형 김정철 같은 경우는 키가 큰데 이제 김정은은 이제 키가 좀 작아서 그 이제 김정은의 어머니가 좀 속상해했죠. 고용이가 네. 그 당시에. 그래서 농구를 시작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뭐 28 체육단 여자 농구단 거의 국가대표급이거든요.
1: 네.
3: 이 농구단이나 아니면 남자 농구단과도 경기를 했었다라고 이제 증언을 했었고요.
1: 네.
3: 이제 리강 씨가 얘기하기로는 이 김정은 위원장이 농구를 즐기면서 성장을 했긴 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스포츠맨 정신을 좀 많이 배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체육은 공정해야 되고 룰과 법칙을 따라야 한다라는 거를 좀 잘 배웠고 그래서 뭐 누굴 봐주거나 져주거나 이런 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전문 선수가 와도 봐주거나 져주지 않고 가능하면 공정하게 이제 경기를 했다고 했고요.

0: 예.
1: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실력이 꽤나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어렸을 때는 그래서 이제 지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증언이 있는데 김정일의 요리사로 알려진 후지모토 겐지가 회고록을 냈었죠. 근데 여기서 북한의 후계자 왜 김정은인가라는 제목의 회고록이었는데
0: 예.
1: 여기서 그 96년 이후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뭐 직원이나 뭐 초대소 소속의 기쁨조나 이런 여러 그 담당자들과 함께 체육관에서 농구 경기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구 코트 그 미국 프로농구 NBA 시설과 똑같은 농구 전용 코트도 만들었었고 심지어는 국가대표팀 심판을 불러서 이렇게 국제 시합을 벌리기도 했고요.
0: 네.
1: 이제 뭐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집권 직후에 그 NBA 미국 NBA 시카고 불스 출신의 스타죠. 데니스 로드맨. 예, 저도 네. 어렸을 때 좋아했었는데 이 데니스 로드맨과 이제 또 친분이 있어가지고 직접 데니스 로드맨과 그 선수들을 북한으로 초청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0: 네.
1: 그리고 그 스위스에서 유학했을 때는 마이클 조던이라는 선수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0: 네. 데니스 로드맨은 평양에 아마 두세 번쯤 갔다 온 것 같아요. 같아요. 제가 뉴스를 접한 게 한 번만은 아닌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축구보다 농구부터 하자라고 하면서 통일 농구 경기를 제안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서두에 언급하셨던 세계 최장신인 리명훈 선수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북한이 농구가 강했는데
0: 네.
1: 아, 이 선수가 은퇴하고 나서 좀 약해졌다. 이제 남한에 아마 상대가 안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남한에 2m 넘는 선수들이 많지 않냐. 이런 식의 이제 언급도 했다고 합니다.
0: 그럼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최애 스포츠는 농구가 맞는 것 같네요.
1: 네, 맞습니다.
0: 경기도 준 프로급의 실력 예전이지만
1: 네,
0: 그랬었고
1: 맞습니다.
0: 아마 직접 이제 관심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 농구가 우리 농구하고 많이 다르다면서요?
1: 예, 맞습니다. 북한의 농구는 이제 실제로 97년도에 자체적인 농구 규칙을 도입을 합니다.
0: 네.
1: 그래서 경기 종료 2초 안에 성공, 우리가 말하는 그 버저비터 같은
0: 네네.
1: 경기 종료 2초 안에 슛을 넣으면 8점을 줍니다.
0: 이건 좀 코미디.
1: 네, 그러니까 이제 7점 차 이내 점수는 뭐 그 정도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거고요.
0: 박진감 있는 게임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군요.
1: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점 슛이 링이나 백보드를 맞지 않고 쑥 들어가면
0: 네.
1: 4점을 줍니다.
0: 클린 슛이라 그러죠.
1: 맞습니다.
0: 바로 통과하면은 4점.
1: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감점제가 또 있는데요.
0: 네.
1: 자유투를 성공하면 1점을 주잖아요.
0: 네네.
1: 그런데 북한에서는 자유투를 실패하면 1점을 감점을 당합니다.
0: 무슨 카드놀이 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근데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자유투를 네. 선수들이 얻으면 원래는 좋은 거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자유투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0: 네.
1: 북한에서는 좋은 것만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성공하면 1점이지만 실패하면 또 감점이 되기 때문에
0: 네.
1: 자유투를 얻는 것이 썩 좋은 그런 이제
0: 네.
1: 룰은 아닌 게 됐고요. 또 경기의 박진감을 높이기 위해서 공격 시간도 30초가 아니라 24초로 단축을 했고요.
0: 네.
1: 또 중앙송 통과 시간은 10초가 아니라 6초. 그리고 팀 파울 수는 7개가 아니라 6개. 개인 파울은 5개가 아니라 4개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0: 이 북한 선수들이 그 국제대회 나오면 이제 국제경기룰, 우리나라 룰 이제 국제경기룰하고 똑같잖아요.
1: 네네.
0: 그거대로 경기를 하게 될 텐데 경기는 굉장히 재밌겠는데요. 빠르고 그다음에
1: 네,
0: 이제 경기 막판에 강할 것 같고요.
1: 네, 하여튼 그리고 네. 또 덩크슛 같은 경우에도 3점을 주거든요.
0: 덩크슛은 3점.
1: 네, 그래서 또 신장이 크게 작용을 하게 되죠.
0: 좀 멋지고 빠르고 폼나는 농구를 지향하는 것 같습니다. 박진감
1: 네.
0: 있는. 용어도 좀 다르죠?
1: 네. 북한에서 일단 농구를
0: 네.
1: 롱구라고 합니다. 리을을 써서
0: 롱구. 네,
1: 롱구라고 네. 합니다. 아까 리명훈 선수가 이명훈이 아니라 리명훈인 것처럼.
0: 네네.
1: 그리고 이제 가드 같은 경우에는 조직자라고 부르고요. 우리의 그 포지션 센터는 중앙 공격수.
0: 네.
1: 그리고 포워드는 그냥 공격수라고 부르고요.
0: 네.
1: 뭐 이건 우리도 충분히 공격수라고 하면 이해가 되죠.
0: 네.
1: 그런데 이제 슛을 넣기라고 합니다.
0: 넣기.
1: 예, 그리고 덩크슛은 그러면은 꽂아넣기가 되는 것이고요.
0: 예.
1: 자유투는 벌투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벌넣기라고 주로 이제 부르는데
0: 네.
1: 그리고 페인트 모션은 기만이라고 합니다.
0: 그러니까 아하,
1: 상대를 속이는 것이기
0: 속인다.
1: 때문에.
0: 속인다. 그래서 기만 전술이다.
1: 근데 페인트 모션이라고 하는 것보다 기만이 조금 더 부정적인 좀 뉘앙스가
0: 그렇죠?
1: 네, 있긴 하죠. 마치 사기를 치는 것 같은 느낌인데.
0: 네.
1: 그리고 이제 패스는 연락이라고 하고요.
0: 네.
1: 그리고 점프는 도약,
0: 네.
1: 드리블은 곱침. 어시스트는 득점 연락이라고 네. 합니다.
0: 네. 뭐 축구도 좀 그렇지만 농구도 아주 많이 다르긴 하네요. 이제
1: 네.
0: 직역을 해가지고
1: 맞습니다.
0: 하다 보니까.

0: 뭐 익숙해지면 괜찮겠죠. 그 계속 얘기 나온 리명훈 선수.
1: 네네.
0: NBA 진출 시도도 있었고 뭐 중국 저 프로팀에 간다 이런 소리도 있었는데
1: 네.
0: 예, 저희가 알 만한 북한 농구 선수도 있을까요?
1: 네. 이제 아무래도 과거에는 말씀하신 리명훈 선수가 꽤나 유명했죠. 왜냐하면 사실 리명훈 선수는 사진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235cm 정도로 신장이 추정이 돼요.
0: 예.
1: 그럼 사실상 한반도에서 제일 큰 네, 선수라고 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리명훈 선수가 평양 체대에서 농구를 먼저 시작을 하는데
0: 네.
1: 평양시 농구단에서 선수를 했었고요. 1991년도에 이제 우리에게 가장 크게 알려진 것은 아시아 농구선수권 대회에서 이제 대한민국과 경기를 할 때 혼자서 42개의 득점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42득점이죠.
0: 네.
1: 개수가 아니라 득점이죠.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이기게 되는 그런 저희로서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농구만 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스포츠도 좀 같이 병행을 했었고요. 아마 유도 쪽으로 조금 이제 나갔다가 온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0: 네.
1: NBA 진출 시도했는데 좌절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대북 제재도 있었고 이게 2000년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리고 김정일이 지시를 하면서 이제 NBA 진출을 못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2007년에 이제 425 체육단 농구팀 감독을
0: 네.
1: 맡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이제 한동안 언론에 보이지 않다가 김정일의 이제 장례식에 아주 키가 큰 인물이 하나 포착이 되는데
0: 네.
1: 이 인물이 이제 리명훈 선수다라고 이제 알려졌고요.
0: 김정일 주석이 김정일 위원장의 장례식 때.
1: 네네.
0: 네.
1: 그리고 이제 그 저희와 이제 친선 경기를 한 적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리명훈 선수 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제 나이가 좀 있죠. 최근에 좀 유명한 선수는 박진아라고 하는 여자 선수입니다.
0: 여자 선수요.
1: 네. 네. 그런데 이 박진아 선수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2m 5cm의 장신입니다.
0: 네.
1: 그리고 북한에선 최장신이죠. 그리고
0: 네.
1: 사실 저희 나라를 다 포함해도 현재로선 최장신입니다. 네. 여성 중에.
0: 네.
1: 그리고 2018년도 남북 통일 농구 대회에서 처음 보여졌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선수 굉장히 키가 큰데 라고 했었고 2023년 9월에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0: 네.
1: 북한 대표로 출전을 해서 대만과의 경기에 혼자 51득점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대만을 이기게 되죠. 북한이.
0: 네.
1: 그리고 이 NBA는 아니고 중국 프로팀에 이제 가겠다, 그러니까 합류한다는 네.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한 달 만에 대북 제재로 계약이 파기돼서
0: 네.
1: 이 역시 좀 무산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리명훈 선수, 그 다음에 이 박진아 선수
1: 네.
0: 다 해외 진출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1: 네.
0: 국제 정치적 이유 때문에 무산이 됐군요. 그거 보니까 참 좀 씁쓸합니다. 이 리명훈 선수가 특히 그 저 NBA 진출했으면 얼마만큼 중국의 이제 야오밍 선수가 꽤 활약을 했는데
1: 네.
0: 했을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 이제 북한 농구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최근 뭐 북한 소식 농구 소식이 있습니까?
1: 뭐 농구에 대한 큰 이슈가 있는 건 아니지만
0: 네.
1: 꾸준히 특히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1: 예를 들어 2026년 4월에 이제 봄 전국체육축전을 하게 되는데
0: 네.
1: 이때도 이제 농구를 비롯한 30여 종목이 진행이 됐고요.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농구 경기를 관람한 어떤 북한 주민들의 모습도 좀 사진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농구에 좀 열성적인지를 보여주는
0: 네.
1: 그런 이제 보도였고요. 작년에도 그 스페인 코치가 평양에서 북한 농구 대표팀을 지도할 예정이라고 보도가 나온
0: 네.
1: 적이 있어요. 리카르도 곤잘레스 감독인
0: 네.
1: 실제로 이제 어떻게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루어졌는지는
0: 네.
1: 이제 더 이상 후속 보도가 나오진 않았고요.
0: 네.
1: 그리고 뭐 그 밖에도 뭐 예술인 체육대회, 뭐 전국 체육대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축전 이런 데에서는 반드시 이제 농구 경기를 진행을 하는데 그때마다 그 경기에 대한 보도가 이루어졌습니다.
0: 네. 잘 들었습니다. 통일사용설명서 북한 대중문화탐구. 오늘은 북한의 인기 스포츠인 농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해 총신대 평화통일연구소 최순미 박사였습니다. 최 박사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스마트폰용 KBS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전 세계 어디서든 빠르고 끊김없이 들을 수 있는 KBS 모바일 콩.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 사용자들은 앱스토어에서 한국 계정으로 접속하신 뒤 KBS 콩으로 검색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KBS 라디오의 모든 채널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들으세요.
0: 통일 사용 설명서 이번 순서는 남한의 표준어와 북한의 문화어를 통해서 탈북민의 서울살이를 들어보는 시간 서울일기입니다. 설성어 작가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자, 북한 여성들 사이에서 이 체중 관리하고 또 외모 가꾸기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요. 그 조선중앙TV도 화장품 소비를 부추기는 내용을 방송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3: 이게 원래 그 손대 수령 시기에는 생각 못했던 장면이고요. 네, 네. 김정은 시대 들어서면서 그래도 공영 매체가 화장품 소비를 공개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건 나름대로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0: 네.
3: 그 변화는 피부 건강, 뭐 미를 깎으는 데 필수인 이게 화장품 판매가 아닐까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요.
0: 네.
3: 물론 내수 진작이라는 그 목표도 있습니다.
0: 네.
3: 북한은 그 TV 방송이 인공위성으로 써기 때문에 해외에서 다 본다고 항상 우직하고 내보내거든요.
0: 네,
3: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해외 수출 시장에 그 약간 빌드업 하려는 이런 광고 차원이다. 국가 산업 차원에서 네, 이런 의미로도 보시면 화장품 소비 부추기는 북한의 성격을 좀 짐작할 것 같습니다.
0: 네. 그런 뜻이 있군요. 자, 여성들을 겨냥한 화장품 개발도 적극적이라고 제가 듣고 있고요. 오늘은 그래서 미용과 관련한 문화어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화장품 이름들이 참 정겨운 것들이 많더라고요.
3: 네, 제가 앞서서 이어 말씀드리면은 북한 공영 매체가 그 지금 광고하는 화장품은 중앙산업의 제품입니다.
0: 네.
3: 중앙산업이냐 지방산업이냐 여기에 따라서 제품의 질이 다르고 특히 중앙산업으로 대표적인 공장이 신의주 화장품 공장
0: 네.
3: 그리고 또 평양 화장품 공장 이게 꽤 브랜드입니다. 여기서
0: 네.
3: 봄향기는 신의주 화장품 공장에서 나오고
0: 봄향기
3: 예, 예. 운하수도 역시 평양 화장품에서 나옵니다.
0: 네.
3: 이제 각자 화장품이 다 자기 그 장점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0: 네.
3: 유기농을 내세우는 게 봄향기고 그리고 세계적인 품질이다 우리는. 어떤 그 디자인부터 이게 평양에서 만든 운하수 화장품입니다.
0: 네.
3: 이 유기농과 품질을 우린 동시에 다 잡았다. 이게 미래의 상품으로 지금 팔리고 있는 화장품 그리고 군가산 화장품도 또 있어요. 여러 가지로 참 많은데 가격이죠 문제는.
0: 네.
3: 봄향기 화장품 한 세트 숙킨 노선 그리고 뭐 어떤 다른 거 조금 몇 가지가
0: 색조
3: 있는데.
0: 색조 화장품 몇 개.
3: 네. 네. 색조 화장품은 아니고 약간 이렇게 샘플 비슷한
0: 네, 네.
3: 한 세트가 100달러예요.
0: 오.
3: 예, 100달러분은 지금 북한 돈으로 700만 원이거든요.
0: 네.
3: 노동자 월급이 5만 원인데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화장품 한 세트 사겠다고 누가 700만 원을 그러니까 이건 애당초 맞지 않고 해외 수출용이다. 예, 그래서 북한이 광고하는 이런 브랜드 화장품은 모두 그 수출용이 기본 목적이고
0: 네.
3: 특히 그 김정은이 가장 또 관심을 돌리는 이 사업 자체가 화장품을 통해서 그 해외 시장을 그 개척하려는
0: 네.
3: 북한의 최근 산업의 변화도 여기서 트렌드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0: 어쨌든 그 이제 괴리는 있지만 네. 북한은 모든 물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이제 기초 생필품 빼고 나면은 전부 이제 그
3: 비싸죠. 월급하고 네. 맞지는 네. 않죠.
0: 월급하고는 도저히 맞을 네. 수가 없지만 또 어디 뒷돈들이 많아가지고 또 사기도 하고 그런 걸로 이제 장마당에서는 그렇게 거래도 되는데 어쨌든 수요가 북한 여성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는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3: 네, 네. 맞습니다. 장사를 내가 오는 만큼 해서 덜 오는 만큼 벌느냐에 따라서 화장품 다 다르게 삽니다.
0: 네.
3: 뭐 100달러 화장품도 뭐 꼼값을 사는 것도 꽤 많죠.
0: 돈주들. 돈 많은
3: 그렇죠.
0: 신흥 돈주들.
3: 예. 그 뭐 범양기가 아니고 막 한국산 화장품을 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곱게 생겼다 이런 칭찬을 듣고 싶은 게 여성의 심리 아닙니까?
0: 그렇죠.
3: 그건 한국자들 다 같죠.
0: 뭐. 남자도 그래요.
3: 예. 예. 그래서 화장품 소비가 필수인데 여기에 따라서 중국산, 한국산, 북한산 그리고 개인이 만든 83 제품 짝퉁입니다.
0: 예.
3: 이게 정말 수백종인데 여기서 중국산 화장품이 가장 많은데요. 그래서 돈이 조금 부족하면 중국산 중에서 조금 그 북한 말로 얼리친다. 그러니까 지방 제품이 아니고 그나마 품질이 좀 난 그
0: 네.
3: 상품을 사고 그리고 나는 좀 돈은 좀 있다 하면 한국산을 사고
0: 네.
3: 한국산 소라수 다 들어가거든요.
0: 소라수까지.
3: 아, 네. 뭐 빌고 다 들어갑니다. 요즘에는 미백 크림이 들어가 가지고 참 인기 있는데 그래도 북한산 브랜드 범양기를 사는 가격이면은 한국산 상품 사는 게 더 경제적이어서 이렇게 보면은 북한산 브랜드 화장품과 한국산 브랜드 화장품이 북한 시장에서 소비 경쟁을 일으킨다.
0: 네.
3: 예,
0: 그러면 하나 궁금해지는 게 그 이제 봄향기, 뭐 미래 은하수 이게 다 고급 명품들일 거 아닙니까? 한 세트에 100달러씩 하고 그러면.
3: 최고의 고급입니다.
0: 발라보셨는지 모르는데 품질이 괜찮은가요 그러면?
3: 저는 이제 한국에서 살아봤으니까 네. 가끔 제가 단독 취재 나가면 이렇게 선물로 한 박스 받거든요. 네. 아니, 누구도 안 바르죠. 아무래도 질이 떨어지고.
0: 아, 그렇습니까?
3: 근데 문제는 북한이 내세우는 건 거기다가 인삼을 넣었다. 뭐 군가루를 넣었다. 약간 이런 건 내세웁니다.
0: 기능성을 좀 내세워요.
3: 그렇죠. 이렇게 뭐 이렇게 주름살로 없앤다. 네. 그래도 아직 화장품은 조금 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0: 기초 화장품에는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스킨 토너, 뭐 화장품 상품명도 다 다를 텐데.
3: 스킨이 쿨, 제가 살결물이고
0: 살결물.
3: 살결물 살의 겨울에 따라 바르는 물이다.
0: 네.
3: 예. 북한 말도 오히려 순리말도 좋기는 해요.
0: 아름답네요.
3: 그렇죠. 예. 스킨, 러서는 크림.
0: 크림. 예.
3: 네, 크림이고 그리고 그 파우더. 저는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몰라서 처음에 그 삐아스 얼마예요 했더니 삐아스. 나를 어디 썰은 사람 보도 돼가지고 끝내 알아 못 들어가지고 나중에야. 아, 이걸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노나.
0: 파운데이션.
3: 예, 그걸 예. 아직도 북한에서는 삐아수. 예. 예, 이게 아마 러시아 말 같아요. 그리고 입스틱도 북한에서는 입스틱. 구홍.
0: 입구자 불구롱자인가요?
3: 불구롱, 예, 구홍입니다.
0: 아,
3: 허은존지. 네. 입스틱 용어라서 안 씁니다. 그리고 예. 뭐 헤어 에센스. 아, 정말 어려워 한국말. 북한 말로는 머리기름.
0: 머리기름.
3: 예, 직감적이냐. 예, 머리에 예. 바르는 기름이다.
0: 네.
3: 예, 이것도 에센스가 부족해서 예, 저도 한번 북한에서 콩기름까지 발라본 적이 있습니다.
0: 네.
3: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장마당에 진전하면서 북한의 화장품 용어도 최근에 많이 달라지는 게 주목할 만한데요. 그 단종이었던 크림도 이제는 밤크림, 낮크림, 세수크림, 뭐 미백크림.
0: 아, 용도별로 어느 때 바르냐에 따라서 다 예, 이름이 붙어 있네요.
3: 예. 네네. 그리고 햇빛 가리는 크림. 한국은 네. 선크림이지만 네. 북한은 햇빛 가리는 크림.
0: 햇빛 가리는.
3: 예,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이런 화장품 용어도 남과 북이 많이 다르면서도
0: 네.
3: 하나하나 지금 북한에서도 그 외려가 좀 접점이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0: 그 선크림 이제 자외선 방지 기능이 중요하잖아요.
3: 네네.
0: 그런 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햇빛 가리기 크림 그렇게 한마디로 부르나요?
3: 자외선 방지 크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0: 네. 네.
3: 그게 자외선이란 대체로 말은 안 쓰고 그 크림 명칭 이게 쭉 설명서 네. 있지 않습니까? 네. 햇빛을 가리는 크림.
0: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의학적으로 표현하면 자외선
3: 그렇죠.
0: 그 방지 크림이죠. 네. 차단 크림. 네. 네. 또 기미, 잡티 이런 거 제거하는 건 이제 여성들의 로망인데 그 피부톤 개선. 그 레이저 시술 같은 거는 안 합니까?
3: 레이저 시술은 그 원래 북한의 성형 문화를 말씀드리면 90년대 말부터 나왔어요. 눈썹 입모 가는 거. 그리고 쌍꺼풀.
0: 네.
3: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전국적으로 처음엔 잘 사는 사람만 하다가
0: 네.
3: 지방 사람들 특히 장마당 상인들 하거든요.
0: 네.
3: 왜 화장을 잘해야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필수로 합니다.
0: 아,
3: 성형은.
0: 상인이 좀 예쁘장
3: 그럼요.
0: 예쁘게 좀 단장하고 앉아 있어야 손님이 예쁩니다.
3: 예. 화장은 자본이죠.
0: 아, 그렇습니까?
3: 투자하기
0: 네.
3: 때문에
0: 네네.
3: 성형 말씀했는데 그리고 돈이 조금 더 있는 사람들은 북한에서도 성형이 스펙이거든요.
0: 아.
3: 일단 얼굴이 이뻐야
0: 아,
3: 예, 어떤 진하게 빠르기 때문에
0: 네.
3: 이걸 한값대기 산소 필링으로 뽑깁니다. 그건
0: 오.
3: 비싸죠. 한국에서도 꽤 비싸거든요. 50만
0: 네.
3: 원.
0: 네.
3: 북한에서도 그거를 레이저 수술이라고 하는 여성들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0: 아, 근데 그 위생 문제는 발생 안 할까요? 정식 성형외과 의사가 한국처럼 그 각종 위생 시설을 갖추고 하는 것 같지는 않을 텐데.
3: 네, 아직 아무래도 합법적이지는 않고
0: 네.
3: 그 자체가 자본주의 문명 아닙니까?
0: 네.
3: 그래서 병원에서는 못하고 개인이 불법이죠. 그래도 참 한국 같으면 큰일 나겠지만 네, 북한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문제는 예. 되지 않습니다.
0: 그럼 색조 화장품들은 어떻습니까?
3: 색조 화장품은 이제는 꽤 전 일반화됐어요.
0: 네.
3: 제가 90년대 말에 처음 색조 화장품을 써봤는데 저 화장 별로 크게 안 하지 않습니까?
0: 네.
3: 그때 색깔 화장품이라고 했어요.
0: 색깔 화장품.
3: 예, 이거 수채화잖아요. 수채화. 이게
0: 네네.
3: 무슨 수채화인데 화장품이야 하고 신기해서 샀는데 한번 이렇게 바르고 나갔더니 노랑머리 소양유자 같다고 예, 널림 받았지만 2010년대는 이제는 뭐 직접 국가에서 화장품 공장에서 마스카라까지 김정은이가 직접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울면은 너구리처럼 시꺼매지는 마스카라 만들지 말고
0: 너구리처럼
3: 예?
0: 시꺼매지
3: 그 소양이처럼 암만 울어도
0: 네.
3: 그대로 마스카라가 살아있는 고급진 화장품을 만들라. 그래서 요즘에는 화장 기법도 많이 달라지고 색조 화장품도 아주 대중화되고 있는 게 북한 여성입니다.
0: 자, 이제 뭐 여성은 뭐 남북한 뿐이 아니라 세계 어디나 거의 비슷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설명하실 때 가끔 가끔씩 나왔어요. 이제 장마당의 상인도 본인 그 저 단장을

0: 잘하고 좀 단정하게 예쁘게 보여야 잘 팔리고 또 성형이 자본 스펙이다 그러셨는데 북한 여성들에게도 화장을 한다는 거 뭐 비슷하기도 하지만 우리와 어떤 문화적 사회적 차이가 좀 있을까요?
1: 이제는 기존에는 그냥 여성이라서 당연히면 구멍은 바르고 그렇게 네. 획일적이었다면 이제는 상당히 다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인들은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고객을 많이 네. 확보하기 위한 그런 용도의 화장을 하고 필수입니다. 네. 아무리 바빠도 비가 와도 화장을 하고 나가는 예, 남편이 뭐라고 하죠. 너 무슨 요 왜 무슨 화장에 바빠서 뭐라 길지 말아 날 보고 구리한 애가 돈 보러 와 하면서 예,
0: 한국도 화장 진하게 하고 나가는 부인 좋게는 안 보죠.
1: 그럼니까 그래도 이 북한 여성들은 특히 상인들은 반드시 화장을 하고 나가고 그리고 네. 이게 회사 사람들 특히 그 식당 봉사업에서 백화점에서 네. 네. 네. 이런 봉사업종들은 직업이죠. 네. 이건 거의 교육을 시켜서 화장을 네. 하고 이런 좀 방법이 좀 다르긴 하지만 네. 아무튼 그래도 세대주 밥상 차려줄 시간은 없어도 네. 화장할 시간은 내고 차기 챙겨야 된다. 네. 네, 이런 이야기가 참 북한에서 참 그 우스개 말 일이 아닌 장마당 입구에 똑같은 냉면 장사가 30명 있으면은 손님들이 딱 골라가거든요. 나름대로 좀 화장도 깨끗이 하고 옷도 깨끗이 입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여자인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뭐 남성 고객들은 이왕 술 한 잔에 그 인조고기밥에서 식사할 것 같으면은 그 화장에 대한 문화가 이제는 달라졌다. 그래서 단순히 여성이니까 예뻐지고 싶어서 이런 화장이라기보다는 내 삶을 개척해서 내 새끼를 먹여 살려야 되는 여성들의 강인한 삶 그것이 바로 화장을 통한 얼굴 광고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 뭐 하여튼 그 한계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한국에서 이제 잘못 얘기하면 그 여성 단체의 공격도 받죠.
1: 아,
0: 그러니까 여성을 이렇게 꽃으로만 보면 안 된다. 이제 그래서 그러나 또 이제 기초적인 화장 본인을 가꾸고 자신감을 갖고. 이런 거는 뭐 이제 필요한 건데 그 한계가 좀 모호하긴 하지만 북한이 오히려 한국보다 더 그 여성들의 화장에 집착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전 지금 설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
1: 집착하는 게 네. 아니고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놀랐어요. 화장 문화가 달라서요.
0: 문화가
1: 예. 네. 중국은 도합니다. 중국이나 북한이나 화장 친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한국은 요란하게 하면서도 한 듯 안 한 듯 화장품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세련되게 하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아 이게 원인이 뭘까? 그런데 한국은 이제는 먹고 사는 수준은 다 이전 지나갔고 그 보면은 그 여성으로서의 그냥 그 순수한 미를 가꾸는 데만 화장을 하기 때문에 그 다르지 않을까?
0: 아, 그러니까 이제 알락달록 그 아주 그 그런 거보다는 좀 품격 있게 그렇죠. 본인을 은은하게 표현한다.
1: 네. 예를 들면 입술 연지를 네. 한국 여자들은 진하게 안 발라요.
0: 그렇죠.
1: 북한은 진하고 북한의 예술단 눈썹하고 한국의 가수들 눈썹하고 다릅니다. 한국 눈썹은 그랬던 만듯 자연을 선호하고 북한은 우리말 맞다나 보도나무 이파를 딱 붙여난 것처럼
0: 그게 아주 강렬하게
1: 예 그게 천하다가 아니고 문화예요 아직 그러니까 이게 저는 단계별 고치고 있는 지금 문명으로 가고 있는 화장이 문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0: 아직은 지금 원색을 선호한다 이렇게
1: 그렇죠.
0: 보면
1: 그렇죠. 어색깔도 같지 않습니까?
0: 네. 예. 잘 들었습니다. 또 다음 주 문화호 수업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설송화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발걸음 KBS 라디오 통일 사용 설명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통일 사용 설명서는 KBS 1라디오와 한민족 방송 채널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청취 바랍니다. 끝으로 HOT의 개성시대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윤석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Come on.

0: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매주 일요일에는 여행을 통해 인문학에 대한 상식을 키울 수 있는 규리의 인문학 시간으로 꾸며지는데요. 오늘은 조선 초기의 명재상인 황희정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황희정승과 관련 있는 명소인 광한루원을 찾아가 볼 텐데요. 광한루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있습니다. 오늘도 성우 배주원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오늘은 황희정승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황희정승은 어떤 인물이었나요?
1: 네, 황희정승은 고려 공민왕 때인 1363년 지금의 개성특별시인 개경에서 태어났는데요. 20살 때 사마시에 합격한 후 2년 후에는 진사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26살 때 문과에 급제하면서 정식으로 관직

0: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 네. 그런데 황희라는 이름 뒤에다 정승이라는 벼슬 이름을 꼭 붙이던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0: 네. 황희정승이 조선시대 초기에 무려 24년이나 정승 자리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1: 네.
0: 심지어 최고 관직인 영의정으로는 18년이나 재직을 했습니다. 그런 만큼 황희정승의 성품은 인자하고 침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무엇보다 매우 청렴했기 때문에 조선 태종과 세종대왕으로부터 깊은 신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1: 네. 그럼 황희정승의 관직 생활은 어땠나요?
0: 네. 26살 때 관직 생활을 시작한 황희정승은 1392년에 조선이 개국을 하면서 관직 생활을 잠시 접고 은둔 생활을 했고요.
1: 네.
0: 이후 태조 이성계의 요청을 받은 후에 다시 관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황희정승이 맡았던 주요 관직으로는 강원도 관찰사,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등이 있는데요. 86살이 되던 해인 1449년에 길었던 관직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황희정승은 1452년에 8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럽습니다.
1: 네. 황희정승과 관련이 있는 광안루원도 찾아가 볼까요?
0: 네. 황희정승은 조선 태종 때 세자 책봉과 관련된 발언 때문에 경기도 파주로 유배를 가게 되었고요.
1: 네.
0: 파주가 한양과 너무 가깝다라는 신하들의 상소로 지금의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로 다시 유배를 갔습니다. 이후 남원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황희정승은 육대조 할아버지 서재터에다 광통루라는 누각을 지었는데요. 훗날 전라도 관찰사 정인지가 광통루를 둘러보고는 마치 달나라 궁궐인 광안 청어부처럼 아름답다라고 감탄하면서 광안루라는 이름을 새로 붙였습니다.
1: 광안루원에 가면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나요?
0: 네. 남원을 대표하는 명소인 광안루원은 누각인 광안루와 연못 그리고 연못 안에 있는 세 개의 섬과 오작교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광안루원의 연못은 은하수를 상징하고요.
1: 네.
0: 세 개의 섬은 신선이 사는 삼신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안루원 안에 있는 월매의 집 앞마당에는 작은 연못 속에 예쁜 항아리가 하나 있어서 눈길을 끄는데요. 이 항아리 안에다 동전을 던져서 넣으면은 춘향가의 한 대목이 흘러나옵니다.
1: 네.
0: 그래서 저도 광안루원에 갈 때마다 이 동전을 던져보곤 하는데요. 보통 5번 정도 던져야 겨우 사랑과 한 대목을 들을 수 있습니다.
1: 네. 작가님, 오늘도 재미있는 인문학 여행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도 성우 배주원 씨와 함께했는데요. 오늘은 조선 초기의 명재상인 황희정승과 광안루원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종필 감독의 박하경 여행기와 함께합니다. 배우 이나영은 박하경에 맞춤한 듯 어울리는 배우입니다. 발랄한 단발머리, 해사한 표정의 이 배우는 가만히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이목을 끕니다. 독보적 이미지가 있다는 건 일종의 재능입니다. 연기의 패턴이 전형적으로 읽히는 배우도 아니라서 매회 새롭게 등장하는 배우들과 마주할 때 리액션이 사뭇 궁금해지기까지 합니다. 예상치 못한 엉뚱함부터 환한 미소, 수줍다가도 때론 뜻밖의 용기를 내는 그 모든 순간의 박하경은 온전히 이나영 본연의 매력으로부터 빚어집니다. 부담 없는 러닝타임도 이 시리즈의 강점입니다. 한 회차의 길이는 보통 24분, 가장 긴 에피소드인 2화는 28분에 불과합니다.

합니다. 판타지 세계관을 배경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블록버스터 시리즈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소박하고 가벼운 박하경 여행기는 슈폼 시리즈 본연의 매력을 훌륭하게 상기시킵니다. 이 작품은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을 연출했던 이종필 감독과 각본을 썼던 손미 작가가 재회하며 탄생했습니다. 거대한 배경 없이도 이야기의 맛을 살려낼 줄 아는 창작자들의 재능이 다시 한번 통했죠. 매회 구교환, 박인환, 심은경 등 다양한 배우들이 여행지에서 박하경이 만난 사람으로 분하는 모습을 보는 재미도 적지 않습니다. 오랜 계획보다는 순간의 선택으로 빚어진 우연성과 작은 요행들의 기대는 하루. 일상에서 온전히 발을 떼지 않은 채 조금 넓혀보는 박하경의 반경은 가장 나답지만 동시에 가장 멀게 느껴졌던 자기 안의 존재를 마주하는 과정입니다. 긴 도피 대신 그저 잠깐만 웅크리고 싶은 사람. 재능의 유무와 상관없이 포기라는 선택지가 아예 없는 사람. 사소하게 좋아하는 것을 위해 온전히 시간을 써보고 싶은 사람. 정지된 과거와 막연한 미래를 응시하는 대신 현재에 충실하고 싶은 사람. 그 모두가 박하경 여행기라는 무대의 주인공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기다려왔는지도 모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1: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0: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1: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0: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KBS 1라디오 하나로 일상적인 시사 정보부터 재난 정보까지 모두 믿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0: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공공정보를 광고 없이 전달하면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그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73세 나이에 외손녀를 돌보다가 시인이 된 할머니가 있습니다. 아장아장 걷고 꼬물거리는 손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렇게 경이로울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자식을 다섯이나 뒀지만 젊을 때는 직장생활로 바빠서 아이들 자라는 걸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아일기를 쓰듯이 틈틈이 시를 썼고 3년 동안 쓴 시로 공모전에 도전을 하셨지요. 그리고 10번 도전한 끝에 마침내 당선이 됐습니다. 지금은 동시를 쓰는 게 즐겁고 써야 할 게 너무 많다는 시인의 말씀. 역시 눈에 사랑이 겹치면은 누구나 시인이 되고 모든 순간이 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태춘의 노래입니다. 시인의 마을.

높은 곳에 푸른 하늘 구름 흘러가며 당신의 부푼 가슴으로 불어오는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이를 초대해서 오늘의 주인공은 호국보훈의 달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가수입니다. 아마 1년 중에 가장 바쁘게 보내실 것 같은데요. 전우가 남긴 한마디를 노래하신 허성희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청취자 네. 여러분 진짜 반갑습니다.
0: 정말 저는 작년에 뵀던 것 같은데 오래됐더라고요. 그쵸. 벤지가.
1: 아, 저도 이제 얼마 안 됐지 이 장소가 이제.

0: 아니거든요.
1: 예. KBS도 자꾸
0: 그럼요. 오시니까. KBS에는 항상 제가 이렇게 많이 접하니까. 예. 그런데 이 딱 메시지 문자 같은 거 이제 저희가 받아보잖아요.
1: 사과 메시지.
0: 네네. 예. 그럼 벌써 이렇게 됐나?
1: 3년이 됐더라고요.
0: 그거 보고 알겠더라고요.
1: 예, 깜짝 놀랐어요.
0: 그래서 문자도 받아보면 가지고 있어야 돼. 중요한 건.
1: 맞아요.
0: 그래야
1: 맞아요.
0: 그걸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1: 예.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네. 여러 가지 좀 바쁘신 일이 많이 생기셨던데 네. 방송 진행도 하시더라고요.
0: 네.
1: 주로 이제 온라인
0: 매체.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온라인 매체죠. 네. 그리고 이제 주로 페이스북을 주로 이제 많이.
1: 그런 그 새로운 매체들에서 네. 하는 방송에서
0: 네, 네. 그래서
1: 음악
0: 네.
1: 프로그램을 맡아서 네, 진행
0: 중이신데. 제가 그거는 이제 1시간 격려하는 프로인데.
1: 제목이 뭐예요?
0: 허성희의 뮤직 앤 라이프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꼭 이제 연예인만이 오는 게 아니고요. 예.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기에 예. 이제 요즘 IT의 뭐 박사님이라든가 교수님 사업을 해서 또 성공담
1: 사회적인 뭐
0: CEO 같은 네. 이런 그런 분들을 초빙하는 프로로 처음에는 됐었던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오셨었어요.
1: 오히려 더 재밌을 수 있어요.
0: 네네. 제가 그런 분들을 저는 섭외를 많이 하는 쪽이고
1: 우리 허성희 씨가 또 사업가 마인드가 또 있으시잖아요.
0: 네. 조금 다들 이렇게 오시는 분마다 저하고 대화가 되니까 예. 일단은 진행이 되더라고.
1: 그게 데일리 방송입니까? 위클리 방송입니까? 어떻게 돼요?
0: 저희가 정식으로 위클리에 이렇게 될 수가 없고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을 저희가 하는데 어떤 때는 그걸 못 맞출 때가 있어요.
1: 라이브는 아니고 만들어서 올리는
0: 네네네네.
1: 거죠?
0: 네네네. 예, 그렇습니다.
1: 허성희의 뮤직 앤 라이브.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한번 찾아서
0: 네네네네. 아, 그렇죠.
1: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네.
1: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0: 볼 수 있죠. 예. 볼 수 있죠. 예.
1: 프로그램 진행이 적성에 잘 맞으시는 것 같네요.
0: 저는 나쁘지 않아요.
1: 그리고 작년에 또 신곡 내셨잖아요. 나를 보러
0: 아하 그거는
1: 2022년도
0: 그거는 22년도입니다.
1: 가지 말아요.
0: 가지 말아요가 그게 작년에 낸 거예요.
1: 그리고 마지막 사랑.
0: 그 두 예. 곡을 작년에 냈어요.
1: 예.
0: 항상 저는 그러고 보니까 한 3년 걸쳐서 항상 나오더라고요.
1: 3년에 한 번 정도 신곡이.
0: 네, 꼭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1: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0: 쉽지 않죠.
1: 자, 허성희 씨 나오셨으니까 요즘 정말 많이 곳곳에서 네, 들을 수 있는 노래죠. 대표곡인 네. 전우가 남긴 한마디
0: 네, 네.
1: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0: 네, 호국보훈에 다니면 저절로 생각나는 가수죠. 가수 허성희 씨와 함께하는 1호 초대석, 전우가 남긴 한마디 듣고 왔습니다. 자, 이 곡은 전호승 네, 작곡가의 네, 전호승 곡이잖아요.
1: 돌아가셨죠.
0: 예, 네. 아주 워낙 거장이신데.
1: 아, 진짜요? 그분은 저는 그때 이제 어렸을 때 20대
0: 77년도에
1: 네, 나왔죠? 77년도에 예. 그 따님이 네. 전영선이라고 아, 예. 어려서 영화배우 딸이에요.
0: 맞아요.
1: 전영선이가 예. 영선이가 자꾸 너는 목소리가 좀 독특하기 때문에 보컬이 아버지한테 한번 테스팅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0: 그 두 분이 친구였어요?
1: 네네네.
0: 아, 그랬군요.
1: 둘이 좀 알았어요.
0: 그런 인연으로.
1: 인연이 있으니까 아직 아. 제가 뭐 무턱대고 어떻게 알고 하겠어요.
0: 예, 예. 네.
1: 그 당시 그 전호승 선생님이 그 기타학원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한번 이렇게 딱 하니까 노래는 잘하는 거는 아니고 딱 그러셔. 잘하는 거는 아니고 목소리는 타고났다.
0: 아, 목소리 마음에 든다. 합격이다. 아, 금색이.
1: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 그 선생님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가수는 노래 잘해서 되는 가수도 있지만 아. 타고난 목소리가 일단 돼줘야 된다는
0: 개성이죠.
1: 거. 개성이죠.
0: 예.
1: 그러니까 한번 연습도 하고 한번 아. 같이 해보자. 그런 게 이 전우가 남긴 한마디가
0: 그러면 허성희 씨를 만나서 음색을 딱 듣고 그 전호승 작곡가께서 네, 네, 네. 만든 노래가 네, 네. 이 노래였고.
1: 네. 아. 근데 그 전에 이제 테스팅이 한번 있었어요. 앵무새라고. 한번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녹음실 들어가서
0: 예.
1: 그냥 불러 제끼면 노래인 줄 알았지. 오. 앵무새가 뜻도 모르고 막 했어요.
0: 앵무새처럼 노래하셨군요.
1: 네네, 진짜. 맞아요. 예. 그랬는데 그때 당시 이정환 선생님이라고 아. 계셨어요.
0: 아니, 그 유명한 이정환 선생님.
1: 유명하신 분.
0: 예, DJ. 예. 네. 셀브루.
1: 그렇죠. 그 이종환 선생님이 야 어떻게 콘 나이도 어린 사람이 이런 목소리가 나오냐? 아. 옛날에 그 문주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예. 거기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0: 조금 보이스.
1: 네, 예. 굉장히 특색 있다. 아직은 뭐 어려서 그러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네. 연습을 해서 좀 제대로 좀 한번 해봐라. 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전우가 나긴 한마디 연결이 된 겁니다.
0: 이야, 네. 정말 그 시대의 거장들이 다 목소리에. 반하셨군요.
1: 네, 목소리를 인정하고. 인정을 해주시더라고.
0: 예. 그 전에 그 보니까 밴드 활동도 하신 것 같은데.
1: 아, 그 옛날에
0: 밴드에 어울리는 목소리일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1: 네, 그 옛날에 그 그룹 사운드 예, 예. 그 시절이에요.
0: 고등학교 때.
1: 네, 그때가
0: 그룹 사운드 한창 인기 많을 때.
1: 네, 네, 트리퍼스 예. 하실 때 김원과 뭐, 조경수 뭐 예. 이런 분들이 나올 때인데 아, 참 멋있게 보이더라고. 그때 한창 막 명동거리 돌아다닐 때예요.
0: 아.
1: 지금 많이 속 좀 새겼죠. 그 당시에 제가 유명하게 하고 다녔던 모양이에요.
0: 아, 그때부터 그러니까, 차림새가
1: 네,
0: 남다르시...
1: 그때 이제 앞에 리더 앞에 쓰신 분이 박인수 봄비 부른 가수예요.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남녀 9인조 혼성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야. 굉장히 독특한 그룹이지.
0: 아.
1: 그 2세들하고 막 짬뽕이 돼가지고 하는.
0: 주로 이제 블루스 음악 같은 거 많이 했겠네요.
1: 그렇죠. 블루스. 그렇죠. 블루스하고 네. 막 하여튼 다양했어요. 외국 애들이니까 오. 주로. 그리고 한국 사람은 박인수 선배님하고 저하고 두 사람밖에 없어.
0: 그럼 보컬로 또.
1: 보컬로.
0: 아,
1: 그래가지고
0: 되셨구나.
1: 네 박인수 그때부터 제가 자꾸 싸게 트는 거예요 속에서. 어, 이런 게 있구나. 저 노래 못해요. 그랬거든. 그랬는데 아, 노래로 못해도 좋아. 못해도 좋으니까 너 스타일로 우리 가자. 그때 제가 어렸을 때 왜 그러고 다녔는지 아주 노란색으로
0: 염색을 했어요?
1: 네.
0: 아, 그 당시에
1: 색으로,
0: 70년대?
1: 네. 지금 이 이야. 머리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외국 여자인 줄 알았대요.
0: 눈에 확 띄죠.
1: 그러니까 자기네는 남녀 혼성이기 때문에 외국 사람인 줄 알았대요. 처음에 백인 예. 2세. 아, 그 소리 들으니까 막 아출한 거예요. 제가 또 얼굴이 그때는 하얘었어요.
0: 예.
1: 그래갖고 그렇게 저를 갖다가 해서 이제 픽업을 시켜주신 거죠.
0: 예.
1: 네.
0: 노래 실력은 일단 두 번째고.
1: 네네네네 맞아요.
0: 개성적인 그 네. 비주얼과 어차피 또 음색과
1: 네네.
0: 그걸로. 아이고
1: 네.
0: 참.
1: 그렇게 그 당시에 됐었어요.
0: 예.
1: 네.
0: 우리 허성희 씨의 그 유명한 패션 감각과 또 패션에 얽힌 이야기는 잠시 후에 들어보고요.
1: 네.
0: 이번에 들어볼 곡이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가장 최근에 발표됐던 노래들인데 가지 말아요 그리고 마지막 사랑 네. 2025년에 나왔는데 특히 네. 가지 말아요는 저희 프로그램과도 좀 인연이 있을 수 있어요.
1: 인연이 있습니다. 예. 가지 말아요가요. 여기 이제 주경희 씨라고 이제 작사가로 지금 나와 있죠.
0: 오랫동안 네. 그 작가 하셨던 네네. 분이잖아요. 저희
1: 그래서
0: 프로그램에서.
1: 저도 이제 친구니까 갖고 와서 방송도 하고 했는데 예, 예. 그분이 25년도에 돌아가셨어요.
0: 갑자기 몇 살이셨죠. 네. 하필이면 또 제목

0: 한 거예요. 제가.
1: 네, 잘하셨습니다. 네, 네. 가지 말아요 듣고 나서 이어지는 곡은 마지막 사랑인데 네. 지금 같이 일하시는 그 작곡가가 이천우라는 분이신
0: 네, 거죠? 네. 이천우 씨라고. 예,
1: 그분이
0: 네.
1: 다 만든 네, 곡입니다. 네. 함께 들어보시죠. 네, 네.

0: 네, 작년에 나왔던 우리 허성애 씨의 신곡들 두 곡이었습니다. 가지 말아요 그리고 마지막 사랑 두 곡 들어봤는데요. 가지 말아요는 장르가 이제 우리나라 전통적인 어떤 성인가요풍의 노래네요.
1: 그렇죠. 가지 말아요는 완전 성인가요. 네, 네 그런 스타일이고
0: 마지막, 이제
1: 마지막 사랑은 이제 블루스 계열이에요. 아. 완전 블루스죠.
0: 그래서 부르실 때 그 장르에 따라서 창법을 좀 달리하시니까
1: 그렇죠.
0: 네. 완전 좀 다른 가수인 것 같기도 하고 허성희 씨가 만나시기도 하고
1: 네네 그런 분들이
0: 그랬어요.
1: 많아요. 이건 누가 불렀는데 이래요. 네. 이름 안 밝히면 아 이거 저가 불렀거든요. 그러고
0: 이거 허성희 씨 목소리
1: 이거 허성희 목소리야?
0: 노래하면은 그 씩씩한
1: 네
0: 다 그렇게 알죠. 그거 딱 떠오르니까.
1: 근데 제가 원래 이 보컬 쪽에서 봤을 때는 네네. 그런 목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0: 가장 그럼 적합한 장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 장르는 저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작업하는 친구가 우리 허 선생님은 네. 장르로 따지면 완전 블루스 먹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블루스만 하는 거야.
0: 지금 참 좋았어요.
1: 네, 블루스만 오더라고. 그래서 아 좀 대중적인 거 좀 해줘요. 사람들이 못 따라 부르게 했을 때 하고 막 그러는 어떡하죠 그랬더니 그랬더니
0: 이거 노래방에서 못 불러요.
1: 이거는 아무나 못 한다는 것이 아니 어떤 노래교실 하는 후배님들도 나 선배님 노래 하고 싶은데요. 제가 못 해요고는 해주고 싶은데요.
0: 노래교실에서 소화할 수 없죠. 맞아요.
1: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유. 가지 말아요는 그럼 부를 수 있잖아요. 이거는 부를 수 있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재밌어요.
0: 그 허성희 씨의 그 음악 세계가 처음에 그 씩씩한
1: 그쵸.
0: 목소리의 노래들에서 네. 본인의 정체성을 찾게 된 것이 미국 생활하시면서 좀 찾게 된 거 아닐까요?
1: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 팩트입니다.
0: 예.
1: 미국서 재즈바도 가보고 또 제가 이 비즈니스 할 때도 네. 재즈바를 했었어요.
0: 아.
1: 이쪽에는 레스토랑하고 이쪽은 미국바. 완전 트레디셔널 그 바였어요. 정통.
0: 아.
1: 그런 바를 하다 보니까 뮤지션들이 와가지고 이제 와서 막 노래랑 재즈서부터 록서부터 최종에는 이제 힙합까지 했죠.
0: 아 그래요?
1: 근데 재즈로 하게 되면 사업적인 얘기인데 비즈니스로서는 조금 네. 그 생각을 해보세요. 뮤지션들이 와서 재즈라는 거는 뭐 급하게 들 수도 없는 음악이고
0: 네. 느긋하게.
1: 아주 느긋하게 딱 그겁니다. 저희 업소가.
0: 한번 앉으면 안 일어나겠네요.
1: 안 일어나죠. 바로 보죠. 전 그걸 모르고.
0: 이게 순환이 안 되겠네.
1: 멋있게만 생각을 하고 이제 했는데
0: 예.
1: 나중에 매상을 보니까 이건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0: 또 그런 면이 있군요.
1: 칵테일 한 잔 딱 넣고 음악만 듣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그러고 이제 빨리 그걸 캐치업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힙합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0: 빨리 건배하고 마시고 또 시키고 이래라.
1: 그러니까 뭐 솔직히 어마어마한 그런 걸 겪었습니다.
0: 거기서 이제 블루스든 재즈든 힙합을
1: 네.
0: 다 접하면서
1: 그게 이렇게 몸에 은근히 왔다. 팝나 들으니까 듣는 거는 무시 못했다.
0: 그럼요, 그럼요.
1: 듣는 거는 왜 보는 거 무시 못한다 했잖아요.
0: 궁금한 것은
1: 네.
0: 그 물론 사장님이시지만 본인도 가수시니까 무대에 한번 올라가 보고 싶은 욕심도 있었거든요.
1: 외국 사람들 거기서. 왔을 때 예. 가끔 이제 한 번씩 아 여기 신라가 여기 오너다.
0: 예.
1: 우리가 한번
0: 미국 이름이 신라입니까?
1: 네네.
0: 신라.
1: 그래갖고 거기서 이렇게 가끔 한 번씩
0: 예, 예.
1: 제가 좋아하는 팝 같은 거
0: 부르시고
1: 네네
0: 부르고
1: 가끔 예. 그랬어요. 외국 사람들 그런 외국 사람들 이제 이쁘게 봐주는 거지.
0: 예.
1: 또 그때만 해도 나이가 어리니까
0: 아니 갑자기 활동 잘하시다가 80년대 갑자기 미국으로 떠나신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온갖 루머가 막 돌았었어요.
1: 루머가 많았어요.
0: 정확히 어떤 거
1: 사실은
0: 예.
1: 이제 아버지가 연예 활동하는 걸 아주 싫어하셨어요.
0: 아 그러셨습니까?
1: 아주 싫어하셔가지고 그 전원 가 남긴 한마디만큼은 애국적인 노래고
0: 예, 예.
1: 이러니까 이런 노래는
0: 괜찮다. 봐준다. 봐준다.
1: 우리 전호승 작곡가 선생님한테도 이 곡을 해 주십시오. 우리 딸하고 노래를 하면은 이 곡을 해. 뒤에 그 장르가 또 다양하게 제가 있었어요. 그
0: 선택하신 게 아버님이었군요.
1: 네. 아버지가 이 노래를 하면 어떡하냐. 아버지가 이북이시거든요. 평안도.
0: 예, 예, 예.
1: 그러니까 선생님도 저도 그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저희가 활동할 때는 매니저 시스템에서 움직였어요. 그 당시에 탑 매니저분이 한 분이
0: 예.
1: 이제 탑 가수만 딱 세 명 데리고 있는 탑이야. 완전 최고.
0: 네.
1: 그분이 아, 이 노래는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전화하는 게 선생님 이거는 무리십니다.
0: 요즘 시대에 무슨 군갑니까?
1: 그렇죠. 바로
0: 그래요?
1: 그렇게 나. 아니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0: 네.
1: 아주 가늘픈 여자애가 아, 지금 이게 당치도 않은 선생님 혹시 연세 드셔가지고 이런 소리까지 나도는 거예요. 아하. 이 뒤에 블루스, 그때가 또 블루스곡이 하나 있었어요.
0: 예.
1: 아, 이 멋있는 이런
0: 그걸 밀어야 된다. 그
1: 이거를 하면은 내가 허성으로 그냥 당장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러시고 아하.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0: 하지만 아버지는 이 곡으로 해주세요.
1: 아버지하고 선생님하고는 아.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0: 아버님 덕분에 평생 보험이 생기신 거예요. 네, 연금 같은.
1: 그렇죠. 아버지가 이것 때문에 허락을 해주셨으니까.
0: 예, 예, 네네. 예. 어쨌든 미국 가신 것은 어찌 보면 아버님께서 허성이 따님이 허성이 씨의 연예계 생활을 아버지, 너무 막극지 않게 생각하시니까
1: 아버지의 끈아풀이지. 끈아풀이라고 저는 항상 그래. 아버지 끈아풀이 지금까지도 웃어 봅니다.
0: 아유, 그럼 미국 가서 뭐 음악을 하신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1: 아, 처음에는 예. 가자마자 노래를 한 거예요. 노래는 계속 했어요.
0: 아, 그래요?
1: 가자마자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한인 업소가 이제 아주 거하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0: 네네네.
1: 그래서 거기서 이제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또 김홍탁 씨가 계셨어요.
0: 아, 그래요?
1: 히식스 멤버. 네네. 그래서 야 성희야 그러지 말고 여기서 나하고 재즈나 한번 하면 어떻겠냐. 그때 내가 오빠 말을 또 들었어야 돼.
0: 예.
1: 현지에서.
0: 아.
1: 근데 저도 고집이 세거든요.
0: 그때가 20대였으니까.
1: 그렇죠.
0: 아유 정말 젊었어요.
1: 아, 진짜 별 일이 많았어요. 예. 에피소드가.
0: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제 그 레스토랑과
1: 네네네.
0: 또 전통 그 펍 같은 바를
1: 네네.
0: 운영도 하시고.
1: 네. 미국에서 이제 바라고 그러죠.
0: 예.
1: 네, 스포츠 바라고. 그러죠.
0: 그러다가 계속 미국에 계실 것 같았는데 또 한국에 불현듯 나오셨어요.
1: 네네네.
0: 90년대쯤에. 언제죠? 정확히 나오신 게?
1: 제가 여러 번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0: 예예.
1: 90년도에. IMF 바로 전에 나왔었어요.
0: 예.
1: 나와서 또 많은 곡을 또 녹음해놓고 또 좀 방송 활동을 좀 하다가
0: 예.
1: 그 곡이 될 듯하면 또 들어가는 거야 제가.
0: 왜 그랬을까요?
1: 아무 모르겠어요. 제가
0: 아.
1: 그런 지금 사연이 있어요. 그 옛날에 이제 그 유명하신 돌아가셨잖아요. 백영호
0: 네네네.
1: 작곡가 선생님 계시잖아요.
0: 네네.
1: 그분이 완전 대단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를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0: 곡을 주셨습니까?
1: 곡을 한 두 곡을 받았어요.
0: 아.
1: 근데 하나는 일본 곡이에요. 일본 곡이 엔카가와라는 곡이 있는데 이상하게 저를 자꾸 일본 쪽 가수를 만드시려고 잠깐 한국에 나왔는데
0: 일본에 진출시키려고
1: 네. 허성의 목소리는 뭔지 알아? 너는 엔카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 그러는 거야. 나는 그때 엔카라는 거 뭔지도 몰랐거든. 엔카요? 엔카고
0: 아니 미국에서 재즈 했다고 왔는데 갑자기 또 엔카가
1: 어 선생님
0: 나가니까.
1: 제가요? 그랬더니 너 내가 거기 부르는 거 한번 봤다는 거야. 너
0: 아.
1: 목소리가 그래서 일본에다가 진출을
0: 네.
1: 시켜보려고 다 테스팅을 했대요. 제가 간호금 연습을 해가지고 동백아가 씨하고
0: 예, 예, 예.
1: 뭐 했거든요.
0: 백영호 선생님의 곡.
1: 네, 백영호 선생님이 네. 완전 추천.
0: 아,
1: 절 넘버원으로. 그래가지고 그 마케팅 그쪽이 대단하더라고요.
0: 마케팅
1: 그쪽은
0: 팀이, 예.
1: 가수를 이렇게 이제 만약에
0: 일본은?
1: 탑을 시키려면 일단은 시장 조사부터 한대요.
0: 시스템이 잘 되어 있잖아요.
1: 잘 되어 있대요. 그래갖고
0: 예.
1: 뭐 돈을 갖다가 미리 딱 입금을 시켜놓고 시작을 하는데래.
0: 아, 일본이 결국은, 이제
1: 결국은 만드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일본 진출을 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1: 그 진출을 못하고 선생님 제가요 잠깐 미국을 또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0: 아이고,
1: 그랬더니
0: 하면 또 본인이 또
1: 그렇게 된 거예요.
0: 예.
1: 야 이 자식아 내가 지금 일본에다가 지금 어?
0: 다 해놨는데.
1: 다 해놓은 거예요. 다 완전. 그리고 일본에서까지
0: 아유,
1: 왔어.
0: 아유.
1: 그 저를 이제 직접 만나려고.
0: 예.
1: 그랬는데 그걸 못하고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0: 아.
1: 난리가 난 거예요. 선생님이
0: 아유.
1: 우리 집으로 한국에다 전화해가. 아니 내가 이렇게 다 만들어놓고 이러는데 이 자식이 왜 안 나오냐
0: 그러니까 여러
1: 이거예요.
0: 가지 기회들을 좀 많이 놓치신
1: 네.
0: 게 있네요.
1: 그랬는데 제가 지금 생각을 하니까 철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0: 아유.
1: 지금 같으면 감히 그러겠어요.
0: 그러니까 김홍탁 선배가 이제
1: 선배님 얘기서부터
0: 같이 좀 해볼 걸.
1: 네네.
0: 그리고 백영호 작곡가님
1: 네네.
0: 말씀도 들을
1: 맞습니다.
0: 걸. 또 나중에 또 얘기 듣겠지만 앙드레 김 선생님
1: 네네.
0: 이야기도 들을 걸. 이런 것도 있잖아요.
1: 전부 유명하신 한국에서
0: 아유.
1: 탑 그런 분들이 말한 거를 제가 감히 거역을 막 한 거야.
0: 예, 앙드레 김 선생님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우리 또 허성희 씨가 패션 감각이 워낙 뛰어나시기 때문에.
1: 저도 몰랐는데 앙드레 김 선생님께서 그렇게 딱
0: 미국에 계실 때.
1: 네, 미국에 있을 때 이제 만났어요.
0: 그리고 안드레인 선사님은 이제 해마다 미국에 와서 패션쇼를 하셨습니다.
1: 네, 네, 그렇습니다.
0: 그때 또 알고 허성이실 분.
1: 네, 네. 근데 이제 사실 미국에서 만나기 전에 한국에서 제가 잠깐 나왔는데 디너 쇼가 있었어요. 아. 한국에서. 그래가지고 그때는 디너 쇼가 가수들 디너가 아니라 그 탤런트들 뭐 이미숙 씨 아주 유명한 탑들 또 유지인
0: 그 당시 최고 배우들
1: 네네 그 또 뭐 하여튼 유명하신 분들 아주 탑들
0: 앙드레 김 선생님 부르면 다 왔죠
1: 네네네 그 그래서 이제 디너 쇼가 있는데 앙드레 김 선생님이 그 워낙에 유명했잖아요 하얗게 그냥 이 어깨가 뭐 숄더가 대단하잖아요 예, 여기 예, 어깨
0: 뽕 예.
1: 그렇죠 뭐 그래갖고 딱 앞에 앉아 계시더라고 그때 이제 전 모르는 상태입니다
0: 네.
1: 그리고 딱 앉아 계시는데 눈에 그냥 노래를 하는데 팍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미국에서 이제 온 드레스
0: 네.
1: 드레스가 아니라 전 드레스를 잘 안 입어요 하여튼 무릎에 조금 이렇게 요 정도는 드레스를 심플하게 입었는데 그게 되게 멋지게 보였던 모양이야
0: 네,
1: 선생님이
0: 뛰었구나.
1: 미국에서 온 사람이 다르네.
0: 네.
1: 제 허상이 때를 벗었다. 저 어떻게 저런 의상을 입고 나오냐. 심플하면서 세련되고 멋지잖아. 이런 평을.
0: 안드레 김 선생님의 극찬을 받으셨고.
1: 네네. 그래서 강부자 선생님도 그때 이제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유인천 씨랑 전부
0: 예.
1: 참 반가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다가 미국으로 이제 진호 아니 저기 패션쇼가 온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알게 돼가지고 이제 얼른 뛰어갔지 선생님이 오셨다 그래가지고.
0: 그때 그 인연이 돼가지고 네. 안드레 김 선생님이
1: 그걸 보신 거예요.
0: 네. 샵을 한번 샌프란시스코 열어봐라 했는데
1: 네,
0: 그것도
1: 바로 그거예요.
0: 귀찮아서 안 하신 거죠?
1: 그때는 뭐가 바빴어요.
0: 철이 없어서. 예. 하여튼 그런 기회들 많이 있었는데
1: 네.
0: 어쨌든 놓쳤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아쉬운 게 많습니다.
0: 그 이야기를 듣자면은 시리즈로 준비해서
1: 네네,
0: 해야 될 것 같아요. 허성이가
1: 네.
0: 놓친 기회도 해가지고.
1: 맞습니다.
0: 네. 네. 이번에 들어볼 노래들.
1: 네.
0: 2022년도에 나왔던 노래들인데요.
1: 네.
0: 나를 보러 오세요. 김상배 씨가 만든 곡이에요.
1: 네. 김상배 선생님이 하셨죠.
0: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또 김상배 씨의 곡
1: 네.
0: 다시 오는 가을이라는
1: 네.
0: 곡 듣고 오겠습니다.
1: 네네네. 네.

0: 네, 1호 초대석 오늘 주인공 가수 허성희 씨의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나를 보러 오세요. 그리고 다시 오는 가을이었습니다. 참 긴 시간 동안 여러 번 삶의 방향을 바꾸게 셨어요. 그러니까 네. 좋은 기회도 많이 놓치셨다는 얘기도 이제 들었는데 네. 지금 돌아보면 이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은 언제였을까요? 미국 간 그 시점이었을까요? 아니면은?
1: 근데 저는 생활에 이제 터닝 포인트가 이게 되는 시기가 반드시 있다고는 봐요. 네.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간 거야. 이게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돼야 되는 건데 네. 그걸 무의미하게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제가 좀 약간 게을르거든요.
0: 지나고 나니까 더 보이는 네. 거죠.
1: 어. 아 이거를 내가 놓쳤다. 네. 뭐 서로 이제 이런 게 있는데. 네. 이제 저희 아버님 말씀하면 따라 후회는 퇴보.
0: 맞아요.
1: 항상 뭔 얘기를 못하게 해요. 후회하는 얘기는.
0: 멋지시네요.
1: 멋지세요. 그 미국에서 아버지 내가 비즈니스에서 이렇게 됐는데 아버지 어쩌죠. 미안해 아버지 그러니까. 후회하는 거는 퇴보라는 거. 앞으로 야. 희망적인 생각만 안고 살으래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0: 실례지만 아버님 직업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1: 아버지가요 옛날에 제 어렸을 때인데 네. 아버지가 이 정당 생활을
0: 아,
1: 한 20년, 네, 20몇 년 하셨어요.
0: 그러셨군요.
1: 우리 어렸을 때야.
0: 예, 예.
1: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느꼈을 때는 저희 집이 이제 어려서 저가 서대문 집에서 아마 네네
0: 예.
1: 되게 집이 컸어요. 그래갖고 그 어르신 할아버지들이 그 유명하신 알고 봤더니 그 다 유명하신 할아버지들이더라고.
0: 아, 정치
1: 네.
0: 정계에
1: 네 정계 아. 그 할아버지들이 저희 집에 이제 휴가 집이 크니까 휴양하면 저는 이제 애기니까
0: 아, 그 할아버지들 또 아버님이 거물이셨군요.
1: 네 무릎에 예. 이렇게 안고 하여튼 저희 집에 좀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0: 그러니까 따님이 연예계 생활하는 거 싫어하시고
1: 네네네.
0: 반대하셨죠.
1: 네 그러고 예. 나서 이제 아버지가 정당 생활 그만두시고
0: 네.
1: 또 뭐 운수업도 하시고
0: 사업도 하시고
1: 뭐 여러 가지 예. 뭐 하시다가 나중에는 조용히 난 살갔다라고
0: 보내시고
1: 이제 그런 식으로
0: 그러니까
1: 살으셨어요.
0: 그러니까 따님한테도 이렇게 사업적인 또 어드바이저도
1: 네네.
0: 해줄 수
1: 네.
0: 있으시고
1: 네 어드바이저가 됐어요.
0: 그렇죠.
1: 아버지가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어떡한
0: 예.
1: 이러시고 막 그랬어 아버지가.
0: 하지만 또 놓친 기회도 아쉽지만 잘한 선택도 많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1: 네네 저는 저희 아버지 말씀을 하나 이제 딱 귀에 담는 게 뭐냐면 우리 딸은 잃는 거 생각을 하지 말래. 나는 그만큼 많은 공부를 했다 생각, 공부를 가지고 왔다 생각을 하는.
0: 실패도 공부다.
1: 예. 그 말이 지금에 와서 도움이 엄청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0: 네.
1: 아버지가 그렇게 저를 만들어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내가 막 노력을 해서
0: 예.
1: 한 것도 있겠지만은 네네네. 아버지의 그 하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0: 중요한 순간마다 한
1: 순간순간마다 맞습니다. 네.
0: 충고들
1: 네.
0: 조언들.
1: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노래를 계속했으면 또 굉장한 탑이 또 됐겠죠.
0: 예.
1: 히트송도.
0: 그럼요.
1: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야. 어떤 때는 제가 아버지 때문에 내가 미국 가가지고 여기 활동도 많이 못해가지고 지금 저거 계속 활동하는 사람들은 지금 알잖아 아버지 그랬더니 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라는 거야 세상을. 앞으로의 세상을 봤을 때는 너가 더 위에서 넌 많은 걸 본 사람이다 이거죠.
0: 가요계가 다 아니다.
1: 네 맞습니다.
0: 인간계를 봐야지.
1: 아버지가 그 얘기를
0: 봐야지.
1: 하시는 거예요.
0: 예.
1: 넌 더 큰 거를 보고 큰 그림을 했을 거다 이 말이에요.
0: 그래서 허성희 씨 볼 때마다 그냥 보통 가수 같지가 않고
1: 그래요?
0: 뭔가 대단한 뭐 시각을 가진 그 CEO 같은
1: 네.
0: 사업가를 넘어선 뭔가 기획자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들어요.
1: 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모든 일을 하면 무서운 게 없어요.
0: 네.
1: 큰 거를 이렇게 저기 하다가 하니까 조그만 거라도 한번 뭘 시작을 해볼까 하는 마음도 마인드도 있지만은 그것도 세상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0: 제가 이제 인생 살다가 좀 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1: 아유,
0: 조언 좀 구하러.
1: 아유 아주 별 말씀.
0: 자 이번에 준비한
1: 네,
0: 노래가
1: 네,
0: 아, 가슴 깊이 묻어든 네, 사람이란 노래가
1: 네,
0: 있어요.
1: 네, 네.
0: 2021년 네. 정도에 나왔던 노래인데 이 곡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0: 가슴 깊이 묻어둔 사람. 오늘 1회 초대석의 주인공 가수 허성희 씨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있는데 지금의 허성희 씨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단어를 떠올린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버님 말고.
1: 저는 일단은 아이콘이라고 그러죠. 떠오르는 게 아이콘 하나밖에 떠오르질 않아.
0: 아이콘이다. 시대의 아이콘.
1: 왜 그러냐면 아이콘. 지금까지 전해오니까 네. 항상 저를 보면은 군인.
0: 네.
1: 꼭 그거 아이콘을 꼭 그걸 가지고 다니더라고. 지금까지.
0: 아이콘이라는 게 뭔가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연상되는 무언가잖아요. 그러면. 그죠? 예.
1: 아주 따라다녀요. 미국에서도 그러더라고.
0: 그랬어요.
1: 네. 그래서 그 미국에서도 활동이 미국에도 군인들 네. 그런 이제 현충일날 메모리얼 데이라. 그런데도 그 현충일날 그런데 많이 또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바람이 있다면 예. 제가 다시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리메이크를 다시 해가지고
0: 전화가 남긴 한 마디
1: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다시 한번 하면 어떻겠냐 이런 현지 방송
0: 예, 예, 예.
1: 그 한인 방송에서 한번 그렇게 해서 올려주면 네. 우리가 보급을 시키겠다 이거죠.
0: 그러니까 전우가 남긴 한마디 원곡도 워낙 훌륭한 곡이지만
1: 네네네.
0: 이런 씩씩한 궁합풍이 아니고 네. 정말 다양한 다른 장르로 약간
1: 그러니까 다른 장르로 해서
0: 멋지겠는데요?
1: 그거 좀 멋있게 해서 본인 곡이니까 그걸 한번 다시 현대 버전으로 좀 해가지고
0: 예, 예, 예.
1: 올려주면은 군복 입고 괜찮을 것 같은데 왜 그걸 안 하고 신곡만 자꾸 치중하지. 이번에도 2년 전에 제가 LA 갔었거든요. LA에서
0: 예, 예.
1: 공연 좀 했죠.
0: 네.
1: 그러고 했는데 거기서 다 한결같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0: 예,
1: 네.
0: 아유 또 그 근사한 곡도
1: 글로벌 버전으로 하는 거야.
0: 네, 예. 기대를 해보면서 네네. 영어 버전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당연히.
1: 그러니까 이제 1절을 영어로 하든가 뭐 중간에 요소
0: 네.
1: 아주 딱 진짜 우리가 심어줘야 되겠다 하는
0: 예,
1: 그런
0: 예.
1: 단어가 있잖아. 그런 때 이제 영어 버전을 하든가 뭐. 근데
0: 예.
1: 제가 엊그저께 이제 저희 집에 옛날에 그 매니저 하던 친구가 헬렌이라고
0: 네.
1: 여자분이 나오셨는데 어머 이제는 영어로 할 필요가 없는 걸로 하는데 나는 왜 그러니까 지금 캘리포니아 그쪽 실리콘밸리 그쪽에서도
0: 네.
1: 한국어 학교가 장난 아니래요. 가면 한국 사람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 학교를 들어와서 한국말을 공부를 하는 지금
0: 미국에서도
1: 이런
0: 지금.
1: 시점이래요. 그런데 지금 영어로 해서 뭐 할 거야? 한국말을 더 원하는데 이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지금 호기심이 나는 거예요.
0: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1: 현지에서 지금 직접 와서 해준 얘기예요.
0: 예.
1: 네.
0: 이 좋은 시대를 놓치면 안 되겠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1: 더 나이 먹기 전에 부지런히 움직이고.
0: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허성희 씨와 함께한
1: 네.
0: 시간 정말 아쉬운데
1: 네.
0: 마지막 곡으로 우린 더 행복할 거야. 본인이 가사를 좀 참여하셨나요?
1: 네. 조금
0: 네.
1: 참여를 약간.
0: 본인의 어떤 그 바람이 담겨 있는 겁니까? 우린 더 행복할 거야.
1: 네. 왜냐하면은 제 노래가 아주 우울한 노래가 많아요. 마지막 한마디. 뭐 막 그렇잖아요.
0: 그렇죠. 마지막 사랑.
1: 그래서 이 작곡가가
0: 말아요.
1: 생각할 때 너는 마지막 한마디 남기고 어쨌든 많은 곡을 했지만 알려진
0: 네.
1: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 갔으니까 이제는 좀 행복할 거야. 긍정적으로 좀 그런 걸로 몰자 이래가지고.
0: 역시 김상배 씨의
1: 네네.
0: 곡이군요.
1: 예. 예. 머리가 좋으시니까. 네네.
0: 그럼 이 곡 마지막 곡으로 전하면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1: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0: 예.
1: 오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즐거우셨나요?
0: 네.
1: 제가 얘기하는 거.
0: 많이 즐거우셨을 겁니다.
1: 네네. 하여튼 다음에 또 초대해 주시면
0: 네.
1: 애니타임 제가.
0: 아유.
1: 오겠습니다.
0: 1년 지나기 전에 또 모시겠습니다. 네. 예. 자, 네,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지금까지 저는 원석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아무도 모르게 괜찮아지는 중입니다. 김유지 지음, 성우 정수연 읽음. 뭐든 혼자 해결하려는 습관이 있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스스로 방법을 찾곤 한다. 작업을 시작할 땐 몰두하지만 끝난 후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한 탓에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이제는 무리하지 않고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려 노력한다. 일과 휴식의 균형을 찾는 것이 결국 더 좋은 결과를 낳는다. 연못 바닥에는 둥근 자갈을 깔고 수초를 심으며 불에옥잠과 물배추도 놓았다. 전기를 연결할 수 없어 EM 흑공을 넣어 자동으로 수질을 정화하게 했고 덕분에 물이 맑고 깨끗하게 유지됐다. 연못 주변의 식물들도 건강하게 자라기 시작하며 자연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금붕어, 치어 20마리를 연못에 넣었고 1년 사이 손가락 하나만한 크기로 자라났다. 연못 가운데에는 별채로 이어지는 나무다리를 놓았다.

어지러운 마음은 밖에 두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한다. 다리를 건널 때마다

마음속의 잡념이 사라지고 잔잔한 물의 흐름 속에서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내 손으로 만든 작은 숲과 연못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연의 섬세한 균형을 다시금 발견한다. 작은 정원이지만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이가 들어도 눈빛이 맑은 할머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0: TBS가 맛있는 오디오북을 완성하였습니다.
1: 밤의 해변에서

시간은 모두에게 주어지지만 각자 자기만의 시간을 산다. 밤바다를 걷는다. 그 길을 걸으며 느끼는 감정은 때로 고요함으로 다가오고 때로는 폭풍처럼 몰아치는 감정으로 경험된다.

바다는 흐르는 시간을 닮았다. 그 앞에 서면 자꾸만 시간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곤 한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은 멀게만 느껴지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물결 속에서 삶의 미묘한 진리를 찾곤 한다. 누군가는 바다를 걸으면서 그 풍경들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끼며 후회에 잠기기도 한다. 지나간 날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듯 마음을 무겁게 만들지만 그 안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힘을 찾는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며 떠오르는 것은 놓치고 온 것들, 되돌릴 수 없는 순간들이다. 그때 했던 선택들, 지나쳐버린 기회들, 모든 것이 하나의 큰 미련처럼 밀려온다. 그럴 때면 자리에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 자신을 탓하며 되돌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힌다. 마음속에서는 그 한 걸음에 담겨있는 후회와 갈망이 어우러져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한다. 바다가 보여주는 것은 시간을 되돌릴 마법이 아니다.

없이 그저 그 자리에 있음을 알아차리게 해준다. 다른 누군가는 바다를 걸으면서 걱정과 불안을 꺼내놓는다. 파도 소리조차 더 많은 생각을 일깨운다. 머릿속에서는 갈 길을 찾지 못한 의문들이 떠오르고 미지의 세계와 맞닿은 두려움이 이 순간만큼 크게 느껴질 때가 없을지도 모른다. 바다를 보며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자신이 지나온 길이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발걸음을 내디딘다. 불확실함 속에서 내일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다는 듯이 두려움이 발밑을 무겁게 눌러온다. 그럴 때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수평선을 따라가며 자신이 가는 방향이 맞는지 확인하려 든다. 물결은 멀리서 잔잔히 밀려오지만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들며 그 안에 잠재된 불안과 두려움을 더욱 크게 느끼게 만든다. 그 속에서 자신이 놓친 것들과 앞으로 맞이할 수 있는 모든 불확실성을 떠올리며 발걸음을 계속해서 내딛는 것이다. 또 다른 누군가는 바다를 걷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느낀다. 물결이 발밑을 부드럽게 감싸고 바람이 얼굴을 스쳐 지나가며 마치 세상과 연결된 느낌을 준다. 그 길을 걸으며 복잡한 생각들은 점점 사라지고 지금 이 순간만이 남는다. 그저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게 된다. 그 순간 바다와 하늘, 사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세상의 일부가 된 기분이다. 바다의 파도 소리가 마음을 맑게 하고 그 어떤 걱정이나 불안도 잠시 잊게 만든다.

이 순간이 지나면 다시 시간이 흐르겠지만 세상의 속도와는 상관없이 단지 이 순간에 머무르는 것만으로 충만한 기분을 느끼게 된다. 코끝을 스치는 바다 내음과 따뜻한 바람과 찬바람이 섞여 간지럽히는 순간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파도 소리에 마음은 점차 이완되고 바람에 몸을 맡기면 고요함이 차분히 스며든다.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안에서 자신을 되돌아본다. 하염없이 바다를 걷는다. 끝없이 펼쳐진 길 위에서 지나간 선택들이 아련하게 떠오르고 그때의 결정들이 지금의 나를 어떻게 이끌었는지 되돌아보게 만든다. 불안 속에서 길을 찾으려 하기도 하고 어느 순간엔 멈추고 싶어진다. 바다는 아무 말 없이 모든 이의 감정을 품는다. 시간을 따라가며 마음과 마주한다.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의 감정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모든 것은 순차적으로 흘러간다. 감정은 바다의 파도처럼 밀려오고 사라진다. 평온한 순간이 지나면 불안이 찾아오고 슬픔이 잠시 지나면 다시 기쁨이 밀려온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때로 자신을 찾기도 하고 잃기도 한다. 감정의 파도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된다. 그 안에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알게 된다. 삶은 어떤 식이라도 결국 우리를 이끌고 나아간다. 바다에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들을 마주하게 된다.

밀려오고 가는 감정 속에서 결국 알아차리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명상이 가르쳐준 삶의 방향. 좋은 어른을 만난다는 건 행운이다. 어느 날 서울에서 온 친구가 물었다. 여기서 제일 자주 만나는 사람이 누구야? 우리 주지스님.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이었다. 어느 날은 법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5시간씩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귀촌 후 사람들과 점점 멀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 때 스님과 가장 편안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제주에서 보성으로 귀촌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공방 작업과 집 공사로 지친 몸과 마음을 돌보기 위해 요가원을 찾던 중 요가와 명상 수련을 하는 조계종 사찰을 알게 되어 찾아갔다. 깊은 산속을 한참 올라야 도착할 수 있는 오지의 절이었다.

차에서 내리자 멀리서 한 스님이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어떻게 오셨나요? 저 요가와 명상을 배우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수련이 시작되었다. 요가를 시작하고 그동안 몸을 얼마나 혹사해왔는지 알게 되었다. 오른쪽 팔은 어깨 위로 올라가지 않았고 치료를 했던 허리는 여전히 뻐근했다. 다른 도반들이 능숙하게 동작을 해내는 동안 나는 간단한 자세조차 따라가기 힘들었다. 몸을 회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을 실감했다. 수련 시간보다 늘 일찍 도착해 스님과 차담을 나누곤 했다. 어느 날 명상을 더 배우고 싶다는 마음을 조심스레 꺼냈고 마침 집중 수행이 시작되는 하안거 무렵이라 자연스럽게 한층 깊은 수련이 이어졌다. 끝날 때마다 아이고 하는 곡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힘들었지만 몸과 마음은 개운하고 가벼웠다. 기술적인 수련을 넘어 매 순간 삶을 바라보고 성찰하는 태도를 가르쳐 주셨다. 힘든 수련을 자청해서 한 것이었지만 누구를 가르칠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시간이 흐르며 수련을 이어가던 어느 날 주지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며 더 많이 배우게 되니 이제 안내자로 대중과 함께해보아라. 명상을 안내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배운 수련을 새로운 시각에서 되돌아보며 그 깊이를 한층 더 탐구하는 과정이었다. 처음 안내자로 첫걸음을 내디뎠을 때 다른 사람의 정신과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에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졌다. 명상 뇌과학이나 해외 콘퍼런스에서 배운 내용을 말씀드릴 때마다 흥미로운 표정으로 그래, 이렇게 함께 지혜를 나누며 정진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 30년이 넘는 세월을 수행해 오시면서도 늘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던 스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길을 찾아갔다. 수행은 끝을 정해둔 목표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태도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여정이다. 스님은 두부 한 모라도 공양간의 음식을 아낌없이 나누셨다. 자신보다 남을 생각하며 낡고 해진 옷은 꿰매 입으셨다. 누군가 선물을 드리면 소중히 간직하시다가 다른 이들과 나누며 사람으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몸소 가르쳐 주셨다. 한참 수행에 집중하던 시기에는 종교는 지혜를 찾아가는 방편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셨다. 함께 수련하던 도반 중 일부는 천주교 신자였는데 성당에 가서 미사를 잘 드리라고 격려하시며 그들의 신앙을 존중하셨다. 또 일에 욕심을 낼 때면 재능과 성취보다 인간으로서 자연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늘 앞선 화두로 두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삶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계속 돌아보게 하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는 데 도움을 주었다. 전라남도 지자체와 협업하여 바다와 숲을 배경으로 한 생태치유 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과 사람을 깊이 연결하는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참가자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는 개인 지도뿐 아니라 교육청과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기관에서 명상을 나누고 있다. 안내자는

삶의 목적지나 결과보다는 그 여정에서 얼마나 진지하게 걸어가는지 그리고 진실하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 안내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배운 것들을 깊이 이해하고 그 본질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하다. 명상을 처음 시작한 지 어느덧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겪은 변화와 배움은 매일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사람들에게 작은 온기와 울림을, 나아가 세상의 존재들을 향한 따뜻한 선의를 나누고 싶다. 명상을 통해 얻은 것은 삶의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방법이었다. 길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목적지보다 중요한 것은 걸어온 과정임을 알아차리게 된다.

여러분은 지금 심리치유 에세이 아무도 모르게 괜찮아지는 중입니다를 들으셨습니다. 자연 속에서 마음을 돌보는 일을 소중히 여기며 치유 크리에이터로서 조용히 빛나는 하루의 조각들을 기록하는 현실판 리틀 포레스트 이야기. 지금까지 성우 정수연이었습니다.

0: 선배들! 잠깐만요.
1: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온 걸까? 현우는 집에 가려는 란주와 효석을 불러세웠다.
0: 아까 다들 연유한테 좀 심했던 거 아니에요?
2: 뭐가 심했는데?
0: 그냥 여러 가지로요. 우리가 연희 처음 만났을 때 엄청 무례했던 거 기억나요? 연희는 초인이라고 오해받아 양궁부에서 쫓겨났는데도 우리는 초인이라고 단정 짓고 말했잖아요. 아니라고 했는데도 믿지 않았고요. 그리고 소초모 들어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3: 야, 아, 너 걔 좋아하냐? 그래서 편드는 거야, 지금?
1: 현우의 가슴팍을 팍 밀치며 란주가 물었다.
0: 네, 저 연희 좋아해요.
1: 거실이 일순간 조용해졌다. 현우는 자기도 모르게 울컥 튀어나온 진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런 현우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란주가 피식 콧방귀를 꼈다.
0: 아니 근데 저기 그래서 편드는 건 아니고 그 편을 든다기보다 다 같이 잘 지낼 방법을 찾고 싶어서. 그러니까 연희가 있어서 우리가 전투할 때 유리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면들은 쏙 빼고 너무 나쁘게만 몰아가는 것 같아서.
3: 야, 연우.
1: 란주가 현우의 말을 가로막았다. 땅거미가 져서 거실은 어두웠고 현우는 란주의 표정을 잘 볼 수가 없었다. 불을 켜고 싶었지만 란주가 하는 말이 현우의 명

0: 속살을 잡았다.
1: 너야 그렇게 느끼겠지. 라투스 잡을 때 넌 진짜 한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연희 뒤에 숨어있기밖에 더 했어? 훈련이야 받았지만 실제로 뭔가 하려고 노력이나 했냐고. 지 위험할 때 고양이들이나 부르기 바빴지. 그러니까 너는 뒤에서 화살을 날려준 연희가 고맙고 애틋하겠지. 난 아니야. 더는 들을 얘기도 없고 할 얘기도 없는 것 같다. 너나 권유라는 범초보는 안 갈 게 확실하고.
0: 현우는 입을 꾹 다물었다. 사위가 어두워졌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란주의 날카로운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언제나 함께 즐겁게 지내왔던 선배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 믿기지 않았고 마음 한쪽이 저릿했다. 인사도 없이 란주는 가방을 챙겨 들고 효석과 함께 유라의 집을 나섰다. 효석은 그저 현우의 어깨를 툭툭 두드릴 뿐이었다. 유라와 텅 빈 집에 덩그러니 남겨진 현우는 유라의 눈치를 살폈다. 유라는 소파에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자신의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은 란주가 꽤나 충격인 모양이었다.
2: 연희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면 나도 란주랑 별반 다를 바 없어. 범초보는 갈 생각도 없고. 네가 궁금해한 것에는 대답할 여력이 없네. 너도 그만 가보지 그래.
0: 유라의 이야기도 듣고 싶었고 무슨 말이라도 해주고 싶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현우가 집을 나서기 전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을 때 유라는 미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0: 싸운 지 이틀이 지났지만 단체 메시지방에는 아무 말도 없었다. 연휘는 싸운 날 바로 단체 메시지방에서 나가버렸고 현우의 연락에도 답하지 않았다. 현우의 머릿속엔 란주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계속 맴돌고 있었다.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 무서워서 숨어 있었고 뭔가 하기 위해서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말.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현우는 더 선배들에게 연락을 하기가 어려웠다.
1: 아무것도 하지 못한 놈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연락을 할까? 하긴 나랑 소초모를 하는 것보다는 범초본에 가서 활동하는 게 저 두 선배로선 더 나을지도 몰라.
0: 집에 틀어박혀 있다 보니 계속 말과 상황을 곱씹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점점 더 비관적인 생각에 빠지게 됐다.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한계치까지 차오른 현우는 이틀간 떨어지지 않았던 침대에서 일어났다. 찬장을 뒤져 쟁여뒀던 고양이 캔과 간식, 장난감을 챙긴 뒤 집을 나섰다. 도련님이 보고 싶었다. 집을 나와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걷다 보니 첫 전투랍시고 캣타워를 두들겨 패 무너뜨렸던 재개발 구역 근처였다. 첫 전투라. 얼마 전 일인데도 벌써 까마득한 옛일처럼 느껴졌다. 어쩐지 그때가 그리워진 현우는 마음속으로 도련님을 부르며 주변을 서성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련님이 모습을 드러냈다. 현우는 도련님에게 캔을 따 간식을 준 뒤 장난감을 가지고 도련님과 함께 놀며 시간을 보냈다. 도련님과 같이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현우는 도련님을 집에 데려가서 키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1: 떨어지지 않고 함께 지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도련님도 그걸 원할까?
0: 도련님과 함께 사는 삶을 생각해보던 중이었다. 멀리 아파트 단지 안에 커다란 나무 아래 초등학생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것이 보였다. 아이들은 나무 위에 걸린 뭔가를 꺼내려고 배드민턴 채로 나무를 치고 있었다. 그러다 한 아이가 채를 나무 위로 던졌고 그 채마저 나뭇가지에 걸리고 말았다. 아이들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가까이 가서 보니 축구공이 나뭇가지 사이에 끼어 있었고 그것을 꺼내려고 던진 배드민턴 채, 효자 손, 빗자루 등이 나무 위에 열매처럼 매달려 있었다. 한 아이가 끝내 울기 시작했다.
2: 왜 울어? 저거 못 꺼내서 그래?
0: 현우가 묻자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3: 우리 형 축구공인데 갖고 나온 거 알면 저 죽어요. 근데 저기에 걸려서.
0: 현우는 눈을 가늘게 뜨고 높이를 봤다. 아무리 키가 큰 현우라도 손이 닿을 거리는 아니었다. 두꺼운 가지들이 엉켜있어 도구를 쓰기에도 어려워 보였다. 현우는 옆에선 도련님을 내려다봤다. 도련님은 현우의 마음을 읽은 듯 크게 울었다. 몇 아이가 커다란 도련님의 덩치에 겁을 먹고 뒤로 물러났다.
2: 형아랑 형아 고양이가 저거 꺼내줄게. 잠시만.
0: 현우는 도련님이 등을 타고 올라가 어깨에서 뛰어오르면 가장 낮은 나뭇가지에 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모습을 상상하자 도련님은 준비가 되었다는 듯 울며 현우의 주변을 뱅뱅 돌았다.
1: 도련님이 정말 내가 생각한 것을 알아들었을까?
0: 의구심을 품은 채 현우는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 그런 현우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도련님은 나무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총총 걸어갔다. 그러고는 갑자기 현우를 향해 전력 질주했다. 도련님은 현우의 등과 어깨를 힘차게 딛고 나는 듯이 뛰어올라 나뭇가지 위에 착지했다. 아이들이 모여서 손뼉을 쳤다.
3: 형아 초인이에요? 고양이랑 형아 진짜 멋있어요.
2: 고양이 초인이야. 잘 봐. 다른 것도 보여줄게.
0: 우쭐해진 현우는 아이들에게 웃어보이며 말했다.
2: 도련님! 배드민턴 채부터 나뭇가지 사이를 조금 벌리고 위를 쳐볼래?
0: 도련님이 머릿속 그림을 그대로 재현하는 모습을 본 현우는 이번에는 도련님이 배드민턴 채를 쳐내는 장면을 떠올렸다. 도련님은 현우가 생각한 것과 거의 비슷하게 배드민턴 채를 나뭇가지에서 떨어뜨렸다. 아이들이 또 박수를 치며 소리를 질렀다.
2: 도련님! 머리로 축구공 밀어봐!
0: 이번에도 도련님은 현우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처럼 나뭇가지 위에서 균형 있게 걸으며 머리로 축구공을 확 들이받았다. 몸과 머리의 힘을 이용해 축구공을 밀자 나뭇가지 사이에 걸쳐져 있던 공이 아래로 퉁 하고 떨어졌다. 아이들은 다시 한번 환호했다. 마지막으로 빗자루를 꺼내준 도련님은 나뭇가지 위에서 현우의 품속으로 뛰어들었고 현우는 도련님의 묵직한 무게를 가슴으로 받아내다 그만 마른 기침을 터뜨렸다.
3: 형아, 이 축구공 구해줘서 고마워요. 형아랑 도련님 덕분에 살았어요. 그리고 형아랑 도련님이랑 꼭 옛날 영화에 나오는 앤트맨이랑 앤트맨이 타고 다니는 개미 같았어요. 형아는 고양이맨이에요. 짱 멋있어요.
0: 도련님의 머리를 쓰다듬어준 꼬마 아이는 현우를 향해 엄지를 척 들어 보이고는 집을 향해 달려갔다. 현우는 품속에 안겨있는 도련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2: 잘했어 도련님. 들었어? 우리 덕분에 살았대. 우리 덕분에 우리가 히어로 같았대 도련님.
0: 도련님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현우의 턱에 머리를 비비며 골골거렸다. 그 순간 현우는 깨달았다. 도련님이 확실히 자신의 생각과 상상을 정확히 알아듣고 이해한다는 것을.
2: 다른 고양이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0: 생각보다 현우의 능력은 라투스와의 전투에서 쓸만한 것인지도 몰랐다. 꼬마의 말, 덕분에 살았다는 말과 앤트맨 같았다는 말이 현우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런 말을 들어본 것은 처음이었다. 현우는 연희가 화살 쏘는 것을 볼 때처럼 가슴이 뛰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현우는 앤트맨 영화 시리즈를 죄다 보면서 자신과 도련님, 고양이들의 서포트가 소초모에게 도움이,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2: 그것만으로도 나도 영웅인 거야.
0: 조금씩 솟구치는 자신감과 함께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오른 현우는 불현듯 휴대폰을 켜서 유라, 연희 두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먼저 답장이 온 쪽은 유라였다.

0: 할 얘기가 뭔데?
1: 사흘 만에 만난 유라의 양 볼이 해쓱해져 있었다.
2: 란주 선배랑은 연락해봤어요?
1: 유라가 고개를 도리도리 저었다.
0: 전화는 안 받고 메시지는 읽고도 답이 없어.
2: 유라 선배, 진짜 우리를 선배 복수에 이용할 생각이었어요? 계속 능력도 속이고?
1: 갑자기 현우가 전곡을 찌르자 유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현우는 우는 유라를 처음 보는지라 매우 당황스러웠다. 허둥거리던 현우는 탁자 위에서 티슈를 가져와 유라에게 내밀었다. 유라는 코를 팽 풀었다. 적나라한 소리에 현우는 누나를 굴렸다.
0: 아니야. 아니, 그럴 리가 있겠냐고. 아니, 처음에야 나도 사정이 있어서 내 목적만 생각했지. 그런데 같이 소총호하면서 훈련도 함께 받고 삽질도 하고 거지 같았지만 전투도 하고 나니까 너희들이 그냥 뭐 엄청 소중하게 느껴졌다고. 아, 그런데 나도 내 비밀을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지 각이 안 나오니까 계속 기다렸는데 범쳐본 놈들이 이렇게 까발릴 줄은 몰랐어. 란주랑 효석이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1: 의외로 솔직하게 털어놓은 유라의 속마음을 듣고 현우는 잠깐 생각에 잠겼다.
2: 선배, 연희도 선배와 똑같은 감정 아닐까요? 어쩌다 휩쓸렸는데 지내다 보니 말할 타이밍도 못 잡고, 연희 우리 좋아하고 도움 많이 준 것도 사실이잖아요. 연희한테는 안 미안해요?
1: 현우의 말을 들은 유라 역시 입을 다물고 한참을 생각했다.
0: 아니야. 솔직히 말하자면 미안해. 내가 너무 빈정대고 몰아붙였어. 그렇지만 나도 이유가 있는 게, 그냥 진짜 연희가 위험하게 굴어도 초인이니까 괜찮겠지, 다 생각이 있겠지 하고 믿었거든. 그런데 초인이 아니라니까 엄청 배신감이 드는 거야. 넌 안 그랬어?
2: 저도 조금은 그랬어요. 위험한 부분. 그런 건 연희가 감각이 좋으니 믿었죠. 단지 친구인데 왜 말해주지 않았을까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선배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듯 연희에게도 그런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어요. 선배랑 연희 서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란주 선배랑 효석이 형한테도 미안하다고 선배가 먼저 얘기해요.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세 사람 돌아오면 이야기해줘요. 시간 좀 지났으니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면 분명 이해해줄 거예요. 아, 선배는 란주 선배가 얼마나 선배를 걱정하는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0: 알았어.
1: 유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또 코를 시끄럽게 팽 풀었다.
2: 아우, 진짜 더러워 정말.
1: 현우가 질색하자 유라는 눈물 맺힌 눈으로 씩 웃었다. 웃는 유라를 보며 현우는 지금껏 소총모들 사이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이번만큼은, 아니 이번부터는 모두를 위해 제 몫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왠지 모를 자신감이 현우의 마음에 빼곡히 차올랐다.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2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습기가 적고 건조해지기 쉬운 계절에는 화재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평소 가정에서는 알코올이나 휘발유, 부탄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방치하지 말고 담뱃불이나 성냥불 등 작은 불씨도 철저히 단속합니다. 또 전기기구는 반드시 규격 제품을 사용하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가지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전기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이 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쳐 알리고 119에 신속히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초기 진화가 중요한 만큼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 초기 진화에 힘씁니다. 하지만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는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대피할 상황이라면 엘리베이터 이용은 삼가고 복도와 계단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하는데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건물이 밀집해 있는 도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만큼 화재 예방은 물론이고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로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실내외 화재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6월 8일 새벽 4시 발표 어업 기상통보입니다. 각 기상의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해중부 앞바다. 오전엔 북서에서 북풍이, 오후엔 서에서 북서풍이 초속 3에서 8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중부 안쪽 번바다. 오전엔 북서에서 북풍이, 오후엔 서에서 북서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중부 바깥 번바다. 오전엔 북서에서 북풍이, 오후엔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4에서 10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앞바다. 종일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5에서 8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북쪽 번바다. 안쪽 번바다에서는 종일 북서에서 북풍이, 바깥 번바다에서는 종일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6에서 11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남쪽 번바다. 안쪽 번바다에서는 종일 북서에서 북풍이, 바깥 번바다에서는 종일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6에서 11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앞바다. 종일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5에서 9m로 불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 종일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6에서 11m로 불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 종일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6에서 11m로 불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전해상. 종일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6에서 12m로 불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남해동부 앞바다. 종일 서에서 북서풍이 초속 3에서 6m로 불고 구름 많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남해동부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북에서 북동풍이, 오후엔 서에서 북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앞바다. 종일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3에서 9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남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서에서 북서풍이, 오후엔 남서에서 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서에서 북서풍이, 오후엔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북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서에서 북서풍이, 오후엔 북에서 북동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남에서 남서풍이, 오후엔 서에서 북서풍이 초속 6에서 10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해중부 앞바다. 종일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4에서 10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동해중부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북에서 북동풍이, 오후엔 북서에서 북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동에서 남동풍이, 오후엔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6에서 13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 오전엔 북서에서 북풍이, 오후엔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3에서 6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먼바다. 오전엔 북서에서 북풍이, 오후엔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오전엔 북동에서 동풍이, 오후엔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4에서 10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바다. 종일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6에서 13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m.

4.5m로 일겠습니다. 대화퇴, 오전엔 동해서 남동풍이, 오후엔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6에서 13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연해주, 오전엔 북동에서 동풍이, 오후엔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6에서 13m로 불고 구름 많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동중국해, 오전엔 북에서 북동풍이, 오후엔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8에서 13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규슈해, 오전엔 북서에서 북풍이, 오후엔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8에서 13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의 어업기상 실황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신의주, 남동풍, 풍속 1m, 기압 1900헥토파스칼, 기온 15.4도. 평양, 바람 없고 1800헥토파스칼, 15.9도. 백령도, 북서풍 3m, 1700헥토파스칼, 15.1도. 해주, 북서풍 1m, 1700헥토파스칼, 15.7도. 서울, 남서풍 2m, 1700헥토파스칼, 18.6도. 인천, 북서풍 1m, 1600헥토파스칼, 18.5도. 서산, 남동풍 1.5m, 1700헥토파스칼, 17.9도. 군산, 서풍 2.5m, 1800헥토파스칼, 19.2도. 목포, 북서풍 2m, 1800헥토파스칼, 19.6도. 여수, 남서풍 2.5m, 1700헥토파스칼, 20.6도. 제주, 북동풍 2m, 1700헥토파스칼, 20.4도. 서귀포, 북동풍 0.5m, 1700헥토파스칼, 21.9도. 통영, 남서풍 1m, 1600헥토파스칼, 20.1도. 부산, 북동풍 1m, 1600헥토파스칼, 20.2도. 포항, 남서풍 1.5m, 1700헥토파스칼, 19.3도. 울릉도, 남서풍 1.5m, 1600헥토파스칼, 18.9도. 울진, 바람 없고 1700헥토파스칼, 18.1도. 동해, 북서풍 1.5m, 1800헥토파스칼, 18.2도. 강릉, 북서풍 2m, 1800헥토파스칼, 17.7도. 속초, 서풍 0.5m, 1800헥토파스칼, 17.1도. 다음은 일본 지역입니다. 이시가카섬, 남풍 5.5m, 1700헥토파스칼, 27.8도. 나하, 남풍 7.5m, 1700헥토파스칼, 26.1도. 미나미다이토섬, 남서풍 4.5m, 1010헥토파스칼, 26.2도. 나세, 서풍 2.5m, 1700헥토파스칼, 27.3도. 가고시마, 남풍 3m, 1700헥토파스칼, 24.8도. 후쿠오카, 북서풍 2.5m, 1600헥토파스칼, 22.1도. 이즈하라, 남풍 0.5m, 1700헥토파스칼, 20도. 사이고, 남동풍 2m, 1600헥토파스칼, 20.6도. 마세, 북서풍 0.5m, 1600헥토파스칼, 20.5도. 시미즈, 서풍 2.5m, 1600헥토파스칼, 21.8도. 시오노미사키곶, 북동풍 3m, 1500헥토파스칼, 19.9도. 오사카, 북동풍 3m, 1600헥토파스칼, 20.4도. 와섬, 북서풍 1m, 1600헥토파스칼, 19.6도. 아오모리, 남동풍 2.5m, 1100헥토파스칼, 13.5도. 삿포로, 남동풍 4m, 1014헥토파스칼, 13.3도. 와타나이, 동풍 2.5m, 1016헥토파스칼, 8.5도. 내무로,
남동풍 4.5m, 1018헥토파스칼 7.8도, 센다이 북풍 2m, 1010헥토파스칼 15.9도, 도쿄 북동풍 2.5m, 1900헥토파스칼 18.4도, 하치도섬 북동풍 5m, 1000헥토파스칼 20도, 지치섬 남서풍 1.5m, 1010헥토파스칼 24.6도.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이영호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8.2도, 습도는 81%입니다. 오늘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5시 11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이형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0: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념사를 통해 지난 1년의 소회를 밝히고 2년차 국정 비전과 4대 목표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어 내외신 기자 160여 명이 참여해 민생경제와 정치외교안보 그리고 사회문화 등 세 분야에서 정해진 각본 없이 자유롭게 질문하는 질의응답 순서를 갖습니다.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은 KTV와 유튜브 채널 이재명 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됩니다. 대검찰청은 어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의 지장이 초래된 사안에 관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신속하게 구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번 사태는 국민 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사건 전모를 규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어젯밤 9시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에 있는 한 2층짜리 종이상자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옆 건물들로 번지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신고 40여 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대원 10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레미콘 운송노동조합이 운반비 인상과 고용 안정을 요구하며 오늘 휴업에 들어갑니다. 전국 레미콘 운송노동조합은 오늘 오전 8시부터 휴업에 돌입하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광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이번 휴업에는 수도권 소속 조합원 8천 명과 레미콘 운송장비 1만 천여 대가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을 교란하는 환투기나 불법 거래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등과 어제 오후 긴급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며 달러를 대거 사들인 점도 있지만 일부 투기적 거래가 환율 쏠림을 가속했다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이 19개월 연속 금 보유량을 늘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어제 발표한 통계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중국의 금 보유량은 7,496만 온스로 지난 4월에 비해 32만 온스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정책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안전자산인 금 매입을 당분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북부를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현지 언론이 현지 시각 7일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식별했으며 이를 요격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조금 전 여러 지역에 경보가 울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이스라엘군은 북부 지역의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OPEC과 주요 산유국 모임인 OPEC 플러스 소속 7개국이 넉 달 연속 석유 생산량 목표 확대에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현지 시각 7일 보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7개국 에너지 장관들은 이날 화상회의 뒤 2023년 4월 발표한 자발적 추가 감산 조치와 관련해 하루 18만 8천 배럴 규모의 생산 조정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국가는 올해 1분기 증산을 중단했지만 이란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자 지난 4월부터 넉 달 연속 증산을 결정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한 척당 평균 15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 우리 돈 약 23억 원에서 30억 원의 서비스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고 반관영통신 파르스가 현지 시각 7일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모센 잔간의 의원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 선박을 대상으로 서비스 수수료 징수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시작했다고 통신에 말했습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2m 안팎으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이 높게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 18.2도입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상호였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통풍은 염증성 관절염입니다. 염증 반응이 강하게 나타나는 질환이죠. 치료를 하지 않으면 재발합니다. 약을 중단하면 그만큼 재발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약으로 요산 수치를 떨어뜨려야 하는데 약을 중단하면 요산이 다시 올라간다는 건데요. 요산 수치가 주는 위험은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오늘은 재발 위험이 높은 통풍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리고 청취자 사연으로 알아보는 우리 집 주치의로 이어가겠습니다. 건강365 사브리나 카펜터의 플리스 플리스 플리스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통풍이라는 질환은 늘 따라다니는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극심한 통증, 맥주, 치킨 이런 얘기들입니다. 관련이 있을까요? 중앙대병원 류마티스 내과 송정수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통풍은 여름 질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 그런 얘기들이 나온 걸까요?
1: 예, 여름 질환이 맞습니다.
0: 아, 네.
1: 통풍은 일교차가 심한 날에 잘 발생됩니다.
0: 네.
1: 일교차가 심한 날 새벽에. 즉, 체온이 높을 때는 통풍을 일으키는 요산이 주로 액체 상태로 피와 관절 조직에 존재하다가 체온이 갑자기 떨어지면은 이 관절 조직에서 요산이 액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의 요산염 나트륨이라고 하는 결정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0: 네.
1: 이 요산 나트륨 결정을 우리 몸을 지키는 백혈구가 이게 결정을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착각을 하고 이거 잡아먹어요. 그러면서 백혈구 안에 있는 염증 유발 물질을 터뜨리면서 폭탄처럼 터뜨리면서 통풍 발작이 생깁니다.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탈수가 잘 일어나고 일교차가 심해서 체온이 갑자기 떨어지는 여름 새벽에 통풍이 잘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또 일교차가 심한 그런 환절기에도 역시 통풍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0: 네. 맥주와 치킨이 통풍 위험을 높인다는 건 맞는 얘기인가요?
1: 예, 맞습니다. 맥주와 치킨의 조합이 통풍에 가장 나쁩니다. 맥주의 향을 내는 호프 성분에 퓨린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걸 많이 먹으면 요산을 많이 올리고 통풍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죠. 또 맥주 자체에도 칼로리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치킨을 기름에 튀겨서 드시면 그 맛은 아주 좋지만은 칼로리도 높고 지방도 많이 섭취하게 되죠. 그래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면은 살이 찌고 또 피 속의 요산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통풍 발작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치맥이라고 그러죠. 이 치맥은 통풍 환자에게는 당연히 해로운 음식이 되지만은 반대로 마르고 영양이 결핍된 사람에게는 이 치맥이 영양가가 풍부한 좋은 식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먹는 사람의 체중이나 영양 상태나 건강 상태에 따라 이 치맥이 좋은 궁합이라 궁합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쁜 궁합의 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맥은 급성 통풍 환자에게는 급성 통풍 발작을 일으키는 가장 위험한 음식의 조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0: 네. 요산, 퓨린 말씀 주셨는데요.
1: 예.
0: 이 요산, 퓨린과 같은 단어도 늘 등장을 하잖아요. 그만큼 영향이 큰가요?
1: 예, 영향이 크죠. 예. 퓨린은 요산의 전구 물질입니다. 통풍의 원인은 이 요산이라는 물질이 우리 몸속에 너무 과다하게 많이 쌓이면서 생기는 건데요. 요산은 이제 소변으로 나오는 산성 물질이다. 그래갖고 요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먹는 고기나 생선에 많이 들어있는 그 퓨린이라는 물질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사용을 되고 그다음에 이게 소변을 통해서 찌꺼기 형태로 나가는 물질이 요산인데요. 이 퓨린이 많이 들어있는 고기나 생선 그런 걸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 퓨린이 요산이 피 속에 많이 증가하게 되고 또 요산이 증가하게 되면은 통풍이 또 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퓨린이나 요산이 통풍을 일으키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0: 네. 그리고 퓨린이 많은 음식 중에 맥주가 들어있는 거네요.
1: 그렇죠. 맥주 자체가 요산의 전구 물질인 퓨린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도 하지만은 맥주 안에 있는 알코올이 그 체내에서 요산의 합성을 촉진하고 또 신장을 통해 배설하는 걸 막아갖고 피 속의 요산 수치를 갑자기 또 많이 이렇게 올리면서 통풍이 생깁니다.
0: 네. 맥주가 이제 통풍을 일으키고요. 그럼 소주나 양주는 괜찮은가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1: 네, 많이 받습니다. 네. 소주나 양주에는 퓨린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통풍 발생의 위험은 먹는 퓨린의 양도 중요하지만요. 마시는 알코올의 양에 비례해서 요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퓨린이 많이 들어있는 맥주뿐만 아니라 네. 퓨린이 없는 소주나 막걸리, 위스키, 포도주 이런 어떤 종류의 알코올이 들어있는 술을 많이 마시면 많이 마실수록 알코올의 섭취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통풍의 위험은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알코올은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요산을 콩팥에서 다시 잡아다가 속에다 넣어주는 역할을 해서 요산이 쫙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술이라도 마시면 안 되고 마시는 알코올의 용량에 비례해서 통풍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0: 그러니까 요산이 배출되지 않고 관절에 쌓이면서 통풍이 생기는 거네요.
1: 그렇죠. 이 요산 찌꺼기가 몸속에서 100개가 만들어지면 네. 정상적으로 100개가 콩팥을 통해서 몸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요. 네. 콩팥 기능이 나빠지면은 뭐 당뇨가 있다든지 뭐 나이가 드셔서 그런다든지 그래서 콩팥 기능이 나빠지면 100%가 안 되면은 이 요산을 잘 배출하지 못해요. 그래서 한 뭐 50개나 60개 정도밖에 배출하지 못하면 뭐 나머지 40개 50개 요산이 몸에 쌓이게 되면서 그게 통풍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통풍 환자가 술이나 고기나 생선을 너무 많이 먹으면요 요산이 너무 많이 생겨요. 신장에서 요산을 100개 처리할 수가 있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 요산이 200개, 300개가 만들어진다면 그 남은 요산이 몸에서 배출되지 못하고 몸속에 쌓이게 됩니다.
0: 네.
1: 그렇게 쌓이게 되면서 이게 남은 요산이 액체 상태로 피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이게 관절이나 콩팥이나 혈관 같은데 나트륨하고 만나서 고체 상태의 요산 나트륨 결정을 만들어 갖고 이게 관절이나 신장이나 혈관에 쌓이게 되면은 우리 몸의 면역계 특히 백혈구가 이 요산을 잡아먹게 되면서 염증이 일어나게 되죠.
0: 네.
1: 몸에 자가 면역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통풍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0: 네. 통풍도 염증성 반응인 거죠?
1: 그렇죠. 통풍은 염증성 관절염입니다. 염증성 관절염 중에서도 제일 심한, 아주 심한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염증성 관절염입니다.
0: 네. 또 재발이 잦은 질환인데다 재발하는 간격도 점점 짧아질 수 있다면서요. 이건 또 왜 그런 건가요?
1: 예, 통풍은 특징적으로 치료를 장기적으로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재발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피 속의 요산을 7.0 미리그램 퍼 데시리터 이하로 유지하지 않으면은 요산이 몸속에 다시 쌓이면서 통풍이 재발을 합니다. 그래서 통풍 환자들이 요산을 떨어뜨리는 통풍약을 복용하지 않으면은 거의 100% 요산이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요산이 다시 다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재발의 위험이 올라가고 또 요산의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재발하는 간격도 점점 짧아지게 됩니다.
0: 네. 재발이 잦다고 하셨는데 그 재발이라는 게요. 치료 후에도 1년 안에 또 생길 수도 있다는 건가요?
1: 예. 뭐 약을 중단하면은 1년 안에 통풍이 재발할 가능성이 한 70% 재발하고요. 2년 안에 통풍이 재발할 가능성은 90%나 됩니다. 그래서 약을 계속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0: 그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요산이 적은 음식이나 요산을 낮추는 약물 치료가 오랫동안 필요한 건가요?
1: 맞습니다. 일단 한번 통풍으로 진단되면은 약물 치료 없이 통풍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 약을 몇 달 복용을 하고 증상이 없다고 약을 계속 먹지 않고 또 관리

0: 6.0 이하가 되면은 몸속에서 유산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빠져나가면 이제 5.0, 4.0, 3.0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풍이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산을 6.0 이하로 낮추는 치료를 반드시 지속적으로 평생 해야 합니다.
1: 그래서 치료에 소홀하면 그만큼 재발 위험이 높아지겠네요.
0: 그렇죠. 통풍으로 진단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약물 치료를 소홀히 하고 또 술을 자주 마시고 기름진 음식 자주 먹고 비만한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면 통풍은 그만큼 재발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1: 그렇다면 치료에서도요. 이제 발생했을 때 치료도 중요하고 또 재발을 막기 위해서 요산 수치를 낮춰주는 치료로 나뉠 수 있겠어요?
0: 예, 맞습니다. 약물 치료는 급성기 치료와 만성기 치료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급성기 치료와 만성기 치료는 확실히 다른데요.
1: 네.
0: 급성기 치료, 즉 통풍 발작이 생겼을 때는 발가락에 이제 불이 났다고 봐야 돼요. 화학적인 염증 반응으로 불이 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소염제로 이 활활 타는 불을 꺼줘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급성기 치료로 염증과 통증이 사라졌다면은 그때부터 이제 만성기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그 혈청 요산 수치를 6.0 이하로 낮추는 만성기 요산 강화요법을 해줘야 됩니다.
1: 네.
0: 그래서 몸속에 요산이 6.0 이하가 되면은 몸속에 쌓여있던 요산이 이제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통풍이 제대로 치료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6.0 이하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1: 네. 급성기 이제 만성기 치료가 좀 다른 건데요. 처방되는 약물이 다른가요?
0: 그렇죠. 약물 치료도 급성기 치료와 만성기 치료가 확실히 달라요. 급성기에는 또 즉 통풍 발작이 생겼을 때는 뭐 비스테로이드 소염제, 뭐 나프록센, 뭐 아스피린, 뭐 셀렉콕십 그런 비스테로이드 소염제를 쓰거나 뭐 스테로이드도 쓰고요. 코리친 같은 소염제 이런 이게 염증을 깔아앉는 그 소화제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소염제를 증상에 따라 또 염증에 따라서 단독으로 쓰거나 또는 섞어서 스테로이드하고 소염제하고 같이 쓰든지 코리친하고 같이 쓰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조합으로 증상에 따라서 사용해서 불을 꺼야 합니다.
1: 네.
0: 그래서 불을 잘 끄고 급성기가 잘 지나간 후에는 이제 만성기에는 요산을 낮추는 통풍약, 즉 요산 강화제를 써야 돼요.
1: 네.
0: 요산 강화제는 특히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요산의 형성을 억제하는 알로피리놀이나 페북스테트 같은 요산 형성 억제제가 있는데 이걸 쓰든지 아니면 요산 배설을 촉진시키는 뭐 벤즈브로마론 같은 요산 배설 촉진제가 있는데
1: 네.
0: 환자에 따라서 이걸 단독으로 쓰든지 아니면 더 심하면 두 가지를 섞어서 그런 조합으로 사용을 해서 요산을 떨어뜨리는 그런 치료를 해야 됩니다.
1: 네. 약을 끊으면 또 재발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네. 재발 없이 잘 유지되도록 하는 치료는 얼마나 오래 해야 하는 건가요?
0: 뭐 거의 평생 해야 되죠.
1: 그렇군요.
0: 그리고 통풍은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이에요.
1: 네.
0: 만성 성인병 질환인데 고혈압 환자가 고혈압약을 끊으면 혈압이 다시 오르면서 뭐 뇌졸중도 생기고 심장병도 생기듯이 또 당뇨병 환자가 당뇨병 끊으면 또 혈당이 다시 오르고 콩팥도 망가지고 또 눈도 망가지고 하는 것처럼 통풍 환자가 통풍약을 끊으면은 반드시 통풍 발작이 재발을 하고 통풍에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에 통풍약은 고혈압약이나 당뇨병 약처럼 평생 복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1: 통풍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도 있던데 절대로 그럴 일이 아닌 거네요.
0: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고혈압이나 당뇨병도 증상이 없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이제 치명적인 합병증, 뭐 중풍이나 심근경색 그런 게 생기듯이 통풍을 대수롭지 않게 방치했을 때는 관절이 망가지고 또 콩팥이 망가지고 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 같은 그런 치명적인 합병증들이 갑자기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통풍을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1: 네. 치명적인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통풍 치료가 잘 안 될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은 뭔가요?
0: 생명과 연관이 될 수가 있어요. 통풍은 생명과 연관되는 질병입니다. 2011년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요. 통풍 환자들이 정상인에 비해서 만성 콩팥병이나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사망률이 1.3배에서 1.7배 높다고 보고하고 있고요. 또 2018년 미국 심장학회의 발표에 따르면 통풍 환자들이 심장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정상인에 비해서 2배나 높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이 통풍을 다 단순히 그냥 심한 고통을 동반

0: 하는 관절염이다. 이게 아니라 네.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질병이다라는 것이죠.
1: 합병증의 위험이 크고 또 합병증도 거의 전신질환의 위험이네요.
0: 예, 맞습니다. 통풍은 극심한 관절통이 대표적인 증상이지만 네. 사실 이런 무서운 관절통은 통풍이란 그 큰 질병의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아요.
1: 네.
0: 그래서 통풍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였을 경우에는 전신적인 합병증, 다양한 심혈관 질환이 동반돼서 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데요. 이런 병으로는 이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 중풍, 뭐 심근경색증, 만성심부전 이런 치명적인 전신 증상들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1: 네. 약물치료가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식이요법도 약물치료만큼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0: 예, 맞습니다. 그 통풍의 예방과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약물치료지만은 예. 운동요법도 식이요법도 반드시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네. 만성콩팥병, 뭐 비만,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 심장병 이런 걸 다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요법에서는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네. 1인분만 드셔야 됩니다. 네. 1인분만 네. 많이 드시면. 그리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셔갖고 체중이 늘지 않게 해야 됩니다.
1: 네.
0: 그리고 하루하루 체중이 늘어나면 드시는 양을 줄이고 다이어트도 해야지 통풍이 재발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거는 통풍의 원인 물질인 요산이 물에 잘 녹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피 속의 요산이 소변으로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산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러면 통풍의 위험도 감소하겠죠. 반대로 탈수가 되면 피 속의 요산이 증가하면서 통풍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통풍 환자나 요산이 높은 분들은 물을 소량씩 자주 하루에 2리터 이상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통풍에 있어서는 요산이 중요한 지표인 것 같은데요. 건강검진에서 확인되는 요산 수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0: 예, 뭐 회사나 직장에서 제공해주는 건강검진을 하면은요, 이제 피 속에 요산 수치가 나옵니다.
1: 네.
0: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에는 요산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은 좀 뭐 비싼 돈을 지금 본인이 부담하거나 회사에서 해주는 건강검진을 하면 요산 수치가 나오는데요.
1: 네.
0: 거기서 7.0 미리그램 퍼 데시리터 이상 요산이 나오게 되면은 그걸 고요산혈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통풍이 생길 확률이 증가하게 돼요. 피 속에 요산이 7이 넘는 경우에는 정상인에 비해서 7배 정도 통풍 위험이 발생하고 8이 넘는 사람은 15배 통풍의 위험이 증가하고 9가 넘는 사람은 30배나 통풍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요산 수치가 통풍의 발생을 예견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통풍의 증상이 없다고 관절이 아프지 않다고 요로결석이 없다고 하더라도 건강검진에서 요산이 7.0 이상으로 높게 나오게 되면은 류마스 내과 전문의하고 상담을 하시는 것이 통풍 발생의 예방을 위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1: 네. 요산 수치는 높지만 통풍은 없는 고요산 혈증도 조심할 필요는 있는 건가요?
0: 조심해야죠. 그래서 일단 모든 통풍은 극심한 관절통을 동반합니다. 근데 무증상 고요산 혈증은 아프지가 않아요. 통증도 없고 통풍 결절도 없고 요로결석도 없고 그래서 통풍과 관련된 증상이 없다면 이런 거를 무증상 고요산 혈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증상 고요산 혈증은 치료적인 측면에서는 통풍하고 조금 다르게 취급을 하지만은요. 이게 통풍 발생의 필수 조건이자 또 통풍의 전조 증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증상 고요산 혈증은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이게 또 통풍 발생이나 심혈관 질환, 신장 질환 그런 위험 증가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하고 요산을 떨어뜨릴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돼요. 뭐 살도 빼야 되고 술도 먹지 말아야 되고 운동도 하고 그런 것이 요산의 고요산 혈증 환자에게 조심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염증성 관절염인 통풍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중앙대병원 류마티스 내과 송정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10cm의 애상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집 주치 청취자가 주신 사연으로 건강에 대한 고민을 풀어보는데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건강에 대한 고민, 70대 남성이 주신 사연부터 들어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2: 발 밑에 족저근막염이 생긴 것 같아요. 걸어서 그런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그거를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건 이제 통증을 좀 참고 그래도 걷긴 매일 걸어요. 증상이 따끔따끔하죠. 이 오른쪽 발바닥이 뒤꿈치 발바닥. 그래서 이제 뭐 거기에 좋대는 깔창도 사서 하고 다니는데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병원도 물론 가고 하는데 잠깐뿐이에요. 운동을 나이에 비해서 내가 많이 걷는 게 아닌가. 보통 한 10km 정도 걸으니까 매일 그것도 빠짐없이. 발바닥이 제일 불편한 거예요. 걸 때마다 왼쪽은 괜찮은데 오른쪽은 통증을 조금 느끼지만 느끼는 걸 참고 하는 거죠. 병원은 갔는데 족저근막염이라고 진단이 나와서 깔창도 바꿔보고 체외 충격파라나 뭐 그것도 해보고 했는데 그때뿐이더라고요. 집에서 자가 치료를 이제 하는데 이제 골프공을 바닥에 놓고 굴리고 나무 망치로 발바닥을 두들겨요. 심하게 안 하고 그러면 편해요.
0: 네. 족저근막염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발바닥 통증으로 힘들어 하시네요. 족저근막염은 발바닥이 아픈 게 증상이죠?
1: 예, 말씀하신 것처럼 발바닥 통증이 이제 대표적이고요.
0: 네.
1: 특히나 이제 발 뒤꿈치에서 발바닥 앞쪽으로 이어지는 부위에 이제 통증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발바닥을 지지하는 이제 근막에 이제 손상 그다음에 염증이 생기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걸으실 때 통증이 더 느껴지시고요. 한쪽 발에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흔히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통증이 심했다가도 그래도 조금 걷다 보면 괜찮아지지 않나요? 사연 주신 분은 통증이 좀 지속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1: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아침에 첫 발을 디딜 때 통증이 좀 가장 심하고요.
0: 네.
1: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몇 걸음 걸으실 때 아프셨다가 그러니까 조금 움직이면 좀 완화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사연처럼 활동량이 좀 많으시거나 자극이 좀 반복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통증이 하루 종일 지속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뭐 매일 10km 정도 걷는다라고 하면은
0: 네.
1: 회복될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0: 그렇죠.
1: 증상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0: 네. 걸을 때 발바닥 뒤꿈치가 따끔따끔하다는 표현을 하시는데 주로 어떤 증상을 보이나요?
1: 그러니까 이제 찌르듯 하거나
0: 네.
1: 이제 따끔거리는 느낌으로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꿈치 안쪽에서 이제 시작되는 것이 특징적이고
0: 그냥 네.
1: 걸을 때마다 바닥에 이제 닿는 순간 이 자극이 또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1: 이게 또 증상이 좀 진행이 되게 되면은 한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발바닥 전체로 또 퍼지는 경우도 있고요.
0: 네.
1: 오래 서 있거나 이제 걸으신 다음에 통증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0: 그럼 족저근막염의 원인이 뭔가요? 사연 주신 분은 많이 걷는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너무 많이 걷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1: 그러니까 많이 걸으시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오래 걸으시거나 뭐 갑자기 좀 활동량이 늘어났거나 그다음에 이제 딱딱한 바닥에서 뭐 지속적으로 이제 충격을 받으시는 경우에 잘 발생하거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매일 막 10km 이상씩 걷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게 회복되는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염증이 이제 지속되는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0: 네.
1: 그 외에도 뭐 체중이 늘었거나 발 아치 구조가 이상하거나
0: 네.
1: 아니면 신발 같은 경우는 쿠션이 좀 부족한 경우에 영향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럼 족저근막염의 진단은 어떤 검사로 확인이 되나요?
1: 대부분은 이제 진찰만으로도 이제 진단이 가능하고요.
0: 네.
1: 그래서 우리가 발 뒤꿈치에 어떤 특정 부위를 눌렀을 때 이게 통증이 생기는지, 그다음에 이제 걷거나 아니면 이제 체중을 실을 때 통증의 양상이 어떤지를 좀 확인하고
0: 네.
1: 진단을 하게 되고요.
0: 네.
1: 그다음 필요한 경우에는 뭐 초음파라든지 MRI 같은 검사를 통해 가지고
0: 네.
1: 근막의 상태라든지 염증이 얼마나 심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일단은 발 뒤꿈치의 통증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초기부터 심한 단계까지 상태가 구분이 되나요?
1: 그러니까 진행 정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나눠서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기에는 아침 첫 걸음에서만 좀 통증이 나타나고 뭐 활동하면은 이제 완화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 중간 단계에 가게 되면은 통증이 이제 활동하는 동안에도 지속이 되고 하루가 지나면서 이제 점점 심해지는 양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더 진행하게 되면은 움직일 때 말고 휴식할 때도 이제 불편함이 느껴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걷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아픈 정도가 아니라 뭐 통증이 언제 나타나는지 그다음에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따라서 상태를 구분하게 됩니다.
0: 네. 족저근막염은 이름에서도 이제 염증 반응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치료는 약물로 시작할까요?
1: 일단 뭐 염증이 이제 관여하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하긴 하는데 약물 하나만으로도 해결이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이제 통증을 잡기 위해서 소염 진통제를 사용할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발바닥에 가해지는 좀 부담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스트레칭이라든지 뭐 깔창을 낀다든지 그다음 활동량을 좀 줄인다든지 이런 치료가 이제 기본적으로 추가가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통증이 이제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체액충격파 같은 치료를 병행하게 합니다.
0: 네. 소염 진통제를 처방 받았을 때는 이걸 오래 먹어야 될까요?
1: 보통은 이제 단기간 통증 조절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심하실 때는 일정 기간 짧게 사용하는 건 도움이 되지만 장기간 계속 복용하는 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고령에서는 그러니까 위라든지 콩팥 기능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족저근막염은 약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통증이 심하실 때는 잠깐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원인이 되는 부분을 이제 교정하는 게 치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약물 같은 경우는 짧게

0: 예, 보조 수단으로 사용한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1: 네. 체외 충격파도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사연 주신 분도요. 체외 충격파 치료도 받았다고 하십니다. 흔히 진행이 되는 치료법인가요?
0: 비교적 흔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처음에는 이제 스트레칭이라든지 이제 깔창 같은 이제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하고요.
1: 네.
0: 여기서 이제 충분히 호전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수술하기 전에 시행하는 중간 단계 치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
0: 실제로 통증이 좀 오래 지속되는 이제 만성 족저 근막염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1: 네. 이건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건가요?
0: 이제 체외 충격파 치료라는 거는 이제 강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 손상된 조직의 회복을 좀 촉진하는 원리거든요.
1: 네.
0: 그래서 자극을 주게 되면은 이 혈액순환이 좋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조직 재생을 유도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번으로 이제 완전히 좋아지기보다는
1: 네.
0: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치료입니다.
1: 네. 일단은 발바닥 부담을 좀 줄여주고 스트레칭도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치료 후에도 크게 나아진 건 없는 것 같은데 일상에서도 지켜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0: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발바닥에 가해지는 어떤 자극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딱딱한 바닥을 오래 걷는 건 좀 피하셔야 되고, 신발도 좀 쿠션이 있거나 아니면 좀 깔창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움직이시기 전에 미리 스트레칭을 하셔가지고 근막을 조금 늘려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오래 서 있거나 오래 걷는 거는 조금 줄이셔야 되고
1: 네.
0: 그 다음에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충분하게 휴식을 좀 취하셔야 됩니다.
1: 그러면 통증을 삼고 계속 걷기 운동을 하시는데 조금은 자제할 필요가 있겠네요.
0: 예, 맞습니다. 이제 통증이 있는데 이제 계속 걸으시고 운동을 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1: 네.
0: 왜냐하면 이제 운동 자체가 뭐 나쁜 건 아닌데 현재처럼 통증이 지속되는 상태에서는 조금 줄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1: 네.
0: 왜냐하면 뭐 매일 사연자분처럼 10km씩 걷는다라는 거는
1: 네.
0: 굉장히 오래 걸으시는 거거든요.
1: 네.
0: 그러면 이제 회복할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염증이 좋아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1: 네.
0: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운동을 안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거리라든지 시간을 조금 줄이시고 안 아픈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 네. 깔창도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이분도 의료용 깔창도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치료의 하나이기도 하죠?
0: 예, 실제 치료에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1: 네. 그러니까
0: 깔창을 이제 끼우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발바닥 아치를 조금 지지해 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발 뒤꿈치에 집중되는 압력을 조금 분산시켜 주거든요.
1: 네.
0: 그래서 특히나 이제 걸으실 때 이 충격을 좀 줄여주기 때문에 근막에 가해지는 또 부담을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깔창이 이제 동일한 효과를 내는 건 아니고요.
1: 네.
0: 본인 발 구조에 맞게 딱 세팅이 돼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1: 네. 집에서 골프공을 바닥에 놓고 발바닥을 자극하는 건 어떨까요? 도움이 되나요?
0: 이게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가 스트레칭 방법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이 발바닥 근막을 조금 부드럽게 이완시켜주고 이 긴장을 줄여주는 효과를 좀 기대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만 통증이 심하실 때 강하게 자극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염증이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강하지 않게 이렇게 부드럽게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1: 네. 그러면 나무 망치로 발바닥을 두드린다고 하는데 이건 어떨까요?
0: 이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방식인데
1: 네.
0: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이제 혈액순환이 증가하면서 시원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1: 네.
0: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두드리시다 보면은 오히려 이제 근막에 손상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미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두드리시게 되면은 증상이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자극이 조금 과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사연 주신 분이 족저근막염 증상 완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랄까요? 조언을 주신다면은요.
0: 그러니까 사연 주신 분은 그러니까 자극을 줄이고 좀 회복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최대한 너무 많이 걷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이제 스트레칭으로 근막을 조금 풀어주시고
1: 네.
0: 그다음에 쿠션이 좀 좋은 신발과 깔창을 이제 사용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걷는 거리라든지 시간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리고 통증이 있는 시기에는 조금 쉬시고 그다음에 온찜질이라든지 마사지를 좀 하시게 되면은 회복이 훨씬 더 빨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핵심은 부담을 줄이시고
1: 네.
0: 회복을 돕는 그런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사연도 들어보시죠.
2: 제가 순간
1: 순간

0: 어쩌다가 한 번씩 어지럼증이 와요. 근데 그게 오래 가는 게 아니고 잠깐. 그리고는 또 멈추고. 그리고는 또 괜찮다가 또 어느 순간 스트레스 좀 받고 그러면 또 잠깐. 제가 일을 시작하면서 아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아, 저는 그 혈압도 뭐 크게 그거 하지 않고 다 정상이에요. 지금 건강검진 받았는데도 전혀 이상이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그냥 어지럼증이야. 야, 살짝 빈 돈다 그래야 되나? 그 순간. 아, 그랬을 때 내가 혹시나 쓰러질까 봐. 지금 운동 수영도 하고 있고 걷기도 많이 하고 있고 산 아침으로 이렇게 산에도 좀 가고 열심히 운동은 하고 있어요.
1: 네. 어지럼증으로 고생을 하시는데요. 60대이십니다. 노인들에게는 이런 어지러운 증상이 낙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 위험하지 않나요?
2: 예, 맞습니다. 이제 어지럼증은 이제 특히 이제 60대 이후에서는 이렇게 낙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주의가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짧게 지나가는 뭐 어지럼증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넘어지시게 되면은 이게 골절이라든지 입원으로 또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지럼증은 이제 잠깐 괜찮다라고 이제 판단하시기보다는 이게 이제 낙상이라든지 안전하고 연결되는 증상으로 보는 게 필요합니다.
1: 네. 아무래도 노인들에게는 이런 어지럼증이 흔하지 않나 싶은데요. 사연 주신 분의 말처럼 잠깐 증상이 생겼다가도 사라지기 때문에 방치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이제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고
1: 네.
2: 그다음에 문제는 이제 사연처럼 짧게 났다가 좀 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 네.
2: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런 반복되는 어지럼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정 상황이라든지 자극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1: 네.
2: 그다음에 어떤 패턴을 가지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뭐 피로하다든지 자세 변화하고 연관된 경우에는 또 이게 질환하고도 관련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증상이 짧다고 해서 가볍게 볼 게 아니라
1: 네. 그러니까
2: 반복되는 경우에는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1: 네. 아무래도 낙상의 위험도 있고 이런 삶의 질과도 연관되는 부분이라서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할 텐데요. 노인 어지럼증의 원인이 다양하다면서요.
2: 너무 다양합니다.
1: 네.
2: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귀의 문제, 예를 들어서 이석증 같은 질환이 있을 수가 있고요.
1: 네.
2: 혈압이 변화하거나 아니면 이제 부정맥 같은 심장 쪽 원인도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1: 네.
2: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라든지 뭐 긴장, 불안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 기능적인 어지럼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2: 단순하게 어떤 하나의 원인으로 이제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가 이제 원인을 찾거나 이제 접근을 하게 됩니다.
1: 네. 이석증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귀에 문제인 경우가 많을까요?
2: 그러니까 어지럼증의 원인 중에서는 이제 귀의 문제가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1: 네.
2: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이석증이 있거나 아니면 귀 안쪽 신경에 염증이 생기거나 이런 질환들이 여기 해당하게 되거든요.
1: 네.
2: 그래서 이제 핑 돈다, 뭐 세상이 도는 느낌이다라고 표현하시는 경우에는 이 귀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2: 근데 이제 다만 모든 어지럼증이 이제 귀 때문만은 아니고 뭐 혈압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뇌와 또 관련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1: 네. 뭐 귀의 문제일 수 있고 혈압, 뭐 심장, 뇌의 문제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만큼 어지럼증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증상에 대한 표현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2: 실제적으로 저희도 이제 환자를 이제 진료를 할 때
1: 네.
2: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상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2: 뭐 빙글빙글 돈다, 어지러지라다, 뭐 쓰러질 것 같다 이런 표현에 따라서 원인이 좀 달라지게 되거든요.
1: 네.
2: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면은 귀의 문제를 좀 우리가 고려를 하게 되고요.
1: 네.
2: 눈앞이 캄캄해지는 느낌이라고 하면은 혈압이라든지 순환 문제를 또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되는 시간이라든지 어떤 상황에서 어지럼증이 생기는지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반복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1: 네.
2: 이런 증상의 양상을 종합을 해가지고 원인을 좀 추정을 하게 됩니다.
1: 네. 노인들의 어지럼증은요. 특히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도 많아서 기저질환들과 연관되는 부분은 없을지도 살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2: 그러니까 우선 노년층에서는 아무리 기저질환도 맞고 드시고 있는 약도 많으시기 때문에
1: 네.
2: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1: 네.
2: 뭐 혈류 변화라든지 신경기능에 영향을 생기면서 어지럼증이 또 생길 수가 있고요.
1: 네.
2: 그다음에 이제 복용 중인 약물 때문에 또 어지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어지럼만 보는 건 아니고요.
1: 네.
2: 뭐 기저질환이라든지 복용 중인 약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을 이 복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원인을 찾게 됩니다.
1: 네. 그렇게 어지럼증의 원인이 다양한 건데요. 그런데 사연 주신 분은요, 혈압도 정상이고 건강검진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요. 어지럼증의 원인을 잘 찾을 수 없는 경우도 많은가요?
2: 예, 이제 원인을 못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1: 아, 그렇군요.
2: 예, 그래서 뭐 건강검진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귀를 검사를 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 뭐 혈압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석증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석증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자세에서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소 검사에서는 그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라든지 검진에서 이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증상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병원에 가셔가지고 진료를 받으시고 맞는 검사들을 추가적으로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1: 네. 순간 어지럼증이 느껴질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할까요? 사연 주신 분도 혹시 쓰러질까 봐 걱정이라고 하시는데요.
2: 그러니까 어지럼증이 느껴질 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안 넘어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움직임을 멈추시고 가능한 한 앉으시거나 벽을 짚어가지고 그 몸을 지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고요.
1: 네.
2: 그리고 이제 고개를 뭐 갑자기 돌리거나 일어서려고 하는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2: 특히나 이제 어지럼증이 화장실이라든지 욕실과 같이 미끄러운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더 주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럴 때는 좀 증상이 가라앉을 때까지 가만히 앉아 계시고 어지럼증이 좀 가라앉으시면은 그때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잠깐씩 핑 돈다는 표현을 하시는데요. 어떤 검사를 받아보면 좋을까요?
2: 우선 어지럼증이 있을 때는 그 귀의 문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비인후과 쪽으로 먼저 평가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래서 뭐 자세 검사라든지 귀 안에 있는 전정기능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귀에 문제가 있는지 가장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그 부정맥이 있는지 아니면 혈압의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증상이 좀 애매하다. 그런 경우에는 신경과에 가셔가지고 추가적인 평가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1: 그럼 뇌졸중의 위험에 대한 검사를 받아볼 필요도 있을까요?
2: 그러니까 어지럼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 뇌졸중을 의심하는 건 아닌데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평가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이 생기면서 팔다리 힘이 빠지거나 마비가 온다. 그리고 이제 말이 좀 어눌해진다. 그다음에 이제 시야가 좀 이상해진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신경학적 증상인데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면은 뇌졸중 가능성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지럼증이 지속이 되거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악화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좀 평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경우에 뇌검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어떤 신경학적 증상이라든지 악화되는 어지럼증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1: 수영을 비롯해서 걷기, 등산도 열심히 하시는데요. 어지럼증이 있는데도 이렇게 많은 운동을 해도 될까요?
2: 그러니까 운동 자체는 이제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는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 어지럼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운동 강도하고 상황을 좀 조절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수영이나 등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균형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1: 그러네요.
2: 어지럼증이 발생하면 굉장히 위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산하시다가 낙상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지럼증이 있으실 때는 혼자 하는 운동이라든지 위험한 곳에서 하는 그런 운동을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집 주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풀어봤는데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기익스의 Officially Missing You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6월 8일 새벽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한편 오늘 오전까지 강원 동해안과 남부지방에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저녁 사이 강원 남부 내륙과 강원 산지, 충북 북부, 경북 북동 산지, 북부 동해안, 울산 경남 중동부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강원도와 충청권은 5에서 10mm, 경상권은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오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습니다.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감속 운행하는 등 교통안전과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까지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고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너울 발생 시 1.5m 안팎의 물결에서도 해안가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까지 동해 중부 해상에 바람이 초속 8에서 12m 안팎으로 불고 물결이 1.5에서 2.5m로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오후까지 동해 중부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는데요. 해상안전사고에도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까지 강원 중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7도, 전국이 20도에서 27도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8도, 전국이 22도에서 30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파주 26도입니다. 강원 영서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철원 25도, 춘천 25도, 원주 25도, 대관령 18도입니다. 강원 영동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속초 20도, 강릉 21도, 동해 20도입니다. 충청남북도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청주 26도, 충주 25도, 대전 26도, 세종 25도, 천안 25도, 보령 23도입니다. 전라남북도 흐리겠는데요. 낮 기온은 전주 25도, 군산 24도, 광주 25도, 목포 22도, 여수 24도입니다. 경상남북도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26도, 포항 25도, 안동 26도, 부산 23도, 울산 24도, 진주 25도입니다. 제주도 흐리겠는데요. 낮 기온은

2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21도입니다. 서해우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20도입니다. 북한 지역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양 22도, 신의주 23도, 개성 26도입니다. 다시 한번 서울 경기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파주 26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조경모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7.3도, 습도는 83%입니다. 오늘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5시 11분입니다. KBS 기상 동보 이형우입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KBS 뉴스 광장을 KBS 제1 텔레비전과 동시에 방송해 드립니다. KBS 제1 라디오입니다.

0: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개표소 봉쇄 집회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엽니다. 신임 총리 후보자인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지명됐습니다.
0: 이란이 베이루트를 공습한 이스라엘을 미사일로 보복 공격했습니다. 미국의 중재에도 중동 정세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1: 시진핑 주석이 오늘과 내일 7년 만에 방북합니다. 탈 없어 북한은 비핵화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담화를 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월요일 아침 뉴스광장입니다.
0: 선거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 항의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로 옮겨졌습니다. 청년층이 다수 모였습니다.
1: 지난밤에도 개표소 앞을 지킨 시민들이 많았는데요. 이 시각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윤우 기자, 지금도 시민들이 모여 있습니까?
2: 네, 그렇습니다. 투표함이 옮겨진 직후 시작된 개표소 봉쇄는 오늘로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개표소를 둘러싸고 태극기를 흔들며 재선거를 외치고 있는데요. 한때 3만여 명까지 운집했던 인파는 어제 오후 6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2만 명까지 감소했지만 여전히 개표소 봉쇄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 모인 시민 중 다수는 20대, 30대 청년층이었습니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헌법상 기본권의 문제라며 재선거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직접 쓴 손팻말만 사용하고 구호를 재선거로 한정하는 등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현재 개표소 내 투표함을 포함한 대부분의 장비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인근에 경력을 배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0: 네, 검경 합동 수사본부도 꾸려진다고요?
2: 네, 맞습니다. 대검찰청은 어제 저녁 검찰과 경찰로 이뤄진 합동 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주문하자 곧바로 수사를 본격화한 겁니다. 대검찰청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에 관해 신속하게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효율적인 수사로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엄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선관위 간부들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이 접수된 상태인데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구성을 마무리하는 대로 출범해 본격 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놓고 국민 참정권은 헌법적 권리라면서 재차 유감을 표하고 국회에는 조속한 국정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선관위 고위직은 다 물러나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소연 기자입니다.

0: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진 지 나흘째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참정권은 제한되거나 침해돼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라며 국민 주권의 근간이 훼손됐다고 인정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행정부에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선관위에 대해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국민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 의미가 없다며 쇄신과 개혁의 의지를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에는 조속한 국정조사 추진과 근본적인 선관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학생들을 만난 김민석 총리 역시 진상규명을 위해 정부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며 들끓는 민심을 달랬습니다. 수사는 물론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 선관위의 일정한 고위직에
2: 있는
1: 사람 다 물러나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0: 김 총리는 다만 일각의 재선거 요구에 대해선 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3: 여야 모두 진상규명을 위한 선관위 국정조사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합니다. 민주당은 선관위 개혁을 위한 개헌도 검토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재선거를 거론하면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최민영 기자입니다.
4: 투표용지 부족 사태 파장은 정치권에서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빨리 하자는 데에는 여야 이견이 없습니다.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5: 이번 국정조사 관련된 건 개문받이 할 수 있도록
6: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5: 진행을 하고요.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도 열어두고
7: 의혹이 밝혀지는 모든 부분을 끝까지
6: 최보윤 국민의힘
7: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당 차원에서는 지금 특검과 또 국정조사를 요청을 했고요.
4: 선관위 감시와 개혁을 위한 개헌 논의도 본격화할 걸로 보입니다. 현행 헌법으로는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외부에서 감시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당은 선거제 개혁 TF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5: 골문대로 골문 환부를 도려내고
6: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5: 다시 세우겠습니다.
4: 야당은 이 기회에 부정선거 논란만 키운 사전투표를 없애자고 제안했습니다.
8: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6: 국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8: 사전투표도 없애야 합니다.
4: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 책임론과 재선거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8: 회담을 요구합니다. 재선거는 정당의 유불리를 따라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할 단계를 저는 이미 지났다고.
4: 민주당 일부 의원들 역시 재선거 주장을 내놨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법원 결정을 보자면서도 장 대표를 향해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9: 장동혁 대표는 정치적 입지를 위한
6: 민주당 수석 대변인
9: 정치 쇼를 그만두십시오. 국회 후반기 원구성부터
4: 여야 모두 오늘 국회에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진상규명을 위한 여야 협상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합니다. 집권 2년 차 국정 비전과 주요 과제들을 밝힐 예정인데 기자들의 자유로운 질문도 이어집니다. KBS 생중계 등으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손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립니다. 취임 30일, 100일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취임 1주년 기념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10: 이번 회견은 국민 주권 정부의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국정 2년 차의 비전과 주요 과제를 소상히 밝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3: 회견에는 내외신 기자 160여 명이 참여하며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세 분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시간은 100분으로 예정돼 있지만 앞선 회견과 같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 방식대로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정해진 각본 없이 지목을 받아 질문하면 대통령이 답변합니다. 먼저 6.3 지방선거 결과를 비롯해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 등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질문이 예상됩니다. 세제 개편과 공급 등 부동산 정책과 환율, 물가 관련 질의도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검찰의 보안수사권 여부 등을 결정하는 후속 검찰개혁 방향,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 등과 관련해 대통령의 입장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견의 키 비주얼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빛과 모든 국민이 함께 걷는 길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견에는 대학 언론 기자인 대학생 두 명도 별도 질문 기회를 얻어 청년 문제를 질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2: 김민석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기업인 출신으로 청와대는 AI 대전환과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11: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낸 기업인 출신으로 임명될 경우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에 여성 총리가 됩니다. 정치인 출신이 아닌 만큼 깜짝 발탁이란 평가도 나오는데 청와대는 능력 중심 실용주의 인사, 검증된 국무위원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12: 시대적 과제인 AI 대전환을 차질없이 완수하고 국민 일부가 아닌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로 기대됩니다.
11: 특히 반도체 호황의 온기를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켜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지난 1년간 장관으로서 행보도 높게 평가했습니다.
12: 중소기업 수출 역대 최대치 달성, 창업 생태계 활성화 등 실질적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11: 한 후보자는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데 임명 절차 마무리까지는 김민석 총리가 자리를 지킬 예정입니다. 김 총리는 후임 지명 소식이 알려진 직후 제 다음 임무는 강력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라며 사실상 당권 도전을 시사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 지명을 적극 환영하며 국민 체감형 내각에 공감한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이 먼저라고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13: 가는 곳마다 엄청난 화제를 몰고 다니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3박 4일 방한 일정을 오늘 마무리합니다. 그동안은 이색 행보에 이목이 쏠렸다면 오늘은 주요 기업 최고 경영진들을 만나 AI 생태계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14: 젠슨 황은 오늘은 이벤트보다는 사업에 더 집중합니다. 오전 일찍 SK그룹 사옥을 찾아 최태원 회장과 비공개 면담합니다. 3박 4일 동안 세 번째 만남입니다. 면담 이후에는 최태원 회장과 함께 구체적 협력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후 삼성, LG, 현대차, 네이버를 차례로 방문해 각각 최고 경영진과 개별 면담합니다. 오늘까지 3박 4일간의 행보를 보면 젠슨 황의 전략은 분명해 보입니다. HBM 등 메모리뿐 아니라 반도체 기판 소재, 전력 등 AI 인프라를 한국 기업에서 공급받고 엔비디아가 AI 칩을 만들면 그걸 한국 기업이 만드는 차량, 로봇, 게임과 각종 AI 서비스에 접목하겠다는 구상, AI 전후방을 통합하겠다는 세판짜기 전략입니다.
15: You could see so much of our technology.
6: 이제 우리의 기술은 개별 제품을 넘어 전체 인프라 수준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파트너들도 인프라 단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14: 특유의 친화적 팬 서비스는 어제도 이어졌습니다.
6: Everybody's playing IM2? 모두 아이온2 게임 하고 있죠. 누가 제일 잘해요?
14: 이틀 만에 PC방을 다시 찾아 한국 게임업계와의 협력 의지를 과시했고 프로야구 시구도 AI 로보틱스 사업 파트너인 두산의 경기를 택했습니다. 젠슨 황은 오늘 주요 기업 방문 사이사이에 서울대 AI 연구원과 AI 로봇 스타트업 등도 접촉하며 3박 4일 방한을 마무리합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13: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전격 공습했습니다. 미국의 만류로 미뤄졌던 공습이 현실화한 건데요. 이란도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중동 정세 불안감이 다시 커졌습니다. 두바이 김기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16: 아파트 건물 외벽이 모두 뜯겨 나갔습니다. 건물 유리창은 모두 깨졌습니다. 현지 시각 7일 이스라엘이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거점을 집중 타격했습니다.
6: 이 지역을 겨냥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곳은 민간인 지역이고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16: 레바논 보건부는 이번 공습으로 최소 2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습이 자국 영토를 공격한 헤즈볼라에 대한 보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레바논 휴전을 종전협상 조건으로 내세우며 이스라엘을 압박했던 이란은 즉각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은 이란이 이스라엘 북부를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도 이란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감지해 요격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이스라엘의 공습을 맹비난하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기지를 타격할 이란군의 선택지는 언제나 열려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다른 의회 관계자도 단호하고 고통스러운 대응에 나서겠다며 보복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폭격이 현실화되고 이란도 강대강 보복 공격에 나서면서 중동 정세는 다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6: 지금까지 KBS 뉴스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5분입니다. KBS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저는 아나운서 이재성입니다. 매일 청취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뭔가 낯선 목소리라 느끼셨을 텐데요. 기존 진행자 김진현 아나운서가 좋은 곳으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목요일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이른 시간 함께해주고 계신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이에요.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많이 긴장되실 것 같은데요. 지난주 코스피가 5% 넘게 급락한 데 이어서 오늘도 변동성이 큰 장세가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장의 등락에 마음까지 흔들리지 않는 여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요. 자, 또한 지방선거의 후폭풍도 잘 풀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논란과 집회가 이어지면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인데요. 이런 가운데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 나섭니다. 금리 인상을 앞둔 금융시장과 불안한 부동산 시장, 커지는 양극화 문제와 같은 경제와 민생 문제에 과연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도 정치도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주고 신뢰를 쌓는 일이 중요할 과제일 텐데요. 희망과 해법을 더 이야기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기대해보면서 6월 8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다시 듣기는 유튜브에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 그리고 해당 날짜까지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 들으실 수 있고요. 매주 월요일은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금융사로 시장을 공부하는 돈의 역사, 부의 흐름 시간에는 주식시장의 역사로 읽는 버블과 투자 교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 월요일 청취자 퀴즈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우리 시간으로 12일, 이번 주죠. 드디어 막을 올리는데요. 여기서 퀴즈 드릴게요. 미국, 캐나다와 함께 이번 북중미 월드컵을 공동 개최하는 또 하나의 나라는 어디일까요? 자, 우리 축구대표팀도 이 나라에 입성했다는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조별리그 첫 두 경기를 이곳에서 치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연 정답은 어디일지. 퀴즈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세 분께 그리고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0: 인데요. 사과를 재배할 때 이 사과 재배는 가지치기부터 꽃 속기, 방제, 수확까지 손이 참 많이 가는 작목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배 방식을 바꾸는 일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이 소식부터 살펴볼게요.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박승무 농촌지도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그러니까 사과 재배 방식을 바꾼다는 말씀이시죠. 어떻게 하는 건가요?
1: 네, 지금까지 사과나무는 보통 세장 방추형이라고 해서 원주기를 중심으로 가지가 사방으로 뻗는 형태로 많이 재배되어 왔는데요. 이는 나무를 가늘고 길게 키우는 방식을 말합니다.
0: 네.
1: 이 방식은 오랫동안 현장에 활용되어 왔지만 가지가 여러 방향으로 퍼져 있다 보니 작업 동선이 복잡하고 사람이 나무 사이를 오가면서 가지치기, 꽃속기, 잎속기, 방제수 같은 작업을 해서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고요. 기계를 넣어 작업하기에도 구조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0: 네.
1: 예, 그런데 지금 농촌은 아시다시피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인건비도 계속 오르고 있고 기존처럼 삼손에 많이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사과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과 나무의 형태 자체를 기계 작업에 맞게 바꾸는 생산체계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나무를 입체적으로 복잡하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평면에 가깝게 단순하게 관리하는 평면형 수형입니다. 평면형은 두 개의 줄기를 중심으로 키우는 이축형과 여러 개의 줄기를 나란히 세우는 다축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나무를 2차원 구조로 배우기 때문에 작업 동선이 단순해지고 기계가 들어가 가지치기나 꽃속기 같은 작업을 하기에 훨씬 쉬워집니다.
0: 네. 자, 그렇다면 실제 현장에서 이 기계화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 우리 박승무 농촌 지도관의 지도하에 실증도 해보셨을 것 같은데 결과가 어땠는지 궁금해요.
1: 네. 편민형 재배 체계가 실제 농가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나무 형태별 재배 기술과 기계화 기술을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선 트랙터에 붙잡게 사용할 수 있는 가지치기 장치, 꽃속기 장치, 잎속기 장치 등 주요 작업별 기계화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품종과 나무 형태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작업하는 것이 적절한지 표준 작업 지침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0: 네.
1: 실제 성능 평가 결과도 있습니다. 이 축형 사과 나무에서 가지치기를 할 때 수작업은 시위 마드당 27.4시간이 걸렸고요. 기계 작업은 16시간이 걸렸는데요. 노동력이 약 25%에서 35%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0: 네.
1: 꽃속기 작업에서도 차이가 컸습니다. 수작업으로 꽃속기를 하면 시마드당 약 13시간이 걸리는데요. 현재 개발 중인 트랙터 부착형 꽃속기 장비를 활용 시킨 결과 같은 면적을 약 30분 안에 작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13시간에서 30분으로 줄어드는 건가요?
1: 예, 맞습니다. 예, 기계가 현장에도 바를 수 있으면 농가가 보유한 장비와 잘 맞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농촌진흥청은 가지치기 장비를 50마릭 이하 국산 트랙터에 부착할 수 있도록 국산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농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부분입니다.
0: 네.
1: 편민형 수형의 장점은 기계만이 아닙니다. 나무 안쪽까지 햇빛이 고르게 들어가 광합성 효율이 높아지고 열매 색이나 당도 같은 품질도 균일해질 수 있습니다. 또 바람이 잘 통해 병 발생 위험이 줄고 고온이나 이상기상 환경에서도 비교적 안전적으로 재배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다면 이런 효율적인 방식이 앞으로 보급이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현재 보급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덧붙여주시고요.
1: 네. 앞으로는 2030년까지 평면형 재배 수용 면적은 약 5천 헥타르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여기에 기계화 기술과 이미 개발한 무인 약지 살포 기술 등을 연계해서 스마트 과점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 스마트 과점 모델은 2030년까지 2천 헥타르 규모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0: 네.
1: 그리고 기대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평면형 수형과 기계화 기술이 결합되면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20% 이상 늘고요. 노동력 투입은 30%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결국 생산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0: 높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기준은 단순히 사과나무 모양을 바꾼 데 그치지 않습니다. 농촌의 농림 부족에 대응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재배 불안전성을 줄이며 우리 사과산업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번 기본 기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앞으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알아볼 텐데요. 이제 기온이 점점 오르는 시기가 왔습니다. 시설에서 채소를 재배하시는 분들께서 어떤 부분을 주의하셔야 할지 이 점 짚어주시죠.
0: 네. 여름철 시설 채소 재배 농가에서는 고온으로 인한 장애를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한데요. 우선 하우스 안의 온도가 30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환기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병해충 예방을 위해서 시설 내 환경관리도 잘해 주셔야 합니다. 병해충이 발견되면 적용 약제로 방지를 하되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잘 지키셔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해야 하고요. 기습 폭우 등에 대비해서 배수로 관리도 잘해 주셔야 합니다.
1: 네. 그리고 가축 기르시는 축산 농가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팁을 주시면요.
0: 네, 기온이 높아지면 가축들이 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송풍팬, 환기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함께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 설비 등 점검이 필요하고요. 한우와 젖소는 정기적인 소독과 축사 환경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돼지는 차량 방역과 외부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뭐 채소도 가축들도 물론 중요하고 무엇보다 농민 여러분들께서 고온의 작업을 피하시고 건강관리를 각별히 잘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박승무 농촌지도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네, 지난주 검은 금요일에서 또 오늘은 검은 월요일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요즘 주변에 많이 계신데요. 긴장이 되실 것 같아요.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은 버블 아니냐? 아니다, 이번엔 다르다.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뭐 이런 고민들 계속 하게 되실 텐데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런 모습은 새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식시장이 생긴 이후 늘 반복되어 왔죠. 경제금융사의 관점에서 시장을 공부하는 돈의 역사, 부의 흐름. 자, 오늘은 주식시장의 역사를 쭉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고문이신 신환종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의 변동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어떤 시장의 역사를 따라가 보는 것도 참 흥미로울 텐데 일단 상대를 잘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 주식시장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이걸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3: 네. 지금 저희가 근대 주식이라고 이제 하는 것들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이제 시작됐다고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요.
1: 네.
3: 이게 왜 만들어졌느냐? 그 당시 16세기 말, 17세기 초쯤에 유럽에서 이제 인도와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오는 향신료가 인기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1: 네.
3: 후추, 육두구, 정향 등인데요.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인 거의 금이나 이런 거에 맞먹을 정도로 높았는데 아시아로 가는 그 항해는 엄청난 도박이었다는 거죠. 갔다가 돌아오는데 확률이 50%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서 배가 침몰하거나 아니면 뭐 해적의 습격을 받거나 아니면 선원들이 이제 괴혈병으로 죽어나거나 뭐 이런 게 되니까 실은 갔다 오기만 하면은 엄청난 부가 생기는데 이게 어려웠다는 거죠.
1: 네.
3: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운 좋게 도착해서 인도네시아 갔는데 여러 상단이 같이 도착하다 보면은 그쪽에 그 뭐야 향신료 가격이 폭등하잖아요.
1: 그렇죠.
3: 비싸게 사고.
1: 네.
3: 갔다 왔는데 또 뭐 침몰도 안 하고 그 배들이 그대로 들어오면은 가격이 엄청나게 싸지는 거죠. 이거를 당시에 이제 해상무역의 중심이었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사람들이 보니까 야 이거 그러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큰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1: 네.
3: 우리끼리 나눠 먹자. 싸우지 말고
1: 네.
3: 거기다가 누구든지 돈만

0: 갖고 오면 된다. 이게 뭐 귀족이든 뭐 서민이든 뭐 하인이든 간에 국적과 신분과 상관없이 돈만 갖고 오면 되고 그 지분만큼 우리가 돈을 저 수익을 나눠주겠다.
1: 그러니까 시장을 좀 안정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든 거네요.
0: 그렇죠. 네. 갔다 오면 좋은데 이게 막 경쟁하다 보니까 재살 깎아먹기 경쟁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네. 최초의 근대 주식회사가 이제 만들어지는 게 네덜란드령 동인도 회사.
1: 동인도 회사.
0: 네, 그 돈을 묶어가지고. 네. 근데 그 전에는 한번 항해할 때 일시적으로 돈을 모았다가 갔다 오고 나면은 다시 나눠서 그냥 끝나버리는 일회성이었거든요.
1: 네.
0: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 번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돈 낸 거는 앞으로 끝나고 가져가는 게 아니고 영구적으로 그냥 묶이는 거다. 영구자본이 그 주식의 그 속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그 자기 그 비율대로 그 분배금을 받는다. 자, 요런 그다음에 내가 낸 만큼만 책임진다라는 유한 책임.
1: 네.
0: 요런 근대 주식의 어떤 중요한 개념들이 여기서 시작이 되면서 그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주식이 근대의 첫 번째 주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이제 하는 것들이.
1: 아, 그러니까 세계회사 시간에 그렇게 많이 들었던 동인도 회사가 주식시장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거군요.
0: 그럼 영국이 아니고 저 네덜란드령 동인도 회사입니다.
1: 네덜란드령 동인도 네. 회사.
0: 근데 이게 돈을 내가 그 냈는데 네. 이거를 급하게 쓸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걸 가지고 그럼 그 증서를 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다.
1: 네.
0: 그래서 그 전에 묶이는 거가 아니라 이제 꼭 필요하면은 이 증서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고 팔 수 있다라는. 거래소가 만들어지는 게 또 중요합니다.
1: 거래소가 만들어졌다.
0: 네, 증권거래소가 만들어지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예전에는 암스테르담의 어떤 다리에서 거래를 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게 그 정부에서 암스테르담의 증권거래소를 개장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파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거래소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서 엄청난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이제 제대로 된 증권 거래가 시작이 되는 거죠.
1: 네. 지금 보면은 뭐 AI 열풍이나 특정 업종의 쏠림 현상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버블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이 투기와 버블로 고생을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0: 네. 그 아마 자본주의 그 탄생하고 첫 번째로 엄청난 버블이었던 그 튤립 버블.
1: 튤립 버블.
0: 그때 시작이 되는 거죠.
1: 우리 꽃 튤립을 말하는 거죠.
0: 네. 그때 이 1600년대 초반, 아까 1600년대 초반에 그 증권거래소 만들어지고 1630년대쯤에 네덜란드가 실은 엄청난 그 황금기이기도 하고요. 엄청난 부를 그 갖게 된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이 사람들이 네. 이제 새로운 어떤 사치품으로 선택을 한 게 튤립이었는데
1: 네.
0: 보통 유럽에 있는 꽃하고는 달라서 이게 오스만 투르크에서 왔던 그 튤립이 상당히 그 강렬한 색채를 보여주고 또 뭐 빨갛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막 이렇게 선이 이상하게 거 있는 것들, 단색 튤립이 아니라 뭐 불꽃이 타오른 듯한 이런 것들이 인기가 많았다고 하는데
1: 네.
0: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영원한 황제라는 뜻의 젠퍼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인기가 있는데 그 가격이요. 지금으로 치면 우리 강남에 있는 고급 아파트 정도.
1: 튤립이요?
0: 네.
1: 강남의 고급 아파트
0: 정도까지 될 정도로 엄청나게 가격이.
1: 가치가 그 정도였다.
0: 가치는 모르겠는데 가격이
1: 그 정도였다까지
0: 갔었다고 네. 얘기를 합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0: 이게 원래 그 돈을 많이 벌게 된 이 귀족들 또 상인들 그다음에 이제 식물학자들이 이제 고급 취미로 하던 것들인데 얘기 소문이 이제 아, 그 튤립 하나를 잘 사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다. 소문이 나니까 하인이건 서민이건 뭐 농부건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거를 이제 사게 된 건데요.
1: 그러니까 공급은 한정적인데 네. 사려는 사람이 많이 늘었군요.
0: 그래서 그 이제 근데 이게 튤립이 봄에만 꽃을 피우고 여름에는 뿌리를 캐내고 가을에 다시 심는 이런 식물이라서
1: 네.
0: 그 이게 가을에서 봄까지는 거래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거래가 안 되는 그 뿌리를 가지고 종이 개혁서만 만들어서 실물은 없는데 내가 이거를 내년에 팔겠다라는 이게 근대식 선물 거래죠.
1: 그러네요.
0: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네. 거래를 하는 건데 이제 그 요런 선물 거래를 통해서 각 선술집마다 튤립 거래소를 만들면서 술집에서 이제 거래하는 거죠. 막 그 칠판에다 써가면서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서 아까 말씀드린 뭐 이제 강남 아파트 가격까지 이제 올라갔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 버블이 계속 진행되는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팔자는 있는데 갑자기 사자가 없어진 겁니다.
1: 왜죠?
0: 너무너무 높으니까 아. 이게 실은 그 높은 가격에 강남 아파트 되는 가격에 튤립을 샀던 이유는 네. 바보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1: 네.
0: 내가 산 가격보다 나보다 더 비싸게 주고 살 놈이 있다라는 이게 바보 이론이거든요.
1: 약간 동조 심리 같은 건가요?
0: 네, 네.
1: 나 말고도 많이 사람들이 사니까 그렇죠? 나도 비싸게 한번 사보자.
0: 네. 요것도 있고요.
1: 네.
0: 또 왜 그랬냐. 우리 옆에 집에 있는 하인이 그 튤립을 잘 사서 벼락부자가 됐더라. 나는 뭐지? 이러다 나 벼락 거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포모 심리가 네. 지금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1: 지금과 많이 비슷하네요.
0: 비슷합니다.
1: 예.
0: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버블을 만들다가 네. 어느 날 도대체 이 가격에 누가 살까라는 의심이 드는 순간부터 급전지 가격이 떨어지는데
1: 누군가 현실을 자각했군요.
0: 네.
1: 이 가격이 맞아? 이러면서
0: 이제 네. 아무도 안 사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거의 가격이 99%까지 떨어지면서
1: 네.
0: 그 최초의 그 버블이 붕괴되는 이런 사건을 맞게 되는데 튤립 사건은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이제 뭐 비트코인 버블 뭐 무슨 IT 버블 이럴 때마다 반복돼서 나타나는 원형으로 그때도 지금과 같은 똑같은 그런 심리나 이런 것들이 투자 심리들이 지금 거기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형으로 많이 풀리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1: 네,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꽃 튤립으로 인해 투기와 버블이 발생했었다. 이렇게 흥미로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미국, 뉴욕, 맨해튼 그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월스트리트라고 하죠.
0: 네.
1: 거기 뭐 황소상도 있고 한데 여기는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도 궁금해요.
0: 그 월스트리트를 가기 전에요. 네덜란드에서 금융 중심지가 실은 영국을 거쳐서
1: 네.
0: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가거든요.
1: 네.
0: 그 영국에도 버블이 하나 있었는데.
1: 아, 영국 버블이 하나 더 있나요?
0: 그게 또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네. 아이작 뉴턴이
1: 네.
0: 들어갔다가 아주 작살난. 아,
1: 미국 가기 전에 영국으로 한번
0: 더 보면요.
1: 예.
0: 그게 남의 사건이라고 네. 하는데요. 그 18세기 초에 이제 1700년대 영국의 이제 힘이 점점 세지고 있는 이런 가운데
1: 네.
0: 그때 그 영국에서도 주식회사 붐이 일어납니다. 여기도 영국용 동인도 회사 이런 것들이 아주 인기를 끌고 나중에도 아주 중요해지죠.
1: 네.
0: 그런데 영국용 동인도 회사는 그 출자자 499명만 딱 정해져 있는 거였고요. 일반 대중들이 못 들어갔어요. 소수만 갖고 분배금을 네. 주고 이게 알짜긴 한데
1: 네.
0: 사람들이 이런 거 하고 싶었죠. 그래서 그 뒤로 주식회사들이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져서 대중들한테 이제 IPO를 하게 되는데 지금 IPO 기업 공개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저기 만들어낸 게 이제 남의 회사라고 해서 이 회사는 영국 채권자들한테 그 이자를 주는 대신에 이제 영국 정부가 남해 회사에 주식을 줬고요. 그 대가로 영국 정부가
1: 그러니까 이름이 남해 회사
0: 남해 C에 사우스 C라고
1: 사우스 C
0: 그 남해 회사한테 권리를 준 게 네. 남아메리카와 영국과의 지역과의 무역 독점권을 부여한다. 그러면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스페인과 뭐 등등이 저기 식민지에서 엄청난 금은을 갖고 올 때니까 아 이거 돈 되겠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는 스페인이 그 무역선한테 1년에 한 번밖에 그거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체가 약했던 거죠. 근데 그 권한을 주면서 이게 뻥튀기가 된 겁니다.
1: 네.
0: 지금에 많이 나오는 이제 수법들이죠.
1: 부풀려진 것들. 실제보다.
0: 그러니까 이 남의 회사가 그래서 정관계 로비를 통해서 남의 회사 주식을 국왕이든 정부 요직원한테 줬고요. 그다음에 아까 스페인이 우리한테 환구를 더 개방하기로 했다 막 이런 식으로 부풀려가지고 주가를 뻥튀기를 이제 했는데 1720년 1월에 거의 128파운드에서 6월에 1000파운드 정도로 거의 8배 9배 정도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를 아이작 뉴턴이라고 지금 천체 물리학의 가장 제일 유명했던
1: 네 물리 그분이, 시간에 배우는 뉴턴
0: 그분이 실은 그 원래 본업은 조폐공사 장이라고 해야 되나 조폐공사 그 장이었어요.
1: 그래요.
0: 네, 화폐 그 지주하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죠.
1: 그래서 네.
0: 금융을 좀 내가 좀 안다 그래가지고 초반에 이거 남해에서 주가 투자해가지고 두 배를 딱 벌고 나왔답니다.
1: 뭔가 알고 있었을까요?
0: 아, 그보다는 아, 이 버블을 잘 이용한 거죠.
1: 잘 이용할까요?
0: 아, 이 정도면 딱

0: 집회 하고 나왔는데
1: 네.
0: 그 뒤에 사람들이 막 들어가는 걸 보고 저 바보 같은 놈 했는데
1: 네.
0: 자기는 두 배만 벌고 나왔는데 그 뒤로 이게 10배, 20배가 된 겁니다.
1: 어허.
0: 그러니까 포모가 생긴 거예요.
1: 포모.
0: 나 뭐지?
1: 아, 약간 혐오.
0: 포모. 아까 말씀드린
1: 네.
0: 나는 뭐지? 이러다가 너무 초반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1: 네.
0: 그 뒤로 다시 포모가 생겨서
1: 네.
0: 그 다른 애들은 다른 사람들은 올라갔는데 나는 여기서 멈추니까 다시 한번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든 겁니다.
1: 어허.
0: 그래서 이 남의 회사 주식이 거의 고점일 때 전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1: 아이고.
0: 들어갔다가 거의 전 재산을 잃었다는. 그래서 뉴턴의 얘기를 많이 하죠. 천체의 그 돌아가는 건 내가 계산할 줄 알겠는데 이 사람의 광기는 도저히 모르겠다.
1: 아, 이 과학 공부는 열심히 하셨는데
0: 네.
1: 경제적으로는 조금 이제 미흡하셨던 부분이 있었군요.
0: 그래서 그 때문에
1: 예.
0: 1720년대 영국에서 거품 방지법을 만들어서
1: 네.
0: 주식회사 앞으로 만들지 마.
1: 어.
0: 특별한 경우 말고는. 그 사실은 이게 주식회사라는 게 아까 1600년에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만들어서 1700년대 영국에서 실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데 그 100년 동안 이 법안이 이 남의 사건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1: 네.
0: 100년 동안 영국의 금융시장을 또 그 이 동네의 금융시장을 상당히 이제 움츠다서 못하게 되는 위축하게 만드는
1: 아.
0: 원인이 됐고
1: 네.
0: 그래서 1780년 이후로 이제 미국으로 아까 월스트리트로 넘어가게 되는
1: 네.
0: 이런 사건으로 작용을 합니다.
1: 아, 영국의 금융시장이 위축된 틈을 타서 현재까지도 이제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뉴욕으로 넘어왔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월스트리트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언제부터 이렇게 이쪽이 금융의 중심이 된 걸까요?
0: 일단 그 1776년 저기 이제 독립을 하고 나서 미국은 첫 번째 중앙은행인 그 1792년에 이제 해밀턴이 중앙은행을 첫 번째로 만들게 되죠. 근데 이제 미국은 이 중앙은행을 만들었다가 한 10년 뒤에 없애고 또 1900년대 만들었다가 없애고 그러다가 세 번째로 만든 게 이제 1913년인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중앙은행 만들고 이때 그 주식을 사고 팔기 위해서 뉴욕 맨하튼 남쪽에 있는 월스트리트 쪽에 사람들이 모여서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1: 네.
0: 이때 버튼우드 협정이라고 그 브로커들끼리 우리끼리만 거래할 거고 매매 수수료는 0.25% 이상으로 고정한다라는 담합을 한 건데요. 그들끼리 모여서 담합을 한 이 지역들의 힘이 세지면서 이게 나중에 세계 1위 증권 거래소인 뉴욕 증권 거래소가 탄생하게 되는 이런 결정적인 이제 씨앗이 되는데 그 뒤로도 실제로는 그 1800년대 중반까지 그렇게 성장세가 가파랐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1: 네.
0: 중요한 기폭제가 된 게 1800년대 중반에 철도였습니다.
1: 철도.
0: 네. 그 전까지는 뭐 은행이나 보험사 주식들 뭐 이런 것 거래하는 게 월스트리트의 역할이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1: 네.
0: 큰 의미가 없었는데 이 철도가 이제 깔아야 되니까 여기는 운하, 도로 이런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정도의 엄청난 자금이 필요했던 거죠. 지금 뭐 스페이스X 등등처럼 우리가 또 AI 투자처럼 평탄하게 가다가 가끔씩 엄청난 투자가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이런 게 이런 주식시장의 화랑과 이 시장을 커다랗게 만드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1: 당시에 철도 산업의 태동기였나 보네요.
0: 맞습니다.
1: 그러면서 이제 집중을 하게 되고.
0: 예. 동서를 관통하는 그런 철도를 깔고 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그 이 철도 재벌들이 탄생하게 되는데 철도가 가는 곳마다 그다음에 도시가 그 역이 생기는 곳마다가 도시가 생기고 땅값이 폭등하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철도 주식을 사면은 떼부자가 된다.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철도 그 주식에 대한 메리트가 엄청나게 높아지면서
1: 네.
0: 전 세계 자금들도 몰려들고
1: 아.
0: 서민들도 몰려들고 네. 이렇게 해서 자본이 모이기 시작하고요.
1: 급격히 모여서 이 시장이 커졌군요.
0: 네. 채권, 주식과 채권 다 했는데
1: 네.
0: 철도 채권은 그 당시 시드가 많이 그 미국은 부족했기 때문에 유럽에서 그때 미국은 신흥국이었잖아요.
1: 예.
0: 신흥국 채권 투자 금리가 높잖아요.
1: 그렇죠. 위험 부담이 그렇죠. 있는 만큼.
0: 그래서 주로 그 채권 쪽에 전주는 주로 유럽 사람들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아.
0: 네, 주식 쪽은 미국 사람들 해서 이 1800년대 중반쯤에 이 철도를 중심으로 하는 철도 재벌들과 철도 그 어떤 자본들이 모여졌다. 이렇게 생각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1800년대 그 대공황 이전에 그 미국의 주식시장을 보면요. 아주 개판입니다. 엉망이에요.
1: 왜요?
0: 주가 조작은 예사고요. 아. 시세 조종, 장부 위조, 회계장부 위조, 적대적 네. M&A 뭐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엉망진창이었어요.
1: 그러니까 뭔가 딱 규율이 없었나 보네요.
0: 없습니다. 중앙은행도 없고.
1: 시스템이 확립되기 전이어서 네. 좀 난잡했군요.
0: 네. 그래서 그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그 또 시세 조정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많았고
1: 네.
0: 주가 조작 뭐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했던 것들이 이제 나중에 그 대공황 때쯤 가서 이제 정리가 되게 되는데 그래서 1800년대 후반과 1900년대 초반까지도 이 미국의 주식시장은 상당히 난잡한 상황들이었는데 난잡하고 정리가 안 됐었는데 이때 그나마 이 시장을 이제 그 기초를 좀 닦았다는 분들이 두 명의 기자분이었는데요.
1: 예.
0: 다우라는 기자분하고 존스라는 기자분입니다.
1: 어? 다우존스?
0: 다우존스. 그분입니다.
1: 아, 이게 기자분의 이름 두 분 이름이었던 거
0: 이름을 따서 만든 겁니다. 그분들이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을 창간했고요. 네. 1896년에. 그리고 그러면서 아, 이거 개별 종목의 그 시세들은 있는데 이걸 묶어서 단순하게 오늘이 좋았다 나빴다 이거를 종합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다 묶어서 우량한 주식을 뭐 묶어서 그거를 평균을 내서 만드는 다우존스 그 산업평균 지수를 만들게 된 거죠.
1: 네.
0: 그래서 이제 아 그날은 전체적으로 주요한 지수가 올랐다 내렸다 이런 것들이 시작하게 된 게 바로 그분들이었고요.
1: 네.
0: 또 하나 좀 중요한 정보통신에 대한 혁명 같은 게 있었는데 그 토마스 에디슨이 이제 발명은 아니고 개발했다고 개량했다고 하는데요. 주식 시세를 표시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티커라고 우리가 하는데요. 뭐 이제 뭐 이름을 뭐 약자로 줄여가지고 하는 것들인데 이게 전신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그 전까지는 주식 시세를 알기 위해서는 그 조그만 아이한테 시켜가지고 저 거래소 뛰어갔다 와 이렇게 해서 그 시세를 알았거든요.
1: 네.
0: 너무 시간이 걸리고 그러잖아요.
1: 주먹구구네요.
0: 네. 그런데 전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네. 여기서 주식 가격과 거래량이 실시간으로 종이 테이프에 딱 펀칭해서 갖고 오면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 시간을 줄이면서 엄청난 속도가 빨라지면서
1: 네.
0: 미국 전역에 있는 자금들이 월가로 모이게 되는 그런 계기를 또 마련하게 됐다.
1: 아,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또 실시간으로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0: 네,
1: 그렇게 되면서 최대한 빨리 그 상황을 파악할
0: 그렇죠.
1: 수 있고 그러면서 자본이 더 집중하게 되는 계기가 됐군요.
0: 맞습니다.
1: 예.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월스트리트가 시작이 되었고 부흥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미국의 또 이 금융시장 여러 가지 과열과 붕괴를 겪으면서 롤러코스터를 탔을 텐데 대표적인 역사적인 장면들 몇 개만 소개해 주시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우리가 1929년 대공황을 좀 많이 알고 계시고요. 근데 네. 그전에 미국은 공황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중앙은행이 없었거든요.
1: 네.
0: 1913년까지. 그다음에 1800년대 후반에도 그 계속해서 반복되는 공황들이 있었고요. 근데 대표적인 그 저 공황이 1907년의 공황인데 이때 그 어떤 타인즈라는 투기꾼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공매도 세력들을 파산시키려고 작전을 하다가 실패하면서 본인 회사가 망하게 파산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 3위의 은행이었던 니코보코 신탁회사라는 데서 돈을 엄청나게 끌어쓰면서
1: 네.
0: 이 그 뉴욕의 3위 은행이 이 은행인 이 회사조차도 파산할 것 같은 파산하게 되는 아주 엄청난 그 이 뱅크론 상황에 몰리게 됐거든요.
1: 네.
0: 근데 이때 이게 점점점 커져서 전체 은행이 완전히 다 뱅크론으로 줄도산 위기에 처하니까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그 금융 그가인 JP 모건 지금의 그 JP 모건의 그 존 피어먼트 모건이라는 그분이
1: 네.
0: 전체 뉴욕의 은행장들을 모아가지고 자기 서재에 가둬가지고 다 같이 시장에 자금을 공급한다라는 데 서명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못 나가. 요게 이제 2008년에 그 금융위기 때 했던 거거든요.
1: 예.
0: 저기 연방 정부가 그죠?
1: 사실상 협박이네요.
0: 협박이죠.
1: 네. 이거 도장 안 찍으면 못 나가.
0: 네. 근데 JP 모건의 카리스마로
1: 예.
0: 미국의 공황을 막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JP 모건이 실은 그 자기와 그 이제 금융이 철강에서도 갖고 있었고 적대 그 경쟁 회사였던 어떤 회사를 헐값으로 인수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연루되면서
1: 네.
0: 아니 그 중요한 역할을 왜 민간한테 맡기냐. 이게 다 우리가 중앙은행이 없어서 생긴 일이다. 라고 해서 그 1907년에 공황 이슈로 인해서 1913년에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지금 FRB가 만들어지게 되는 중요한 그 원인이 됩니다.
1: JP 모건 이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네요.
0: 그렇죠. 민간. 그래서 아직도 실은 JP 모건의 역할이 크긴 한데
1: 네.
0: 그때는 민간이 했던 거를 이제 1913년부터는 정부가 그 다른 나라들은 다 중앙은행이 있었는데 미국은 중앙은행 없이 한 80년을 살았었거든요.
1: 네.
0: 만들다가 지우고 만들고 지우고 하다가
1: 네.
0: 그러다가 1913년에 이 공황 1907년 공황으로 인해서 1913년부터 연방준비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보면 이 FRB 미 연준의 어떤 책무가 뭐 이제 고용과 뭐 인플레와 이렇게 나가죠. 근데 처음에는 그게 아니고 공황을 막기 위해서
1: 아.
0: 대공황의 최종 대부자 역할도 하면서
1: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공황이 여러 번 왔으니까
0: 네, 반복되는
1: 반복되는 공황을 막기 위해서 생겼고
0: 미국이 제조업과 산업은 강했는데
1: 예.
0: 금융이 너무 약했는데 그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대공황이 이제 그 29년에 나온 대공황인데 이때도 보시면
1: 그 이때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0: 그게 대공황 때문에 나오기 시작한 건데요.
1: 네.
0: 뭐냐면 그 이제 대공황 전에 1920년대는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모두가 인플레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디플레로 가게 되죠. 근데 그때 그 IT 혁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라디오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1: 네.
0: 자동차가 대중화되기 시작하고 냉장고 신제품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은 뭐 AI까지는 아니더라도 엄청난 그 테크놀로지가 이제 그로 세계가 이제 아 이제 더 좋아지는구나 세상이 이런 생각들을 막 하게 될 때고요. 이 엄청난 호황들로 대중들이 주식시장으로 이제 강력하게 몰려들 때인데 이때 그 좀 오바해서 그런지 금융 시스템이 10달러만 내면 100달러짜리를 살 수 있게 만드는 신용거래 우리 신용거래 있잖아요.
1: 예.
0: 주식할 때 한 두 배 되나? 그죠? 이때는 10배입니다. 무지막지한.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좋은데
1: 네.
0: 떨어지면 이제 작살이 나죠.
1: 뭐
0: 이런 것들이 나중에 대공황을 강화시키는데 그 이런 얘기를 해요. 1929년쯤에 구두를 닦다 보니까 구두를 닦는데 구두 닦기 소년이 주식 종목을 추천하더래요.
1: 네.
0: 고객님
1: 들은 이런, 게 워낙 많았을까요?
0: 이런 거 사세요. 요즘 이런 거 된대요.
1: 네.
0: 뭐 지금도 이런 거 많죠?
1: 네.
0: 이걸 보고 아 이거는 앞으로 더 들어올 사람이 없겠구나. 그 끝물이구나 이렇게 느낀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1: 네.
0: 자 이래서 대공황이 이제 발생해서 대공황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레버리지가 20년대 강했던 그 아까 10배의 레버리지
1: 네.
0: 또 모두가 다 그 인플레이션 시대라고 봤기 때문에 이때는 돈의 가치가 되게 적어졌고
1: 네.
0: 그래서 빌려서 투자하는 게 장땡이었거든요. 그 생각을 가지고 기업도 개인도 모두가 다 레버리지로 투자했던 게 이게 거꾸로 되면서 마진컬로 반배 내매가 오고 하면서 악순환이 악순환을 부르는 상황이 이제 발생하면서 됐는데
1: 네.
0: 이 대공황을 이제 루즈벨트 정부가 들어서서 정리하려고 딱 가서 봤더니 조사를 해보니까 대폭락 전부터 은행과 기업 내부자들이 주가를 조작하고 이미 이들은 딱 빠져나갔더라. 일반 서민들만 당했다더라.
1: 아.
0: 이게 나오니까
1: 네.
0: 열받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1: 화나죠.
0: 그래서 그때 네. 이제 강력한 그 이제 투자자 보호법 그 법을 만드는데 회사는 반드시 그 주식 발행할 때 모든 정보를 대중한테 공개하라는 공시제도가 시작이 되고요.
1: 네.
0: 내부자 시세 조정 작전 절대 못한다라는 금지 얘기를 증권거래법을 통해서 하는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라고 이게 엄청 세거든요. SEC라고 합니다. 월가를 감시하는 거죠.
1: 예.
0: 그런데 이때 이 초대 증권거래위원회의 그 수장으로 누구를 하느냐 이 문제가 있었는데
1: 네.
0: 누구를 했냐면 아까 제가 미국에서 시세 조정, 주가 조작 이게 비일비재했다 그랬잖아요.
1: 예.
0: 루즈벨트가 어떻게 뭐라 그랬냐면 자 이거를 감독하기 위해서 그거 제일 잘하는 놈 데리고 와.
1: 아, 그 주가 조작하고 시세 조정하고 이런 걸
0: 제일 잘하는 사람.
1: 제일 잘하는 사람을
0: 제일 잘하는 놈이죠.
1: 초대 수장으로 앉히겠다.
0: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말이 되냐고. 그런데 루즈벨트는 그 사람을 그 초대 SEC

0: 있지? 우리로 치면 금감위원장이죠.
1: 예.
0: 앉혔습니다. 누굴까요?
1: 누구예요?
0: 존 F. 케네디의 아버지인 자 조지 F. 케네디입니다.
1: 아,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
0: 예. 조지 F. 케네디입니다.
1: 그분이 이런 시세 조작과 시세 조작하고
0: 그 전에 이걸로 유명했던 사람.
1: 유명했던 분이었군요.
0: 그런 사람이 제일 잘 할 거라는 거죠.
1: 네.
0: 근데 확실히 일을 잘하긴 했습니다. 엄격하게 잘했고.
1: 네.
0: 그래서 아마 조지 F. 케네디가 야망은 있었는데.
1: 네.
0: 본인이 그 주가 조작이나 이런 거 했던 게 있기 때문에
1: 네.
0: 정치적인 생명은 이어지지 못했고 아들을 대통령으로 키울 이런 것들을 그때부터 키워왔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1: 네, 좋습니다. 자, 주식시장의 역사를 들어봤는데 저희가 사실 준비한 내용의 한 반도 못했어요. 워낙 또 재밌게 이야기를 잘 해주셔가지고 빨려 들어가면서 들어봤습니다. 남은 내용들은 또 다음 이 시간에 또 소개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돈의 역사 부의 흐름 시간에는 주식시장의 역사로 읽는 버블과 투자의 교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신환종 박사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저희가 내드린 퀴즈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멕시코였고요.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셨는데요. 1062님, 멕시코 우리 월드컵 전사들을 응원합니다. 자, 그리고 4466님, 멕시코입니다. 남편과 함께 출근하면서 듣고 계시다고 하고요. 또 0402님, 7030님 등등등 당첨 여부는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저는 내일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재성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2: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표현 중에 건공잡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는 허세를 부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건공잡이에서 건공은 하늘 건자에 빌공자를 쓰는 것으로 땅으로부터 그리 높지 아니한 허공, 즉 반공중을 뜻하고 발걸음이 건공에 뜬 것처럼 경황없다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실속이 없이 겉으로만 드러나 보이는 기세를 허세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허세가 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말 속담 중에 가난할수록 기와집 짓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장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 넉넉지 못한 가난한 살림일수록 기와집을 짓는다는 뜻으로 실상은 가난한 사람이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기 싫어 허세를 부리려는 심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요. 다만 이 속담은 가난하다고 주저앉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용단을 내어 큰일을 벌인다는 말로도 해석되어 문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고기 안문하기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여기서 안문하다는 법에 따라 조사하여 신문하다라는 뜻이고 이 속담은 공연히 허세를 부리고 힘없는 사람을 못살게 들볶는 경우를 이르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월요일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 제주도와 남부 일부 지역, 강원 동해안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이 지역에는 앞으로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더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오전 중에 그치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서 오늘 강원도와 경상도, 충북 동부 등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앞으로 소나기의 양은 5에서 1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곳에 따라서 천둥 번개와 돌풍이 동반돼 요란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16.9도, 대구 18.3도 등으로 어제 아침보다 조금 낮은 곳이 많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26도, 광주 25도, 부산과 제주 23도 등으로 수도권은 어제보다 1, 2도 정도 높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낮겠고요. 전국적으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조금 밑돌겠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까지 강원 내륙에는 안개가 끼겠고요. 강원 산

0: 현재까지는 매우 짙은 안개로 인해서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오늘까지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서는 높은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9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사부요인과 회동을 갖고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회동에는 기존 5부요인 가운데 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한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가 참석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SNS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됩니다. 대검찰청은 어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에 관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신속하게 구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국정 2년 차의 비전과 주요 과제를 소상히 밝힐 예정입니다. 회견에는 내외신 기자 160여 명이 참여하며 민생경제, 정치, 외교, 안보, 사회 분야 세 분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선 6.3 지방선거 결과와 개각 등 향후 국정운영 방향 그리고 부동산 정책, 후속 검찰개혁 방향 등에 대한 질문이 예상됩니다. 어젯밤 9시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에 있는 2층짜리 종이상자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옆 건물 10개 동까지 잇따라 번지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젯밤 9시 50분쯤 소방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70여 대와 소방관 241명을 투입했습니다. 이후 오늘 새벽 4시 반쯤 불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대응 단계를 1단계로 내린 뒤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레미콘 운송노동조합이 운반비 인상과 고용 안정을 요구하며 오늘 휴업에 들어갑니다. 전국 레미콘 운송노동조합은 오늘 오전 8시부터 휴업에 돌입하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광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이번 휴업에는 수도권 소속 조합원 8,000명과 레미콘 운송장비 11,000여 대가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현지 시간 7일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 북부를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날 이란이 탄도미사일 약 10발을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했다고 보도했고 이스라엘 군도 두 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식별해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군은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거점을 집중 타격해 최소 2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한 척당 평균 150만에서 200만 달러, 우리 돈 23억에서 30억 원의 서비스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고 반관영통신 파르스가 현지 시간 7일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모센 잔간의 의원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 선박을 대상으로 서비스 수수료 징수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시작했다고 통신에 말했습니다. 징수된 돈은 이란 국고에 예치돼 지정된 목적에 사용될 것이고 결제 대금의 일부는 달러 기반 암호화폐를 비롯해 현물이나 물물 교환의 형태로도 지급되고 있다고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이 19개월 연속 금 보유량을 늘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어제 발표한 통계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중국의 금 보유량은 7,496만 온스로 지난 4월에 비해 32만 온스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정책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안전자산인 금 매입을 당분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7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2m 안팎으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십니까. 전기혁 시사 소현정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개표소 봉쇄 시위가 나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국회에선 여야가 오늘 일제히 국정조사 요구서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오전 10시부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오후엔 중앙선관위원장을 제외한 4부 요인 회동을 가질 예정이어서 추가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본격 토론에선 더불어민주당 김형주 전 의원, 국민의힘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함께 관련 현안을 자세히 토론해봅니다. 오늘 전경 인터뷰에선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경기 평택을에 당선된 국민의힘 유이동 의원과 인터뷰합니다. 전격 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6월 8일 월요일 전격 시사 시작합니다. 월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최영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내놨는데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에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라 이렇게 지시했죠.
1: 예, 이재명 대통령 어제 저녁에 이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 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이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고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정부도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도 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이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이 존재의 의미가 없다면서 선관위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이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인데요. 관련해서도 어떤 메시지가 더 나올지 주목됩니다.
0: 이 대통령의 검경 합수본 구성 지시에 앞서서 김인석 총리가 전현직 총학생회 대표들을 만나 선관위의 고위직이 다 물러나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야당의 재선거 주장엔 토론을 해봐야 한다고 거리를 뒀습니다.
1: 예, 김인석 국무총리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련해서 이 국정조사 요구와 그리고 수사 이걸 포함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총학생회연합, 전국총학생회협의회 같은 이 대학생단체가 정부 입장을 듣기 위해 먼저 요청을 한 겁니다. 예, 김 총리는 이를 전격 수용했고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열렸습니다. 학생 대표단은 전반적 진상 규명, 책임 소재 명확화, 뭐 재발 방지 대책 같은 이 세 가지 차원의 이 김 총리 답변을 요구했는데요. 이 대표단은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경위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 김 총리는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학생들 의견에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0: 선관위를 규탄하고 재선거를 요구하는 서울 잠실 개표소 앞 시위는 오늘 아침까지 나흘째 계속되고 있죠?
1: 네, 6.3 지방선거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 일시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선거관리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서울 잠실 투개표소에서 시작된 대규모 행동, 전국 주요 선관위 청사에 이어서 대학가로도 확산하고 있고요. 서울 실시간 도시 데이터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약 3만 명 정도 인파가 올림픽공원에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올림픽공원에서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가장 심했던 자치구가 송파구였고 이곳의 개표가 끝나기 전에 이 재선거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올림픽공원역에서 타고 이제 이쪽으로 방송국을 오는데
0: 네.
1: 저 이 시간에 못 앉아서 온 게 처음입니다. 굉장히 사람이 아직도 많고요.
0: 아,
1: 예, 네. 2030 세대가 주축을 이룬 이번 시위 참가자들 참정권 침해라는 문제에 집중하면서 기존 정치권 세력과는 좀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토요일이 굉장히 좀 많았는데 그젯밤에 3만 명 넘는 참가자가 이제 현장에 몰려서 후원금을 받지 않는다고 하거나 정당 개입을 거부한다 이런 취지 안내문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0: 네. 자, 개표소 안에 있던 선관위원들 소재 그리고 투표함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1: 일단은 그 여기에 이제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개표를 했거든요. 네. 일단 선관위 직원들은 지난 6일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하지만 송파구의 모든 투표소에서 이제 그곳에 모인 이제 투표함이 한 380여 개 되는데 그 투표함들은 아직 경기장 내부에 남아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지와 투표함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를 위한 인력은 내부에 있는지 등은 아직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0: 네. 자, 여야는 주말에 모두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1: 그렇습니다. 지금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이제 오늘이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가 견제받을 수 있게 하겠다. 예, 검토를 해서 선관위 전면적인 재구성까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원법 등 이 현행 법률을 개정해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할 경우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서 이 개헌을 언급한 겁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필요하면 특검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 차원에서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청했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장 대표는 이 전국단위 재선거 실시와 사전투표 폐지까지 주장했습니다.
0: 네. 자,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통령 취임 2년 차 기자회견을 할 예정인데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어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1: 예,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대통령 신임 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 기업인 출신이죠. 이제 원래는 IT 전문지 기자를 지내기도 했고요. 이 한성숙 총리 후보자 임명될 경우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에 여성 총리가 됩니다.
0: 네.
1: 정치인 출신이 아닌 만큼 깜짝 발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청와대는 능력 중심 실용주의 인사 검증된 국무위원이라면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호황의 온기를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켜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소개하기도 했고요. 이 중소기업 수출 역대 최대치 달성과 창업 생태계 활성화 등 실질적 성과를 창출했다는 점도 작용했다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전했습니다. 참고로 한 후보자 김혜경 여사와 숙명여대 8호학번 동기입니다.
0: 네. 한지명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쟁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1: 일단 한성숙 후보자 주택 4채와 200억 대 재산을 보유해서 이재명 정부 내각의 최고 부자로 꼽혀왔습니다. 다만 한문 후보자가 실거주 중인 삼청동 단독주택 외에 세 채는 매각을 추진해왔고 올 4월 잠실 아파트는 매수자와 매매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후보자가 대표로 재직하는 동안 네이버가 이 성남FC에 40억 원 후원금을 낸 배경에 대해서 또 한 번 여야가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0: 네. 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처음 해외 순방에 나섰는데 순방지가 북한입니다. 오늘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요?
1: 그렇습니다.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오늘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 국빈 방문에 나섭니다. 시 주석의 방북은 2019년 이후 7년 만인데요. 이 북중 정상인의 이 대면 회동이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행사를 참석하기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베이징을 찾은 이후 9개월 만입니다.
0: 네.
1: 북한과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소 느슨해졌던 양국 관계의 복원을 본격화하고 경제협력 확대와 함께 이 북중료 연대 강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중은 아직 시 주석 방북 관련 구체적인 일정과 방문지 등을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복수의 베이징 소식통과 또 과거 북중 정상 교류 관행 등을 고려하면 시진핑 주석이 오늘 전용기편으로 베이징 서우두공항을 출발해서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박 2일 좀 짧거든요.
0: 네.
1: 그런 일정을 고려하면 시 주석은 방

0: 북 첫날 오후에 정상회담 오늘 오후에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의제가 테이블에 올릴까요?
0: 일단 뭐 경제협력 확대라든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전략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북중러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관측되고요. 이번 회담에서는 두만강 출해권 문제, 신압록강 대교 개통, 접경지역 협력 확대, 뭐 중국인의 북한 여행 등 경제 문제와 함께 문화, 인문, 교류 활성화 등도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북핵 문제가 어느 정도 수위 논의될지 좀 관심인데요.
1: 네.
0: 좀 뭐 어쨌든 오늘 방북에 앞서 또 시진핑 주석이 이 북한 노동신문에 기고를 했습니다. 이 포용적 경제 세계화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혼란하고 복잡다단한 현 시기에 북중 관계를 부단하게 발전시키는 게 필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북한과 전략적 의사소통과 협조를 강화해서 국제질서 공동 수호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1: 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입국한 후에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네요.
0: 예, 지난주 금요일 밤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혜진 네이버 의장 등과 함께 삼겹살에 소주 맥주를 곁들인 만찬 회동을 했는데 어제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냉면집에서 점심 회동을 한 다음에 게임업계를 만났고요. 잠실 야구장에서 시구자로 나섰습니다. 저녁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과 2차 간부 회동을 하는 등 바쁜 행보를 이어갔는데요. 이 피지컬 AI 생태계 구축하기 위해서 종횡무진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삼성 반도체 경영진과 만나서 HBM4 공급 일정과 물량 등을 조율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1: 네, 월요일 뉴스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최영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정규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2: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다시 찾아온 월요일인데요. 비가 내리는 곳도 있으니까요. 교통안전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출근길 교통량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사고가 난 곳들도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노은 분기점 부근입니다.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km 구간이 꽉 막혀 있습니다. 익산 장수고속도로 익산 방향 진안 1터널 지나실 때도 사고 구간 있으니까요. 1차로 잘 피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안산 부근에서 추돌 사고 있었습니다. 처리는 마무리되지만 안산 분기점 부근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강릉 쪽 보니까 서창 부근에서 지체고요. 반월터널에서 부곡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용인에서 양지터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1: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월요일에는 체슬리 투자자문의 조재한 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자, 지난 주말 끝난 미국 시장 급락했는데 미국 증시 흐름부터 정리해 주시죠.
3: 예,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최근 이어지던 강세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S&P 500은 2.6%, 나스닥 4.2%, 다우지수까지도 1.3% 하락을 했고요. 특히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2025년 4월 이후에 최대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S&P 500 최근에 9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이제 10주까지도 가나? 이런 기록 달성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는데 결국 기록 달성에 실패를 했고요. 우리 시장의 바로미터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0.3%의 급락이 있었습니다.
1: 미국 증시가 이렇게 급락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뭐로 보시나요?
3: 예, 아무래도 강하게 나온 고용지표, 그로 인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미국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훨씬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이 연준의 다음 행동이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이 될 수 있다고 보기 시작을 한 거고요. 여기에 AI 관련 종목들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겹치면서 대규모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1: 지금 증시 급락의 원인으로 미국 고용 지표가 강하게 나온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시죠.
3: 네, 이번 고용 지표의 예상치가 8만 5천 개의 신규 고용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지난 5월에 17만 5천 개의 신규 고용이 창출이 되면서 고용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금리 인상 우려가 생기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죠. 그런데 좀 자세히 뜯어보면 신규 고용 창출의 주 원인이었던 것이 숙박이나 레저 그리고 정부의 고용 헬스케어 쪽이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모두 이번 북미 월드컵과 관련이 있는 파트타임 일자리들이 많아서 장기적인 고용의 견조함보다는 단기적인 이벤트로 보는 것

0: 컵 특수에 따른 고용 증가가 있었던 겁니다.
1: 고용 지표가 괜찮았는데 주식시장에는 왜 좋지 않게 작용이 된 걸까요?
0: 예, 주식시장이 지금 경제보다 금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용이 강하게 나오면 소비와 물가가 견조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필요성이 낮아지게 되니까요. 결국 좋은 경제 뉴스가 나쁜 주식 뉴스로 해석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1: 네, AI 관련 종목들도 크게 하락을 했어요.
0: 네, 최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게 되면 사상 최고 수준까지 오르면서 역사상 최고의 분기 성과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AI 성장률이 이미 정점을 통과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과도한 기대가 조정을 받으면서 반도체 업종 전반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 하루 10% 넘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을 했었는데요. 과거를 좀 살펴보게 되면 이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랐던 게 1999년입니다. 이 한 해 동안 101%가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그해 MDD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10% 이상 하락을 했던 케이스가 그 1년 동안 9번이나 있었습니다. 이 1년 동안 101%가 오르는 와중에도 10% 이상씩 빠진 횟수가 9번이라는 건 그냥 단순 계산해보기만 해도 넉 달 중에 석 달은 이런 조정을 경험을 했었다는 겁니다.
1: 네. 그때도 변동성이 굉장히 잦았고 컸네요. 자, 월가에서는요. 이번 하락 장세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0: 네, 이번 하락을 전형적인 차익 실현 과정으로 보기도 합니다. 최근에 반도체주가 너무 많이 오른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수익을 확정하는 과정이 나타났다고 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기존에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밸류에이션이 가장 높았던 때가 24년이었는데 그때 28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고점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은 상태여서 지금 수익을 실현할지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이렇게 강한 고용 지표와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가 되니까 트리거가 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채권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0: 예, 채권 시장 상당히 큰 충격이 있었는데요. 미국 2년물 국채 금리는 하루 만에 10bp 급등하면서 4.15%를 기록을 했고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5.77bp 상승한 4.53%까지 올라가면서 네. 최근 금리 하락 기대가 상당 부분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 자, 그럼 시장은요.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을까요?
0: 네, 시장 기대가 좀 바뀐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스왑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2026년 말까지 추가 금리 인상을 완전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 기대가 우세했었는데요.
1: 네.
0: 이제는 추가 긴축 가능성까지 논의되는 상황으로 변화했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번 지표가 미국 경제의 강한 회복력을 보여준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동시에 연준과 시장이 다시 인플레이션 압력에 집중하게 만들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시장 반응이 다소 과도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면 그 이유가 경제랑 고용이 강하기 때문인데 그것이 반드시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1: 네.
0: 이 스태그플레이션 자체는 나쁘지만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경기 확장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니까요.
1: 네. 자, 우리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도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0: 예, 6월 5일 국내 증시가 코스피는 5.54% 하락한 8,160포인트, 코스닥은 4.5% 하락한 1,002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4조 원 넘는 매도에 나서면서 개인이 홀로 매수로 대응을 했던 하루였습니다.
1: 자, 우리 증시 급락의 주된 원인을 파악해보자면요.
0: 예, 뭐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글로벌 반도체주 급락이었죠.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가이던스를 발표를 하면서 기술주가 크게 하락을 했고 그 충격이 한국 시장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주가 동반 급락하면서 코스피를 끌어내렸는데요. 이 하락의 중심이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주가 하락이 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반도체 랠리로 크게 상승했던 만큼 차익 실현 매물도 좀 집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AI 성장 스토리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밸류에이션 조정 성격이라는 분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1: 네. 자, 지금 우리 증시에서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어땠나요?
0: 예, 벌써 20일 연속 매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매도가 반도체랑 대형 IT주에 좀 집중이 됐습니다.
1: 네.
0: 이 외국인 자금 이탈이 원화 약세와 맞물리면서 시장 변동성을 더욱 키워나갔습니다. 이 단순 계산이기는 하지만요. 5월

0: 6월 한 달간 대한민국의 무역 흑자가 260억 달러 규모거든요. 그런데 외국인이 동일 기간 동안 매도한 물량이 300억 달러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우리가 무역으로 벌어들인 돈 이상으로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차익 실현을 한 겁니다.
1: 네. 그래서 그런지 환율도 급등하고 있어요.
0: 예,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549원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이 환율 급등이 외국인 매도 압력을 더 강화하면서 국내 증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급등이 외국인 주식 매도에 따른 달러 수요 증가가 큰 요인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미국 금리 상승 우려에 중동 긴장까지 겹치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졌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환율이 1540원을 돌파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반도체주가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도 또 오른 종목도 눈에 띄더라고요.
0: 예, 금요일날 이른바 브로드컴 쇼크로 반도체주들이 하락하는 가운데 이 홍콩 ELS 관련 과징금이 기존의 1.4조 원에서 6천억 원 수준으로 경감되면서 이 관련된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지수 하락에 따른 방어주 성격으로 수급이 몰린 은행주들이 2%에서 7%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1: 네. 자, 지난주 금요일 급락장에 이어서 오늘 우리 증시도 약세를 피하기 힘들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한데 오늘 우리 증시 전망 그리고 투자자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0: 예, 코스피 야간 선물이 하한가인 8%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7500포인트대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 대응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크게는 주식을 100% 채우고 있는 분들과 그동안 차익 실현을 통해 일부 현금을 마련해 해둔 분들로 좀 나뉠 것 같은데요. 먼저 현금을 그동안 마련한 분들이라면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가격이 낮아진 주도주를 포트에 담는 기회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주식을 100% 채우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도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하나는 이 100% 채워져 있는 포트폴리오가 주도주인 경우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보유한 주식이 주도주가 아닌 경우입니다. 이렇게 주도주가 아닌 경우에는 어차피 모든 종목들이 다 조정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 포트폴리오를 주도주로 갈아타는 기회로 삼으시면 이 반등할 때 계좌의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1: 네.
0: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국 주식 시장은 반도체가 멈추고 박스권 조정을 받게 되면 그 사이에 그간의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소외되었던 종목들이 올라오는데 아직 반도체의 시간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은 포트폴리오의 교체 타이밍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 시각 증시따라잡기 채슬리 투자자문의 조주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1: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요즘 지난주보다는 크게 덥지는 않은 것 같아요.
3: 네.
1: 오늘은 어떨까요?
3: 네. 오늘도 기온이 평년과 비슷해 이맘때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평년 기온은 아침에는 17.9도, 한낮에는 27.4도인데요. 오늘의 예상 기온은 아침 기온이 16.9도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27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우리나라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의 영향을 받아 크게 덥진 않겠습니다.
1: 네. 날씨는 크게 덥지 않은데 소나기 소식이 있더라고요.
3: 네, 오늘 오전부터 저녁 사이 강원 남부 내륙과 강원 산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산지와 북부 동해안, 울산과 경남 중동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 정도입니다. 또한 오전까지 제주도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겠고 강원 동해안과 남부 지방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1: 네. 벌써 6월 둘째 주인데요. 이번 주 주간 날씨는 어떨까요?
3: 네. 이번 주는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더운 공기 사이에서 대기가 불안정해 소나기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중북부 내륙 산지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글피 목요일에는 강원 내륙 산지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소나기가 오는 지역에서는 돌풍이 불거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과 모레 갑자기 소나기가 소나기가 쏟아질 땐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강원 중북부 내륙과 강원 산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이 주말 이틀 동안에 강원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일어 인명사고까지 있었습니다. 이 오늘까지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고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너울이 발생하면 1.5m 안팎의 물결에서도 해안가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해안가 접근 자체를 자제하셔야겠습니다.
1: 네.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1: 잠시 후에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2: 정치?
4: 전격 시사.
2: 뉴스?
4: 전격 시사.
2: 인터뷰?
4: 전격 시사.
2: 주식?
4: 전격 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4: 다 전격 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4: 전격 시사.

0: 월요일 전격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유의동입니다.
0: 네,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가장 치열하게 경쟁이 펼쳐진 곳 중 하나인 평택을에서 당선을 하셨는데 네. 지난주 바로 본회의에 참석해서 배지를 다신 순간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1: 글쎄, 뭐 이번이 네 번째인데요. 네 번. 배지가 주는 무게감, 뭐 예. 책임감 이런 거는 아유 죄송합니다.
0: 아닙니다.
1: 항상 무거운 거 같고요.
0: 예.
1: 일단 뭐 첫 번째 든 생각은 이번 선거 과정이 굉장히 치열하고 어려웠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에게 보내주셨던 시민들의 그 지지, 격려 또 거기에 덧붙여서 기대들도 많이 있으셨을 텐데 그 기대들을 어떻게 기대에 부응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했습니다.
0: 네. 의원님이 이제 사서원이시잖아요.
1: 네.
0: 네. 상임위는 이번에는 어디를 좀 염두에 두고 계실까요?
1: 저는 선거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께 토의에 가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0: 네.
1: 지금, 평택이라는 지역이 뭐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지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국토교통 분야, 여서요.
0: 네.
1: 국토위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0: 아, 예. 지역 현안을 많이 챙기시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 송파 개표소에서
1: 네.
0: 나흘째 시위가 계속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이제 계속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네. 있는데
1: 네.
0: 이 시위 참가자들이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는데 의원님은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1: 제가 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아직 좀 부족해서요.
0: 네.
1: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100% 공감을 하고
0: 네.
1: 이게 기본적으로 국민의 가장 큰 권리 중에는 하나인 그 참정권이 훼손당했다는 점에서는 저는 이 사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재선거가 될지 어떤 방식이 돼야 될지는 좀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0: 네.
1: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야가 국회가
0: 네.
1: 좀 심각하게 또 그 절박하게 요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재선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네.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여야가 해결 방안을 논의해야겠다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 네.
0: 주말에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재선거를
1: 네.
0: 해야 된다. 그것도 전국 단위 재선거를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당내에서 예를 들면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재투표나 재선거를 추진하겠다는 게 당 지도부의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또 재투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면 추진 계획과 범위도 제시하라. 좀 약간 결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많은 그 해석들이 나오는데 일단 장 대표가 이렇게 재선거까지 요구하는 배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1: 글쎄요. 그 뭐 장 대표께서 어떤 취지로 어떤 배경이 위에서 이런 주장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도 저희가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당내에 이 협의를 거쳐서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었으니까
0: 네.
1: 뭐 당의 전체적인 목소리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상황을 선거를 가장 공정하게 관리해야 하는 국가기관인 선관위로부터 참정권을 침해받았다라는 인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폭넓은 공감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이게 국정감사라든지 뭐를 통해서라도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강합니다만 아직까지 재선거에 대해서 당내 의견이 하나로 모아진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 예. 장 대표가 최근에 거취를 묻는 질문에 거취 얘기하는 분들은 올림픽 공원에 가보길 권한다 이렇게 답을 한 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퇴론을 유축한 거다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
1: 네.
0: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장 대표의 책임 어디까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1: 지금 이번 선거를 직접 뛰어보시는 후보들은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분위기가 정말로 안 좋았어요. 예, 그리고 또 그것이 지금 나온 우리 지방선거의 성적표 후보가 뭐 이렇게 썩 좋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시고 계신 부분이고.
0: 네.
1: 그렇다 보면 이것을 이제 앞으로 당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 지도부의 거취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논의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한데 또 동시에
0: 네.
1: 선거 과정에서 들어보면 당이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지 못하고 분열하고 있는 목소리가 계속 비치는 거에 대한 불만이 훨씬 더 컸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안을 정 대표께서도 이게 뭐 그 올림픽공원에 있는 재선거랑 당신의 지도부의 거취랑 연결하시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조금 차분하게 어떤 것이 당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한 숙의를 좀 충분히 거쳤으면 좋겠고요.
0: 네.
1: 이런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내가지고 분란을 계속 일으키게 되면 사실은 당에게는 굉장히 지방선거 끝난 이후에 더 어려움을 가중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표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0: 네. 자, 의원님께서 선관위에 대한 비판과 부정선거 주장은 구분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1: 네. 자,
0: 이 선관위에 대한 비판과 부정선거에 대한 주장 어떻게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1: 그러니까 이게 선관위가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본연의 임무잖아요.
0: 네.
1: 그런데 사실 어떤 부분에서 보면 이게 과연 그 선관위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들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쿠리 투표라든지 아니면 직원 채용하는 데 있어서 뭐 가족을 채용한다든지 또 최근에 대통령이 투표하는 과정에서 기표소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투표용지를 노출시키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선관위의 대처 능력이라든지 관리 능력이라는 거는 뭐 거의 빵점에 가까울 정도였었기 때문에
0: 네.
1: 이 조직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등장을 했고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부정선거라는 그 담론에 대한 그 자양분을 오히려 선관위가 계속 제공하고 빌미를 제공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있기 때문에
0: 네.
1: 저는 선관위 조직 그 개편은 뭐 거의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원점에서 좀 본질적인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부실 선거 관리인 것은 분명하지만
0: 네.
1: 그것이 국가 조직이 함께 가담한 부정 선거로까지 연결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국민적인 그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예. 장동혁 대표가 어제 이제 재투표를 요구하면서 사전투표도 없애야 한다고도 말을 했는데요.
1: 네.
0: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투표 폐지에 대해서.
1: 저는 사전투표 폐지에 대해서는 장 대표가 주장한 부분에서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선거 중간에 투표를 하게 되기 때문에 후보를 충분히 선거운동이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전투표 기간을 허용하는 것은 충분히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해서 투표율을 높이고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그 선거에 반영하자는 의미니까
0: 예예.
1: 오히려 사전 선거일을 뒤로 조정을 해서 본 선거일과 붙이게 되면 실질적으로 원래 의도했던 충분한 투표 기간을 주면서도 또 동시에 선거 중간에 왜곡된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의미 있는 문제제기라고 생각합니다.
0: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야가 공이 일제히 그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한데 이제 네. 만나서 국정조사 일정 방식을 협의를 하겠죠. 그런데 여야 합의가 원만히 될지 또 빠르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당연히 일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1: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 합의가 안 될 이유도 없고 이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뭐 반대를 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여야가 아주 빠르게 합의하고 좀 속도감 있게 국정조사까지 연결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사실은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고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이 있어 보이는데 정부 여당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한다면 오히려 민주당이 갖고 있는 그런 부담도 덜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나빠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합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용지 부적 사태에 대해서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를 했습니다. 자, 근데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또 당에서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검경 합수본 구성으로 수사를 하는 걸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1: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가 많이 들고 왜 하필이면 검경 뭐 합수부 구성일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0: 예.
1: 그 통일교에서 그 소위 말하는 정치권에 뭐 비자금이 이렇게 흘러 들어갔다라는
0: 네.
1: 조사를 할 때
0: 네.
1: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특검을 했고요.
0: 네.
1: 제가 알기로는 그 누구죠? 지금 부산시장
0: 전재수 당선인 네네에
1: 대해서는 검경 합수부 조사를 통해서 해결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제 기억에 갖고 있거든요.
0: 예예. 예.
1: 그러니까 근데 그 검경 합수부 수사를 통해서 나온 결론이라는 게 결국엔 전재수 지금 당선인한테 거의 면죄부 주는 그런 도구로 활용됐다라는 생각이 많거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뭐 전 특검으로 가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0: 예예.
1: 이런 것들이 특검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특검은 왜 필요한 건지에 대한 질문을 다시 대통령께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 예. 자. 그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선관위 감사가 가능하게 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공동 발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 예?
0: 일종의 보기에는 공조처럼 보여지는데 사실 한동훈 의원이 당에서 제명이 된 상태로 무소속으로 국회에 입성을 한 상황인데
1: 네.
0: 이런 행보 어떻게 보세요?
1: 저는 뭐 무소속 이거 우리 당이 아니고 이것을 이 문제에 관해서는 떠나서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0: 네.
1: 감사원의 감사도 받지 않고 국회의 직접적인 통제도 받지 않고 이 선관위가 사실은 감사에 대한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게 하도록 하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고요.
0: 네.
1: 그것을 하는데 뭐 우리 당 아닌 의원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공동 발의하는 것이 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워낙에 이 사안이 중하기 때문에요.
0: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이제 국회의장단 선출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당 의원총회에서 부의장으로 추인된 박덕흠 의원 대신에 조경태 의원에게 28표가 나온 게 좀 화제가 됐습니다. 당에서 반응들 중에 특히 유영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조경태 의원을 찍은 25표를 거론하면서 이게 사실이면 이거 초딩보다 못한 짓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당을 떠났으면 한다고까지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1: 저는 그게 확인된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회 관례상 당선자의 표수만 발표하게 돼 있고 뭐 다른 분이 그 몇 표가 나왔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또 우리 당내 의원들이 찍었다라는 그 확인도 할 수 없는 거여서 제가 그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 하여튼간 여튼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거 과정에서 들은 가장 큰 이야기가 우리 당내의 갈등, 분란 이것이 우리 당에 대한 지지를 거두게 하는 주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이런 논란은 뭐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0: 네. 자, 이제 지방선거 결과 놓고 당 안에서 평가가 엇갈렸고 앞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지만은 정말 치열한 선거였다. 어려웠다라는
1: 네.
0: 얘기를 하셨는데 자, 가장 아쉬웠던 대목, 이거 정말 다음 선거에서는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는 대목이 좀 궁금합니다.
1: 전반적으로 당 지도부에서 그러니까 선대위에서 이 선거를 이번 선거를 어떤 의미라고 규정을 하고 그 규정된 것에 맞춰서 일사불란하게 체계적으로 캠페인을 이끌어 나가는 힘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각자 지역 후보들이 각자 도생하는 그런 선거 국면이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당의 선거 캠페인을 기획하고 이끌어 나가는 실행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보강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0: 네. 사실 의원님께서 보수 재건 출발은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그러면 네. 이 보수 재건을 위해 목소리를 하나로 모은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방안 생각하고 계십니까?
1: 지금 소위 말해서 우리 보수를 지향하는 정치인들이 당내, 당 밖에 굉장히 이렇게 넓게 파편화돼서 흩어져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그 목소리들을 하나의 그 정당 틀 안에 가둬서 담아서 이것이 명실상부하게 우리 정부 여당을 효율적으로 견제하면서도 우리 보수 가치를 좀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구체적인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0: 예. 지금 그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 그 제명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 가능성에 대한 얘기 선거가 끝나자마자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보수 통합을 위해서 이 복당 문제 조속히 매듭을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뭐 단순히 그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뿐만 아니라 제 보수 세력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그런 계기와 시점을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것을 한동훈 의원 복당에만 너무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이야기가 좀 다른 데로 흐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0: 네네.
1: 저는 뭐 보수를 지향하는 또 표방하는 그런 정당들 그런 정치 세력들과는 종합적으로 한 번에 다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그런 시도. 계획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사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내년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그 보수 재건 통합의 계기나 시점은 언제로 구상을 하고 계신 건가요?
1: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선거에 너무 닥쳐서 하게 되면 화학적 결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 결합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좀 빨리 지금이라도 지금 그 선거로부터 자유로운 지금 이 시기에 그런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보수 각 정파마다 갖고 있는 생각들이 다양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 정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또 공통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가치는 뭔지 그렇지만 또 각자가 그 양보할 수 없는 가치는 뭔지를 일단 우선 확인하는 것만 해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작부터라도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당장 그 원내대표 선거 일정이 잡혔는데 당초 내일 9일 열릴 예정이었다가 모레 10일로 하루 연기됐습니다. 지금 차기 원내대표 출마한 김도읍 성일종 의원이 좀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 얘기하셔서 그게 이제 받아들여진 걸로 보여지는데요.
1: 네.
0: 이걸 놓고 특정 후보를 몰아주려고 선거 일정 서둘러 잡았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글쎄요, 저는 저 새 후보가 다 합의를 했다는 측면에서는 그런 뭐 문제 제기는 해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0: 네.
1: 그게 뭐 특정 후보를 밀어주려고 했는지 저는 사실은 들어오니까 며칠 안 돼가지고 그 내막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저는 이게 굉장히 예민하다면 예민할 수 있는 문제인데 새 후보께서 합의를 해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당이 좀 변화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의지들이 바닥에 충분히 깔려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네. 자, 이제 선거 후에 원내대표 선거인데 이번 원내대표는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0: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1: 원내대표가 매우 중요하죠. 특히 지금처럼 여대 야소가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난 상황 속에서는 원내대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이번 3년차 원내대표는 하반기 원구성 협상에 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상대로 얼마나 이 협상을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원구성 협상에서 우리 당이 유리한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는지, 이런 능력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일각에서는 이번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를 친윤 대 친한의 대리전이다, 뭐 이렇게도 분석하시는 시각도 있던데 동의하십니까?
1: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데, 그러면 세 분이 나왔는데 그렇게 나누기에는 한 분이 외롭잖아요.
0: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하반기 원구성 협상이 초미의 관심사지 않습니까? 저희
1: 그렇습니다.
0: 그
1: 예.
0: 전격 시사하고 지난주 인터뷰에서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법사위뿐만 아니라 뭐 정무위, 산자위 같은 경제 관련 상임위도 민주당이 다 확보하길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1: 네.
0: 자, 의원님께서는 이 원구성 협상에서 국민의힘에서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상임위가 있으실까요?
1: 특별히 뭐 확보해야 되는 것을 제가 얘기하기보다는 원내대표가 되시는 분이 이제 보관이 있으실 텐데요.
0: 네.
1: 방금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국회라는 건 오랫동안 관례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관례가 어느 순간부터 깨지고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그 관례를 무너뜨린 원내 다수당은 그 순간은 굉장히 달콤할 거예요. 거기서 얻어들이는 과실이. 하지만 그게 관례를 무너뜨린 것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부메랑 효과? 그 소위 말하는 그 복수는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혜롭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예전에 있었던 여당들도 힘자랑을 할 줄 몰라서 그걸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것이 가져다주는 부작용이 그 순간에 얻는 과실보다 훨씬 더 크고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안 한 거였거든요. 지난번 국회였던가요?
0: 네.
1: 민주당에서 한번 그 국회 전체 상임위 위원장을 독식한 적이 있었습니다.
0: 예.
1: 그런데 그 이후에 제발 부탁이니까 이거 좀 당신 국민의힘이 좀 나눠서 가져가라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그게 자신들한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돌아간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0: 네. 지금 민주당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원구성 협조를 요청하면서 선관위 개혁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도 내놓았는데,
1: 네.
0: 이게 선관위 개혁 논의에 나선 진위가 원구성 협상에 네.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거다, 다시 말해서 별 진정성 있는 그런 제안은 아니다, 이렇게 또 비판적인 시각도 나오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 만약에 그것이 선의에 의한, 그러니까 선관위 개혁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이번 기회에 본질적인 개혁을 이끌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닌 여야 협상의 수단 중에 하나로 사용을 한다면 저는 그 국민들께서 금방 알아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그것이 민주당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그런 시도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자, 민주당도 서울시장 패배 이후에 대표 책임론도 계속되고 있는데 상대당 민주당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1: 글쎄요. 뭐 굉장히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것 같아서. 근데 또 뭐, 타당의, 지도부 리더십 교체에 관한 부분을 뭐 제가 언급하는 것은 뭐 적절해 보이진 않는데요. 저는 뭐, 최근에 언급되는 그 어느 분이 되더라도, 당내 갈등, 내홍, 이런 것을 쉽게 잠재우지는 못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여당 내 분열로,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네. 어제 한성숙 지명자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이 됐습니다. 어떻게 네. 평가하세요?
1: 글쎄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좀 알아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존의 정치인이 총리가 되지 않겠냐라는 하마평이 많았었는데 기업인 출신이 돼서 그거는 좀 신선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또 여성이라는 부분이 장점일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각부를 총괄할 수 있는 정도의 총리의 역량을 갖고 있느냐 이거는 저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네, 마지막으로 오늘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어떤 메시지가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저는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일방적으로 거의 가격을 누르기 위해서 공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뭐 대출을 규제한다든지 세금을 올린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수요 억제책만 쓰셨는데 저는 이번에는 공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이 부분을 좀 밝히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예,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국민의힘 유희동 의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청아입니다. 오늘은 준영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 준영이와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해 숲으로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날이 좀 더웠지만 유명산 숲속은 시원해서 준영이의 웃음소리가 커졌어요. 턱이 없는 평탄한 데크길, 숲의 고요한 소리를 들으며 오랜만에 숨을 크게 쉬었던 건강한 여행이었네요.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2: 58분 날씨. 하늘이 흐린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전까지 제주도와 남부 일부 지역, 강원 동해안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대기가 불안정해서 강원도와 경상도, 충북 동부 등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10mm 정도가 되겠고요. 일부 지역은 천둥번개와 돌풍이 동반돼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한편 오전까지 강원 내륙에는 안개가 끼겠고 특히 강원 산지는 매우 짙은 안개로 인해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기온은 대부분 17도 안팎으로 어제 아침보다 조금 낮아 선선합니다. 한낮에는 서울 27도, 대전 26도, 광주 25도, 부산과 제주 23도 등으로 수도권은 어제보다 1, 2도 정도 높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낮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내일은 낮 기온이 서울과 전주 28도, 대구 30도까지 오르며 더워지겠습니다. 오늘까지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서는 강한 너울이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2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매주 월요일 정치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신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자, 총리 후보자 하마평 계속 오르내렸지 않습니까?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장관, 또 강훈식 비서실장. 결국 한성숙 장관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1: 네.
0: 김 의원님.
1: 네.
0: 어떤 생각으로 이 최종 지명이 한성숙 장관에게 간 걸까요?
1: 뭐 최초에는 사실은 후순이었다고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언론에 따라서는 뭐 강훈식이 될 것이다, 정성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두 사람이 처음에 제일 나을 때는 세 사람이 나왔지만 네. 한성숙 장관 후보 장관은 조금 뒤로 밀렸는데 최종적으로는 마지막에는 한성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정치권이 너무 강렬하게 이렇게 붙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말하자면 강훈식이나 그 정성호 장관 입장에서 인사청문회도 해야 되고 바로 코앞에 전당대회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이게 어려운 구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정치 경험이 없는 한성숙 장관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딱히 결점이 없어요. 이게 공격해야 될. 물론 네. 다만 이게 뭐 국회의원도 안 해보고 그냥 장관 한 번 한 기업인 출신이 국정 전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파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제 문제제기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집요하게 야당이 물고 늘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그 환율 자체도 1,550원, 1,600원을 향해 가고 있고 이 뭐 쌍끌이로 뭐 삼성이나 그 SK 하이닉스로 인해서 뭐 증시가 뜨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불안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고 또 뭐 부정선거 관련된 논란도 지금 간단히 잠재우지 않고 특히 2030 세대들이 여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여성들은 여성들대로 불만이 많고 이제 그런 면에서 젊은층과 또 여성층에 대한 어떤 소구다. 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솔직히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은 책임 총리제라고 하는 것을 하기가 좀 벅찬 리더십 스타일이에요. 여러 가지 이것저것 눈에 보이는 걸 꼭 집어야 되는 스타일이라면 어차피 그렇다면 소위 총리와 대통령실이 원팀으로 아예 확실하게 민생 주도로 가겠다. 이런 시그널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0: 네, 김병주 의원님은 굉장히 다양한 지점을 다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네. 김성태 대표님 좀 비판적인 지점 좀 지적을 해 주신다.
2: 당연하죠. 지금 이제 김행주 또 의원께서는 뭐 나름 지금 이제 뭐 좋은 평가를 하고 또 본인도 뭐 또 IT 쪽에서 상당히 그 뭐 이 기반이 좋은 사람이고 하니까 우호적인 입장이었는데 그러니까 민간 IT 기업 최고 경영자 출신의 실무형 관료라는 그런 점에서는 파격적이고 뭐 실용적인 인사라는 뭐 평가를 이렇게 민주당 인사들은 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지금 총리라는 그 자리의 무게감이라는 것이 과연 실용성과 그런 핵심성을 겸비한 그런 실증형 리더로서 되느냐 하면 그게 아닌 거거든요. 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러면 이게 책임 총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대통령이 위험한 사고나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또 국정 운영에 너무 경색되거나 또 어떤 또 너무 자기 자신의 어떤 정치적 철학이나 이념에 함몰됐을 때 그럼 국정 운영이라는 게 상당히 국민들과 큰 괴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괴리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총리가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연륜 경륜을 중시하는 그런 총리를 왜 역대 정권마다 다 그렇게 발탁을 했겠습니까? 그런 게 슬기로움이고 지혜이고 지혜거든요. 국정 운영이라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선 이제 자 총리는 제일 큰 일 중에 하나가 국회를 상대를 해야 돼요.
0: 네.
2: 대의기관인 국회를 상대하는데 그럼 지금 이제 이분이 뭐 정치적 경험도 일천할 뿐더러 그렇다고 해서 뭐 행정 경험도 일천해요. 예? 그러니까 IT 전문가로서 어떤 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뭐 앞으로 AI 산업 기반을 갖다 대한민국의 공고히 빠르게 진행시켰다.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수많은 국가 운영을 하다면은 수많은 난제와 부딪히고 또 갈등 대립 반목이 또 이루어지고 그럴 때마다 이걸 풀어야 되는 게 뭐로 풀어야 되냐. 정치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결국은 정치를 우습게 보고 정치를 갖다가 한마디 정치를 기피한 외면하면서까지 이렇게 자기 독단적인 국가 운영의 어떤 지나친 자신감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망치게 했단 말입니다. 지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총리 내정을 보면은 바로 그런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잠실 지금 부실선거 문제 저기 2030 세대들이 네. 근육 10% 가까이 저렇게 3일 동안 지금 네. 집회가 항의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0: 네.
2: 거기에 보면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는 그런 우려. 그러니까 부실선거 이 부분이 아, 좀 지난번 스타벅스 논란 그리고 공소취소 특검 도입 논란 또 투표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지를 흔드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젊은 친구들이 볼 때는 아, 상당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걱정하고 우려된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거기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너무 지금 정치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아, 좀 너무 좀 우습게 보는 거 아닌가. 또 국정운영 이 자체도 정말 행정경험 하나 일청하는 저런 사람을 총리 자리에 내서가지고 그러면 책임 총리라는 건 아예 이제 염두에 없다는 것이고 자기 편의적으로 이제 국가 운영을 원활하게 가져가겠다는 그 의도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0: 네.
2: 저는 우려죠.
0: 네. 지금 사실 총리를 교체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진짜 선거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이게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김민석 총리가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할 것이다 라는 네. 거하고 맞물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0: 자, 이미 김민석 총리가 호남도 다녀왔고요. 예, 어제 이제 빠르게 예, 지명되자마자 또 본인의 그 입장도 올려놓곤 했는데 김민석 총리가 당으로 돌아가겠다는 이 결정이 앞으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어느 정도나 파괴력을 가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1: 그렇죠. 이제 지금 이제 하나의 변수는 이제 송영길 그 전 대표가 의원으로 다시 국회에 네. 등원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0: 예, 예.
1: 이제 2파전에서 3파전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걸 어떻게 물론 이제 송영길 의원이 당선되고 1승으로 얘기한 게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 국정의 성공이었기 때문에 자기 앞으로의 스탠스를 아마 대통령과 협의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총리를 한승숙 장관 사실은 송영길 의원은 내심에는 총리 후보군에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로 빨리 이렇게 총리 교체하는 함합평이 나온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0: 네.
1: 이게 그러면 이제 정청래 대표와 송영길, 김민석 이렇게 3자 혹은 4자 구도로 됐을 때와 송영길이 김민석을 도와주는 구도가 됐을 때의 결과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김민석이 주도해서 끌고 가기보다는 한편으로 보면 그런 역학관계가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고 보는 거고
0: 네네.
1: 또 한편으로는 이 한승숙 그 총리의 지명이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 나머지 재원들 정성호라든지 강훈식이라는 사람이 당내 선거에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 안정에 있어서 총리보다는 당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실제로 그만큼 네. 이게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관련돼 있는 게 국민의힘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내가 안정되게 가져갈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뭐 유시민, 김어준, 뭐 정청래 이렇게 해서 소위 친문 진영, 진영들이 뭐 싸움을 하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적전 분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가장 큰 난제이기 때문에
0: 네네.
1: 오히려 본인도 좀 오히려 현재의 내부 정치적 자원들을 조금 당내 선거에 집중하겠다. 그게 우선은 우선순위다라고 보여지고 아마 지난번에 뭐 이렇게 개표 방송 때
0: 네.
1: 우리 민주당 의원들하고 살짝 자기 당대표 누가 될 그냥 물어보니까 네. 김민석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 왜냐하면 어차피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대표 시절에 공천한 사람들이 어쨌든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0: 네네네.
1: 지난번에 박찬대하고는 급이 다르다. 그러면 김민석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싸움도 세게 붙을 가능성도 있다.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0: 그렇게 보시는군요. 자. 민주당 전당대회가 어쨌든 8월에는 또는 뭐 늦어도 9월 초는 할 거라고 하니까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국민의힘도 사실은 뭐 전당대회는 아니지만 원내대표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2: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뭐 민당 전당대회 존중되어져야 되고 또 집권당이니까
0: 예.
2: 또 대통령과 손발이 잘 맞아야 되는 부분은 다 국민들도 바라는 사안이에요.
0: 네네.
2: 그렇지만 이번에 김민석 총리가 전격적으로 사퇴를 하고 물론 예견된 일이었지만은 이렇게 국가 재상이라는 자리가 자신의 통치 체질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국민들은 여기질 수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0: 네.
2: 그럼 누가 보라도 김민석 총리가 1년 만에 그저 1년은 뭡니까 저 청문회 같은 그 뭐 이리 그리 하니까 한 10개월 낸 건데 그럼 총리라는 저 자리가 당정 간에 저렇게 물론 당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통치 체제를 공고히 하는 부분이 당이 일사불란한 어떤 그런 자기하고의 충성심 이런 게 필요로 하겠지만은 그 대상이 총리를 하고 있는 사람을 사퇴하고 내보낸 그 모습 이게 국민들이 온전히 그냥 순수한 민주당 전당대회로 보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번 저 한성숙 총리 인선 같은 경우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국면 전환용 카드라고 이렇게 나를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당 네. 입장에서는. 또 이런 내각의 실질적인 그런 부여보다는 보여주기식 인선에 가깝은 그런 장식용 인사가 총리 내정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부분 이건 대단히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에요. 자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입장도 자 제대로 된 이번 6.3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은 분명히 변하지 않고 반성 제대로 하지 않는 이 보수 주인의 해초를 세게 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6.3 선거는 참패당한 선거예요.
0: 네.
2: 그럼 거기에 따른 국민들 뜻을 제대로 받드는 그런 변화를 가져와야죠.
0: 네네.
2: 그런 측면에서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부터
0: 네.
2: 당이 뭔가 변하고 있는구나. 이걸 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해 주냐. 국민들은 6.3 이후에 보수 진영의 변화. 국민의힘 여기에 따라서 이제 다시 국민의힘이 천박구르기가 될 수도 있고 아 그래도 제1야당으로서 저 친구들을 좀 신뢰를 가지고 좀 힘을 실어줘야 되겠네. 이 판단이 국민들이 있을 겁니다.
0: 네. 일단 원내대표 선거는 이번 주에 하시니까요. 지금 10일로 결정이 된 거지 않습니까?
2: 10일 결정됐습니다.
0: 요새 신조어가 나오면 빨리빨리 흡수해가지고 질문을 해야 되지 않으면 게을러 보여서요.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친장 대 비장. 장은 장동혁 대표를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이 구도로 보는 게 맞는 건가요?
2: 저는 거의 뭐 별로 틀릴 게 없을 것 같아요.
0: 네.
2: 그렇게 이제 장동혁 대표가 사실상 6.3 선거를 끝나고 나면은 역대 어느 정권의 어느 권력자들도 당권을 손에 쥐고 선거가 실패되면은 바로 아침에 그냥 부득이 소치라 그러고 국민들께 죄송스럽다 그러고 당원들께 죄송스럽다 그러고 던지는 게 그게 정치인의 도리예요. 물론 이제 뭐 저 투표용지 부족 부실 선거 문제가 부실 뭐 투표에 대한 문제가 네, 있지만은 네, 그거는 네. 그거고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원내 대표가 앞으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거 문제도 이제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세 사람 지금 현재 후보 중에서 뭐 김도훈 후보 같은 경우는 한동훈 복당까지도 빨리 뭐 결정을 하고
0: 네.
2: 또 당이 국민들 여론을 받들어서 변화 쇄신하는 그런 뭐 원내대표가 되겠다는 입장 분명한 거고 끝으로 이제 정재인식 뭐 후보자 같은 경우 이런 누가 봐도 대표적인 뭐 윤석열 측근 세력이죠. 그래서 뭐 허리 말한 찐윤 세력들이 다시 이 친구를 내세워 가지고 또 대리 정치를 갖다가 할 건지 이런 것도 이제 지켜봐야 되는 문제고 그 중간쯤 김도욱과 정진식의 중간점이 이제 성일종이라고 보면 전 될 것 같아요.
0: 네.
2: 이 친구들은 상당히 전략 기획통이면서 또 변해야 될 때는 변하는. 그렇지만은 친윤 세력들이 거부 반응이 그렇게 많지 않은 뭐 그런 뭐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의 컬러가 다 달라요. 그래서 뭐 11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0: 새 후보 중에 지금 시점에서 누가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저 한마디 이렇게 던지면요. 상당히 여론에 뭐 좀 그게 있기 때문에 제가 며칠은 조용히 지내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그 민주당 전당대회는 사실상 그 송영길 의원, 김민석 총리,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 3파전으로 보통은 다 보고 있습니다만은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 따라서는 김민석 총리 지원 쪽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의원님 보시는 거지 않습니까?
1: 그러니까 내부적인 예를 들면 여당이 갖고 있는 장점은 뭐냐 하면 이게 송영길 의원이 무슨 국가무선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총리는 아니지만 일단 주요한 본인은 사실은 외교부 장관이 되고 싶어하는 욕심도 있고 또 동북아 러시아 통으로서의 어떤 역량도 있고 지금 북극강내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현 정부와 도움이 되는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라는 입장에서 만약 그런 부분에 대한 내부 소통이 있을 수 있다면 그냥 그 김민석 후보를 전 총리를 이 옆에서 이렇게 스포트하는 형태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힘을 영향력은 강화되면서 가져가는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가 호남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당내에서 이번에 호남이 화가 많이 났거든요. 선거 과정에서. 네, 왜냐하면 김영록 지사도 전 지사도 네. 화가 되게 많이 났고
0: 네, 그렇죠.
1: 전북도 마찬가지로 겨우겨우 불은 껐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후보를 정하는 데 있어서 반 정청래 노선이 굉장히 큽니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송영길 의원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접점이 있을 수 있다면 굳이 후보를 안 하면서 여러 가지 차후에 자기가 뭐 우리 정권이 앞으로도 이제 뭐 한 2, 3년 더 남아 있는 상태라서 뭐 자기도 또 총리 될 수 있는 길도 막혀 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한 네. 총리, 한명숙 총리 지명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공감대가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조금 그것이 잘 안 되느냐에 따라서 3파진이 되느냐 2파진이 되느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조간 보도를 보니까 이번에 그 정청래 대표를 지방선거 결과 놓고 강하게 비판했던 김용 전 부원장의 최고위원 출마를 거론하는 보도도 있던데요.
1: 네.
0: 이게 좀 얘기가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1: 글쎄요. 뭐 그거는 뭐 본인이 그동안에 네. 경기도 권역 내부였습니다마는 뭐 전국의 지방선거에 뭐 소위 뭐 후원회장 역할도 많이 했었고요. 특히 경기도 입장에서는 본인은 네. 사실은 뭐 평택이나 어디든 경기도권 내에서 보궐선거에도 나오고 싶었으나 아직은 사실은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내친 김에 많은 그 힘들이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 선거를 통해서 어쨌든 뭐 김석을 스포트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는 있어 보입니다.
0: 예. 친명 대 친청, 친청 대 친명 지금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세요?
1: 이번에는 조금 친명이 우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느낌이 이제 당의 의원들의 생각들도 네. 조금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뭐 유튜브로 뭐 간혹적으로 보입니다만은. 조금 김어준, 유시민 이분 또 조국과 같이 해가지고 특히 이제 조국 그 조국 혁신당 대표에 대한 어떤 비판 또 유시민이나 친문 진영이 대놓고 민주당이지만 조국 지지한다라고 하는 소위 삼철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강화될 것이라고 보여져서요. 이번에는 사실은 뭐냐면 박찬대 뭐 이번 인천시장이 됐습니다만은 조금 여러 가지 정청래 당대표하고 붙기에는 이 조금 역량이 모자란 부분이 있고 이 그 뭐라죠 전체적인 경륜에 있어서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 대놓고 한판 붙자라고 하면 조금 박빙의 경우 그리고 또 대통령 지지율이 여전히 예, 그 60대 60%를 네. 이끌고 있기 때문에 당도 아마 알아서 조금 이번에는 전체 지방선거에 특히 서울시장 선거의 결과 패배 그리고 또 평택 선거의 결과에 대한 책임론으로 굉장히 정치

0: 있어요. 이번 사태 어떻게 전개될 거로 생각하세요? 김 대표님.
1: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30 세대들이 요 한 3일 주말 사이에도 잠실쯤 채권 그 정말 분노의 그 목소리는 정말 대한민국의 이 절대 권력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한성숙 총리 내정자에 관련한 입장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절대 입법 권력이거든요. 이 절대 입법 권력의 독단과 전횡 폭주에 대해서 아무리 집권당 총리지만은 저걸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또 견제를 할 건지 정치 경험이 정말 일천한 그런 중기부 장관을 갖다가
0: 예.
1: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저 결정은 상당히 위험한 도박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네.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투표용지 저 부족으로 빚어진 저 2030의 저 분노의 목소리라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는 이게 이제 뭐 지금 현장 투표용지가 바닥 나가지고 결국은 허둥지둥됐던 선관위를 떠나가지고 원천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런 투표에 민주주의에 꽂힌 투표를 관리할 그런 역량과 자질 자체가 총체적으로 부실해요. 그런 이 부실 집단을 어떻게 앞으로 국민들이 정말 자신의 그 소중한 한 표 이 참정권이 행사되어 줄 수 있는 그런 헌법기관으로서 변화할 것인가. 국민들은 이 엄청난 그 큰 지금 이제 의혹의 의심의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그 이게 이제 부실 뭐 선관위의
0: 네.
1: 부실 입장은 분명하지만은 이걸 갖다 이제 부정선거로 이렇게 이제 또 바로 정치적 색깔을 뒤집어 씌우는 부분은 그 2030 세대들도 일정 부분 경계를 하고 있어요.
0: 네네.
1: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이제 재선거 입장이라는 것은
0: 네.
1: 이거는 오세훈 시장이 당선자가 사퇴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정원호 후보가
0: 네.
1: 이미 뭐 자기는 성폭선언을 했잖아요. 당선 무효 소송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법원에서 이 어떤 판단과 결정이 없으시는 이걸 번복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헌법상.
0: 네.
1: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이, 이 지금 송파 이 투표용지 부정 이 사태에 대해서는 이걸 정치인들이 너무 정치적으로 이걸 혼란을 만들어가는 부분은 상당히 조심하면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도 원래 5부 요인 회담이잖아요.
0: 그렇죠.
1: 이걸 이제 선관위 위원장 이제 사퇴가 됐기 때문에 네. 빼고 4부 요인이 하지만은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선거를 혁신시킬 건지 이승만 정권이 어떻게 망한 줄 압니까? 1960년도 3.15 부정선거로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5.16 혁명이 일어난 거고, 예? 그렇고 그 개헌을 통해서 지금의 중앙선거리 체제가 만들어졌거든요.
0: 그렇죠. 네.
1: 이 중앙선거리가 그동안 너무 초헌법적인 기관으로 치외법권적으로 자신들만의 갈라파고스 섬에 가둬가지고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정말 강구한 의지가 이 2030을 통해서 이제 지금 표출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0: 대통령이 어제 이제 검경 합수본 구성을 네. 지시를 했고요. 또 김민석 총리도 입장을 내놨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질문을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말씀하신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재선거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을 이미 김 대표님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걸 모를 리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선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특히 이제 집권 여당에서 정부에서. 네.
2: 사실은 이제 장동혁 대표가 잘못한 게 이것은 국회에 맡겨달라 그래야 돼요. 보수 당대표라면. 여러분의 분노는 알 수 있다. 부동선거인지 아닌지 우리가 철저히 하겠다. 뭐 국정조사 지금 뭐 어차피 민주당도 하겠다고 하는
0: 네.
2: 거고요.
0: 네.
2: 뭐 어떤 부분이고 그다음에 원포인트 개헌하겠다. 이게 선관위 자체가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것부터 해서 3차 개헌부터 해가지고 합법적으로 완전히 이것은 그때야 이제 소위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 때문에 강하게 선관위의 독립성과 그걸 만들어준 거 그 필요한 건 사실이 맞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도 재선거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0: 그렇다면
2: 네, 있었습니다.

0: 네. 그렇다면 그걸 뭐 수치해서 그러면 송파구에 아마 기초단체장이라든지 구청장 시흥 구인에 영향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걸 그거는 법원에 맡기자. 법원의 결과에 따르자. 그리고 여야 합해서 빨리 내가 당에 저기 국회에 들어가서 개헌하겠다. 부정투표를 안 할 수 있도록. 뭐 언제든지 우리가 선관위 서버를 압수수색할 수 있는 뭐 열어볼 수 있는 그걸 국회에서 논의해서 박으면 되지 않습니까? 명문학. 네. 그게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리고 뭐 독일의 사례에 따라 그때는 너무 정말 오랜 기간이었고 투표 용지도 엉뚱한 용지도 온 것도 있고 했고 네. 지금보다 더 심합니다. 그렇다면 네. 만약 진짜 현 정권이 부정선거를 하고 싶었다면 서울시장 대구시장 이겼어야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냉정을 지켜달라. 여러분의 분노와 의혹은 충분히 일리 있다. 나는 그게 보수 야당이 해야 될 역할 아닌가. 이거는 사실 어찌 보면 좀 제가 심한 말로 얘기하면 지난 윤석열 계엄을 반대했던 20대 여성에 대한 반대 논리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20대 남성이 가지고 있는 정치지향적 분절점이 있어요. 그 이준석 대표로부터 비롯된 그런 일정한 바이어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20대 전반이 다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그것이 다층적으로 깔려 있는 내용이라면 네. 냉정을 찾게 해 주는 게 정치 역할 아닙니까?
1: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30초 남았는데 요거 하나 질문 드릴게요. 특검을 요구하고 있어요. 특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저는 이제 그 절차는 이제 국회에서 네. 이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 국정조사 하는 거 맞아요. 양당이 다 국정조사 네. 요구서 지금 오늘 다 제출을 하고 있고 그럼 국정조사를 하고 난 뒤에 국정조사 그러니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권능과 기능 가지고 실체적 진실이 완전히 다 밝혀지지 않고 법적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는 그 한계가 드러난다면 분명히 특검을 해야 될 사안이죠.
1: 아, 일단 국정조사 후에.
2: 예.
1: 네.
0: 저는 지금 입장에서는 야당이 요구하는 걸 여당이 다 받아도 된다고 봅니다. 심지어 재선거 하자 그러면 재선거 하겠다고 받아도 된다고 봅니다. 아, 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정원호 후보가 당선됐다면 더 강하게 얘기했을 텐데 지금 사실은 뭐 재선거 요구하다 다 말이 들어가 버렸잖아요. 재선거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건데 선거가 결과가 똑같이 뭐 오세훈 후보가 시장이 되더라도 지금 모든 걸 다 받겠다고 여당이 해도 저는 손해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1: 네. 1부 마치고 본격적으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0: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1: 환율은 흔들리고 주식은 요동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장. 이럴 때 경제쇼는 당신의 확실한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수치 너머의 숨은 흐름을 읽고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KBS 1라디오 경제쇼.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1: 정치
3: 전격시사
1: 뉴스
3: 전격시사
1: 인터뷰
3: 전격시사
1: 주식
3: 전격시사
1: 맥락 해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1: 와, 전격적이네.
3: 전

0: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토론 1부에서 언급된 여론조사 개요 잠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9.1%로 나왔던 여론조사였는데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5월 26일에서 2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8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 응답 방식으로 조사했던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부 첫 번째 질문은요. 사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 투표용지 부실이 발생하자마자 바로 현장을 갔고요. 그리고 나서 어제 주말에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금 재투표해야 된다. 그것도 전국 단위 재투표. 그리고 사전투표도 없애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앞서 저희가 유희동 의원하고도 인터뷰를 했지만 이게 과연 당 전체 입장인지 이것도 사실은 불분명한 상황이고 또 하나는 지금 선거 결과를 갖고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투표 용지 부족 사태를 연결을 해가지고 본인의 거취에 이용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적 시각도 나오거든요.
1: 그런 비판적 시각을 회피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식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죠. 지금 상황 자체가. 예, 예. 그럼 기자들도 마찬가지. 어제도 장동혁 대표에게 물었지만은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은 선관위 잘못만 따지는 그런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실질적으로 이게 재발 방지 대책이 아닌 당대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분노한 여론을 갖다 그 방패 삼고 있다는 그런 비판의 지점도 대목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현행법상으로 이 부분을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투표공지 부족 사태 이 해결 방안은 국회가 이번 이제 국민들의 소중한 이 참정권을 갖다 침해받고 훼손당하게 한 그 중앙선관위에 지금 이제 이 헌법기관으로서 역할과 역량 그리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 작동되고 있는지 이걸 이제 점검을 하는 겁니다.
0: 네네.
1: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게 감사원 감사도 못 들어가지고 뭐 대통령도 여기에는 손을 못 대는 그런 재벌거리예요 여기가.
0: 네네.
1: 초헌법기관이 돼버려가지고.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이번에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문제가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의기관으로서 국민들을 대신을 해가지고 그 의혹을 낱낱이 풀어줘야 돼요. 여당 야당이 손잡고.
0: 네.
1: 여기는 뭐 정인이나 창건인 뭐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의미를 둘 필요가 없잖아요.
0: 네.
1: 양당이 다 한 점 의혹 없이 이걸 갖다 뭐 맹맹백백 밝히는 그런 정치적 역할과 노력 다 해주면 되는 거고 결론은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예요. 이게 이제 결론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이게 지금 전국에 50개소 투표 그 지역 유권자들의 문제인지 안 그러면 전국적으로 정말 이걸 재선거를 해야 될 문제인지 안 그러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그런 투표소 지역에 그쪽만 제한된 어떤 선거를 하는 게 맞는지 이런 모든 부분은 국정조사 이후에 또 특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선관위를 갖다 저걸 거의 해체 수순에 뭐 거의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는 이제 책임자 처벌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국민의 참정권을 이렇게 훼손시킨 이 헌법기관에 대한 국민들은 분명히 매를 들길 바랍니다. 그걸 특검이 어떤 맹목으로 잘못했는지 다 밝혀내야 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법적인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이제 다 출표용지 부족 사태 이어갈 해결 방안은 뭐냐. 결국은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한민국 헌법상의 상권분리 제도로 작동돼 가지고 아 민주적인 또 절차를 가고 있구나. 그러면 국민들이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정치적으로 현행법상 실현 불가능한 주장을 해서는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공직선거법상의 재선거 같은 경우는 선거 결과에 명백한 영향을 미쳤을 때 사법부 판결을 거쳐가지고 제한적으로 이게 치러지는 것인데 무작정 이걸 전국 재선거를 뭐 예치는 것은 책임지지 못할 그런 무책임한 정치적 수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0: 네.
1: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여당 의원이든 야당 의원이든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당리 당적 갖다 들이대면 안 되는 거예요.
0: 사실 장동혁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그 전부터도 지금 보면 이 사안을 가지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부실한 선거 관리 갖고 또 이재명 대통령하고 회담을 해야 된다 하자 이런 제안을 한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오세훈 시장도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것들이 정치적으로 계속 파장을 낳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 우선 가급적이면은 야당의 주장을 흡수할 수 있는 데까지 흡수하고 또 기본적으로 지금 두 가지가 섞여 있는데 법적인 문제와 정치적 공세. 정치적 공세 할 수 있죠. 근데 이건 역으로 보면 사실은 야당의 호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거는 야당의 악재입니다. 장동익 대표가 오히려 이 문제를 가져감으로써 당내 분란을 더 키우고 또 실제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부산 북갑에서 살아온 것에 대한 부분을 저지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내의 변화를 요구하는 특히 좀 있으면 이제 다음 총선을 준비하는 당내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장동훈 대표가 저런 스탠스를 오래 취할수록 본인한테 손해다는 입장을 굉장히 이번 선거를 통해서 느꼈을 겁니다. 그렇다면 빨리 드러내야 되는데 이게 악재가 된 거예요. 당내에서는. 이걸 계기로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무슨 뭐 그동안의 법으로 보면 너무 정부하고 그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예, 담을 쌓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잖아요. 그런데
0: 네.
2: 오히려 우리가 잘못 손을 만지면 어떤 대통령이 쉽게 선거관리기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냉정하게 해요. 다만 물론 뭐 대법관 중에 누가 선거관리위원장이 되느냐 사무총장이 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역할은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그것이 좀 뭐 검열을 쉽게 한다는 이유로 잘못하면 이게 또 수중에 대통령 그 이전에는 오히려 역으로 보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원호 후보가 시장이 안 된 거는 굉장히 아쉬운 지점이지만 만약에 정원호 후보가 시장이 됐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엄청난 파장이 더 배가 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는 당장 실제로 제 투표를 하자라는 입장도 당내에서 갈릴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보면은.
0: 네.
2: 예. 이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정치는 생물이고 뭐 서울시민 입장에서 이것에 대한 투표용지 부족이라고 하는 뭐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데 대한 선관위를 칠다는 건 맞지만
0: 네.
2: 이걸 지나치게 정치적 업무론으로 깔고 가거나 한교원 대표가 당내 들어와서 하는 것에 어떤 길을 터주는 것은 또 중도층 입장에서 서울시민 입장에서도 결코 그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네. 그렇게 봅니다.
0: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어떤 메시지를 좀 내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1: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현재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오늘 1주년 담화를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의 참정권을 직접적으로 이입하고 이번에 선거관리의 공정성에 심각한 어떤 타격을 준 초유의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걸 뭐 사실상 선관위를 갖다 옹호하고 비호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승만 정권이 3.15 부정선거에 의해서 망했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주주의 수준은 정말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갖다 이제 앞으로 여야간의 국회에서 이거는 정치적 공방을 벌리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의혹을 밝히고 선관위도 선관위 내부에서도 이걸 투명하고 객관적인 진상 규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령 독립성을 확보한 그런 외부 주도의 어떤 진상 규명 위원회를 가동하는 거죠. 대한변협이라든지 그리고 학계 여야 추천 뭐 이런 뭐 시민사회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된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이번에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선관위의 근본적인 문제 이걸 발췌해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 책임자 문책과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될 겁니다. 이거는 선관위 차원을 뛰어넘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앞에 윤석열 정부고 또 뭐 역대 문재인 정권이고 또 박근혜 정부도 어느 정부든 그 정부에서 결국은 대국민 사과가 깊게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가 분명히 선행된 가운데 앞으로 책임자 문책과 앞으로 근본적인 이 국민의 참여권이 훼손되지 않는 그런 계획 방안을 같이 국회와 마련하겠다. 이런 정도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0: 네. 김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2: 뭐 저는 뭐 대통령께서도 어쨌든 뭐 전체의 통화라는 대표 국민의 대표인 만큼 본인의 책임을 떠나가지고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 그리고 이 재발 방지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용지 부족 국가도 아니고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해가 서쪽에서 뜰 확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확률이 제로가 아니에요. 우리 국민 100%가 투표할 확률. 제로일 것 같지만 어쨌든 그걸 100% 용지 찍어 놓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뭐 선관위가 예산 타갈 때는 100%를 찍는다는 용지 값을 타갔대요.
0: 네.
2: 그런데 왜 100% 찍으면 되죠? 찍고 난 다음에 투표한 만큼 국민 보는 앞에서 파쇄하면 되잖아요. 몇 표를 찍어 다 찍어 놓고 몇 프로 했지만 나머지는 다 없앤다고. 그게 뭐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국문 하나만 넣으면 돼요. 투표 용지는 항상 100% 갖춘다. 뭐 재발 방지가 뭘 어려운 문제입니까? 예.
0: 국정 2년 차 구상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나올 거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 방점을 좀 찍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2: 아무래도 이제 함성숙 장관을 총리로 했다라고 하는 시그널 자체가 민생 우선이라고 하는 어떤 대내외적인 어떤 무역이라든지 통상이라든지 압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없잖아 있고 양극화라든지 또 청년 계층의 소외감 박탈감들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또 부동산 정책도 없잖아 이번 뭐 공식적으로 저는 놀랄 만큼 사전 여론조사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한강벨트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봅니다. 우리가 뭐 우리 선배님도 계시지만 여론조사 사전조사에는 그렇게 빨간불이 많지 않았어요. 특히 영등포 같은 재개발 재건축은 여지없이 그냥 그렇게 간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부동산 정책을 진짜 실사구치적인 측면에서 다듬어 봐야 되겠다. 여러 가지 이번 지방선거에 나온 국민들의 어떤 뜻을 겸허히 받드는 그리고 그것의 측면으로 아까 일성으로 제가 말했습니다. 원래는 강훈식이나 뭐 정 장관의 어떤 정치 장관을 하려고 했지만 민생 우선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민생의 가장 현안에 또 실물 경제를 잘 아는 총리를 앞세웠다라고 하는 것으로 앞으로 남아있는 동안 어떤 그런 어떤 국정 안정과 민생 경제에 집중하겠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사회에서의 어떤 뭐 공공개혁의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 가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어떤 그 당내 강성파들을 대상으로 하는 뭐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0: 네.
2: 뭐 검찰 개혁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강조 이런 게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0: 네. 자, 저희가 시간이 2분 정도 있는데요. 그 이번에 재보궐 선거를 통해서 국회에 입성한 사람 중에 단연 제일 스포트라이트 받은 사람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잖아요.
1: 예.
0: 김 대표님, 한동훈 의원 국민의힘 복당 언제쯤 될까요?
1: 원내대표 선출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제일 야당입니다.
0: 네.
1: 지금 행정수반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의 국정 운영도 견제하고 비판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거대 입법 권력 민당 중심의 폭주입니다. 이 독단과 전횡을 넘어서 절대적 입법 권력이 되고 있거든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 1년 뭐 소회도 하고 또 앞으로 이제 국정 운영의 2년 차 이제 입장도 나올 건데
0: 네.
1: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절대 권력을 완성해 나가는 모습은 이거는 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입장에서 이거는 절제되고 견제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대 권력에 대해서는 항상 국민의힘은 앞으로 자중 노력과 변화 쇄신을 통해서 엄청난 성찰의 시간을 또 국민들이 이번 6.3 선거를 통해서 부여를 한 거거든요. 자, 그렇지만은 국민들은 또 이재명 정부 그리고 거대 입법 걸린 민주당의 폭주에 대해서도 분명히 견제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견제가 앞으로 이제 임기 1년 차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서 내란 세력 척결이다. 뭐 심판이다 뭐 이렇게 했을지만은 그게 이제 주구장창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2년차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바람은 내 삶이 실제로 더 안전해지고 또 장관군이 그런 부담이 줄어들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는 그런 유능한 국정 운영.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 권력을 완성을 좀 줄여주고 더 국민 통합적 노력 이런 걸 국민들은 바랍니다.
0: 네. 저희가 시간 때문에 네. 김 의원님은 다음번에 제가 네, 시간을 네.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2: 네.
0: 네. 품격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1: 네. 네. 네. 감사합니다.
0: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3: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이 흐린 가운데 대기가 불안정한 강원도와 경상도, 충북 동부 등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저녁까지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양은 5에서 10mm 정도가 되겠고요. 일부 지역은 천둥, 번개와 돌풍이 동반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26도, 광주 25도, 부산과 제주 23도 등으로 수도권은 어제보다 1, 2도 정도 높겠지만 그 밖의 지역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낮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내일은 낮 기온이 서울과 전주 28도, 대구 30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5도입니다. 날씨정보 송소진입니다.
0: 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는 멕시코 과달라하라의 입성해 조별리그 1차전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스포츠 먼데이 KBS 김한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자,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더라고요. 우리 축구대표팀 현지에서 조별리그 첫 경기 준비에 들어갔죠?
4: 네, 뭐 이번 금요일이죠. 금요일 11시 경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슬슬 이제 실감이 나고 있는데 이제 엘살바도르하고 마지막 평가전 마치고 지난 현지 시간 6일 과달라로 이동을 했습니다. 대표팀이 입성할 때는 진짜 뭐 어떻게 보면 홈팀 대우받는 듯한 느낌. 네, 굉장히 그 멕시코 팬들이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기가 좀 살았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주장 손흥민 선수 인기 대단했고요. 이제 어제 첫 이제 그 공개 훈련을 가졌습니다. 뭐 현지 뭐 우리 교민들을 포함해서 현지인들이 이렇게 지켜보는 가운데 경기를 했는데 훈련장에 한 800여 분이 모였어요. 관심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을 보여줬고요. 첫 경기 앞두고 이제 뭐 체력이라든가 뭐 대부분 선수들의 컨디션을 점검했겠는데 아마 이제 오늘부터는 실질적으로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이제 일들을 해야 되겠죠. 뭐 홍명보 감독 가기 전에 사흘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뭐 세트피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세부 전술을 잘 가다듬어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선수들 컨디션을 잘 체크해서 정말 최상의 베스트 11을 내보내야 되는데 현재 지금 KBS 이제 박선우 기자가 있는데 뭐 손흥민 선수나 이강인 선수 컨디션 좋아 보이고 전체적으로 선수들 그 훈련 분위기도 좋다고 해서 경기 뭐 잘만 풀어가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면서 체코와의 평가전을 굉장히 선수들도 집중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골을 기록했던 파트릭 시크라든가 또 이제 홀레시 선수를 중점적으로 보면서 어떻게 대비를 할까 나름대로 만든 걸 봐서는 글쎄요. 첫 경기 준비 잘하고 있고 잘 되기를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체코도 미국 훈련 캠프에 입성을 했다고요?
4: 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근데 첫 훈련 마치고 조금 뭐랄까 긴장을 좀 푼다 그런 의미로 메이저리그 양키스 경기를 보러 갔어요. 평가전을 앞두고. 근데 이제 뭐 전체적으로 플레이오프까지 오는 동안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거고 전체적인 팀워크라든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여유를 갖고 하겠다고 하는 것들. 그리고 나서 다음 평가전에서 과테말라와의 평가전에서 3-1로 승리를 거뒀어요. 그리고 이제 텍사스 우리 처음엔 댈러스로 알려졌었는데 포츠워스로 이동해서 훈련 캠프를 차렸습니다. 근데 이제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고지 훈련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플레이오프로 진출했기 때문에 다른 팀한테 이미 훈련 캠프를 다 배정하고 나서 배정을 해서 해발 한 150m 정도 되는 곳이라고 해요. 지금 이제 포츠워스 같은 경우엔 그렇게 되면 고지 훈련을 건너뛰고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동 거리도 많게 되고. 뭐 고지대 걱정 안 한다고 하는데 체력이 아무리 뛰어난 팀이라고 해도 몸에 부담은 가질 수 있거든요.
0: 네.
4: 아무래도 첫 경기 그리고 이번 그 과테말라의 평가전에서 실점 장면을 보면 굉장히 수비가 좀 허술해 보인다 이런 느낌 받았잖아요. 그런 거 봐서는 우리 선수들이 고지대 훈련을 잘했고 세트피스라든가 또 이영표 해설위원이 그랬잖아요. 빠르게 잡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봐서 전체적으로 준비는 잘하고 오겠지만 오자마자 1차전에서 확실하게 눌러줘야 될 것 같습니다.
0: 우리 축구대표팀의 32강 진출 네. 몇 퍼센트로 보고 있나요?
4: 지금 뭐 전체적으로 다들 뭐 70% 이상 보고 있는데요. 미국의 이제 ESPN 같은 경우가 많은 데이터들을 마지막으로 총정리해서 77%라는 이제 확률을 내놨어요. 멕시코에 이어서 조 2위로 32강을 간다. 근데 이제 뭐 체코하고 멕시코하고 비기고 남아공에 2-1로 승리를 한다라는 시나리오를 그려줬더라고요. 1승 2무 승점 5점이면 뭐 남아공이 만약에 3패를 한다고 한다면 저기 멕시코, 우리나라, 체코 세 팀 모두가 32강에 진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말이 77%지 뭐 사실상 뭐 32강은 이 정도면 100% 간다라고 전망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0: 네.
4: 그리고 ESPN 이제 결승 상대는 역시 스페인하고 아르헨티나가 붙을 거고 우승 확률은 스페인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다 보면 예측들은 뭐 비슷한데. 확실히 이제 뭐 축구는 둥글다 이런 얘기하고 당일 컨디션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0: 네.
4: 뭐 이렇게 해서 잘 경기를 하면 조 1위로 갈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0: 네.
4: 그런 거 봐서는 정말 그 마지막 3일 준비 잘하고 또 컨디션 잘 맞춰서 손흥민 선수가 그랬거든요. 아, 눈을 감고도 우리 선수가 어디 있는지 알 만큼 조직력을 갖춰야 된다 그랬는데 글쎄요 지금 와서 훈련장 분위기 본다고 한다면 아, 눈 감고 아 저기에 지금 황희찬 선수가 있겠구나 많은 분들 기억하시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황희찬 선수에게 밀어주고 그런 골들처럼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조규성 선수가 이강인 선수한테 크로스를 많이 부탁한다고 했는데 또 예전 장면처럼 이강인 선수의 빨랫줄 같은 크로스 그리고 그것을 조규성이 머리로 받아넣는 뭐 그런 그림들이 체코전에 나와줬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자, 우리 엔비디아의 젠슨왕 황형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시구 하면서 진짜 우리 야구 문화 굉장히 즐기더라고요.
4: 네. 사실 좀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빅테크 기업의 CEO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뭐 좀 하는데 거침이 없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제 이제 잠실구장에서 두산하고 키움과의 경기 나와서 시구자로서 시구도 하고 또 3회인가요? 댄스 타임이 붙은 그 화면에 잡히니까 춤도 추고 그리고 시구하러 올라가면서 치맥이 최고야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 문화를 잘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보여줬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보통 저희가 그러거든요. 메이저리그나 유럽 축구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NBA 같은 걸 보면서 아, 비즈니스의 장이다라고 했었는데 이 정도 되면 우리 프로야구도 세계적인 비즈니스의 무대로 등장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0: 네.
4: 특히 이제 이 그 젠슨왕 황영이 오자마자 우리 이제 그 e스포츠의 전설인 페이커하고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젊은 층도 공략을 하고 많은 그 우리 팬들이 사랑하고 있는 프로야구를 공략하는 걸 봐서는 전략도 뛰어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좀 뭐 어제 좀 무리수는 있었습니다. 왜 사인해 준다고 난간을 넘어가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즐기고 있는 거 봐서 근데 좀 개인적으로는 그 승리의 요정이 보통 시구자가 돼야 되는데 어제 경기는 두산이 져서 승리 요정이 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0: 예. 자 지금 미국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 이정호 선수 진짜 승승장구해요. 14경기 연속 안타로 팀 타격 1위에 올랐습니다.
4: 네. 14경기에서 안타를 27개를 치고 있고요. 지난 1일 그 콜로라도 경기에서는 5개의 안타를 한 경기에 쳤어요. 그런 거 봐서는 이제 타격감이 살아왔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팀 타격 1위에도 올랐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홈런이 조금 터져주면 하는 좀 안타까움 남는데 어제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에서도 안타 2개 치고 1득점 올리고 도루도 하고 근데 오늘 잠시 후에 이제 그 오늘도 시카고 컵스와 경기가 있거든요.
0: 네.
4: 15기 연속 안타도 하고 이왕이면 지금쯤에 홈런 하나 터져주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정우 선수가 살아나면서 다른 선수들에게도 조금 더 자극이 되었으면 합니다.
0: 네네. 자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 인도네시아 오픈 여자 단식에서 결국 우승했는데 사실 준결승이 정말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4: 네, 뭐 미친 컴백이다 이런 얘기들 하고 이런 경기가 일어날 수 있냐 이렇게 했는데
0: 네.
4: 사실 뭐 거의 불가능한 경기 같았어요. 특히 3세트가 세 번째 게임에서 17-7까지 뒤졌거든요. 10점 차.
0: 그렇죠.
4: 근데 한 점 한 점 따라갔는데 19번째 득점을 보면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이페이가 공격을 하니까 막아내면서 넘어졌거든요. 중심을 잃은 상황에서 천이페이의 공격을 받아서 천이페이 머리 위로 넘겨서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1대 19가 됐고 다시 두수를 만든 후에 23대 21로 역전을 했어요. 이거는 정말 근데 본인이 끝나고 나서 너무 태연하게 인터뷰를 했죠. 아, 점수는 생각 안 하고 경기를 했는데 경기를 하다 보니까 경기가 끝나 있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말 그 몰입도 100%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경기를 만들어냈고 야마구치 입장에서는 결승에 이 정도 지치고 왔으면 아 내가 쉽게 이길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싱가포르 오픈 때도 졌잖아요.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도 세트 게임 스코어 2대 0으로 완전히 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여자 복식 같은 경우엔 안세영의 시대다라고 하는데 이제 다음 달에 이제 그 야마구치 홈인 일본에서 일본 오픈이 열려요. 여기서까지 가서 만약에 야마구치를 이기고 천이페이를 물리친다고 한다면. 네. 안세영 선수를 당분간 꺾을 수 있는 선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냥 이럴 때는 조용히 딱 그 경기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거죠. 아 우리나라는 안세영 보유국이다. 당분간 배드민턴 보는 재미는 안세영 선수가 꼬박꼬박 챙겨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스포츠 먼데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BS 김한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4: 고맙습니다.
0: 6월 8일 월요일 청계시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소연정이었고요. 화요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58분 날씨. 오늘 전국의 하늘이 흐린 가운데 대기가 불안정한 강원도와 경상도, 충북 동부 등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저녁까지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양은 5에서 10mm 정도가 되겠고요. 일부 지역은 천둥, 번개와 돌풍이 동반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16.9도를 기록했고요. 전국에서 기온이 가장 낮았던 곳은 대관령으로 11도, 가장 높았던 지역은 서귀포로 21.6도였습니다. 수도권은 어제 아침보다 조금 낮았지만 그 밖의 지역은 어제보다 조금 높았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26도, 광주 25도, 부산과 제주 23도 등으로 수도권은 어제보다 1, 2도 정도 오르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오전까지 강원 내륙에는 안개가 끼겠고요. 특히 강원 산지는 매우 짙은 안개로 인해서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까지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예상되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내일은 낮 기온이 서울과 전주 28도, 대구 30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8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이란이 현지 시간 7일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 북부를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날 이란이 탄도미사일 약 10발을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했다고 보도했고 이스라엘군도 두 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식별해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거점을 집중 타격해 최소 2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7일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